비교해보면은 나하고 가를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황사일수 어디가 더 많아요? 가을, 겨울은 뭐큰 차이가 안 나니까 봄철을 가지고 보면은 나가 확실히 좀 적은 것을 볼수 있죠. 막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치? 그래서 나가 아니라 가가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지식에 의해도 편서풍에 의해서 날라오니까 가장 서쪽인 백령도가 황사일수가 가장 많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치? 그래서 보통 황사일수를 주어지면은 좀 그래프가 커져요. 커집니다. 10일 이러면서 커져요, 이렇게. 너무 작다 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죠. 전체를 다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타는 서귀포는요, 울릉도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겨울강수 집중률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한다면 울릉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은 진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죠. 서귀포가 겨울강수 집중률이 안 낮은 곳은 아니, 안 높은 곳은 아니에요. 거기도 높긴 합니다. 울릉도 다음으로 높다시피 해요. 근데 울릉도가 워낙에 많이 높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치? 5번, 가이스트 다중 연 강수량은 어디가 제일 많아야 돼? 서귀포가 가장 많아야죠. 그치? 그래서 우리 기억하잖아. 연 강수량, 서, 거, 남, 플러스, 대. 우리가 배우는 지역 중에서는 서귀포가 가장 많이 내리는 거야, 연 강수량이. 그치?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많이 나오는 거잘 적용하면 좋잖아요. 그치?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우리가 좀 암기해야 될게 있었을 때, 암기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암기는 기본적인 내용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한 뒤 암기를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암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구온난화는 사실, 막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두 가지 정도만 주의하면 되거든요. 결국 이 기후 변화의 핵심은요. 기후 변화의 핵심은 지구 온난화를 물어보는 건데요. 결국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라는 게 핵심이야. 이거 가지고 다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은요. 알겠죠? 네. 볼게요. 연평균 기온이 14.5도로 평년보다 높아졌어요. 그치? 가장 더운 해래, 113년 만에. 모든 달의 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대요. 역대 1위를 찍었대. 해수면 온도도요, 엄청나게 높대요. 최근 10년 중 1위래요. 전체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인 기후변환, 지구온난화 현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의 변화를 찾으면 되는데요. 설악산에 단풍이 드는 시기가 빨라질 거예요. 단풍이 빨라진다라는 것은 겨울이 길어야지 단풍이 빨리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름이 길면은 단풍이 늦게 찾아오죠. 겨울이 그만큼 늦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져요. 그럼 단풍은 늦게 나와요.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닙니다. 한라산의 고산식물 분포 범위가 좁아질 거예요.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고산식물은 추운 곳에서 사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도선이야.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못 살았던 거거든. 근데 전체적인 기온이 상승해봐요. 그러면은 기존에 추웠던 한계선보다는 높아지는 거잖아. 상승하지 않겠니? 과거에는 이 아래쪽에도 고산식물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뜨거워졌기 때문에 여기선 못 사는 거야. 그러면은 한계선이 올라가 버렸죠. 그치? 그래서 고산식물의 분포 범위가 더 좁아진 모습입니다.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을은 맞는 설명입니다. 병입니다. 동해에서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하겠죠. 한류성 어종은 추운 물에서 사는 곳인데, 사는 그런 어종인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당연히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겠죠. 네, 아닙니다. 정, 한강의 결빙 일수가 줄어들 것이에요라고 하면서요. 한강의 결빙 일수 줄어드는 거 겨울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한강이 얼어드는 것도 줄어들겠죠. 정답은 을하고 정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개만 조심하면 돼. 결국 핵심은 여기서 지나지 않는단 말이야. 기후변화,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져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59번입니다. 2024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고요. 역시 무슨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였습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라는 그런 핵심만 좀잘 적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은 고래인줄 초대형 참치가 잡혔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버셨겠다. 네. 자, 강월특별자치도 어디시에서는요, 길이 1.8m, 무게 160kg에 달하는 초대형 참치, 참다랑어가 잡혔다라고 합니다. 참치는 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열대, 열대 바다에서 서식한대요. 아니, 과거에서는 참치가 잘 잡히지 않았는데, 참치가 이제 올라와서 막 잡히기까지 하네. 왜? 해수면 온도가 전체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럼 무슨 현상인가요? 이거는 기후 변화 현상 또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지. 지구 온난화. 그치? 결국 핵심은 뭐예요? 여름은 길어져요. 겨울은 짧아져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단풍이 드는 시기가 빨라질 거예요? 아니죠. 겨울이 늦게 찾아오니까 그만큼 여름이 길어지니까 더 푸릇푸릇한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치? 단풍이 드는 시간이 시기가 더 늦어질 거예요. 늦어질 거. 하천의 결빙 일수가 감소할 거예요. 당연히 잘 얼지 못하겠죠. 왜? 여름이 길어지니까. 그치? 겨울이 짧아지니까 그만큼 어는 횟수는 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겨울도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니까요. 3번, 난대림의 북한 개선이 남하할 것이다. 자, 이런 것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지. 북한 개선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북한 개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한번 그려볼까요? 너무 대충 그렸나? 자, 우리나라라고 칩시다. 너무 좀 귀엽게 그렸죠? 네. 자, 보통 남쪽에는요, 난대림이 자라나요. 난대림은 따뜻한 곳에 살아나는 곳이다 보니까, 난대림이 여기까지 자랄 수 있었단 말이야. 여기가 난대림에 뭐가 되는 거야? 북한 개선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를 넘어가면은 추워서 난대림이 자라나지 못해요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기온이 따뜻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난대림의 분포 면적은 더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우리는 북반구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해? 북상한다라고 하죠. 북쪽으로 상승한다라는 표현이니까. 그치? 남하가 아니에요. 북상한다라고 해야 돼. 난대림의 분포 면적이 더 넓어진다? 난대림의 북한 개선이 북상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좀 어려워해가지고 한번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4번, 열대어와 열대일 발생 일수가 증가하겠죠. 그치? 열대야, 열대일. 이거는 좀 교과서에서 좀 자주 언급이 되는데, 열대일보다는 좀 폭염 일수가 최근엔 좀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5번, 고산 식물 분포의 고도 하한선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배웠던 거와 똑같죠. 사실은 한번더 그리면은, 뭐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북한 개선이 여기까지, 아니, 북한 개선이 아니라, 고산식물이 여기까지 자라날 수 있었어. 이 위로부터 자라날 수 있었어. 왜? 해발고도가 높아지고 기온은 낮아지니까. 그치? 이 밑으로는 이제 따뜻하기 때문에 고산식물은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추운 지역에서 자라나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기온이 따뜻해지면은, 과거에 이쪽 선에서 살았던 고산식물이 이제 여기서 못 사는 거예요. 왜? 따뜻해졌으니까. 더 뜨거워졌으니까. 그래서 요, 라인이 어떻게 돼?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고도의 하한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게 바로 고도 하한선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높아졌죠. 높아졌지. 이게 되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것들, 뭐예요? 북한 개선하고 고도 하한선, 이런 거좀 어려워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한번 정리해두면은 절대 까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놓으면은 안 까먹으니까 정리를 좀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었고요. 60번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올해 봄철 동해 평균 해면 수온이 40년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면서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지구온난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최근 10년여간 해면 수온의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설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온이요. 결국 이것도 여러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져요. 이것만 딱 적응하면 되겠다. 그치?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져요. 이것만 잘 적용하면 된다니까. 한강의 결빙 일수가 감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겨울이 짧아지니까. 결빙은 겨울에 발생하는 거니까. 겨울이 짧아지는 만큼 결빙 일수도 짧아져야 되겠죠. 1번이 바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1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규례 재배 북한계선이 남하할 것이다 라고 되는데, 북한계선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 위쪽으로는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면 더 이상 작물이 자라질 못해요. 추워서. 이게 바로 북한계선이에요. 그럼 귤 같은 경우는요, 따뜻한 곳에서 자라나는 작물이다 보니까 북한계선이 사실은 남쪽에 위치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는 한라봉 같은 경우도 사실 어디에서도 재배가 많이 돼? 호남 지방에서도 이제 재배가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제주도만 재배가 됐었어. 근데 이제는 호남 지방에서도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북한계선이 어떻게 됐어? 북상하게 되었죠. 왜? 이 북쪽 지방도 따뜻해졌으니까 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귤의 재배 북한계선이 북상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북상할 것이다.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여가지고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3번. 개마고원의 냉대림 분포 면적이 넓어질 것이다. 물론, 뭐, 이 내용 자체는 쉬웠지만요. 개마고원의 냉대림 분포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들. 냉대림 분포 주로 어디에 나타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마고원 일대거든요. 개마고원 일대 냉대림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치? 개마고원 일대에서 잘 나타난다. 아니면 이제 한라산 중에서도 좀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죠. 그게 이제 수평적 분포하고 수직적 분포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어쨌든 냉대림 분포 면적은 추워야지 잘 자라나는 침엽수림인데, 이 침엽수림은 기온이 높아지면 잘 자라나지 못하겠죠. 그럼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져야 되겠죠. 그치? 좁아져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치악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지. 핵심 포인트는 단풍이 드는 시기가 빨라질 거예요? 아니에요. 여름이 길어집니다. 겨울은 짧아집니다. 겨울이 와야지 단풍이 드는 거야. 알겠지? 겨울이 가까워져야지. 아니죠. 겨울이 더 늦어지니까. 대구의 열대야와 열대일 발생 일수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겠죠. 그치?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나와도 그냥 겨울이 길어지고 여름이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진다 라는 것만 잘 적용하면은 사실 되게 쉽게 풀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만큼 좀 조금이나마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북한계선이라든지 아니면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고도 하한선이라든지 딱그 정도만 머릿속에 잘 인지하면은 절대 틀릴 일이 없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럼 봄이 찾아오는 시기는 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벚꽃 드는 시기는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당연히 더 빨라지겠죠. 여름이 길어지니까 여름이 그만큼 빨리 찾아오는 거잖아. 그럼 봄도 빨리 찾아오겠죠. 겨울이 짧아진 거니까. 그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 이렇게 찾으시겠고요. 제 61번입니다. 역시나 무슨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였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환경 문제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그치? 어린 왕자를 패러디한 그런 내용이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북극곰을 삼킨 플러그. 그치?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출하기 전안 쓰는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전기를 아껴요. 전기를 아끼면 그만큼 화석 에너지를 덜쓸 거고, 화석 에너지를 덜 쓰면 온실가스가 덜 배출될 거고, 온실가스가 덜 배출되면 지구온난화를 좀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가는 또 뭐가 들어가야 돼? 기후변화 또는 지구온난화가 들어가면 좋겠죠. 역시 아까와 같은 문제. 근데 아까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봄꽃의 개화 시기가 나타났어요. 그치? 봄꽃의 개화 시기.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봐봐, 이거. 뭐야. 여름은 길어진다니까? 겨울은 짧아진다니까? 그럼 여름이 길어진 만큼 봄도 빨리 찾아와요? 늦게 찾아와요? 빨리 찾아오는 거야. 그럼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거 맞는 설명이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잖아. 열대야 발생 일수가 증가할 겁니다. 열대야는 여름과 관련된 거니까 여름이 길어지는 만큼 열대야 발생 일수도 늘어나겠죠.
하천의 결빙 일수는 감소할 겁니다. 겨울이 짧아지는 거죠. 결빙은 겨울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결빙도 감소하게 됩니다. 냉대림의 분포 면적이 더 좁아지게 되겠죠. 냉대림은 추운 지역에서 자라나는 침엽수림인데 추운 지역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면적은 점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치? 사과 재배 적지가 저위도로 이동한다인데요. 사과 재배 적지가 저위도로 이동하게 된다면 더 뜨거운 곳에서 자라나는 건데 사과는요, 조금은 서늘하면서 비가 안 오는 곳에서 좀잘 자랍니다. 그치? 근데 남쪽으로 가면 더 뜨거워지잖아. 아니, 가뜩이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과 재배 적지가 점점점 북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저위도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예 반대되는 설명인 거지. 그래서 이걸 설명하나, 지금 이걸 설명하나, 북한 개선을 설명하나, 같은 내용이지, 사실은. 그치? 근데 북한 개선 나오면 또 풀면서 요거 나오면 또 헷갈려 하더라. 그치?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이게 포장지가 바뀌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1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2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바뀌었어.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한라산에 답사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이 한라산의 수직적 분포는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봤을 때요, 한라산 자체가 제주도에 위치하잖아. 제주도는 따뜻하잖아요. 저위도다 보니까. 그래서 난대림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비는 난대림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난대림. 자, 난대림에서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대림, 냉대림, 고산식물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A는 온대림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긴 또 침엽수림대라고 나오죠. 아, 그럼 좀 바꿔주면 되지. 어떻게 바꿔주면 돼? 여기다 정리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좀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요거까지만. 식색 나오면은 사실 이거 말고는 크게 물어볼 만한 게 없거든요.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이에요. 자, 우리나라 난대림 같은 경우는 주로 남부 지방이나 제주 지방에서만 나타나고요. 남부 지방에서도 남쪽 지방. 웬만하면 온대림. 그리고 냉대림은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개마곤 일대에서 주로 많이 분포합니다. 아니면 이제 고도가 높은 한라산 고지대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난대림 같은 경우는요. 따뜻하다 보니까 낙엽이 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상록활엽수림이라고 하거든요. 상록활엽수림. 항상 녹색이야. 활엽수인데. 막 겨울이 됐다고 막 낙엽이 지지 않아. 그냥. 그치? 근데 온대림은요, 난대림과는 조금 달라요. 활엽수림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무슨 활엽수림이 나타나냐면은, 낙엽 활엽수림이 나타납니다. 겨울엔 나름 또 추운 거예요. 여름엔 또 덥다 가도.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되면 이 활엽수림이 낙엽을 지기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도 나타나냐면은, 침엽수림도 나타납니다. 사실 난대림과 냉대림 사이에 있는 게 온대림이다 보니까 두 성향이 같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냉대림은요, 침엽수림이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근데 또 여기에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요. 읽어볼게요. 자, 한라산의 여름 탐방로 중 하나인 어리목 코스는요, 해발 고도가 약 970m 정도인 어리목 휴게소에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도가 높아질수록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나타나는데요. 해발 고도 약 980m대 무수천 주변에 이르면요, 참나무류가 포함된 활엽수림이 울창하게 나타난다라고 하죠. 해발 고도 1500m에 이르면은 구성나무를 포함한 상록침엽수림. 여러분들이 상록활엽수림과 낙엽활엽수림은 좀 익숙한데 상록침엽수림은 좀 익숙하지 않잖아. 근데 왜 굳이 상록침엽수림이라는 말을 썼냐면요. 낙엽침엽수림도 있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침엽수 대부분은 다 상록침엽수림이에요. 웬만하면은.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웬만하면은. 그치? 그래서 그냥 이 상록침엽수림이 침엽수림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그냥 침엽수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내용입니다. A에서 나타나는 기역에는요,
온 때리면서 나타나는 기억은 나벽 화력 소림이 분포한다. 맞네.

설명이죠.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개마권 일대에는 니은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마권 일대에는 냉대림이에요. 그럼 냉대림은 주로 뭐가 나타나요? 침엽수림이 나타나요. 맞는 설명이죠. 디귿,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비난대림의 분포 면적이 넓어질 거예요.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치? 정답은 기역니은 디귿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보면요. 2차 초지대라고 있어. 원래 여기 초지대가 있으면 안 돼. 아니, 나무가 나타나다 갑자기 초지대가 왜 나타나? 뭐좀 이상하죠? 그치? 이거는요,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나무를 베서 조성한 초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2차 초지대라고 합니다, 그냥. 알겠죠?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은. 자, 62번 정답, 기역니은 디귿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63번. 다음은 지역 축제를 홍보하는 자료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이천 쌀이 맛있는 이유는 남한강 주변에 형성된 충적토, 토양이 나왔어. 단양 지역의 석회암 풍화토, 토양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토양이 잘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양하면은 이거를 좀잘 정리를 안 하신 거 있는데 한번 해놓으면 진짜 절대 안 틀리거든요. 토양은 두 가지예요. 성숙토하고 미성숙토야. 성숙하다라는 말 자체가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동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 곳에서 토양이 만들어지면 성숙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미성숙토는요, 이동이 좀 잦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토양이 만들어질만 하면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은 미성숙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성숙토는요, 또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성대토양하고 간대토양이야. 미성숙토 같은 경우는요, 또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충적토하고요, 염류토예요. 충적토나 염류토나 하천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잖아.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토양 생성 기간이 되게 짧을 수밖에 없어요, 미성숙토양은. 그래서 이동이 굉장히 잦은 거지. 간대토양 같은 경우는 모함의 영향을 받고, 성대토양 같은 경우는 뭐의 영향을 받아요? 기후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냉대림은 회백색토, 온대림은 갈색 산림토, 또 난대림은 적색토. 이거 앞에서 배웠던 산림하고 연결 지으면 또 좋겠죠. 자, 이 정도만 정리해도 웬만하면 좀안 틀린단 말이야. 볼게요. 기역은 모함의 성질이 많이 반영된 간대토양이다라고 되는데 간대토양도 아니고요. 미성숙토입니다, 애초에. 움직이니까. 그치? 아닌 거야. 니은은 주로 붉은색을 띈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앞에서도 계속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치? 석회암이 용식되고 남은 잔여물이 산화작용을 거쳐서 붉은색을 띠는 거죠. 기역은 니은보다 대체로 토양 생성 기간이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닌 설명입니다. 토양 생성 기간이 길다라는 거는 이동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 생성 기간이 긴 거는 성숙토가 되는 거야. 근데 기역은 미성숙토잖아. 짧아요, 상대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아닌 설명이 되는 거죠. 정답은 니은이었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치? 자, 마지막 6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는데요.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합시다. 갈색 산림토가 나오고요. 석회암 풍화토가 나오고요. 충적토가 나오죠. 그치? 자, 이것도 성숙토. 그치? 성숙토, 미성숙토.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고, 성숙토는 성대토, 간대토양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고, 미성숙토는 충적토, 그리고 염류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죠. 움직임이 잦냐? 거의 움직이지 않냐? 오랜 기간 동안 한 자리에서 만들어지면 성숙토라고 합니다. 알겠죠? 모함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간대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기역 같은 경우는 성대토양이 되는 거고요. 니은은 석회암 풍화토니까 간대토양, 모함의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충적토니까 미성숙토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치? 니은은요, 니은의 모함은, 기반암은요, 석회암이니까, 석회암은 고생대 초기 해성층, 앞에 지형과 연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토양도요,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풀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잘안 하는데 한번 해두면은 절대 안 틀린 문제입니다. 알겠죠? 정리를 좀 잘해두세요. 요 정도만 정리해두셔도 돼요. 요 정도만. 이게 다야, 이게 다.

0: 알겠지?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디귿은요, 충적토는요, 주로 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어서 형성되었다. 그게 바로 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미성숙토예요. 그치? 그래서 토양층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치?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만들어져요. 토양층이라는 것도 발달하거든요. 토양 생성 기간이 길수록 그런 거지. 기역은요, 간대토양. 기역은 성대토양이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충적토니까 미성숙토가 되겠죠. 다 맞지 않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기역과 니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두면 절대 안 틀린단 말이야. 그치? 해두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약간 현무암 풍화토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어. 현무암 풍화토는 약간 검정색, 흑갈색, 약간 이렇게 뛴다라는 것도 배웠었죠? 그래서 간대토양 하면은 회백색, 아, 간대토양 하면 화산회토라든지 현무암 풍화토라든지 석회암 풍화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성대토양 하면 앞에서 배웠던 그 기후 부분, 산림 부분, 냉대림, 온대림, 난대림하고 연계해서 하세요. 따로 하지 마세요. 충적토 하면은 하천에서 운반되는 거니까 하천에 따라서 분포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럼 지도가 나와도 풀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토양 최근에 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주면 절대 안 까먹으니까 이해를 기반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인문지리 파트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를 맡고 있는 권윤복입니다. 자, 여러분 20강까지는 김민정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죠. 지금 21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3단원 중후반부부터 해서 마지막 5단원까지 기출 문제들을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민정쌤이 강의하셨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초반부에는 기출문제에 적용되어지는 개념들,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엔 플러스에 있는 내용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문항들을 순차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3단원에서 문화 변동 파트부터 시작할 건데요. 문화 변동 파트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기출 문항에서 네,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에서 항상 다 1111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 교재 113쪽입니다. 113쪽에 있는 기출엔 플러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32번입니다. 자, 문화 변동에 무슨 요인에는 발견과 발명이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내재적 요인입니다. 내재적 요인. 그리고 문화 전파로 구분되는 것은 무슨 요인이에요? 바로 외재적 요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줄 수가 있고요. 33번입니다. 자, 무엇 무엇은 어떤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에 전달되어 그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 수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 들어가는 개념은요. 네, 문화 전파가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문화 전파의 세부적인 개념들을 정리해 주는 건데요.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직접적인 접촉 과정에서 문화 요소가 전달돼서 정착되는 현상, 뭡니까? 바로 직접 전파다. 35번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간접적으로 문화 요소가 전달돼서 정착되는 현상을 말한대요. 바로 이것은 간접 전파죠. 간접 전파. 그리고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매개체. 이렇게 간접 전파 개념 정리할 수 있고요. 자, 36번 보겠습니다. 36번에 무엇무엇은 서로 다른 문화 체계 간의 문화 요소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전파되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바로 자극 전파죠. 자극 전파. 그리고 여기 발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37번입니다. 자, 무엇무엇은 서로 다른 사회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접촉하면서 문화 전파 등에 의해 문화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문화 체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문화 접변. 자, 38번에. 자, 무엇무엇은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 흡수되어서 무엇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문화 접변의 양상 및 결과를 적는 건데요. 바로 문화 동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화 동화 혹은 문화 대체라고도 하는데요. 흡수되어서 정체성을 상실한다. 네, 정체성 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에, 자, 무엇무엇은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한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 나란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문화 접변의 또 다른 양상과 결과, 문화 공존입니다. 문화 공존, 혹은 문화 병존이라고도 하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0번이야, 얘들아. 40번은, 자, 무엇무엇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들이 결합하여 기존 요소들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기존 요소들과 다른 성격을 지닌 제3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문화 융합이라고 하죠. 40번에는 문화의 빠른 변동 속도를 무슨 문화의 변동 속도가 뒤따르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화 요소 간의 부조화 현상을 의미하는데, 어떤 문화가 바로 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의 빠른 변동 속도에 비물질 문화가 뒤따르지 못해서 발생되어지는 문화 요소 간의 부조화 현상을 말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이번 문제 푸는데 필요한 핵심 개념들 기출엔 플러스로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은 79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고 저랑 같이 강의를 통해서 중요한 개념들, 문제 풀이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복습하면은요, 기출을 공부하는 효과가 훨씬 더클 거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먼저 꼭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9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6학년도 수능 7번 문항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각국의 일부 젊은이들이 즐겨온 을국의 아이돌 음악에 각국 대중음악의 색깔을 입혀 각국에서 창작된 작품이다.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찾아줄 수 있어야 돼. 개념을 찾아줄 수 있어야 돼. 어떤 개념을 찾아줄 수 있어야 하냐면은 지금 각국의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근데 각국 안에서 각국의 일부 젊은이들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쵸? 결국에 요 애니메이션 동그라미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거다?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구은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매개체를 통해서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수출하였고,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갑구뿐만 아니라, 잘 봐야 되라, 갑구뿐만 아니라 을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후,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병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고 있죠? 뭐예요? 간접 전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간접 전파가 지금 갑구뿐만 아니라 을국, 다음에 병국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캐치해 줄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후 을국의 아이돌 음악은 병국의 음원 시장을 장악해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음악 장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을국의 아이돌 음악이 병국의 음원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이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다양한 음악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떤 개념? 바로 문화 병존에 해당하는, 문화 공존, 문화 병존에 해당하는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1번 선택지. 갑국에서는 자극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자극전파가 아니라 뭐예요? 문화 융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번입니다. 갑국과 병국 모두에서 문화 공존이, 문화 병존이 나타난다. 그렇죠. 지금 갑국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문화 병존, 공존 찾았고요. 병국 같은 경우도 어디예요? 여기에서 문화 병존, 공존 찾았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이에요. 을국과 병국 모두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 융합은 어디에서? 갑국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에 을국과 병국 모두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을국과 병국 모두 어때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한, 즉 간접 전파.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4번 오답입니다. 그다음에 5번이에요. 갑국 을국과 달리 병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니죠. 갑국 을국 병국 모두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정답 2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문화 병존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갈게요. 자,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 문항입니다. 자, 제시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국에 향수를 보급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요 A라고 하는 사람은 갑국에 전통 의례 중 약초즙을 뿌려서 향을 내는 방식에 착안하여 뿌리는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향수를 개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착안이라는 표현 때문에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극전파 아닐까? 아니죠. 자극전파는 문화 전파의 한 유형이잖아. 외재적인 요인. 지금 보면은 갑국이라고 하는 한 사회 내부에서라고 범주를 잡고 있기 때문에 착안이라는 말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뭐예요? 얘는요. 발명이죠, 발명. 발명으로 캐치를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 향수는 갑국의 귀족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을국 향수업자들이 을국에 바르는 향수, 을국의 향수업자들이 을국에 바르는 향수를 갑국에 직접 가져와서 판매했고, 또그 향수가 갑국의 서민층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향수에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수용 확산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전파, 직접 전파에 해당하는 내용을 또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 갑국 정부가 기업들을 국유화하면서 A는 자신의 회사를 강제로 빼앗겼다라고 말하는데, 혁명 강제, 이두 키워드만 보고 강제적 문화 접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왜냐?

강제적 문화재편의 개념이 뭐였는데? 개념. 바로 문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화 제공자가 문화 요소를 강제적으로 이식하는 거. 이게 강제적 문화재편의 개념이잖아. 이 개념으로 문장을 읽어줘야지, 이러한 키워드만 보고 강제적 문화재편이라고 접근하면 안 돼요. 따라서 요거 강제적 문화재편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에 A는 자신만의 향수 제조 비법을 들고서 A가 을국으로 망명한 후 각국 귀족들에게 유행했었던 향수를 다시 제조하였고요. 그 제조된 향수가 A의 향수가 향수의 본국인 을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향수가 되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향수가 전파된 거죠. 직접 전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해 볼게요. 1번입니다. 각국에서 강제적 문화재편 아니라 그랬어요. 단어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개념으로 판단해야 돼. 이번에 을국에서 비물질 문화야? 향수는 뭔데? 향수는 여러분 물질 문화잖아. 3번에 각국에서 자극 전파가 을국에서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자, 을국은 지금 직접 전파. 맞죠? 근데 갑국은 자극 전파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발명이라고 그랬죠, 그쵸? 따라서 여기가 틀렸다. 오답이고요. 4번에 갑국에서 문화 융합이 을국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내용도, 자, 요 내용도 틀렸고 요 내용도 틀린 것을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5번에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정답은 5번이야. 근데 왜 5번이 정답인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요즘 문화 변동 파트에서 문화 병존, 문화 공존을 아주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갑국은요, 지금 뿌리는 형태의 새로운 향수를 개발했다? 지금 A가 이 향수를 개발한 거잖아. 뿌리는 향수가 있는 상태인데, 갑국의 지금 을국 향수업자들이 을국에 바르는 향수를 가지고 와서 판매했고 이것이 사람들한테 퍼졌대. 그럼 갑국에서는 A가 만든 뿌리는 새로운 향수와 을국 향수업자로부터 들어온 바르는 향수가 함께 나란히 공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문화 병존인 거야. 그리고 을국은요. 을국도요. 지금 기존에 을국에서 사람들이 바르는 향수가 있었겠지. 있지.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이 향수 제조 비법을 들고서 을국으로 망명한 후 각국 사람들에게 유행했었던 그 향수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퍼뜨렸더니만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됐대. 그럼 기존에 을국에 있었던 바르는 향수와 더불어서 요 망명한 A에 의해서 전파된 요두 향수가 을국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공존, 병존하고 있는 거죠. 요렇기 때문에 몇 번이 정답이라고? 5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읽어야지만 문화 병존에 해당하는 개념을 찾을 수 있게끔 요즘 출제되고 있다는 거야.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넘어가서요. 81번 가겠습니다. 자,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도 좋은 문항인데요. 자, 제시문 보도록 할게요. 자, 갑국은 을국을 식민 지배하며 갑국의 종교와 의복을 을국 국민에게 강제하였다. 식민 지배하면 대표적인 직접 전파에 해당하면서요. 이 맥락에서 갑국의 종교와 의복을 을국 국민에게, 을국 국민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이식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는 바로 강제적 문화접변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의국 전통 의복은 갑국의 것으로 뭐 됐다? 대체됐다. 뭐예요? 기존의 고유한 문화가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잖아. 얘는 뭔데? 문화 동화.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박물관에서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한편 종교의 경우입니다. 의국의 문화 복고 운동의 영향으로 의국 전통 종교가 갑국 전통 종교와 서로 다른 종교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제3의 종교가 만들어진 거잖아. 이거 뭔데? 문화 융합인 거지.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개념도 찾을 수가 있어요. 납니다. 자, 병국을 침략한 정국은 포로로 잡아온 도공에게

도자기 제작을 강요하여 획득한 병국 도자기 기술을 널리 활용하게 되었다. 침략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 전파적인 맥락이죠. 자, 직접 전파. 그리고 선생님, 여기 또 도공을 강요했다라고 하니까 얘도 강제적 문화 접변,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야. 아니야. 이게 중요하다. 선생님, 앞에 문제에서도 뭐라 그랬어? 강제적 문화 접변의 정확한 개념이 뭔데? 문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서 문화 제공자가 문화 요소를 강제적으로 이식하는 거지. 문화 제공자의 의지가 부각되는 거야. 반대로 자발적 문화 접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문화 수용자가 필요로 하고 원해서 스스로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문화 수용자의 의지가 부각되는 거지. 요 수용자와 제공자의 의지 부각적인 측면으로 제시문을 다시 한번 봐볼게. 봤더니만은 병국을 침략한 정국은 포로로 잡아온 도공에게 도자기 제작을 강요해서 획득한 병국 도자기 기술을 널리 활용하게 됐대. 이 도자기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니까는 포로로 잡아온 도공한테 야, 빨리 만들어. 만들어 봐. 라고 수용자의 의지를 도공에게 투영시켜서 더 만들라고 하는 거잖아. 응? 그렇기 때문에 강요라고 하는 부정적 워딩만 보고서 강제적 문화 접변 판단하면 안 되고 개념적으로 제공자의 의지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수용자의 의지가 부각되는 거야. 그래서 요 나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정국은 무국의 도자기로 수출하였는데 도자기 포장지에는 정국 고유의 독특한 화풍이 담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무국 화가들은 자신들의 화풍에 이를 접목해서 서로 다른 문화 요소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미술 사조를 탄생시켰다. 새로운 제3의 문화, 문화 융합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가에서는 내재적 요인으로 인해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가에서요? 내재적 변동 없죠. 그쵸? 따라서 오답인 거예요. 즉, 직접 전파이기 때문에 외재적이잖아. 따라서 오답이고요. 이번에 나에서는 자극 전파로 인해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죠. 나에서는요, 문화 융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극 전파 오답이고요. 3번에 가에서와 달리 나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달리가 아니죠. 여기서도 지금 가에서 문화 융합. 여기서도 문화 융합이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이다. 오답이고요. 4번에 나에서와 달리 가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그렇죠. 요게 정답이죠. 가에서 어디요? 대체되었다. 라고 하는 요 맥락에 따라서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와 나에서는 모두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나에서는 아니었다고요. 나에서는 아니었다고. 아마 이 문제 5번 선택지를 4번 앞쪽에 배치시키면 난이도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5번으로 배치시킴으로 인해서 아마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하지만 강제적 문화 접변, 자발적 문화 접변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2번 갈게요. 이제는 조금 수월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9번 문항입니다. 자, 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발명 직접 전파, 자극 전파라고 말했고요. 예, 아니오로 묶은 거래. 첫 번째 질문 봐야지.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인가? 여기에서 내재적 요인 뭔데? 발명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건데? C가 발명이에요라고 하는 거지, 그쵸? 그리고 A, B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 당연히 내재적 요인이 아닌 경우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아니요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요.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 요소가 창조되는가? 여기서 창조되는 것은 발명과 자극 전파의 공통점인 거죠. 그럼 A가 뭔데? A는 이 질문에 yes라고 말할 수 없는 직접 전파가 되겠네요. 그럼 남아있는 B가 뭐가 되는 거고? 자극 전파가 될 것이고, C는 발명이니까. B씨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말할 수 있네요. 라고 하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교사의 말을 읽어봐야 됩니다. 교사가 괜찮다고 설명도 적절하다라는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잘 분석한 거죠? 1번입니다. 자, 기억은 아니요, 니은은 예다. 기억은 아니요, 니은은 예.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A는 문화 요소 자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전파되는 것이다. 이 워딩에 해당하는 정확한 개념이 뭐야, 얘들아? 그렇지. 자극 전파에 해당하는 개념인 거지? 근데 A는 뭐였어? 직접 전파잖아.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 3번이야. 인류 역사에서 나침반을 만들어낸 거,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 뭔데요? 발명이잖아, 발명. 발명. 그런데 B는 뭐였어? B는 자극전파지, 자극전파? 따라서 오답이고요. 4번에 A와 달리 B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 요소가 전파되는 것이다. 여러분,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앞에서 기출엔 플러스로 먼저 개념 잡았잖아. 그때 뭐 나왔던 표현이지? 뭐예요? 그렇죠. 간접전파지. 간접전파. 그런데 지금 B는 자극전파기 때문에 오답인 걸알 수가 있어요. 5번에 B와 달리 C는 서로 다른 사회의 구성원 간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직접적인 접촉이 뭔데요? 직접 전파잖아요. 직접 전파. 근데 C는 뭐였어요? C? C는 발명. 발명은 내재적 요인. 직접 전파는 외재적 요인. 그렇죠?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83번으로 갈게요. 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3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먼저 문제 먼저 풀고 와라. 알겠죠? 그래야지 공부가 됩니다. 물론 저랑 같이 풀어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어려워도 먼저 한번 도전해보고, 매도 한번 맞아보고, 그 다음에 같이, 아, 요런 부분을 내가 놓쳐서, 이 부분이 개념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뭔가 본인의 구멍들을 직시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 태도가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먼저 문제 풀고 오세요. 자, 볼게요, 제시문.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은 멕시코는 현재 지역마다 언어 사용 상황이 다르다.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요 맥락, 대표적인 어떤 전파의 맥락? 직접 전파의 맥락이야. A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원주민어와 에스파냐어를 모두 사용한대. A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를 모두 사용한다. 그러면은 문화 병존, 문화 공존에 해당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주류 사회의 영향으로 원주민어가 사라진 B 지역에서는 에스파냐어만 사용한대. 원주민어가 소멸됐다라고 하는 맥락을 잡을 수 있어야 되지? 그럼 뭐예요, 얘는?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석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4, 5세기경 중국 시에서는 기존 형식과 다른 독특한 소형 불탑들이 나타났는데요. 둥근 기둥형인 탑신부에서는 불교의 내용이, 아래 기단부에서는 도교의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C 지역의 원시 도교 문화와 새롭게 전해진 불교 문화,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고 결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진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지 볼게요. 1번입니다. A 지역에서는 새로운 제3의 문화 요소가 발생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게 문화 융합을 말하는 개념인 거잖아. 그쵸? 그럼 A 지역이 아니라 어떤 지역인 거야, 지금? C 지역. C 지역이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2번에 B 지역의 문화 변동. B 지역에. 한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얘들아, B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류 사회의 영향으로 원주민어가 사라졌대, 소멸됐대. 그래서 B 지역에는 에스파냐어만 사용한대. 여러 개의 언어가 한 사회에서 막 공존할 수 있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문화적 다양성이 확보되는, 그걸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한쪽이 소멸됐잖아요. 그러니까 B 지역의 문화 변동, 즉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요 내용은 한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요 부분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높이는 것은 한 사회에 서로 다른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는 문화 병존이나 두 문화가 서로 접촉하면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형태의 문화 융합의 경우가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데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입니다. C 지역에는 문화 변동 이후에도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 있다. 맞습니다. 바로 3번이 정답인데요. 바로 문화융합. 문화융합이 두 개가 만나서 결합해서 새로운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새 거가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니까, 기존 건 아예 사라지는 거야라고 착각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인 거지. 문화 융합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해서 결합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만,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3의 문화 안에 결합하는 기본적 두 개의 문화 요소의 정체성이 잘 녹아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정답은 3번이다. 4번에 A 지역과 달리 B 지역에서는 외래 문화의 요소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됐다. 여러분, 밑줄 요거. 밑줄. 이것도 수능 기출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어지는 단골 워딩입니다.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뭐랑 뭐가 문화 동화와 문화 병존의 공통점으로 항상 자주 사용되어지는 워딩인데요. 문화 동화 같은 경우는 고유 문화가 외래 문화가 교류하는 과정에서 외래 문화가 고유 문화를 흡수하면서 정착하는 거잖아. 흡수하면서 정착. 그래서 외래 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는 상태로 정착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문화 병존 같은 경우는 교류하는 과정에서 한 사회에서 두 문화가 서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래 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는 상태로 정착하는 개념인 거지. 요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 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B 지역에서는 동화 병존이 정착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모두. A 지역과 B 지역 모두. 그래서 4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 A 지역과. A 지역은 문화 병존. B 지역은 동화니까. 둘다요 내용에 해당하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5번입니다. C 지역과 달리 A 지역의 문화 변동은 자기 문화가 외래 문화로 대체되는 현상이다. 이거 뭘 말하는 걸까? 이거 뭐야? 바로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개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문화 동화는 B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A 지역이 아니라 따라서 5번 오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83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84번으로 갈게요. 자, 25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1번 문항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때 텍스트형 기반의 제시문 중심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잘 풀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데 단서 조항에 문화동화, 문화병존, 문화융합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질문에 따라 A에서 C를 예, 아니오로 분류하에 해당하는 칸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얘들아, 질문을 먼저 보자. 질문을 yes라고 받을 수 있는 개념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첫 번째,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가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뭔데? 단서 조항, 요세 가지에 따라서. 그래요, 문화 동화예요. 두 번째, 외래 문화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한다. 방금 직접 문항에서 제가 강조드렸었죠? 바로 뭡니까? 얘가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문화 병존 혹은 공존과 문화 동화가 yes라고 할수 있겠네요. 세 번째,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형성되는가? 이거 yes라고 받을 수 있는 거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가정해야 돼요. 만약 A가 문화 동화라면은 요거 성립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 옳게 얘라고 하는 것도 1점이고 옳게 아니요라고 각각 한 것도 1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지. 아니요니까 점수가 카운팅이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럼 동화가 A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점 얻는 거지. 그럼 동화가 아닌 나머지 융합과 병존 같은 경우는 정체성이 상실되는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두 가지도 모두 다 맞게 대답을 한 거지. 그럼 1점이 아니라 몇 점이 돼야 돼? 여기 3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A를 동화로 놓으면요. 3점이 되기 때문에 A를 동화로 놓는 게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그러면은 A를 융합으로 놓는다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요 질문에 병존과 동화만 yes라고 할수 있지? 근데 A가 융합이야. 그럼 일단 얘 아니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 B, C가 병존과 동화인데 얘는 이 질문에 yes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오에다 체킹이 돼 있지? 그럼 여기서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없어? 못 얻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 여기도 못 얻고

때문에 이렇게 놔버리면 점수가 몇 점이 되는 거야?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A는 뭔데요? A는 A를 병존으로 놔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A를 병존으로 놔. A를 병존으로 놓고 세 번째를 봅시다. 그럼 A를 병존으로 놨어. 여기 병존이야. 근데 이 질문에는 융합만 yes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점수 못 얻네. 근데 2점이 나와야 돼. 그럼 B가 뭐가 돼야 돼? B가 융합이 돼야 돼. 그리고 동화도 이 질문에 얘가 아니라 아니요라고 말했을 때 옳은 응답인 거지. 그럼 여기 동화를 놓으면은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요두 개가 옳게 응답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2점을 얻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B는 융합, C는 동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선택지 볼게요. 선택지. 요거만 맞추면 선택지는 어렵지 않아. 1번에 자국의 전통 의상이 외국의 전통 의상으로 대체된 사례. 대체된 사례, 문화, 동화를 말하는 거지, 얘들아? A는 뭔데? 문화 병존이자. 오답이야. 이번에 자국의 전통 음식에 외국의 식재료를 가미해서 접목 결합해서 새로운 음식 문화,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뭔데? B, 문화 융합이야. 정답 몇 번이야?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에 자국의 전통 음악과 외국의 음악을 모두 즐기게 된 사례. 한 사회에서 두 개의 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게 됐다. 문화 공존, 병존 말하는 거지? C는 동화잖아. 오답입니다. 4번에 A와 달리 B는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나란히 존재한다. 이거 문화 공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B는 문화 융합이잖아요. 오답이야. 5번에 B와 달리 C는 외재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 문화 변동이다. A, B, C 모두 다 문화 접변의 양상 및 결과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 다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 연습해 주셔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85번 갈게요. 자, 85번도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념을 다시 한번, 개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문항인데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학년도 수능 9번, 19번 문항이고요. A국 디저트 열풍에 대한 조사입니다. 첫 번째, 작성자 갑입니다. A국에서 유행하는 B국의 고급 초콜릿 디저트를 말하고 있는데요. B국의 상류 사회에서 즐겨 먹던 고급 초콜릿을 B국에 여행을 다녀온 A국 사람들이 기념 선물로 들여오면서 A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저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을입니다. A국의 전통 음식을 재해석한 복고풍 디저트. A국 연예인이 자국의 인기 있는 자기 나라 국가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에서 사라진 전통 음식을 찾아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는 독특한 디저트를 만들어서 젊은 세대 입맛에 맞는 독특한 디저트를 만들어 소개했다. 이후 이 디저트는 A국의 여러 세대에서 즐겨 먹는 다양한 디저트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조심. 우리가 뭐뭐 중 하나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봤었던 키워딩이야? 문화 병존에서 많이 봤었던 키워딩이지. 그래서 얘를, 이게 문화 병존이네라고 놓으면은 여러분이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왜? 문화 병존은요, 문화 접변의 양상 및 결과, 외재적인, 서로 다른 사회의 교류를 전제로 하는 거, 고맥락을 봐야 돼.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자국에서, 자국이라고 하는 한 사회 내부로 한정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얘는 병존이 아니야. 그냥 여기에서는 발명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보고 첫 번째 거 갈게요. A국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즐겨 먹는 C국 디저트인데요. C국 유명 요리사가 자국의 전통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를 A국에 차리면서 C국 유명 요리사가 자국의 전통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를 A국에 차리게 되면서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카페 정보가 A국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졌다. 그래서 A국 사람들이 이 디저트를 즐겨 먹는 새로운 음식 문화로 정착했다. 선생님, SNS를 통해서 정착했대요. 이거 간접 전파 아닌가요?

아니야. 자세히 읽어봐봐. 이 디저트가 어떻게? 유명 요리사가 자국의 전통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를 A국에 차리면서, 카페를 A국에 직접 차렸대. 그러면서 이게 소개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SNS를 통해서 요 A국 안에서 공유되고 확산되는 거지. 그쵸? 그게 문화가 요 카페를 직접 차리게 되면서 넘어오게 된 거기 때문에 직접 전파야, 직접 전파. 직접 전파. 그럼 SNS는 뭔가요? SNS는 카페 차리면서 넘어온 다음에 요 사회에서 요 SNS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요 사회의 다른 구성원한테 전달되어지는 수단적인 성격인 거지. 이 성격인 거지. 이 사회에서 이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있는 매개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간접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전파로 봐줘야 됩니다. 오케이. 어려운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돌아가서. 요것도 다수가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기존 거가 아예 사라지고 딴 사람들은 다 이것만 좋아하나 봐. 그럼 기존 거가 소멸되고 다른 걸로 대체되나 봐. 이거 동화인가 봐. 대체인가 봐. 아니라는 거지. 아니야. 어디를 읽어봐도 기존에 있었던 문화가 소멸되고 다른 문화로 대체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 제시문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들 다수가 좋아하는 디저트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저트가 됐다. 그것의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지. 기존 게 소멸되고 새로운 거로 대체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각각의 제시문들에서 여러분들이 미스할 수 있는, 혼동할 수 있는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꼼꼼하게 개념들을, 특히 문화 동화, 문화 병존, 그 다음에 간접 전파, 요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선택지 볼게요. 1번에, 갑이 작성한 내용에는 문화 동화가 나타난다. 문화 동화라고 착각하는 순간 정답 1번 고르는 거야. 안 된다고. 2번에, 을이 작성한 내용에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발적 문화 접변 뭐야? 문화 접변이 뭔데? 외재적인 거. 그쵸? 근데 발명이잖아, 발명. 발명은 뭐야? 내재적인 거잖아. 그러니까는 오답인 거지. 3번에, 병이 작성한 내용에는 직접 전파가 나타난다. 정답 몇 번이라고? 3번이야. 여러분이 얘를 간접 전파로 잡는 순간 3번 오답으로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4번에, 갑과 달리 을병이 작성한 내용에는 문화 공존이 나타난다. 지금 을은 발명이잖아. 을은 발명인데, 을을 문화 공존으로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죠. 요, 뭐, 중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번에, 갑을과 달리 병이 작성한 내용에는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갑을, 병 모두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내용.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요, 3번이다. 86번 가겠습니다. 자,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입니다. 제시문 볼게요. 갑국에서는요, 400여 종의 지역 전통주가 있었습니다. 갑국을 지배하게 된 을국은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갑국의 전통주 제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갑국의 고유한 전통주 제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고, 자국의 재료를 막 들여와서 직접 술을 제조해서 판매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을국으로부터 독립한 현재까지도 갑국의 전통주는 문헌에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는 어떤 맥락, 직접 전파의 맥락, 그다음에 문화 제공자의 의지가 부각돼서 문화 요소를 강제적으로 강제하고 이식하고, 그쵸? 강제적 문화 접변. 강제적 문화 접변. 이 과정을 통해서 전통주는 문헌에만 존재하게 됐다고 하죠? 문화 동화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요, 병국 근로자들은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할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 전통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병국으로 대거 귀화한 전국의 근로자들이, 여기 밑줄 한번 쳐볼게요. 근로자들이 최근 이 전통주에 자신들이 전국에서 들여온 약재를 섞어, 전통주에다가 약재를 섞어 마시기 시작했고, 효능이 알려지자 병국의 주류 회사가 이 술을 동그라미 약주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내 상품을 판매했다라고 하는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알수 있죠? 어떤 맥락에서 귀화라고 하는 직접 전파의 맥락에서 지금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 결과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1번에서 가에서는 강제적 문화적변의 결과로 문화융합이 나타났다. 강제적 문화적변은 맞죠? 하지만 문화융합이 아니라 문화동화인 걸 알 수가 있어요. 2번에 나에서는 발명에 의한 문화변동이다. 발명은 내재적인 요인이죠? 하지만 나는요, 직접 전파, 외재적인 요인. 따라서 오답이고요. 3번에 가와 달리 나에서는 자극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나에서는 자극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융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답입니다. 4번에 나와 달리 가에서는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문화 변동이 끝까지 읽어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지. 문화 동화 나타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5번에 가와 나에서 모두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그렇죠. 정답 5번이죠.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동화. 그쵸? 그 다음에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융합입니다. 정답 몇 번이야? 정답 5번인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7번으로 갈게요.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문항입니다. 자, 요 문항은 좀 특이하게요. 문화 변동의 요인, 양상, 결과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민정쌤이랑 같이 풀었었던 문화 이해의 태도, 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요 내용까지도 같이 물어보고 있는 좋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마테잎을 채집했 때, 지금 과거 남미의 과라니족은 인근 밀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마테잎을 채집했 때, 그 다음에 집 형태의 차로 마시는 방법을 개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기역, 니은 물어보는 선택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기역은 발명, 니은은 발견이다. 발명은 존재하지 않았던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얘는 존재하지 않았던 걸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요 발명 아니고요. 발명은 존재했던 것을 찾아내는 거야. 몰랐다가 찾아내는 거야. 근데 보시면은 여기 방법을 개발한 거란 말이야. 오히려 얘가 존재하지 않았던 걸 만들어내는 얘가 발명이네요. 따라서 뒤에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제시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2번을 풀기 위해서 제시문으로 왔는데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볼게요. 식민 시기에 남미 남부 지역에 새로운 종교를 들여온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 내용이 뭘 말하는 걸까? 디귿을 봤더니만 디귿은 간접 전파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봤죠? 바로 새로운 종교를 들여온 거 앞뒤 맥락 보니까 식민 시기 이래. 그다음에 그 옆에도 선교사를 비롯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어떤 맥락? 직접 전파를 말하는 맥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전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3번에 리을은 유럽인들의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뭐예요? 서로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문화 이해의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리을 읽어볼게요. 자, 과라니족의 종교와 문화가 유럽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의 마테잎을 악마의 풀이라고 부르며 천시하였다.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천시했대요. 자기가 속한 문화를 우월하게 보고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죠? 이거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한다라고 공부했을 겁니다. 따라서 상대주의적 태도, 오답입니다. 4번의 미음은 강제적 문화적변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음 볼게요. 미음은요. 하지만 이후 마테잎의 효능이 알려지자 마테차를 안 마시던 유럽의 사람들도 마시기 시작하면서 남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지가 더욱더 확산됐대요. 더욱더 재배지가 확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뭐냐? 마테잎의 효능이 알려지니까 이게 뭐 건강에 좋다. 뭐 어디에도 좋다. 라고 하는 효능이 알려지니까는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해서, 더 원해서, 이걸 더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의지, 수용자의 의지가 부각이 되어져서 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쵸? 따라서 얘는 자발적 문화 접변. 자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 내용이 오답인 것입니다. 5번에 비읍에는 문화를 바라보는 비교론적 관점, 뭐예요? 서로 다른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문화를 바라본다면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다, 요 개념이 비교론적 관점이죠. 제시문 비읍은

요 여러 나라의 마테차 문화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해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비교론적 관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답은요. 5번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으로 갈게요. 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9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 보니까는 문화동화, 문화병존, 문화융합이라고 하고 있어요. 문화접변의 결과 A에서 C의 사례를 발표해 보래요. 근데 맨 마지막에 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 명만 옳게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걸 유념하셔야 돼요. 갑은요, A의 사례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단발의 유행으로 동그라미 국에서 전통 헤어스타일이 사라진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을은요, B의 사례로 전쟁 시 나무로 만든 배를 운용하던 세모세모 국에서 철갑을 두른 배가 개발되어 목선과 철갑선이 함께 운용된다. 함께 운용되니까, 이거 나란히 있는 거니까 문화 병존, 문화 공존이겠지? No, 아니죠. 왜요? 문화 병존은 문화 접변, 외재적.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봤더니만은 지금 세모세모 국이라고 하는 한 사회 내부에 대해서 서술되고 있는 거야. 그 문화 병존 공존이 아니라 얘 뭔데? 이거 여러분 발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서 조항에 발명 없죠? 따라서 누가 틀린 거야? 을이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은요, C의 사례로 네모네모 사람들이 전통 음식의 자국 식민지 조리법을 결합해서 서로 다른 문화 요소를 결합해서 새로운 음식을 즐겨 먹게 됐대. 이거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인 걸알 수가 있죠. 두 명만 옳게 발표했대요. 갑과 병이죠. 을이 아니죠. 기억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A와 달리 C. C는 융합이죠.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A는 뭐예요? 상실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이고요. 디귿의 A, B 모두 외부 사회 문화 요소의 수용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A는 우리가 동화로 잡았죠? 그 다음에요. C는 융합이지. 남아있는 알파벳 B는 뭐야? B는 단서 조항에 따라서 병존인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 즉 문화 동화와 문화 병존 모두 외부 사회 문화 요소의 수용이 나타난다. 그렇죠. 둘다 외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양상과 결과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디귿 선택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을이에요. 갑과 달리 병은 강제적 문화접변의 사례를 발표하였다라고 하는데 갑과 병 달리가 아니라 모두 둘다 강제적 문화접변, 문화 수용자의 의지에 반하여 문화 제공자가 문화 요소를 강제적으로 이식하고 강제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반영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89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16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갑국에서는 갑국의 동그라미 회사가 최초로 교환한 갑국의 동그라미 회사가 처음으로 고안한 소매점 운영 방식인 A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초로 고안된 게 널리 활용되고 있대요. 내재적 요인 중에 하나인 발명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국의 네모네모 회사는 갑국의 직원을 파견했대. 을국의 네모네모 회사가 갑국의 직원을 직접 파견해서 배워온 A를 을국의 기존 소매점 운영 방식에 접목해서 새로운 소매점 운영 방식인 B를 개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들을 딱딱딱 넣어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뭐냐? 을국의 A 회사가 갑국의 직원을 파견했대. 직접적으로 보낸 거야. 보내서 거기서 보고 듣고 느낀 거,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을국의 A인 기존 소매점 운영 방식에 접목, 결합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고 있지? 그러면 어떤 맥락?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직접 전파에 해당하는 맥락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을 하면서 접목을 하면서
새로운 제3의

문화,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문화 융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즉, 직접 전파에 따른 문화 융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편의 양상에 해당하는 자발적 문화재편과 강제적 문화재편을 한번 적용해 본다라고 했을 때둘 중에 무엇에 해당할까요? 문화 수용자의 의지가 부각되어지는 자발적 문화재편일까요? 아니면은 문화 제공자의 의지가 부각되는 강제적 문화재편일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왜요? 을구에 내보낸 회사가 갑국의 직원을 파견해서 배워오게끔 한 거잖아. 이거를 원하고 필요로 하고 바람직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겨서 직원을 보내서 그거를 배워오게끔 하는 그런 자발적인 의지가 반영된, 수용자의 의지가 반영된 문화 접변의 양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발적 문화 접변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챙겨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읽어볼게요. 을곡에서는 비가 적용된 소매점을 흔히 볼 수가 또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융합되어서 그 사회 문화에 정착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곡의 네모네모 회사는요, 병국에 진출하였는데 비가 적용된 네모네모 회사의 소매점은 병국의 전통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매점과 함께 병국의 전통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매점과 함께 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매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앞에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카드 3개 있었던 문제 기억나십니까? 거기서도 뭐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지. 이게 되게 문화 병존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표현이야. 근데 그 표현이 문화 병존, 공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에 서술되어져 있는 내용의 맥락이 서로 다른 사회와의 교류를 전제로 하는, 즉 외재적인 요인, 즉 문화 접변의 양상을 전제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게 안 되고 한 사회 내부에 국한된다라고 말하면은 얘는 문화 병존 공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을곡의 네모네모 회사는 병국에 진출했는데 비가 적용된 네모네모 회사의 소매점은 병국의 전통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매점과 함께 진출한 다음에 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매점 중 하나가 되었다. 한 사회에 진출한 것과 기존에 있는 것과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문화 병존, 문화 공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눈이 강조하지만 너무 키워드에 의존하거나 키워드에 매몰되는 순간, 즉 제시문의 그 플로우, 맥락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치명적인 개념 오류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개념, 수능 개념, 수능 특강을 통해서 반드시 꼼꼼하게 잘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꼼꼼하게 공부한 개념을 이러한 잘 만들어진 기출 문항에다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계속 저랑 같이 연습해 보는 거예요. 아셨죠? 선택지 볼게요. 1번입니다. 갑국에서는 발견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발견은 기존에 존재했던 것을 찾아내는 개념인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발견이 아니라 발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번에 을곡에서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2번에 그렇죠. 정답은 이 내용이죠. 을국의 네모네모 회사는 갑국의 직원을 파견해서 배워온 A를 을국으로 다시 가져옴으로 인해서 문화 융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을국에서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 나타났다. 정답 2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을국에서는 병국에서와 달리 문화 변동 이후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됐다. 문화 동화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아니죠. 을곡에서는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내용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곡과 병곡 모두예요. 정확히 말하면. 모두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개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병곡에서는 을곡에서와 달리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을곡에서와 달리가 아니라 을곡에서 우리 자발적 문화 접변인 것을 여기 위에서 확인했잖아요. 그쵸? 따라서 4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이에요. 갑국과 을국에서는 문화 융합, 병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병국은 문화 병존 맞죠? 방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을국도 문화 융합 맞죠? 그쵸? 문화 융합 맞죠? 근데 갑국은요? 갑국은 왜요? 갑국은 문화 융합이 아니라 뭔데요? 발명에 해당하는 것을 알수 있어. 발명은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고, 융합과 병존은요, 외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해서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89번까지 문제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문제 풀면서 최근 기출 내용이 있다 보니까는요, 꽤나 어려웠었던 문항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오늘 풀어봤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서 누구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바로 이 기출의 미래가 여러분의 거가 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90번부터 문제 계속 풀어가도록 할게요. 사회문화는 럭키 보키.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질 지니 이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네, 지니예요. 그렇죠? 새삼 항상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모니터로 옆눈으로 볼 때도 깜짝깜짝 놀라지만 저 맞은편에 약간 이렇게 유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에도 내가 비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사방팔방에 내가 비춰지는 상황인 건데 깜짝깜짝 놀래요. 나도 내 모습을 24번째 보고 있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죠? 게다가 심지어 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이 거울이가 뭐 유리 같은데 이렇게 비치면 약간 각도가 다르게 비춰지잖아요. 얘인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내 목에 비춰지고 있어. 그래서 이 램프가 내가 보는 저 유리창으로는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아직까지도. 적응이 되면 안 되지, 여러분. 적응이 되면 안 되지. 이 모습이 적응되면 또 이상한 거야, 여러분.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 근황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오는 주에 그, 가족들에게 이끌려 마라톤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5km를 뛰어야 되는데, 그 제가 어제 인생 최초로 5km를 뛰어봤어요. 5.3km를 뛰었네요. 뭐 어떠냐? 오늘 아침에 나의 컨디션은,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모르게 여기저기 이렇게 콩콩콩콩콩콩 맞은 것 같아, 몸이. 약간 여러분. 달리기가 몸에 이롭다고 했는데, 나한테 이로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인 저를 이제 가족들이 운동을 해라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끌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어제도 뛰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한 2km를 뛰니까, 왜 뛰어야 하지?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달려야 하지? 달리기 싫은데?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2km까지 뛴 다음에 2에서 4km까지는 왜 뛰어야 하지? 달리기 싫은데? 이 생각을 2km를 하고 4km 되니까 기왕 된 거 1km만 더 뛸까? 아직도 1km가 안 됐나? 된 거 같은데? 왜 안 됐지? 이 생각을 하면서 뛰었어요. 대체 이게 어떤 면에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니까 약간 그 뿌듯함은 있더라고요. 뿌듯함과 갓 태어난 노루? 갓 태어난 기린처럼 걸어 다녔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아무튼 근데 오늘 아침에 생각보다는 상태가 괜찮은 것도 같고, 몸에 좋은 것도 같고, 나쁜 것도 같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그런 상태라는 거.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오늘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면만 보고 좋은 일만 생각하도록 해. 그럼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제가 생각하는 그 철칙 중에 하나예요. 좋은 면 보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좋은 면을 먼저 보려고 하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없거든요. 근데 친구를 소개할 때 내 친구를 소개해주면서 뭐 얘 되게 뭐뭐 잘하는 애야. 얘 내 친구인데 되게 뭐 예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혹시 있었나요? 나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남을 칭찬하고 남의 좋은 면만을 봐주는 그 친구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 그래서 아, 얘 그냥 뭐 우리 반 애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 우리 반에서 뭐 달리기 제일 잘하는 애야. 완전 멋있지.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 사람? 난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좋은 면을 보려고 많이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와닿았던 이야기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때 생각하면 되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중에 느끼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알면 되게 좋겠는 게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진짜 없거든요. 그죠? 나쁜 일은요.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어차피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에 미리 고민하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정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면만 보도록 하세요. 그게 어렵지만 맞는 말이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좋은 면만, 좋은 면만. 내가 이 뒤가 더 어렵다는데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고 와, 나 지금 이런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을 알았어. 이런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도 하셔야지 좀 더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이걸 빼면 항상 이렇게 머리가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즐겁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아, 달리기에 좋은 점 하나 있어요. 어제 5km를 딱 뛰고 나서 얼굴을 봤는데 볼살이 많이 없어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붓기가 빡 빠져요. 다시 찌지. 다시 올라와요, 붓기는. 근데 그 순간, 그 순간 하나 좋은 점은 있었어. 뿌듯하다. 왜 뛰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중간중간 그 생각은 계속 들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뛰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 러닝화를 구매하였지. 저의 달리기 얘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봅시다, 여러분들.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X가 무엇을 따른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나 나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하라 그랬죠? 그려보세요. 봐봐요. 확률 밀도 함수가 뜨면 제가 밀도 함수. 방금 글씨 이거 쓰는데 되게 약간 어른 글씨체의 느낌이 났지 않니? 아무튼 확률 밀도 함수가 뜨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려라라고 했어요. 그걸 왜 정규분포 때 말하냐고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도 연속 확률 변수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기필코 확률 밀도 함수가 같이 뜹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겠어? 대충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려라의 포인트는 잘 그려라가 아니었어요. 대충 그려내면 됩니다. 상상을 위해서요. 무슨 이야기냐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나는 어느 정도로 뭐 평균 주변에 몰렸는지를 모릅니다만 그냥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라는 건 알아요. 이렇게 그려놓으라는 거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 전혀 없지만 정규분포라는 저 말 하나로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부터 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셔야 가나 나에서 하는 말들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가가 하는 말은 뭐라고 했냐면 20부터 30까지의 넓이, 확률인데 제가 넓이라고 읽었어요. 50부터 60까지의 넓이가 서로 같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정규분포에서는 무조건 뭐? 대칭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20, 30, 50, 60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20이 더 왼쪽에 있을 거. 근데 나 너무 못 그렸으니까 다시 한 번만 그릴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지? 밑에다가 그려볼까? 밑에 그림이 좀 나을 수도 있잖아. 평균의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 아까보다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자 그렇게 그려보고 자 그러면 20부터 30까지가 어쨌든 M을 기준으로 왼쪽에 그릴게요. 왜? 나는 20, 30, 50, 60 그려야

0: 30, 50, 60.
1: 그래서 보시면 20부터 30까지의 넓이와 정확히 좌우대칭되게 50부터 60까지의 넓이가 서로 같아야 돼. 이렇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30과 50의 한 가운데에 누가 있어야만 합니까? 평균이 있어야만 합니다. 20과 60의 한 가운데에 누가 있어야 되죠? 평균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둘의 가운데에 누가 있죠? 40. 20과 60 가운데에 누가 있죠? 40. Yes, 그게 뭐예요? 평균이요. 계산했나요? 전혀 안 했고요. 대칭성이라는 그 그래프의 특징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확률밀도함수 일단 그리세요. 좌우대칭인 종 모양으로.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가 평균을 알았어. 평균을 알았어. 여기다가 40을 딱 쓰는 거지. 40으로부터 얼마 뺀? 이거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걸 별이라고 해봅시다. 별. 별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와 45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려도 되지만 한 번 더 그릴게요. 왜냐하면 다시 덮어쓰기로 하면 좀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평균 40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40으로 써보자. 45의 위치가 어딨냐면 여기라고 할게요. 45보다 뭐래요? 크거나 같은 확률, 즉 넓이랑 누가 같겠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다섯 칸 차이 나죠? 다섯 칸 차이 나게 와볼까요? 누구예요? 35겠죠. 35보다 뭐라고?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 그러면 35니까, 별에 해당하는 게 35니까 표준편차 시그마가 얼마가 되어주는 거예요? 5요, 5. 끝.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습니다. 자, 마무리해볼게요. 여기 있는 말들을 그대로 적어봅시다. 평균은 얼마? 40. 표준편차 얼마? 5. 그러니까 여기 써보면 P. 8부터 50까지의 넓이와 이제 이거 지울게. 30부터 X까지의 넓이가 서로 같다입니다. 자, 8부터 50까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균 40인데 이렇게 그려보자면 8이 한 이쯤 있다라고 해볼게요. 8부터 50까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지? 이 넓이랑 정확히 같아지는 건 언제밖에 없어? 대칭시켜봐요. 누구? 50 대신에 누구로 바꿀까요? 40으로부터 10칸 차이가 나면 되니까 3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까? 8과 정확히 같은 위치에 오도록 하는 이것만 알면 되잖아. 이게 K인 거죠? 응? 그게 누구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얘네 둘 가운데에 40이 있겠죠. 8과 K 가운데에도 40이 있겠죠. 그럼 누구겠어? 8 더하기 K 하신 것을 2로 나누었더니 40이 되어준다는 거잖아요. K는 얼마예요? 72가 되어주겠죠. 오로지 완벽하게 뭐만 활용했어요? 대칭성만. 그래서 K값은 얼마다? 72다.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가 됩니다. 자, 계산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진짜 확률 딱 구하세요 이런 건 없었어. 그런 거 못 구해. 왜? 오늘 방금 이 시간까지는요.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징은 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좌우대칭이다라는 것 말고는 뭐 없고 실질적으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이런 건 우린 못 구했어요. 못 구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칭성만 활용해서 같은 확률만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지. 자, 근데 우리는 뭘 하러 가야 되죠? 확률을 찾으러 떠나야 되잖아. 그치?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을 지금부터 배울 건데 왜 필요한지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오늘도 착착노트 있잖아요. 복습하실 때 정규분포의 특징은 다 써보세요. 좌우대칭인 종 모양 뭐 이런 것들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오늘 쓰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표준 정규분포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얘는 사실 별거 없어. 근데 이제 왜 배우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는 적어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넘어오시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준 정규분포라고 해놓고 제가 바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표준 정규 분포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흐름을 잘 생각해봐. F인데 이렇게 식이 쓰여 있어. 자자자자자. 원래 정규 분포를 따라.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볼게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요렇게. 맞지? 이것을 뭐라고?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써보겠어.

FX 이렇게는 안 쓸게, 그냥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그죠? 자,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A부터 시작해서 X가 B까지의 확률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뭐 여기가 A부터 못 구합니다. 그죠? 구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번에는 하필이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정확히 0이고 표준편차가 정확히 1인 형태의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올게요. 특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확률 변수는 이름을 붙일 때 Z라고 붙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일 뿐인데 왜 Z냐고요? 특수하잖아. 그죠? 특수하잖아. 그래서 얘는 Z라고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 Z는 연속 확률 변수인데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더래요. 내가 알아야 될까? 절대 몰라도 돼요. 알려고도 하지 마요. 알려고도 하지 마. 왜 밑줄도 안 긋고. 이렇게,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써놨어. 지워버렸어요. 하필 이런데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요렇게 평균이 0이고, 그러니까 원점을 이렇게 대칭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어서 요 정도로 흩어진 정도로 나타낸대요.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딱 픽스되는 형태로 나타나겠지. 그지? 자, 이랬을 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걸 왜 필요로 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걸줄 거예요. 얘는 재밌는 게 뭐냐? 나한테. 우리 교재엔 제가 안 넣어놨지만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에 관련된 모든 교과서 교재를 보시면 맨 뒤쪽에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표준 정규 분포 표 중에 일부만 줄 건데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봐봐. 소문자 Z야. 0부터 시작해서 연속 확률 변수가 스몰 z까지 올 동안의 넓이를 미리 계산을 다 해둔 거야. 마치 우리 로그 계산할 때 상용 로그 값들 갖다 쓸수 있었던 것처럼 미리 계산한, 그래서 얘가 이름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게.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미리 넓이를 계산을 해놨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0.5일 때, 즉 0부터 0.5일 때의 넓이, 1일 때, 0부터 1까지의 넓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의 확률을 미리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한 표가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실제 우리 문제 풀 때에도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 이런 말을 쓸 거야.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미리 계산해 놓은 거야. 뭐 0부터 1까지는 나도 알거든. 0.3413 이런 식으로. 뭐 1.5까지가 있고 2까지는 뭐0.477 이런 식으로 넓이를 계산을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때요? 0부터 1까지는 내가 먼저 넓이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것을 뭐라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목표는 이 넓이를 못 구하는 게 나의 목표였는데 Z는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어 하는 거잖아. 마치 그 너희 집에 감자 없지 약간 이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배울 때 얘가 왜 필요한지, 나의 필요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만족시켜주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연결고리예요. 자, 이렇게 따르는 X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Z처럼 모양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해돼? 그건 이쪽으로 올게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왜 함수에서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 이런 거할때두 그래프가 이루는 부분의 넓이 이런 거 찾아요. 미적분 1할때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요 넓이 대신에 내가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이게 fx고 y는 fx. 이게 예를 들어 y는 gx잖아?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함수인 fx 빼기 gx라는 걸 만들어대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에서 근과 근 사이의 넓이로 바꾸어 주거든? 사실상 같은 넓이를 내가 계산하기 좋은 형태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수학에서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얘를 Z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오른쪽으로 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봐봐. 여기서 새로운 게 하나 등장해요. 중요한 식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교재에 쓰여 있는. 이거를 표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준화. 무슨 이야기냐? 자, 일단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변수를 변환시킬 건데요. 요렇게 변수를 한번 변환을 시켜볼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얘가 왜 Z가 되는가인 거잖아. 그죠? 기다려봐봐. 요렇게 변수를 한번 변환시켜봅시다. 그러면 변환시킨 변수에서 평균이 얼마인지, 변환시킨 변수에서 분산이 얼마인지를 여러 번 따져봐요. 어떻게 해? 이걸 뭐 어떻게 해? 우리는 변수의 변환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죠? 뭐? 기억나? 그럼 어떻게 해요? AEX 플러스 B라고 쓰는 그거예요. 그건데 모양이 이상해? 다시 바꿔볼까? 이렇게 하자. 제가 그 교재 뒷장에도 쓰여 있어요. 시그마분의 1X, 시그마분의 M, 요렇게 되죠? 여기는 시그마분의 1X 빼기 시그마분의 M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시그마분의 1, EX 빼기 시그마분의 M이죠? X의 평균이 얼마라 그랬지? 저기 있잖아. M.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시그마분의 1의 제곱만큼의 영향을 끼치겠죠. 어차피 빼는 것은 흩어진 정도의 영향이 없고 얘를 제곱한 만큼의 영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VX예요. VX가 얼마인데? 표준 편차가 시그마예요. 이 자체가 시그마 제곱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표준 편차 1이겠죠. 즉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분산이 1이니까 로트 씌워도 1이잖아. 표준 편차가 1인 형태로 바뀌어 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Z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것은. 왜? Z는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니까요. 변수를 변환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Z로 바꾸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둘다 정규분포 따르는 형태로 바꾸어 줄 수가 있어지는 거죠. 이거야.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얘는 못 구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Z로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됐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은 원래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 확률 밀도함수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잘 봐요. X가 Z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눌 거예요. 그럼 그거 그대로 해볼게. 놀랄 거 없이 부등식이잖아. 똑같이 평균 빼요. 그지? 부등호 방향 바뀔 거 없잖아. 똑같이 표준 편차로 나누어 볼게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요렇게 바꿨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건 더 이상 이렇게 쓸 필요 없죠? 뭐라고 쓰면 돼요? Z라고 쓰면 됩니다. 즉, Z 안에서 시그마분의 A 빼기 M부터 시그마분의 B 빼기 M까지의 넓이라고 바뀌는 거야. 그걸 여기다가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 한 이쯤이 시그마분의 A 빼기 M. 여기가 시그마분의 B 빼기 M이라고 하면 요 넓이와 노란 부분의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로 바꾸는 거예요. 같다로 바꿔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자. 과정은 대단한데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사실 막 별거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냥 막 술술술 풀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푸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오케이, 그러면 X 정규분포를 따르는 X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만 계산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아까 전에만 해도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인데.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 뒷장에 보시면 111쪽까지 쭉갈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표준 정규 분포 표와 대칭성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야? 자, 방금 구하고자 했던 넓이라면 여기서부터 같은 선을 긋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선을 이렇게 삐뚤게 그렸지만 같은 선을 어떤 선이 여기다 얹어 보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요 부분은 어때요? 표로 바로 해석이 가능할 거야. 요거 딱 잡아가지고 0부터 어디까지 찾으면 돼.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대칭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대칭을 활용을.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는데, 요런 값 적어보자. 대칭성을 이용하여 확률 구하기. 첫 번째.

세트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넓이가 얼마겠어요?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다 얼마야? 그냥 절반이니까 0.5지 뭐. 그치. 이런 거는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해요. 그럼 두 번째로 있던 그런 부분들 봐봐. 두 번째 뭘 써놨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부터 예를 들어 Z가 0까지 이런 넓이 구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이너스 쪽으로는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0부터 마이너스 A까지의 넓이는 뭐랑 같겠어? 0부터 A까지의 넓이와 같을 테니까, 대칭성을 활용해서 0부터 A까지의 넓이로 바꾸어 주시면 우리는 0부터 어쩌고까지의 넓이는 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거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야. 그러면 여전히 제가 양수인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양수도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하자. Z가 A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와 같게 또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A라고 합시다. 이 넓이 어떻게 해? 그렇지, 0.5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전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런 것도 해볼까? Z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려봐.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넓이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별표 친 부분의 넓이는 얘랑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0.5인데 거기서 별만 빼면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0.5에서 별을 빼주면 됩니다. 이별 넓이를. 그거야. 그래서 표에 주어지는 것들 하나하나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나머지는 충분히 뭐를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으시는 겁니다. 덕분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확률을 다 구할 수가 있어지고요. 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일부가 등장을 할 거야.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다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있잖아. 어색한 개념이에요. 진짜로 문제는 쉽거든. 근데 문제 풀면서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더 설명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표까지 제가 그냥 한꺼번에 그려놨고요. 요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되게 외계어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면 이제 보일걸? 뭘 생각해야 돼? 계속 우리는. 그렇지, 이거야. 계속 똑같아. 0보다 작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0.5야. 마이너스 A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 A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대칭성만 충분히 활용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보여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넓이가 뭐랑 같겠어? 0부터 A까지의 넓이랑 같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들 빼줄 거, 채워줄 거,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오늘도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아,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 가장 놀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중학생 친구들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다. 그들에게 저는 솔크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었어요. 20대였던 나도 솔크라는 말을 그때 처음 배웠던 것 같아. 아무튼 간에 깜짝 놀랐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어른들에게 여러분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다 부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무 맞는 말이에요. 아, 그쵸. 그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성 친구가 사실 걔막 엄청 도움이 되진 않아요. 솔직하게. 아, 나도 뭐 어쩔 수 없지. 그건 난 지나왔으니까 너무 알잖아. 그 힘든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거는 친구랑. 친구도 별로고, 오히려 가족들이랑. 그래요. 왜냐하면,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잖아요. 성적이 떨어져도 서로의 탓이 돼요. 어쨌든 간에. 서로 탓하는 게 아니어도요, 주변에서도, 너 거 봐라. 이성 친구 사귀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을 듣게 돼요. 그걸 이겨내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해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부하는 과정이라는 게참 쉽지 않은데 그죠? 힘들어. 그래서 막 싸우게 되고 싸우면 또 마음이 상해서 공부에 방해가 되고 이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면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또 서로가 좀 미워질 수 있고 이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성 친구를 안 사귀고 있다면 그게 진짜 훨씬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짝꿍은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아, 다른 곳에 여러분들 분명히 그럴 것이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벌써 찾고 있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성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공부를 위해서는 사실 스트레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위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마음의 시간, 마음의 여유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공부라는 건 엄청 스스로만을 위한 것이고, 연애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는 거래. 그래서 내가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나의 마음을 할애하여, 그렇게 해서 사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는 진짜 나를 위한 거거든. 시간을 쪼개 쪼개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쪼개 쪼개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소원은 들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확실해요, 여러분들. 저 돌아봤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뭐 연애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 성공 사례가 흔치 않아요. 스탑을 걸어 두셨다가 만나도 충분하니까요. 지금은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하세요. 외로울 새가 어딨어요. 공부하느라 바쁜데. 그죠? 그럴 시간에 누구를 더 만나라? 나를 더 만나라. 알았죠? 그냥 나를 만나서 수학과의 시간을. 여러분의 그 연애 상대는 누구예요? 수학이에요. 정말 최악인가요?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의 이석치고 누구다? 수학이다.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 아이돌들이 그렇잖아요? 팬 여러분입니다. 저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팬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누구라고요? 아, 네, 수학이에요. 예스.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진짜 최악일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은 거야. 알았지. 그렇게 말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소원은 안 들어주고 싶어요. 아니, 진이의 거부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절대 안 돼요. 나는 결사 반대한다. 알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이게 뭐왜 어른들은 하지 말라는 것만 많아요 이러는데 그게 지나오고 나면 아는 것 같아요. 진짜 방해도 많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조금 지나오잖아? 그럼 확실히 느껴요.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면 여러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사실이야. 자, 요게 가장 대표적인 정규분포 문제고요. 가장 쉬운 유형이고요. 저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통 파프리카 문제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수능 볼 때까지 저랑 확통하면서 제가 파프리카 문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예요, 얘. 딱 얘인데 왜 파프리카 문제냐? 이게 이제 수능 기출 문제거든. 걔 진짜 파프리카로 나왔어. 그래서 이 문제 이후로 나는 이 유형을 그냥 파프리카라고 불렀던 것 같다. 진짜로 요 파프리카가 뭐 바나나로 바뀌고 바나나가 사과 수확량으로 바뀌고 그게 뭐 수면 시간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바뀌어요. 말과 숫자만 바뀌는 거지 하는 방법 똑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공부하는지를 잘 봐두도록 하세요. 요렇게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로 마무리가 되는 문제 유형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통계 끝날 때까지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는 파프리카고 어떤 문제는 파프리카 이전의 단계가 뭐예요? 여러 단계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하시려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처음부터 잘 봐두셔야 돼요. 알았죠? 제 기억에 딱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었는데 왜 답이 맞았고 저 문제는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순간이 왔었어요, 저는. 그 기억나거든요. 이 문제는 풀었어. 똑같이 풀었는데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는데 얘는 왜 맞았는지를 모르겠고 얘는 왜 틀렸는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야. 그건 그냥 근간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냥 기계가 된 거야, 풀이 기계가. 근데 설명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 답만 찾아내는 기계가 된 거지 수학 공부는 1도 안 하고 있었던 상태를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왜 그렇게 푸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수학하는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80, 뭐 표준표준 20의 정규분포 따른다. 이 농장에서 수확한 파프리카 중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끝까지 읽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파프리카라는 네 글자만 남아요. 파프리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치? 자, 여기 이상 그냥 읽고 계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자, 평균 표준 편차가 얼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 X를 잡아볼까요? 확률 변수? 그게 먼저야. 그래서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는 하니까 그걸 X라고 할게요. 이렇게 우리 보통 뭐라고 해? 연속 확률 변수 X를 띄운 다음에 그 X가 정규분포 따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물결 따른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 180. 표준 편차가 얼마? 20. 그럼 X가 뭐라고?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라고. 변수의 이름을, 꿀팁입니다, 여러분. 표를 붙여주세요. 이거야. 이런 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얻어내는 거거든. 변수의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그냥 정규분포 따른대 하지 말고 그 X가 누구야?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 알고 좀 쓰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농장에서 수확한 파프리카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가 뭐라고?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가 하면 X가잖아. X가 190 이상 210 이하일 확률입니다. 이 표현. 기호로 바꿔봐요. X가 뭐라고? 190 이상 210 이하 1 확률. 끝. 자, 이제는요. 요두 가지와 표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줄글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는 궁금한 게 전혀 없어요. 끝났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내가 확률, 즉 넓이를 직접 구해야 됩니다. 평균이 18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면 으아, 넓게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랬을 때 190부터 210까지 넓이 구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못 구합니다. 뭐로 바꿔야 될까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야죠. 그러면 Z로 바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Z로 바뀐다 그랬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세요. 평균 빼고 한글로 기억하면 돼. 표준 편차로 나누세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세요. 뭐 하려면? Z로 바꾸기. 오케이. 자, 평균 뺄 거야. 그러니까 평균, 누구 평균? X가 Z로 바뀔 거면 X의 평균 빼면 돼요. 그 변수의 평균을 빼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되면 변수 여러 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자, 평균 뺄 거예요. 그러면 부등호니까, 부등식이니까 균등하게 가는 거지. 평균 빼, 누구야? 180. 그러면 210에서도 평균 빼, 180을. 표준 편차 나누어 뭐예요? 20. 여기도 20으로 나눠. 여기도 20으로 나눠. 그럼 얘가 뭐가 되었다고? Z가 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X가 가운데가 Z가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쓸 거고요. 대신에 그러기 위해서 평균 빼, 평균 빼, 표준 편차 나눠, 나눠 이렇게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 얼마야? 220분의 10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는. 30이니까 1.5. 즉, 뭐예요? 0.5부터 1.5까지의 넓이를 구하시오입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또 그릴게요. 평균이 0이니까 Y축처럼 그냥 그대로 그려주면 돼. 요렇게. 그러면 0.5부터 어디까지? 1.5까지예요. 요 넓이 어떻게 구할까? 우리는 무조건 어디부터? 0부터 시작해서만 가능해요. 0부터 1.5까지가, 즉, 색칠은 안 할게 봐요. 흰색 부분, 여기서 시작해서, 으아, 여기까지가 0.4332인 거잖아? 어디를 날려보내고 싶어요? 0부터 어디까지? 0.5까지를 날려보내면 되죠. 0부터 0.5까지가 어디 있어? 1915.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는 0.4332에서 1915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괜찮아? 직접 계산을 해야 돼, 직접. 0.2417, 맞지? 이거예요, 여러분. 괜찮아.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긴 하는데 보통 객관식이기 때문에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거나 할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소수점 아래 네 번째만 먼저 찾아. 2에서 5 뺐잖아. 7이겠지, 7. 소수점 아래가 7로 끝나는 게 객관식 보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정답으로 쓰면 돼요. 좋은 거 가르쳐 주죠? 계산은 중요한 게 아니지. 계산은 우리 다 잘하니까. 빨리 계산하는 방법. 자, 요거예요.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의 유형이고요. 이 유형에서 낼수 있는 문제가 한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파프리카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저것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다가 이제 변수가 막 여러 개 추가되거나 하면 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변수에 이름표를 딱딱 붙여가지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또 해볼게요. 이것도 봐봐. 파프리카가 뭐로 바뀌었어요? 시험 점수로 바뀌었어요. 자, 수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시험 점수는 하고 나오니까 여기까지 딱 끊고 X라고 이름표를 먼저 붙이세요. 그럼 X가 뭐라고?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라고? 68. 표준편차가 얼마라고? 10. 이렇게 딱 써놓고 시작해. 그 다음 봐봐. 선수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는데 시험 점수가 X가 55점 이상이고

78점 이하의 확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55점 이상이고 X가 78점 이하일 이렇게 하면 끝나. 어때요? 똑같은 문제예요. 완벽하게. 파프리카가 시험 점수로 바뀌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까 그 무게가 190에서 210이었던 게 55에서 78로 바뀌었을 뿐이야. 풀이법은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그죠? 이것도 9월 모평이에요. 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쉬운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와요. 몇 점짜리겠어? 무조건 3점짜리예요. 이 정도 가지고 4점이 될 수가 없죠. 솔직하게 말하면 이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 문제 푸는데 실제 나의 노력은 2.5점짜리예요. 3점도 안 되는 문제야, 그치?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 넓이 못 구해. 표 이용. 여기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라고까지 했는데 이용 안 하고 풀진 않아요. 수학은 치사한 과목 아니에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라 라고 해놓고 이용 안할 거지. 이렇게는 안 나와. 절대 그렇지 않아. 이용하래잖아요. 이용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Z로 바꿔요. 자, 이제 속도를 조금만 높여볼게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Z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균등하게 전부 다 그래야 되겠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똑같이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러면 X가 뭐로 Z로 바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됐지. 그치. 요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얼마예요? 7. 그러니까 5, 5 이렇게 되면 13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1.3이잖아. 당황하지 말아요. 1.3으로 나온 거예요. 왜 당황하지 말라고 했냐면 거의 대부분 표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점오 단계로 그 간격으로 많이 등장을 하다가 내가 계산을 했는데 1.3이 나왔어. 그럼 되게 막 동공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시고 최근에는 특히나 0.5, 1, 1.5, 2, 뭐 2, 2.5 얘네로만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좀 다채로운 값으로 꽤 주더라고. 알았지? 나의 스스로의 계산을 좀 믿고 가도록 하시고. 요건 좀 쉽잖아. 얼마예요? 1이겠지? 55에 마이너스를 안 써서 그래. 응,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1.3부터 1까지인 거잖아. 이건 어떻게 해? 그려요, 무조건. 무조건 Z 그리세요. 익숙해지더라도,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더라도, 일단은 먼저 그려봐. 그럼 진짜 쉬워요. 자, 0부터 1까지는 여기 그대로 있잖아. 얘가 0.4341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요. 마이너스로는 없잖아. 대신에 대칭성 이용해야지. 1.3까지, 0부터 1.3까지랑 넓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0부터 1.3까지나, 0부터 마이너스 1.3까지나 똑같잖아요. 그게 뭐라고? 여기 있잖아. 얘가 누구예요? 0.403이요. 이 둘을 어떻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은근 생소한 값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새로운 셈에 채비를 좀 해놓고 0.7445가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아, 그렇죠? 이렇게 나왔었어요. 딱 똑같은 문제인 거야. 딱 똑같은 문제. 다만 이제 막1.3 같은 마이너스 1.3이지만 어쨌든 대칭성 이용하는 거니까 이런 값들이 나오기도 한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1번, 2번의 형태랑 3번은 다릅니다. 자, 3번은 뭐가 다를까요? 1, 2번과 3번의 차이를 한번 말해봐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 읽지도 않았는데요? 아니, 바로 보여. 1번과 2번, 3번의 차이. 네, 표가 없어요. 예스.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없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Z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Z로 바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모든 X를 Z로 바꿔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뭔가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X라면 충분히 이것의 대칭성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지. 여기도 정규 분포 따르는 거거든? 근데 Z로 바꿔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였어요? 표가 등장할 때.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라잖아. 표를 이용하라는데 Z로 안 바꿀 리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모양이 다른 정규 분포 비교. 비교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어. 자, 인스턴트 커피 제조회사에서 생산한 A 제품의 중량은 어쩌고저쩌고고 B 제품의 중량은 이러한 거 정규 분포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냥 읽는 건 의미가 절대로 없죠? 제가 무조건 표시하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할까? 봐봐요. A 제품 한 개의 중량을 내가 A라고 할게요.

0: X여야 하지 않냐고요? A면 A가 좋잖아, 그치? 자, 그러면 A라고 할게요. 그것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 9. 표준편차가 얼마? 0.4예요. 자, 갑니다. 저기 B 제품 한 개의 중량은 당연히 B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B 또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이번엔 20, 표준편차가 1이에요. 자, 이두 개의 정규분포 따르는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를 내가 그리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평균도 다르지만 중요한 파트,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의 뭐? 모양이 달라요. 그죠?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다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A가 중량이잖아. 그치? A가 8.9 이상 9.4 이하의 확률과 8.9 이상 A가 9.4 이상의 확률과 B에서 뭐라고요? 19 이상. B 한 개의 무게가 19 이상 K 이하의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제에 있는 내용을 식으로만 펼쳐서 썼을 뿐이에요. 대단한 일을 한건 없어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K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2번이에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둘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넓이, 확률을 직접 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칭성을 활용할 방법은 없어요. 두 그래프가 만약에 표준 편차가 같다면 모양이 같기 때문에 대칭성만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표준 편차가 달라요.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적어놔요. 모양이 다르다. 그럼 이건 100% 뭐로 가야 돼? Z로 바꿔서 비교를 합시다. 확률 변수 Z로 바꿔서 비교를 할게요. 둘다 Z로 바꿔봅시다. 어차피 이제 같은 그래프에서 할 거니까 둘다 Z라고만 쓸게요. 굳이 Z1, Z2로 안 나누고. 그래도 괜찮죠, 그죠? 자, A가 Z로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표준 정규분포에다 갖다 놓기 위해서는 A의 평균 빼고 A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8.9에서 A의 평균인 9를 빼고 A의 표준 편차인 0.4로 나눌 거야, 오케이? 그러면 A가 Z로 바뀌겠지. Z 안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겠지. 마찬가지로 갑니다. 9.4에서 A의 평균 빼고 A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볼게요. 여기도 Z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B의 평균 빼고 B의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즉, 19에서 B의 평균인 20 빼고 B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고. 그러면 B도 Z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똑같이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이 둘이 서로 같대. 자, 이걸 위에다가 써볼게요. 허리 아포. 그러면 쟤는 뭐가 됐냐면 0, 마이너스 0.1, 즉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1까지 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아이고 K-20까지입니다. 에이, 잠깐만. 똑같이 쓰면 어떡하냐고. 됐지? 이렇게 서로 같대요. 보여? 나는 보이지. 보세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1까지라고 했는데, 얘네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겠어, 그러면? 4분의 1까지겠지. 평균이 0이잖아요. 아까 대칭성 찾았잖아. 1과 마이너스 1 한가운데에 0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한가운데 0이 있겠죠. 즉, 4분의 1보다는 이번에 0.25로 쓸까요? 그럼 K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25가 되어 줍니다. 표준 정규분포 표가 없는데에도 여전히 여기서는 표준화 작업을 하셨어야만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모양이 서로 다른 정규분포 둘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한 가지 똑같은 그래프에다가 옮겨놓고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변수를 Z로 바꿔주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된 겁니다. 되어요. 그죠? 4번은 2학년도 수능이고 따끈따끈한데다가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풀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란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형태의 딱 고정된 픽스된 정규분포 형태인 거예요. 얘의 좋은 점이 뭐냐면 표준 정규분포 표가 있기 때문에 0부터 어디까지의 확률, 즉 넓이를 미리 계산을 해놨다는 거잖아. 표준 정규분포를 마음껏 이용하기 위해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x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z로 변신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변수를 변신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 있어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럼 Z로 바뀌면서 가는 것이고 넓이는 1이다. 이건 뭐예요? 전체 넓이 1. 확률 밀도 함수라면 무조건하고 전체 넓이가 1이 되는 겁니다. 그거 얼마든지 이용하고 대칭성을 활용하시니까 꼭 표준정리분포 표에 있는 형태처럼 0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전부 다 넓이를 대칭성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을 직접 구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랑은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정치화법에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벌써 10번째 강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 10번째 강은요, 수능 특강 10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재산관계화법입니다.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요, 우리 이 재산관계화법을 선생님이 지금 처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강부터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강에서 민법에 기초한 다음에 넘어와서 재산관계화법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이번 10강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재산관계화법부터 시험범인 친구들은요, 9강의 한 중간 정도부터 들으세요. 9강 중간 정도부터가 재산관계화법이고 이번 강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번 강은요, 선생님이랑 불법행위랑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할 겁니다. 지난 강까지는 계약, 이번 강부터는 불법행위 요거 생각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재산관계화법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수능 특강 몇 쪽이냐면요, 94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94쪽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게 수능 특강의 내용이 너무 짧다, 그리고 금방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수능 특강의 내용은 짧아요. 근데 이거를 응용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불법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의 의미부터 알아주셔야 됩니다. 의미 밑줄 쭉 한번 쳐볼까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입니다. 그 말은요, 여기 안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를 우리는 바로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를 좀 강조해드리는 이유는요, 조금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라면은 불법행위와 범죄가 다르다라는 개념까지는 알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개념부터 조금 찬찬히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고, 범죄와는 또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랑 혹시나 뭐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을 같이 했던 친구들은 기억을 할 게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가지를요, 내가 조금 순서를 바꿨어. 그래서 초성을 만들었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생, 축, 고, 고, 응, 응.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봐봐. 생일 축하하러 가자. 그래. 됐죠? 생, 축, 고, 고, 응, 응으로 기억하면은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해 행위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얘들아, 고의로도 성립을 하지만 불법행위는 과실로도 성립을 합니다. 다시 한번더 뭐라고요? 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요. 이거 내신에서 엄청 많이 나온다. 고의로만 성립한다? 아니다. 과실로도 성립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이에요.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를 침해한 것. 이걸 우리는 바로 위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법성의 의미는요, 가행위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보호해야 해야 되는데, 그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위반된 거를 바로 위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위반된 것, 위법성. 자, 그래서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얘들아, 이거는 일단 체크만 해주자. 선생님이랑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 체크할 거야. 밑에. 플러스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그 사례에서 한번 볼 거니까 지금은 체크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 발생이에요.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시험에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정신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선생님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선지를 아예 알려줄게.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와 달리 재산적 손해가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아니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고 재산적 손해도 포함이 되는 게 바로 손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과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해행위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 가해행위가 없었다면은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즉, 이 손해가 가해행위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고 하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책임능력입니다. 책임능력은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한 일정한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바로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데, 민법상 몇 살부터는 있다, 몇 살부터는 없다, 이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중요합니다. 심신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책임 무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로 배울 특수불법행위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책임 능력이 없 라고 보는 대표적인 사례 바로 미성년자인데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냥 미성년자가 아니라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고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혹시나 이게 주관식으로 등장을 했을 때 그냥 미성년자 안 됩니다. 반드시 앞에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고 해야지 책임 무능력자가 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불법행위 성립 요건 봤습니다. 뭐라고요? 생, 축, 고, 고, 응응이라고 여섯 가지를 기억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플러스 나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네 가지 성립 요건을 모두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에 나와 있는 사례랑 라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먼저 다에 나와 있는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집에 침입한 강도가 흉기로 위협하자 막대기를 휘둘러 강도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까? 얘들아, 밑으로 내려가 봐. 자, 우리 밑에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면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얘들아, 우리 앞에서 생축 고고응응 성립 요건 6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 위법성이 깨지는 겁니다, 쉽게.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건 위법성이 깨지는 거야. 얘들아, 위법성이 깨진다라는 거는 불법행위로 성립한다? 위법성이 깨지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불법행위로 성립을 하게 되면은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잖아.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돼.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돼. 그럼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는 거겠죠.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면은요,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리해드릴 이유가 뭐냐면은요, 혹시나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범죄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얘들아, 정당방위로 인정되면은 위법성이 조각돼. 그러면은 범죄로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은 요거 혹시나 범죄 파트가 시험 범위가 아닌 친구들은 그냥 써두기만 하세요. 시험 범위인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이라고 하는 요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방위로 인정되면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얘들아, 우리 위의 사례에서는 생축, 고고, 응응 중에서 그 위법성이 없으니까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리되셨어요? 이번에는 밑에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 위법성이 없으니까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성립하지도 않고 범죄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범죄 성립 요건과 함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우리 일단 이렇게 다랑 관련된 내용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라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얘들아, 나이 잘 봐봐. 6살이야. 6살 어린이는요, 일반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법률적으로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남의 집에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렸을 때 어린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일까? 라에 해당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살 어린이는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밑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누가? 6살 어린이가. 연습 한번 해볼까? 얘들아, 6살 어린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생, 축, 고, 고, 응 중에 무엇이 없는 상태야? 그렇지.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앞에 내용 읽어보니까 돌멩이를 남의 집에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렸어. 그러면은 일단 6살이니까 책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6살 어린이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제시문 형식으로 등장했을 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 봤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은 생축, 고고, 응응 중에 몇 개를 맞춰야 될까요? 6개 다요. 그 6개 요건을 모두 다 갖춘다면은 불법행위로 성립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수능 특강의 94쪽에는 여기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맞죠? 요 위에 있는 내용 꼭 봐주셔야 됩니다. 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게 뭐냐면요, 일반 불법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일반 불법행위가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내가 책임지는 게 일반 불법행위야. 그런데 이제부터 살펴볼 특수 불법행위는요, 특수한 성립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게 한게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잘못인데 내가 감독 의무를 잘안 해서, 내가 한게 아닌데도 물건을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내가 한게 아닌데도 동물이 해서 등등의 이유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정해져 있는 거. 다시 정리하자. 일반 불법행위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 특수 불법행위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한게 아니지만 책임져야 되는 경우 같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이걸 우리는 바로 특수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자, 특수 불법행위는요, 우리 민법상 다섯 가지 유형이 등장합니다. 이 다섯 가지 유형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98쪽으로 넘겨본다면은 98쪽의 유형 다섯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지금 선생님 표 이렇게밖에 짧게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내용도 나랑 같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꼼꼼하게 공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입니다. 얘들아, 여기다가 여러분들도 강조해 보세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들어가 보자. 제일 첫 번째 나랑 같이 밑줄 쳐보자.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야. 자, 이거 수식어 너무 중요합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예요.
그냥 미성년자 아니고요.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요건들을 모두 다 충족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뭐

뭐가 없어요?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이 케이스에서는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얘들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왜 책임지는 거야? 감독 의무 잘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러니까 바로 밑에 줄 볼까? 감독 의무를 잘 못했으니까 책임져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감독 의무를 잘했으면은 책임이 면제되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까? 왜 책임져? 감독 의무 잘 못했으니까. 감독 의무 잘했으면? 책임 면제야. 그래서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 간 갑이 한눈을 판 사이에 갑의 아들 A가 차량에 돌을 던져서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에 누가 책임지는 거? 갑이 지는 책임이 바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올 만한 거몇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위에다가 조금 빼서 설명해 줄게.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지,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면,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법정 대리인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입니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만 더 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그러면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법정 대리인이라든지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는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 무엇이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뜬 뉘앙스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야. 무능력자야? 아니야. 그러니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그냥 미성년자다 하지 마시고요. 책임 능력이 없는 건지, 책임 능력이 있는 건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사용자 배상 책임입니다. 자, 우리 사용자 배상 책임이랑 관련된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우리 용어 설명 하나만 빠르게 들어가자. 여기서 피용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쉽게 직원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피용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제일 첫 번째. 직원이 너무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시 여기다 체크해. 피용자가 업무랑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야.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장님이야. 쉽게 설명하면 직원이라는 노동을 사용하는 사람.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 이 사람을 뽑은 거, 이 사람을 잘 관리 감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한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직원 관리 못해서. 되셨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직원 관리 못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직원 관리 잘했으면, 사용자가 직원 관리를 잘했음을 증명하면은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부터 시험에 나오는 내용 알려드릴게요. 오늘 진짜 알록달록하다. 얘들아.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입니다.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야 돼요. 다시 한번더 알려줄게. 얘들아.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 쉽게 사장님도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이 바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돼. 이게 기본 조건이야.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성립을 해야지 사용자 배상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반대로 물어볼게. 만약에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성립하지 않았어. 그럼 사용자 배상 책임도

연습해보자. 갑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의 조건이 뭐야? 여기야.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 직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사용자 배상 책임 인정되는 겁니다. 직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용자 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용자 배상 책임도 면책 사유,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어렵죠? 근데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제 어려운 거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입니다. 공작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공적으로 작업한 물건을 공작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사용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건물 외벽이 무너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 자, 우리 이 경우에는 정리해보자.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점유자가 뭐냐면요,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이야.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건물이 있어. 건물의 소유자가 있지. 그 건물에서 새들어서 가게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점유자. 되셨죠? 1차적으로는 누가?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유자가, 아니, 저는 공작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했습니다. 얘들아, 점유자는 왜 책임지는 거야? 공작물 관리 못해서.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공작물 관리를 잘했어. 그걸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다음은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구나. 그럼 소유자도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작물 등의 소유자는 바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상황은요, 선생님이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서 의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얘들아, 용어 설명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일단 제일 첫 번째, 갑은 누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때 을은 누가 된다? 임차는 빌려서 을이 바로 점유자가 된다. 자, 우리 이 상황에서 식탕 창틀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병이 다친 경우에 1차적으로는 일단 누가 책임진다? 점유자인 을이 책임을 진다. 근데 이 점유자인 을은 왜 책임지는 거야? 이거 창틀 관리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만약에 창틀 관리 잘했으면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을이 창틀 관리에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게 된다면은 을은 책임이 면제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때 2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진다? 소유자인 갑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근데 소유자인 갑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 말은 우리 앞에서 무과실 책임 공부했죠. 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차적으로는 점유자인 을이 책임을 집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창틀 관리 잘했어요 라고 입증 못하면? 다시. 1차적으로 점유자인 을이 책임져요. 근데 만약에 을이 저 창틀 관리 잘했습니다. 이거를 스스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을이 책임을 진다. 여기서 끝입니다. 넘어간다라는 건 쉽게 을이 저 책임 잘했습니다. 저 관리 잘했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면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증명 못하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시험에서 잘못된 선지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 이 나와 있는 사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갑과 을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아닙니다. 갑이 소유자, 을이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1차적인 책임. 만약에 점유자가 공작물 관리 잘했으면 책임 면제. 그럼 그때는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점유자 책임입니다.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요, 동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 만약에 동물의 점유자는 왜 책임지는 거야? 내가 동물 그때 데리고 다니고 있었고, 그럼 나는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비추어서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관리 못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게 된다면은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갑이 개의 목줄을 놓쳐서 개가 을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 갑이 지는 책임, 점유자가 지는 책임을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얘들아, 이때 연대에는요, 제일 첫 번째, 만약에 우리 사례 1 먼저 보자. 갑을 병이 공터에 세워놓은 A의 자동차를 공동으로 파손한 경우에 갑을 병이 연대해서 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경우에 갑에게만 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은 갑, 을, 병 나눠서 손해배상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연대 책임이라고 할때 무엇을 의미한다? 지금 피해자가 갑, 을, 병세 사람 중에 갑을 딱 찍어서 배상에 연대 책임돼요. 혹은 갑, 을, 병 나눠서 배상에 가능합니다. 누구의 과행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례 2 한번 살펴봐봐. 혼내줄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라는 갑의 부탁을 받은 을이 폭행하는 동안 망을 본 경우. 자, 때린 건 누구야? 을이 때렸어. 근데 갑은 망 봤어. 그때 갑과 을의 불법행위 책임, 망본 사람도 책임, 시킨 사람도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특수불법행위 책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동물점유자 책임, 마지막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이랑 쭉 같이 해보면 알겠지만 이 내용들이 수능 특강에는 그냥 한 줄, 두줄 정도로만 나와 있지만 한 줄, 두 줄로 설명되지 않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을 배울 건데요. 손해배상을 배우는 이유를 옆에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불법행위가 성립을 했으면은요. 얘들아, 불법행위가 뭐였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거였죠.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건 불법행위가 성립했다라는 거야. 반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겠죠. 이거 머릿속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손해배상은요, 발생한 손해를 메꾸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메꾸어주는 방식이 손해배상 방식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또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앞에서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도 배상해야 됩니다. 자,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대신하거나 혹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정보도 혹은 무죄 판결과 관련된 서류들을 널리 알리는 거. 하지만 사죄 광고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신 경우에는 요 내용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우리 맨 위에 요 얘기랑 관련된 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에서 공부했을 때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손해가 발생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했던 거. 우리 이렇게 도식화했던 내용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은 쉽게 설명하면은 적법한 계약관계끼리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그걸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는요, 정신적 손해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더 밑줄 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여기, 타인의 신체의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적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런데 정신적 손해배상 역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위자료 뭐라 그랬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역시 금전으로 산정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특수불법행위랑 불법행위 내용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문제 꼭 푸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다 알아. 시험 봐야지. 안 됩니다. 문제 꼭 나랑 같이 풀어봐 주셔야 돼요. 내가 엄청나게 선별한 문제들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7쪽 봐주세요. 기본 문제 6번. 얘들아, 이거 기본 문제 내가 6, 7, 8풀 거야. 근데 이거 기본 문제 있을 만한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 내신 시험에 그대로 나올 수 있어. 6, 7, 8에 있는 제시문이 섞어서 나올 수 있어. 선지가 섞일 수 있어. 유념해서 봐주세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아는 아들 을과 함께 산책하던 중에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다. 그 사이에 을이 을몇 살이야? 나이 체크 5살이야. 화장실 앞에 서 있었던

A의 자전거를 너머뜨려 파손했는데 갑에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은 갑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대. 감독자가 지금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어라고 인정을 한 거래.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정혜계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에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눴대. 그 사이에 정혜계가 행인 비를 물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병에게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병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대. 동물의 점유자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대. 이제부터 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갑의 배상 책임. 갑은 누구예요? 을에 대한 감독 의무자. 무과실 책임입니까?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아니죠. 만약에 내가 이 아들 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는 거였죠. 즉 면책 사유가 존재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가에서 갑의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아니죠. 왜냐면 아들에 대한 거 내가 만약에 잘 관리했다라는 거 입증만 할수 있다면 면제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관리 못했어. 그러니까 책임져. 근데 관리 잘했어? 아, 그럼 책임지지 마. 그냥 무과실 책임이 아니죠. 면책 사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갑의 배상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다? 아니죠. 바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되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 행위에 위법성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진다? 아닙니다. 지금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을이, 5살 을이 나머지 조건은 다 갖췄어. 생, 주, 고, 고, 응, 응 중에서 나머지 조건은 다 갖췄는데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으면은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되셨죠? 다시 한 번만 더. 얘들아,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을의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위법성이 없다면은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봐봐. 병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대. 동물의 점유자 책임? 인정하지 않은 거야. 왜? 동물 관리 잘했나 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겠죠. 개 보관에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라는 걸 증명했을 거예요. 자, 근데 요거 5번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병이 면책됐죠.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았죠. 그러면 개의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아닙니다. 개의 소유자는 책임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 4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배운 거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갑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을은,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빠르게 여러분들이 개념 하나만 적어주세요. 을은 누구야? 피용자야. 갑은 사용자가 되는 거야. 뜨거운 음식을 나르다. 뭐랑 관련된 거야?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거네. 손님 병에게 화상을 입혔대. 그래서 병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을이 뜨거운 음식을 나를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됐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잘 봐. 마지막 갑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대. 얘들아, 갑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라는 건 지금 무엇이 성립한 거야?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 상황 빠르게 한 번만 정리해보면은요, 식당 종업원 을이 있어. 이 을이 음식을 나르다가, 즉, 업무와 관련해서 병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용자인 갑이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갑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갑은 사용자, 을은 피용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갑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을 한 겁니까? 갑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겁니까? 아니죠. 사용자 배상 책임은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수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1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사용자 배상 책임을 졌다라는 건,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건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야?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했기 때문이야. 선생님이 앞에서 살짝 설명해 줬다. 손으로 봐봐.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거야. 피용자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용자 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법원이 갑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대. 사용자 배상 책임 인정했다라는 건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했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법원은 의뢰 행위의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겠지. 아니, 위법성이 없으면은 이게

안 돼. 그럼 이것도 안 됐을 텐데. 이해되셨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갑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했다고요? 얘들아, 갑은 지금 사용자 배상 책임이야. 만약에 갑이 을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성의 의무를 다했으면. 그러니까 쉽게 직원 관리 감독 잘했으면 면책 사유가 인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네가 직원 관리 잘했어? 아, 그럼 책임지지 마. 이렇게 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거 잘 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일부러 가지고 온 거야. 을의 행위와 병의 손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했으니까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해서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한 거겠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거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해봐. 내신 시험에. 진짜 어려운 거야.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갑이 을에 대한 선임 및그 사무감독의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판단했으면은 책임 날라갔겠지. 책임 면제됐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7번에 4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이거 어려운 문제야.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심지어 다른 제시문이랑 엮여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특수불법행위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사례들만 가지고 와보고 있습니다. 저는 갑 소유 건물의 2층을 임차해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런 케이스에서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용어 정리 한 번만 해줘. 자, 갑은 누가 되는 거야? 소유자가 되는 거야. 저는 누가 되는 거야? 점유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어느 날 을이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건물 2층 난간에 일부가 떨어져서 전체 3층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을은 저에게,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질문자님과 점유자님과 소유자님은 뭐야,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집니다. 아니죠. 얘들아, 이게 만약에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점유자랑 소유자가 만나. 그 다음에, 야, 저 사람이야. 자, 난간 떨어뜨려. 뭐 예를 들면 이건 아니잖아. 기억 잘못된 설명입니다. 니은 봐봐. 질문자님이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렇죠. 니은 옳은 상황이 되는 거죠. 얘들아, 우리 요 상황 다시 한 번만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는 누가 책임져요? 점유자인 저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점유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까? 네,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면 내가 난간 관리 잘했어. 나 난간 관리 소홀히 하지 않았어. 나 되게 잘했는데 이거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 만약에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면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2차적으로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소유자는 면책 사유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였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질문자님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한다면. 그러니까 니은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보자. 질문자님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면,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소유자인 갑이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네. 디귿 옳은 설명. 되셨죠? 자, 우리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누구예요? 점유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일로 넘어가. 증명해야 넘어가. 증명하지 못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럼 누가 책임지게 되는 거야?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겠죠? 그때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 문제 푸실 때 선생님처럼 차근차근 생각하세요. 근데 책임이 면제되는 케이스가 어느 상태인지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계속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실전 문제 100쪽 보자. 100쪽에 6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갑이 사장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을은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요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용어 설명 하나만 적으세요. 을은 누가 되는 거예요? 피용자가 됩니다. 그리고 갑은 사용자가 됩니다. 물건을 싣고 거래로 직접 운전하던 가던 중에 실수로 행인 A를 치어 다치게 하였다. 얘들아, 요거 아주 살짝 도식화해봐. 을이 지금 업무와 관련해서 A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이야. 아니, 휴일날 운전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업무랑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이야. 이에 대해서 A는 갑을 상대로 사용자 배상 책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으나 법원은 이런 이유로 여기다 밑줄 칠게. 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대. 갑이 책임 안 져도 되는 상황이래. 되셨죠? 자, 이제 우리 1번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 붙여보자. A는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얘들아, A는 어딨어? 여기 있어. 을은 어딨어? 여기 있어. 그러면 지금 을의 실수로 A에게 손해를 끼쳤잖아. 그러면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이유 이해되셨죠? 왜? 지금 차로 친건 누구야? 을이야. 그러니까 A는 을에게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2번 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A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그렇죠. 사용자 배상 책임이 날라갔어요. 어느 케이스일까?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의무를 다했나 봐. 즉, 직원 관리를 굉장히 잘했나 봐. 이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얘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계속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겁니다. A는 을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되셨죠? 요거 꼭 기억해.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랑 관련된 거야. 사용자는 면책이 될수 있지. 직원 관리 잘했으면. 그 경우라면은 여기는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상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해외로 출장을 간 친구 정소유에게를 맡아 돌보던 중, 그러면은 병이 누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당에서 놀던 개가 집 밖으로 나가 행인 B를 물어 다치게 했다. 이에 B는 병을 상대로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동물 점유자 책임이 인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얘들아, 우리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요, 결국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용자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밑에 있는 상황에서는 동물의 점유자 책임은 인정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동물의 보관에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은 정의 소유자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 정 소유자의 책임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갑이 직접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금 갑이 직접 A에게 손해를 끼친 거는 무슨 내용이야? 일반 불법행위인데? 갑이 직접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갑의 일반 불법행위가 아니었다라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잖아. 그 내용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주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동물의 점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요? 아니죠.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 관리 잘했으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니까 무과실 책임은 아닙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볼수 있겠죠? 요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피용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꼭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케이스를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이 소유한 병원을 임차해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얘들아, 이제부터 문제 보자마자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뭐라고? 갑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을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임차해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 빌렸다. 누가 빌린 거야? 갑이 임차해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 을이 소유한. 꽃집에 창틀이 떨어져서 아래 화분을 정리하던 직원 병이 크게 다쳤대. 이에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대. 그런데 갑은 창틀은 건물 소유자가 관리해야 되고 나는 수시로 창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대. 이후 병은 갑을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갑의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대. 갑은 누구야 지금? 점유자가 되는 거야. 되셨죠? 이제 우리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병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집니까? 아니죠.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을 지는 겁니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갑은 점유자 책임이 면책이 사유가 존재합니까? 했잖아요. 점유자는 면책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을 진다. 아니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고의로 인해서 병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얘들아, 4번 봐봐. 갑이 병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따져보고자 하는 건 뭐야?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 책임인지 소유자 책임인지를 따져보고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점유자 책임에서는 타인이 유발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아니, 이게 직원 병이 크게 다쳤다라고 직원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사용자, 피용자 그 얘기인가라고 헷갈려. 그 상황이 되려면 뭔가 업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블라블라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과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은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점유자 책임은 타인이 유발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공작물의 관리 소홀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갑이 공작물로 인한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결국에 인정받지 못했네. 왜? 그러니까 법원이 점유자한테 책임지라고 했잖아. 만약에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이 인정됐으면 점유자 책임이 면제됐겠지. 그거 못했으니까 점유자가 책임지는 거야. 따라서 7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8번 문제. 우리 특수부 페이지 중에 안한거뭐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이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갑을 병정은 모두 16살로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래요. 평소 갑과 정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는데, 화가 난 갑은 학급 온라인 대여방에 허위로 정이 평상시에 담배를 피우고 약한 친구를 괴롭힌다라는 글을 게시했대. 갑은 이틀 뒤에 글을 삭제하기는 했는데, 그 사이에 을과 병이 다른 온라인 대여방으로 해당 글을 옮기는 바람에 다니고 있던 학교는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싹다 정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대. 근데 정은 누구였냐면은 촉망받 신인 배우였대. 정신적 고통이 심해서 한동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예정되어 있던 영화 촬영과 방송 출연이 모두 다 취소되어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대. 자, 마지막. 정의 부모는 소송을 통해 정의 손해를 구제받으려고 하고요. 갑을 병정 모두 다 책임 능력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거는 물론 문제를 통해서도 당연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도 조심하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온라인 대화방에 아무거나 남기는 거 아니야. 알았죠? 자, 이제 다시 문제로 넘어가자. 정의 부모는, 얘들아,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야? 갑, 을, 병, 정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무엇과 연결될 수 있, 아, 갑을 병, 정이 아니죠. 정은 지금 피해자인데 큰일 날 뻔. 갑, 을, 병, 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될수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부모는 갑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이죠. 왜? 얘들아, 선생님이 연대 책임의 범주 뭐라 그랬지? 피해자가 한 명을 딱 찍어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 가능. 피해자가 나누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 그래서 갑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2번 보자. 정의 부모는 가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만 아니다. 정신적 손해 지금 받았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명예도 훼손됐잖아. 이 경우라면은 구제받을 수 있겠죠. 어떻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통해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달리 을, 병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셋다 책임 능력이 있다라는 전제라면은 갑을 병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연대 책임.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 오늘의 마지막 내용. 갑, 을, 병의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기다가 밑줄 쳐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얘들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여야 돼? 갑, 을, 병이 책임 무능력자여야 돼. 근데 지금 갑, 을, 병은 책임 무능력자야? 아니야. 책임 능력이 있어. 그럼 거꾸로 올라와 봐. 책임 능력이 있어. 책임 무능력자야? 아니야. 즉, 책임 무능력자일 때 가능한데,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야. 책임 능력이 있어. 그러면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빠르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 갑을 병에 책임 능력이 없어야 돼. 책임 능력 있잖아. 그럼 무능력자야? 무능력자의 감독자야?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재산관계

0: 가족관계와 법까지 쭉 내신 내용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넘어가서 가족관계와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 시험 맞출 수 있게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어느덧 우리 10강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10강에서는 1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한 바탕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 부분은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많이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풀어보는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깨어지면서 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다음엔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2.15번 문제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능특강에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약간 실전에서 나올 수 있을 것들 중에서 좀 난도 순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순서대로 좀 배열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15번으로 가볼 거고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또 분석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게 위에 거를 다 써놓은 상태예요. 문두에 사람의 유전 형질 동그라미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념 색채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다 상념 색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독립되어 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상념 색채라는 건 모두 독립되어 있으니까 그냥 따로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고 상념 색채에 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A와 B와 D 모두 어떤 세포에 셋 중에 뭐가 없을 순 없다. 그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세포에 이 둘 다 모두 라지 D, 스몰 D 다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건 없다. A와 B와 D 모두 적어도 한 개씩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상념 색채에 있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연습편 문항을 선생님이 좀 뽑아봤고요. 그래서 표는 사람 피의 세포 1, 2, 3 이런 거 잘 조심을 해야 되는,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여기 나온 세 개의 세포는 모두 P라는 동일한 사람의 세포예요. 같은 개체의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은 개체의 세포에 딴 데는 있는데 여긴 없다. 딴 데는 있는데 여긴 없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사람 피의 세포 1, 2, 3에서 라지 A, 스몰 B, 스몰 D의 유무와 스몰 A와 라지 D를 더한 상대량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1은 중기의 세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중기라고 하면 뭐라고? 복제되어 있는 세포이다. 곱하기 2 되어 있다. 이렇게 읽어주라고 했죠. 그리고 A, B, C에 해당하는 값은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각각이 하나씩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게 다 같은 개체의 세포인데 다른 데는 스몰 D가 있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됐어. 근데 여기 없다? 요거는 N입니다. N. N 상태에서 복제되어 있는 감수 2분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수 2분열 중기. 그 다음에 딴 데 있는데 여기 없어? 얘도 N이죠. 그래서 N짜리 세포가 이미 두 개가 보이고요. 2는 2N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명확하진 않다. 자, 그러면 1부터 한번 분석을 심화해 보겠습니다. 이 세포는 일단 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 B, D 각각? 한 종류에 하나씩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N 상태라는 거는 A 중에 둘 중에 하나 뽑혀왔다는 얘기고 B 둘 중에 하나 뽑았다는 얘기고 D 둘 중에 하나 뽑은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라지 A로 하나 뽑혔어. A 끝. B 중에서는 스몰 B가 있는 게 확인이 됐어. B 끝. 그럼 D 중

중에서 라지디나 스몰디가 있을 텐데 스몰디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읽어야 된다고?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면 D라는 유전자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 상염색체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스몰디가 없다. 그럼 여기 뭐가 있다? 라지디가 있다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라지디가 있는데 복제되어 있는 상태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그게 각각 두 개씩. 그러면 스몰 A와 라지 D의 합은 얼마겠어요? 스몰 A는 없고 라지 D는 있는데 복제되어 있으니까 두 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3의 세포를 한번 봅시다. 3. 3은 라지 A로 하나 있네요. A 중에서 라지 A 있는 거 확실. B는 스몰 B가 없어. 그럼 뭐가 있어야 되지? 라지 B라도 있어야 합니다. 왜 상염색체 있습니까?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라지 B로 있는 거 확인. 그 다음에 D에 대해서는 스몰 D 있는 거 확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스몰 A도 라지 D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동그라미 C는 0이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B에 해당하는 값은 이 조건에 의해서 한 개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라지 A는 적어도 한 개 갖는 유전자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 좀 찾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지 B도 있고 스몰 B도 있네. 어떤 뭐 다른 세포에 뭐 이런 게 있다면 원래 이 유전자형이 있었어야 되겠죠. 그럼 라지 B도 확인됐고 스몰 B도 확인됐어. 아, 2형 접합이었구나. 라지 D도 확인되고 스몰 D도 확인됐습니다. 2형 접합이었구나. 같은 개체의 여러 세포의 유전자 조합을 합쳐주면 원래 EN1대 유전자 조합에 가까워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이죠. 그럼 지금 요거 한 자리 남은 거예요. 유전자형이. 그거를 파악해 봅시다. 일단 라지 A는 있습니다. 라지 A 있고 그 다음에 스몰 D가 있대요. 스몰 D. 그리고는 좀 비어있죠. 그리고 나서 요 스몰 A와 라지 D의 합이 한 개 있다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게 만약에 스몰 A로 한 개일 수도 있잖아요. 스몰 A로 한 개 있고 라지 D는 없을 수도 있지. 그럼 스몰 A로 한 개 있다고 해도 라지 A, 스몰 A의 유전자형이 되면서 이건 뭐여야 돼? 라지 A도 하나 있고 스몰 A도 하나 있으면 EN이어야 한다. 우리가 앞에서 이거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 A는 없고 라지 D로 하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라지 D도 있고 스몰 D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종류별로 있으면 이건 EN일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 둘 중에 뭐든 2의 세포는 EN이다. 얘는 EN입니다. 자, EN인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스몰 B도 있겠죠? 있겠지. 얘 유전자 형대로 있겠지. 그리고 지금 얘가 이거 더한 값이 한 개라는 거는 복제가 안 된 상태. 지원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의 세포는 EN 지원기의 세포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유전자 형대로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라지 D는 몇 개 있어요? 요 세포에? 일단 한 개 확실히 있어요. 유전자형 우리가 알고 있거든. 요거 조합해봤을 때. 라지 D 한 개 확실히 있어야 돼. EN이니까. 근데 여기 최대 한 개까지 있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라지 D로 있어야만 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EN일 때 라지 D 있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스몰 A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스몰 A는 있으면 안 된다. 스몰 A까지 있으면 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안 돼. 스몰 A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스몰 A가 없다면 라지 A, 라지 A로 두 개 한 쌍 채워줘야만 하죠. 왜? 상염색체에 있는 거는 EN일 때 무조건 두 개 한 쌍씩 가져야 하니까. 스몰 A가 없다면 라지 A 두 개로 채워줘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2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몰 D 없으면 라지 D가 있어야 되는데 복제되어 있으면 두 개 있겠지.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2와 3의 핵상은 서로 같으냐? 얘는 요 조건 때문에 EN으로 가는 그 경로를 선생님이 설명했죠. 얘는 딴 데 있는 게 없는 건 보고 단박에 그냥 N인 거 찾았는데 요거는 그걸 찾아내는 거를 조금 숨겨놨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해보면 이제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P에게서 스몰 A,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 뽑는데 스몰 A가 뽑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원래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그런 일은 불가능.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문제. 굉장히 또 이 2에 대해서 해석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연습이 많이 되는 그런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잘 해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는 2점 4번 가겠습니다. 2점 4번도 좀 재미있거든요. 보시면은 2점 4번은 118페이지에 있는 문제죠. 자, 표가

는 사람 피에 핵형 분석 결과 관찰된 7번 염색체와 성염색체의 개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단 요거부터 해석을 좀 해볼게요. 사람 피가 있어요. 사람 피. 사람 피의 핵형 분석 결과. 요 염색체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피의 핵형 분석 결과다. 그러면 EN 상태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뭐 EN 상태라고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7번 염색체가 두 개야? 그럼 두 개 한 쌍 있어? 그럼 이건 EN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도 EN이란 걸 알 수 있는데 그때 X 염색체가 한 개밖에 없대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뭘까요? 이 사람 피는 남자다. 만약에 여자였으면 X염색체가 두 개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X 하나, Y 하나 갖고 있는 XY 조성의 남자라는 거를 이 표 가를 통해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세포 1, 2, 3에서 세포 한 개당 염색체 기형, 니은, 디귿의 개수를 나타냈는데 숫자는 하나도 없고 개수를 아무튼 나타냈다. 그리고 이 1, 2, 3에 해당하는 건 각각 뭐냐면 피의 체세포거나 EN이죠. 피의 생식세포거나 N이겠죠. 사람 Q의 체세포, 또 다른 사람 Q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EN짜리 세포거나 셋 중에 하나가 1, 2, 3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 염색체 종류 기형, 니은, 디귿은 7번 염색체, X염색체, Y염색체 중에 하나라고 하고 여기 숫자가 하나도 없지만 동그라미 ABC는 0, 1, 2 중에 하나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처음 문제를 풀 때는 1, 2, 3도 찾아야 되고 기형, 니은도 찾아야 되고 ABC도 찾아야 되고 이 표에서 우리에게 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를 만나도 어려워 보이는데 안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뛰어들기만 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피에 체세포가 하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피에 생식세포가 하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Q에 체세포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지금 뭐가 어떤 세포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염색체도 기형, 니은, 디귿 하면 헷갈리니까 7번 염색체, 7번, 그 다음에 X 염색체, Y 염색체를 이 사람, 이 세포들이 각각 몇 개씩 가질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피의 체세포면 EN이니까 7번 염색체는 두 개 같겠죠. 그 다음에 X 하나, Y 하나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한 개씩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의 생식세포면 그 중에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씩만 받았을 거니까 7번 염색체는 한 개만 있을 거고 X랑 Y는 둘 중에 뭘 받았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요 자리에 둘 중에 하나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아니면 1이겠죠. 얘가 0이면 얘가 1일 거고 얘가 1이면 얘가 0일 거고 둘 중에 하나만 받을 테니까 생식세포는. 자, 그 다음에 Q는 아직 성별을 모르긴 합니다. 근데 일단 그래도 7번 염색체는 체세포니까 두 개겠죠. 그러면 뭐 여자라면 X염색체가 두 개 거고 남자라면 P랑 똑같은 조성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Q가 남자라고 가정해볼까요? 1, 2라고 가정해볼까? 그러면 이 세 칸이 모두 같은 값을 보이는 게 이 가로줄 중에 두 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조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Q는 남자일 수는 없겠다. Q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 X염색체 두 개, Y염색체는 없는 그런 상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Q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쉬운 게 개수가 다 달라져가지고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두 칸 중에 한 칸은 0이잖아요. 그럼 이 전체 아홉 칸 중에서 0은 두 칸에서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은 하나, 둘, 셋, 네 칸. 1은 네 칸에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2는 세 칸에서 등장해야만 해요. 그러면 이것만 세주면 정체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C 자리, C가 두 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0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네 칸에 있는 것이 B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세 칸에 있는 것이 A죠. 여기에 2 넣어주고. 끝, 끝. 그러면 요 조합에 따라서 봐주면 되겠죠? 지금 1, 0, 1 조합인 거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얘가 피의 생식세포. 피의 생식세포. 그 다음에 2, 2, 0. 2, 2, 0. 요게 Q의 체세포. 그리고 0인 게 Y염색체겠죠? 여자의 세포에서 0인 게. 그리고 2, 1, 1. 2, 1, 1이 피의 체세포인데, 거기서 두 개인 게 7번 염색체. 그 다음에 요 한 개 있는 게 나머지 하나 요게 X 염색체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밝혀졌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원의 Y 염색체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원에는 Y 염색체가 한개 있죠.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는 2이다. 그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D가 P와 Q의 핵형은 같다. P는 남자고 Q는 여자입니다. 성별이 다르면 핵형은 다르다고 했죠. XY는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X로 두 개냐? X 하나, Y 하나냐는 그냥 사진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D것은 잘못된 내용이고, 기역 니은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당황했지만, 알고 있는 정보를 찬찬히 정리하고, 개수를 세줬더니 바로 풀리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렵게 생겼어도 주눅 들지 마시고,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전 9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DNA 상대량을 조금 본격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을 우리가 볼 거거든요. 근데 많이 복잡하고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 문제 위주로 좀 골랐기 때문에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는 120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유전 연질 동그라미 가는 두 쌍의 대리민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라지 A 스몰 A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시원하게 알려줬고,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는 X 염색체에 있다고 알려줬어요. 위치는 다 줬습니다. 자, 그리고 표는 남자 P와 여자 Q의 세포 1, 2, 3에서 라지 A, 라지 B, 스몰 B 세 개를 더한 상대량 합, 그 다음에 세포 한 개당 X 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디귿, 니은 순으로 점점 작아지는 숫자가 들어가야 한대요. 그리고 1, 2, 3중두 개는 P의 세포이고, 두 개가 P의 세포고, 나머지 한 개는 Q의 세포이며, 이 1, 2, 3는 각각 G1기 세포. 그러니까 G1기면 EN이면서 복제는 안돼 있는 세포죠. 감수 2분열 중기 세포. 감수 2분열이면 1분열 끝났으니까 한번다 분리가 됐으니까 N인데 중기면 곱하기 2 되어 있는 세포. 그다음에 생식 세포. 생식 세포면 N인데 복제는 안돼 있고 다 헤어지고 끝난 그런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일단 X 염색체 수가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기역, 디귿, 니은 순으로 점점 숫자가 작아지면서 서로 숫자가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X 염색체 수는 제일 적으면 한 개, 제일 많으면 두 개. 그러면 0, 1, 2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많은 거, 기역에 두 개. 그 다음 많은 거, 한 개. 그 다음이 0개. 이거 외에는 숫자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는 마무리가 됐다. 자, 그럼 세포1은 X 염색체를 두개 갖습니다. 성별이 뭘까요? 요거는 지금 이거 사람이죠? 여자죠? 그러면 이제 여자라고 봐야 되겠지. X 염색체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은 여자 Q의 세포입니다. 근데 Q의 세포는 한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Q 걸로, 나머지 두 개는 P 걸로 자동 확정. 그리고 X 염색체라는 상동 염색체를 두개 같이 갖고 있다는 거는 EN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원의 요 세포가 이 유일하게 EN인 G1기 세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세포는 다 N이에요. N인데 지금 얘는 다 더한 값이 홀수잖아요. 만약에 복제되어 있는 상태면 복제된 상태로 더하면 절대 홀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생식 세포고, 그다음에 얘가 복제된 중기의 세포다. 일단 거기까지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라지 A와 스몰 A는 상염색체에 있는 걸 알고 있고, 라지 B, 스몰 B는 X염색체에 있어요. 그럼 Q에 대해서 먼저 좀 유추를 해봅시다. Q는 일단 A에 대해서 두 자리의 유전자형이 있을 거고, X염색체가 두 개인데, 거기는 뭐, 라지 B, 라지 B가 됐든,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가 됐든, 스몰 B, 스몰 B가 됐든, 아무튼 B에 대해서 두개한 쌍의 조합이어야 된다. 그러면 정확한 유전자형은 알수 없으나, 여기에서 라지 B, 스몰 B의 합은 두 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한 조합은 뭐 0개, 2개, 뭐 1개, 1개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합하면 2개다. 그럼 지금 총합이 3이니까 여기에 라지 A가 1개 더해져 있다고 분해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기서 알수 있는 거는 라지 A가 하나 있다. 한 자리 더 채워야 돼요. 여기 채워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게 어디 있다고? 상염색체 있다고. 근데 라지 A는 딱한 개만 있대. 그럼 이 빈자리에 뭐 넣어줘야 돼요? 스몰 A로 채워서 두개한 쌍을 반드시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무조건 두개한 쌍이에요. EN 상태일 때. 근데 라지 A는 한개 있다고 딱못 박아줬어. 그러면 스몰 A가 숨어 있구나. 요거를 여기서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의 세포는

일단 X 염색체가 없습니다. 그럼 Y 염색체 갖고 있는 세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X 염색체에 있는 B라는 유전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B는 없고 Y 염색체가 있으면 B는 없고 그럼 여기에 이 숫자가 1이라면 이거는 라지 A로 한개 갖고 있겠구나. B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라지 A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Y 염색체인 그런 상태구나. 그 다음에 3 세포는 지금 X 염색체가 있거든요. 그럼 X 염색체가 있다면 거기에 라지 B인지 스몰 B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복제돼 있으니까 두 개가 있을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두 개는 X 염색체에 있는 그 B 유전자가 복제된 걸 의미합니다. 얘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 여기 X 염색체 있다고 조건을 달아줬으니까. 그래서 그게 복제된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라지 A는 있다 없다. 라지에 있으면 이게 뭐 4, 숫자가 높아졌어야 될 텐데 B 있는 걸로 끝났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라지에 없고 스몰 A로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근데 그게 복제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P는 남자 P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이거 두개이 같은 개체의 세포를 조합하면 ENA 유전자형이 가까워진다고 했죠.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갖고 있고 X 염색체에 뭔진 모르겠지만 B 하나 있고 그다음에 Y 염색체. 그 다음에 Q는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있고, X 염색체에 뭔진 모르겠지만 B를 각각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원은 Q의 세포이다. 근데 이건 너무 좀잘 보이게 줬죠? X 염색체 두 개, 요거를 그냥 던져주면서.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P와 Q의 체세포에는 모두 스몰 A가 있다. 그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세포 한 개당 Y 염색체 수는 2에서와 3에서가 서로 같다. 2는 한 개, 3는 없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 그래서 기역, 니은 맞으니까 답은 3번에 있는 요 문제에 요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더해놨어도 더한 값의 홀수가 있잖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거는 복제 구간에 있는 세포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복제 구간은 요 원래 갖고 있던 곱하기 2 해놓은 거니까 더해도 항상 짝수가 나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좀 빠르게 캐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간단한 문제인데, 간단하지만 하나씩 조금 쌓아 올려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방금 풀었던 9번이나 지금 푸는 12번, 요런 애들이 좀 혼합한, 그래서 좀 사이즈가 커진 그런 문제를 만나는 거지 전혀 풀이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연습해 볼게요. 사람의 유전 양질 동그라미 가는 상염 색체에 있는 대림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요것도 유전자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상염 색체에 존재하는 라지 A와 스몰 A, 그 다음에 X염 색체에 있는 라지 B와 스몰 B. 요렇게 알려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표는 세포 1, 2, 3, 4의 핵상과 라지 A와 라지 B의 합, 스몰 A와 스몰 B의 합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 중에 2개는 남자 P 거고요. 남자 P가 있는데 저 세포 중에 2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남자니까 XY 조성. 그 다음에 여자 Q 거가 2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니까 XX 성염체 조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와 3는 중기 세포라고 합니다. 중기는 곱하기 2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복제되어 있다. 여기까지 하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의 세포를 한번 봅시다. 1은 라지 A와 라지 B가 둘다 없죠. 둘다 없어. 근데 스몰 A랑 스몰 B의 합이 3입니다. 요런 거 굉장히 좋은 단서예요. 3. 앞으로 두 개를 더했는데 3이 나온다? 거기서부터 좀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3이라는 거는 1.5 더하기 1.5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풀어내는 유전 문제는 보통 마지막에 각각 대림 유전자 한 개의 DNA 상대량은 1이다. 이런 단서들이 꼭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오가 나오는 일은 없다. 그러면 저 3이라는 숫자는 2 플러스 1이거나 1 플러스 2의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어떤 세포에 한개 같거나 두개 같거나 하는 유전자의 상대량이 이렇게 1이나 2가 같이 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G1기라고 그랬거든요. G1기입니다. 그래서 G1기여야만,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를 갖는다는 건 복제가 안 됐다는 건데, 만약에 생식세포면 두 개까지 못 갖는다고 했잖아요. 0 아니면 1만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G1기 세포여야만 가능한. 근데, 그럼 라지 A, 라지 B는 없고, 스몰 A랑 스몰 B로만 갖는다는 얘기인데 총합이 3이야? 이거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여야만 되겠죠. 이거 지금 사람으로 출제가 돼. 그죠? 사람으로 얘기했으니까 남자로 봐야 되겠죠. 왜냐면 여자는 XM 색채도 두 개기 때문에 상염 색채 두 개한쌍, XM 색채 두 개한쌍 해서 총네 자리 염색 그 유전자형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EN 상태의 세포에서 총합이 3이라는 거는 요거는 남자 거겠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는 겁니다. 요거 P 거. 근데 G1기 세포면 EN이죠. 유전자형은 어떻게 될까요? A가 상염 색채 있으니까 스몰A, 스몰A 확정. 그 다음에 X염 색체에 요 사람은 XY 조성이니까 X염 색체에 유전자 하나만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스몰 B였다. 그래서 P의 유전자형은 확실해졌고, 그 다음에 보면은 2는 N인데 복제돼 있다. 그러면 스몰 A랑 스몰 B 둘 중에 하나만 갔는데 그게 복제돼 있는 상태구나라고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3 세포 보겠습니다. 요거 총합을 한번 보세요. 아까도 사실 요거 총합이 3이어서 남자구나 이렇게 간 거잖아요. 총합을 봤더니 8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복제되어 있는 상태의 세포잖아요. 복제 안 됐다고 가정하면 총합 4개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복제 안 돼도 4개를 가져. 이건 유전자형이 4자리라는 얘기죠. 상염 색체에 있는 거 2개, XM 색체에 있는 거 2개 같습니다. 여자겠죠? 그래서 Q의 세포다. Q의 EN짜리 세포인데 복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라지 A와 라지 B의 합이 6이잖아요. 복제되기 전이면 3이겠죠. 복제되기 전 3, 하, 3개, 1개. 이렇게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거는 라지 A로 2개 갖고, 라지 B로 1개 갖거나, 아니면 라지 A로 1개 갖고, 라지 B로 2개 가져서 1 플러스 2 또는 2 플러스 1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지금 둘 중에 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라면, B에 대해서 라지 B 스몰 B겠죠?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요거라면 라지 A 스몰 A에 라지 B 라지 B. 뭐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라지 A 라지 B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둘 중에 뭐든 라지 A 라지 A여도 그 밑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세포에 라지 A가 있어야 될 거고, 라지 B 라지 B여도 그 밑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세포가 라지 B를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할 텐데, 그게 하나도 없다? 이건 Q 건 아니죠. 이거는 P 겁니다. 이거 라지와 라지비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통해서 알수 있고, 그럼 요거는 스몰 A 하나를 갖고 X염 색체를 안 갖는 겁니다. Y염 색체 가지면 이거 하나만 갖는데 그게 복제돼 있어서 요런 상태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럼 남은 하나의 요 세포가 Q 거고요. 그럼 여기에는 라지 A, 라지비 하나, 그다음에 스몰 A, 스몰 B 더한 거 하나. 그럼 요거는 라지 A의 스몰 B거나 스몰 A의 라지 B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뭐, 이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원은 P의 세포이다. 총합이 3인 거. EN인데 총합이 3인 걸 통해서 알아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의 유전자형은 PQ가 서로 같으냐. 가에 대해서는, 얘가 스몰 A, 스몰 A이고, 얘가 라지 A, 라지 A 또는 라지 A, 스몰 A니까 뭐, 이둘 중에 뭐여도 얘랑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르고, 같다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X염 색체의 수는 2와 4에서가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2는 X염 색체가 없어요. 0입니다. 4에서는 X염 색체가 하나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자의 세포니까. 그래서 1개 있어서 같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인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3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4개를 다 더했을 때 값이 8이라는 거는, 아, 유전자형이 4자리란 뜻이지. 여자겠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 그런 거를 연습해 볼수 있는 문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랑 꽤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문제들 하나하나에 숨어있던 그런 단서들 찾아내는 방법들이 있었죠.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는 3점 테스트 6번입니다. 124페이지에 있는 문제. 차근차근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사람의 유전형질 동그라미 가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 B, D 세 종류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형질이라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 두 개는 서로 다른 상염 색체에 있다고 하고, 나머지 한 개는 X염 색체에 있대요. 그래서 일단 다 독립입니다. 독립인데, 상염 색체에 있는 거두 개, 그 다음에 X염 색체에 있는 거한 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은 남자 P에,

세포들 중에서 감수분열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죠. 생식계화에서 감수분열 한 번만 하는 거 아니니까 감수분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 번 한다고 치면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랜덤으로 헤어질 때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 감수분열을 한 번 더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은 지원기 세포로 얘네 둘은 유전장이 똑같을 거고 거기서 다른 어떤 조합으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났을 때 5번이라는 생식세포가 지금 만들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여기 이 표에 가나다라마가 있는데 그 가나다라마가 저기 있는 1, 2, 3, 4, 5랑 매치가 될 거예요. 뭘 보고 찾냐? 라지 A, 스몰 B, 라지 D 동그라미 기억을 얼만큼 갖는지 이 표를 보고 아 그럼 이거는 J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찾아주는 건데 이 동그라미 기억을 그래도 뭐 곱게 주진 않았죠. 동그라미 기억이 스몰 A랑 라지 B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뭔지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개 세포 중에 EN짜리 세포는 1 하나뿐이다. 2, 3, 4, 5 모두 N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섯 가지 세포들 중에 2와 3는 복제 구간에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홀수의 개수를 가질 수가 없다. 뭐 그런 정도.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표를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할 거는 같은 개체에 다른 세포 있는데 없어? 그럼 얘네들은 싹 다 N이네. 여기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라지에가 원래 있는 게 확실해. 이 남자는 라지에를 갖고 있었어. 근데 없어? 그거는 감수분열하다가 못 받은 거죠. N짜리 벌써 3개 발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홀수는 첫 번째 지원기 세포나 마지막 줄 생식세포에서만 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홀수 하나, 홀수 둘, 홀수 셋 발견.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1, 4, 5 중에 하나씩이라는 얘기죠. 근데 잘 보세요. 얘네 둘이 홀수인데 N이야. 그럼 누구겠어? 4번 아니면 5번일 거 아니에요. 얘네 둘. 그러면 얘는 홀수인데 남은 단 하나의 홀수인데 지원기여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마가 1입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래서 1은 라지 A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스몰 B의 개수는 우리가 모르겠고 여기 보면 이 ABC에 0, 1, 2를 매치하면 된답니다. 0, 1, 2. 0, 1, 2 중에 하나가 ABC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라지 D는 하나만 있는 걸 알려줬어요. 라지 D.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원래 이런 유전자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얘네 둘은 지금 4번 아니면 5번이고 그러면 나와 라가 나와 라 얘네 둘이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얘기잖아요. 얘네 둘이 2번 아니면 3번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와 다가 홀수면서 N이어서 얘네 둘이가 4번 아니면 5번이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나와 라가 2번 아니면 3번인데 걔네한테 스몰 B가 다 있어요. 여기도 스몰 B가 있고 여기도 스몰 B가 있습니다. 근데 왜 두 개지? 복제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아 스몰 B 스몰 B 동형접합이구나. 그래서 이 둘을 조합해서 스몰 B 스몰 B 동형접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스몰 B는 일단 상염색체 있는 거 확인. 남자에서 두 개 한 쌍을 가졌으니까. 그죠? 상염색체 있고 그 다음에 뭐 4번도 스몰 B 하나 있을 수밖에 없겠죠. 5번도 스몰 B 있어야지. 스몰 B가 없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1에서는 스몰 B가 두 개였어야 되겠네요. G1기에서는 두 개 있었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C 자리에 2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2 아니면 3가 확실한 이 세포가 라지 A, 스몰 B, 라지 D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복제된 상태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 건너편에 있는 세포, 이제 수투스 중에 건너편에 있는 세포가 라지 A는 없고 스몰 B는 있고 그 다음에 라지 D는 없는 상태로 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가와 다 중에 여기에서 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세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요 나에서 여기서 한번 분열한다면 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겼습니다. 만약에 지금 라가 3라고 가정해볼게요. 얘가 3라면 여기서 분리돼서 만들어지는 4라는 여기서 분리된 4라는 세포는 각각을 한 개, 한 개, 한 개 갖는 조합으로 있어야 되는데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3번이 됐을 때 4번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아니고 얘가 2번이죠. 그럼 나머지 나가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나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요 3번에서 만들어진 얘가 분열한 애는 원래 애초에 여기 라지디가 없었으면 밑에도 라지디가 있으면 안 돼요. 없었는데 분열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없는 걸 하나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얘가 4번일 수밖에 없죠. 3의 분열 결과로 만들어지는 4번 세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니까 3번이 라지디가 없으면 그 밑에서 만들어지는 4번도 라지디가 있으면 안 돼서 얘는 안 된다. 얘로 하나 0으로 해줘서 만들어줘야지 꼭. 그래서 얘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다라는 얘는 5번 세포잖아요. 5번 세포에 라지디가 하나 들어가면서 이런 조합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A 자리에 0이 들어갔기 때문에 B 자리에는 지금 1이 0, 1, 2 중에 2 들어갔고 0 들어갔잖아요. 이제 1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지금 이 4라는 세포에 스몰 A 또는 라지 B가 한 개 꼭 존재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 스몰 B가 있어요. N자리 세포에 라지 B가 더 있을 수는 없습니다. N자리 세포는 라지 B, 스몰 B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몰 B로 그 자리가 딱 잡혀 있어. 그럼 이 한 개의 숫자는 뭐여야 돼? 스몰 A여야만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찾아내는 거고, 그럼 지금 이 4번 세포에 스몰 A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스몰 A. 그럼 여기 스몰 A 있으면 그 위에도 스몰 A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원래 스몰 A 있었겠지. 그럼 여기서 상염 색채에 있는 두 쌍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X염 색채에 있어서 라지 D 하나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까지 찾아갔을 때, 아, A가 상염 색채에 있는 거고, 마지막까지 갔을 때 D가 X염 색채에 존재하는 유전자구나. 요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지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논리적인 분석을 했을 때 결국엔 답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D는, 라지 D는 X염 색채에 있다. 나머지 두 유전자가 상염 색채에 있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D가 X염 색채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셋 중에 하나는 X염 색채에 있다고 가정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는 0이다. 그죠? 그래서 3에서 만들어지는 4가 라지 D를 절대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럼 얘는 안 되고 라지 D를 안 가지는 세포를 하나 반드시 만들어줘야 해서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D긋, P액에서 스몰 A,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스몰 A, 라지 B가 애초에 없어요. 라지 B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식세포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에만 맞으니까 답은 3번이 이런 6번 문제. 조금 복잡하죠? 그렇죠?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문제를 지워가면서 풀다 보면은 풀이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죠. 이 세포 자체가 6개가 나오고, 하지만 방금 풀었던 6번과 그 내용을 적용해서 풀면 이 업그레이드 된 문제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유전형질 동그라미 가는 대림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셋 중에 두 개는 같은 염색체에 있대요. 그래서 두 개는 연관되어 있다. 그럼 나머지 하나만 독립되어 있다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림은 여자 P와 남자 Q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정자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남자 Q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고, 이게 여자 P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 되겠고요. 네, P는 세포 기억부터 비읍이 이 각각의 대림 유전자를 얼만큼씩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얘를 이 그림에 있는 1에서 6까지랑 매치하면 되겠죠. 기억에서 비읍까지를 1에서부터 6랑 하나씩 매치를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1이랑 2 두 개만 EN이고요. 나머지 3, 4, 5, 6는 N이에요. 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복제 구간이기 때문에 보면 이 5, 6 빼고는 죄다 곱하기 2 복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홀수의 숫자가 불가능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4랑 6 빼고는, 아, 5랑 6 빼고는 다 홀수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홀수 두 칸 나오잖아요. 그럼 디귿이랑 비읍이 일단 5번, 6번 중에 하나겠다는 바로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1, 2, 3, 4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한 줄씩 쭉 보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 이제 걸리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있을 거거든요. 보면 니은에서 라지비가 4개가 있다. 요런 거. 요런 거 굉장히 좋은 단서죠. 선생님이 어떤 단일 유전자의 개수가 4개인 거는 딱 한 경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줄에 있는 세포여야 한다. 복제되어 있으면서 EN이어야 되고 유전자형이 라지비 라지비여야 한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딱 여기까지만 썼을 때는 이게 누구 건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라지비로 두 개 있으면 스몰비는 없어야 되겠죠. 스몰비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상태로 옆에를 봤더니 라지A와 스몰A의 합은 그것의 절반입니다. 그럼 라지A를 한 개 갖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어떨 때 그럴 수 있지? X염색체에 있다면. 그래서 이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는 거고 얘가 X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Y인 겁니다. 이런 조합을 가지려면 남자여야만 하죠. 남자의 복제되어 있는 상태 세포. 2란 얘기예요. 이건 2입니다. 니은이 2다. 그리고 남자에서 B는 두 개 한 쌍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을 겁니다. 상염색체.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D가 누군가랑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 X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B, 상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추적해서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니은이 애초에 EN일 때부터 스몰 A가 없었어요. 스몰 A는 애초에 없었어. 그러면 스몰 A를 갖는다? 그럼 누구 거야? 지금 이 니은이 Q 거란 말이에요. Q라는 사람의 EN짜리 세포입니다. 근데 그때 없던 유전자를 갖는다? 다른 사람 거죠. P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갖는다? 다른 사람 거. P 거죠. 갖는다? P 거죠. 그럼 P 거 세포가 3개가 나왔어요.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Q 거란 얘기예요. 요렇게.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아까 홀수인데 Q 건데 마지막 줄이야. 그럼 Q 거의 마지막 줄이니까 이거 5번일 거고. 그 다음에 홀수인데 P 거야. 요거 마지막 줄이죠. 아, Q가 남자 Q니까 Q 거는 6번. 6번이고 요거. 그 다음에 P 건데 홀수다. 그럼 요거 5번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Q 거 3개 중에 2개 밝혀졌단 말이에요. 2번, 4, 2번, 6번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하나 4번이죠. 이거 4번이고 이제 P의 나머지 것만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1이거나 3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Q에 대해서 여기 라지 A 있고 스몰 D가 있어. 스몰 D가 일단 하나 있어. 여기까지 써주고. 자, 거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하나랑 라지 D 하나가 있어요. 라지 A 하나, 라지 D 하나. 그 다음에 라지 B는 뭐 당연히 있겠죠. 여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라지 B, 라지 B였거든. 그럼 거기서 분리돼서 만들어진 모든 세포에는 라지 B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생식세포니까 최대 한 개까지. 그럼 라지 B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유전자형의 D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Q에서 분열해서 만들어진 6번에 라지 D가 있어. 그럼 어떻다는 얘기지? 애초에 있었다. 애초에 있었다. 라지 D가 있었다. 이 밑에 있는 세포에서 라지 D가 있으려면 애초에 위에서도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유전자형은 라지 A, Y에 라지 B, 라지 B에 라지 D, 스몰 D구나. 그러면 B와 D가 상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구나.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러면 4번 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라지A가 갔다는 얘기는 X염색체가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그럼 이쪽에 Y염색체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라는 유전자는 있을 수가 없죠. Y염색체가 간 그런 세포니까. 그래서 이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라지 B와 스몰 D가 연관된 그 염색체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라지 B 스몰 D로 각각 복제된 상태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Y 염색체에 있는데 라지 B랑 스몰 D가 이렇게 연관돼가지고 이렇게 복제돼서 갔겠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X 염색체에 라지 A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B, 라지 D가 복제된 상태로 이쪽으로 갔겠다. 그게 한 번 더 분열해서 얘의 유전자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에 대해서 봅시다. P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요 세포가 있거든요. 요 P의 세포인 게 확실한 미음이
라지 D, 스몰 D를 같이 갖고 있어요. 라지 D도 있고 스몰 D도 있어. 근데 그게 복제됐어.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EN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라지 D도 있고 스몰 D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음 세포가 EN인 세포 1으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얘가 1이죠. 그러면 1이면 요거는 지금 여자잖아요. 그래서 X염색체 있는 것도 두 개 한 쌍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빈칸을 채워주면 얘는 요렇게, 여기도 두 개 한 쌍 만들어주려면 요렇게. 그러면 이 여자 P의 유전자형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2형 접합이었다. 그래서 유전자형을 적어주면 원래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이렇게 B와 D가 연관되어 있는데 라지 B 밑에 라지 D가 있느냐 아니면 라지 B 밑에 스몰 D가 연관되어 있느냐 그것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가 지금 우리가 찾아낸 것 중에 3가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 아직 못 찾은 거 하나 딱 여기가 3가 되겠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스몰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X염색체의 스몰 A가 일로 갔고 그럼 라지 A는 일로 갔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라지 B와 지금 라지 D 없으면 스몰 D는 있어야 되잖아요. 상염색체 있는 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있을 거고 라지 B와 스몰 D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복제된 상태로 갔고 이쪽으로는 스몰 B, 라지 D가 복제된 상태로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한 번 더 분열해서 만들어진 것이 5번인데 스몰 A에 라지 B, 스몰 D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거 한 개씩. 그러면 5번을 확인해 봅시다. 스몰 A에 라지 D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 있을 거고 거기에 스몰 D가 연관돼서 같이 온 그런 상황이 되겠다. 상염색체에 있는 거는 뭐 생식세포가 됐든 뭐가 됐든 전혀 없을 순 없어요.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하는 것까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리을은 3이다. 동그라미 리을은 이거는 4잖아요. 그렇죠? 4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원의 감수 분열 결과 라지 B와 라지 D를 모두 가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 수 있다. 라지 B 밑에는 이렇게 돼 있죠. 라지 B 밑에는 스몰 D가 연관되어 있고 스몰 B 밑에 라지 D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3세포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라지 B와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는 불가능. 둘 중에 한 조합만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5번과 6번이 수정되어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자녀의 성별은 여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전자형을 모아서 써볼게요. 요거랑 수정이 됐을 때의 결과. 그럼 라지 A, 스몰 A에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죠. 그죠? 성별은 어떻게 할 수 있지? X염색체를 몇 개 갖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이 유전자가 X염색체 있는데 그걸 두 개 갖는다. 그럼 X염색체 자체가 두 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 결과로 여자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디귿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원체 복잡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유전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지금 요 정도 난도는 쉽지 않은 난도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에서 1등급을 좀 변별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요 정도 난도를 최고 난도로 해가지고 아마 출제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내실 거다. 뭐 유전에서 조금 변별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먼저 해주셨으면 이 정도까지는 연습을 좀 해놓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사람의 유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합사회 첫 수능 따라가다 보면 만점되는 통합사회 알고리즘 24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을 잘 보장하고 실현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다양한 모양의 문제들이 생겨날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난 시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개념을 펼쳐보겠습니다. 개념 펼쳐줌. 인권 보장과 헌법을 이야기하는 지금 단원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런 헌법이 우리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시민 참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고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그런 인권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는 양상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봐요. 이때는요. 이런 구체적인 양상들이 법적인 관점에서 근거해 봤을 때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가 그 법에 기반해서 문제되는 점을 판단해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어떨 수 있는가 혹은 초법적인 관점에서는 또 어떤 노력이 있을 수 있는가 등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기저에 있는 법이나 정치 영역의 기본 베이스를 생각해 보면 법적인 요소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하는데요. 우리 평가원 예시 문항이나 학력 평가에서 출제되었었던 문항들의 요소를 보면은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 상위의 개념들이 좀 출제되는 포인트에 있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내용 잘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 사회와 세계, 국내와 국제적인 관점 분리해서 볼 거예요. 먼저 우리 사회 안에서 국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권 문제의 경우에는요. 사회적인 소수자를 차별한다거나 청소년 노동자의 침해 문제, 청소년 노동권의 침해 문제 등 여러 사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러한 소재들이 문항화가 잘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 전체 개념 펼쳐줌에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담아봤어요. 국내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국외적인,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가 잘 실현되지 못하는 침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격이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나요. 정치적이거나 혹은 환경적인 사례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국내에서 나타나는 뭐 전쟁이나 이런 전쟁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난민들의 양상을 넘어서서 환경 난민이 발생하는 문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까지 인권 문제가 침해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문항화가 되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내용, 개념, 펼쳐줌 정리해 봤고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문항화가 되는지 제가 오늘 세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그 세 문제 중에서 평가 문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평가 문제는요. 바로 이래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169쪽에 있는 문항이고요.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문항 소재 자체의 자료들을 보면요. 이 단원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의 침해 사례로서 세계적인 관점, 국제적인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 점 분명 들어갔고요. 나중에 우리 40강에서 만나게 될 거거든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어떤 게 있는가 여기 나와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왜요? 통합사회의 평가원 수준에서 나온 예시 문항에는 어떠한 소재가 제시문에

그래프와 도표, 지도로 혹은 텍스트로 문항화가 됐을 때그 문항화가 된 세부 선지에서 두 단원 혹은 두 영역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로 치면 지금 이 단원의 인권에서 이야기하는 개념 요소도 들어가 있고 저 뒷단원에서 이야기하는 평화 단원의 소재도 들어가서 함께 볼수 있을 만한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미리 밝혀드리면서 이 문항의 특징은 도표화된 자료를 먼저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라는 것인데 위에 있는 설명에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2014년 시점과 2023년 시점을 비교한 도표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시리아의 그 난민들의 숫자가 가장 많다는 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핵심은 2014년과 2023년 대비에 비율들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도표에서, 즉,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 자료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난민의 처지에 놓여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문제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권 문제가 실현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 양상들 중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난민들의 사례도 우린 이제 생각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는 게이 단원과 평화 단원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쭉 읽고 나서 선지 중에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풀수 있게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와 양상들 어떤 게 있는가? 개념 묶어 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펼쳐드린 개념 표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시민불복종을 메인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이걸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라고 한 이유는 시민불복종과 같이 기본권이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게 될 때, 그러면 그 기본권과 인권의 침해 사례라고 하는 걸 어떤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까? 예, 사례들로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인권 침해 문제와 양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회 내에서 사회적 1번 소수자라고 칭하는 구성원들. 여기에는 대개는 여성, 노인, 이주 노동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사회적 소수자라는 명칭으로 이야기할 땐 단순히 그 숫자와 인원이 소수 적다라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다 아시죠?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이 여러 이유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문제 양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성들의 임금 격차, 승진 차별,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들을 대비해 봤을 때, 만약 뭐 서로 다른 능력이나 경력들이 있지 않은 동일한 조건에 있다라는 전제들을 깔고 봤을 때요. 봤을 때 남성들에 비해서 좀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거나 승진에 차별을 받는 사례가 고착화되었다거나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면 사회적인 소수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사례. 또 노인들의 고용 차별 문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하는 환경의 열악함. 이거는 매체를 통해서 한번 공개된 적도 있는데, 예. 이제 그들이 동료 구성원들에게, 당하는 일들, 혹은 그들이 일하는 노동 조건의 좀 열악함들 등 해서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이런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점이 있다. 또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시면 우리는 지역에서 지역을 이동하는 다양한 교통수단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동이 우리들만큼 그렇게 수월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뭐 혜택 혹은 제도, 방법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동권에 있어서도 나는 평등하게 기회에 접근했다라고 보기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소수자들이 차별받는 사례에서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안들을 이야기해 봤을 때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이야기는 필수적으로 얘기가 되죠.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내가 불합리하게 갖고 있는 편견이 있었다면 이걸 버릴 것. 또 그들의 인권을 이런 불합리한 이유로 함부로 침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인식이 있었다면 그런 인권 감수성을 개선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함양해야 할 것이 개인적으로 요구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정책과 제도로서 개선되고 권리보장을 위한 그 정착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첫 번째 사회적 소수자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는 문항 속에도 녹여져 있어요. 두 번째,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은근 문항으로 종종 출제가 돼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자, 우리가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인 노동자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이 혹은 그 나이가 적은 근로자들이 어떠한 점에서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법률로 정하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가 문항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자, 이 부분에는요. 연소 근로자라고 얘기해요. 성인 근로자들이 아닌 연소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데 이 내용에 근거해서 보면요.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성인과 이 연소 근로자를 비교해서 보게 됐을 때큰 틀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 노동자이건 연소 노동자이건 연소 근로자이건 정해져 있는 바인데, 만약 우리가 최대로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성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그래서 일주일로는 40시간을 일하게끔,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7시간, 일주일로 하면 35시간을 근로하게끔 그 시간을 넘어서지 않게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연장 근로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그 연장 근로에 제한 시간이 있어요. 성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2시간. 그런데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5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연소 근로자에 대한 이런 근로 시간에 대한 그 보호 조치 외에도 계약을 체결하건 하는 과정부터 노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보호 조치에 기반해서 청소년들이 보호받아야 되고 보장받아야 되는 노동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침해당하는 사례나 양상들은 무엇이 있는가? 폭언이나 폭행 혹은 최저임금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미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사례 많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보통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나면 이 청소년 노동권 문제 그리고 보통 어떤 사례가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 교육 한 번씩 받잖아요. 그 교육 받으면서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된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듣죠.

그래서 청소년 노동권 침해 사례에 미작성 사례가 있고 꼭 작성해야 된다. 이것이 문항화가 된 부분도 있어요. 오늘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업종에 청소년들을 동원하게 됐을 때도 문제 사례가 될수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 사례들은 무엇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기준이나 제도 보완이나 노동 인권 교육, 그리고 그 사용자 업주의 입장에서도 이런 노동 인권에 대한 의식과 그 법률적인 기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야 되겠죠. 그 강화가 필요하고요. 의식적으로도 그런 사용자들이 청소년들 연소 근로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하는 나, 청소년의 입장이라면 노동법을 숙지하고 그 법에 기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64에서 70조의 항목에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되어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잘 이해한다. 그것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잘 보고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내 권리 주장을 할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거는요, 이제 조금 더 국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갈수 있는 내용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빈곤 문제예요. 빈곤이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적인 관점에서 누군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했을 때그 어려움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차원보다 좀더 다양한,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에서 혹은 어떤 나라에서 발생한 큰 자연 재해들, 재난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도 많죠. 이 내전 혹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 등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나라들 중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서 결과적으로는 식량 생산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식량 생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요. 이거 역시도 개개인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로 보는 거예요. 또 평화로운 삶이 어려운 상태.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혹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뭐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거나 와 같은 다양한 사회권들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들이 이 빈곤의 문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물론 그 당사자 국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그 국가들 간의 뭐 협의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혹은 그 국가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국제기구의 노력이고요. 내지는 선진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지원을 해준다거나 개발 협력을 해주는 방법 등으로 이러한 빈곤 문제를, 시급한 빈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장기적으로 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도움을 주거나와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어요. 네. 다음, 4번. 성차별 문제.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뭐 여성과 남성에 대한 뭐 차별적인 뭐 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고착화된 사례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요, 다양한 종교나 관습 등에 의해서 여성들이 차별받거나 혹은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생명권이 위협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차별의 문제도 심각한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될수 있으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식 개선과 교육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건 기본적인 틀이죠.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럼 5번. 아동인권의 침해 사례는 어떨까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청소년들 혹은 연소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되는 사례들, 그래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과중한 노동, 그래서 교육권이 박탈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이게 영상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보려두면 앞에 이렇게 광고 붙잖아요. 그때 보면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광고, 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같은 캠페인 같은 광고들이 따라오죠. 그때 잘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지금 뭐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니느라고 바빴어,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라고 하지만 아예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권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식구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노동하는 경우들도 왕왕 소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아동들의 기본적인 인권도 침해되는 상황이 많구나. 그렇다면 국제기구가 나서줘야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접하기도 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열리기도 하죠. 국제적인 압력이 필요하기도 해요. 다음, 난민 문제. 전쟁이나 재해 등 다양한 이유로 난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면 위에서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내 기본적인 의식주의 기반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회권. 예를 들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같은 것들이 보장받기 힘들죠. 그러니 전쟁과 재해로 인해서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도 역시 한 국가 차원의 노력보다는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이 좀더 절실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보통 전쟁이나 재해 혹은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이 난민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더 대두되는 사례 중에 하나. 학자들의 입장에서 자, 이제는 앞으로의 미래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난민들이에요.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 변화된 기후로 인해서 생겨나는 난민들, 환경 문제들, 급격한 사막화가 일어난다거나 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뭐 농경지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에도 큰 타격을 받는 것과 같은 연쇄적인 이런 환경 문제들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하는 양상들은 앞으로 아마 더 강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뭐 법적인 기준, 그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수 있는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진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욱 관심 가져볼 만한 소재다. 이러한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해 봤고요. 이걸 세계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핵심만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빈곤, 성차별, 아동인권, 난민 문제. 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사례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빈곤 문제를 조금만 더 부연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대표적으로는 식량 생산이 어려운 지역의 원인이 기아, 물 부족, 기후 위기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식량 생산이 어려워지고 또 경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사회 기반이 정착되지 못해서 정치적인 갈등을 겪게 되고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정치적인 분쟁이 지속되면서 상당히 기본 생활이 위협받는 사례들이 많아요. 또 성차별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나 종교적이거나 전통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서 교육이나 노동이나 결혼 등에서 불평등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문제 풀었어요. 문화의 다양성에서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 사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다음, 아동인권 사례로 빈곤, 전쟁, 정치 불안 등의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 아동의 노동력 착취. 그래서 아동이 뭐잘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노동력의 대상으로 착취가 돼버린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고 난민 문제로는 전쟁, 박해, 정치적인 분쟁,

특히나 자연재해 문제 등이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크게 세 부류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밑에서부터 가보자면 일단 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고 다음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이 가능한데 개인적 차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인권의식을 높인다. 구호활동에 참여한다. 캠페인에 동참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 실천을 위해서 연대한다. 그러니 내가 국내에서 우리 주변의 생활을 봤을 때에는 아, 해외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걸 내가 미처 모르거나 관심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에는. 하지만 통사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세계 시민.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가치인데요.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 수준까지 높여서 아, 세계적으로는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내가 그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 차원이고요. 이걸 국가적인 차원으로 갔을 때에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한 국가 내부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인권 보장해야 되겠죠. 국제적인 협약을 준수하면서 연대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만약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 혹은 난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그 국가와 국가 간의 연대와 협약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있겠다. 국제적인 차원 가보겠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아동기금, 유엔 개발기획 등의 이 기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뒤에 40강 부분에서도 또 나오기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단원에서 강조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런 인권 침해 사례를 감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주거나 정책적인 지원을 할수 있게끔 해야 된다. 촉구해야 된다.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의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국제법상 혹은 세계 시민적인 관점에서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국제, 국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강의는요, 자료를 따로 넣지 않고요. 이 문항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국내 혹은 해외, 국제적인 관점에 인권 침해 사례 등이 다양하게 문항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항 속에 사례와 자료를 확인하면서 문항 해결까지 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세 문제를 준비했어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평가원 예시 문항, 앞에서 말씀드린 그 문항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나머지 문제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도표 자료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여기 위에 설명에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말씀드렸고, 난민이라는 주제가 이번 강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런 난민들의 다양한 이유, 그러니까 난민들이 발생한 다양한 이유로 해서 그들의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많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그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얼만큼 변화되어 왔는가? 2014년 시점과 2023년 시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모 표시가 된 곳이 2014년을 얘기하고요. 네모에 파란색 표시가 된 것이 2023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난민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항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난민 혹은 난민과 마찬가지 상황에 놓인 사람, 기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세 가지 부류로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문항에서 표시한 거예요.

문항에는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보면, 먼저 시리아, 베네수엘라, 남수단,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정치적인 이유 혹은 그들 내부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혹은 다른 나라와의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제시가 되었고요. 이 중에 먼저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딱 파악이 되죠. 먼저 시리아가 가장 많은 수로 파악이 돼요. 그리고 그 증가 추세, 2014년부터 2023년의 증가 추세로 보자면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들의 증가 추세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가장 현재 많은 인원인 것과 증가 추세가 많은 곳, 이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 문항이 의도한 출제 의도는 지금 말씀드린 난민수 변화를 파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연결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 이런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해결책이 가능하겠는가로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문제상의 도표 해석, 그 도표 해석을 통해서 인권 문제로 연결시키기, 세 번째 해결점으로 연결시키기 3단계입니다. 그럼 이 의도의 핵심적인 자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단위는 말씀드린 대로 난민의 수를 10만 명당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변화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이 중에 2023년의 수치가, 즉, 이 네모 표시가 크게 증가한 나라는 어딥니까? 라고 하면 단연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그 수치가 많이 증가되었다. 또 2023년 시점에 많은 숫자가 보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선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선주로 가려면 원문자 기억 부분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 도표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도 지금 이 단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프에 제시된 국가의 난민들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주류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있고요. 스스로도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회적 소수자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 난민으로서 사회적 소수자의 그 차별받고 있다라는 현상을 말해주고 싶은 한 꼭지가 있고, 다행히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A, B가 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 A, B 중에서 가령 국제연합과 같은 A는 난민 문제의 공론화, 국제 앰네스티, 국경 없는 의사회 등 민간 주도로 구성된 B는 난민 구호를 위한 세계 시민들의 연대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서 A와 B가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평화 단원에서 나오겠지만 이번 시간에 미리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선택지 내용 기억 가보겠습니다. 기억은요, 2023년 인구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제시된 국가 중에서 베네수엘라가 가장 적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도표에서 보면요, 그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그 숫자가 가장 적은 나라와 많은 나라가 딱 보이죠. 만약 이 중에 가장 적은 나라를 이야기해 보자면 그 숫자가 가장 적은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적다 라고 해야 될 거고, 만약 반대로 가장 많은 나라를 이야기해 보자 그러면 시리아가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선택지에서 묻고 있는 가장 적은 나라를 이야기해 보자면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선지는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아, 베네수엘라? 야, 요게 지금 우리 강의하고 있는 최근 시점으로 보면 여기가 또 국제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아, 앞으로 여기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또 석유 문제가 나올 때도 다시 한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기억은 맞지 않고요. 니은 선지 가보겠습니다. 니은 선택지는 이래요. 각 국가 인구 중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 말이 길지만 그대로
정확하게 읽을

드릴게요. 2014년과 2023년간 이젠 비율 차이예요. 시리아보다 우크라이나가 크다입니다. 그러면 이건 도표를 그대로 읽어내야 되는데요. 비교하는 나라는 시리아랑 우크라이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시리아, 우크라이나를 비교해 봤을 때 먼저 시리아를 이야기해 볼까요? 인구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시리아를 보자면요. 2014년에는 약이에요. 17,000명. 2023년에는 약 21,000명으로까지 넘어섰네요. 그러니까 비율로 했을 때약 17%에서 21%로 증가한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떨까요?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약 1,000명 선에서, 2014년에 1,000명 선에서 그 이후에 2023년을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약 14,0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약 1%였다가 2023년에 약 14%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 그 증가 비율 차이를 생각해 보자면 시리아보다는 우크라이나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요, 객관적으로 도표를 분석했을 때 기역에서는 어느 나라가 가장 많으냐 적으냐 자체, 니은에서는 비율 차이로 봤을 때 어느 나라가 크냐를 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니은은 두 나라에 비교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더 크다. 맞는 내용이었죠. 그럼 디귿 가보겠습니다. 원문자 기역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한다. 이런 선택지가 실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한 주류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차별받아요. 스스로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어요.는 아까 짚어드린 대로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대표적으로 난민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귿번 맞는 선지입니다. 그럼 리을 선지 한번 가볼까요? A와 달리 B는, 자, 여기는 이번 단원 참고해서 봐두시고 평화 단원에서 또 나옵니다. 국제법을 바탕으로 가입국 간 합의를 통해서 활동한다라고 했거든요. 문항에서 A와 B를 정리해보자면 A는 국제연합 같은 거였어요. 이건 국제기구로서 가입국 간 합의를 통해서 활동해요. A가요. 그런데 국제 앰네스티 같은 이 기구는요, 민간 주도로 구성된 거예요. 비정부기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는요, 국가가 가입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을은 맞지 않고요. 평화단원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국제사회의 주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분하는 개념들이 실제 선지에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평가원에 나왔던 것이 난민의 문제에 대한 도표 분석을 바탕으로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점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의 국제적인 관점까지 문항화가 된 스케일이 큰 문항이에요. 사실 보면. 자,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이제 제가 학력평가에서 출제된 문항도 가져와 봤어요. 아, 여기. 핵심적인 개념 한 번만 짚어드릴게요. 난민들에 대해서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종교, 인종적인 이유로 타국으로 이동한 이런 사람들이 주류 집단에 비하자면 차별받는 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러한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받는 차별과 인권 침해 사례들을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 문항 속에 녹여져 있는 스케일이 큰 문항이다라고 평가하고 핵심 개념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평가원 예시 문항이었고요. 그럼 이제 학력평가 문항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학력평가 문항에서도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문항화가 된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문제도 풀어보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는데, 일단 지도 자료가 눈에 띄죠? 다 자료에 나타난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이 문항에서 지도가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문항에 있는 이 해석과 선지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전체 인구 중에서 영양 부족을 겪고 있는 인구 비율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핵심은 여기에 있죠. 영양 부족을 겪는다라는 것 자체와 인권 문제는 바로 연결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지 기억법. 세계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라고 했어요. 일부 국가들이 영양 부족을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국가들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만약 이런 나라들의 아까 이야기했었죠. 기후변화, 재해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도 그들의 경작의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기본적인 의식주가 유지되기 힘든 경우 많다 그랬죠. 그럴 때에는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세계시민 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이 그 중요한 해법이 될수 있겠죠. 그럼 니은번 가보겠습니다. 해당 국가의 주권에 해당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관심을 자제해야 된다. 그럼 기억에서 설명했던 것과 상반되는 논리죠. 맞지 않는 선제예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영양 부족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각 국가에서 일어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 이 중에서 기후변화와 같은 것들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볼까요? 이건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어떤 한 나라가 그러한 기후변화를 일으켰다라거나, 그런 영향을 한 나라가 집중적으로 받는다라기보다는 여러 나라들에서 발생한 원인들을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또 정치적인 분쟁이나 타 국가의 정치적이거나 혹은 군사적인 분쟁이나 뭐 자원 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 분쟁을 겪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 그 피해들을 한 나라에서 겪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한 나라 안에서 해결하기 힘든 다른 국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니은을 확실하게 빼줄 수 있겠습니다. 디귿번, 그러니까 국제연합이나 국제 비정부기구를 통해서 영양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릴번, 가난한 국가에 대한 원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거. 리을은 틀렸다는 거. 왜?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해야 하는 정도의 문제는 집단 살해가 일어나거나 인도적인 그 차원의 반환 죄가 일어나는 것 같은 범죄 문제예요. 그래서 리을번은 적절한 해결 방안이 되지 않겠고, 기역과 디귿이 같은 논리로 맞는 선지이고, 그 반대 논리로 니은은 틀린 이유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력평가 문제인데요. 지도가 크게 나타나 있는데, 지도에 대한 큰 분석보다는 이러한 영양 부족 사례에 대한 해결점을 선지로도 잘 연결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문항을 한번 볼까요? 이건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으로 2024년도에 나왔었던 문항인데요. 여기에는 오늘 이야기했었던 조금 디테일한 항목들이, 조항의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부터 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교사가 헌법은요,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요. 이처럼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이유를 사회 불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요.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과 관련해서 설명해 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 화면에서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불리한 위치에 있고, 청소년 근로에 대한 보호의 우선적인 배려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요. 나를 명시해서 업무에 있어서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으로 바로 기역 니은 선지로 이어가 볼게요. 가는요,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기역 선지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나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미성년자 근로계약에 대한 대리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0: 한국인은요, 이 미성년자, 연소 근로자의 동의권자인 것이지 이들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대리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업번은 맞는 선지라는 겁니다. 그럼 니은 선지, 건강에 대한 보호, 안전에 대한 보호로 도덕상 혹은 보건상 유해하고 위험한 사업에는 이러한 연소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한 것도 역시나 이 근로보호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니은 번도 맞는 선지라는 거예요. 그럼 디귿 리을로 가봐야겠네요. 그럼 이 화면에 다라를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청소년은 다를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로 인정될 수 있고 노동 인권을 침해받기도 하니까 친권자나 후견인 등에게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부여했어요. 또 연소자의 근로 능력과 교육 시간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라를 규정해서 근로 시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디귿번 다. 사회적 소수자로 인정된 노동인권을 침해받는 사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후천적 요인, 수적 열세로 인해서 노동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처우의 대상이 된다. 연소 근로자가 디귿번 맞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이야기하는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처우의 대상이 되는 혹은 제시문에서 말한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건 수적인 열세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사회적 소수자는 수적인 열세 때문에 수적으로 소수라고 해서 사회적 소수라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디귿번이 맞지 않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요. 그럼 마지막에 근로시간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어떤 걸까? 리을번 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조항은 연소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인 근로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연소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아닌 공통적인 보호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리을번도 빼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가는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인권의 문제가 침해되고 있는 다양한 양상들과 그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정리해보고 문항 세 가지를 보니까 제가 꼽은 이세 문항들이요. 서로 다른 분야들, 디테일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뽑아와 봤어요. 그래서 아, 실제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오늘 개념을 연결시켜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나오면 꼭 득점하게요. 자,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화학의 언어를 배우는 날인데요. 바로 화학식량과 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 화학식량

화학과가 뭐는요? 바로 배율 화학 반응식, 그리고 용액의 농도. 저디 4단원에서 산화는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오늘 개념 꼭 기억해 주세요. 시작해 볼까요? 이 화학 식량과 몰은요, 제가 지금 1이라고 써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은 개념을 배울 거예요. 왜 화학 식량과 몰이 필요한가? 그냥 우리 편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왜 약속이 필요해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궁금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간. 두 번째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요,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 두 번째 시간은 유니크 기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원자를 측정할 때이 질량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실제 질량을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또한, 측정을 한다고 해도 그 숫자는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작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상대적으로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등장한 게 바로 원자량입니다. 이 원자량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기 앞에 A라는 공이 있습니다. 제가 딱 정할게요. 이 A공은요, 1g입니다. 가정을 했어요. 근데 얘에 비해서 B라는 공은요, 10배나 크대요. 그럼 B는 몇 그램일까요? 그렇죠. 10g일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요, C라는 공은요, A에 비해서 2분의 1배래요. 그럼 몇 그램일까요? 2분의 1g? 0.5g일 거예요. 이처럼 제가 딱 A에 대한 질량 기준을 잡았어요. 이거를 가지고 비교해서 얘는 10배. 이거를 가지고 비교해서는 2분의 1배. 이렇게 정한 것이 상대적인 질량, 원자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자량 정의 가보도록 할게요. 질량수가 12인 탄소. 질량수가 무엇이냐면, 원자라는 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질량수라는 것은 그 중성자 수와 그리고 양성자 수를 합한 값을 질량수라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탄소의 원자 번호 아시나요? 6입니다. 그럼 양성자 수도 6이겠죠? 그러면 무조건 탄소라는 건 양성자 수가 6일 거예요. 그런데 중성자 수는 6일 수도, 7일 수도, 8일 수도 있어요. 그럼 둘이 더한 값이 12일 수도 있고, 13일 수도 있고, 14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정해주자. 아, 중성자 수도 6, 양성자 수도 6. 그렇게 해서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원자량을 12로 정하자. 이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낸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는 이 원자량이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정했고, 나머지도 이제 그 기준으로 정할 거예요. 그럼 이제 예시를 들어서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나머지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바로 유니크 루트 교재 12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X, Y, Z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개수를 비교함으로써 이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정해보도록 할게요. 원자 일단 X부터 봤더니 3개가 있을 때 Y 원자 한 개랑요, 같대요. 그럼 다시 표현해 볼까요? X 원자 3개가 Y 원자 1개와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Y 원자 4개가 Z 원자 3개랑 같습니다. Y 원자 4개가 Z 원자 3개와 같습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요, X, Y, Z를 같이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X랑 Y, Z에 공통적으로 계속 겹치는 애는 누구예요? Y 원자예요. 그래서 Y 원자로 통일시켜 줄게요. 그럼 얘도 Y 원자 4개일 때로 볼까요? Y 원자 4개일 때, 그러면 여기 X에다가 몇배 주면 돼요? 4배 똑같이. 그러면 X 원자 12개일 때, Y 원자 4개일 때, 그때 Z 원자 3개랑 같습니다란 뜻이에요. 오, 그럼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X가 만약에 1이라고 해볼게요, 질량을. 그럼 Y는 몇이 돼야 돼요? 똑같이 12가 돼야 되는 건 y는 4 곱하기 3 해서 3. 그럼 여기 z도 12가 되는 건3 곱하기 3.

4에서 12, 여기가 4. 아하, 그러면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대 3대 4의 비율로 가장 크는 Z, 그다음 Y, X가 작구나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딱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들을 상대적으로 표현해주면 된다. 이제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원자량 이해했어요. 원자들이 이제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질량이란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는 어떻게 질량을 측정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거를 원자량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요? 이 분자라는 건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원자들의 원자량 모두 합해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자량 개념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바로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으로요,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에요. 그럼 원자량은 단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질량이었으니까. 똑같이 분자량도요, 상대적인 질량이니까 단위가 없습니다. 그럼 원자량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표현을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기율표 한번 본적 있나요? 거기에 나타 있는 원자량은 사실 탄소 12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않고요. 수소가 1 이렇게 안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게요? 1.008. 왜 그럴까요? 아까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사실 질량수가 12가 아닌 탄소도 있다는 뜻이에요. 12, 13, 14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모든 이 원자들에 대한 평균 원자량을 주기율표에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존재 비율에 따라서 나타냈기 때문에요. 숫자가 딱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계산할 때 숫자가 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너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자량을 1, 12, 16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떨어지게 깔끔하게 줍니다. 한번 우리 적용해 볼게요. 산소에 대한 원자량은 16이에요. 그런데 산소가 두 개가 왔어요. 그럼 16 곱하기 2. 그래서 몇이에요? 32. 물은요, 수소가 두 개죠? 1인 애가 두 개에다가 산소 하나 왔네. 16 더해주면 18. 메테인은 탄소에 대한 원자량이 12. 거기에서 수소가 1인 애가 4개 왔네. 다 더해지면 16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이라는 건이 원자들의 원자량 모두 합해주면 돼. 라는 뜻이에요. 화학식이 주어졌을 때이 원자들의 원자량 모두 합해준 것처럼요. 분자식이 주어져도 각각의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해주면 됩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재 12쪽입니다. 유니크 루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는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CHO, 알데하이드, H부터 있다 폼알데하이드죠? 바로 가는 폼알데하이드입니다. 그리고 나는요, 옆에 COOH 붙어 있네요. 아, 아세트산.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분자량 한번 구해 볼게요. 가에 대해선 탄소가 하나, 수소가 1인 게두 개, 그리고 산소 하나 16입니다. 다 더해진 몇이에요? 30. 그래서 가의 분자량은 30입니다. 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탄소가 12인데 두개 있고요. 산소가 16인데 두개 있습니다. 여기 2. 그리고 수소가 1인데요. 몇개 있어요? 총 4개 있습니다. 다 더해줬더니 60이 나오네요. 그래서 나의 분자량은 60.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화학식이나 분자식이나 주어져 있는 이 원자들의 원자량 모두 합해주면 분자량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분자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가깝게 보일 수 있는 소금만 해도요, 염화나트륨, 나트륨이온이랑 염화이온이랑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결합이 형성된 거 뭐라 했죠? 이온결합입니다. 그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닌걸요? 철, 쿠리, 이 금속도 금속결합 물질로 되어 있는 애들은요? 그럼 이번에는요, 분자 결정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공유결정이라는 애들이 있는데요. 공유결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 있거든요. 원자들이 연속적으로 그물처럼 이 공유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결정, 바로 석영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분자가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럴 땐 여기 주어진 화학식을 모두 다 더해주자 화학식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의 화학식 1호는 각 원자들의 원자량이 모두 합해준 값을 원자량이다라고 표현해요. 물질의 화학식을

이론은 각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합한 값. 크니까 분자가 아니어도 되고요. 이 화학식량 안에는 사실은 분자량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이 원자량 모두 더했기 때문에 원자량은 단위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표현을 했죠. 화학식량도 동일하게요. 단위가 없어요.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아닌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써드리긴 했는데요. 이온결합 물질,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같은 애들, 금속결합 물질, 철, 구리,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원자결정, 공유결정, 우리가 흔히 독립적인 분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분자결정이라고 하고요. 원자결정과 공유결정은 이산화규소나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화학식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궁금한 게 생깁니다. 뭐가 또 궁금하냐? 이 염화나트륨 이온결합 물질로서요. 사실은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이온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트륨 원자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전자를 잃어내기 때문에 그만큼 빼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원자라는 건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전자라는 건 원자핵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0에 가깝다라고 해서요.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온, 음이온이지만 그냥 이 원자량을 그대로 가지고 계산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나트륨 더하기 염소 해주면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다. 나트륨은요, 23이고요. 여기에서 염소는 35.5죠. 더해주면 몇이다? 58.5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화학식량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화학식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주어진 원자량들을 모두 다 합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럼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자꾸 궁금한 게 많은 하루예요. 자, 오늘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가 이 원자의 개수를 세고 싶어요. 근데 이 개수를 세려고 했더니 이 입자들이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매우 작아요. 그래서 이걸 세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까 했다가 묶음 단위를 사용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 묶음 단위를 몰이라고 합니다. 원자, 분자, 이온 등 이런 입자의 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묶음 단위를 몰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도 나타내고 한국말로 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몰에 대한 개념은요. 우리가 이 안에 입자가 몇개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몇개 들어있는 걸 1몰이라고 약속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몇개 들어가 있는지 딱 명확하게 약속은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약속한 숫자가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야 라고 표현합니다. 1몰은 무조건 입자가 엄청 많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보가드로가 찾았다 해서 아보가드로 수가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아보가드로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 그래서 넘버 n 아보가드로 a를 따서 na라고 표기를 해요. 1몰은 무조건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예요. 이걸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때 na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원자 1몰에 원자 몇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요. 그럼 이번에 분자 1몰에 대해서 분자 몇개 있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얘는요. 그냥 1몰이면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몇 개다?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요. 사실은 이 과일 바구니에는요. 사과가 하나 있고요. 바나나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과일 바구니 하나를 저는 한 세트라고 할게요. 다시 말해서 이한 세트에는 사과 하나, 그리고 바나나 하나가 있다란 뜻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이제 화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한 세트는 1몰이라는 묶음 단위예요. 근데 이 세트 안에는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였죠. 그럼 다시 이 안에 보면은 사과라는 건 나트륨, 그리고 바나나는 염화이온이에요. 그럼 1몰의 안에는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염화나트륨이라는 N 거죠. 그럼 다시 가볼게요. 만약에 이게 두 세트가 있으면 사과 몇개 있는 거예요? 1개 곱하기 2개, 2개 있다라고 표현할 거죠? 그럼 만약에 두 세트는 바나나는 몇 개예요?
1개 곱하기 2개, 2개 따로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얘네는 무조건 지금 이 하나의 세트예요. 그때 얘가 일몰이때 그럼 이 안에서 나트륨 이온도 일몰. 그럼 여기에서 염화이온도 일몰. 일몰, 일몰이 있다란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얘네가 이몰이 때요. 두 세트야. 그럼 이몰 있으면 나트륨 몇 몰? 이몰. 염화이온 몇 몰? 이몰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일몰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온 수몇 개란 뜻이에요? 그렇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일몰은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예요. 그럼 염화이온 1몰도 똑같이? 그렇죠.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한번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 제가 물 분자 가져와 볼게요. 조금 어렵게 2몰 갑니다. 자, 2몰이다라고 하는 거, 물 분자 몇개 있는 거야, 분자 수가? 그렇죠. 얘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요, 이 안에 수소랑 산소 한번 우리 개수 세볼까요? 자, 2몰일 때 수소라는 건요, 얼마큼 있어야 돼요? 한 세트. 1몰 안에 수소는 2원자, 산소는 1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2원자, 거기서 2몰이네. 그럼 얘네들은 3몰 있는 애. 그러면 산소라는 건 하나 있고, 여기에서 세트는 2몰인 거죠? 그래서 얘는 2몰 있는 애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한테 원자 수 세세요. 그러면 4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 만약에 얘 산소에 대해서도 입자 수 세세요. 그러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라고 해주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우리한테 이렇게 원자수, 분자수 직접적으로 몇 개인지 세봐 보다는요, 비율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유니크 루트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크 루트를 봐주시면은 교재 13쪽입니다. 분자식이 가와 나가 주어졌어요. 여기서 이산화질소와 일산화질소가 주어졌는데요. 우리한테 기체의 양이라는 건 지금 약속한 거는 몰을 쓰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개수로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수 하나, 몰로 표현된 거 하나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서로의 이 단위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좋을까 밑에 봤더니 묻고자 하는 게 가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 나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건 무조건 아보가드로 수로 가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르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가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가 2몰, 나에 들어있는 건 3몰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1몰에 해당하는 거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줄 거잖아요, 여기도. 어차피 얘네들은 지워질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왔다라는 건 그냥 얘네들 비율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진짜 수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물질의 양, 그냥 몰을 구해서 해도 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개수가 아니라 얘네들을 몰로 모두 다 통일시켜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1몰에 해당하는 수를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하단에 조금 깔끔하게요. 6 곱하기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럼 1몰에 해당하는 건요, 6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입니다. 이거를 나눠주게 되면 몇이 나와요? 2분의 1몰이구나라는 게 나오네요. 그럼 가에 들어있는 건요, 사실은 전체 원자수다라는 의미 먼저 이해를 좀 해줘야겠네요. 분자수에다가, 이게 어려운 친구는 이게 바로 과일 바구니 세트다. 과일 바구니 수. 거기다가요, 얘네들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요, 곱해준 거예요. 분자당 구성 원자 수다라는 게 혹시나 어려운 친구들은 과일 바구니 하나에 들어있는 딱한 세트, 한 세트에 들어있는 과일 수예요. 만약에 과일이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 한 세트에 과일은 몇개 있는 거예요? 두 개. 그럼 여기서도요, 분자 수는요, 가는 2분의 1몰, 나는 4분의 1몰.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얘가 하나일 때 질소 하나, 산소 두 개, 세 개. 나는 질소 하나, 산소 하나, 두 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다라고 하는 건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3. 그럼 나에서는요, 4분의 1에서 곱하기 2. 요거를 해주면 된다. 그럼 몇이다? 3분의

10분의 1입니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전체 원자수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과일 바구니 세트, 그 안에 과일의 개수가 구성하는 원자수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우리가 이제는요, 다 이해가 됐다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는 1몰에 대한 약속, 입자수에 대한 약속을 했고요. 이제 1몰에 해당 질량을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냐? 바로 물질의 화학식량 뒤에다가 그램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쉬울 수가. 화학식량 구해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여기다가 그램만 붙여주면 돼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탄소 원자, 원자량이요. 1몰에 해당하는 거 몇이에요? 12요. 거기다 뭐만 붙여주면 된대요? 그램이요. 요렇게. 다시 한번 더. 수소 원자량 몇이었어요? 1이요. 거기다 뭐만 붙여주면 돼요? 그램 붙여주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 몰질량이 됩니다. 바로 이 몰질량이라는 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다. 12g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에요. 사실은 1g을 썼지만 1몰에 해당하는 질량입니다. 그럼 이제 분자량을 가지고 몰질량 구해볼까요? 메테인이라는 건 탄소 하나 12, 거기다가 수소가 1인 게 4개 왔으니까 분자량은 16입니다. 그럼 16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돼요? 그렇죠. 그램만 붙여주면 이것이 바로 몰질량, 1몰에 해당하는 질량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화학식량도 똑같을까요? 당연하겠죠. 염화나트륨 구해볼게요. 나트륨에 대해서 23, 염소에 대해서 35.5네요. 그러면 화학식량 58.5. 그럼 여기다가 딱 그램만 붙여주면 얘는 1몰에 해당하는 질량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더 나아가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이 X라는 물질이요. X라는 기체 물질이요. 32g이래요. 그때 얘는요. 사실은 2몰일 때 질량이래요. 그럼 화학식량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아, 얘네들에 대한 몰질량. 1몰에 해당한 질량 구해주면 되겠네. 1몰에 해당하는 질량, 2몰에 대해서 나타나져 있으니까 2몰로 나눠줄게요. 2몰을 32g에 대해서 나눠주면 몇이에요? 16g이요. 이것이 바로 1몰에 대한 질량. 얘네들 화학식량은 16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질량이 1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에 해당하는 질량과 물질량이 주어지면 나눠주면 몰질량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물이요. 앞에서는 계속 우리 이제 몰질량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반대로 2몰에 대한 질량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에 대한 거 먼저 1몰에 해당하는 질량 구해볼까요? 수소 하나인데 원자량이 지금 1인데 2개 있으니까 2 더하기 산소는 16. 그래서 분자량은 18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램만 붙이면 몰질량. 근데 2몰에 해당하는 거래요. 그럼 18g은 1몰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한테 궁금한 건 2몰에 해당하는 거니까 두 배를 해주면 질량이 몇이에요? 36g입니다. 사실은 몰몰 사라져서 우리는 36g이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돼요. 한번더 해볼까요? 이번엔 반대로 갈 겁니다. 36g에 대한 양을 구하시오.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몇이에요? 몰질량? 우리 구해놨다 18이요. 그럼 얘를 지금 나눠주면 2몰이요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물질의 양, 이 몰을 구하세요라고 할 때는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눠주면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빠르게 이걸 활용해서 해볼게요. 염화칼슘에 대해서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일단 화학식량 먼저 구해볼게요. 칼슘에 대한 거 40, 염소가 지금 2개죠? 그러면 71 더해주면 111입니다. 그럼 1몰에 해당하는 건 111g. 그럼 여기에서 0.5몰을 물어봤기 때문에 111g은 1몰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곱하기 0.5몰을 해주면 얘네들 질량 몇이다? 55.5g입니다. 두 번째, 염화칼슘을 이번에 질량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양으로 대답해 볼게요. 그럼 44.4g은요, 몇 몰인가요? 아, 1몰에 해당하는 애가요, 111g이니까 이거를 나눠주면 0.3몰입니다. 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계속 단위를 붙여서 썼는데 여러분들 헷갈릴 땐

강의가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원하는 건 몰이야. 결과적으로 몰이니까 나눠줘야겠다. 이런 게 빠릿빠릿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몰 질량을 연습할 때는 1몰에 해당하는 질량 구하는 거, 그리고 역으로 우리한테 몇몰 줬을 때 질량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질량 주고 몇몰 구하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를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1몰에 해당 질량도 구했어요. 이제 또 궁금한 게 뭐예요? 아, 1몰에 해당하는 부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등장한 과학자 아보가드로입니다. 이 아보가드로는 정말 소중한 법칙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무엇이냐? 모든 기체는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수가 들어있대요. 그럼 특정 온도, 특정 압력 가볼까요? 0도 일기압에서 모든 기체의 1몰의 부피는 22.4리터래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볼까요? 다시 0도 일기압에서 22.4리터에는 1몰이 있으니까 입자수 몇개 있다는 뜻이에요? 22.4리터 속에는 6.0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의 기체 분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신기할 수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많이 활용하게 될 건데요. 이를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주어진 조건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X 기체와 Y 기체가 있어요. 그때 부피가요. 예를 들어서 얘는 2부 2리터, 얘는 3부 1리터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여러분들이, 어? 지금 부피비가 2대 3이네? 그럼 얘네가 2대 3이라는 건 분자수 B가 몇대 3이라는, 아, 몇대 몇이라는 거야? 2대 3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줘야 돼요. 이게 바로 몰비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직접적인 분자수를 묻기보다는 상대적인 비율을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보가드로 수만큼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아, 몰비, 분자수 B 2대 3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유니크 시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렇게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한번 차곡차곡 채워볼게요. 0도 일기압에서 온도 압력 지금 동일하게 줬을 때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이고요. 수소, 산소, 탄소에 대한 원자량 주어졌습니다. 수소랑 이산화탄소의 물질의 양을요, 1과 2로 줬어요. 1몰, 2몰. 사실은 빠르게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럼 분자수 B가 몇대 몇이란 뜻이에요? 바로 1대 2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1대 2다인데 여기서 분자수를 대놓고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6.0이 대신에 6으로 해볼게요. 6 곱하기 10의 23개 이렇게 표현하고요. 비율을 구해라. 그러면 사실 요거는 소거가 되니까 1대 2여라는 걸알 수가 있게 돼요. 그 원자수는요, 사실 얘는 1몰에 해당하는 거에 몇개 들어있어요? 2원자 2개. 이산화탄소는 1몰에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니까 3개. 그럼 전체 원자수 구해라 라고 하는 건 바로 1몰에 대해서 2개 들어있고, 수를 물어봤으니까 6 곱하기 10에 23개 해줘야 되고요. 여기도 1, 2몰에 대한 거, 그리고 원자수 3 곱해주고 6 곱하기 10에 23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그냥 상대적인 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굳이 요거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몇대 몇이에요? 1대 3. 요렇게 나타낼 수 있네. 그럼 이번에 부피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0도 일기압에서 수소라는 건 지금 1몰이니까 22.4리터. 그럼 이산화탄소 2몰이니까 2 곱하기 22.4리터야. 그럼 사실은 22.4리터를 지워줘. 부피비 몇이에요? 1대 2. 누구랑 같은 거예요? 바로 분자수비.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분자수비와 부피비는 온도 압력이 같으면 비례관계다. 이게 정말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질량 구해볼까요? 자, 질량은 여기에서 수소가 1인 원자량인데 2개 있죠? 2, 그리고 1몰이니까 2. 근데 이산화탄소는 탄소 12에다가 그리고 16산소 2개 있네요. 44. 근데 2몰이니까 88g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량은요, 여기 부피와 분자수 비례관계는 아니다라는 게 눈에 잘 보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교재 14페이지 가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 14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표 T도 일기압에서 기체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T도 일기압이라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온도압률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부피와 분자 수비가 비례관계다라는 걸 활용해 줄 거고요. 기체 1몰의 부피는 28리터, A와 B는 임의의 원소기호 있고 N에는 아보가도로 수입니다. X와 Y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X랑 Y. 여기서 부피가 주어져서 몰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분자수를 가지고 몰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분자수는 바로 분자수라고 할때 아보가도로 수를 곱해주고 물질의 양, 몰을 곱해줬어야 됐죠? 그럼 물질의 양이 몇이란 뜻이에요? 1.5몰. 그럼 여기에서는 0.5몰이란 뜻입니다. 여기 A는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A로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28리터에서 1몰이다라고 했으니까 몇 몰인 거예요? 4분의 1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전체 원자수를 구하래요. 우리 아까 연습했죠? 분자수에다가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예요. 분자당 구성 원자수. 그럼 AB라는 건몇 개? 두 개. 그러면 1.5 곱하기 2 해주고 아보가드로 수는 우리가 무시했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그냥 써주지 않았을 때 3이 나와줘야 돼. 근데 요즘 몇 나왔어? 4. 그럼 3에다가 몇배준 거예요? 3분의 4배를 했더니 4가 나왔단 뜻이에요. 아, 이해됐어. 실제 값에다가 3분의 4배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럼 반대로요. 지금 나와 있는 상대 값에는 4분의 3배를 해주면 실제 값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선 0.5몰이라는 건 알았지만 여기 지금 원자수를 몰랐거든요. 그럼 여기가 0.5야? 아, 0.5 곱하기 1 플러스 x를 했을 때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 원자수 얼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3이구나. 그러면 1 플러스 s의 x는 2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y 한번 구해볼까요? y라는 거는요, 여기에서 4분의 1몰, 그리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 3, 그리고 실제 값에서 3분의 4배 해주니까 몇이다? 1이다라는 게 나왔네요. 조금 아쉬워서 제가 질량까지 가져왔는데요. 뭘 구하면 좋을까? 분자량 한번 구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량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나눠준 분자량 구할 수 있다? 그 질량의 분자수, 몇 몰이 있는지, 요걸 계산해주면 돼. 그럼 얘가 1.5몰이죠? 그래서 1.5몰 나눠주면 얘는 30. 그럼 11에다가 4분의 1몰 나눠주면 44. 그럼 여기다가는요, 0.5몰 나눠주면 얘는 46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량 주어졌어? 그럼 우리한테 이제 요 분자량 구하는 건 충분히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분자량 구하는 것까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배운 내용을 토대로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물질의 양, 몰을 나타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입자수로 나타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자수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예요. 그럼 1몰에 해당하는 아보가드로 수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입자수가 주어졌을 때 물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입자수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개를 나눠주면 된다. 근데 이 10의 23 제곱계 할때이 값은 아까처럼 6으로도 주어질 수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걸 토대로 그냥 상대적인 걸 찾아주시면 돼요. 만약 우리한테 질량이 주어졌어. 어떤 애의 분자량이요? 44래요. 1몰에 해당하는 게. 근데 질량이 88g이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할 거야? 그렇지.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얘네들이 몇 몰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몰에 대한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알려드린 물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눠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기체의 부피가 주어지면 그때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1몰에 해당하는 부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체의 부피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더 좋다라고 했죠? 그렇죠. 부피비는 분자수 비와 비례관계다라는 것을 활용해주면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44일 때요. 질량이 132래요.
그럼 이산화탄소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1몰에 해당한 질량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건 44g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1몰에 해당하는 거와 그리고 132g일 때 궁금한 거니까 132g을 곱해주면 사실은 나눠주는 개념이네요. 나눠주게 되면 몇이다? 3몰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1몰에 해당한 게 22.4리터일 때 44.8리터는요, 몇 몰이란 뜻일까요? 22.4리터를 나눠주게 되면 2몰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면 이 기체라는 거에 있어서는요, 무궁무진하게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기체 밀도라는 걸 해석해 보려고 해요. 기체 밀도다. 라는 것은 무엇과 비례관계인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앞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부피비는 분자수 비와 비례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부피비와 분자수 비는 같아요. 그쵸? 비례관계는 같아요. 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야? 그럼 이걸 이제 활용해서 한번 밀도를 해석해 볼 건데요.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바로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피가 주어졌을 땐 이거를 분자수 비로 봐주면 되니까 그냥 이거를 분자수로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럼 분자수분의 질량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1몰에 해당하는 그 질량, 1몰의 질량, 바로 분자량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요, 분자량에 비례하게 돼요. 사실은 단일 기체일 때는 기체의 밀도가 바로 기체의 분자량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X 기체와 Y 기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얘에 대한 질량이 14W고요. 여기에선 얘가 33W래요. 근데 부피는 여기 2V리터, 여긴 3V리터래요. 그럼 우리는 부피가 분자수 비니까 몇대 몇이다라는 걸 알아요? 2대 3. 그럼 얘가 2대 3일 때 XY 질량비는 14대 33이에요. 그럼 분자량비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는 질량과 분자수를 나눠준 값이 뭐다? 분자량이다. 그래서 이거 나눠주면 7대 11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단독 기체로 있을 때는요, 기체의 밀도가 기체의 분자량입니다. 근데 만약에 혼합 기체다라고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 기체가 한 실린더에 섞여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반응하지 않는 거래요. AX와 Y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각각의 실린더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한테 얘네 둘을 합한 질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요. 섞여 있는 혼합 기체다? 그러면 그때는 이 분자량의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분자량비가 1대 16이다라고 했을 때요, 여기에 기체의 밀도가 6이래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얘네가 6이야? 그럼 1인 애가, 그리고 16인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섞여서 6이 됐네? 그러면 얼만큼 지금 분포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값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에 대한 질량, 그리고 그때 부피가 밀도로 6이 주어진 상황.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얘가 지금 6과 1, 5 차이만큼, 16과 6, 10 차이만큼, 그럼 얘네가 벌어진 게몇대 몇이야? 1대 2만큼 벌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요. 1인의 분자량이 1인의가요. 2몰만큼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는 1몰만큼 있을 거야. 몰비가 2대1로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기체에 대한 밀도가 6이 나온 거야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실린더 안에요. 그렇게 우리가 혼합 기체를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혼합 기체까지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단일 기체로 이해하자면 그냥 부피분의 질량. 근데 부피를 분자수로 봐주고 그럼 분자수분의 질량이니까 분자량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이
분자량, 사실은 2AX라고 했죠. X에 대한 건 1. 얘가 지금 2몰만큼 있어요. 2에 대한 비율.

y에 대한 분자량은 16. 그때 얘가 1만큼 있어요? 1. 그럼 얘네들 다 더해주고 곱해주면은 2와 16. 더해준 몇이에요? 18. 이것이 바로 얘네들의 뭐가 돼요? 질량. 왜냐면 분자량에다가 제가 얼만큼 있는지 물질량 곱해줬잖아요. 이게 바로 질량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의 양을 우리는 부피비라고 했기 때문에 부피는 몇이 돼요? 3. 그럼 부피 3으로 나눠주면 얘네들의 기체 밀도는 6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 밀도가 주어졌을 때 혼합 기체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의 분자량의 딱 평균값인데 1대1이다. 평균값 아니고요. 존재하는 이 몰비를 고려한 평균값이다. 라고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일단 단일 기체 먼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혼합 기체까지 한번더 복습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기체의 부피가 같은 애가 나왔어요. A라는 애가 있고요, B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그때 얘네들이 V리터, V리터고요. 그때 얘에 대한 질량 2W, 얘는 4W래요. 그러면 분자량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차피 분자수는 1대1이죠? 그러면 이거 그냥 질량비만 고려하면 분자량비는 1대2가 나와요. 그래서 부피가 같을 때는 그냥 질량비가 분자량비가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 분자량을 직접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크 루트 가봅니다. 교재는 15쪽이에요. 표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요, 기체 가온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나는 각각 X, Y, 2, X, 2, Y 중 하나이고요. 원자량의 X가 Y보다 큽니다. 일단 X, 2, Y, 그리고 X, Y, 2를 구분해 볼 건데요. 질량과 부피가 주어졌어요. 같은 온도 압력이라고 했으니까 부피는 분자수와 비례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분자수와 질량 나눠주면 분자량비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분자량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W, 여기 2W, 5V, 8V 그냥 나눠줍니다. 그림은 어차피 V, W 다 사라지거든요. 그때 5분의 1, 그리고 4분의 1. 다시 말해서 분자량은요, 가대 나는 4대 5입니다. 라는 게 나와요. 그럼 나가 가보다 1만큼 큰 상황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할수 있냐면, X가 Y보다 크대요. 그러면 X2Y는 X 하나 더 있는 상황이죠? 근데 Y는 어차피 X보다 작아요. 그래서 X2Y가 있는 애가 더 분자량 클 거다. 나가 X2Y, 가가 XY2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가 XY2고요. 나가 X2Y입니다. 라고 써줄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갑니다. 1g에 들어있는 X 원자수 B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X 원자수 대신 전체 원자수를 할때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분자수에다가요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요라고 했는데 분자당 X 원자수요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1g을 나타내주래요. 그래서 우리가 1g에 들어있는 이란 뜻은요, 질량으로 나눠주면 1g에 들어있는 이란 뜻이 돼버려요. 그런데 얘들아, 요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질량분의 분자수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사실은 분자량을 역수치해준 값이에요. 그래서 분자량 역수치해준 값이야.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자량 구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역수쳐주면 5대 4야. 거기에다가 분자당 구성하고 있는 X 원자수는 가에서는 하나, 그럼 나에선 두 개야. 그럼 얘네들 5대 8이야.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또는 그냥 여러분들 질량이 있으니까요. 1g 분해, 그리고 2g 분해요. 얘네들의 분자수라고 생각해 주면 5, 여기 8, 곱하기 X 하나, 그리고 여긴 X 두 개. 해주면 여기 5대 8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구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자주 나온 표현을 정리할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한번 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맛보기로요. 여러분들과 자주 출제되는 표현 1번은 오늘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정말 자주 나온 표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일몰에 들어있는 원자수, 그리고 일몰에 해당 분자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있는데요. 탄소가 2몰이더래요. 그때 산소는 4몰이더래요. 그럼 우리는 이 이산화탄소 1몰에 당연히 탄소는 1몰, 산소는 2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된 애의 분자수는 몇 몰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2몰 있어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몰에 이산화탄소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물어보면 1과 2야.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고요. 보통 하나의 분자에서 물어보기보다는 X기체, Y기체, 얘네들을 비교해서 들어있는 원자수 또는 원자의 양. 우리는 보통 원자의 양으로 생각을 많이 해줘도 되죠. 상대적인 관계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실제로 아보가드로 수를 넣진 않았었거든요. 두 번째, 1몰에 해당하는 분자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제가 난이도 있게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 용기에는요, 메테인과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나 용기에는요, 메테인과 이산화탄소가 똑같이 있는데요. 얘네들의 힌트를 제가 좀 드릴게요. 단위 질량당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단위 질량당, 여기에서 산소의 원자수는요, 사실은 가에서는요, 17이고요, 나에서는 19. 이건 바로 상대값이에요. 17대 19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힌트 드리면, 가와 나에 대한 질량비는요, 가대 나는 19대 34입니다. 그때 하나 더 힌트 드릴게요. 수소 원자수 분해요. 산소 원자수 비율은 가에서는 4분의 1, 나에서는 3분의 1. 이건 둘에 대한 상대값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각각 몇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가에서는 사실 단위 질량당? 그럼 실제 질량에 대한 게 아니에요. 1g당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질량비를 곱해줌으로써 실제로 원자수 얼마큼 있었니? 라는 걸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가, 대, 나는 17 곱하기 19 대, 19 곱하기 34니까요. 몇 되면? 1대 2가 됩니다. 그럼 사실은 산소가 1대 2로 있다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산소가 모두 다 짝수 2로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2대 4로 바꿔 볼게요. 그랬더니 산소 원자수 기준 2로 해주면 여기는 8, 여기 기준 4로 해주면 12. 그럼 산소 원자수가 2가 되려면 이산화탄소는 1몰일 때, 1몰은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그때 수소는 8몰. 그럼 여기가 4개 있으니까 메테인은 2몰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때 산소는 3몰. 그럼 이산화탄소 2몰. 그때, 메테인은 12, 수소가 10이니까 3몰 있어야 돼라는 걸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상대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둘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서 한 거예요. 그때 가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3, 나에 대한 건 5, 얘네들의 비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3대 5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럴 때 해당하는 분자수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유니크 블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 화학 식량이 너무나도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화학 식량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물질의 양, 몰이 주어졌을 때요. 질량과 화학 식량 이 나눠준 값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풀기 전에 충분히 복습하고 오세요. 그럼 안녕!

8세기경에서 기원전 3세기경까지 예, 요렇게 가는 시기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춘추시대가 있고 전국시대가 있거든요. 춘추시대는 5패, 전국시대는 7웅이라는 주요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패는 진, 제, 오, 월, 초. 저희 학교에 근무하시는 이제 박진재 선생님이 계시는데 진재쌤 생일이 5월 초다. 이렇게 이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거 아니면 이렇게 전국 7웅은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리듬 체조의 여신 손연재 선수. 막 대회 나가기 전에 너무 초조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 조, 한, 연, 제 선수 진짜 위로해주고 싶다. 이랬더니 뭐 칠웅 이렇게 나온다 했는데 이거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춘추전국시대는 주 왕실과 제후들 간의 혈연적 유대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었고요. 제후들이 세력이 강화되었어요. 기원전 8세기경 견륜족의 침입으로 호경에서 나급, 즉 러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동주시대가 열렸고 이 동주시대부터를 우리는 춘추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진이 통일할 때까지요. 자,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에서 403년까지입니다. 자, 이 춘추 5패, 진제 5월 초에 이 주요 제후국들은요, 주왕실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내가 힘을 키워야 된다. 라는 논리가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주왕실을 받들고자 하는 뭐 실제 마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 때는요 이미 수백 년 지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그냥 약육강식의 치열했던 경쟁이 전개되었던 게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춘추전국시대의 여러 사회 변화 한번 보시면 각국은 영토 국가로 발전하면서 점차 군현제를 통한 지방 통제가 강화되었었고요. 특히 춘추 전국 시대의 핵심 철제 농기구와 우경, 토지 개간이 활발해지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고요. 토지 사유화가 진전되었습니다. 제철업과 직물업 등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했고요. 특히 상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화폐 유통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도전, 포전과 같은 화폐 유통이 등장했다. 사회적으로는 소농민 가족이 사회의 기초 단위가 정착되었었고요. 철제 무기 사용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일반 백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자, 특히요, 춘추전국시대에 사용되었던 화폐, 뭐, 원전, 의비전,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여기 포전, 도전 정도. 도전이라고 하는 건칼 모양의 화폐를 얘기하고요. 포전이라는 건딱 보아도 삽 닮지 않았습니까? 예, 삽 모양의 화폐 이런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춘추전국 시대의 뭐니뭐니 해도 핵심은 바로 이 제자백가 사상입니다. 제자백가 사상은 다양한 학설과 학파를 뜻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의 시대를 통일시킬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군사를 강하게 하고 국가를 더 부유하게 할까라는 여러 가지의 방법론을 총 모아놓은 것을 제자백가 사상이라고 합니다. 크게 4개 정도가 나오죠.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유가는 공자에 의해 형성되었었고요. 맹자, 순자로 계승되었습니다. 가족 윤리를 강조하면서 인, 예를 중심으로 한 도덕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 중국의 가장 주류가 되는 사상으로 정착하게 되었었고요. 자, 도가는 노자, 장자에 의해서 형성돼서 이걸 노장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무위자연. 내비두면 알아서 잘 돌아간다. 인위적인 질서나 이런 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해를 끼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묵가 같은 경우는요, 묵자가 대표적이고 차별 없는 사랑, 즉 겸해설을 주장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강조했고, 이 중에서 법가가 가장 잘 나오죠. 수능 세계사에서는요, 상왕, 한비자 등이 군주의 권위를 존중하고요, 법률에 따른 엄격한 통치를 주장했다는 것이 바로 이 춘추전국시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걸 제 필기노트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기원전 8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춘추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주에 대한 존중이 있었지만 전국시대 때는 약육강식의 논리, 그래서 우경과 철제 농기구 사용으로 여러 경제가 활발해지게 되자

축전 도전과 같은 청동 화폐가 사용되었었고요. 당시의 시대는 혼란의 시대니까 어떻게 하면 국가가 더 강한 부대와 강한 군사와 국가를 더 부유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방법론, 우리는 그걸 제자백가라고 하고요. 이건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했던 시대를 얘기하죠. 엄격한 법칙, 원칙을 통해서 나타났었던 법가 사상, 신상 필벌 이런 거 많이 강조했었고요. 공자, 맹자, 순자의 유가, 그 다음에 노자, 장자의 도가, 그 다음에 뭐 묵자의 묵가 등등도 있었다. 자, 이 중에서 바로 이 법가 사상을 차용했었던 진나라가 전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진나라의 수도는 여기에 있는 요 세냥이라는 곳이었었고요. 계속 갑니다. 요 세냥을 바탕으로 진이 통일했습니다. 자, 기원전 4세기경 상왕을 등용하여 법가를 바탕으로 한 개혁이 추진되었었고요. 국력을 증대하면서 육국을 정복하고 통일을 완수했습니다. 기원전 221년입니다. 자, 그 중심에 있던 바로 그 유명한 인물 누굽니까? 진시 황제가 되겠습니다. 진시 황제는 중앙집권을 강화했습니다. 군현제를 시행했어요. 군현제가 지역 단위로 등장했던 건 춘추전국 시대지만 전 중국을 확대 실시했던 인물은 진시황입니다.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시황제는 7개 국가로 나누어져서 수백 년 동안 흘러왔던 전통이나 그 제도를 완전히 보완해서 통일을 시켰는데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화폐 통일했고요. 말량전으로. 도량형 통일했고요. 문자 통일했고요. 수레바퀴 폭 등을 다 통일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상까지 통일했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분서 갱류를 단행했죠. 영토도 확장해서 흉노 축추로 만리장성 축조했고요. 광둥 지역까지 영토를 확대하였습니다. 광둥 지역까지 영토를 확대했다라는 게 요기 지역 일대까지 확대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멸망. 가혹한 통치와 대규모 토목공사를 실시하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었고요. 무엇보다 진시황 사후에 진승 오광의 난,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진나라 말기의 대표적인 난이요. 진승 오광의 난입니다. 진나라는요, 진승 오광의 난등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멸망했습니다. 자, 진나라의 대표적인 화폐, 발량전이 되겠습니다. 발량해서 나와 있죠. 문자 통일, 여러 개의 문자, 이게 말맞자를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통일해! 라고 하면서 통일시켜버렸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만리장성. 그래서 진나라가 나온다라면, 법가를 수용하면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누가? 진시황제가. 전국의 군현제 실시, 도로망 정비, 문자, 도량형, 화폐 통일, 사상 통일, 분서갱륙, 건축의 대명사였죠. 만리장성, 아방궁. 시황릉 같은 것들을 건설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고요. 진승 오광의 난 등으로 인해서 쇠퇴하다가 멸망했다. 그리고 등장했던 나라가 어딥니까? 한나라입니다. 한나라는 한고조 유방이 기원전 202년에 건국했습니다. 이때 수도는 장안이었고요. 자, 한고조가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군국제 실시. 군국제란 군현제와 봉건제를 섞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절충해서 사용했고요. 흉노와 화친하고 물자를 제공하는 모습도 한고조는 보여줬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한무제가 등장합니다. 한무제는 별표 3개 많이 나옵니다. 자, 한무제는 증시황제 버금갈 정도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는 중앙집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군현제 확대하면서 동중서, 한무제의 대표적인 참모죠.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확립했고요. 유교를 관악화, 그러니까 국가 학문으로 삼았고, 또 오경 박사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대외 팽창하면서 장건 개혁하십니다.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해서 우리가 흉노와의 싸움을 준비하는데요. 문제는 요 과정 중에 뭐가 열리게 된다? 바로 비단길이 열리게 됩니다. 장건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그 외에도 흉노 축출, 지금의 베트남 일대인 남비엣, 남월과 고조선을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자, 경제 안정을 위해서 잦은 대외 원정 등에 따른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해서 소금과 철의 전매 제도, 중요하죠. 많이 나옵니다. 소금 철의 전매 제도. 이거를 뭐 한자 형태로 읽으면 염철 전매 제도,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오수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때 발량전이 있다.

사람의 한 나라 때 우수전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유통과 균수법, 평준법 등의 물가 안정책도 있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요, 한이라는 나라가요, 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살짝 신이라는 나라가 살짝 있었고 다시 한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해서 한으로 보기도 하지만 여기 앞에 요 신이란 나라를 인정해 주려면 여기에 있는 나오는 한을 후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후한과 대비되려면 요 단어를 전한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보자면 요 신, 한무제 사후 외척과 환관 세력이 대두되었었고요. 외척 왕망이 전하를 멸망시킨 후 신을 세우고 왕토 사상에 따른 토지 국유화, 와, 2000년 전에 토지 국유화와 노비 매매 금지 등의 아주 혁신적인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호족들의 반발로 금세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이 세워져요. 그래서 후한이 성립했습니다. 유수 광무제가 러양에, 아, 그러면 전한의 수도는 어디라고 그랬죠? 장안이라고 그랬어요. 후한의 수도는 러양입니다. 러양에 도읍했고요. 전한의 부흥을 추구하면서 유교를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한마저 멸망했는데요. 환관과 외척, 관료들의 세력 다툼과 대토지 소유에 따른 호족들의 횡포 심화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환건적의 난, 요거 기억하십니다. 환건적의 난 중요합니다. 한나라는 특히 히읗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히읗, 환건적의 난을 비롯한 농민 반란이 발생했고요. 후한이 멸망하면서 위초고 삼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필기노트로 보자면 요거 꼭 기억하십니다. 한은 전한의 수도는 장안이었다가 러양, 후한의 수도는 러양이 되었다. 자, 한고조는 군국제,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한 형태였었고요. 요게 전부 다 한무제의 업적이거든요. 한무제 업적은 중요합니다. 자, 중앙집권 강화하면서 전국 단위의 군현제가 실시되었고요. 유교를 국교화했습니다.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서 태학 설립, 오경박사 제도도 두었었고요. 영역 확대했었어요. 그래서 북으로는 흉노, 남으로는 베트남, 남비엣. 예, 그 다음에 고조선 멸망시켰고요. 그 다음에 장건을 통해서 비단길을 개척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죠.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 오수전 같은 화폐 주조했었는데 균수평준법 내면서 물가 조절을 시도했었다. 그리고 나서 왕망이 신을, 이란 나라를 잠깐 만들었지만, 그리고 나서 왕망해버려요. 너무나 혁신적인 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한이 등장했지만, 후한 때는 도교가 많이 성행했었고요. 이 태평도 오드미도 등을 바탕으로 했었던 환건적의 난 등이 전국에서 많이 있었다라는 거꼭 체크.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자면, 요 정도 봐주셔야 됩니다. 요 정도. 그래서 여기 한나라의 영역하면 요거. 장안은 전한의 수도, 러양은 후한의 수도. 요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대월지랑의 교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누구를 파견했다고요? 한무제가 건건건 장건. 그래서 장건을 파견하면서 실크로드, 즉 비단길 루트가 뚫리게 되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가 바로 요 한나라 때다라는 거 꼭꼭꼭 체크. 자, 한나라의 사회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농기구의 보급 확대와 농업 기술의 발달이 있었고요. 농업 생산력의 증대도 같이 왔습니다.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되면서 호족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 때는요, 요 히읗이 많이 나옵니다. 히읗과 가장 대표적인 게 호족. 호족과 귀족의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귀족은 자신의 세력 근거지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호족은 지방에 자신의 세력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하는데, 한나라 때는 이 호족이 주된 지배층이었습니다. 이 호족이 성장하면서 각 지역에서 대초지를 소유했었고요. 이런 호족이나 지방의 유력자가 관리를 추천하는 제도를 샹거리선제라고 그래요. 샹거리선제. 그래서 샹거리선제를 통해 관료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유교, 특히 유가 사상이 황제와 국가의 권력을 옹호하는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면서 훈구하게 발달했었습니다. 요거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인데 여러분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유학 안에는 성리학도 있고요.

훈고학도 있고요. 양명학도 있고요. 고증학도 있고요. 다 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요 한나라 때잘 나갔던 유학이 바로 이 훈고학이라고요. 역시 이것도 히읗이 들어가죠. 훈고학이라고. 훈고학이라고. 훈고학이라고. 요 훈고학은 경전의 자구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해석, 그다음에 주석의 추가 이런 거. 왜? 분석행유로 진나라 때 여러 책들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것을 회복시키고자 한 문이었고, 이 송나라 때 성리학이 등장하는데요. 이 성리학이 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나라부터 이 송나라 때까지 가장 주된 유학의 흐름은 훈고학적 유학이었습니다. 자, 이 한나라 때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비단길을 통해서 전래가 되었었고요. 그 외에도 신선사상과 민간신앙, 도가사상이 결합되어 태평도, 오두미도 등으로 발전했고요. 후한 말에 농민반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황건적의 난 등에 영향을 주었던 게 태평도, 오두미도입니다. 역사 편찬으로는 사마천의 사기, 전설시대에서 한무제까지의 역사를 정리했던 인물이 사마천이고요. 반고의 한서라는 역사책도 있었습니다. 전환의 역사를 정리했고요. 이 둘의 공통점은 기전체 방식이었다.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했고, 중국 정사 서술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도 꼭 체크. 자, 제지술, 종이 만드는 기술이죠. 체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량되어 종이 보급이 확대되었었고요. 학문과 사상 발전을 촉진시켰던 것,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필기노트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샹거리선제. 그다음에 이 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제도도 있었거든요. 한전제라고.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훈고학. 예. 그다음에 한서라는 책도 있었고,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하면 주된 지배층 호족. 흉노 때문에 꽤 고생했고요. 훈고학적 유학 발달했고, 한전제 등장했으며, 한서라는 역사책이 있었고, 지방 사람들의 관리 추천 제도인 샹거리선제, 그 다음에 한나라 말기 때 황건적의 난 같은 히읗과 관련된 것들 꽤 많이 나왔으니까 꼭꼭꼭 체크. 자, 이러한 상태에서 위진남북조 시대.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중간에 한번 잠깐 체크합시다. 이 동주 시대부터, 이 동주 시대를 우리는 춘추전국 시대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춘추전국 시대가 통일된 게 진나라 때고요. 그러다가 한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뭐 진나라의 진시황, 한나라의 한무제 워낙에 중요하니까 많이 알아두시고, 그러다가 다시 혼란의 시대가 있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위진남북조 시대다라고 합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는 3에서 6세기까지 있었던 시대고요.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게 수나라고, 그리고 수나라 다음에 등장했던 게 당나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어져야 될 텐데, 먼저 요 위진남북조 시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위진남북조 시대는 북쪽의 여러 왕조와 남쪽의 여러 왕조, 그러니까 위촉오의 그 위촉오를 진이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진, 그 다음에 남쪽의 여러 왕조, 북쪽의 여러 왕조, 이걸 합쳐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가볼게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는 초기에는 삼국시대였습니다. 위촉오가 성립되었었고요. 이 위촉오를 진이 다시 중국을 통일했었어요. 3세기경에. 자, 그런데 위촉오가 있었던 이런 상태에서, 진이 통일한 상태에서 오호가 들어옵니다. 다섯 오랑캐. 선비, 흉노, 강갈, 저족이 들어오게 돼요. 이걸 오호라고 하고요. 이 오호가 화북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 진이요,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동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걸 동진이라고 하고요. 동진이라고 하고, 이 동진은 송제, 양진, 이런 국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오호가 요 화북 지방에 들어오면서 이걸 16국 시대를 열게 되고요. 이 오호 16국을 통일한 것이 바로 이제 선비족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이진 왕실은 창장강 이남 지역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걸 건강, 당시에는 건강, 지금의 난징예에서 동진을 건국했다라고 하는데, 자, 보자면, 이 오호 16국을 누가? 북위가. 선비족이 세웠던 북위가 화북 지역을 통일합니다.
통일합니다. 자, 그래서 쇼 문제 때 러양 천도 및 한화 정책을 추진했고요. 한화 정책이란 건 뭐냐면, 자, 이민족인 선비족이 화북 지방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본인들의 문화를 한족화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우린 그것을 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펜으로 있는 한화 이글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화 이글스의 그 한화는 한국 화약의 줄임말이고요. 여기서의 한화는 한족화시키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뭐 호한융합 정책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선비족의 문화를 버리고 한족처럼 되는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선비족의 복장 금지하고요. 한족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선비족과 한족의 혼인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호한융합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는 진나라가 내려왔던 남쪽의 상황을 보면 토착민과 이주민의 대립이 있었고 빈번한 왕조교체가 있었습니다. 동지는 송, 제, 양, 진 등의 나라로 계속 변화가 있었고요. 북조에 밀려 영토가 축소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구품중정제예요. 구품중정제란 건 뭐냐? 구품, 이게 구등급이라는 뜻입니다. 구등급처럼 나누는데 누가 나누냐? 중정제로. 그래서 한나라 때 관리추천제도가 뭐라고요? 향거리선제라고 그랬죠? 그럼 향거리선제는 보통 누가 관리가 되는 겁니까? 호족의 자제들이 거의 됐겠죠? 그것을 막으려고 중정관을 각 지역에 파견하는 거야. 중정관이 그 사람들 생활하는 걸 이렇게 보고 체크를 계속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등급은 뭐 1등급입니다. 2등급입니다. 3등급입니다. 하면서 1품부터 9품까지의 내용을 나누어서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향촌의 인재를 선발하고 점차 능력보다 가문 중시를 원래는 이 능력을 중요시 보려고 요걸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중정관이 그 지역에서 추천합니다. 그러면 소문 나요, 안 나요? 보통 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지역의 유력자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개인의 능력을 더 중시 여기려고 만들었던 게이 구품 중정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문이 더 중시되는 그런 역효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 구품 중정제를 폐단을 막아내고자 수나라 때 과거제가 시행됐던 것이죠. 자, 문벌 귀족의 성장, 대토지 소유한 유력 호족이 구품 중정제를 통해서 중앙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게 돼요. 이게 구품 중정제의 폐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성장되었었고요. 경제적으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창장강 유역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남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남조의 인구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북위의 균전제. 특히 이 북위는 선비족, 유목민족이 만든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땅을 나눠줬대요. 이거 역시 뭐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한화 정책의 하나다라고 볼수 있겠죠. 왜? 유목민족에게 땅을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자영농 육성을 목적으로 그 이후 수당으로 계승된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는 북조는 유목민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를 융합,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를 존중했어요. 왜 유교를 존중하냐? 그것이 중앙집권 체제 확립에 기여가 되거든. 남조는 뭔가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늘 입장에서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유목민족들에 의해서 본인들의 근거지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뭔가 현실 도피적 성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노장 사상과 청담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위진 시대의 중림칠연, 그러니까 대나무 밭으로 들어간 일곱 명의 현자의 이야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 도피적 성향을 보여주고요. 지식인들은 현실 도피적 풍조가 확산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도현명의 귀거래사 등에서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돼 있고요. 자, 종교적으로는 북조 황실의 후원으로 불교가 대규모 석굴 사원을 조성했습니다. 윙강 석굴이라든가 룽먼 석굴 같은 사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고등 종교에 있었던 불교는 왕족불 사상이에요. 그래서 너 부처님 사랑하니? 그럼 지금 살아있는 황제한테 잘해. 라는 그러한 논리가 나오게 되면서 당시에 유목민족 국가였었던

당시에 부귀 같은 경우는 이 불교를 상당히 후원합니다. 자, 도교는 태평도 오두미도가 도가 사상과 결합하여 도교로 발전했고요. 교단이 형성되었습니다. 황실과 민간에서도 크게 유행했었던 것이 도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윙강 석굴불상. 주로 북조에서 볼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거 제 필기노트로 한번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원래 위나라 때 시작됐던 것이 구품중전제예요. 호족을 견제할 목적으로. 근데 이것은 역효과가 나면서 문벌 귀족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었고요. 자, 북조에서는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왕권 강화, 윙강석굴, 龙门석굴 사원 있었고요. 자, 북위에서는 한화정책, 효문제가 주로 실시했었죠. 균전제, 삼장제, 선비 복장 금지, 언어 금지, 성씨 금지, 그다음에 혼인 장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남조에서는 현실 도피적, 중림 칠연, 청담 사상 바탕으로 했었고, 노장 사상,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도현명의 귀거래사 등등 봐주시면 위진남북조 시대 3에서 6세기까지의 위진남북조 시대는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수당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는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589년에 통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제도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균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 농민들한테 땅도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조용조 세금도 잘 걷는 정말로 이 시스템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었지만 정말로 좀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사람 한두 명이 국가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무리한 대토목공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나우나 대우나라고 합니다. 이 대우나가 와 당시에 고구려에 대한 무리한 원정 등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멸망하게 되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나라는 북주의 양견이 수를 세운 후 남북조를 통일했습니다. 589년에요. 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았냐? 수 문제 같은 경우는 구품중전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뛰어난 제도입니까? 예, 서양에서는 공개 경쟁으로 관리를 뽑는 제도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것이 6세기경에 등장했으니까 얼마나 6세기 말에 등장했으니까 얼마나 뛰어난 제도입니까? 그리고 농민들한테 땅 나눠주고요. 그걸 바탕으로 조용조 세금 걷고요. 또 농병 일치제인 부병제 정비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안정되었었고 군사력은 강화되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 잘못 세우면서 전체적인 스텝이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역시 그의 아들이었던 수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했고요. 남북 간의 물자 유통 활성화 및 경제 통합 강화에 뭐 어느 정도 기여한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무리한 모습에 의해서 모든 건 여러분 무리하면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무리한 모습에 의해서 대외 진출하면서 돌궐, 고구려 등을 공격했었고요. 또 대운하 건설에 따른 또이 무리한 대외 원정에 따른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의 저항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와 전쟁 등으로 백성들의 반발이 고조되었었고요. 각지의 반란으로 618년도에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수나라예요. 이 수나라는 요게 다거든요. 제도적으로는 정말로 완벽했던 이 나라가 불과 한이 통일한 지한 30여 년 만에 무너지게 되었었고, 그리고 등장했던 것이 당나라인데요. 자, 가기 전에 제 필기노트로 수나라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할게요. 자, 수나라는 589년에 남북조를 통일했습니다. 이들도 역시 수도는 장안이었었고요. 자, 수 문제는 중국 통일했어요. 위진남북조에서 통일했습니다. 황제권 강화하고 귀족을 약화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품중전제 폐지하고 과거제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전제를 바탕으로 조용조 실시했고요. 부병제 실시했습니다. 부병제라는 게 뭐냐면 너네 땅 나눠줬지 농민들? 그러면 농사 안 지을 때는 와가지고 군대 활동 좀 해줘. 즉 이건 농병 일치 제도예요. 또 이것으로 바탕으로 한 세금 제도가 조용조 체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중국이 가장 기본으로 하는 세금 제도거든요. 예, 그것을 또 국가 시스템을 수나라 때 완성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어느 나라 때더 빛을 발하냐? 당나라 때더 빛을 발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는 수양제는 고구려의 무리한 원정과 대운하 건설 등에 따른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요.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618년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선 바로 이 럭셔리의 대명사 당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당나라는요, 딱 봐도 좀 있어 보여요. 문화적으로 우수한, 여러분, 제국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개방성입니다. 너네 문화? 들어와. 너 그런 종교나 그런 문화 가지고는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너도 들어와. 하면서 오픈마인드를 보여줘요. 이게 바로 제국의 첫 번째 조건이 개방성이거든요. 그 개방성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타 외국의 여러 종교라든가 문화 등이 들어오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당나라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아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당나라가 등장했을 때 이슬람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탈라스라는 곳에서 탈라스 전투를 당과 당시에 이슬람 제국의 아바스 왕조가 붙게 됩니다. 아바스, 탈라스. 그래서 같은 스스 라인이죠. 여기에서 당나라가 지게 되면서 그 국운이 한판 꺾이게 돼요. 그 이후에는 이슬람 제국이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는 618년 당고조 이연이 장안을 수도로 삼고 건국했습니다. 자, 당 태종은요, 동돌고를 정복했고요, 윤령체제 정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정치적 번영을 이뤄냈었는데 우린 그것을 정관의 치라고 합니다. 정관의 치. 당 고종은 서돌고를 정복했습니다.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도 했고요. 사실 이 문제의 인물이 바로 이 당현종이죠. 당현종 초기에는요,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발전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당현종 자체도 매우 이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당현종 초기의 시대를 개원의 치라고 할 정도로 매우 좋은 그 시기가 있었죠. 그러나 후기에 요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규비, 양옥한의 이제 원래 사실은 이 양규비 자체가 자신의 아들의 부인이었거든요. 선생님 며느리 맞아요. 그런데 이 당현종이 보고 30살이 넘는 나이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눈에 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양규비에 빠지게 되면서 이 국운 자체가 완전 꺾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후기에는 균전제와 부병제가 동요하면서 여러 사회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이 당현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쇠퇴합니다. 주변 민족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당나라 아닙니까? 이 당나라에서 주변 이민족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돌궐, 토번, 위그르 이렇게 있죠? 보세요. 당나라 아닙니까? 돌궐. 이 디귿과 가장 비슷한 자음 토번. 그 다음에 당나라 아닙니까? 위그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돌궐, 토번, 위그르. 그래서 돌궐, 토번, 위그르 등의 주변 민족에게 위협을 받게 되었었고요. 특히 요 당현종 때 무슨 난? 안사의 난. 안사의 난이라는 건 안사라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 우리는 이걸 줄여서 안사의 난이라고 하고요. 당현종 때 안사의 난 이후 절도사, 나라가 너무 커지다, 원래는 요만했던 나라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 먼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절도사라는 절대적인 군사령관 등을 파견하면서 이 지역을 통치케 했는데 황권이 약해지게 되자 이 절도사들이 독자적 세력으로 본인들의 세력을 강화하면서 당시에 당나라를 위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장원이 확대되었었고요. 자, 또 하나의 난. 그래서 이 당나라의 난이, 대표적인 난이 세 개 정도가 있는데요. 안사의 난, 그 다음에 황소의 난 등으로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전충에게, 이걸 뭐 주전충의 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자면 안사, 황소, 주전충. 네. 안사, 황소, 주전충의 난 등으로 인해 있었던 게 바로 어느 나라 때다? 당나라 때다. 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나옵니다. 네, 주전충에 의해서 907년에 멸망하면서 그 이후 5대 10국이란 한 반세기 정도, 한 5, 60년 정도의 혼란의 시대가 있었고 또 그것을 통일했던 게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필기노트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당나라는 당고조 이연이 건국했습니다. 당태종 정관의 치 있었죠. 그래서 이때 당태종이 후대 황제들한테 남겼던 책이 정관전요. 예, 체제 정비했고요. 예, 그리고 대외 팽창하면서 동돌고를 복속했습니다. 당고종은 백제 고구려 멸망시켰고 베트남 복속했었고 서돌궐도 복속했습니다. 당현종은 개원의 치라고 하면서 한때는 상당히 좋았고 항문중흥이라든가 나라가 너무 커지니까 절도사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이 두 개의 전투가 다 당현종 때 있었습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지게 되면서 비단길을 상실했었고요. 그로부터 얼마 안 가서 안사의 난이 나오게 되면서 국가 근간이 흔들흔들했던 것이 바로 이 당현종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황소의 난도 있었고요. 절도사들은 오히려 더더욱 힘을 키웠고 최종적으로는 주전충에 의해서 멸망했다. 자, 대표적인 난은 안사의 난, 황소의 난, 주전충의 난 요 세 개 기억하시고요. 대표적인 국제적인 전투로는 탈라스 전투도 꼭꼭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당의 그 통치체제, 윤령체제 완성과 각 동아시아 각국의 영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의 제도는요, 뭐니 뭐니 해도 중앙제도인 삼성육부, 그 다음에 지방은 주현제가 있었습니다. 자, 농민지배체제의 핵심은 균전제를 바탕으로 조용조라는 세금체제가 있었고 부병제라는 군사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균전제의 붕괴로 부병제가 유지될 수 없으면서 모병제가 시행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안사의 난 이후에는 양세법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양세법 나오면 무조건 당나라다. 요거 많이 나옵니다. 양세법. 양세라는 건 뭐냐면 양은 이의를 뜻하거든요. 세금을 두 번 걷는 제도를 양세법이라고 합니다. 자, 대외 팽창으로는 정복 지역에 무엇을 설치했다? 도호부 설치. 간접으로 지배하는 기미 정책도 있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그 해당 지역 사람들한테 그 지역 토호라든가 그 지역 유력자한테 그 통치를 맡기는 형태를 기미 정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복 지역에 도호부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게 다 당나라랑 관련됩니다. 자, 사회 경제적으로는 문벌 귀족이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는 하고 특권을 차지했고요. 농업 생산량의 증대도 있었어요. 예, 화북에서 2년 삼작이 가능했었고 상업으로는 비전 일종의 약속 어음입니다. 상인조합인 행이 행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같이 이렇게 잘 들어주고 계셔서 참 당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행이다. 당나라는 행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국제무역으로는 서역 상인들이 비단길, 바닷길 등을 통해 당과 교육했고요. 수도 장안과 대도시에 각국 유학생과 상인들의 왕래가 있었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파트 한번 볼게요. 자, 문화파트는 과거제에 힘입어 유학이 발달했고요. 공영달, 사람 이름 기억합니다. 공영달이 만들었던 책 오경정의를 편찬하면서 훈구하기 집대성되었었고요. 그 이후 이 오경정의는 과거제도의 수험서로 활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불교로는 현장, 의정 등의 인도 순례한 후 경전,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겠죠. 불교 경전을 수입하고 번역하는 모습이 있었고 선종 등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도교는 황실의 보호를 받으며 융성했었고요. 외래 종교로는 조로아스터교, 이슬람교, 네스토리우스교, 마니교 등등이 전래되면서 다 당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문화적인 그 퀄리티가 매우 높은 나라가 바로 당나라였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에 전혀 꺼리끼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백두보, 이것은 중국의 그 많은 문학가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문학가를 바로 시인이라고 하는데 시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백두보.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시하면. 그래서 이백두보 등의 시인이 활약했었고 그 다음에 당삼체라는 일종의 여러 색깔이 나는 도자기 같은 거거든요. 그것이 유행하면서 이국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 이 당삼체가 수출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이게 바로 삼체삼체 당삼체. 당시 당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필기노트를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요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2년 산모자 가능했고요. 탕행이다 기억나시죠? 당나라는 행이라는 조합이 있었고 일종의 비전이라는 어음이 있었습니다. 시박사라는 무역을 해외 무역을 관장하는 기구도 있었고요. 안사의 난, 알록사 사사명의 난을 기준으로 기존의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르가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특히 요 균전제가 무너지면서 장원제로 그러니까 균전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모병제가 나왔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안사의 난 이후 양세법이 등장했다. 요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양세법이 등장했던 게 당나라 요래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지만 사실은 양세법은 무슨 사건 이후에 등장했다? 안사의 난 이후에 등장했다. 요게 포인트.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귀족적, 국제적, 개방적. 이것이 바로 당나라의 문화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귀족적, 국제적, 개방적.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경교, 이슬람교 사원이 다 이 당나라 안에 있었고요. 훈구하기 더 발전했습니다. 공영달의 오경정의가 대표적인 겠죠. 시, 200, 두보 등이 있었고요. 불교로는 현장의 대당서역기, 그 다음에 당삼체, 주작대로 등도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당나라 때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중일로 대표되는 그러한 이 지역에 공통적인 문화 요소, 문화권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문화 요소가 크게 네 개입니다.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이게 여러분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깊게 안 나오는데 동아시아사 선택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요 파트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언제 자리 잡았다?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것 자체가 당나라 때. 얘들의 공통적,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적인 문화 요소, 유교, 불교, 한자, 율령이 등장했다. 자, 유교는 한대 이후 국가 통치 원리로 정착했고요.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이념, 사회 규범으로 작용했습니다. 불교는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에 전래되었었고요. 국가적 종교로 발전했습니다. 한자는 동아시아 공용 문자로 소통과 교류에 기여했고요. 각국의 문자 형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율령체제는 당대에 확립되었었고요. 주변국에 전파되어 각국의 통치체제 정비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제 강의 필기노트 2강, 3강 내용입니다. 2강에 보시면 여기 춘추전국시대 그리고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눈여겨봐 주시고 자 3강에는 여기가 위진남북조 시대의 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이런 내용들 있었으니까 꼭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0페이지에 대표기출 확인하기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모평 문제네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이 유물은 돌궐 장군 퀼테킨 비석으로 돌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대요. 이 비문에 의하면 한때 페르시아 토번 등에 그래서 조문사절을 보낼 정도로 강성했던 돌궐은 동서 분열 이후 순차적으로 가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고대 튀르크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비문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돌궐의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는 그 백성들이 가의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비단의 소가 죽거나 또는 50년간 종살이를 감내했다고 서술한 부분이 특히 잘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돌궐이 누구에 의해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죠? 돌궐? 바로 당나라였죠. 당. 특히 당 태종 때 동돌궐 복속, 그 다음에 당 고종 때 서돌궐 복속, 요게, 바로 여기 잘 나와 있죠. 당나라입니다.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요건 한나라 때죠. 한나라 때 중에서도 누구? 무제 때입니다.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시켰던 것은 수나라 때입니다. 수문제.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몽골군은요, 13세기에 전 세계를 호령했죠. 당나라는 보통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7, 8, 9세기. 물론 멸망은 10세기 하지만 주로 7, 8, 9세기에 활동했던 게 당나라입니다. 해당 안 되고요. 이슬람 세력과 탈라스에서 전투를 벌였다. 탈라스, 아바스, 바로 이 탈, 티그 아닙니까? 가장 비슷한 자음 당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당나라죠. 예, 정답 4번, 5번입니다. 카이펑을 함락하고
황제를 포로로 잡아갔던 것은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닮은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의 당태종이 고창을 주연으로 삼고자 하자 위징이 가나여 말하기를 고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상인들의 조공노를 막고 우리나라에 예를 다하지 않은 죄가 있어 그를 징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창의 토지를 탐내어 주연으로 삼는 것은 수비하는 데 많은 군사와 물자가 소요되니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대요. 자, 태종은 이를 따르지 않고 그 땅을 서주로 삼고 안서도호부를 설치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서돌궐은 가에 사신을 보내는 한편 고창 인근 성에 군대를 주둔시켰다라고 합니다. 안서도호부를 설치했다. 이거 어느 나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바로 이 당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뭐 도호부를 설치했다. 뭐 이런 나라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요 태종은 당연히 당태종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구품 중정제를 폐지했던 것은 수나라 때입니다. 진승 오광의 난을 진압하였다. 진승 오광의 난은 진나라 말기 때 있었다라고 했죠. 중앙에 삼성육부를 운영하였다. 요거는 여러분 수나라도 맞고요. 당나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나라니까 당나라에 해당되겠네요. 예, 정답은 3번. 러양으로 천도하고 한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북위.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했던 것은 한나라 중에서도 이 동중서라는 인물 나왔으니까 동중서 장건 이런 인물 나오면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한나라의 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닮은꼴 문제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요 어디 춘추전국 진, 한, 위진남북조, 수, 당나라까지 이렇게 같이 총 6개의 시대를 각각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 뭐 수능특강이 기본적으로 내용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 아마 수능특강보단 가독성적인 면에서 제 강의 필기 노트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편하실 겁니다. 예, 그것과 같이 수능특강이랑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간단한 복습은 바로 아마 여러분의 세계사 점수를 더 춤추게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에서 공부를 함께할 저는 김세연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영어 독해 연습 공부를 함께 시작하면서 바로 공부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선생님이 매 강의마다 긍정 주문을 하나씩 알려줄 겁니다. 이 긍정 주문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스스로한테 계속 말해주는 엄청

난 힘을 불어넣어줄 마법의 주문이랍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긍정 주문은 무엇인지 함께 볼까요? 그렇죠. 즐기자. 자, 즐기자예요. 선생님은 이 오프닝 화면이 뜰때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 멋지고 약간 센치한 여성 캐릭터가 딱 등장하던데. 그 캐릭터가 등장할 때 선생님은 속으로 즐기자. 수연아. 그래, 즐기자라고 스스로 주문을 외운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 강의를 시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강의를 함께 할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이 즐기면 뭐가 좋냐고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웃으면서 즐기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선생님 강의의 수강 후기를 보면은 뭔가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영어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라는 친구들의 수강 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왕 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이왕 영어 독해 연습을 공부하는 거, 찡그리거나 뭔가 짜증을 내기보다는 웃으면서, 이왕 하는 거 즐기면서 함께 따라와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1강을 시작하는 마법의 긍정 주문 즐기자. 다 같이 함께 외치면서 오늘의 공부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OT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이야기를 한번더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OT 안 보고 온 친구들은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너무 중요했던 문제들과 대비 포인트까지 꽉 잡아줄 거니까 OT 듣고 오시고요. 자, 가장 최근 수능이 해주는 이야기를 간단히만 들여다봅시다. 일단 뭐 하면 안 된답니까? 적당히 중간까지 읽고 답 찾기 안 되고요. 기계적 스킬을 사용해서 빠르게 답 찾는 거안 되고요. 지문은 대강 읽으면서 선택지 소거를 통해 답 고르는 거안 통합니다. 친숙한 소재, 상식과 배경 지식의 개입으로 쉽게 읽으려고 하면은 오답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독해 연습 공부를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문제 푸는 방법이 좀 굳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내가 이 방법 쓰고 있다? 그러면 과감히 버리시고요. 지금부터는 yes. 어떤 방법으로 우리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이번 수능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바는 이거예요. 지문을 읽을 때, 한번 읽을 때 확실히 읽어야 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시간 빼앗깁니다. 긴장도 올라갑니다. 한번 읽을 때 확실히 읽어주시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한 정석 독해를 하되 우리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강약 조절하는 연습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매력적인 선택지 분석이죠. 이제 선택지 소거법이 더 이상 잘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통하는 문제도 있지만 쉽게 말하는 고변별 문제, 그러니까 등급을 가르는 그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너무너무 매력적이라서 우리 반드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력적인 선택지 분석에 최적화된 교재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유형들만 모아놨는데 문제 풀고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문제의 수준이 상당히 높죠. 굉장히 변별력이 높은 문제들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선택지 분석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수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이거 같습니다. 친숙한 소재라도 신선한 관점으로 긴장감 늦추지 말고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로만 답을 찾아야 한다. 친숙한 소재인 시계라든지 게임 속 아바타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로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연습도 같이 한번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첫 번째 챕터 넘어오셔서요. 빈칸과 함축의 미추론이라고 하는 고변별 유형.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 이제 깨러 갈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머리가 새하얘지는 경험 하지 않을 거라고요.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문제 연습하러 갈 건데, 오늘은 빈칸 문제를 만나볼 겁니다. 그치? 그러면 빈칸을 만나기 전에 빈칸 추론은 어떻게 생겼는가? 선생님은 각 유형의 틀이라고 부릅니다. 틀. 우리 빵을 만들 때에도 하트 모양의 틀을 쓰면 하트 모양의 빵이 나올 것이고, 동그란 틀을 쓰면 동그란 틀이 나올 것인데, 각 유형마다도 어떤 모양인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한번 만나고 문제 접근하러 가볼 겁니다. 자, 빈칸을 아무 데나 뚫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주제죠. 주제와 연관이 깊은 곳에 뚫었을 테이니, 그러니까 주제를 찾으면 답이 보일 것인데, 주제가 빈칸이다는 절대 아니고요. 빈칸과 주제와의 연관성을 추가적으로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칸이 뚫려진 부분 근처에 부정어가 있다. 그러면 핵심 내용을 뒤집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빈칸과 주제와의 연관성 찾는 연습도 같이 한번 해주시고, 추론의 근거는 지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yes or no에서 봤듯이 상식과 배경 지식은 배제시

시키고요.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로만 빈칸을 추론하는 연습. 그 다음에 주의해줘야 될 포인트 있습니다. 빈칸에 앞뒤만 읽고 답을 찾는다. 안 되죠.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연습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지문을 다 꼼꼼하게 하나 뜯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안에서 강약 조절을 하는 연습. 그리고 이 안에서도 어떤 단어와 표현들이 무게를 지니고 있고 이 무게가 지문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너무 중요한 거. 매력적인 선지 구성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선지 구성의 매력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풀고 왔을 문제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지문에 언급된 단어나 표현에 꽂혀서 이거 아까 많이 본 표현인데 답으로 고르면 매력적인 함정에 빠지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함정에 유의하는 연습까지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1, 2, 3, 4번 문제들 풀어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약속. 문제풀이 시간 체크해서 오세요. 스톱워치 등을 사용해서 분초 반드시 문제 위에 기록해서 오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찾은 정답의 근거를 연필 또는 샤프로 표시를 해 오신 다음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정답의 근거랑 비교해 보는 과정까지 같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1번 들어갑니다. 자, 1번. 선생님이 이번 강의는 즐기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글쎄 1번 문제를 풀고 났을 때는 즐겨야지라는 마음이 쏙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인데, 풀자마자 다시 책을 덮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랐을 수도 있다고요. 아마 이첫 번째 문제를 본 친구들은 모든 수험생들이 다 똑같이, 아, 이번 수능 진짜 진짜 어렵겠구나. 영어 독해 연습 뭐야? 첫 번째 문제 본또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두 다 같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문제를 마주했을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같이 공부하러 온 거지 않습니까? 그치? 선생님들도 1번 문제 딱 보고 나서 헉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고마운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최근 수능의 기출 트렌드를 갖다가 아주 꾹꾹 눌러 담은 집합체.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같이 한번 포인트들도 쏙쏙 잡아가면서 정답의 근거는 분명히 있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볼 건데, 얘첫 번째 문장부터 어마어마하거든요. Research, 연구입니다, 연구. 자, 뭐에 대한 연구인가 봤더니, Universality of Facial Expressions, 표정의 보편성에 관한 연구다라고 합니다. 자, 보편성이 뭡니까? 모든 것에 두루두루 통하는 성질을 갖다가 보편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는 끄덕끄덕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정의 보편성에 대한 연구는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정서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involve라고 하는 것은 따라온다는 거죠. 포함한다는 거죠. 무엇을 포함을 하냐면 interactions 상호작용을 갖다가 포함을 하더라. 근데 뭐와 뭐 사이의 상호작용인가 봤더니 어떤 상황적인 변수랑 a finite repertoire of human emotions 인간 감정에 유한한 목록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막 퍼즐 같지? 뒤죽박죽 뭔 소리야? 일단 읽어요. 일단 읽으면서 이 문장 속에서도 뭔가 무게가 느껴지는 글쓴이가 그래도 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잡아가는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인간 감정의 유한한 목록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 감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략적으로 어떠답니까? synonymous.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하. 누구 사이에서 all members of the species. 이때 species는 인간 종을 가리키는 걸 테이니 인간 종의 모든 구성원들, 그러니까 이전 세계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같은 뜻으로 통한다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 감정의 유한한 목록, 즉전 세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감정의 세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란 이야기일 것이고, 이 공통 감정의 세트랑 상황적인 변수랑 상호작용을 해서 이 감정, 정서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려운 거 인정, 인정. 선생님이 이따가 정리를 해줄 건데, 자, 일단요. 첫 번째 문장을 딱 보셨을 때 뭐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일단 facial expressions 표정 관련 이야기 나오고요. affect 정서에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human emotions 인간의 감정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감정, 정서, 표정. 뭔가 감정과 감정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쵸? 가장 만만한 인간 감정. 요 정도로 한번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좋습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인 역할을 해주는 고마운 단어거든요. 연습하면 보입니다. 같이 동그라미 치기 하면서 가져가 주시면 더더 좋겠어요. 자, 인간 감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보편성이야, 보편성. 자, 그래서 이 인간 감정에 공통적인 세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치? 응? 거기에 더해서 같은 뜻이 두루두루 잘 통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은 모든 인간들은 공통적인 감정의 세트가 있어서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의미, 슬픔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인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같은 뜻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황 변수랑 상호작용을 한답니다. 이때 상황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분위기에서 그 감정을 느꼈는가. 즉,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 속에서 다듬어지고 학습된다. 그것이 감정의 사회화다. 요 정도까지 아마 끌고 가는 것인데, 어쨌든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좀잘 잡을 수 있는 단어는 보편성. 같은 뜻을 지닌다. 요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잘 끝냈어요. 그러고 다음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했죠. 어떤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무슨 뜻이에요? 동시에. 그렇지. At the same time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시에라는 표현입니다. 따라 동시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킬 때도 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지문의 맥락에 따르면은 시간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동시에라고 하면서 앞선 내용을 갖다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 앞선 내용을 보완해줄 거예요. 동시에 보완하라고 합니다. Idols라고 하는 학자가 formulation, 체계적인 정리를 합니다. 어떤 정서 인지 구조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리를 했는데 그 체계적인 정리가 보여주길 emotions,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소집도 나왔습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in reality, 실제로. 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단서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이러하더라. 보완하고 있어요. 내용을 덧붙이고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없다 하더라. Not separable. 분리할 수가 없더라. 뭐로부터? 특정 상황으로부터. 그렇죠. 그 감정과 관련이 있는, 즉, 그 감정이 생긴 구체적 상황으로부터 분리할 수가 없더라라는 보완을 해주고 있는 이 문장까지 잘 잡으셨어야지만 핵심이 딱 잡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동시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상황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내용까지 플러스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좋습니다. 인간 감정, 보편성도 지니지만,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건 뭐다? 감정은 그 감정과 관련이 있는 상황과 분리할 수 없더라. 분리할 수 없더라? 여기까지 잘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At the same time, in reality, 이러한 표현의 쓰임까지 잘 챙겨주셨으면 되는 거고요. 이어서 또 봅시다. 뒤에 이어지는 문장 덩어리도 지금 봤었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이 세트의 역할을 똑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보편성, 거기에 더해서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느낌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The fact that,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뭐 하는 거? Construct는 구성하는 거죠. 어떤 기본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감정의 목록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또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아하, 감정의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구나. 또 감정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어쨌든 그러한 목록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derived from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비롯되다라는 뜻인데 지금 not only 나오고 but로 이어지면서 A뿐만 아니라 B라는 해석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species-specific repertoire 한 종에 국한된, 여기에서의 종은 인간이니까, 즉 인간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표정의 목록에서 비롯될 뿐만이 아니라, 아마 더 근본적으로는 어디에서도 비롯되는 것이더라, 더큰 집합의 인간의 표현적인 행동으로부터도 비롯되는 것이더라. 그때, 이 표현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예시 등장하지요? 어떠한 표현 행동이 있습니까? Laughter, 웃음도 있고요. Crying,
우는 것도 있어요.

as well as 뿐만 아니라 신체 움직임이라든지 자세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 무슨 이야기하고 있니? 뭔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듯한데 알맹이만 살펴보면 쉬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감정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표정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 아니면 표현,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더라 라고 하는 또다시 감정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덩어리거든요. 다시 인간 감정의 보편성, 이거는 표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슬픔이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감정, 이 슬픔은 표정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입꼬리도 축 처지고 눈도 처지는 찡그린 표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행동이라고 한다면은 우는 행동일 수도 있고 어깨가 축 처지는 행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치? 이것이 감정의 보편성이라고요. 좋아요. 넘어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선 행동을 these behaviors로 받아주면서 또다시 보완 갑니다. 보완 갈 거예요. 자, 이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등장했는데 해서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선행사를 넣어요. 전치사는 의미 그대로 무엇을 위해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러한 행동들은요. 이 행동들을 위해서 보편적인 능력이 존재한답니다. 또다시 무슨 얘기?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행동에 보편적인 능력이 존재한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슬픔을 느낄 수 있고 슬픔을 느꼈을 때 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는 거죠. 오케이, 보편성 오케이. 보편적인 능력이 존재하는데 are also 또한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또다시 뭐하고 있습니까? 앞선 내용을 갖다가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예외 없이 carried out, 수행이 되는데 particular circumstances, 어디에서? 특정 상황에서 수행이 되더라. 보완 갑니다. 이 보편적인 감정 표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존재합니다. 근데 예외 없이 어디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더라. 즉,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더라. 예를 들어서 아까 슬퍼요. 슬픔을 울음으로써 표현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 표현 능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방에서 오는 건지 친구 앞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 오는 건지 그 구체적인 상황이 다 존재한다고요. 상황과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한 보완이 또 플러스가 된 거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가볼게요. 이 보완의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줄 겁니다. As elements in the human communicative function, 뭐로서? 인간 의사소통 기능의 요소로서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만들어내는데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Necessity, 필요성을 만들어냅니다. Response from the environment, 환경으로부터의 반응의 필요성을 만들어내고요. 동시에 또한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아, 지금 무슨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까? 글쎄,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의 반응을 필요로 하기도 하면서 이것에 의해서 또 형성되기도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네. 결국에는 우리 아까 울어요. 근데 내가 슬퍼서 교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곁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반응을 해줄 거예요. 어, 너 왜 울어?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반응을 할 거라고. 그치?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또 형성이 되겠죠. 무엇이 형성이 됩니까? 더 울거나 울음을 참거나 아니면 내가 왜 우는지를 설명하거나 즉 지금 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맞죠? 좋습니다. 자, 지금 인간의 감정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것은 상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뭐랑? 환경이랑.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하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다시 플러스가 된 건데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강조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뿐이지요.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빈칸 문장의 등장입니다. 자, 선생님은 빈칸 문장 먼저 읽지 않아요. 물론 그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닌데 최근 빈칸 추론의 출제 경향에 따르면 빈칸 문장을 먼저 읽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주제를 논리적으로 잡아가는 게 답에 접근하는 훨씬 더 정확하고 수월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 내려오는 겁니다. 어쨌든 루이스의 용어를 사용하

하자면 빈칸한 현실이네요. 감정 표현의 빈칸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transform A into B는 A를 B로 바꾸는 거니까 무엇을 무엇으로 상태를 경험으로 바꿉니다. 자, 다시. 감정 표현의 빈칸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경험으로 바꿉니다. 자, 지금 우리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알겠어요. 그치? 근데 글씨네가 거기에 플러스로 보완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이것은 상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겪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지. 그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을 갖다가 빈칸에 압축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압축 연습 같이 한번 해보러 갈 거고요. 자, 이것이 뭘 해준다고? 상태를 경험으로 바꿔준다고. 좋습니다. 저희 빨간색 괄호친 내용 어떻게 압축할 수 있는가 선택지 분석 같이 한번 들어가시죠. 한 단어짜리 짧은 빈칸이었습니다. 1번 restricted, 제한된. 제한된 현실입니까? 아니죠. 2번 갑니다. subjective, 주관적인 아니고요. 3번 unfiltered, 여과되지 않은 아니고. 4번 갑니다. contextual, 이게 뭐예요? 맥락과 관련된. 맥락과 관련된 맞습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환경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 빨간색 괄호의 내용을 갖다가 contextual, 맥락과 관련된 현실이다라고 압축을 한 것이구나. 4번 골라주시고요. 5번 unconcealed, 숨겨지지 않은 이란 뜻이니까 얘 또한 X가 되는 것이지. 그치? 그러니까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까 교실에서 우는 상황 있었잖아. 내가 영어 시험 점수를 딱 받았는데 30점이야. 너무 슬퍼. 이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예요. 상태.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인 슬픔이라는 상태라고요. 상태. 근데 내가 교실에서 울었어. 교실에서 울었어. 자, 교실이라고 하는 상황과 관련지어집니다. 그랬을 때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휴지를 갖다 주면서 야 괜찮아 이번 시험 다 어려웠어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상황과 관련 지어지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것은 슬픔이라는 상태가 아니라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교실에서 울었고 친구들과 선생님이 나를 위로해 줬었던 경험 하나의 경험으로 기억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예시와 함께 하니까 조금은 더 괜찮으시죠. 그렇죠? 답 4번으로 다시 한번 골라주시고요. 자, 우리 논리의 틀이라고 해서 수인트 요 지문에서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를 얻어갈 수 있는가 수연쌤의 포인트 줄여서 수인트거든요. 수인트 함께 정리하고 소재 확인한 다음에 정답의 근거를 다시 한번 잡아보는 연습까지 가져갈 겁니다. 자, 스윈트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앞선 내용을 보완해주는 표현이 있었어요. 어떤 표현? At the same time, 동시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in reality 이 표현도 같이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also라고 내용 추가하면서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이것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더라, 상황과 분리될 수 없더라라고 하는 이 보완의 표현들. 요 표현들이 들어갔었던 문장 다시 한번 눈 크게 뜨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정 표현의 맥락성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의 상태가 개인이 실제로 겪는 경험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표현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해석되어야 하더라. 따라서 감정 표현의 맥락과 관련된 현실이 상태를 경험으로 전환시키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다음 빈칸 문제 가봅니다. 2번으로 넘어가셔서.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만날 빈칸들이 다 만만치가 않아요. 연습을 제대로 하면서 예열을 하고 가는 거죠. 그치? 잘 하고 계십니다. 2번 갑니다. 빈칸이 비교적 앞부분에 뚫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빈칸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봅시다. Changes, 변화라고 하는 것은 are often useful, 흔히 유용합니다. 변화는 유용하답니다. 자, 우리 짝대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부연 설명이에요. 그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이메일, 더 나은 검색 결과, 그리고 새로운 뉴스 기사를 보기를 원한다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는 유용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must이라고 뒤집으면서

그러나 make and 빈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빈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라고? 변화는 빈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는 useful이라고 하는 플러스 형용사 나왔다가 버스로 뒤집히니까 단순하게 예측하자면은 여기에 뭔가 마이너스와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는 있으나 이게 100%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버스의 쓰임으로 인한 단순 예측이에요. 그치? 저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 변화라고 하는 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빈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버 뒤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뒤에 뭐가 쭉 나열됩니까? 예시가 쭉 나열됩니다. 그치? 예시가 나열된데, as an example, 예시로서. 예시 1번 나오고요. 뒤에 예시 3번까지 이어질 건데, 예시들이 쭉 나열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시들 간의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시들 간의 공통점 찾기. 요 또한 연습하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의 예시로서, dynamic manners, dynamic. 동적인 거죠. 동적이다,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움직이고 변화하는 힘이 있는 거거든. 즉, 뭔가 변화하나 봐. 메뉴가 움직이나 봐. 동적인 메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메뉴 항목에 더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요. 뭐 함으로써? 우리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거품. 거품이 보글보글보글 일어나면서 올리는 거거든. 동사로 쓰였을 때 올리다란 뜻이 있습니다. 자. 자주 찾는 항목들을 갖다가 메뉴의 상단으로 올림으로써 사람들이 메뉴의 항목에 더 빠르게 접근하게끔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동적인 메뉴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찾는 메뉴의 항목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건가 봐. 아하, 근데 rather than decreasing access time, rather than 중요하지. 뭐뭐 하기 보다는 이란 뜻이니까. 자, 뭐 하기보다는 그 접근 시간을 갖다가 줄여주기보다는 연구는 드러냈는데, 얘들아, 연구가 보여주는 바, 드러내는 바, 항상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구는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이 동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이 actually, 실제로는, 자, 지금 중요한 단어들, 무게가 있는 표현들, 계속 뒤끔치기, 동그라미 하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드러냈습니다. 동적 메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slow their users down 뭐 했습니까? 접근 시간을 줄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자들의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즉, 사용자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속도가 더 느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치? 아하. 왜냐하면 자주 찾는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거든요. 어디에? Where expected? 예상했던 곳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속도가 오히려 느려졌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건 어떠합니까? 지금? Dynamic Manus? 변화가 일어났죠. 자주 찾는 항목을 상단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야, 그치? 아하, 근데 그것의 의도는 어떠했어요? 의도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빠르게 접근하게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치? 의도는 그러했으나, 의도는 그러했으나, 실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실제 결과는 오히려 접근 속도를 느리게 했습니다. 얘들아, 요거예요, 요거. 의도는 좋았으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것이 예시가 흘러가는 틀이거든요. 요 공통점을 이어지는 두 개의 예시에서도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좋아요. 의도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의도는 좋았으나. 자, 실제로는 어떤 결과? 안 좋은 결과, 그치? 어떻게 했다고? 접근 속도를 오히려 더 느리게 했다고요. 그치? 마이너스 결과로 이어졌구나. 좋습니다. 자, 이어서 as another example, 또 다른 예시로서 두 번째 예시가 짠하고 등장해 줄 겁니다. 자, 또 다른 예시로서 두 번째 예시예요. 자, 몇몇 연구자들은 try to help people,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뭐 하는 거? Search better. 더잘 찾고자 하는 것을 돕고자 했답니다. 뭐 함으로써 주는 건데, 관련 문장의 목록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글쎄, 그것은 dynamically, 역동적으로 re-ranked, 순위가 조정되었답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implicit feedback, 암묵적인 feedback인데, 언제 뭐하지? During the search process, 검색 과정 중에 뭐하진? 암묵적인 feedback을 바탕으로

상식적으로 순위가 재조정된 관련 문장들의 목록을 갖다가 제공했답니다. 자, 일단 직역했을 때는 조금 어려워요.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거 변화잖아요, 그쵸? 아, 이게 변화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의도는 또 어떠했습니까?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더잘 찾게끔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게 의도였어요. 이제 뭐만 남았지? 그래서 실제 결과는 어떠했는가? 얘만 남았죠, 그쵸? 자, 실제 결과 찾으러 갑니다. To the researcher's surprise, 어떠하다고? 연구자들이 놀랐대. 즉,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did not enjoy the search experience. 검색 경험을 즐기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perform as well. 잘 수행하지도 못했습니다. As they did. 그들이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문장 목록이 static. 정적인 거예요. 움직이지 않은 거야. 변화하지 않은 거야. 즉, 문장 목록이 정적일 때 그들이 했던 것만큼이나 검색 경험을 즐기지도 않았고, 그만큼이나 잘 수행하지도 않았고, 즉, 결과가 어떠해요? 또안 좋아요. 그치? 아하. 즐기지도 않았고, 잘 수행하지도 않았구나. 실제 결과는 또안 좋구나. 요 흐름 잡아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치? 다시 접근 속도를 느리겠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변화라고 하는 것도 검색을 갖다가 즐기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게끔 만들었다. 요 공통점도 잡아주셨습니다. 좋아요. 넘어가서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예시가 등장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분석을 하나 했습니다. query logs라고 해서 질의 목록이 되겠는데, 자, 분석을 했더니 그것이 또 보여주었답니다. 자, 사람들이 뭐할 때, 반복할 때, 그 질의를 갖다가 반복할 때, 그들은 상당히 뭐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냐면은, 그 결과를 갖다가 클릭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냐면은, 그들이 이전에 클릭했던 결과이죠. 만약에 뭐 한다면은, 그 결과의 순위가 변화한다면은 또 변화 일어났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이전에 클릭했던 결과를 덜 클릭할 가능성이 있었고요. 상당히 더 느려졌답니다. 그들이 클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다라고 하는 실제. 실제가 또 어떠해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그치? 자, 다시. 이전에 클릭한 결과. 그것을 또다시 클릭할 가능성도 낮아졌고, 클릭을 했다라 할지라도 그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찾아야 하는 건 뭐였습니까? 예시들 간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치? 요거 잘 잡아주셨으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선택지 분석 한번 갈까요? 자, 보겠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뭐도 할수 있는가? 1번 갈게요. 자, 초래할 수 있답니다. 사용자 행동, 강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까? 행동 강화 아니고요. 2번 갑니다. 재형성할 수 있습니다. 잘 굳어진 사용자의 습관을 갖다가 재형성할 수 있습니까? 습관을 재형성하는 이야기 아니었고요. 3번, been nothing more than 뭐뭐에 불과한이란 뜻인데, 관심 끌기에 불과하다? 지금 관심 끌기도 아니었어, 그치? 4번 갑니다. disrupt, 방해하는 거지. 마이너스 단어 마음에 들어요, 그쵸? The user's ability to refine the information. 사용자가 정보를 refine, 다시 찾는 능력을 갖다가 disrupt, 방해했습니다. 마이너스, 지장을 주었다고요, 그치? 어떠하다고요? 사용자가 정보를 다시 찾는 능력에 지장을 주었어요. 방해를 했습니다. 실제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그치?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5번 가겠습니다. 만들어냈답니다. 상호작용과 이해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냈습니까?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냈다도 아니었으니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영어 숙제를 해야 돼. 지문 속에서 주제문을 찾는 것이 내 영어 숙제입니다. 그래서 학습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학습 자료실이라고 하는 메뉴 항목이 분명 다섯 번째 즈음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학습 자료실 어디로 갔어요? 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가 맨날 그 사이트에 방문해가지고 학습 게임 같은 것만 했거든. 그래서 학습 자료실 항목이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린 거야. 어때? 못 찾아. 원래 있었던 위치가 아니라서 못 찾는다고. 그래서 학습 사이트의 검색창에다가 주제문 찾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두 번째

결과가 마음에 들어서 딱 클릭을 했어요. 내용을 읽고 뒤로 가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찾으려고 봤는데 분명 두 번째 위치에 있어야 했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또맨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었던 암묵적인 피드백 있죠. 나의 스코어를 내리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머무는 시간이라든지 그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또다시 결과의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랑 순서로 정보를 다시 찾을 때 기억을 하는데 이 예측 가능성과 고정성이 사라져 버린 거지. 이 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예시로 조금 더 이해를 도와가 주시면 되겠거든요. 좋습니다. 자, 스윙트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이 지문에서는 뭐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했습니까? 예시의 나열이에요. 예시가 나열되어 있으면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 여기서의 공통점 무엇이었습니까? 의도는 좋았으나 변화 때문에 실제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 공통점을 자신이 잘 잡아주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검색 환경의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가 정보를 다시 찾는 능력이 감소했습니다. 유용한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것은 사용자가 정보를 다시 찾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Disrupt라고 하는 동사까지 다시 한번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입니다. 얘 또한 어려웠습니다. Metaphors, 은유라고 하는 이 소재 자체도 어려운데 Interface Metaphors라고 해서 소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요. 그치? 근데 얘도 소재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예시가 많이 등장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Verbal Metaphors, 말로 하는 은유입니다. 언어적 은유라고 하는 것은 도와준답니다. 우리의 언어를 더 다채롭고 더 표현적이 되게끔 도움을 준답니다. 언어적 은유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주는데, how we think about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그러나, they do not change, 뭐는 변화시키지 못해요? 물체 그 자체, 어떤? 그 물체 그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verbal metaphors, 말로 하는 은유 어떤 게 있을까? 시간은 금이다. 자,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진짜 금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아, 시간이 그만큼 소중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방식에는 영향을 주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첫 번째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찐 소재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다음 문장이죠. Interface Metaphors, 인터페이스 은유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잠깐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인터페이스는 사람과 기계가 만나는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즉, 컴퓨터의 화면이라든지 앱을 사용하고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개념에 빗대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터페이스 은유가 되겠어요. 어쨌든 인터페이스 은유라고 하는 찐 소재의 등장. 자, 얘는요. 더 근본적인 역할의 수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무엇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술적인 세상과 이때 기술적인 세상은 이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답니까? Affecting, 영향을 미친답니다. Function, 기능. 거기에 더해서 feeling, 느낌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다시. 인터페이스 은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느낌뿐만 아니라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 as well as가 나오면은 그냥 플러스 해주시면 되거든요. 좋아요. 지금 동그라미 친요 문장. 너무 중요한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일단 소재는 뭡니까? 소재는 인터페이스 은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인터페이스 은이라고 하는 것이 뭘 한다고요? 아하, 기능과 플러스 느낌에 영향을 준다고요. 자, 이 주제문을 갖다가 두 개의 예시가 뒷받침을 해줄 거거든요. 이 예시 속에서 내용의 구체화 한번 가져가 보러 갑시다. 자, 좋아요. The metaphor 은유입니다. 선택된 은유죠. 인터페이스를 선택된 은유라고 하는 것은 shapes, 형성합니다. How it can be used,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을 형성을 한답니다. 내용의 구체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기능과 느낌에 영향을 줍니다라고 했어요. 내용의 구체화 1번, 뭐를 형성한다고?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을 형성한다고. 좋아요. 화살표 뻗어나가는 겁니다. 뭐 한다고? 사용. 방식을 갖다가 형성을 한다고요. 무엇이? 인터페이스 은유라고 하는 것이.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 한번 갑시다. When you put computer files into folders, 컴퓨터 파일을 갖다가 폴더에 집어넣을 때 이러한 응유적인 구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데 무엇을 생각하는 거? The way information is organized in our machine. 정보가 우리의 기계 속에서 조직된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이나 문서를 파일철 같은 데에 넣는 것처럼 컴퓨터 파일도 폴더라는 저장 공간에 넣는 것이구나. 그 방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고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constraint, 제한하기도 하는데 what we can do with it,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파일을 폴더에 집어넣는 거 말고 그 외의 활용 방식을 상상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제한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좋아요. 그냥 결국 뭡니까? 사용 방식을 형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컴퓨터에 파일을 폴더에 넣는다. 이러한 은유가 사용 방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은유라고 하는 것은 also 또한 내용 추가됩니다. 또한 영향을 미치는데 the feel of the experience, 경험의 느낌. 다시 말하자면 감정적이고 미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갖는 반응인데 뭐에 대해서 갖는 반응입니까? 기계와의 상호작용. 기계를 통한 상호작용에 우리가 갖는 감정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내용의 구체화가 또 일어났습니다. 인터페이스 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로 막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가 갖는 감정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구나. 좋습니다. 플러스 감정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구나.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앞선 기능과 느낌의 영향을 줍니다를 갖다가 각각의 예시를 통해서 구체화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시가 또 등장할 터인데 봅시다. The desktop metaphor, desktop 이라고 하는 은유 예시가 또 등장했습니다. 자, 이러한 은유는요. Calls to mind, 불러일으킨답니다. Office work, 어떤 사무실 업무를 갖다가 불러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자, desktop이 원래는 뭐냐면 desk. 책상의 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책상 위. 뭔가 종이도 있고 필기구도 있고 아니면 작은 휴지통도 있고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파일철도 있고 할 것 같아요. 그치? 그 데스크탑, 책상 위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의 기본 화면. 우리가 컴퓨터를 딱 켰을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바탕 화면과 같은 거. 그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연결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라고. 어쨌든 사무실 업무를 갖다가 떠올리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비서, 상사, 분기별 계획, 큐비클이라고 해서 작은 사무 공간을 떠올리게끔 한답니다. 아하, 이러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구나. 자, 이것은 만들어졌습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때는 사무실 업무라고 하는 것이 여겨졌습니다. 무엇으로? 주된 용도로. 개인용 컴퓨터의 주된 용도가 사무실 업무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은유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적 반응, 느낌 이런 것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그치? 좋아요. 그 데스크탑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적합했습니다. 그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이것은 덜 적합합니다. 언제? 우리가 컴퓨터를 지금 사용을 하죠. 어떻게 사용을 하죠? An entertainment center, 오락센터라고 해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은 as the locus, 중심지예요. 사회적 삶의 중심지, 즉 SNS 같은 것을 하는 데 사용을 한단 말이지. 그랬을 때 영상 시청, 게임, SNS랑 데스크탑, 책상 위에서 사무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과는 뭔가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인터페이스 은이라고 하는 것은 need to, 뭐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얘들아? 자,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라고 해서 어떤 예시가 등장했어요? 데스크탑. 자, 근데 이거를 딱 봤더니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막 쓰면 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럼 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도 적합하고 사용 방식에도 적합하고 거기에 더해서 감정적인 반응에도 적합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건 거야. 그치? 좋습니다. 사용 방식에도 적합하고 감정적 반응에도 적합한 거 다시

말하자면 기능과 느낌에 모두 적합한 것이어야 되겠어. 자, 이것이 인터페이스 은유가 지니는 필요성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잘 잡아서 선택지 분석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1번 왔어요. Provide.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These are in functional cues. 시각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력적이죠. 1번. 매력적인 함정입니다. 자, 뭔가 기능적인 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끄덕끄덕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니고요. 지금 무슨 얘기도 빠졌습니까? 느낌. 감정적인 반응. 요 얘기도 빠졌잖아요. 그쵸?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고요. 2번 가겠습니다. Evolve with 발전하는데 모든 기술적 변화와 함께 발전해야 합니까? 기술적 변화와 함께 발전해야 된다. 아니고 3번 갈게요. 반영해야 된답니다. 실제 세계의 도구를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 반영해야 돼요. 그건 은유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쵸? 4번 갈게요. Fit 적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both A and B 나오면서 애플리케이션은 적용하고 응용하는 거니까 실제 용도죠. 실제 용도의 느낌과 기능 모두에 적합해야 됩니까? 이거지, 이거. 그치? 아하, 느낌과 기능 모두에 적합해야 됩니다.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5번 갑니다. Improve, 향상시켜야 된답니다. 감정적인 연결을 통해 사용성을 향상시켜야 됩니까? 그럴듯하죠? 감정적인 연결이 감정적 반응 느낌이잖아. 그럴듯하지만, 또 무슨 얘기 빠졌습니까? 기능에 관련된 이야기? 빠지지 않았어요. 그치?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4번이 되는 것이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스윈트 정리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앞에 주제문 등장했습니다. 주제문 속에 어떠한 표현 등장했냐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affect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시가 1번, 2번 등장했는데, 각 예시 속에서도 일맥상통하는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형성한다라고 하는 shape라든지, 아니면 영향을 미친다에 해당하는 influence와 같은 표현. 이러한 표현들의 공통적인 쓰임으로 핵심 잡는 연습도 같이 한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은유에서는 느낌과 기능이 중요한 요소이며 둘 모두에 적합할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빈칸 문장과의 연결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땡톡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말풍선 모양이 있고요. 그치? 대화방 나가기 기능이 있고 굉장히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 따라서 땡톡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방이다라고 하는 은유를 쓰면은 뭔가 그 인터페이스를 잘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요. 그치? 그러한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고 좋습니다. 마지막 4번 갑니다. 자, 4번 빈칸 문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이 1강에서 만나는 빈칸 문제 중에서 그나마 할만했다라고 하는 거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가져가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실험의 내용이 하나 등장할 건데 실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봅시다. 많은 뉴스 미디어 연구들은 사용을 한답니다. Experimental designs, 실험 설계를 갖다가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나눠서 서로 다른 자극을 주는 실험을 가리키는 건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자, 실험의 목적 등장합니다. 자, 목적 어떻게 등장했어요? To see, 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아하,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웨더는 뭐뭐 인지란 뜻이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영향을 받는가. 다양한 뉴스 컨텐츠 내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설계를 사용한 것입니다. 좋아요. 한 실험 등장할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글쎄. 다양한 뉴스 내용이 시민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라고요. 뒤에 바로 나오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라고 하며 연구가 쭉 진행되는 내용이 나올 것인데, 이 연구 속에서 우리는 뭘 찾으면 된다? 연구의 결과. 결과를 찾으면 주제가 보일 것이고, 빈칸과의 연관성도 깊어질 것입니다. 좋아요. 봅시다. 지금 뭘 알아봐야 돼? 뉴스 내용이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이것을 알아봐야 하는 차례라고요. 그치? 자, 한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뉴스 기사를 만들었는데 어떤 기사냐면 프레임을 씌우게 되었던

치우게 된 뉴스 기사를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뭐에 대해서? 사형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프레임을 씌울 거라고요. 아하, 프레임을 다르게 씌울 것이구나. 뭐에 대해서? 사형이라고 하는 같은 토픽, 소재에 대해서. 자, 가봅시다. 7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사형이라고 하는 토픽에 대해서 프레임을 지금 다르게 씌울 것이라고요. 좋아요. 하나의 기사는 구성을 했습니다. 사형을 갖다가 뭐로써 구성을 했냐면, affront moral values, 도덕적 가치에 대한 모욕, 즉 도덕성 프레임을 갖다가 씌웠습니다. 즉 사형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다를 바탕으로 뉴스 기사를 만들어 간 것이요, 그치? Whereas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뉴스 기사는 강조를 했는데, 글쎄 그 사형이라고 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flawed. 결함이 있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Innocence frame, 무죄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프레임이 각각 다르죠. 한 기사에서는 도덕적 프레임을 씌웠고 다른 기사에서는 무죄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각각 다른 프레임의 내용 정리 갑니다. 한 기사에서는 도덕성, 다른 기사에서는 무죄 프레임을 지금 씌운 거예요. 이제 뭐만 살펴보면 되겠니? 이러한 다른 뉴스 내용이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쳤는가, 얘만 살펴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넘어갑시다. Some subject는 실험의 대상자, 피험자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몇몇 피험자들을 읽었습니다. 어떤 기사? 도덕성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읽었는데, 이번에는 무죄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Subject then, 그런 다음에 그 피험자들은, 얘들아, then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다음이라고 해서 지금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then, 그런 다음. 이라고 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어요. 피험자들은 그런 다음에 질문지를 갖다가 작성을 했는데 그 질문지는 어떤 질문지냐며 요청을 했습니다. 나열을 하라고요. 중요한 요소들이지. 즉, 그들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들 언제? 글쎄, 사형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결정할 때, 사형에 대해 판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즉, 의견을 작성하게끔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그치? 이거에 이어지는 결과 살피면 되겠네요. 자, 결과 등장합니까? It was found that. 밝혀졌답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다시 뭐라고? It was found that. 밝혀졌어요. 연구에. 결과를 나타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 되겠습니다. 자, 뭐가 밝혀졌냐면은, 자, 피험자들입니다. 무엇을 접한? 무죄 프레임을 접한 피험자들은 뭐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자, 지금 more 나왔으니까 이거 비교하는 거 아니겠어? 아하, 이 다음에 나온 피험자들, 이때 이 피험자들은 뭐를 제시받았습니까? 도덕성 프레임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문장 되겠어요? 좋아요. 무죄 프레임을 접한 피험자들은 뭐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까? mention, 언급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무죄와 관련된 고려 사항을 중요한 요소, 즉 사형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언급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어떤 피험자들과 비교했을 때? 도덕성 프레임을 접한 피험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자, 그럼 뭡니까? 결국에 무죄 프레임을 접했더니, 이것을 접했더니 중요한 요소로서 무죄 관련 고려 사항을 더 많이 언급했고, 도덕성 프레임을 접한 사람들은 그 반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도덕성을 접했더니 이러한 의견을 보여줬고, 무죄 프레임을 접했더니 또 이러한 의견을 보여줬더라. 결국 뭡니까? 우리가 thus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뉴스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끼쳤다, 안 끼쳤다? 끼쳤다, 그치? 아하, 영향을 끼쳤구나. 요 동그라미를 같이 가져가시면서 이 내용을 빈칸에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면 선택지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따라서 뭐 했다고요? 1번 갑니다. 선택지가 길지만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쵸? The death penalty,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프레임이 씌워지는데 뉴스 매체에서 부정적으로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요런 얘기였습니까? 아니? 지금 뉴스 내용이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쵸? 부정적으로 프레임이 씌워진다. 아니고요. 2번 갑니다. The media's frame, 미디어의 프레임은 reflected intention, 의도를 반영하지, 뭐는 반영하지 않는다. 사건의 현실은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뭔가 매력적이긴 합니다. 아하, 미디어의 프레임이라

0: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를 반영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려고 하나?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매력적인 함정에 빠지는 지름길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이 직접적으로 빠져 있어요?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 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치? 이번 탈락입니다. 3번 갈게요. 피험자들의 태도입니다. 이 뉴스에 대한 태도는 관련이 없답니다. 도덕성이랑 관련이 없어요. 지금 피험자들의 도덕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었죠, 그쵸? 4번 갑니다. The reader's belief system, 독자의 신념 체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뉴스 선택에 영향을 미쳐요. 자, 지금 이 독자의 신념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치? 그럼 답은 5번인가 봅니다. 가볼게요. The news frames shape the ingredients of this subject that penalty attitude. 자, 봅시다. 지금 문장이 가장 길거든. 뉴스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을 한답니다. 사형에 대한 피험자들의 태도의 ingredient, 이게 뭐예요? 재료죠, 재료. 생각의 재료, 판단의 재료, 즉 구성 요소 아니겠어? 그 태도의 구성 요소를 형성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를 갖다가 그 구성 요소를 형성을 했다. 그 태도, 생각 판단의 재료를 갖다가 형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문제였구나.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윈트 들어갈게요. 여기에선 지금 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실험이죠. 자, 실험이 나왔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살핀 것은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목적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죠? To see라고 해서 보기 위해.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결과. 실험의 결과는 정말 정말 중요하지요. 이건 마찬가지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It was found that. 뭐뭐라고 밝혀졌다라고 해서 이 표현까지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기사를 이용한 실험에서 무죄 프레임을 접한 피험자들은 도덕성 프레임이 제공된 피험자들보다 이 태도를 결정할 때 무죄 관련 고려사항을 중요한 뉴스로 언급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따라서 뉴스 프레임이 사형에 대한 피험자 태도의 구성 요소를 형성했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긍정줌은 같이 한번 타이핑하면서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오늘 배웠던 스위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거한 개, 새롭게 배운 어휘 세 개까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서 저잘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자랑을 마음껏 해주시면 같이 공부하는 기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1강 어려운 질문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강의 문제들도 꼭 같이 풀어오시고 오늘 즐기는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고 2강도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11강 출발합니다. 저는 영포자 탈출 전문가 승희쌤이고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거 힘들죠? 같이 하면도 슬슬 할 수 있거든요. 핵심 마인드 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Resilient, 이 단어 많이 나오거든요. 회복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학생들은요, rise, 일어난대요. After every academic setback. setback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좌절 정도도 괜찮거든요. 학업적으로 좌절이 생겼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고요. 성적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난다. 누가요? 회복력이 있는 학생들. 저는 역으로 봐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때 회복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생각만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때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잘 자고요. 잘 먹고요. 좋은 생각 많이 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계속 나아갈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의미가 있죠. 5강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던 유형들과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5강에서 나오는 요 유형대로 쭉또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어법이 나오죠. 유형 먼저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어법은요, 여러분들이, 그게 돼야 됩니다. 기출에 대한 분석이 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금방 되거든요. 기출에서 다루는 어법이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다면은 기출 문제를 한 3년, 5년 정도 풀어보셔도 괜찮고요. 제가 이 강의 통해서도 최대한 많이 설명드릴게요. 일단 가봅니다. Cognition, 인지죠. 그래서 Human Cognition, 인간의 인지. Sophisticated. 좀 길고 복잡하지만 정교한, 세련된 이런 뜻이고요. Technology 보시면은 정교한 기술 되고요. Primate 은근 많이 나오죠. 뭐겠습니까? 영장류입니다. 그래서 primate species에서 영장류의 종이 되고요. distinct 뚜렷하다. 그래서 difference 하면은 뚜렷한 차이점. generation 세대죠. future generation 미래 세대 되고요. 핵심 문장입니다. 문장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creating이 나오더라. 저 분홍색 뭐겠습니까? 늘 강조드리는 분사 구문. 그러면서 의미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릿지를 만들더라. 무엇에 대한 브릿지입니까? What's known about dolphin behavior with another season communication. 여기도 잠깐 보셔야 되겠네요. 강조점은 어디다가 둔 채로의 with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의미가 추가가 되는 건데, 본문 보면서 얘가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금방 다시 볼 거고요. 이 글의 주제인데요. 사실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유형이 많이 바뀌거든요. 딱히 주제가 막딱 떨어진다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용도 잡으면서 갈 거예요. New discovery, 새로운 발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Reveal, 드러내더라, 밝혀주더라. 뭘 밝혀줍니까? The sophisticated cognition and culture of dolphin. 돌고래가 정교한 인지와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돌고래가 또 신통방통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새로운 발견들에 대한 글이고요. 어법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용 잡으면서 어법 위주로 간다. 어떤 친구들이 물어봐요. 어쨌든 새로운 유형 들어가니까. 어법 이거 해석 안 하고 그냥 쓱 어법 포인트만 보고 가도 되지 않나요? 네. 어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수능 영어장에서 그럴 이유는 없죠. 실전이라면은 글쎄요. 해석을 안 하고 포인트만 봐도 다시 해석하고 싶어질 겁니다. 왜냐면 중요한 시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도 우리가 연습할 때에도 실전에서 쓸 것처럼 해석을 좀 빨리 가죠. 그죠? 뭐 빈칸이라든가 다른 유형들처럼 꼼꼼하게 갈 필요는 없어. 빨리 가지만 어느 정도 내용 파악하면서 딱 포인트 보자마자 생각 빡 나야 되거든요. 1번에 what? 보자마자 정리돼야 됩니다. 도와드릴게요. 일단은요, 새천년, New Millennium은요, Hasbro, 뭘 가져왔어요? 발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에 대한 발견입니까? 돌고래가 인지를 하는구나. Cognition, 감정이 있구나. 그리고 Consciousness, 의식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견을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서 분사구문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내요? Bridge. 브릿지가 이제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뭐랑 연결하는 건데요. What's known about dolphin behavior?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죠. 우리가 돌고래의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의 브릿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emphasis, 강조점은 communication, 소통, 의사소통의 둔체로 뭐이 정도의 뜻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1번에 what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왓은 뭐 거의 뭐 짜장면집 가, 우리가 이제 짜장면집이래.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거의 주로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거의 뭐 문법 세계에서는 늘 나오는 건데 항상 왼쪽,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왓은 왼쪽에는 명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고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딱 정리드릴게요. 완전 불완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얘가요, 이론은 금방 정리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초 안에 정리가 끝나는데 그 문장이, 그 부분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상위 1%에 가깝거든요. 경험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여기 말하는 거거든요. What 다음 여기요. 이만큼. 그리고 의미가 연결되는 여기까지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먼저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주어가 없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갑니다.

동사가 있는데요. 그 동사가 보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어가 없는 경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는 경우 불완전하고, 네 번째는 이 어떤 부분이 전치사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를 우리는 불완전하다라고 하고요. 여기 딱 보시면은 is로 출발하죠.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불완전하고요. 왼쪽에 명사 없고요. 그래서 1번은 괜찮은 거예요. 관계대명사 was이고요. 관계대명사 was은 뭐만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What is known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다면요,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원래 저렇게 쓰는 거니까, 불완전한 거랑 잘 쓰니까 연결이 잘 되었던 것이다. 다만 느낌으로만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능 영어 시험을 보는 날내 느낌이 좀 발동을 안 해. 내 감각이 조금 이상해졌어. 그때 틀리거든요. 항상 이렇게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1번 괜찮고요. 자,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Dolphin의 돌고래의 지능에 대해서요. 그것은요,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합니까? obtain, 얻다. 뭘 얻도록 합니까? broad가 넓은 거고, 더 넓은 어떤 picture, 그림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런 거를 얻도록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이 돌고래의 inner lives, 내면의 내적인 삶이니까 내면 세계에 대해서요.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요.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지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더라. 글의 주요 내용은 그거예요. 돌고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더라. 자, 2번 바로 보이거든요. We see that 우리는요, 뭘 봐요? Dolphins, 돌고래들은요, exhibit 보여줍니다. 보여주다. 정교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딱 보면은 수식을 받아야만 하거든요. 이렇게요. 앞에 나오는 정교한 특징들이 한 덩어리가 되면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받습니다. 해석은 그런 겁니다. Previously, 이전에는요, 이 동사가 되게 어려워요. 이번에 attribute이라는 동사가 원래요, A to B라고 쓰거든요. A가 B에게 있다고 여겨지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단독으로 attribute를 외우지 마시고요. attribute A to B를 써가지고요. A라는 보통 특징이나 특성이나 속성이 B라는 대상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되다 또는 있다. 이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럴 때 해석은요. 아마도 이게 지금 인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아마도 이게 좀 다른 고등의 영장류들, 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정교한 특징들을 돌고래가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해석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2번은 틀렸다. 왜 틀렸냐면은 얘는 이제 동사를 딱 썼는데요. 저렇게는 진짜 말도 안 되고요. 얘는 동사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동사가 들어오겠습니까? 여기 동사가 있는데요. 보여주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이 대대안에도 있고 이 진짜 문장의 본동사도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주어 동사가 있고 대시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주어 동사 또 나와야 되는데 또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될 수가 없는 자리이거든요. 그럼 뭐냐? 수식하는 분사가 돼야 될 테고요. 정확히는 어떤 분사가 돼야 되냐면은 이게 수동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 특징이 앞으로 빠져요. 그러면은 얘가 피피꼴로 바뀌게 되면서 attributed라고 하는 피피꼴이 돼야지만이 인간이나 아니면 고등 영장류에게만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특징들이 되거든요. attributed라는 피피꼴, 과거 분사로 바꿔줘야 되는 2번 자리였습니다. 제가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돌고래들이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뭘 이해합니까? syntax.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문. 의미, semantics, 그리고 어순이라고 하죠. 단어들의 순서 같은 것들을 얘네가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고래들은요, capable of, 능력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울에 비치는 자기를 인식할 수도 있고요. 또, comprehension,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뭔데요? 가리키는 제스처,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몸의 어떤 신체 부위를 갖다가 언급하는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하더라. 그러니까 얘는 참 많은 걸할수 있다라는 건데, 3번 자리 무슨 자리냐? 3번 자리는 정확히 있어요. 병렬 포인트거든요. 병렬은 전지의 병렬 연결처럼요, 우리가 문장 안에서 대등한 성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등한 성분은 and가 연결해주고요. 지금 딱 봐도 어떤 주어랑 연결된 거잖아요.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that 안에 있는 dolphins입니다. 그리고 이 are이랑 걸리는 것은 understand이죠. understand와 are는 dolphins에 걸려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돌아오는 메아리로 위치 파악하는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추상적인 물체 같은 것들을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4번 자리는 분사 자리로서 잘 들어왔고 현재 분사 잘 썼다. 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이끌기 위해서 used가 아니라 using도 잘 썼어. 자, 그럼서 there is evidence 증거가 있다. 우리 많이 하던 거. 5번 이거 뭡니까? 동격이죠. 동격 대세 조건이 이제 이렇게 정리됩니다. 왼쪽에는요,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문장이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불완전하지 않은 것이 완전하거든요. 주어 있어야 되고요. 필요한 보어나 목적어 다 있어야 되고요. 전지사로 안 끝나야 됩니다. 판단 구간 여기입니다. Dolphins, 돌고래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어 있어야 되죠? 목적어 있죠. culture, 문화를 가지고 있다. 지금 제가 물결 표시한 여기가 완전한 거예요.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대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저기 범고래들은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음성적으로 방언 같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투리가 dialect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되게 구분, 되게 특별해요. To each family group, 그 가족 집단마다 굉장히 독특하고요, 전달됩니다. 세대를 거쳐서요. 자, 그리고 어떤, Buttlenose Dolphin이라고 큰 돌고래 이런 또 어떤 종이 있는 거죠. 이들을 사용합니다. 스펀지를 뭘로 사용합니까? 도구로 사용합니다. 뭐할 때요? Foraging 먹이를 찾아 할 때요. Along the sea floor 해저에서 먹이 찾을 때 그런 스펀지 사용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 거죠. 이 예시들은 돌고래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있더라. 자, 어법 문제 이렇게 하나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틈틈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은요, 우리 주제 추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주제랑 제목 문제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모의고사 3등급에서 1, 2등급 못 가는 친구들이 고3 때 진짜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좀 성급하게 빈칸이라든가 자꾸 다른 유형을 접근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냐면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의 주제를 완벽하게 못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문제가 애매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나 제목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이 유형 연습 많이 하시면은 성적에 도움 많이 됩니다. 자, 먼저 compensate 보상하다. 그래서 compensate for the loss, 어떤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 intervention 많이 나와요, 개입하는 거. 그래서 정부에 개입되네요. fundamental 많이 나오죠, 근본적인 거, principle 근본적인 원칙, perceive 인식하더라, 뭘 인식해요? the risk 위험을 인식하다, ecological 많이 나오는 생태학적인 겁니다, ecological balance 생태학적인 균형. 자, 문장 좀 길거든요. 이 봤더니 이런 거네요. 훨씬 더 근본적으로는 하면서 요 스테이는 참고로 비교급 수식이네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주어잖아요. 그런 해결책. 뭐에 대한 해결책? 생태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ignore, 무시하더라. 그러면서 뭘 무시합니까? 긴박한 요구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보니까는 투부정사가 뭐하고 있습니까?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이네요. 아, 무슨 긴박한 요구가 있다라는 겁니까? 실제로 좀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요구를 무시한대요. 그리고 end가 나오면서 이게 병렬 구조예요. 참고로 지금 lock us in 할때 우리를 붙잡아 버린다, 가둬 버린다라고 했을 때이 lock은 누구랑 연결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ignore이랑 병렬입니다. 요렇게 end를 기준으로 주어의 동사가 첫 번째, 두 번째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요 짝대기 짝대기는 추가 설명일 것이고, which가 다시 한번 앞에 내용을 끌어오는 구조이겠죠. 자, 문장이 워낙 길지만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기출에도 항상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 동사가 두 개구나. 중간에 투부정사가 수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긴 문장 연습하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주제는요, limit.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relying on, 의존하는 겁니다. 기술에 의존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목적은 ecological problem, 생태학적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에 의존하는 것의 한계고 진짜 많이 나오는 클리셰 같은 주제입니다. 기술에 의한 문제를 우리는 기술로 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가능하긴 하나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자, 우리가 주제 문제나 제목 문제 잘 풀기 위해서는요. 늘 하던 거, 묵직한 소재 딱 잡아주시고요. 어디서요? 초반부에서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많은 이들은요, 여기서 벌써 냄새가 나.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 또는 몇몇 사람들 하면은 통념이라고 하죠. 그들의 통념을 반박하면서 주제가 나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 누구를 포함합니까? 이제 그 대부분의 정부를 포함해가지고요. 그들은 place 두다. 그들의 페이스, 신념을 두는 겁니다. 신념이 믿는 건데, 뭘 믿어요? 새로운 기술을 믿는 겁니다. 뭐로써?

의 자격이야. 이때 기술이 뭐로서요?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한 해결책? 모든 현재의 그리고 실제로는 미래의 생태학적 문제네요. 됐어. 생태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기술,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부들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요, 아니, 맞는 소리래요. 뭐가 맞는 소리입니까? 지금 요거는 가조어를 써가지고요. 뭐가 맞는 소리냐면은, 그래요. 적절하고 깨끗하고 affordable 하면은 보통은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그런 어떤 기술이요. 기술이요. 기술이 내려오죠. 그 기술은요,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뭐 하는데요? 지금 eco crisis. 이게 위기니까 생태학적 위기겠죠? 그거를 reserve 해결하는데요. 근데 이런 거 조심하자 그랬죠. 깔아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 벗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그래, 기술이 적당한 게 있다면 도움 되겠지만 생태학적 위기에. 그러나 it cannot bear the weight. Bear the weight, 무게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무슨 무게입니까? 이거 밑에 나오죠. Canarian Dream 해가지고요. 굉장히 풍요로운 꿈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풍요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상적인, 정말로 우리가 생태 위기를 벗어나서 뭐 생물 다양성도 보장되고 그런 어떤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꿈의 무게는 얘가 기술이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면서 법만 봐도요, 이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생태학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의 기술은 적당치가 않다. 자, 그러면서 기술은요? 이게 이 글의 메인 소재가 맞죠? 왕만두국의 왕만두가 되는 겁니다. 왕만두가 계속 나올 거예요. 기술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자, 기술은요, is unlikely to는 가능성이 낮은 건데, vanish가 원래 사라지는 거거든요. So vanishing 하면은 사라질 정도로 작은 거야. 그 정도로 가능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뭐할 가능성? To be able to compensate for. 보상이 가능할 가능성이 정말 적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통제되지 않는 expansion 확장이 있습니다. Either A or B. 뭐든 뭐든. 사람이든, 인구든, 아니면 consumption, 소비든. 우리 지금 인구 문제, 소비 문제. 계속 이게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얘네가 지금 이거를 보상하면서 해결책이 될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주죠. 여기에 대한 예시겠죠. It tends to become increasingly expensive. 자, 그 기술은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향이 있어요? 증가적으로 비싸지죠. 좋은 말 아니죠. 그리고요, 되게 전문화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다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술적 해결책도 기술 나오죠. 얘는요, notoriously 악명이 높게도 무슨 경향이 있습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요, seem to require 또뭘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 기술적인, 더 많은 또 기술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등등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죠. 기술은 생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한다.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나열하고 있다. 또 한계점. Still more fundamentally, still, 훨씬 더, 이 비교급 수식하면서 훨씬 더 근본적으로요. 그런 생태학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요, ignore,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런 해결책은 뭘 말하는 겁니까? 기술을 통해서 너가 해결하고 싶니? 그거는요,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게 있어. 뭔데요? 긴박한 어떤 요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구는요, 실제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다. 소비를요. 그렇지. 지금 뭔가 인구가 팽창하고요. 그 인구가 또 소비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문제라면은 근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소비를 지금 보니까는요. reduce 해야 됩니다. 줄여야만 합니다. 근데 기술이 소비를 줄이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차량을 많이 이용하면서 저도 뭐 차가 있지만서도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럼 차를 좀덜 써야 돼. 기술이 차를 덜 쓰게 합니까?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요. 물론 우리가 좀 적게 써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요. 이런 집단적인 마인드셋, 사고방식. 그런 거에 갇히게 한대. 이런 어떤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생각이 뭐냐면은요. 일단 run by techno science 기술 과학이라고 하죠. 그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capital 자본에 의해서 돈 공급받고요. 보통 어떤 정부의 권력 그런 것들이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보호받는 어떤 집단적인 마음가짐이 있는데요. 얘는 주요한 원인이다. 무엇의 문제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은 뭐 말하는 거겠습니까? 가령 기술이 문제를 낳나요? 기술로 해결하자. 이런 거겠죠.

솔직히 뭐 저도 인정해야 되거든요. 지금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아주 뭐 새로운 기술, 뭐 가령 화석 연료차가 문제가 되냐면 전기차 만들고 전기차가 또 문제라면 또 뭔가 새로운 기술 나오고 저도 뭐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사실은 뭐다? 이 문제의 뭐예요? 원인이라는 거야. 그렇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이런 집단의 사고방식은 사실은 이 문제의 원인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What if that cause? 그 원인에 더 많은 것들은요. Can only be perceived. 오직 인식되어 질 수가 있다. With increasingly desperate denial as the only solution. 아, 자, 이게 이런 얘기랍니다. 증가적으로요. 절박하게 부인을 한다는 거죠. Denial.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말을 해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원인을 해결책으로 잘못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로 해결하겠다라는 게 우리는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야, 우리 생각이. 그 우리가 뭔가 잘못된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글입니다. 자, 그래 주제는 금방 나와요. 생태계 위기가 문제였고요. 그거를 기술로 해결하고 싶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패턴도 잘 봐주세요. Effect, 영향입니다. 어디에 미치는 영향? 뭐가 일단 정부의 정책이 어디에 미쳐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전혀 아니죠. 요런 패턴이거든요. Effect랑 on이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요런 주제 제목은 영어 보기 패턴도 잘 봐주셔야 돼요. 한계가 있어. 뭔데요?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정확하죠. 키워드 다 들어갔죠. 기술 들어가야 되고요. 생태학적인 어떤 문제들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기술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 한계점이 있다. 완전 안 좋은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 정도가 적절하겠죠. 3번은 왜 아닙니까? 정부의 역할 벌써 틀렸죠. 왕만두국에 얘는 초대받은 왕만두가 아니에요. 정부의 역할 얘기 안 했거든요. 뭐 하는데요? Foster, 뭔가를 함양하고 길러내고 조장하는 건데 환경적인 인식을 Foster, 함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역할 전혀 아니고 필요성, 너무 좋은 패턴, Reducing, 줄여야 됩니다. 과잉 생산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생태적인 데미지를 막기 위해서는요, 과잉 생산 얘기가 아니었지. 이게 아닌 겁니다. Benefits, 이점이 있습니다. 기술의 혁신에 벌써 이상하죠? 벌써 이상이 너무 좋은 얘기거든요. 기술적인 혁신은 맞는데 그것의 한계점, 문제점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혜택? Primar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더 높이는 데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혁신이 어떤 이점이 있는가? 관련 소재는 맞으나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 아니었잖아요. 정답은 2번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틀린 친구들이 있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등급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연습을 더 하시면은 진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게 아닌 게이 문제 만약에 수능에 출제하면 다 맞출까요? 아니요. 주제 제목 문제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 틀려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맞추자. 다음 3번 제목 추론도 너무 좋죠. 주제보다 조금 더 압축되는 형태이고 조금 더 어렵기도 하죠. Legislation 입법입니다. Enact 하면은 그걸 제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 advocate 적절한 거. Advocate preparation, 적절한 준비. Advocate, 옹호자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strong,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들. Fundamental, 근본적인 거. 그래서 fundamental difference, 근본적 차이. Regulate, 규제하다. 뭘 규제합니까? 가격 규제하네요. 자, 이거는요, weather 덩어리를 좀 보자라는 겁니다. Weather는 접속사라는 친구입니다. 접속사는요, 뒤에 weather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문장이 쭉 나와 주면서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언제 쓰느냐, 이거 주어로 쓰인다면은 그런지 아닌지는 이렇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뭔지 아닌지는요, 이 입법이 적절한지 아닌지가 불확실한 내용일 때 weather를 쓰는 거예요. 대시랑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시엔 뒤에 확실한 거 쓰게 되고요. 그렇다라는 사실,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입법이 지금 이런 종류의 입법이 적절해? 아니야? 는 어디에 놓여 있더라? 핵심적인 디베이트의 토론의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지금 수식받는 패턴들인데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웨더 덩어리를 이렇게 분홍색 하나로 잡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주제는 토론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 사이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Welfare와 right. 동물 이야기인데요. 복지와 권리야. 이게 처음 들어보면은 어떻게

이거 뭐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으나 금방 이해되실 거고요. Regarding 뭐에 관련해서입니까? Adequacy, 적절성이거든요. Protection legislation, 이제 보호하는,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복지와 권리라는 관점에서 디베이트, 논쟁하고 있다. 가봅니다. 시작하면서 묵직한 거 잡아내야 됩니다. 많은 나라들은요, have at legislation to protect animals. 이렇게가 수식이죠. 동물 보호하는 법입니다. 동물 보호 입법이 in place 하면은요, 그 자리에 있다고요. 법이라면은 시행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쭉 시행해 왔다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이 글의 소재는 뭐다? 동물 보호 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요, 그것도 수세기 동안 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 법은요, may regulate, 규제합니다. 이런 관행들 하면 안 되는 거죠? slaughter, 동물들을 학살, 그리고 experimentation, 막 실험에 쓴다라던가, 아니면은, maybe more generally aimed at, 좀더 일반적으로는 뭘 목표로 합니까? preventing cruelty, 잔혹함 같은 것들을 좀 막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동물을 보호하는 입법입니다. 자, 출발했고요. 벗이 바로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벗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 하겠죠. 벗 하면서. 우리 아까 봤던 거. 외덜 덩어리요. 이런 종류의 입법이 적절한가? 적절성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아득히 충분한, 적절한, 이런 뜻이거든요. 적절한지는요, 지금 놓여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논쟁하는 것이 있어. 그 중심에 딱 놓여있고요. 누구랑 논쟁합니까? 두 집단이 기본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those who argue for입니다. 찬성 주장하는 거거든요. 법적 맥락에서요. 뭘 찬성합니까? 동물 복지를 promotion, 증진하자. 복지의 측면. 두 번째는요, those who argue for, 뭘 찬성 주장합니까? The promotion of animal rights가 강조가 됐죠. 하나는 복지, 하나는 권리야. 한쪽의 핵심 가치는 복지고요, 다른 한쪽의 핵심 가치는 권리인데, 이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입법이 적절하냐, 아니냐,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참신하고 재밌어. 아니, 보통은요, 동물 보호론자가 있다면요, 반대쪽은 보호를 안 하는 쪽인데, 그게 아니고, 보호, 복지와 권리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둘다좀 동물에게 도움 되는 거잖아요. 자, 더 가봅니다. 자, 먼저 복지론의 입장을 출발합니다. Those who argue for animal welfare. 이게 핵심이죠. 동물의 복지. 이거를 찬성하는 이 사람들은요. Seek increased legal protection. 뭘 추구합니까? 증가된 법적 보호야. 동물들에 대해서요. 뭘로부터 보호해줍니까? 인간이 inflict 하면은 고통을 가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가해지는 그런 고통들이라던가, 다른 종류의 고통 같은 것들, 예를 들면은 불충분한 음식이라던가,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이거 좀 법적 조치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복지의 입장. 말 그대로 뭐예요? 동물들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물 권리를 advocate,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리로는 뭘까요? 자, 이들의 입장이거든요. 이들은요, maintain, 원래는 유지하더라. 근데 이런 주장이라면은 이 대디아라고 주장하는 것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뭐라 주장합니까? 이 복지법은요, does not go far enough, 충분히 멀리 가지를 못하더라. 이 동물들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멀리 가지를 못했다. 쉽게 말하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하거든요. 복지 관련된 그 법은요, 입법은요, accept, 인정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이 옹호론자들 주장에 따르면 뭘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동물들은요, maybe used, 사용될 수 있다. 인간에 의해서요, 식용으로요. 그리고요, 또 실험의 어떤 대상으로서 쓰일 수가 있다. 아, 그렇지.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게 뭡니까? 뭐, 살아가는 어떤 여건을, 생활 환경을 좀 좋게 해주자. 이 정도지. 여전히 푸드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실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조차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It merely tries to. 단지 뭐 하는 겁니까? curb 하더라, 억제하다. 이거 수능 기출 단어거든요. 옛날에 유명했던 또 빈칸 문제 있습니다. curb 하다, 억제하다거든요. 기출 단어고요. 이런 어떤 관행들의 worst excesses, 이 복수로 쓰이면은 잔혹한 행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게 원래 막 과잉행위 이런 건데,
최악의 잔혹한 행위 이런 것들만 억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권리론자들의 주장은 이게 복지라는 개념은 소극적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요, 이 권리론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더 근본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도요, 동물들은 not a kind of thing 이런 거 아니야. Human should use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인간이 식용이라던가 실험 대상으로 마음껏 막쓸수 있는 그런 대상이 전혀 아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문제는 뭡니까? Not the one about treating animals inhumanely. 동물들을 좀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다루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신에 문제는 뭡니까? One about understanding them as human resources. 문제는 뭐예요? 그 동물들을 인간을 위한 자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다. 권리론자들이 볼 때는 여전히 이거는 뭐야? 동물을 자원 삼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인식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 동물보호 입법은 이둘 사이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로 지금 이거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동물보호 입법이 훨씬 더 세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자, 제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가야 됩니다. 1번 왜? 몇몇 동물들은요, deserve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거든요.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다른 동물들보다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마땅히 그래야 될까, 그런 얘기 전혀 아니거든요. 디베이트, 논쟁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동물복지 입법의 적절성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 네,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히 적당한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 3번은요. 동물보호법, 괜찮아. 과학적인 발전이라는 겁니다. 얘네가 지금 정책의 변화를 드라이빙 이끌더라. 과학적인 발전에서 바로 차갑게 식어버렸죠. 절대 아닙니다. 무슨 역할? 동물보호의 법의 입법의 역할입니다. 뭐 하는데요? Threatened, 위협받는 야생의 동물들을 갖다가 conserving, 보존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죠. 어번에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문화적인 차이가 벌써 여기서 X. 문화적 차이 말한 적이 없어. 문화적인 차이가 동물의 복지의 입법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이해하는 것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4번 어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Consistently 하면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래서 perform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더라. Descendant 하면은 후계의 자손의. 그래서 descendant generation 후손 세대를 말하고요. Engagement 참여하는 겁니다.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Interpersonal, 사람 간의 대인관계 되고요. Interpersonal skill, 대인관계의 기술 되고요. Considerable, 상당한이라는 보통 양 같은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amount 보시면 상당한 양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면서 아주 많은 경우에 그것은 involved, 포함을 했대요. Tutor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후에 수식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튜터는 개인 교사를 말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집이라든가 다른 공동체의 장소들로 갔죠. 그 지역으로 갔죠. 그리고 where 들어갔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work with individuals or small groups of students. 학생들 개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집단들과 같이 이제 worked. 여기서는 공부했다 정도가 되는 건데요. 어렵지는 않은데 who와 where이 한 번씩 들어가면서 문장이 쭉쭉쭉 길어졌다. 그렇죠? 자, 주제입니다. Emphasis, 강조를 했더라. 무엇에 대해서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맥락에 대해서요? 어디서? 고대 그리스의 교육이 그랬더라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어법 포인트 하나씩 잡아볼 거고요. 나중에 실전에서 수능 영어 문제 푸실 때에는 딱 보기를 보면, 아, 그래, 이거네. 라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도와드릴게요. 고대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 이야기고요.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occurred 일어났습니다. 어떤 맥락에서요? 개인의 어떤 관계라는 맥락인 거죠. 개인적인 관계.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요. 주제는 끝났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개인적으로 같이 이렇게 유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공부했다. 그 정도 이야기고. 1번의 포인트는 뭐다? 지속적으로라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반드시 형용사랑 비교가 되거든요. 부사 자리가 맞죠. 어떻게 일어나느냐? 동사를 수식하는 지속적으로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부사 자리가 맞고요.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부사가 딱 나왔죠. 그러면은 무조건 형용사 넣어봐요. 그러면은 여기 형용사는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얘는 명사를 수식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문장에서 보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부사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명사 수식 같은 거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얘는 괜찮아.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요. 그것은 뭘 포함했습니까? tutor, 개인 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후에 수식을 받아주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집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공동체의 지역으로 갔고, 이번에 where 들어왔습니다. 관계 부사 where이죠. 왼쪽에는 장소 개념이 있는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가 있을 겁니다. where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문장 완전해야 되거든요. 표시해 볼게요. 물결 표시하는 거 완전한지 봐봐요. 그들은 공부했습니다. 누구랑 공부했습니까? 개인들과 공부했고요. 아니면은요, 작은 학생들의 집단들과 공부를 했더라. 여기가 뭐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장소 개념 맞아서 2번이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요, 이 문법 잘 모르면은 왼쪽 보면서 풀어요. 왼쪽을 보면서, 이거는 장소니까 괜찮다. 절대 아닙니다. 오른쪽을 보셔야 됩니다. 완전해서 괜찮다. 3번은요. 자, 추가적으로 collecting, 모으는 거네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요, 어디다가 모읍니까? 학습 공동체에 모으는 것은 그럽니다. 3번은 뭐다? 동명사 주어네요. ing로 출발하면 할 얘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was가 나오면서 주어 자리에 동명사를 잘 썼다. 굉장히 무난하게 그냥 맞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접근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게좀 어렵죠. to 다음에 동명사 쓸수 있거든요. to 부정사 아닙니다. 이거는 명사로서 여기에 있어서 되게 또 다른 접근이었다가 되는 건데 뭘 만들어냅니까? 사회적인 학습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플라톤 아카데미가 있었고요. 또 그곳에 후대의 또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사회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공부했다라는 소리이고요. 계속 갑니다. It is important 가주어를 썼네요. 그리고 진주어는 나왔어 벌써.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것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더라. 진주어 나왔고요. 4번에 왓입니다. 말하는 늘 말하는 중국집의 짜장면 같은 존재 또 나왔죠. 왓은요, 왼쪽에 명사 안 써야 됩니다. 그리고 왓을 씁니다. 오른쪽이 불완전해야 됩니다. 노트 다음에 명사 없는 거 맞아요. 괜찮아요? 자, 오른쪽 볼게요. 불완전한지 봐봐요. 밀접한 관계, 가까운 관계, 누구랑 누구 사이에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 사이에 그것이 consistently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seen에서 여겨졌습니다. 본질적이라고요. 그랬다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 그리고 이 문제 왜 출제가 되는지 알겠어, 이제. 왜냐면 딱 봤을 때, 이게 완전 불완전? 약간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수동태거든요. 이렇게 수동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특별하게 4형식, 5형식 수동태를 제외하고는요. 얘네는 빼. 얘네를 제외하고는 수동태는 원래 완전하던 문장을 순서만 바꾼 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뭐야? 4번 틀렸죠. 왔다면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요거는요 틀렸고요. 접속사 대수로 바꾸어야 되고요. 접속사 대수의 특징이 대수는 종류가 많으니까요. 접속사 대수는 왼쪽에 명사가 없고 오른쪽이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그 대시예요. that야, I know that, I believe that 할때그 대시입니다. 이 that야를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발전된 게 교육은요. 또는 고급의 교육은요, 뭘 포함합니까? 깊이 있으면서도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유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bond, 유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선생님과 pupil. 그 옛날이라면은 그 제자가 되거든요. 그들 사이에서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유대인데요. in which가 수식하면서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정은 아니더라도 감정 같은 것들이 되게 상당한, 그러든 파트를 부분을 차지를 하더라. 그 정도 이야기. 5번 확인해야죠. 이 플라톤 같은 경우는요. 대화, dialogue라고 하죠. 그 대화편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요. supported, 뭘 지지했습니까? 적극적인 학생의 학습에서의 참여. 그거를 역시 지지를 했었고요. much of what was learned, 학습된 것의 많은 부분들은요. occurred, 일어났습니다. 이런 어떤 대인관계의 말로 하는, oral로 하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고요. 뭐보다는요. 쓰여진 material, 자료들보다는요, 5번의 포인트는 분사다. 대표적으로 너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물어보고요. 얘는 자료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관계 보세요. 자료는 write, 써요? 쓰여져요? 자료가 어떻게 씁니까? 쓰여지는 게 맞죠? 그래서 쓰여진 자료에서 수동태로 쓰면 된다. 오른쪽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린 것처럼 이

수능 어법의 포인트는 보자마자 포인트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만 꼼꼼하게 들으신다 해도요, 웬만한 포인트는 정리가 다될 겁니다. 자, 우리 5번 갈게요. Formative 하면이 형성하는 거죠. Formative years, 형성되는 그 시기를 말하고요. Persist, 지속되다. Persist until the end, 끝까지 지속되는 거. 그리고 excessive, 과도해요. 과도해요. Excessive speed, 과도한 속도. withdraw, 철회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고 후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withdraw the proposal, 제안을 철회하더라.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거. 그래서 support 하면은 그런 지지되고요. 자, 문장 좀 길어 보이는 핵심 문장입니다. if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되게 건강하지 못하는 excessive need, 과잉의 그런 어떤 욕구로 이어진다는 거죠. 인중에 대한 욕구로요. 만약 이러면서요. if부터 그냥 끝까지가 그냥 쭉 만약 이런다면 정도로 가는 거거든요. if의 부사절 보인다면은 if를 한 덩어리로 묶어주면서 만약 그런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정도로 가는 겁니다. 자, 주제는요. psychological emergence, 심리적인 어떤 기원과 consequences, 결과입니다. 무엇에? 이게 이제 핵심이죠. excessive need, 과도한 욕구를 가진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approval, 인정,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요. 무관한 문장입니다. 요거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무관한 문장 35번에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요. 한 번씩 기분 나쁘게 틀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게 이제 빈칸 다 풀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다 해결하고 얘를 딱 봤는데 뭐 힘이 빠져서일까? 이게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거는 뭐 실수가 아닐 거고요. 이거는 흐름과 무관한 거를 찾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요. 주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1번까지는 우리가 답이 아니거든요. 답이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까지 정도를 쭉 읽어주시면서 주제를 파악한다면 그 주제랑 관련되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게 여기서 무관하게 되는 것이다. 포인트는 흐름이 아닙니다. 주제와 무관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주제 찾는 거와 똑같다 가볼게요. 인정을 search, 찾는 거고 추구하는 겁니다. 이걸 핵심은 인정 추구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얘는 has its own challenge, 그 자신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린 시절의 형성기 때요. 아이들은요. Seek the approval. 핵심 패턴이죠? 인정을 추구합니다. 누구의 인정입니까?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means 수단이 되는 거죠. Securing, 확보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것은요, persist, 지속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Adulthood. Hood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를 말하거든요. 성인기까지도 지속이 쭉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성인기 때요. There's a general need. 일반적인 어떤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다. 인정에 대해서요. 누구 인정받으려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 특히나 좀 이제 loved ones.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 admired. 존경받거나 아니면 look up to가 역시 또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Because 왜 그렇습니까? They have particular qualities or skill. 그들이 특정한 어떤 속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내가 존경하거나 이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여전히 뭘 받고 싶어 한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 자, 그러면서 1번까지는 가자 그랬어요. 자, 그러나 This can turn into unhealthy. 자, 이것은요. 좀 건강하지 못하고요. 과도한 인정에 대한 욕구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If가 조건이 붙었죠. 만약에 그 개인이요, uncertain, 확신이 없는 거야. 그 또는 그녀의 자신의 독립성이라던가, 권리라던가, 책임이라던가, 얘는 뭐냐? 효능감이라고 말합니다. 설명해주죠. 어려우니까. 무언가에 영향을 주는 자기 어떤 능력을 말하는 효능감 같은 게 없어. 확신이 없어. 그렇다면은 이게 과잉의 인정 욕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잉의 인정 욕구로. 아,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2번 갑니다. Constant. 계속적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뭘 기반으로 합니까? 왜 그럴까요? Fear.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 The other's love will be withdrawn. 요것도 동격 대시예요. 어떤 두려움, 두려움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이 withdraw 뭐였습니까? 철회되는 겁니다.

될까봐. 남들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봐 그런 게 두렵고요. 다시 한번 다시 연결되면서 또 무슨 두려움? You'll be left. 너 남겨질 거야. Helpless. 무기력하고 unloved. 사랑받지 못한 채로 나 외톨이 될 거야. 막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계속 뭔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라는 소리고요. 자, this 이것은요. 물론 extension 연장된 것이다. 무엇의 연장입니까? 어린 시절의 패턴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whereby라는 것은요, 그 어린 시절의 패턴에 의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앞에 나오는 그 어린 시절의 패턴이 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걔는요, 뭐라 느낍니까? 그 또는 그녀가 never received, 받지를 못한 거죠. 충분한. 다시 말해, 무조건적인 어떤 인정이나 사랑 같은 것을 그녀나 그의 부모로부터 못 받았어. 그 느낌의 연장일 수 있다. 이 어떤 과잉의 인정 욕구는 유년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못 받는 바람에 이런 게 생겼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과잉인정 욕구의 기원을 한번 쫓아가 본 거고요. 4번 볼게요. 자,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거나, being loved, 사랑받아, 남들에 의해서 그것은 중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예요? 자기에 대한 사랑인데요. love of self입니다.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은요, no less important 하면은 그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요. 자,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하고 있죠? 인정 욕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과잉일 수가 있고, 그거 왜 그래? 유년 시절에 그게 연장됐을 수 있어.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소재가 바뀐 거예요. 이런 거는 금방 나와야만 합니다. 물론 앞에 러브 러브 이런 거막 보이니까는요. 이렇게만 보면은 뭔가 이렇게 흐름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흐름을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주제라는 것은 중심된 소재에 대해서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바거든요. 근데 얘는 좀 쉬운 게 소재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인정 욕구, 과잉 인정 욕구 이런 얘기했는데 갑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왜 나옵니까? 완전 틀렸고요. 다시 5번 돌아가야 됩니다. 요즘 문제들 다 그렇거든요. 얘를 빼죠. 4번을 빼고 나면은 원래 문장에 얘가 없었던 거거든요. 5번이 어떤 연결어라던가 대명사로 3번과 연결돼야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요, learn to feel unworthy. 학습하게 되죠. 뭐를요? 아, 내가 가치가 없구나. 이런 느낌 받게 되고요. 또, they don't have the right. 그들의 권리가 없다 생각해. to expect. 기대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든가 인정 같은 것을 나 기대할 권리가 없나 봐. 이런 생각하게 돼. 근데 이게 3번과 연결되잖아요. 3번에 뭐라 그랬어요?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5번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4번은 완전히 좀 빠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힌트들은 되게 많아요. 5번을 다시 보시면은 데이도 있잖아요. 그들은 학습하게 되더라. 지금 4번 문장에 데이라고 부를 만한 대상이 또 없어. 4번의 핵심은 the love of self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요. 이게 데이라고 부를 만한 대상이 물론 굳이 따지면 뭐 만들 수는 있겠으나 이게 또 딱히 가리키는 것도 없다. 그러니 인과관계로서 결과를 나타내면서도 대의까지 받아주려면 4번이 완전 날아가야만 하는 4번이 정답. 자, 이번에 6번 갑니다. 글의 순서 또 워낙에 많이 틀리시죠? 재밌습니다. 갈게요. extensive, 광범위한 거. knowledge, 광범위한 지식. attainment, 달성하는 거, 목표 달성할 때요. 그래서 goal 붙이면 목표 달성. accelerate, 가속화하더라. 뭐를요? 그럴 때 성장을 가속해요. discipline, 이렇게 쓰죠. 학문의 분야. 그래서 academic, discipline은 학문적인 분야를 말하고요. centrality, central, 중요하고 중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role 붙이면 역할의 중요성. 자, although가 나왔습니다. 항상 제가 이거 강조 많이 드리는 건데요. 해석의 패턴입니다. al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니까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뭐 가령 떡볶이는 참 매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다. 그럼 맛있단 얘기잖아. 맵단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요, 요 뒤에 나오는 이게 지금 사람에게서도 이게 쓰인다라는 이 뒷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although에 걸려있는 것은 가볍게 해석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주제는요, 순서 문제지만, the goal gradient effect, 목표 경사 효과라 그래서요, 이런 게 있습니다. increased effort, 노력이 증가합니다. 뭐함에 따라? 목표의 목표가요, 목표에 우리가 접근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들 둘 다에게서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힘이 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가볼게요. 순서 문제 푸는 법 정리하겠습니다. 이게요, 푸는 법이 되게 다양할 겁니다. 근데 제가 푸는 방법이 아마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정확하게 답이 나올 거예요. 먼저 주어진 글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방법은 다 읽지 않아요. ABC의 첫머리를 보면서 얘네들 분명히 연결사라던가 대명사를 바탕으로 연결이 되고 안 되고가 웬만큼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걸 지워내고 연결되는 걸 찾으면서 조금만 읽고 첫머리를 찾아보거든요. 해볼게요. Motivation, 동기라는 것은요. 광범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 연구에서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초기 연구. 이 주제, 동기잖아요. 동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초기 연구들의 몇몇은 누가 한 겁니까? 이 클락 헐이라는 분이 한 건데요. 자, 이분은 뭐 했어요? Who observed that? 이런 거죠. 관찰했습니다. Effort invested in accomplishing a goal까지가 이렇게 수식인데요. 투자가 된 과거분사입니다. 어디에 투자가 된 노력? 목표 달성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진 그 노력은 증가하더라. 모함에 따라 목표 attainment 달성이 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공감이 금방 되거든요. 안될것 같을 때참 이게 힘듭니다. 영어도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내 등급이 한참 낮을 때는요. 힘이 안 나요. 재미도 없어. 근데 이게 성적이 점점 올라가면서 목표가 1등급인데 5, 4, 3, 2 올라갈수록 당연하게도 힘이 불끈불끈 나거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분께서 알아내셨다. 이런 것들을 이분께서 지금 관찰을 해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 이제 ABC의 첫머리를 딱 보는 거예요. 방금에 니클라 칼이라는 분께서 어떤 것을 밝혀냈다. 그분의 어떤 이론이랄까요? 밝혀낸 연구의 결론이었거든요. 자,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This가 보입니다. 대명사죠. 동기부여의 이 방법이요. 이 방법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this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문제를 만드실 때 저런 연결어 대명사에서 문제를 잘랐기 때문에 저게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her의 뭐, 쥐 연구를 모방해가지고요. 비슷하게요. 뭐 이러거든요. 쥐는, 무슨 얘긴데요? 뭐, 쥐 연구했나요? 어색하거든요. 어색해. 시범 보는 겁니다. Although,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This conclusion, 이 결론 그래. 이게 결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잖아요. 처음 얘기했던 이 도입부의 이 이야기를, 목표에 다가갈수록 우리가 노력이 막 세지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증가하더라고요. 그 결론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G 이야기를 C번에서 처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C번으로 갑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C 다음에 AB 아니면 BA잖아요. 정말 솔직하게는 실전이다? 저라면 그냥 읽어볼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보면 어차피 이 끝과 이 처음이 다시 한번 연결고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요. 내용이 금방 또 답이 나올 거거든요. 일단 얘는 맞아. 방금 도입부에 나왔던 그 박스 안에 있는 이 결론이 여기 들어오면서요. 이 결론은요. 무엇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도출된 게 관찰한 거잖아요. 쥐들이 뭐합니까? 미로를 달리는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음식 보상을 받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서 이제 스피드가요. 증가하는 겁니다. 뭐함에 따라. 그 음식까지의 거리가 줄어들매 따라. 방금 연구 내용 설명 끝났죠? 쥐도요. 목표물에 다가갈수록, 목표 달성에 다가갈수록 막 속도가 더 나는 겁니다. 자, 그랬지만서도요, 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seek to explain,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목표의 pursuit, 추구요. 누구에게서? 인간에게서. 이제 G에서 인간 이야기로 C번에서 우리는 옮겨가고 있다. 그쵸? G에서 인간으로 옮겨왔어요. 자, 실제로 많은 이 동기부여에 대한 현대 연구의 많은 것들은요, has built on this foundation, 이 토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목표 추구라던가 달성 같은 것들을, 이제 얘네들이 이제 조장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걸 바탕으로 많은 동기부여 현대 연구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C번까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좀 들어봅니다. A번을 다시 보시면 이 동기부여 방법. 개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서 예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방금 말했던 그 헐의

G형 브랜드에게 비슷하게요. 소비자들, 이들들은요, 보여주었습니다. 뭔데요? 가속화하는 겁니다. 커피의 구매를요, 모함에 따라 그 소비자들이 어프로치 다가갑니다. 이게 뭐예요? 그 로열티 카드라 그래가지고 로열티는 기본적으로 충성심을 말하는 거지만 고객 카드 있죠. 10잔 마시면은 뭐한잔 무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10번째 공짜 거기에 목표에 다가갈수록 더 많이 사 먹게 된다는 겁니다. 자, 스포츠의 맥락으로 갑니다. 다른 예시입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종종 관찰됩니다. 뭐 한다고요? 한번 마지막으로 더 푸시 힘을 내는 겁니다. 모함에 따라 그들이 어떤 특정 이벤트를 완료함에 따라요. 끝나갈 때쯤 한번더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종종 무슨 특징이 되는 겁니까? 보스 A, B가 들어왔습니다. 보스 여기 있고요, 엔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들의 fatigue, 피로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할 때에도 역시 목표가 달성되려고 할때더 힘을 내게 되고요. 또 이번에는요, 무슨 특징입니까? They're on self-talk. 자기 자신이, 그 자기 대화를 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대화를 할 때, 이럴 때에도 우리는요, 훨씬 더 목표가 다가갈수록 막 힘이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 A번 갑니다. 이런 동기부여의 방법은 또한이 여기 나오거든요. Also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또 다른 사례 역시 보여질 수가 있다. 목격된다. 뭐할 때요? 사람들이요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모함에 따라 그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운동의 루틴의 마지막에 다가감에 따라서요. 자, 이게 A번이 마지막이 확실한 게 이제 결론입니다. 웬만하면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요 결론으로 이야기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B냐 A냐는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Given 뭘 고려해 볼까요? Centrality of motivation to success in most life domain. 대부분의 삶의 영역에서 성공에 있어 가지고 동기부여가 참 중요하잖아요. 중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은 이 주제, 네, 매료시켰어. Fascinated. 학자들을요, 다양한 학문의 분야에서, 매료시켰더라. 거기에는요, 이제 사회과학의 분야인데 뭐가 포함됩니까? 경제학이라든가 심리학을 포함해서요, 많은 학자들에게 이게 매력적인 주제였다라는 겁니다. A번의 마지막, 정리하는 글이잖아요. 이게 참 매력적이죠? 그래서 학자들도 참 이거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가 A번에서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정리했습니다. CABA. CBA, CBA의 순서로 이렇게 답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 수강후기 퀴즈 푸셔야 되거든요. 요거 정답 수강후기에 올려주십시오. 오늘도 고생 많았거든요. 복습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다 챙기시고요. 우리 새로운 유형 들어갔으니까 오늘 거잘 복습하시고, 우리 다음 강 문제 풀고 만나겠습니다. 수요일 날까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이제 또 연전해서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낼 건데요. 이제 포인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프해라. 그러니까 상대값이 나오면 점프해라. 그러니까 몇 배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값이건 진짜값이건 같은 취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풀 수 있을 거니까, 저 믿고 가보세요. 자, 시작해볼게요. 자, 37번. 자, 가에서 POH와 PH의 합은 14인데 차가 8이다 라는 뜻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연립방 정식 풀지 마시고 11이라는 숫자와 3을 떠올리시면 돼요. 가에서는 11이라는 숫자와 3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POH가 되겠고요. 여기가 PH가 됩니다. 합은 14고 격차가 8이니까 여기를 가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를 뭐 나라가 놓고 뭐 다까지 있군요. 뭐 다까지 한번 해보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정보들 주고 있냐. 분모값과 분자값이 같아야 10이라고 했군요. 그럼 가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 값이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럼 요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어야 그들은 10이 되겠다. 그러면 나에서 OH-의 농도, 나에서 OH-의 농도니까 POH는 이제 4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10이 되겠고, 자, POH는 지금 여기 보라는 얘기고요. 그럼 얘가 얘 3배라고 했으니까 여긴 12가 되겠고요. 그럼 여긴 2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진짜 값인 거니까 이제 바로 선지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상대값이라고 주어지면 실제 값을

부활 때까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기억부터. 자, 간은 예보란 얘기죠. 그럼 여기 pH가 7 언더라는 것은 산성이라는 걸 뜻하니까 이건 틀렸고, 자, 나에서 여기 보란 얘기고, 그럼 pOH는 이거 보란 뜻이야. 4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명확하다면 바로 디귿을 마킹하셔야 되겠죠. 그죠?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에서 예보란 얘기고, 그럼 H 플러스의 농도는 요거 보란 뜻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럼 답은 디귿이니까 답은 2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어렵죠. 이게 아까 전에 문제하고 난이도가 완전 좀 달라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는 이제 8번이고, 이제 16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그레이드가 완전 다른 거죠. 자,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자, pH와 pOH의 격차예요. 격차. 그러면 둘의 합은 14고, 격차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자, 근데 지금 요런 얘기를 주네요. 아, 여기부터 푸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치고. 자, H 플러스의 농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몇 배야? 점프하면서 푸시면 돼요. 점프하면서. 그러니까 늘어나는 방향을 뛰세요. 같은 방향을 뛰어야 되겠죠. 이렇게 뛰고, 얘도 이렇게 뛰고,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농도인 거니까,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란 말이에요. 그럼 부피가 몇 배가 됐냐면 20분의 1배가 되죠. 그럼 부피는 20분의 1배가 됐는데, 요 분자값이 몇 배가 되냐면 50배가 됩니다. 50배. 그럼 전체적인 개형은 1000배가 되죠. 1000배. 그럼 H 플러스의 농도가 1000배. 그럼 pH는 3이 감소돼야 돼요. 그럼 pH가 3이 감소된다는 거는 요렇게 가면서 pH는 3이 감소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pOH는 3이 증가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에 건 3이 증가, 뒤에 건 3이 감소되는 거니까 6 증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X에서 EX로 점프할 때 6이 증가된다는 뜻인 거니까 그럼 여기 값은 6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값은 12가 됩니다. 끝났어요. 자, 풀이가 지금 끝난 거예요. 여기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진짜 값으로 변환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둘의 합은 14고 차가 6이면 여러분 여기서 스페이스 바를 잠깐 누르시고요. 그렇죠. 떠올랐나요? 10과 4가 떠올라야 돼요. 10과 4. 그래서 이 값은 10이 돼야 되겠고 이 값은 4가 됩니다. 예, 처음엔 좀 더딘데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면 이제 지금 보는 거랑 또 10월 달에 보는 거랑 또 다르니까 익숙해져요. 짜지 마시고. 자, 여기는 12예요. 그럼 둘의 합은 14고 차가 12예요. 그렇죠. 13과 1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13이 되겠고 요 값은 1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됩니다. 자, 기억. 자, pH와 pOH의 진짜 값을 구했다. 그럼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요. 자, 가에서 요거 보란 얘기죠? 요거 보란 얘기고, 그럼 요거는 정답. 자, 가와 나는 pH가 다7 언더입니다. 산성입니다. 정답 되겠고, X는 6이죠?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 니은. 답은 3번. 요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의 시험지를 운영을 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좀더 보죠. 자, 39번. 자, 수능이 16번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상대값이 나왔어요. 점프. 몇 배인데? 이러면 끝나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H 플러스의 양은 가가 나의 몇 배라고 그랬냐면, 200배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점프를 하더라도, 가와 나로 점프하라. 이런 뜻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염기다. 아, 이거 봐라. 그러면 지금 보면, 이 값의 비율이 어디로 갈수록 크냐? 이 값이 클수록. 상대값이더라도 크기 정도는 비교하실 수 있잖아요. 상대값이더라도 누가 제일 크냐? 이게 클수록 H 플러스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갈수록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일 큰 얘가 산이란 뜻이야. 그럼 제일 작은 얘는 염기란 뜻이겠죠, 그죠? 그럼 얘는 중간값인 거니까 물로 놓고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끝난 거죠. 그러면 물은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으니까 얘를 실제 값으로 변환할 수 있단 말이에요. 1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가짜 값을 실제 값으로 변환할 때 10의 마이너스 8승을 곱하면 점프가 돼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면 얼마 될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될 거고, 그럼 이 값은 얼마 될 거냐면 10의 6승이 된다는 느낌도 처리가 될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값을 실제 값으로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야.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곱한다라는 건 지수끼리는 더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수의 합은 14고.

이걸 나누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수로 끼린 뺐다는 뜻이에요. 그 지수의 차이가 8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두 수의 합은 14고 차가 얼마냐면 8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뭐 합차 스킬이라고 해서 우리 많이 했었던 거죠. 그죠? 합은 14요? 차가 8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좀 떠올라야 되냐면 스페이스바를 잠깐 누르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얼마냐면 10이라고 3이 떠올라야죠. 그러니까 둘의 합은 14고 차가 8이고. 좋아요. 자, 근데 이 값을 지수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지수로 이렇게 바꿨을 때그 값이 지금 보니까 1보다 작죠. 그 얘기는 큰 값이 밑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값이 지금 무엇이라는 걸알수 있냐면 이게 H 플러스의 값이고 그다음 분모에 해당하는 이 값이 뭐라는 걸알수 있냐면 OH 마이너스의 농도라는 걸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구한 거예요, 나. 좋아. 자, 그럼 이제 가나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가도 좀 잠깐 가볼까요? 그럼 가를 뭐 여기다 편의상 여기다 쓸게요. 의미 없는 건 지울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가. 자,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점프 뛴다고 칠게요. 이렇게,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면 이 값이 몇 배가 된 거냐면 10의 8승 배죠. 8승이네. 이거 봐라. 그럼 분모 분자를 뚝 자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 값 4, 분자 값 4.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10의 8승배가 된다는 건 분모 값은 10의 마이너스 4, 분자 값은 10의 4승배가 된 거야. 요렇게 점프한 거죠. 자, 그럼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4승.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4승인 거니까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거고요. 분모 값은 10의 마이너스 4승인 거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 돼요. 선생님, 어차피 물인데 왜 이런 걸 하시나요? 좋아. 이게 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렇게 연습 차원에서도 이게 되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X 값과 요 값을 갖다 비교하고 있네요. 그러면 H 플러스에 무엇을 물어봤냐면 몰수가 몇대 몇이라고 그랬냐면 얘가 얘의 200배? 그러니까 요걸 1이라고 놓으면 여기 20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뭐냐면 H 플러스의 숫자란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죠? 농도의 부피를 곱해서 구해요. 그러니까 H 플러스 농도에 써볼게요. H 플러스 농도에다가 곱하기 부피를 한다는 뜻이죠. 부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율상으로 봤을 때 200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H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1승 곱하기 부피는 X.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로 봤을 때그 값이 얼마였던 거냐면 1입니다. 그럼 여기에 200을 곱해서 튀어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00을 해서 넘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을 갖다 계산하면 얼마 되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에다가 곱하기 X가 될 거니까.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X값만 구하라고 했네요. 그 양변에 10의 9승을 곱하면 없어질 거고요. 그럼 여기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0이 될 거예요. 그럼 X값은 500이 되겠다. 예, 풀이는 끝났어요. X는 500이니까 니은은 그러니까 정답. 기억, 거짓이죠. 가는 물이니까 기억 틀렸고. 자, 다에서와 나에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번 연습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점프를 할 거예요. 그 점프를 하면 몇 배가 되냐면 10의 14승배가 되죠. 이거 봐라. 그럼 반을 뚝 자르란 말이야. 분모 7, 분자 7. 그렇게. 그래서 10의 14승.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모 값은 10의 마이너스 7승배가 된 거고 분자 값은 10의 7승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분자 값이 10의 7승배가 된 거니까 10의 몇 승이 된 거냐면 4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 값은 10의 마이너스 7승배인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다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다에 예보란 얘기죠. pH는 마이너스 로그인 거니까 이건 분모 값은 4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나에서 예보란 얘기고 예, 마이너스 로그 씌우면 3이 돼요. 그럼 답은 4분의 3은 1보다 클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답은 2번에 마킹하시고요. 학교에서 내신이 나온다면 모의고사에서는 크다 작다만 물어보지만 요 비율이 4분의 3인 것까지 좀 아셔야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상대값이 나오면 점프한다. 몇 배인지. 근데 10의 8승배다? 그럼 반으로 뚝 잘라. 4, 4. 분모 4, 분자 4. 그런 느낌으로 계속 풀고 있습니다. 좀더 볼게요. 40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pH 문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점프할까? 그건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볼까요? 부피가 점프한다. 그럼 얘도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무엇을 알수 있냐면, H 플러스의 농도는 부피분의 H 플러스의 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점프할 때 분모값이 몇 배가 되냐면 2배. 그러면 분자값은 몇 배가 되냐면 50분의 1배가 돼요. 50분의 1배.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몇 배가 되냐면 100분의 1배.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묽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H 플러스가 100분의 1배. 그럼 pH는 2 증가.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점프할 때 pH가 2 증가. 그래서 이렇게 점프할 때 pH는 2가 증가. 이렇게. 그럼 이제 바로 노출이 일어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되냐면 pH와 POH의 합은 14라는 걸 쓰면 되죠. 그럼 X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되겠네요. 그럼 요 값은 8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값은 6이 될 거고 여기는 4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10이 된다. 자, X는 4입니다. 틀렸고. 자, 가와 나는 pH로 비교하는 게 좋아요. 둘다7 언더기 때문에 둘다 산성이죠. 그죠? 정답. 자, 디귿. 자, 나의 예보란 얘기죠. H 플러스는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이렇게 클래식하게 구하세요. 곱하기 부피는 그냥 2만 넣을게요. 자, 여기는 부피는 1만 넣자.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예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죠. 자, 요즘은 특히 많이 하는데요. 그 분모에다 10의 6승을 곱하면 1로 바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로 변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럼 이 값은 뭐랑 같은 거냐면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10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과 같은 얘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없어질 거니까 여기 5가 돼요. 출제자는 이거보다 크냐고 물어봤으니까 크죠. 근데 지금 작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렸어요. 답은 니은이니까 답은 2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한번 더. 아, 제 강의의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같은 말을 계속 해줘요. 상대값이 나오면 점프한다.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보죠. 자, 41번. 자, pH와 POH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조금 쉬운 문제가 뭐냐면, 물론 여기서 만만치 않은데, 데이터를 볼때 상대값이 아니라 진짜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얘는 7분의 7. 7분의 7. 요건 합쳐서 7밖에 안 되니까 두 배를 벌려주면 12분의 2가 되겠고요. 여긴 7인 거니까 두 배를 해주면 요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자, 가는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요거는 이제 거지 선지. 자, 니은 잠깐 보면 다에서와 나에서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 좀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다에서 여길 보란 뜻이고 OH인 거니까 이제 여길 보란 뜻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자, 부피는 그냥 4만 넣을게요. 그다음에 나 여기 보란 얘기고 그럼 부피는 2만 넣도록 할게요. 자, H 플러스인 거니까 이제 여기를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값은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분모값에다 10의 4승을 곱하면 1이 되죠. 그럼 요 값은 이제 2가 될 거예요. 그럼 2분의 100이니까 50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정답. 자, 디귿. 가와 다를 혼합하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와 무엇을 혼합하냐면 물을 섞겠다는 뜻이에요. 가와 다를 섞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pH가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10에다 동그라미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pH가 10. 아, 그러니까 얘는 진짜 섞었을 때 pH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로부터 어떻게 되는지 지금 물어보네요. 요게 현재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섞기 전에 현재 pH가 10이란 뜻이에요. 근데 현재에 비해서 물을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수직선을 요만큼만 딱 시험지에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pH가 7이 되겠고 현재 pH는 10이 됩니다. 현재 pH는 10인데 현재로부터 물을 갖다가 막 부으면 물을 향해서 가요. 물을 향해서. 현재로부터 물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pH가 현재보다 작아진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

둘다 pH가 작아진다는 뜻이니까 정답이네요. 답은 니은 디귿이어서 답은 5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 42번.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모의고사에 10번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쉽게 쉽게 풀었는데 요즘엔 좀 진화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좀더 보죠. 자, 다음은 이제 다음과 같다. pH와 POH의 차가 8이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그렇죠. 두 가지의 숫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3과 11. 그걸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요게 3과 11의 차라는 것들이 좀 떠올라야 되고요. 12. 잠깐 스페이스바. 그렇죠. 12와 2가 떠올라야 돼요. 요 값은 12와 이제 2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 값을 다 구해낸 거니까 바로 선지를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자, 가는 뭐냐? pH가 7보다 작다라는 것은 산을 뜻하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냐면은 얘로 가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10에 마이너스 12승. 얘는 얼마냐면 10에 마이너스 2승. 그래서 분모 값을 1로 바꿔주세요. 10에 12승을 곱하면 이 값은 10에 10승으로 끝나겠죠. 정답. 자, 디귿. 자, 가에서 여기 보란 얘기죠. 그럼 H 플러스의 양은 얼마냐면은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하기 부피는 100을 넣으란 뜻이에요. 근데 어차피 1대2인 거니까 그냥 2만 넣을게요. 여기에서는 부피를 1만 넣겠습니다. 자, OH-의 농도인 거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10에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그럼 분모값을 1로 바꿔주면 10에 3승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10에 1승으로 끝나고요. 2분의 10인 거니까 답은 5에 마킹하면 되겠네요. 답은 5번에 마킹하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3번. 이게 마지막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좀더 있어요. 계속 가볼게요. 자, 43번. 자, 22년도 문제. 이때만 해도 모의고사에 이제 10번에 있었던 문제예요. 지금 보면, 가와 나에서, 지금 보니까 POH를 주죠? 그럼 pH는 얼마냐면, 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되게 문제가, 뭐, 행복했어. 그러니까 약간, 저희 여러분들도 좀 모래주머니를 딱 덜고 뛰는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문제 풀때 재밌죠? 그럼 둘의 합이 14인 거니까. 그럼 여기는 POH가 얼마라고 좀 주는 거냐면, 여긴 1. 이렇게 좀 가네요. 자, 가에서. 얘 보란 얘기죠? 그럼 H 플러스의 농도는 10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정답이 되겠고, 여기에서. OH의 농도는 10에 마이너스 1승이 되겠고요. 부피는 얼마냐면 30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몰수를 물어봐요. 그럼 정확한 리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얘는 30을 곱하고, 1000분의 1 토막을 내야죠. 요러면 요 밀리리터가 리터로 바뀌니까 요걸 갖다 계산해 보면 여기까지가 3이에요. 그러면 1000분의 3이니까 정답이 되겠죠. 요렇게. 자, 디귿. 자, 가에다 물을 넣어서. 아, 이건 좋은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10ml인데 그걸 100ml로 바꾸겠다는 건 10배를 물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pH는 1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자, 현재 pH 가운데를 7로 잡고 현재는 위치가 여기에요. 2였는데, 물을 갖다 넣으면 7을 향해서 가야 돼. 물을 향해서. 그러니까 1이 증가가 돼야 되겠군요. 그래서 그 값은 얼마냐면 3이라고 마킹을 해야 됩니다. 틀렸네요. 답은 몇 번이냐면은, 답은 기역과 니은이니까, 답은 3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도 마지막 디귿을 얼마큼 빠르게 푸느냐.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걸 진짜 계산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어떤 그 경쟁 상대들은 딱 수직선 그려갖고 딱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값은 4가 아니라 3이라는 걸 어떻게 구했는지를 조금 빠르게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하실 수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복습만 좀 해주면 결국에 다 위에서 만나거든요. 복습을 안 하면 잘 풀던 아이들도 감을 잃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결국에 다 위에서 만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44번. 수능 12번이에요. 자, pH와 POH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염지성이고, 하나는 산성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누가 산이고 염지인지를 좀 따져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값이 더 크죠?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이거의 두 배라는 건 pH가 크다는 얘기고, 여기에 pH가 작은 거네요. 산성이죠. 얘는 뭐냐면 염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농도는 염기의 농도고, 여기서 말하는 이 농도는 산의 농도예요. 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다가 POH라고 한번 써볼게요. POH. 자, 그러면 염기의 농도는 pOH로 표현이 될 거고, 산의 농도는 pH로 표현이 돼요. 여기 동그라미 쳐볼게요. 산의 이 농도는 pH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농도가 점프 10배가 됐네. 10배. 그럼 농도가 10배 되면 pH, pOH는 1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거까지. 근데 여기서는 산의 농도니까 이걸로 표현이 됐다면 얘는 pOH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도가 10배가 되면 한칸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 값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얼마가 돼야 되냐? 농도가 1이 농도가 10배가 되면 pH, pOH는 1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농도가 진해졌으니까 1이 감소가 돼야 돼. 이걸 받아들이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걸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농도가 10배가 됐어요. 그러면 같은 산이라면 pH가 1 감소되겠지만 얘는 산이고 얘가 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pH라면 여기선 pOH로 그것이 대변이 돼요. 그래서 요게 1 감소. 요기를 하면 정말 빠르게 풀고 이게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예요. 그러면 pH와 pOH가 노출이 일어나는 거니까 얘를 두 개를 더하면 14가 되면 되죠. 그럼 그 값은 3x 빼기 1이 14인 거니까요. 그럼 x 값은 5. 이렇게 풀이 끝났어요. 그럼 x가 얼마냐면 여기가 5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값은 10이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끝. 쭉다 정리를 해서. 그럼 POH는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되겠고요. 그러면 요게는 9가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나는 HCl이다. 정답이 되겠고. X는 방금 구했어요. 5입니다. 5. 틀렸고. 자, 10A. 예, NaOH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계산해 보죠. 자, 산의 pH가 5라는 건이 농도가 얼마라는 거냐면 10에 마이너스 5승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점프 뜰때 10배를 하는 거니까 그 얼마 되냐면 10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A를 물어봤네. 그럼 이거에 또 10배를 하라는 거니까 이 값은 얼마냐면 10에 마이너스 3승이 돼요. 그러면은 이 값에서 Na 플러스는 이게 100% 이온화되는 거니까 얘도 10에 마이너스 3승, 얘도 10에 마이너스 3승. 그럼 이 값은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 요런 얘기 잠깐 해보죠. 자, H 플러스와 이 Na 플러스는 얘가 100% 이온화되기 때문에 얘가 10개면 얘도 10개입니다. 얘가 100개면 얘도 100개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농도는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출제하신 분이 요걸 줬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럼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이 10에 마이너스 3승이라면 얘는 종속적으로 정해질 거니까 그럼 이 값은 10에 마이너스 11승이 될 거고 그럼 이 값은 10에 몇 승이 되냐면 8승이 되죠. 정답입니다. 답은 기역 디귿이라서 답은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서로 비교해 봅시다. 요만큼 운영하는 거. 다시 빨간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구했다면 큰 패착이 돼요.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산인 건 찾았어. 아, 다 좋아요. 이게 염기인 건 찾았어.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1, 이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풀지 말란 뜻이니까. 이게 산의 농도니까 pH네. 그럼 얘가, 지금 이거니까 얘가 10에 마이너스 X승이란 뜻이구나. 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얘 둘은 14인 거니까 얘는 14 빼기 2X니까. 아, 그 염기의 농도가 이만큼이라는 건 10에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건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 이게 pOH인 거니까 얘는 10에 몇 승이냐면 마이너스 14승 더하기 2x구나.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의 관계식에서 뭐 x 찾고 a 큰일 나, 큰일 나. 그렇게 보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그 말들을 좀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 산은 pH가 결정하고 염기는 pOH가 결정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농도가 10배가 됐다라는 건 1이 감소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선 이거에 비해서 얘가
1이 감소된 거니까 얘는 얼마냐면 x 빼기 1이 되는 거고, 2를 더했을 때 14인 거니까 3x가 15가 돼서 x가 5라는 것을 단박에 찾는 아이들이 교실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걔는 그냥 슥 푼단 말이에요. 이걸 빠르게 적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 맞추려고 제 강의 듣는 거죠? 그러니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빨리 연습을 하시고 하나 더 볼게요. 45번. 여기까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상대값이 아니라 이게 진짜 값이죠? 그럼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 값이 뭐냐면 둘의 곱은 무조건 10의 마이너스 14승. 그 곱했다는 건 지수끼리 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했을 때는 14가 되는 거고, 요걸 나누었다는 건 지수끼리 뺐다는 뜻이죠. 뺐더니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됐다는 건 차가 1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우리가 합차 스킬이라고 해서 여러 번 연습을 했던 건데, 더해서 14, 차가 1. 그게 좀 떠올라야 돼요. 그럼 누구와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7.5와 6.5예요. 그러니까 2를 더해서 14. 차는 1. 아, 좋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 다음, 요걸 지수로 바꿔주죠. 이렇게 바꿔서. 근데 그 값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은 큰게 밑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죠. 아, 이거 충분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OH의 농도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H 플러스의 농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뭐 문제에서 그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게 지금 가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연습 삼아서 좀만 더 해볼게요. 자, 나를 잠깐 볼 건데, 아, 이걸 뒤늦게 봤네요. 이게 H와 OH의 농도가 같다는 뜻이니까 이거 물이라는 뜻이군요, 물. 아, 근데 여러분도 아마 못볼 거예요. 저도 이걸 한몇번 풀어보고 오는 거지만 이게 시험장에서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여기서부터 쭉 읽는 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본능적으로 풀지, 물이니까 여기부터 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해.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왼쪽부터 풀겠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얘는 뭐 바로 들어갔으니까 이 값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과 10의 마이너스 7승인 건뭐 그냥 덤으로 주는 거죠. 자, 이쪽 가볼게요. 자, 얘는 무엇과 같냐면 10의 제곱과 같죠? 합차 스킬 써야 됩니다. 합은 14요, 차가 2란 뜻이에요. 그러면 6과 8이 떠오르죠? 6과 8. 자, 그러면 하나는 10의 몇 승이 되는 거냐면은 요게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고,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 돼. 근데 이 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작은 게 밑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알아서 맞춰져요. 그러면 이 자리가 뭐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OH 마이너스의 농도. 그럼 여기가 H 플러스의 농도라는 걸 찾습니다. 자, 기억부터. 나에서, 이거 보란 얘기죠? 그 중에서 누구 보란 얘기냐면은 요거 보란 얘기예요. 그럼 요건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다가 정답입니다. 정답. 자, 니은. 자, 나에서 요거 보란 얘기고요. 그중에서 요거를 분모값으로 쓰란 뜻이에요. 자, 가에서 h 플러스는 이거를 쓰란 뜻이네요. 요걸 쓰란 뜻이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0의 마이너스 7.5승은 10의 마이너스 3승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위만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에서 여기 보란 얘기죠. 다에서 h 플러스의 양은 요거 따지란 뜻이에요. 그러면 분모값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부피는 얼마냐면 10의 제곱. 그 다음에 나에서 부피는 1만 넣을게요. 거기서 h 플러스의 양은 이걸로 따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인 거니까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10분의 1. 정답. 답은 기역과 디귿이니까 답은 4번. 시험지는 우리 서로 싱크를 맞춰봅시다. 자, 마지막 46번인데요. 아, 이건 참 좋은 문제니까, 시간적으로 제가 이제 문제를 풀고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다음은 25도씨에서 수용해 가나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좋아요. 가나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H 플러스의 농도와 OH의 마이너스의 농도도 뭐 이렇게 좀 주고 있네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OH-H 플러스의 농도가

여기가 서로 같죠. 그 얘기는 물이란 뜻인데 그게 시험장에서 안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옵션을 깔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얘는 지금 보니까 OH의 농도를 주는 거고요. 여기는 H 플러스의 농도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pH로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pOH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를 갖다 비교해 봤을 때, 뭐 내려가도 되고, 자, 이렇게 갈때 농도가 몇 분의 몇이 돼요? 100분의 1이 돼, 100분의 1. 농도가 100분의 1이 돼요. 그러면 pH, pOH는 2가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도가 진해질 때는 2가 감소되겠지만, 농도가 묽어질 때는 2가 증가된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pOH가 2가 증가된단 말이야. 그 값이 얼마냐면, X 플러스 2가 돼. 요게 지금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pH, pOH가 이제 노출이 일어났죠. 이게 이제 pOH입니다. 그러면 둘을 더해서 14가 돼야 되니, 4X 더하기 2가 14가 되려면 이 값이 12. 그럼 X는 3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 값은 3이 되겠고, 여긴 9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둘을 더해서 14에 되니까, 11이 되는 거고, 여기는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덤으로 먹는 거지, 처음부터 안 보인다고. 그러면 이 값이 서로 같은 거니까, 이거는 pH 7, pOH 7인 거는 기대도 하지 말라 이거야. 나중에 푸는 거다, 이거야. 자, 이제 시작할게. 자, 기억. X는 얼마냐? 이렇게. X는 3이에요. 이거 구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 자, A하고 B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A는 이제 요 값이죠, 그죠? A의 농도는 지금 보면 OH-의 농도가 pOH가 5인 걸 가지고, 요게 10의 마이너스 5승이란 걸 찾고, 곱하기 부피 자리를 좀 냅둬야죠. 자, 부피를 갖다가 지금 주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수용액 가나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아, 애초에 지금 보니까 뭐 그냥 부피는 알 필요 없군요. 그냥 농도를 물어본 거니까. 이거 갖고 그냥 바로 이거 들어가면 됩니다. 부피는 알 필요 없군요. 자, 여기는 이제 OH-의 농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냥 바로 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럼 분모 값을 1로 바꿔주려면 10의 7승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로 끝나냐면 100으로 끝나요. 그래서 니은은 정답. 자, 디귿. 자, pH는 다하고 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다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 이제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9. 그래서 요걸 크다는 선지는 좀 잘못됐어요. 답은 니은인 거니까 답은 2번에 마킹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지 않은 풀이에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쓰지 마세요. 이렇게 풀지 말란 뜻이니까. 이건 지금 이렇게 주잖아. pH네. 그러면 100A는 10의 마이너스 X와 같군. 이렇게. 두 번째는 OH-의 농도를 준다는 건 요게 pOH가 14 빼기 3X니까. 지금 보면 OH-의 농도로 이걸 구하려고 A는 10의 마이너스 14승 더하기 3x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배를 해야겠다. 100배. 그러면 요건 제곱인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 더하기 3x. 요게 100배면 얘도 100배니까 여기에 더하기 2를 한 것이 10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풀지 지금 말란 얘기예요. 그럼 얘와 얘가 같은 거니까 4x가 얼마가 될 거냐면 넘어가서 요게 뭐 12가 되겠네. 그럼 x 값이 얼마라는 걸 찾냐면은 x가 3이겠구나. 좋아요. 그렇게 답은 나오는데 요즘 그렇게 안 풀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다시 한번 복기한다. 자, 이거 깨끗하게 놓고 문제에서 자, OH의 농도는 pOH로 대변하는 거고 H 플러스의 농도는 pH로 대변해.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몇 분의 몇 관계냐면 100분의 1배. 100분의 1배. 그러면 요렇게 넘어갈 때 pH, pOH

위치도 E가 증가되어 있는다는 뜻이야. E가 증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분의 1 배되면 pH, pOH는 이렇게 넘어갈 때 E 증가. 그럼 여기 값이 얼마 되냐면 X 더하기 E. 요거를 해야 돼. 좋아. 그럼 pH, pOH가 노출된 거니까 4X 더하기 2가 14. 이 정도 암산도 될 거야. 그럼 X 값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3. 보세요. 지금 시험지를 요만큼만 써서 똑같은 답을 구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어떤 지수로그를 할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출제자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뭐 그렇게 해서 전개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꼭 돌려보시기 바랄게요. 그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는데 특히 46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던 평가 문제인데 이게 레트로라고 하죠. 레트로. 돌고 돌아서 요즘에는 이게 어렵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자리를 바로 무리다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시험장에서 초시계를 대면 얘기가 좀 다르니까 조금 조심하면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표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얘기했어요. 이렇게 pH와 pOH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는 H 플러스의 농도고 여기는 OH 마이너스의 농도니까 각각의 관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연관성으로 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의 1배가 되면 여기에서 요렇게 대각선 넘어갈 때 대각선 넘어갈 때 이증가했듯이 요렇게 넘어갈 때 이증가된다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왔던 이 46번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26번 문항하고 굉장히 흡사하니까 그렇게 아마 26번에서 틀렸던 학생은 여기서 또 틀렸을 가능성이 있고 26번을 맞췄더라도 좀 오래 걸린 학생은 여기서 또 오래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좀 전환을 하시고 지금 여태까지 나왔었던 유형들을 제가 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들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좀 열심히 좀 농담 없이 쭉쭉 풀었으니까 그 시간을 좀 값지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번 보세요?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럴 거예요. 25번, 27번, 28번, 31번. 이런 식으로 같은 유형이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도 지금 펜을 잡아서 이, 뭐 펜은 두 색깔만 됩니다. 푸른 색깔로 표시를 하세요. 아,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25번 다음에 26번 풀지 말고 다시 복습하실 때는 같은 유형을 먼저 푸는 거죠. 25번 풀고, 27번 풀고, 28번 풀고, 31번 풀고, 이런 식으로 같은 유형을 풀면 이 전체 23문항을 쭉 관통하는 뭐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직관이 딱 생길 거예요. 자, 그렇게 펜두개딱 잡고 시작합시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체를 관통했던 것들의 기본. 관통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이 강좌의 특성이에요.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이제 동일하게 지금 맞춰줄 건데요. 첫 번째. 이런 얘기들을 저하고 했었죠. 자, 부피분의 몰수가 농도입니다. 지금 다루는 농도는 퍼센트가 아니에요. 다 몰농도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10배 됐다. 그럼 농도는 10분의 1배. 부피가 100분의 1배, 100배 됐다. 그럼 농도는 100분의 1배. 그거.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pH는 몇칸 차이? 1 차이. 이 차이,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뭐, 이거 갖고 다 푸는 거죠. 그러니까, pH와 pOH 합은 14, H의 농도와 OH의 농도의 곱은 이거.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종속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들은 가장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보셨지만, 이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막 분수를 준다든지, 빼기로 준다든지, 절대값으로 준다든지 내용이 점점점점 여러분들 힘들어지는 거예요. 곱하기로 주는 게 아니라 분수로 준다든지 상대값으로 준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죠. 그걸 뭐 저도 알고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들을 제가 막 시킨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막 이렇게 연습들을 제가 쭉 시켰던 거죠. 1번 딱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두 숫자가 지금 떠올라야 돼요. 그럼 둘의 합은 14인데 아직 7밖에 안 되니까 두 배를 벌립니다. 그러면 12, 2죠. 그러니까 요 비율을 실제 값으로 바꾸는 연습들이 되면 선지를 보시고 그게 아직 안 됐다? 그럼 선지 보시면 안 돼요. 결국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더. 자, 둘을 합치면 7. 그럼 14가 돼야 되니까 두 배, 4분의 10이 되죠. 자, 어려워집니다. 둘의 차가 8. 그렇죠? 합은 14.

7하고 차가 8. 자, 어떤 거가 떠올리죠?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숫자가 지금 떠올라야 됩니다. 4번도. 자, 둘의 차가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러면, 그렇죠. 2와 뭐 10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막 지금 떠올라야 돼요. 같은 훈련들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유형들을 체크할 건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펜두개딱 잡고, 같은 유형입니다. 자, 25번 체크. 27번 체크. 28번 체크. 31번. 35번. 36번. 40번. 하나 더? 쭉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챕터예요. 한 챕터. 여기까지 한 가지요. 자, 이제 펜을 바꿔. 펜을 바꿔서 두 가지, 26번, 46번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요 전체 유형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이렇게 딱 나뉘게 된다는 뜻이죠. 그중에서 이제 25번부터 어떻게 풀었는지 저하고 한번 다시 한번 복기해 볼게요. 여러분 25번 빨리 가실 거죠? 아, 좋아요. 25번 계속 기다립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pH와 pOH의 격차에 대한 얘기도 좀 주고 있고, 여러 가지도 좀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이 정보와 이 정보로 문제를 풀 건데, 자, 문제를 푸실 때는 점프하면서 푼다. 점프하면서. 몇 배인데?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점프하면, 분모값이 몇 분의 몇이 되냐면, 2분의 1배가 되고, 분자값이 몇 배가 되냐면, 5배가 되죠. 그죠? 그럼 전체가 몇 배가 되냐면 10배가 돼요. 그럼 10배가 된다는 건 pH는 1이 감소, 여기는 1 증가.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가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 찔때 2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2a 빼기 7이 이퀄인 거니까 a 값이 얼마라는 것을 찾게 되냐면 7이라는 것을 찾으면서 뭔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의 포인트는 점프. 점프. 그 다음, 이제 어려워지죠. 자, 문제에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 있냐. 상대값. 여러분들 아주 극혐하는 표현입니다. 상대값. 자, 그러면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점프. 상대값을 무력화 시키려면 몇 배인데? 이러면 돼. 몇 배. 그럼 얘가 몇 배냐면, 10의 16승배입니다. 이거 봐라. 그러면 요 지수를 내가 반으로 쪼개라 그랬어. 이 초콜릿을 쪼개듯이 반으로 뚝 분질러서 반은 분자로 놓고 반은 분모로 넣는 거야. 그래서 8과 8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10의 마이너스 8승배가 되는 거고 얘는 10의 8승배가 되면서 점프하는 거죠. 설마 이거 88이 64라고 하는 학생들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모값은 이렇게 되는 거고 분자값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좋아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고 있냐. 이렇게 점프했으면 얘도 이렇게 점프하는 것들이 좀 좋겠죠? 자, 근데 지금 누가 산이고 염기인지를 주기 때문에 이 값의 부호도 우리가 판단이 되죠.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점프할 때, 지금 보니까 H 플러스의 농도가 보니까 마이너스 8승배가 된다는 건 여기서는 8이 증가된다는 뜻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8이 감소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프할 때 16이 증가된다는 관점으로 푸시면은 제일 좋죠. 그런 얘기들로 이제 연결을 해봤고요. 자, 한번 더. 자, 역시 상대값. 이번에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비교하거나 이렇게 비교했어요. 근데 이게 몇승 되냐면 10의 16승배죠. 그러면 초콜릿을 반으로 쪼개듯이 뚝 분모 8, 분자 8. 이제 그런 관점으로 문제들을 풀어보자. 한번 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문제에서 가와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돼. 가와 나. 여기 pH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H 플러스의 몰수도 주고 있고, 부피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와 나의 100배라고 했으니까, 비율상 여기를 1이라고 놓으면, 여기는 10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H 플러스의 몰수는 10배죠. 그죠?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10.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가 몇 배인지가 확인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문제들의 공통점은 점프. 몇 배야? 고관점으로 푼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더. 자, 35번.

자,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점프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점프. 몇 배죠? 100배. 그럼 10의 제곱배인 거니까, 초콜릿을 확 뿜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승배, 여긴 10의 1승배가 되면서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갖다 비교해보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POH는 1이 증가. 그럼 얘는 1이 감소된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가 증가된 거죠? 그럼 B에서 2가 증가돼서 2배가 됐다는 건 얘가 2고 얘가 4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수 관점이다라는 것들을 좀잘 보셔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OH-의 양은 동일한데 부피가 점프하면서 푸는 것들 여러 가지. 자, 역시 여기서도 이제 40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H 플러스의 양은 50분의 1배인데 부피가 2배니까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 26번.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는 지금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염기인지를 다줄 건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pH, H 플러스는 pH로 대변되는 거고, 자, OH 마이너스는 POH로 대변될 건데, 이게 10배가 됐으니까, 요 값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1이,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 마찬가지죠. 자, 46번에서도 역시 가장 최근에 푼 거니까, 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이야기들 반드시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로그인을 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분명히 지금 마지막에 체크해드렸던 문항들 때문에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복습을 하면 결과적으로 다 위에서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저거 꼭 복습해봅시다.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 테마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벡터의 내적을 들어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벡터 연산을 잘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이야기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해보면서 주어진 식을 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기하적 의미를 찾는 것들 많이 해봤어요. 되게 많이 중요했었던 거 뭐 있었죠? 내분점, 외분점 막 이런 기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 되게 중요했었고 그런 것들에다가 이제 오늘 벡터의 내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하적 해석하는 것들은 이제 한 가지 도구를 더 배울 건데 얘네들까지 이제 묻으면 이제 벡터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오늘 벡터의 내적 기본 개념 한번 돌아 정리해보고 연산 성질들까지 보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능 특강 56쪽 벡터의 내적입니다. 내적의 뜻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뜻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정의하기로 약속을 그 정의를 하자고 이제 수학자들 모임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벡터가 벡터 A야. 이렇게 생긴 벡터가 벡터 B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여러분한테 정의를 만들라고 시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두 벡터의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켜서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크기랑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며 얘네가 이루는 각을 이 벡터 OA와 벡터 OB에 대해서 각 AOP 얘가 이루는 각을 우리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로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쪽 각도 있고 이쪽 각도 있으니까 큰 쪽, 작은 쪽, 직관적으로 보이는 요 각, 해서 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180도보다는 작거나 같은 각의 범위를 가집니다. 이쪽으로 각의 크기를 잡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되게 자연스럽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벡터의 내적을 정의를 하느냐? 이거의 그 내적의 개념 강의할 때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벡터의 내적,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벡터의 성분과 내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수능 특강의 책에서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벡터의 내적이란 두 벡터 A와 B에 대해서 벡터 A와 벡터 B에 대해서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어서 표현하고요. 이 벡터의 내적은 두 벡터에 대해서 두 벡터의 크기, 벡터 A와 벡터 B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준 게 벡터의 내적이다라고 수능 특강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벡터의 성분과 내적이라는 파트에서 얘를 내가 좌표 평면상에 띄워놔 봤더니 요 녀석의 벡터를 내가 OA라고 해주고 요 녀석의 점을 내가 A1, A2라고 얘기를 해주고 요 녀석의 벡터 A 그리고 벡터 OP를 요렇게 우리가 그려주고 벡터 OB를 B1, B2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때의 성분을 가지고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해서 너랑 너를 곱하고 너랑 너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다가 성질이라고 나와요. 너가 벡터의 내적의 정의고 너가 성질이라고 수능 특강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많은 개념서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개념서, 어떤 교과서에서는 얘가 정의고 얘가 성질이라고 말을 해요.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야? 왜 달라? 원래 수학에서 이 벡터라는 개념을 공부하는 그 분야에서 내적의 정의는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하느냐? 성질을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수능 특강에서는 얘가 정의고 얘가 성질이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얘가 정의고 얘가 성질이냐? 왜? 진짜 수학에서는 이게 정의인데 왜 얘를 정의라고 하느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많아서 기하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있어서 얘를 정의로 가르치는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근데 선생님은 왜 얘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실제 수학에서는 얘가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하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수능 특강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아마 높은 확률로 평생 공부해야 될 그런 팔자예요. 정말 인생 끝까지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수능 끝나면 공부 안할것 같아요? 대학 가겠다는 거잖아요. 대학 가면 계속 공부할 거예요. 예. 대학 끝나면 뭐 졸업하면 공부 안할것 같아요?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 분야가 달라질 뿐인 거지. 근데 대학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역시 기하를 선택했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대학 가서 이 연계된 내용을 1학년 때 어느 정도를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은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때 벡터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때 대학에서 배우는 벡터의 내적은 정의는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은 평생 공부할 팔자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면 이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정의라고 선생님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가 틀렸네, 맞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둘다 알긴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기하적인 의미를 강조하려고 얘를 정의라고 가르치는 책들도 있구나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둘다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얘를 정의로 바탕으로 했을 때 얘의 성질을 어떻게 사느냐?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한번 정도만 여러분 따라 써보시고요. 얘를 꼭 기억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벡터 연산에 대한 성질이라거나 어떤 기하적인 아이디어들을 한번 정도 보자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에서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봤다 하신 친구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생략해도 괜찮고, 선생님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하신 친구들은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써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좀 보시기를 바래요. 그럼 이거를 정의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끌고 올 거냐? 사실 이 각의 범위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을 때, 예각일 때, 둔각일 때, 수직일 때, 0도일 때, 180도일 때 나눠서 케이스를 고민해 줘야 돼요.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얘를 증명할 때. 근데 우리는 예각인 경우에 한해서만 한번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0보다는 크거나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저두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가 90도보다는 작은 경우만 한번 얘기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다 내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줘서 그것을 H라고 불러준다고 하면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궁극적으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벡터 OH를 생각할 건데, 얘가 0도에서 90도 사이에 오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OA 라인에 있을 거예요. 해서 벡터 OH는 K 곱하기 벡터 A로 내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요 벡터를 내가 벡터 A로 표현해주면. 그때 K는 뭐가 되느냐? 양수가 됩니다. 이 벡터 두 개가 예각이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이렇게 되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라인의 같은 방향의 수선의 발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K가 양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녀석을 가지고 벡터 OH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K 곱하기 벡터 A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봤더니 벡터 OH 크기라고 하는 녀석은 이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랑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린 뭘 가겠느냐? 너랑 같잖아. 그래서 K 곱하기 벡터 A의 크기가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랑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게 되면은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은 요 녀석의 길이의 제곱은 벡터 OH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벡터 BH의 크기의 제곱을 더해준 거랑 같죠? 근데 벡터 OH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요거기 때문에 K의 제곱 곱하기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 됐고요. 벡터 BH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건데 벡터 OH가 K 곱하기 벡터 A로 표현했으니까 요 녀석을 내가 성분으로 표현하면은 K 곱하기 A1, K 곱하기 A2거든요. 그럼 벡터 BH라고 하는 요 녀석의 벡터는 뭐냐? 여기 종점에서 여기를 빼준 거다. 그럼 여기서 OH가 요거니까 KA1에서 B1을 뺀 거, KA2에서 B2를 뺀 벡터가 돼요.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KA1-B1의 제곱에다가 KA2-B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요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A1의 제곱에다가 A2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 녀석을 쫙 전개를 해주면 B1 제곱, B2 제곱, B1 제곱, B2 제곱이 사라지게 되고요. K 제곱, A1 제곱, K 제곱, A2 제곱, K 제곱, A1 제곱, K 제곱, A2 제곱이 두 배로 나타나게 되면서 두 배의 K 제곱의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이 KA1, B1, 이 K 두 배의 K의 A1, B1, 두 배의 K의 A2, B2를 좌변으로 싹 이항시켜버리면 두 배의 K의 A1, B1 더하기 A2의 B2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E랑 K는 약분이 가능해요? 이 녀석이 정이죠. 내적의 정이에요. 그래서 좌변은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되고요. 우변은 K 곱하기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은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의 크기를 두번 곱한 거고, 벡터 A의 크기에다가 K 곱하기 벡터 A의 크기로 바꿔줄 수가 있고, K 곱하기 벡터 A 크기는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기 때문에,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정리가 돼요. 그래서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을 때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둔각일 때, 뭐 직각일 때, 뭐 0도일 때, 180도일 때를 따로따로 확인을 해보면은 항상 성립한다는 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이 이것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증명 과정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저 한번 정도 써보면서, 아,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요 벡터를 이런 거에 실수배로 하는 요런 것들을 한번 정도만 써봐라. 한번 정도 써보고 이런 데서 내가 피타고라스를 쓰면서 이걸 성분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들도 해볼 수 있겠구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크기의 제곱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자꾸 써보고 자꾸 써보고 자꾸 써보고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좀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할 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것들이 되게 좀숨 쉬듯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이렇게도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얘가 수능에 똑같이 나와가지고 얘를 다 기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아, 저렇게 정의를 했을 때 저렇게 내적을 계산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벡터의 내적을 성분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줘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기억을 해둡시다. 이 내적의 기하적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하적 중요가 아니라 기하적 의미요. 말하면서 쓰다가, 자, 기하적 의미. 뭐냐? 얘를 보면은, 얘를 아까 얘기했죠. 얘를 정의로 가르치는 이유가 이것의 기하적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어떤 포인트를 맞추는 교과서 개념서들은 예를 정의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두 벡터가 예각입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이에요. 이렇게 예각이에요. 그러면은 내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증명 과정에서 봤던 것처럼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이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되어 맞나요? 즉,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에 대해서 이 내적을 기하적으로 해석하면은 벡터 A가 너야. 벡터 B가 너야. 그럼 벡터 A의 크기는 요만큼의 길이거든. 벡터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은 요만큼의 길이거든.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이쪽에서만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느냐? 여기서 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이거의 크기에다가 벡터 A의 크기에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요만큼의 길이 이거. 즉 두 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내적이다. 수선의 발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해버리면 내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찾을 수 있다면은 각각 두 벡터의 각각의 크기 몰라도 돼. 다, 그러니까 각각의 크기를 다 알고 끼인 각,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를 세 개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거 길이 요거 길이만 알면 돼 라는 거죠. 이게 예각일 때는 그렇고요. 이게 둔각일 때는, 얘가 둔각으로 요렇게 이루어질 때는, 둔각으로 이루어질 때는 수선의 발을 내려봅시다. 요렇게 얘가 세타예요. 그러면은 벡터 A의 크기에다가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내적의 값인데, 여기서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마이너스를 달아준 거죠. 그럼 너가 벡터 A야. 그럼 벡터의 크기 선분의 길이죠.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요거 코사인 값을 곱해줬어. 너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요만큼의 길이죠. 거기에 마이너스가 달렸어. 즉 이때 내적의 값은 이거에다가 이거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준 게 내적의 값이 됩니다. 저기서랑 마찬가지로 꼭 이쪽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되느냐? 아니요.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어가지고 벡터의 내적을 우리가 이거의 길이에 이거의 길이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점이 이렇게 일치된 상태의 그림에서 뿐만 아니라 시점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아도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시점과 종점을 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예각일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은 이거의 길이 곱하기 이거의 길이가 바로 내적의 값이 돼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두 벡터가 서로 어떻게 된다? 둔각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은 수선의 발을 내려주었을 때 내적은 뭐다? 이거의 길이에다 이거의 길이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준 그 녀석이 바로 뭐다? 내적의 값이 된다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 내가 내적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성분이고 내적이 뭐 이거 코사인 세타고 뭐 그냥 길이 곱하기 길이, 길이 곱하기 길이, 길이 곱하기 길이 뭐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냥 가볍게 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내적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 내적을 해석하는 거는 세 가지예요. 예를 이용하느냐, 성분을 이용하느냐, 그림에서 다이렉트로 찾아버리느냐. 가능하다면 가장 빠르죠. 눈에 보이거든. 성분 길이 두 개만 찾아주면 되거든. 맞나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고, 여기서 여담으로 보너스로 고정된 두 점으로 직각 직각이 보이면은 원도 그릴 수 있네. 얘가 지름이 되는, 그죠? 그리고 고정된 점으로부터 직각 직각이면은 원도 그릴 수 있네. 얘가 지름이 되는, 맞아요?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원밖의 점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원 내부의 점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게 또 연결이 되죠. 그쵸?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럼 내적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등장하면 우리는 이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편할 것이냐, 좌표평면에다가 올려놓고 각각의 벡터를 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라면 그게 손쉽게 된다라면 성분을 놓고 그냥 x성분끼리 곱하고 y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게임 끝. 두 벡터의 크기랑 끼인 그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수선의 발, 한쪽 벡터를 시점과 종점을 나머지 벡터의 수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쉽겠죠. 상황 보고서 내가 판단해서 내적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연습해 봅시다. 예제 1번. 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좀 전에 얘기했었던 세 가지 방법을 다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AB의 길이가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AD의 길이가 루트5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직사각형 ABCD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대각선의 길이가 3이라는 게 나와요. 그쵸? 그때 선분 AC의 중점을 M이라고 불렀을 때 BA, M, C의 내적을 해달래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성분 먼저 합시다. 성분을 가지고 선생님, 저는 일단 좌표 평면상에다 다 올려놓고 볼래요 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C라는 점은 뭐가 될까? 루트 5, 0가 될 것이고, A라는 점은 0, 2가 될 것이고, M이라는 것은 너의 중점이 되는 건 뭐가 된다? 2분의 루트 5, 1이 될 거예요. 그럼 벡터 BA라는 녀석은 종점에서 시점을 빼는 거죠. 그럼 종점에서, 아니, 여기 A, A에서 여기로 빼. 이렇게 가는 벡터는 뭐야? 0, 2예요. 내적. MC는요, X방향으로 얼만큼? 2분의 루트. Y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가는 벡터죠. 그럼 내적을 쓸때 성분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곱해. X 성분끼리 곱하면 0이잖아. Y 성분끼리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럼 너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게임 끝. 저는 성분 말고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싶어요. 그럼 두 벡터의 크기를 보시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2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3이니까 중점에 대해서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3이거든. 그럼 두 벡터의 크기는 2 곱하기 2분의 3이 되고요. 그쵸? 2에다 루트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3 절반이니까 2분의 3이잖아요.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ABA라는 벡터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잖아.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요만큼이거든. 그럼 요만큼 세타에 대해서 이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요만큼의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얼마예요?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3분의 2잖아.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3분의 2니까 코사인의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2지. 그치? 그럼 여기서 너는 마이너스가 되겠네. 찾아준 거죠. 그럼 세 번째 방법으로 기하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벡터가 보이면은 한쪽 벡터의 시점과 종점을 다른 쪽 벡터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게 제일 간단해요. 계산이 빠릅니다.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되게 나이스한 도형이잖아.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버렸더니 중점이니까 중점에 떨어지거든.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여기에 떨어지거든. 그럼 내적 값은 뭐냐? 이거의 길이 곱하기 이거의 길이에다가 두 벡터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니까 둔각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그럼 이거의 길이 얼마야? 2에다가 요거의 길이 얼마야? 1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가장 간단하지 않나요? 가능하다면 이게 가장 계산이 쉽다고요. 수선의 발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면 특히 이런 직사각형 내지는 뭐 삼각형, 뭐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 이런 도형에서는 정말 수선의 발을 찾아내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럴 때 더더욱이 얘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해서 기하적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내가 수선의 발 찾았어? 그럼 게임 끝이 이거 곱하기 이거에다가 둔각이니까 마이너스 답이네. 이렇게 가지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습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유제 1번. 그럼 이번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유리할까 봐요. 좌표 평면 위에 내점을 저렇게 줬어. OA랑 BC를 내적을 하래.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A라는 녀석은 7,4예요. 7,4가 A예요.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마이너스 1,5, 여기에 B가 오고요. C라는 녀석은 2,3이 이렇게 우리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OA라는 벡터랑 BC라는 벡터가 있는데 얘네들을 내적해 달래. 각각의 길이는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봐. 아직은 일단은 뭐, 이거 어떻게 하냐? 잠시 후에 하는 걸로 할수 있긴 해요. 근데 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다가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되게 쉽다며 수선의 발을 찾아.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에다가 얘가 길 테니까 플러스겠지.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인데 수선의 발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성분으로 줬잖아. 벡터 5A는 뭐예요? 그냥 7,4잖니.

침 흘리는 거 봐. 그런 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쵸? 이제 2번 보자고요. 2번에는 아까처럼 간단하게 좌표를 준게 아니라 도형 얘기를 했어요. 선문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AB 위의 점 P에 대하여 호 위에 P가 있어. PAP 요만큼의 각을 내가 세타라고 불렀는데 세타에 대한 사인값을 알고 있는 겁니다. AB랑 PB를 내적한 게 4래요. AB에 그리고 PB에 얘를 내적해 준게 4래요. 그때 BA와 PA를 내적한 것을 계산해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이 벡터의 내적이라는 녀석을 각각의 성분의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다가 내가 코사인 값을 곱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AB라는 벡터랑 벡터 PB를 내적을 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원을 마저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PB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원이 좀 이렇게 직각일 거예요. 대칭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벡터 PB를 이렇게 우리가 그려줘서 시점을 AB랑 PB를 일치시켰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거든. 그럼 요 둘의 내적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AB라는 녀석의 요 녀석의 지름의 길을 내가 L이라고 잡아준다면은 저 4라고 하는 저 값은 요거의 길이인 L에다가 지금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4분의 3이라며. 그럼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 L이 되는 거야. 요만큼의 길이는. 그럼 4분의 3 L에 대해서. 그럼 L 곱하기 4분의 3 L에다가. 요각이 바로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줘야 되죠? 근데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럼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사인 세타거든. 그게 4분의 3이잖아. 그럼 여기다 4분의 3을 한번 더 곱한 거야. 그래. 그러면 여기서 내가 4를 다 넘겨주고, 참, L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 9분의 4, 4, 16에 64가 되나요? 그럼 L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3분의 8이 되는 거다라고 찾았어. L을 찾았어. 이걸 가지고. 그런 다음에 벡터 BA랑 PA를 내적해 달래. 그럼 BA는 어딨나 봤더니 요렇게 됐거든. 그 다음 벡터 PA는 요렇게 됐거든.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연장해 버리게 되면은 벡터 BA는 요 방향이고 벡터 PA는 요 방향이니까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세타예요. 그러면 내적의 값은 내적은 벡터 BA에다가 벡터 PA를 내적해 주게 되면은 벡터 BA의 크기는 L이거든. 그쵸? 그리고 얘가 4분의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요 세타에 대한 삼각비가 사인 값이 4분의 3이니까 얘가 루트 7의 비율을 갖게 되죠? 그럼 여기서 요 세타에 대해서 4분의 루트 7을 곱해준 요 벡터 PA의 길이는 4분의 루트 7L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와 얘의 내적은 L 곱하기 4분의 루트 7에다가 L을 곱해주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누구?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줘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뭐다? 4분의 루트 7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L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 9분의 64 곱하기 4, 4, 16분의 7이 되겠죠? 그러면 16 나눠주면 4가 되겠죠? 그럼 너는 얼마 된다? 9분의 7, 4, 28이 되면서 분모와 분자를 뭐 해주는 거야? 더해 주는 거야. 그럼 9랑 27, 28을 9랑 28을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37이 된다라는 식의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얘를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버린다면 지금 요각 세타에 대한 사인값이 4분의 3인데 벡터 AB랑 자, 두 번째 풀이법 기하적인 해석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벡터 BA는 요렇게 가는 거거든. 그쵸? 아, AB 요거 요거 벡터 AB는 반대쪽으로 벡터 AB는 요렇게 가는 벡터예요. 그리고 벡터 PB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 둔각 아, 예각이라는 게 보이죠.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이쪽으로 내릴 수도 있어. 얘가 낫겠다. 왜?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 벡터를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면은 여기 떨어지는 거니까 내적 값은 이거의 크기 곱하기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거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거든. 즉, 이거의 제곱이 4라는 거예요. 너의 길이가 2라는 게 금방 나와버립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세타에 대해서 사인 값이 4분의 3이라고 얘기를 했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벡터 BA랑 PA를 내적했죠? BA는 요거죠? PA는 요거죠? 역시 얘네가 예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각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의 내적은 이거 크기 곱하기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요 길을 A라고 했을 때, 뭐 L을 저기서 썼으니까 K라고 합시다. K라고 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K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4분의 3이니까 4대 3대 루트 7이잖아. 그럼 4대 3대 루트 7의 비율을 가지게 되니까 K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 저 2에다가 누구? 3분의 루트 7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 녀석의 제곱이죠? 그럼 9분의 얼마예요? 4, 7, 28이 되는 거죠. 맞나요?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내가 2? 그럼 너의 길이 알면 되겠네? 게임 끝인 거예요. 세타를 따로 갈 것이 아니라 수선의 발을 내릴 줄 안다면은 특히나 원 있고 지름 있으면 이거 하면 수직이잖아. 그럼 여기 수선의 발 떨어진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선의 발의 위치를 예측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를 내적을 구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아주 유용해져요. 유리해져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내적을 가지고 연산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내적을 배우고 연산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몇 가지 성질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벡터의 내적의 성질 해서 수능특강 58쪽이요. 기본적인 연산 성질을 해보자는 거죠. 세 벡터 ABC가 있고 실수 K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벡터 A랑 벡터 B를 내적을 했어. 그럼 그 녀석이 우리가 성분으로 표시해 보면은 A1, A2, B1, B2, C1, C2라고 한다면 너라는 녀석은 A1, B1 더하기 A2, B2라며. 근데 너를 내가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실수니까 B1, A1, B2, A2라고 해줘도 되거든.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된다? 벡터 B에 벡터 A를 내적해 준 거야.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은 순서를 바꿔주어도 동일합니다. 우리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더라? 교환법칙이라고 부르더라. 두 벡터의 내적은 순서를 바꿔주어도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두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이 벡터 A에다가 벡터 B랑 벡터 C를 더했어. 이거 성분을 넣어서 계산할 수 있겠죠? A1, A2, B1, B2, C1, C2를 넣어서 성분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열심히 해보면은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에다가 벡터 A와 벡터 C의 내적을 더해준 녀석과 같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즉, 분배 법칙이 된다라는 거죠. 얘는 앞에 있는 녀석뿐만 아니라 벡터 A에다가 벡터 B를 더해준 녀석에다가 벡터 C를 내적해 주나 분배해 주어서 내가 벡터 A에 벡터 C를 내적을 해주고 벡터 B에다가 벡터 C를 내적해 준 거랑 같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건 아니에요. 내적, 선생님 이거 곱셈 아니에요? 그쵸? 곱셈의 성질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가요. 똑같이 비슷하게 가지고 가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실수배에 대해서 A랑 B를 내적을 해버리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실수 K를 곱해주느냐? 곱하기 강조할게요. 그럼 여기서 내가 벡터 A에다가 실수배를 해주고 그 벡터와 벡터 B를 내적을 하느냐? 저 실수를 뒤에 있는 벡터에다가 곱해서 내적을 해주느냐?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실수배를 어디다 붙여줘도 된다는 거. 얘 역시 증명을 그냥 성분 A1, A2, B1, B2 넣어서 확인해보면 어렵지 않게 성질이 확인이 돼요. 그럼 이제 이 내적의 기본적인 연산 성질들을 보고서 우리는 아, 마치 모처럼 곱셈처럼 우리가 흘러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잠깐 볼게요. 그럼 선생님,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벡터 C를 내적을 했어요. 그럼 얘는 아유 이제껏 보니까 이런 것도 될것 같은데요. 벡터 B랑 벡터 C를 먼저 내적하고 A를 내적하나 벡터 A랑 벡터 B를 내적하고 C를 내적하나 같은데요?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띠띠. 오 그냥 집어넣으면 성분 집어넣으면 될것 같은데 안 돼요? 네, 안 돼요. 일단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 내적을 하고 나면 그 녀석은 실수예요. 실수. 그렇잖아요. 성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든 아니면은 내가 두 벡터의 크기에다 코사인 값을 곱하든 내적을 해준 결과는 실수예요. 그 말인즉슨 너는 벡터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럼 하나 더 벡터의 내적이 갖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특성 벡터랑 벡터를 더했어. 벡터가 되죠. 벡터랑 벡터를 뺐어. 벡터가 돼요. 벡터의 실수배를 했어. 결과가 벡터예요. 벡터 크기와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적을 해주면 벡터가 아니게 돼요. 그냥 양만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실수값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실수랑 벡터를 내

내적을 할 수는 없어요. 곱하기라는 표현을 쓸수 있겠죠. 하지만 내적을 할 수는 없어요. 여기도 실수에다가 벡터를 내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계산은 계산조차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내적에서 가능한 기본적인 연산 성질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럼 이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분배법칙 성립하고, 실수배에 대한 결합법칙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에다가 추가적인 성질을 우리가 더 볼 건데, 뭐냐? 벡터의 크기와 내적. 수능특강 우리 58쪽에 아래쪽에 있는 내용인데, 되게 중요한 거,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거, 두 벡터가 자기 자신이야. 벡터 A랑 벡터 B를 내적을 했어요. 그럼 내적은 앞에 거 벡터의 크기에다가 뒤에 거 벡터의 크기를 곱하는데 둘이 똑같으니까 제곱이죠.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데 두 벡터 같으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0도로 우리가 정의를 하거든요. 반대 방향인 180도. 그럼 코사인 제곱 얼마야? 1이야. 이거예요. 아유, 선생님 되게 쉽네요. 그쵸?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의 벡터, 똑같은 그 벡터를 내적해버리게 되면 크기의 제곱과 같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계산이 가능해요. 두 벡터 A와 B를 더했어요. 그 녀석의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곱을 해주면은 좀 전에 했던 성질에서 너는 자기 자신의 벡터를 요렇게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내적해준 거랑 같아요.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분배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너란 녀석은 앞에 것끼리 먼저 분배해서 벡터 A랑 벡터 A를 내적해주고, 요렇게 분배해주게 되면 벡터 A랑 벡터 B를 내적해주고, 그 다음 요렇게 해주게 되면 벡터 B에다가 벡터 A를 내적해주고, 요렇게 해주게 되면 벡터 B에다가 벡터 B를 내적해주게 되는데, 벡터 A랑 벡터 A를 내적해준 것은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벡터 B에 벡터 B를 내적해준 것은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벡터 A랑 벡터 B를 내적한 거 벡터 B랑 벡터 A를 내적해준 건 같기 때문에 너는 뭐랑 같아? 벡터 A 벡터 B랑 같아. 근데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요렇게 두 배 벡터 A 내적 벡터 B로 표현이 되죠. 즉 이러한 성질과 이러한 성질들과 이러한 성질을 만났더니 이런 계산이 가능하네. 근데 이렇게 들여다봤어. 이거 낯설지가 않아. 중학교 때부터 했던 곱셈공식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어떨까? 똑같이 마이너스가 붙여주면은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면 합차를 해주면 어떨까? 벡터 A와 벡터 B에다가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한 것과 빼준 것을 내적해주면, 이렇게 내적을 해주게 되면은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마이너스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겠죠? 이렇게 내적해주면 플러스 벡터 B의 내적 벡터 A가 되겠죠? 마이너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너네가 사라지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내적을 잘 정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연산 성질을 적당히 가지고 왔더니 이런 것들까지 얻어냈더니 우리는 마치 모처럼 벡터의 덧셈을 해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크기의 제곱 혹은 두 벡터를 1차식으로 표현하는 것의 내적을 얘기할 때 마치 모처럼 곱셈 공식처럼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잘 정의를 했더니 마치 모처럼 다항식의 연산처럼 벡터의 덧셈, 뺄셈 막 이항시키고 연산했단 말이죠. 그럼 내적도 마치 곱셈처럼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곱셈 계산하듯이. 그럼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배 벡터 A 마이너스 3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다. 어떻게 주면 돼? 4배의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3에는 6에다 2배를 주면 12배 벡터 A 내적 벡터 B 플러스 9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이런 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내가 2배 벡터 A에다가 벡터 B를 더해주고 여기서 뭐 벡터 A 마이너스 3배 벡터 B를 내적을 해줘라. 그럼 마치 곱셈 공식처럼 어떻게 2배의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배의 벡터 A 내적 B 마이너스 3배의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이런 것들이 계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곱셈 공식처럼 계산이 가능한 거고, 그럼 이게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냐?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그리고 내적, 그리고 두 벡터를
1차식으로 표현한 실수배, 실수배 더한 녀석의 크기. 이네 개의 값 중에서 하나를 모르면은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의 내적의 기본 개념을 알면 무슨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곱셈공식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문제에서 너가 얼마다, 너가 얼마다, 너가 얼마다 이거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너가 얼마다, 너가 얼마다, 너가 얼마다 이거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하적 의미를 빼고 담백하게 뭐 당식의 연산, 곱셈공식처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A의 크기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배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벡터 B의 크기에다가 플러스 3배 벡터 A의 크기에다가 벡터 B의 크기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벡터 B의 크기의 세제곱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거를 얘기를 함으로써 이것들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곱셈공식처럼 가능한 거는 어디까지나 2차식에 한해서예요. 얘는 그냥 더한 벡터의 크기의 세제곱입니다. 그게 다예요. 얘를 내가 제곱 곱하기 1차식으로 만들어서 이 A 벡터 A와 벡터 B의 더한 거의 크기의 제곱을 이걸로 표현하고 이거에다가 곱하기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이거의 크기 이것까지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2차식까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왔다? 그럼 뭔가 우리가 뭐 기하적인 해석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될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일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나온다고 한다면은 알아서 얘네들은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걸본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기본 개념은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세제곱, 네제곱에 대해서 다 되는구나라고 착각할까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 풀어버리고, 우리가 풀어보면서, 내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예제 2번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평균사변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B랑 AD 더했어. 내적 AD는 13이래. 이 내적 알려줬어. 이걸 때 평균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는. 좀 전에 우리가 내적의 연산 성질을 배웠기 때문에 전개를 해봤어. 전개를 해봤더니 벡터 AB에다가 벡터 AD를 내적을 해주고 요렇게 전개를 해주게 되면 벡터 AD를 두 번, 벡터 AD 내적 벡터 AD는 벡터 AD의 크기의 제곱이죠. 얘가 13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나서 봤더니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 그림을 요렇게 그려봤더니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랬거든. A, B, C, D. 해서 AB랑 AD를 내적한 거, AD의 크기의 제곱을 얘기했어요. AB랑 AD를 내적한 거, 그리고 AD 크기의 제곱. 그럼 이 조건을 봤더니 BA랑 BC를 내적했어. BA랑 이번에 BA는 요거거든. 그리고 BC는 요거거든. 어라? 여기서 AB 내적 AD라고 하는 녀석이 이거랑 이건데 BC, BA는 이거랑 이거잖아. 그럼 저기 있는 BC 내적 BA 내적 BC를 한번 표현해 봤더니 BA 내적 BC를 표현해 봤더니 얘네들로 표현해 봤더니 BA는 벡터 AB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그쵸? BC는 평행사변형이니까 AD랑 같은 거예요. 벡터 AD랑. 얘가 10이야.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5가 되는 거야. 그럼 벡터 AD의 크기의 제곱이 25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된다? 5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 문제에서 AB의 길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 4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각이든 이각이든 각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아야 되겠네? 그치? 근데 BA라는 벡터랑 BC라는 벡터에 내적이 10이라며. 그럼 저 10이라고 하는 내적 값은 요거의 길이인 4에다가 BC의 길이인 5에다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준 거잖니? 그럼 코사인 세타가 몇 분의 몇이 되니? 20분의 10이니까 5분의 3이 되잖니?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사인 값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사인 값은 뭐가 될까? 5분의 4가 될까? 맞나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가 넓이가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5 약분해 버리면 16이라는 넓이를 이렇게 찾아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전개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전개를. 네. 그럼 얘를 다르게 접근을 하면 전개하기 전에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뭐

0: 아주까진 아니지만 상당히 나이스한 도형을 받았거든. 그럼 AB랑 AD를 더한 걸 봤더니 AB랑 AD를 더한 벡터는 무슨 벡터냐? AC라는 벡터예요. 그래서 가라는 조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AC라는 벡터에다가 내적 AD를 해줬더니 그것이 13이라는 거죠. 그럼 AD라는 벡터에다가 AC라는 벡터에다 AD를 내적한 게 13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BA라는 벡터에다가 BC를 내적해준 게 얼마야? 12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4라는 것밖에 없는 상태야. 그럼 이 내적을 기하적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은 두 가와 나의 조건에서 BC와 AD가 똑같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있는 벡터잖아. 그럼 수선의 발을 일로 내려버리자. 수선의 발을 일로 내려버리자. 그럼 요 AC와 AD를 내적했다는 것은 이거 내적, 이거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뭐냐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그쵸? 그리고 BA랑 BC를 내적했다는 것은 BA랑 BC를 내적하는 수선의 발 내려주면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근데 요거의 길이랑 요거의 길이랑 같거든.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랑 같죠? 그럼 봐요. 이거 곱하기 이거와 이거 곱하기 이거를 더하면 요 길이가 여기에 맞춰지면서 요거 더하기 요거가 요거 더하기 요거가 요거니까 두 내적 값을 더해주게 되면 이거 곱하기 이거와 이거 곱하기 이걸 더해주면 이거 곱하기 이거죠. 둘을 더해주면은 25라는 값이 요 녀석을 L이라고 하면 L의 제곱이 되겠구나. L은 5가 되겠구나. 그냥 L을 이렇게 찾아버린 겁니다. 그럼 L을 이렇게 찾아준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방법과 같이 코사인 값을 찾아주고 그와 같은 경우 사인 값을 찾아줘서 넓이를 찾아주는 것을 생각해 줄수 있겠죠. 아니면 기왕 기하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5라는 걸 알아냈으면은 여기서 지금 이거 곱하기 이거가 12라며. 그치?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10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2가 돼야 되겠지? 그럼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뭐할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로 높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 높이를 계산해줘서 내가 밑변 곱하기 높이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면은 그냥, 선생님, 저는 기하적인 좌표평면에 놓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겠어요? 알고 있는 길이가 확실한 게 하나 있잖아. AB가 4라고 얘기했으니까 좌표평면에 내가 A라는 점을 원점으로 두고 B란 점을 이렇게 놓으면 좌표를 놓을 때 세팅하기 좀 어렵잖아. 그래서 B를 이렇게 한 4,0를 이렇게 놔버리는 거야. 그럼 ABCD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내가 모르지. 근데 평행사변형이라며. 그럼 ABCD에 대해서 D라는 녀석을 내가 A,B로 두면 요 길이가 4니까 C는 A 플러스 4,B가 되겠죠. 그냥 쿨하게 좌표로 다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가 조건에서 AB라는 벡터에다가 AD를 더했어. 그럼 그 벡터는 뭐다? A 플러스 4,B가 될 거예요. AD라는 벡터는 A,B가 될 거예요. 내적을 해주면은 13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전기해주면은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B의 제곱은 13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BA라는 벡터. 요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BC라는 벡터, 요렇게 그려지게 되죠? 두 벡터를 내적해요. BA는 뭐야? 마이너스 4,0야. 그리고 BC라는 것은 이 옆에다 쓸까요? BA라는 것은 마이너스 4,0야. BC라는 것은 요 벡터랑 같으니까 A,B야. 얘를 내적을 해준 게 뭐라는 거야? 12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A가 12라는 거야. A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9, 마이너스 12, 플러스 b의 제곱이 13이 되면서, 마이너스 3이니까 이항시키면 16, b의 값이 우리가 양수를 잡아주게 되면 b의 값은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4니까 이 그림은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는 거였다? 여기서 지금 b가 4,0이면은 저 d라는 점이 마이너스 3,4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평행사변형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구해달래?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밑변이 4잖아. 높이가 4잖아. 4, 4, 16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방법도 충분히 괜찮아요. 계산이 말도 안 되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푸는데 포인트는 AB의 길이를 4라고 이그잭틀리하게 준걸 하나 아니깐 그 녀석의 좌표를 세팅하기 쉽게 내가 AB를 세팅하고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적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이용을 할 거냐. 문제 조건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 연습을 많이 해보면은 이제 이 벡터의 내적이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서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아, 이거는 기하적 의미를 가져가는 게 낫겠다. 각각의 벡터 크기다 코셍값을 곱해줘야 되겠다. 그냥 좌표 평면상에 쫙 넣어버리고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성분으로 계산을 부럭짝짝짝 가져야 되겠다. 이게 보일 거라는 거죠. 할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할수 있어, 그쵸? 내적의 자부심을 느끼는 그날까지 함께 해봅시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유제 3번부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는 있어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불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자, 이제 수능특강 교재의 7번째 주제를 시작합니다. 바로 물질의 자기적 특성이었죠. 이 주제에서는 바로 자기장에 관련된 내용, 자석만 자기장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더라.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또 전자기 유도와 더불어 자성체의 종류와 그 특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본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미식축구 선수라고 합니다. 자말 윌리엄스 주장이었다고 해요. 그 동료들에게 이렇게 파이팅을 외치더라고요. 피곤하지 않으면 누구나 잘한다. 챔피언은 지쳤을 때 결정된다. 자, 여러분들,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도 사람인지라 지쳐갑니다. 이때 이 말을 꼭 명심해 주세요. 피곤하지 않으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 피곤함을 이기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바로 수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피곤함을 이기고 조금만 더 힘내보실게요. 대단원, 이단원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자기적 특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자, 먼저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 만들죠. 일단 자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우리 전화와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전기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전화 사이에는 밀어내는 청력이, 그리고 다른 종류의 전화 사이에는 당기는 인력이 작용했던 것처럼 같은 극 사이에는, 즉 S극과 S극, N극과 N극 사이에는 이 자석도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극, 즉 N극과 S극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공간에 자석이 놓여져 있을 때 또 다른 자석과 이러한 자기력이 작용하게 될 텐데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이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세기가 물리학적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기장의 방향은 공간에 나침반을 갖다 놔요. 그랬을 때 나침반 자침, 나침반에 보면 자침이라는 게 있죠. 침 모양, 바늘 모양의 자석이란 얘기예요. 그 자침에 무슨 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선생님, 저는 S극이 더 마음에 들어서 S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 방향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답이 틀리게 되겠죠. 이건 약속이에요. 지켜야만 돼.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으면 그 나침반을 갖다 놔. 그래서 자침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자기장 방향이고요. 자기장의 세계는 우리 이번 시간에 후반부에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조금 더 물리적으로 정의된 약속된 자기장의 세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좀 뭐랄까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석의 자극, 즉 N극이냐 S극이냐 자극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계가 커진다. 요 정도 그냥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이 N극이면 오른쪽은 S극. 항상 N극과 S극이 함께 존재하죠. 요거 반으로 딱 부러뜨리면 N극만 있는 게 아니라 N극, S극, 또 얘는 N극, S극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자기력선인데요. 이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장을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는 거죠. 전자기 유도에서 페러데이 법칙이 있잖아. 근데 페러데이 선생님은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페러데이 선생님이 이 전자기 유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선이죠. 자기력선 그림으로서 자기 스스로 이해를 했던 그 자기력선입니다. 자, 이 자기력선 마찬가지로 나침반 자침에 누가 가리키는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거예요. 자, 막대자석이 놓여져 있어. 주변에 나침반을 막 깔아놔. 자, 그러면 나침반 자침에 N극이 붉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고 여러분들? 그치. 그대로 그려주세요. 이게 바로 자기장 방향이에요. 그리고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자석, 마그네틱, 장, 필드, 마그네틱 필드인데 자기장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기호 뭘 사용하느냐면 B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그 지점에 놓은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인데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다 이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얘도 요렇게. 이렇게 해서 쫙쫙쫙 그려져 있죠? 이 연속적인 선의 방향까지 표현을 하면 이것이 바로 자기력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기력선이 이 자석에 붙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도입을 한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것이 자기력선인데 이 자기력선을 보면 그 특징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거나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자기력선은 패곡선이에요. 요렇게 그려져요. 자, 얘도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갔죠?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을 향하는 자기력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외부로 S극으로 들어갔는데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을 향하는 방향이다. 자기력선의 특징이고요. 요 내용은 또 우리가 전자기 유도할 때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것이 자기력선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은 곳이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은 곳보다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큽니다. 따라서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보다 더 크다.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력선의 특징들이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기력선이든 자기장이든 기준이 뭐였어요?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자기력선의 방향이 곡선의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석 사이의 자기력선이 아주 가끔 출제가 됩니다. 가끔보다는 종종. 자, N극과 S극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럼 다른 극이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자기력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근데 N극과 N극, S극과 S극 사이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 경우에는 자기 역선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청력을 나타낼 때는 N극에서는 자기 역선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은 바로 청력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에서 말한 자기 역선이 곡선의 경우 접선이 자기장 방향이다. 그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알고 싶어요. 근데 자기 역선 방향이 곡선이잖아. 그럼 여기 자기 역선에 접선을 그려. 접선을 그려놓고 방향은 그대로 자기 역선 방향. 이것이 바로 자기장 방향이고 그 얘기는 여기에다가 나침판을 갖다 놓았을 때 나침판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접선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죠. 그래서 자기장 그리고 자기력선,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력선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물리학 1에서는 무엇이 핵심이냐?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그 전류에 의해서 바로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시험 문제가 나오죠. 우리 전기력에서 합성 전기력 고난이도로 출제가 되잖아요. 합성 자기장 역시 고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주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이 도선 자체가 자석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데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풀으려면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정해진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자기장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자 할 때는 오른손만 사용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왼손잡이에요. 미안하지만 이 문제를 풀 때는 오른손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항상 엄지는 구부리지 않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리고 내 손가락은 기회만 되면 구부릴 거예요. 얘까지 펴고 있으면 뭐해? 얘는 항상 구부릴 겁니다. 그리고 검지와 엄지는 항상 수직, 직각이 되게 유지해 주시고, 자, 그래서 직선 도선이에요. 직선 도선의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 우리 엄지는 구부리지 않고 얘는 구부릴 거니까 이 엄지 손가락을 전류 방향에 일치시켜 주면 되는데 손톱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엄지손톱을 위에, 자, 그리고 내 손가락은 뭐 한다? 이 직선 도선을 감아줍니다. 직선 도선이 있을 때 전류의 방향 감아지면 이게 무슨 방향? 자기장 방향. 전류가 아래 방향으로 흐르면 이렇게 감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른 자기장 방향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종이가 2D잖아요. 2차원. 그런데 지금 얘는 뭡니까? 3차원이죠. 그래서 시험으로 출제가 됐을 때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자기력선이 그려져 있어요. 자기력선이 곡선일 때는 접선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지금 도선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요거.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자, 얘는요. 선생님 기준으로 왼쪽 방향. 이 방향은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 그리고 이 방향은 바로 뭐겠습니까? 선생님 기준으로 할때 도선 앞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은 시험지니까 종이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냐, 이런 표현들을 잘 알아두시고, 직선 도선 주변에는 원형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지지만, 문제를 풀 때는 사각형 자기장으로 생각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예를 들어서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이고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자기장의 세기는 일단 도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하고 그리고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 자체가 자석이에요.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에서 가까울수록 세고 자석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작아지는 거니까 거리하고는 반비례. 자, 조심할 것이 우리 쿨롬 법칙에 의한 전기력, 전하에 의한 전기력은 두 전하 사이의 전하량, 두 전하가 뛰고 있는 전하량에는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죠. 그런데 자기장은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무엇에 반비례한다? 거리에 반비례한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면 답이 틀리게 나오죠. 두 배일 게네 배가 나온단 말이야. r제곱으로 계산하면 2분의 1이 4분의 2에 나올 수 있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r에 반비례한다. 자, 이 직선 도선을 원형으로 구부립니다. 그러면 이제 원형 도선이 되겠죠? 자, 이 원형 도선 같은 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내 손가락은 구부릴 거잖아요. 엄지손가락이 절류면 구부려지는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고요. 구부려지는 내 손가락이 절류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절류였다가 자기장, 절류였다가 자기장 언제든지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형도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른손 씁니다. 구부러지기 쉬운 내 손가락으로 절류의 방향 그대로 가리켜 주세요. 손톱 끝이 절류의 방향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 손가락을 구부리더라도 검지하고 엄지는 항상 수직. 그럼 이때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에서의 자기장 방향이냐?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방향이 바로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물론 원형 도선 주변에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근데 다행인 것은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자기장의 세계는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야. 그래서 물리학 1에서는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계만 물어봅니다. 원형 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계는 당연히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계에는 비례하고요. 그리고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원형 도선이니까 그때 떨어진 거리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반지름에는 반비례합니다. 자, 이러한 원형 도선을 여러 개 용수철처럼 감아 놓아요. 이것을 우리는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솔레노이드도 여러 개의 원형 도선이니까 전류의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그래서 앞에서 뒤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감아 주세요. 자, 이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만약 솔레노이드 전류 방향이 뒤에서 앞쪽으로 흐른다면 그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죠. 근데 이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표현한 건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마치 솔레노이드가 막대자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은 방향일 때 엄지손가락이 바로 뭐다?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맨 앞에 이번 시간 맨 처음에 자석이 만드는 자기력선을 어떻게 그렸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존재한다. 따라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다음과 같을 때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이 마치 막대자석의 S극, 솔레노이드의 왼쪽이 막대자석의 N극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예전에는 솔레노이드에 관련된 내용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솔레노이드보다는 직선 도선 혹은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 함께 만드는 합성 자기장 문제가 최근에는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계가 외부에서보다 더 세고요. 그리고 이 솔레노이드가 무한히 길다고 하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계는 어디에서나 같습니다. 그것을 균일하다, 자기장이 균일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계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이 솔레노이드 전류가 흐르는 도선하고 떨어진 거리에 상관이 없이 자기장의 세계가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계에 비례하고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학에서는 다 넘버예요. 숫자야. 무슨 숫자냐? 1m당 감은 숫자. 그러니까 1m당 감긴 횟수가 많을수록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계는 커집니다. 자,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 자기장의 방향 다 무엇으로 구했어요? 오른손으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럼 이제
합성 자기장애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떻게 답을 구하는지 수특 미리 보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3점 테스트 문제를 골랐습니다. 자, 2점보다 조금 복잡한 상황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어려운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막상 해보면, 아, 또 할만합니다. 자, 그래서 수특 미리 보기 137쪽에 있는 4번 문제입니다. 자, 도선이 A, B, C가 있어요. 3개의 도선이 있고, 원형 도선 B에는 세기와 방향이 일정화돼요. 그러니까 세기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원형 도선 중심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방향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C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세기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P에서 원형 도선의 중심,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다. 자, 이 조건을 왜 주었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표는 A,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A에 따른, 오, 그런데 보니까 과정 1, 2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습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신기한 건 P에서 A, B, C 세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P인데, 오, 얘는 바뀌어. 무슨 뜻일까, 얘들아? 아, A 도선에 전류의 세기는 바뀌지가 않는데, 뭐가 바뀐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은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다른 한 번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자, 과정 1, 2에서 BP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해요. 자, 이게 주로 최근에 출제되는 합성 자기장애 문제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도선이 세 개잖아. A에 의한 자기장, B에 의한 자기장, C에 의한 자기장을 다 합성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 P에서의 세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죠. 자, 여기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과정 1. 자, A에 의한 자기장. A에 의한 자기장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C 도선에 대한 전류의 방향과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해서 C에 의한 자기장 3D에서 얼마만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느냐? C는 P까지 D만큼 떨어져 있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야. 자, 이럴 때 P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읍시다. 선생님, 저는 B0 놓고 싶어요. 그건 안 돼요. 왜냐면 B0는 출제자 선생님이 먼저 사용을 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B0 또 쓰면 안 돼. 자, 그럼 이렇게 만들면 좋은 점이 있죠. A에 의한 자기장. A에 의한 자기장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A에서 P까지 E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4I야. 그럼 우리 D분의 I를 B로 놓았으니까 ED분의 4I는 얼마로 놓을 수가 있죠? EB로 놓을 수가 있죠. 편리하죠. 꼬리가 없어지니까. 자, 그리고 B에 의한 중심에서,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이거는 뭐 C로부터 내가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B에 의한 자기장, BB 놓고, 자, C는요, D분의 I를 B로 놓기로 했죠. 자, 그러면서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C에 의해서는 P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세 자기장을 다 합성했더니 방향은 모르겠고 그 자기장의 세기가 B, 제로이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과정. 여기 있죠? 자,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 같을 거예요. 다만, 뭐가 반대여야 돼? 그치.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테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일 거고,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나오는 방향인지 들어가는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 두 개는 방향이 똑같아. 자, 그러면서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바뀌었지 C에 의한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죠. 그러니까 과정 2에서 P에 만들어지는 C에 의한 자기장애 세계와 방향은 플러스 B 그대로. 자, 방향 모르고 합성 자기장애 세계는 OB제로. 자, 근데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뭐라고 했느냐?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애 세계가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애 세계보다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에 의한 자기장애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거나 심지어 아니, 죄송해요. 먼저 B에 의한 자기장애 P에서 나오는 방향이거나 심지어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해도 B가 BB보다 크니까 이두 개의 합성 자기장애 방향은 결국은 무슨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나오는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의 조건 때문에. 그럼 이제 A에 의한 자기장애 방향만 나오고 들어가는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자기장애 세계를 잘 봐. 일단 B와 C에 의한 두 자기장의 합성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야. 그런데 과정 2를 보니까 여기서 A에 의한 자기장도 나오는 방향이라고 하면 이거 다 더해가지고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과정 1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겠어? 같은 플러스끼리 더한 것보다는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성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 따라서 과정 2에서 합성 자기장 BP가 플러스라면 과정 1에서 합성 자기장 BP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판단이 됐으면 두 식에서 BB하고 플러스 B는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빼주세요. 왜? 내가 지금 내 맘대로 B라고 하는 기호를 썼잖아. 그러니까 이 B가 어떻게 출제자 선생님이 제안한 B0로 표현이 되는지 내가 그 관계식을 알아야 되거든. 자, 그러려면 내가 임으로 표현한 BB, 그 다음에 플러스 B, 얘는 똑같은 거니까 두 식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워지겠죠. 그럼 남는 거는 마이너스 2B 빼기 2B니까 좌변이 마이너스 4B. 자, 우변은요. 마이너스 UB0. 아, 내가 B라고 썼던 것이 결국은 2분의 3 B0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대입해. B가 2분의 3 B0이니까 자,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3B0. 자, 그리고 BB는 아직 몰라요. 플러스 B. B가 2분의 3B0니까 플러스 2분의 3B0. 자, 세 개를 다 합성하면 마이너스 B0가 나와야 돼. 자, 그러려면 이 BB 값은 얼마여야만 되겠습니까? 요게 플러스 2B0면 되니까, 아, 플러스 2분의 1B0. 그러면 다된 거죠. 선생님, 혹시 모르니까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자,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아이고, 플러스 3B0. 자, BB 플러스 2분의 1. B0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3B0. 다 플러스네. 더하면 플러스 5B0.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P에서 A, B,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계를 각각 구하시오. A에 의한 자기장은 세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3B0.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2분의 1B0.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2분의 3B0.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을 물으면 각각 도선의 이름, 합성했을 때 합.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부터 써놓고 내가 그 정보로부터 알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이렇게 연립해서 지울 수 있는 것은 지우고 연립 방정식으로부터 내가 사용한 기호를 출제자 선생님이 제시한 대개의 경우 B0로 바꾸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더 많은 합성 자기장은 우리 본격적인 문제를 풀면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럼 자석은 다른

다섯과 밀어내거나 서로 당기거나 하는 자기력이 작용을 할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세련되게 써놓은 거예요. 물질이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에 끌려가거나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 그럼 그게 바로 뭐겠어요? 자석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물질이 그러한 자성을 갖고 있는 그 원인이 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또뭐 안다고 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자성의 원인은 바로 전자 때문이에요. 우리 원자의 구조를 보면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근데 이 원자핵은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이 없어요. 근데 전자는 이 원자핵에 비해서 굉장히 질량이 작죠. 그래서 이동성이 있고 그리고 이 전자 음자나 띠고 있는데 원자핵과 전자가 각각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어. 그러니까 전자가 원운동을 하지 않으면 끌려가서 꽝 충돌하겠지. 그러면 원자의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물질도 이러한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 둘레를 돌고 있다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전자의 운동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야. 근데 물리학자들이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전하의 이동 방향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전자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그때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 전자가 원자핵 둘레를 원운동을 함으로써 마치 조그만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바로 앞에서 공부했잖아. 오른손으로 원형 도선이니까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가리킬 때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 방향이다. 전자가 원자핵 둘레를 도는 것을 궤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의 궤도 운동 때문에 자기장을 띠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전자가 원자핵 둘레를 그럼 궤도 운동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지구가 스스로 회전, 자전을 하듯이 전자가 또 스스로 회전합니다. 그것을 스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될 거고, 그럼 그대로 전류의 방향 감아주셨을 때, 엄지손가락이 바로 이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때문에 바로 물질이 자성을 갖게 됩니다. 자, 자기화는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어떠한 물질이 자성을 띠지 않다가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성을 띠게 될 때, 즉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될때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자기화 줄여서 자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것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원자 자체가 하나의 자석이라고 볼수 있고, 원자 자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성체의 종류와 그 특징인데, 자성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먼저 강자성체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와 달리 독특한 점이 자기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있어요. 이미 자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구역하고는 다좀 무작위적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자성을 아직 띠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강자성체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줘요. 그러면 자기장 방향이 뭐예요? 자기력선 방향과 일치하고, 자기력선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죠? 이게 바로 외부 자기장이에요. 외부에 있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방향. 그러면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이 강자성체가 하나의 자석이 됐단 얘기야. 그러면 자석 내부에서 자기장, 자기력선의 방향은 S극에서 N극 방향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강자성체 같은 경우 자기 구역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석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화되기 전에는 하나의 원자 자석을 나타낸 건데, 화살표가 원자 자석의 자기장 방향이고,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분포되어 있죠. 전체적으로는 자성을 띠지 않아요. 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어. 외부 자기장.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바로 자기장이에요. 상자성체 역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원자 자석이 자기화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하나의 자석이 됐다는 얘기야. 상자성체가. 그럼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 쪽으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다 보니 외부 자기장과 상자성체 사이에 서로 다른 자극끼리 마주보고 있네요.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 인력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상자성체는 강자성체처럼 원자가 나타내는 자기장 방향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야.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무엇이 강자성체와 다르냐? 강하게 자기화되면 강자성체. 근데 얘는 약하게 자기화가 돼요. 상자성체. 그리고 중요한 특징.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방향으로 원자 자석이 자기화되어 있다가, 그렇죠.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사라져요. 그래서 불규칙하게 원자 자석의 자기장이 분포되어 있다. 자성을 띠지 않습니다. 마지막, 반자성체. 반자성체,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선생님, 원자에 자기장 화살표 표시가 없어요. 이 반자성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매우 독특한 것이 전자들이 있잖아요. 그 전자의 스핀, 마치 자전처럼, 지구의 자전처럼, 스핀 방향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게 되잖아. 그런데 이러한 스핀을 갖는 전자의 숫자와 이러한 스핀을 갖는 전자의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정확하게 자기장의 방향을 갖는 전자들의 수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의 전자들의 수가 일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자기장이 다 상쇄가 되는 거죠. 이게 반자성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반자성체의 원자는 자성을 띠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반자성체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줘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자기장 혹은 자기력선 존재하고, 이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에 걸리게 되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자, 어쨌거나 반자성체 내부에 자기력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반자성체도 하나의 자석이 됐다는 거야.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외부 자기장과 반자성체가 같은 자극끼리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작용하겠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무슨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 반대 방향. 그러면서 약하게 자기화가 돼.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원자가 다 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자성체와 마찬가지로 반자성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화된 상태가 그 즉시 사라져요. 강, 상, 반자성체의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인 바로 전자기 유도인데요. 이 전자기 유도는 코일이 있어요. 전지에 연결되지 않은 코일.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막 운동시켜. 혹은 자석을 고정시켜 놓고 코일을 막 운동시켜. 그러면 결국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 혹은 그 방향의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자, 보세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그리고 자기선속. 자기선속이라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력선 다발. 어쨌거나 자기력선 자기장이 그 숫자이든 세기이든 그 방향이든 변하면 그 변화를 어떻게 하는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방해하는 방향으로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이러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 혹은 그 방향에 변화가 있을 때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해해야 된다고. 그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

분류라고 부릅니다. 자, 자기장의 세계를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보면 자기장의 세계는 물리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기장의 세계, 그냥 자기 선속이야. 파이라고 읽거든요. 자기 선속은 자기력선의 개수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제곱미터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그것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장 이퀄 자기 선속이야. 그런데 1제곱미터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면적, 스퀘어, S라고 쓴 겁니다. 전자기 유도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장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자기 선속이에요. 자기 선속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럼 자기장이 S분의 Phi니까요. 자기 선속인 Phi는 뭐다? BS다. AS는 서비스, BS는 자기 선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속이란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쉽고, 1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많아.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자기장의 세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유도전류의 방향. 요거 중요하죠. 자, 유도전류의 방향을 결정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 도선 혹은 원형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어요. 현미에서는 이 자석에 달라붙어 있는 자기력선을 그려주지 않습니다. 자석과 도선만 나올 거예요. 자,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오잖아요. 자, 얘가 도선 가까이 와요. 그럼 이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겠죠. 그럼 이 도선은 변화가 싫습니다. 변화를 방해해. 뭐야, 왜 아래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거지? 아, 나 그게 싫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형 도선 중심의 윗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려면 이것도 오른손 사용하죠? 내 손가락이 바로 뭐예요? 전류 방향.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중심에 이렇게 자기장, 자기력선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거꾸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이 원형 도선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석의 N극이 도선으로부터 멀어져요. 급기야, 완전히 멀어졌어. 다 사라졌어. 사라지는 것도 방해해야 돼. 사라지는 거 싫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사라지는 거야? 그냥 있어.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원형 도선 중심에 자기력선을 만들어내려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가번과는 반대 방향. 자, 이번에는 S극이 들어와. 그럼 자기력선은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얘가 가까이 오게 되면 지금은 도선 내부를 통과 못했던 이 자기력선들이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윗방향의 자기력선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거 방해하는 거야. 아우, 나 많아지는 거 싫어.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요. S극이 사라졌어. 뿅 사라지면 이 자기력선도 뿅 사라지겠죠. 사라지는 것도 싫어. 아, 왜 사라져? 니네 그냥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는 어떻게 보면 과거 지향이야. 과거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원형 도선이 윗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유도 전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만 되고요. 자, 이렇게 자기력선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도선 입장에서 자석의 N극이 와. 오는 거 싫어요. 왜? 변화가 싫거든. 그러면 오는 N극을 야, 오지 마 하고 밀어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원형 도선의 윗부분이 자석의 N극이 되면 밀어낼 수 있겠지. 서로 같은 극이 마주 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아래는 S극이 될 거고, 그러면 원형 도선이 자석이 된 거예요. N극에서 자기력선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다. 다음과 같은 자기력선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 전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 N극이 다가와? 아우, 싫어. 또 전리가 청력이 작용해요. S극이 다가와도 청력이야. N극이든 S극이든 안 가려. 야, 오지 마. 그럼 어떻게 돼? 얘 밀어내려면. 원형 도선의 윗부분이 S극이 돼야 되겠죠. 그럼 아래 부분이 N극. 그럼 이제 원형 도선이 자석이 된 거니까 자기력선 방향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는 방향. 그래서 그림에 그려져 있는 유도 전류 방향을 구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요. N극이 사라지는 거야. 오는 애는 부담스러워서 밀어냈지. 그런데 또 간대. 가는 것도 아쉬워. 잡습니다. 인력이 작용해요. 그럼 N극을 잡으려면 원형 도선 윗부분이 S극이 되어야만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아래 부분이 N극. 그럼 N극에서 자기력선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다음과 같은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고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자, 이번에는 S극이 멀어져. 철수가 멀어지든 민수가 멀어지든 멀어지는 거는 아쉽습니다. 미련이 남아요. 당겨요. 일려. 그러려면 원형도선 위쪽에 S극이 멀어지는데 얘를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N극이 S극을 당겨야만 되겠죠? 즉, N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N극에서 자기력선 나가고 S극으로 자기력선 들어오니까 원형도선 내부에는 이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고 그때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 아이고,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페러데이 선생님의 페러데이 법칙. 먼저, 유도전류의 세기, 유도전류의 방향을 우리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전류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잖아요. 오매 법칙. 자, 유도전류. 이 유도전류는 이 도선의 저항, 그리고 유도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 도선에 유도 기전력에 걸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전력이라는 용어가 어려우면 전압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바꿔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 기전력에 유도 전류가 비례하는 거죠. 그럼 유도 기전력은 뭐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변화를 방해한다는 의미고요. 그럼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절대값이어서 생각하면 돼요. N, 코일의 가문 횟수. 코일이 많이 감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지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1초 동안의 자기력선의 변화예요. 자석이 가까이 혹은 멀리 하면서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할 텐데, 1초 동안의 자기력선의 개수의 변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유도 기전력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유도 기전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와 같은 형태가 문제로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기장의 영역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도선이 통과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선을 끌고 통과하면 되겠죠?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할 때,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먼저,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 금속 고리가 들어갈 때, 지금 현재 금속 고리 내부에는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금속 고리가 더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네 개가 돼서 두 개가 증가하게 되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 이러한 변화를 금속 고리는 방해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거야? 아, 나 이거 방해해야지. 반대 방향,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고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금속 고리 내부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려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자, 그런데 이 금속 고리가 이제 완전히 자기장 영역에 파묻혀서 운동해. 자, 지금 내부에 자기력선 4개가 통과하고 있는데 금속 고리가 더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력선의 개수가 4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이런 뭐예요? 자기선 속에 변화가 없잖아. 유도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부터 도선이 탈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순간 이전에는 금속 고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4개인데 금속 고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제는 2개밖에 없어. 무슨 얘기야? 2개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선 속이 감소한 거예요. 감소한 건 어떻게 해야 돼? 어우, 야, 왜 감소해? 그대로 유지해. 금속고리가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력선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 금속고리에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란 변화를 방해한다.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증가해? 반대 방향, 나오는 자기력선 만들고,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감소해? 그러면 도선이 들어가는 자기력선을 만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 개념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7번째 수원특강입니다. 자, 조언 제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3페이지 표시입니다. 17강 정도 들어왔으면은 뭐 이제 뭐 20강 중에 17강이니까 이제 3강만 남은 거잖아. 18, 19, 20 해가지고 딱 3개 남은 건데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조금 자신감이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 단어지 뭐 단어. 그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들이 반복이 돼서 아, 저 선생님 또 저 얘기하네? 라는 식으로 좀 느껴져야 되는데 일본어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하다가 뭐 다른 거 못 했다가 다시 아 맞다 일본어 너무 안 했네? 그랬다가 다시 또 했다가 약간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해도 똑같고 또 해도 똑같고 또 하면 또 까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될 거예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뭐 어쩔 수 없다. 뭐 망각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면서 야금야금 또 하시면 됩니다. 앞에 했던 거 아 맞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그랬던 것 같기도 하면서 문제 풀면서 복습하면서 하시면 돼요. 자, 조언이나 제안 표현이에요. 이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조언은 뭐지? 어드바이스 하는 거잖아. 뭐뭐 하는 편이 좋다. 제안은 뭐뭐 하면 어때? 뭐뭐 하는 것은 어때? 이런. 그럼 권유랑도 좀 비슷하고. 계속 비슷합니다. 자, 회화체의 특징이 좀 나와요. 이거는 약간 축약하는 건데 사실 이 회화체의 특징이 지금 17강에 나오는 게 아니라 1강이나 2강 정도에 나오면 조금 더 회화체적인 문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 헤매지 않고 해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래도 이 나중에 보면 또 어떤 게 있어.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본어의 비언어 문화 손짓 몸짓 이건 뭐 재밌으니까 그냥 그림 보면 되는 거고 11개 문제 풀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언 볼게요. 뭐뭐 하는 편이 좋다. 다호가 이 나오죠? 뭐뭐 하는 편이 좋다. 자,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지 상황을 좀 볼게요. 지사이코로 어렸을 때, 지사이코로입니다. 어렸을 경, 즉 어렸을 때. 와타시와 치카쿠노 근처에 수영교실이 가요된 맛이다. 니 가요, 이 옷 쓰지 않고 니 쓴다는 거 알죠? 수영교실에 다녔습니다. 수영학원 다녔다는 거야. 슈이카이 뭐뭐 하러. 나라인이 이때 이마시다가 이때 이마스 가고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소노토키와 그때는 오요구노가 아마리 스키데와 아리마센 데시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 수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대요. 하하가 엄마가요 오요게르 요니 낫대 동사의 기본형이 아니라 가능형이야. 가능 동사 뭐뭐 할 수 있게 되다 변화가 되는 거지 불가능했던 게 가능하게 되다. 그러니까 수영할 수 있게 되어두는 편이 좋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리고 섬이 이렇게 일본 이렇게 혼슈가 있으면 사는 데가 어디야? 해변가예요. 이렇게 해변가. 그래서 바다와 밀접하게 살고 있고요. 또 언제 어디서 수영을 할지 모르는 되게 접근성이 좋은 국가잖아요. 섬나라니까. 수영을 당연히 그 학교에서도 가르치고요. 근데 엄마는 좀 이렇게 여기 지금 일본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수영하면 좋다. 수영할 수 있도록 되어두는 편이 좋아. 수영은 배워두는 편이 좋아. 그렇게 얘기하겠지. 또 이유노데라고 말해서 나라이 하지메 마시다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만 오모시로크 나이노데 재밌지 않기 때문에 야메테 시마이 마시다 그만둬 버렸대요. 오토나니 났다 이마와 지금 어른이 된 지금은요. 조즈니 능숙하게 오요게르 수영하는 도모다치오 미루 또 뭐뭐 하면 보면 어떻다고? 아노토키 아가 뭐야? 회상의 아예요. 그때 우리나라 말로는 그라고 해석하지만 일본어에서 옛날을 회상할 때는 소노토키라고 하지 않고 아노토키라고 합니다. 아노토키 야메네케레바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바 욕같다라고 하는 건 약간 후회의 느낌이 있습니다. 뭐뭐 하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어렸을 때 뭔가 뭐 자전거가 됐건 뭐가 됐건 배워두면 성인이 돼서 금방금방 쉽게 그 몸으로 배운 거는 습득해 둔 거는 금방금방 느는데 다 성인이 돼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죠. 특히 수영 같은 거는. 자, 타호가 이는 뭐뭐 하는 편이 좋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왜 기본형을 쓰지 않고 타를 썼을까? 기본형을 쓰면 뭐가 되냐면 선택이 됩니다. 뭐뭐 하는 쪽이 좋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는 축구를 하는 게 좋아? 아니면 보는 게 좋아? 아, 나는 축구 땀나고 싫어. 보는 게 좋아. 미루호가이. 이런 식으로 뭔가 양자 택일 할 때 그때 나니나니 호가이.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호가이. 이렇게 선택의 느낌이 드는 게 취향. 이게 뭐뭐 하는 쪽이 좋다는데 타호가이는 뭐뭐 하는 편이 좋다라고 해서 제안이나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너 약 먹는 게 좋겠어. 수술이요. 논다 호가이. 이런 식으로. 노모 호가이.
마시는 편이 좋아? 아니면 바르는 편이 좋아? 뭐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논다호가 마시는 편이 좋아? 라는 식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줄 때는 타형을 씁니다. 그런데 나이호가 이는 부정충고인데요. 낙갔다호가 이런 식으로 얘도 약간 과거형처럼 하니까 얘도 과거형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야지는 아니에요. 이런 표현 없습니다. 나이호가 이는 못마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데스나 또 오모이마스를 붙여가지고 못마하는 편이 좋다,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이마가 아니네요. 아메, 후리소다가라. 비가 내릴 것 같으니까, 가사 못돼 있다 호가 이요. 자, 우산을 가지고 가는 편이 좋겠어. 라고 이제 충고해주는 거지. 너 가다가 이제 비 온다. 너 우산 가져가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리, 너무나, 스메다이 문어와 차가운 것은요. 노마나이 호가 이, 나이 호가 이. 못 맞아 않는 편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문장. 데인기 모이시. 날씨도 좋고요. 쿄와 아루이데 있고 호가 이. 걸어서 가는 편이 좋겠다. 걷는 편이 좋겠어. 야, 딴 거 하지 말고 조언을 하는 거야. 걷는 게 나아. 아루이다 호가 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선택지가 있는데 나는 자전거도 되고 버스도 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걷는 걸 선택하겠어 라고 할 때 아루크 호가 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예. 조언 끝났습니다. 자, 조언 두 번째 들어왔어요. 루이와 유키의 대화. 이거 타호가 이 똑같은데? 이건 뭐지? 뒤에 은자나이가 나오는 거야. 은자나이가 뭐냐면 은자나이 응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은자나이, 자나이, 자나이, 자나이, 자나이, 자나 똑같아.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니? 그렇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차나예요. 자, 콘도노 2번 문과사이 학교 축제죠. 나니오스를까? 무엇을 할지? 뭐 키메나키아 이케나이 나키아 이케나이. 자,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뭐뭐 하지 않으면의 세 가지가 있었어요. 나케레 발을 줄이면 나키아 이랑이랑 똑같은 거야. 줄이면 나쿠테와를 줄이면 나쿠차 이랑 똑같은 거야. 나이또도 있어요. 자, 나이또 나케레바 나쿠테와 나케레바 줄이면 나키아 나쿠테와 줄이면 나쿠차. 자, 이케나이도 되고 나라나이도 되고 다메다도 되고 그 뜻이 뭐야?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뭐 해야 한다? 결정해야 한다. 야, 이제 결정해야 돼. 우리 학교 축제 때 뭐 할지. 견해와 오코노미야키 노 미세오 다시다 요네 이랬습니다. 요네라고 하는 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맞아 이런 거죠. 호도시모 오나지노니스를 오나지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명사를 수식할 때 오나지 나를 붙이지 않고 그냥 바로 수식이 되죠. 그래서 오나지노라고 이렇게 오나지나노라고 하지 않고 오나지노니스를 같은 걸로 할래? 야 오나지모노와 같은 것은 오모시러끄나이어나 재밌지 않네. 좀 다른 거 하자. 나니까 뭐 또 아타라시모노니시다호가이 뭔가 좀 새로운 걸로 하는 것이 좋단잖아이.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다. 토모우.

이렇게 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해. 좋다고 생각해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걸 단정하는 듯한 느낌이 되니까 짠 캐써라는 식으로 짜나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을. 게임은 똑같아. 게임이라든가 나르호도 역시 게임은 이 까모네. 자 까모네 까모는 어디서 나왔어? 뒤에 생략이 됐어요. 시레나이라고 하는 거. 까모 시레나이 뭔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추측 표현인데요. 시레나이를 생략해서도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타호가 이는 배웠는데, 의견을 말할 때 뭐라고요? 은자나이. 지금 여기서 은자나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다. 은자나이, 뭐뭐지 않아? 너 내와 나이 되쇼오까? 뭐뭐, 것은 아닐까요? 뭐뭐인 것은 아닐까? 자, 탑은 아마도 뭐뭐겠지. 다로우가 다에, 뭐뭐이다 라고 하는 와타시와 센세라 라고 하면 난 선생님이다 하잖아요. 센세 나로 하면은 뭐뭐 이겠지가 되는 거야. 추측이 되는 거지. 여기도 아마 뭐뭐겠지가 되는 거지. 탑은 니혼고노 센세다로 아마 일본어 선생님이겠지. 발음이 저런 거 보니까. 자, 탑은 나니나이 또 모이마스 나니나이 또뭐 뭐뭐라고 생각한다. 다뭐 하는 거야? 의견을 약간 완곡하게 추측하듯이 말하는 표현들을 지금 쫙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135페이지 펴시면 요 내용들을 선생님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다라고 보시면 두 번째 거. 자, 예문도 볼게요. 라이시우 가라 바이토 데모 시오가나 아르바이트 라도 든지 라도 할까나 때 라고 생각하고 있어. 라이게츠 시켄 데쇼? 데쇼? 뭐뭐자나 시켄자나이 시켄자나이 데쇼까 시켄자나이 다로까 시켄다로 시켄다 또모 뭐 이런 식으로 시켄 시험이잖아 시나이 호가 인자나이 시나이 호가 이또모 라는 식으로 자기 의견을 이렇게 말하는 은자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의견을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남들한테 확인하는 듯한 표현도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맥락에 맞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문제를 내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문법이긴 하지만 문장 속에서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실하게 알아두는 건 정말 좋은 확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제안 먼저 갈게요. 노와 도우 데스까? 너무 간단하지. 뭐하는 거 어때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박과 아오키의 대화. 콘도노 야스미 이번 휴가. 요건이 기타인데스가 여행 가고 싶은데요. 노코가 어딘가 이토코로 아리마센까? 좀 추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소 데스네. 홋카이도에서 스키오 타노시무 노와 도데스까? 뭐하는 것은 어때요? 자, 그런데 타라 도데스까를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제안 1이잖아. 제안 2에서는 타라 도데스까가 나오거든. 뭐 이리 해버리지 뭐. 자, 타라를 붙여봐 어떻게 돼? 타노 신다라도 됐을까? 자, 타노 신 다라가 되겠지? 사노 신다라도 됐을까? 이렇게 한자가 이상해? 타노 신다라도 됐을까? 즐기면 어때요? 즐기는 것은 어때요? 즐기면 어때요? 둘다 되는 거야? 내기래봐 가능하다면 뭣도 더욱 치카이 도코로가 이인 데스까 가까운 곳이 좋겠는데 자 온센마 효과는 뭐니까 자 그럼 온천 어때요? 이마 와카이 히토노 아이다 데모 닌키 아리마스요 지금 아주 저기 이 와카이 히토노 아이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어요 온센 데스까 이 데스네 저또 시라베테 미마스 자 그러면 내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안표 갈게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뭐뭐하는 것은 어때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노아 도우 데스까? 뭐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강하 데스까? 도우를 높이면 이강하 데스까? 자, 데스까도 높여보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데쇼우까? 직간가루 나라, 시간이 있는 경우, 조건이라면, 도쿄다케, 교토다케 되놨고, 교토뿐만 아니라, 나라니 뭐, 나라에도, 이때미르 노아 도우 데스까? 가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 다음, 고도모노 나마에, 린때 츠케르 노아 도우, 린이라고, 이라고 츠케루 나마에오 츠케루라고 하는 거는 이름을 붙이다예요. 뭐라고? 린이라고 이름을 붙이다. 린또 나마에오 츠케루 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그 3번 보시면요. 노를 접속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 밑에 거를 정리해 가지고 왔는데요. 보세요. 이 노는 그냥 이렇게 막 붙는 거야. 어떻게 붙냐면은 이 노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명사예요. 명사를 붙는 형태로 오면 되는 거야. 그럼 명사를 붙이는 형태를 한번 생각해 봐봐. 이형용사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종지형에 그냥 명사가 온단 말이죠. 근데 나형용사의 경우는 어떠냐는 거지. 나형용사는 나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명사인 경우에도 명사 노노가 아니라 명사 나노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잘 아는 스즈키상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때? 동사의 기본형에다가 노를 쓴 거죠. 자, 하얀 것은 어때? 이런 식으로 바로 붙였습니다.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는 거죠. 그치? 이게 노를 붙이는 이 형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안 두 번째 갑니다. 타라 도우 데스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오네요. 자, 이 문단 볼게요. 스지짱와 고노마에 지분 놓고 또 こんなに 頑張っているのに 日本語が 上手くならない 또 言ってたよね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어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능숙해지지 않는구나라고 말했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수지 씨는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지분 놓고도 이 놓고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구체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About 명사,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것을 이렇게까지 내가 이 정도까지 간바떼 이르노니 아주 분발하고 있는데 예상 밖의 결과 뭐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어가 우마꾸 나라나이 능숙해지지 않는다 또 이때다요네라고 말했지라고 얘기합니다. 와타시와 지스상가 수지가 아니네요. 지스상가 니혼이 키타 3ヶ月 마에 요리모 일본에 온지 3개월 전보다도 또 이게 뭘까요? 요리라는 비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훨씬이라는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게 적절할 것 같죠? 쭉이 아니야. 훨씬 일본어가 조진이 났다. 또 어머게도 훨씬 일본어를 아주 능숙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되도나 라면서 이제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 노 혼토 노 치카라오 시루 타메니 자신의 진짜 실력을 알기 위해서 니혼고노 시켄고 우케테 미타라 도우 데스까? 미루노와 도우 데스까? 미타라 도우 데스까? 이렇게 하겠죠. 키토 토 모우 틀림없이 반드시 예, 지스짱가 오모테 이루 요리 네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토루의 뭐야? 가능 동사. 그지? 에단 플러스 루. 가지고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라고 얘기하는 제안 표현 나왔습니다. 자, 이제 타라가 나왔어요. 노와도 이거 노와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은이 아니라 타라라는 식으로 뭐뭐 하면 어때? 뭐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라고 나와 있어요.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스마호 가이타인다게도 스마트폰 사고 싶은데 돈나노가 이이까나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호나라 사토시군과 쿠아시이 또 뭐우요? 사토시군이 잘알 거라고 생각해. 카레니 키이테 미따라? 미르노와도? 미르노와 도우 데스까? 미따라 도우 데스까? 도우 데스까? 생각되는 거네. 자, 아사카라 아타마가 스고쿠 이따인다. 아침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 소우 데스까? 그래요? 쿄우와 하야쿠 카에따라 도우세. 오늘은 빨리 돌아가면 어때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타라. 카에르노와 도우 데스까? 카에따라 도우 데스까?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어? 제안하고 있죠. 봐봅니다. 봐도 됩니다. 봐는 타라 대신에 쓰는 거예요. 냉화대 키이 때 미래봐. 키이 때 미따라.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또는 키이 때 미르노와.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봐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강한 어조로 제안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A 봐 B를 했습니다. 네, A 봐 B 하면은 A를 하면 B하고 A를 안 하면 B 안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할 거면 하고 말건 말고 약간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정중하게 제안하려면 타라를 쓰는 경우가 더 많이 들릴 거예요.

자, 이제 수능 포인트로 넘어왔습니다. 조사의 생략이라고 돼 있죠? 자, 생략해도 의미의 변화가 없는 조사, 와, 가, 오, 니 등은 종종 생략됩니다. 그러니까 생략이 많이 돼요, 일본도요. 그런데 일본에서 생략이 안 되는 거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노. 이거는 생략 안 돼. 이거는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대 같은 것도 생략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다 되는 건 아니야. 고노 히토와 다레 데스까? 고노 히토 다레 데스까? 이런 식으로 주격조사 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와타시 야리마스, 와타시가 야리마스 주격조사죠. 나니오 타베르노? 목적격 조사도. 오, 나니 타베르노?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도코니 이따레 이노? 도코 있다노? 이런 식으로 어디에라고 하는 목적지를 나타낼 때 니를 쓰는 경우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만, 생략될 수 있다고 해서 다 생략되는 거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박스를 좀 뚫어봤어요. 음의 변화, 추가, 축약, 변형 등의 음의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는 거 한번 생각해봐. 암말이는 그다지인데, 이거 암말이라고도 합니다. 도떼모는 도떼모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약간 더 강조하는 듯하네. 야빠리, 야하리보다 야빠리를 더 많이 듣죠. 일상생활에서는. 네. 박가리는 뭔가 빡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느낌이, 네, 좀 살짝 박가리 이렇게. 뭐뭐 만뿐이에요, 그럴 때. 좀 약간 강조하는 듯한 느낌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알수 있어요. 자, 1번. 이거는 혼또라는 식으로 줄이는 거예요. 토꼬로도 토꼬라고 줄이고요. 대쇼도 대쇼라고 줄이고요. 다로도 다로로 줄입니다. 줄이는 거. 약간 넣어서 좀 확실하게 만드는 거. 줄이는 거. 그 다음 1번. 변화 볼게요. 고찌, 녹가. 이렇게. 약간 줄이죠. 그 다음에 음의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스미마셍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미마셍 안 그러고 미가 M이 발음이 안 되면서, 고나이다는 이두 개가 합쳐져서 노아 노아 노아 나가 되는 거예요. 고나이다가 되는 겁니다. 고나이다, 고노아이다, 요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음의 변화가 있는 거는, 아, 이런 식으로 약간 회화제에서 A와 B에 대화해서 이렇게 변화형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고서 알아볼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는요, 이렇게 응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음이요. 자, 보세요. 모나카가 이빠이 나노데 해도 되는데, 난데를 쓰기도 하고요. 나이저브 데스. 고래 초또 와카라 나인 데스. 라 대신에 응으로 쓰는 겁니다. 교주니 야라나이 또 다음에 난다. 얀나이 또 다음에 난다. 이제 도레다케 레가 응으로 바뀌도 돈다케 갖다 놓어. 이렇게 얼마나 산 거야? 이렇게. 나나 레로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앞에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적당히 해석이 가능한데, 이 친구들은 가끔씩 보면 헷갈릴 때 있어요. 테이르 테르 데이르 데르 테이나이 데나이 테 데이나이 데나이 테이쿠 테쿠 데이쿠 데쿠 이런 식으로 이가 다 공통적으로 없어지는 내용이죠. 축약이 되는 거죠. 나나미와 해야 돼. 네때르, 네때이르. 방에서 자고 있다. 아찌대. 저기에서 야마토쿤, 야마토쿤을 욘데르, 욘데이르. 부르고 있다. 마다, 나니모 타베테 이나이. 먹고 있지 않은 상태다. 고노 해안이와 데레모 쓴데 이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고래, 야떼쿠가라, 야떼이쿠가라. 가지고 해 나갈 테니까. 야떼이쿠가라, 해갈 테니까. 하고 갈 테니까 사케니 이때 먼저 가 있어서 때때라고 하면은 뭔가 오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가서 있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아소코데 저기서 오짜데모 논데 논데 그 논데 이끄 마시고 갈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가 생략되는 것들을 한꺼번에 살펴봤고요. 이거는 앞에서도 너무 많은 예문들을 통해서 이미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확 줄여졌을 때 테오쿠 테오 테오 테오 테오 하면 토가 되는 느낌이 좀 있지만, 테시마오는 테시마오를 빨리 한다고 해서 차오로 줄여지는 것 같진 않아요. 테시마오 테시마오 차, 그쵸 그쵸. 네시마오도 자우. 테와차 대화자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예, 우리가 줄였을 때딱 요렇게는 안 되는데 요렇게 줄여지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콜라예요. 네조코니 이래 또 이때 이래 테 오이떼가 되는 거죠. 이래 떼 오이떼 크레르. 너 놓아줄래? 고래 아시다마데니 욘도 이떼. 욘도 데오 읽어두어라. 욘데 오이떼 읽어두어라. 욘도 이떼 이렇게 돼.

거죠. 뭐 젠부 와스레쳤다. 잊어버렸다. 테시마타. 잤다. 젠젠 예, 벤쿄 시나이를 공부하지 않고 아손잤다. 놀아버렸다. 카아산이 하나시자 태와 태와다메 금지요. 자, 내와 이게나이 뭔 말선 안 된다. 자, 우리가 뭔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를 했습니다. 라케레바 나쿠테와 나이토. 그 다음에 나메다 이케나이 나라나이. 이렇게 썼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 표현이 되는데, 금지 표현.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자, 안 된다는 똑같이 취해요. 그러면 태화나 차가 오면 되는 거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같이 취해요. 근데 하지 않으면 안 된다인지 해서는 안 된다인지 요 차이가 금지인지 의무인지가 나뉘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쿠차, 나케레바 다 마찬가지예요. 나쿠테와를 줄이면 어떻게 돼? 얘를 나쿠차가 되는 거고, 나케레바를 줄이면 어떻게? 나캬가 되는 거고, 세 글자가 두 글자가 이 캬가 되는 거고, 두 글자가 차가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안 됩니다는 같이 취해주는 거예요. 자,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간바라 낙야. 이건 지금 생략도 가능해요.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기 때문에 낙야 하고 끝난 거야.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카이라 낙야. 낙쿠차. 낙쿠차다 이거. 쿠가 빠졌네. 낙쿠차. 낙야 또는 낙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레도모는 이 내도가 빠져서 쾌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음의 축약. 자, 도서관에 가는데 함께 갈래? 라는 식으로 하는 우리 축약 표현, 생략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화체의 특징, 음의 축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요. 이거. 자, 봐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으떼가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다 통합해버렸어. 어차피 다 으떼니까. 이게 참 별거 아닌데 되게 헷갈려 하거든? 잘 보세요. 수윤장, 센센이 나리따 이때, 뭐뭐라고 해. 라고 전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다상, 이, 오사카니 히코시다 때, 뭐뭐라고 들었다. 뭐뭐라고 말했다. 뭐뭐라고 했다. 이게 다 뭐야? 둘다 전언이야. 그래서 바꿔주면 뭐뭐라고 말했다. 뭐뭐라고 들었다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에, 겐쿤, 아메리칸 류가크 스르 때, 유학한다면서? 코이노보리 때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건 코이노보리와 라는 식으로 주격조사 대신에 쓰는 으떼. 그치? 그 다음에 라이슈 시겐와 나이 때 이때다 토 인용의 토 뭐뭐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도코노마 때 난데스. 도코노마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와에 해당하는 주격조사에 해당하는 으떼. 자, 이게 다 뭐예요? 요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얘가 결국에 다 으떼로 수렴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 어떤 기능으로 쓰이는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으떼에 대해서는 얘가 얘인지, 얘가 얘인지, 얘가 얘인지에 대해서 막 고민하지 마. 그냥 보고서 해석되면 돼. 아, 이거는 그냥 전원인가 보다. 이거는 뭐 주격조사네.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생략 표현 갈게요. 자, 오사키니 시트레시마스. 그러면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트레시마스도 있고, 사실은 뭐가 되냐면, 오사키니에 또 뭐가 있는 줄 알아? 도조도 있어요. 그럼 먼저 가세요. You first. 문 열어주고. Lady first, you first. 그지? 먼저 가세요. 라고 할 때도, 이 오사키니만 써도 됩니다. 오사키니 도조. 오사키니. 이렇게 얘기해도, 이 오사키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오사키니 시트레시마스는 뭐죠? 이제 약간 퇴근 같은 거할 때, 아, 제가 먼저 좀 가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할 때, 오사키니 시레시마스라는 식으로 이제 가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오사키니라는 식으로 줄일 수 있다. 자, 코모카모 시레나이, 시레나이를 생략할 수 있어요. 기요비다 까라, 미츠가 코모카모. 우리나라 말로는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길이 막힐지도, 점점점 이렇게 되지. 막힐지도? 하고 끝나지도 않아. 잘안 끝나지, 그렇게는.
요요토시오무카이쿠다사이요요토시오라고 오무카이쿠다사이를 생략할 수 있다. 도저 고치라에라고 생략하고 키테쿠다사이를 안 써도 된다. 보통 잘말안 하지. 도저 오다이지니라고 하면서 쾌유를 빌어요 얘기할 때 시테쿠다사이를 생략하고, 자 오츠다이쿠다사이를 생략해서 안부 전해주세요라고 말하는 표현도 됩니다. 나니나니사니 요로시쿠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안부 전해달라고 할때 어떤 것들이 생략되는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나오면 아 이게 이런 표현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어너 문화는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일본은 자신을 가리킬 때 코를 이렇게 가리키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요 이렇게 가슴을 가리키는데 일본은 코를 가리키는. 근데 이렇게 하는 한국인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식사 저는 많이 이타다키마스, 고치소사마데시타 이렇게 하죠. 자, 부탁할 때는 이렇게 사죄할 때 많이 하잖아요. 자, 동의할 때는 우리랑 똑같아요. 자, 부정할 때도 되게 비슷합니다. 부정할 때 이렇게 이렇게도 하는데 사실은 좀 각도가 약간 요렇게 돼 있지 않나라는 느낌. 우리나라는 어우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물론 일본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야라고 할때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한국 사람 하나?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니? 손바닥 보이지? 발바닥이 아니라 손바닥 보이지 않니? 근데 일본에서는 약간 지금 여기는 앞에 손바닥이 보이는데 드라마 같은 거 봐봐. 약간 이렇게 하는 거 겨우 에이 손하고 떠나니 되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지. 냄새 난다는 듯이. 그다음에 나루호도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이게 이렇게 하는 거를 친구들한테 막 물어봤어. 선생님 나이 또래 친구들. 근데 어떤 애는 한다 그러고 어떤 애는 자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선 나루호도 이렇게 잘안 하는데 사실 우리도 막 이런 거 많이 하지?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앞, 난마풀 지나갈 때 이렇게. 아, 스이마센, 시데시마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잖아요. 전철 같은 거 타면 이제 그 구경 좀 해봐봐.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저씨 같다고 해야 될까요? 젊은 여자가 이렇게 가는 거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만의 생각일까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마야간에 앞을 지나갈 때 이렇게 하는 게, 일본인, 우리나라는 이런 거안 하니까.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1, 2, 3, 4, 5. 이렇게? 아, 뭐 하는 거지, 나? 1, 2, 3, 4, 5 하고, 6, 7, 8, 9, 10. 이렇게 한다는 거. 6, 7, 8, 9시 얘기하는 거야. 우리 6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 이 무슨, 그거 같다. 무슨 동영상 프로그램 보면 뭐잘 보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1. 아이씨, 왜 이런. 6. 6, 여섯 개. 7. 8, 9, 10. 오케이? 네,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안 세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유! 끝났습니다. 대형의 모양으로 봐. 유기의 행동으로 해당하는 거 볼게요. 자, 뭐 하는지 볼게요. 유기가. 가오리, 따노무, 부탁해. 1만엔 가시떼. 자, 뭐?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아시타 카이스카라. 내일 내가 돌려줄 테니까. 1만엔. 망행 쓰지 않아요. 이찌망행이라고 해야 됩니다. 와깟다. 아시다 카나르즈 카이스테네. 알았어. 내일 반드시 돌려줘. 응. 아리가또. 그랬습니다. 자, 유키가 빌리는 행동이니까 아, 부탁해. 자, 여기 나루호도고요. 와타시. 자, 이건 뭐죠? 부탁해. 답이 3번이고요. 자, 이건 뭐죠? 노노노노노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남앞을 가로질러 갈 때. 지나갈 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매와 엄마의 대화. 딸이 뭐라 그래? 엄마, 마짱까라 대화. 그랬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 왔어. 코인슈 도 쓸까? 네. 뭐래? 라고 해요. 이번 주에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 아또데 대화 쓸을 때, 치다 했대. 이랬습니다. 자, 으때 아까 했지만, 1번, 토. 2번, 토 이유. 3번, 토 이유 노와 또는 와. 4번, 뭐래? 토 있다. 토, 키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다. 결국 뭐야? 뭐뭐라고 하는, 뭐뭐라고 하는 것은, 뭐뭐는 주격조사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래라고 하는, 또 있다, 토, 에, 키 있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노 쓰르까 때, 뭐뭐, 어떻게 할 건지 말하래.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전화한다고 이건 1번이지 라고 전해줘. 왔다 라고 되는 거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들어왔습니다.
오사키니 시레시마스 먼저 가겠다고 얘기하겠죠. 오사키니 시레시마스.

お先にし、お疲れ様。뭐죠?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넣어줘. 失礼 시마스가 쓰면 안 되겠고요. 우습게 써야겠습니다. 자, 오다이지니는, 예, 평소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오다이지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기에 걸린 상대방과 헤어진다거나 아니면 환자한테 예, 찾아가서 병분한을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거나 그럴 때 오다이지니를 씁니다. 사요나라. 이렇게 되죠. 선생님, 사유, 우가 빠졌는데요? 이 우가 빠지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 축약에서는 이게 딱히 나오지 않았는데, 우가 빠지기도 하니까, 이거 고태라고 생각하시고, 잘못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이 오또시오, 좋은 새해를 맞이하세요. 연말에 하는 인사말이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가또하고 야마다에 됩니다. 야마다상 오히로 이도시마스까? 자, 점심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뭐 건나지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타벤 이기마쇼. 먹으러 갑시다. 자,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강하고 적극적인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쇼니 타벤 이기마센까? 이기마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완곡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다카시사모 이쇼니 어떠세요? 라고 제안합니다. 시마스까? 합니까? 도우 데스까? 이쇼니 도우 데스까? 제안. 이쇼니 이키마센까? 제안. 에, 도우 시마스까? 어떻게 합니까? 답은 BC. 지금 권유와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에, 또, 쿄와 아리가또 오자이마시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게 현관 앞에서 헤어질 때 하는 말이죠.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문객이 이제 가방을 메고 집에 가는 상황이고, 여기는 호스트들이 나와 있었어요. 오키오츠케떼 조심해서 가. 부모님한테도 안부 전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오키오츠케떼 고려시니모. 그치, 요러시크 오츠다이크다사이. 요러시크 해도 되는데, 생략이 돼서, 오, 스타에, 쿠다사이 하면 되겠죠? 안부 전해달라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표현이 일반적이죠? 자, 오네가이는 부탁한다. 아리가또 고맙다. 겐키 되네. 건강히 잘 있어. 자, 이라시아이, 어서와. 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러시크 정도가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로 내용으로 묶었다라는 것은 선생님 되게 고무적이고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좀 볼게요. 자, 요시다상, 고코 마치가떼 이름 이따인 다케도, 자, 마치가떼루, 마치가떼루가 뭐야? 마치가 오는 틀리다라고 하는 기본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미따이 데스케도 있습니다.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미 따이 데스 쓰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자, 명사의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미따이다라고 하는 거는 추측입니다.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뭐뭐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미따이다는 미따이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얘는 나형 용사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은 데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미따이 은 데스가 아니라 미따이 난 데스. 뭐가 된 거야? 이 다가 나형사 활용이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다가 나로 바뀐 상태에서 은데스를 바꿔줘야지 맞겠죠? 그래서 미따이 난데스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라고 생각하면 미따이 다가 나로 바뀐 다음에 은데스가 붙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틀렸다고 보이는데요. 누구 데스까? 이거 틀렸어요 하지 않고 틀린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말입니까? 여기요. 태가 두 개로 마떼떼니 나떼마스, 나떼 이마스죠. 자, 히토츠와 게시 타호가 이 뭐뭐 하는 편이 좋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언하고 있어요. 아, 소래 마치가이자 나이 됐어요. 마치가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이 마치가우에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야. 그거 미스가 아니야. 마떼이떼 이를 쇼략, 생략, 생략시대 이룬 데스, 생략한 거야. 맞대이때 쿠다사이, 또유 이미 데스. 토가 되겠죠? 봐봐. 여기 보면, 라고 하는 음이다. 여기를 토로 바꿔 쓸수 있지만, 여기를 전체적으로 뭘로 바꿔 쓸수 있어요? 으대로도 바꿔 쓸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의 의미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볼 때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생략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EBS 방송국. 방송국 편의상 한국어로 쓸게. 호소쿄쿤데. EBS라고 하는 방송국이야. 그럼 라고 하는 방송국이잖아. 라고 말하는 방송국이잖아. 얘를 줄여가지고 EBS 때 방송국 이렇게도 되는 거야. EBS 때 방송국, EBS 또 이유 방송국, 토 이유나. 그러면 이 토 이유를 또 보면은 재밌지. 이 토를 으때로 바꾸는 거야. 으때 이유라고 하는 방송국, EBS 때 이유 방송국, EBS 토 이유 방송국, EBS 때 방송국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게 다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으때는 토가 될 수 있고 토 이유는 으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여기서는 또 이유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 소원한데스까? 맹견이 나리마시다. 공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마테이테 쿠다사이. 기다리고 있어 주세요인데, 지금 쿠다사이를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생략하고, 그럼 나머지를 추출해봐. 뭐가 돼? 마테테. 이렇게 되는 거지. 기다리고 있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가 두 개로 마테테로 되어 있어요. 하나를 지금 지워가지고 마테 기다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이를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마테이테 쿠다사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쿠다사이 생략되고 이 생략돼서 결국엔 마테테가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어가지고 선생님이 근데 재밌죠 근데. 자 1번 갑니다. 이와 와카라나이 니혼고 요시다니 키이테이루. 이는 모르는 일본어를 요시다에게 묻고 있다가 아니라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요시다는 마떼를 마떼떼라고 마치가떼 카이타 틀리게 썼다가 아니지. 이는 마떼 뭐 마떼떼 뭐 마치가떼 또 못다 두 개 다 틀렸다라고 생각했다 아니죠. 요시다는 이에게 마떼떼는 마치가에다 또 오시에테이루 틀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아니죠. 요시다가 쓴 마떼떼는 마떼이떼를 미지카쿠시타 모노데아루 것이다. 짧게 한 것이다. 답이 1번이죠? 아, 5번이죠? 자, 여러분 보시면 미지카이 짧다죠? 근데 짧다가 미지카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미지카쿤 여기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미지카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냥 쉽게 쉽게 넘기지 말고요. 아, 이렇게 해서 뭔가 카가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얘가 짧은 단자에 미지카까지 들어가는 거구나. 미지카쿠스루 하면은 짧게 하다. 미지카쿠시다, 짧게 했다. 그러니까 생략했다를 미지카쿠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모노데아루, 뭐뭐인 것이다 라고. 예, 데아루는 뭐야?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라고 하면 너무 단정하는 듯한 회화체니까 데아루를 써서 뭐뭐인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뭐이다가 데아루이다. 자, 7번 들어왔어요. 너 시어 어떡하지? 키노 내나이데 어제 자지 않은 채 부정의 상태 맹교시다 노니 뭐뭐인데 오버했다고도 내가 외운 거 전부 어떻게 됐을까요? 까먹었겠지 뭐. 에 시계마다 또 스코시 지강 아루까라 앞으로 조금 시간 있으니까 뭐 이까에 노트 밑따라 한 번 더 노트 보면 어떻겠어? 라고 제안합니다. 응, 소스로 그렇게 할게. 전부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있는다. 전부 와슬해서 잊을 것 같다. 전부 와슬했다 때, 전부 잊었대. 라고 자기를, 약간 전언하듯이 하긴 좀 어렵죠? 와슬해, 낙구짜.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낙구짜, 나라나이, 이케나이 하는 게 약간 여기 뒤에는 안 된다가 생략된 거지. 와슬해 짰다. 잊어버렸다. 아, 나 다 까먹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답은 5번 되겠고요. 미나, 아마, 아, 마나, 마나 사람이 이름이에요. 마나, 아시다노 사야짠 또는 약속은 안지. 사야랑 한 약속 몇 시야? 아, 게이타이니 카이테 오그노 와스레 짰다. 핸드폰에다 써두는 거 내가 잊어버렸네. 라고 얘기하는 와스레 짰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8번 들어왔어요. 카이기와

0: 로 어떠세요? 조금 뭔가 될것 같으면서도 안정감이 좀 떨어지죠. 스루라는 동사가 딱 나와서 붙어주는 게 훨씬 안정감 있겠죠. 하는 건 어때요? 미스루가 있기 때문에. 자, A와 B에 대해 봅니다. 고노 유뉴와 이 우유는 후루이 데스까라 오래됐나 봐. 유통기한 지나고 뭐 이런 거. 호가 이 데스요. 어떤 게 좋을까요? 뭐뭐 하는 표현이 좋겠죠? 그러면 스테르 호보다 스테타라는 식으로 해서 조언하는 게 맞겠죠? 두 번째입니다. 노마나이 호가 이 마시지 않는 표현이 좋다. 나이 호가 이 타호가 이 조언하는 표현 두개다 나왔기 때문에 A, B 쓰고요. 자, 스테나이 호가 왜 버려야지 오래됐는데. 자, 노마나카타 호가 이 나카타 호가 이가 아니라 나이 호가 이라는 식으로 쓰는 게 조언 표현이 됩니다. 자, A, B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마이와 리카의 대화 나왔어요. 리카, 저또 호이야니 요라나이 니 요루 하면은 어디 어디에 들르다가 되는 거예요. 장소에 들르는 거예요. 야, 좀 가다가 서점에 안 들을래? 아다시 카이다이 모노가 아른다. 나 사고 싶은 게 있어. 이요, 좋아. 아다시마 쪼도 나도 마침 때 이유가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으때라고 하면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오니까 얘는 아 얘는 인용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이거 너무 됐다 너 가려고 생각했어. 소레와 욕같다 그거 잘 됐네자 이거 그랬습니다. 나도 마침 뭐뭐라고 이유가라 뭘까요? 1번입니다. 오나지 홍오 카우 같은 책을 산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홍오 요무노가 스키 책을 읽는 게 좋아. 카이타이 혼가 아르 떼유까라 에 요무타이 혼가 키노우 됐다. 그치 이게 낫겠지. 왜? 뭐뭐라고 하니까 누가 무슨 말한 거야. 들은 거야 내가.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어제 출간돼서 나왔다라니까 가려고 생각했어라고 하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토 이유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5번 갑니다. 호이야데 아르바이토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하니까 가려고 생각했다. 뭐라고 하니까. 신간이 나왔다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책이. 그래서 4번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 되게 고급지다. 괜찮네. 자, 11번 들어왔습니다. 밑줄진 부분의 표현. 이거 수능 30번 문제 형식입니다. 잘좀 풀어볼게요. 우리 좀 맞았으면 좋겠네. 사야와 리에 대화입니다. 니에 짱, 또꼬가 구아이 데모 아루이노. 이랬습니다. 구아이는 뭐죠? 일의 형편이야, 사정이야, 몸의 형편이야, 컨디션이야. 그치. 몸의 컨디션을 구아이라고 합니다. 어딘가 좀몸안 좋아? 얘기합니다. 카오이로가 요구나이요. 너 안색이 별로 안 좋아. 응, 시게노 벤교데 이거 수단, 방법, 뭐 원인, 이유 뭐야? 이 원인이죠. 시험 공부 때문에 키노 니지간 시가 나왔습니다. 시가 플러스 뭐에 반드시 부정이 나와야 돼요. 2시간밖에 내라레 딴가 아니라 내라레 나갔다를 써야지. 내라레 나갔단다. 나 2시간밖에 못 잤어 해야지. 2시간밖에 잘수 있었어. 이렇게 좀 이상하죠? 자, 하야크 우찌니카 할때 빨리 집에 돌아가서 야슨다 호우가 타 호우가 이 뭐뭐 하는 편이 좋다? 괜찮아요?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소레가 데키나이노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센센이 욘데 떼떼. 에? 뭐야? 센센 욘데 떼? 욘데 이때 선생님이 부르고 있어서 선생님이다 아닌데 선생님에게인데 그럼 어떻게 돼? 선생님에게 불려서 선생님한테 가봐야 돼. 선생님이 부르셔서 그러면 어떻게 돼? 센센이 그치 수동태를 써야 돼요. 니를 썼기 때문에 요브레 요바레로 쓰지 요바 네테 테를 써야겠지. 불러져 있는 상태라서. 센센 요바레 떼떼 선생님이 부르셔서 선생님에게 불림을 당해서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시가 다음에 부정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선 수동태를 쓰는 게 맞기 때문에 BD입니다. 답은 예, 4번 되겠습니다. 아, 옳은 거를 골라야 되니까 AC가 되겠네요. 틀린 걸 고르면 안 되지. 옳은 걸 골라야지.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문제는요, 맥락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문법을 안다 해서 풀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상에서 좋은, 알맞은 문장을 골라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고쿠로 사마데시타. 자, 마따!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볼 시간이죠.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 얘기했던 대로 마케팅이랑 판매 방식 세 가지 배웠던 내용의 총합 16문제 거기다가 선생님이랑 한 문제 추가한 17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사실 보통 이제 한 단원에 교재 한 강의에 수능 실전 문제가 많게는 11문제 그리고 적게는 8문제라서 좀 개수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금융 같은 지난 시간에 했던 수능 실전 문제에서는 총 22문제를 풀었어야 됐고 또 금융 또 선생님이 설명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이 빠르게 엄청 빠르게 맞추게 하느라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난도가 비교적 좀 적은 파트에다가 문제가 16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꼼꼼하게 설명을 해도 충분히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 천천히 분석하면서 해볼 거고 중간중간에 옛날에 배웠던 내용을 좀 복습하는 그런 시간도 잠깐 넣었습니다. 여러분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같이 선생님이랑 총 17문제 같이 천천히 풀어볼게요. 먼저 교재 기준 15강에 나와 있는 마케팅 파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자, 다음은 동그라미 주의 제품 판매 분석 보고서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나타난 제품 수명 주기 단계. 제품 수명 주기 배웠어요. 우리 마케팅에서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 앞글자 따서 PLC라고 불렀습니다. Product Life Cycle. 그래서 신제품이 처음에 시장에 도입됐다가 성장했다가 정점을 찍고 성숙기 찍고 다시 쭉 내려오는 세태기. 그렇게 네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는 파트를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PLC였고 제품 수명 주기 단계에 따른 마케팅 전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판매 결과 분석과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찾아내는 게 가장 첫 번째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작성자는 영업부. 제품명 자동차고요. 판매 가격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월별 판매 대수예요.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점점 판매 대수가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점점점 증가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물론 증가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리고 판매 결과 분석을 보니까 월별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우리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런데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대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매출이 증가하는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물론 매출 자체는 증가해서 이익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대요. 경쟁이 가속화돼서 시장 점유율이 하반기 대비 오히려 떨어졌다. 경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선생님의 지금 포인트 잡은 이 두 가지 단서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PLC 단계 어디 단계인 줄 알 수 있죠. 어디 단계죠? 그게 잠깐 조그맣게 그려볼까요? 그렇죠. 성숙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입부,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여기 있는 성숙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 성숙기는 매출이 가장 최고점을 찍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할 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뭐 경쟁이 가속화되니까 뭐 기존 고객 유지도 잘 해줘야 되고 뭐 등등의 이런 게 있었어요. 신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지로 골라서 풀어볼게요. 자, 기억. 생산 공장을 신축해서 생산량을 증대한다. 자, 이거는 생산량에 뭔가 부족할 때 열심히 생산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생산량을 증대하는 건 사실 이 성숙기가 아니라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전 단계 성장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원가우위 전략에 주력한다.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돼요. 왜? 우리 이미 매출은 다 높게 있지만 어쨌든 그 다음 세태기가 가기 때문에 여기 적정하게 우리가 잘 생산성을 유지해야만 원가우위 전략을 해야만 기존 고객을 또 유지할 수 있거든요.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절한 설명이 맞고요.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라 제품 단종을 고려한다. 제품 단종이라는 건 제품을 이제 없앤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 네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맞아요. 세태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세태기에 우리가 유지를 할지 철수를 할지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 자, 1. 신기술을 적용해서 상품성을 강화한 신제품을 개발한다.

맞아요. 신제품 개발하는 게 적정한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성숙기에서.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유행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가 쇠퇴기로 가기 때문에 쇠퇴기를 가기 전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LC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는 이유로 잠깐 보겠습니다. 제품 수명 단계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내용 그대로 교재 기준 기준으로 갖고 왔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게 바로 이 성숙기였어요. 그쵸? 그 성숙기 단계에 보면 매출 증가율 자체는 감소하고 그 대신 현금 유입 많고 경쟁이 굉장히 경쟁자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경쟁자가 많아서 시장 점유율이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우리 생산성 반드시 향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가 우위 전략 이런 것도 펼쳤고 신제품 개발해야 되죠. 경쟁 가속이 되니까 신제품 개발도 하고 기존 고객이 이탈하지 않게 우리 점유율이 내려가지 않게 쇠퇴기로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는 마케팅 전략이 성숙기 아까와 해당하는 내용 찾아봤어요. 그래서 모든 신제품은 이런 제품의 주명수기 따르고 여기에 따라 적정한 마케팅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게 PLC 내용이었죠.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그럼 사실 이것만 봐서는, 제목만 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였죠? 맞아요. 환경 분석이었습니다. 자, 환경 분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분석, 어떤 분석? 3C 분석이랑 SWOT 분석 있었습니다. 3C 분석은 자사 분석, 우리 회사 분석도 하고 경쟁사도 분석하고 고객들도 분석하는 거. 자, SWOT 분석은 SW는 우리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이었고, Opportunity Threat는 내 외부 요인,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거, 우리 위협이 되는 거, 요인들을 적절하게 해서 SW 전략, 뭐 SO 전략 이런 식으로 적절한 전략을 짜는 것까지 우리 배워봤죠. 환경 분석. 얘가 환경 분석이 끝나면 뭐 했었죠? 맞아요. STP 전략을 짰습니다. 자, S는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눠요. 뭐 인구통계적 연수, 뭐 등등 심리적 변수, 행동적 변수 등등등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 타겟을 정해요. 아니면 여러 개를 다 정할 수도 있죠. 하나의 전체 시장을 할 수도 있고 타겟팅을 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포지션, 이미지, 각인시키는 거, 위치를 잡는 거 포지셔닝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포피 믹스 해야죠. 네 개의 피를 적절하게 우리가 섞어야 됩니다. 포피 믹스. 네 개의 P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 제품의 성능이나 디자인 같은 거 보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전략 했었죠. 가격 전략, 가격 차별화 전략, 우리 뭐, 가격 심리적 가격 전략 등등등 배웠잖아요. 그세 번째는 유통. 유통적 개방, 뭐, 개방적, 유통, 개방적, 뭐 전속적, 선택적. 이세 가지 중에 하나 골랐고, 마지막으로는 촉진, 프로모션 있었어요. 프로모션에는 광고, 홍보, 판매 촉진 등등등 있었죠. 어쨌든 이네 가지 P를 적절하게 우리가 조합하는 전략까지 다 끝나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에서 어디가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 훑어봤고 이제 제시문을 읽어보면 이 중에서 하나라는 게 여러분 딱 바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림을 보니까 커피를 소비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청소년 고객의 비중이 크대요. 고객 분석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고객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커피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은 거의 커피 막 추운 날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이 많이 커피를 소비하는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타사에서도 청소년을 겨냥해서 디카페인 커피를 출시하고 있다. 어쨌든 미성년자니까 많은 카페인보다는 디카페인을 하고 있대요. 그게 누가? 타사. 다시 말하면 경쟁사. 경쟁사 분석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사는 유기농 원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 커피 제조 노하우로 건강한 커피 음료 제조 개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카페인뿐만 아니라 어쨌든 건강한 유기농 원두를 사용해서 우리가 건강한 쪽으로 좀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우리 회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사. 느낌이 오시죠? 고객이랑 타사 자사 분석하고 있는 거 어디죠? 맞아요. 환경 분석의 제일 첫 번째 3C 분석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3C 분석이 없으니까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환경 분석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포지션이 아까 배웠던 거, STP 전략의 P. 표적 시장 선정은 T죠. 타겟팅. 그리고 시장 세분화는 S예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은 STP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마케팅 믹스 전략이 바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포피 믹스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문제는 답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2번. 전체적인 내용을 알면은 더 한눈에 더 찾을 수 있었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자, 3번, 4번은 연계 문제고요. 선생님이 그 수학 분석 설명할 때 사실 이거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보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잠깐 강의 스탑하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게 예시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수학 분석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아, 수학 분석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감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한 사례들이 잘 나와 있어요. 3번 같은 문제는 수학 분석을 할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문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소매상. 우리 소매상 어디서 배웠어요? 맞아요. 우리 유통에서 그 유통 기관들 배울 때 도매상, 소매상 기관들 배웠잖아요. 그 소매상이 또 어떤 소매상? 점포 소매상. 그리고 점포가 없는 무점포 소매상 나눴었는데 그 점포 소매상이 한정돼서 우리가 어떤 소매상인지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유통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문제죠. 연계되고 있고. 그래서 먼저 제시문 분석해 볼게요. S랑 W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업의 내부 요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회랑 위협은 우리가 외부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하게 얘네들을 잘 전략을 짰었죠. 분석해서. 분석한 걸 보니까 강점 같은 경우에는 고급 브랜드 이미지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교통 중심지에 인구 밀접 지역이라서 입지가 우수하대요. 입지가 좋고, 약점은 뭐냐면 높은 고정 비용. 다시 말하면 인건비나 임대료, 우리가 건물을 빌리는 임차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너무 고정비가 높대요. 그리고 품목 자체가 너무 한정돼 있어요. 패션 화장품에 딱 의존적이에요. 전체적인 판매가 아니라 상품 판매가 아니라 딱 패션 화장품에 제한되어 있다라는 게 약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 요인을 봤을 때 기회는 뭐냐면 우리는 고급 이미지와 이런 브랜드랑 차별화된 서비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적절하게 명품과 프리미엄 상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매출과 연관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고 있는 거고, 고객 경험 중심의 판매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회로 잘 이용할 수 있다. 자, T 같은 경우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는 입지가 좋은 곳에 우수해 입지에 있고, 더불어 그래서 고정비가 높은데,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들, 무점포 소매상들이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게 하나의 위협이 될수 있죠. 그리고 경기 불황 및 소비자 지출도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불황에, 그런 경기 불황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판매 매출을 올리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게 위협이 될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다 봤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1번부터 보면서 문제에 요구하는 이 SOW 전략을 찾아볼게요. SOW 전략은 우리가 강점 있죠? 강점이랑 뭘 찾는 거죠? 기회. 얘네 두 개를 적절하게 살려서 강점도 극대화시키면서 기회도 잡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한번씩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자사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고급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다. 자, 일단 여러분, 자사몰 라이브 커머스를 사용한대요. 우리는 입지가 좋은 데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위협이 아까 온라인 쇼핑몰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T. 고급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다. 우리 이미 강점에 보면 고급 브랜드 이미지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뭘까요? S. 얘를 뭐라 그런다? ST 전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따가는 전략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SO 전략 아니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자, 2번. 무인 점포로 운영되는 가성비 높은 PB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한다. 자, 일단 무인 점포라는 건 여러분, 무인 점포는 우리가 아까 인건비, 높은 고정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를 상쇄시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W. 약점을 보완하는. 그리고 가성비 높은 PB 상품, 가성비가 높다. 지금 경기가 불황이잖아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든 좀 위협을 피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T. 얘는 뭐라 그런다? WT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도 역시 2번도 아니죠. 자, 3번. 식품, IT 기기 등의 다양한 품목에 대한, 우리 아까 약점에 패션 화장품만 약간 의존적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약점이었는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식품이나 IT 기기 같이 다양한 품목을 약간 확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W. 고객 체험 행사를 제공한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회에서 고객 경험 중심의 판매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고객 경험 중심으로 우리가 체험 행사를 하면 도움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O. 그럼 얘는 뭘까요? WO 전략. 그래서 어쨌든 얘도 아니네요. 우린 SO 전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자, 4번 볼게요. VIP 고객에게 명품과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프라이빗 쇼핑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일단은 VIP 고객에게 명품과 프리미엄 상품에 차별화된 프라이빗 서비스. 우리는 고급 브랜드 이미지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S가 맞고, 그 다음에 명품과 프리미엄 상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VIP 고객에게 적절하죠. 이 기회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SO 전략이네요. 그럼 정답은 뭐가 될까요? 4번이 되겠죠. 자, 5번도 볼게요. 우수한 입지를 바탕으로 도시명 물류 시스템 구축하여 온라인 쇼핑몰보다 빠른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한다. 자, 일단 우수한 입지, 우리 이미 우수한 입지에 있어요. 이게 강점이죠. 그래서 S.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빠르게. 온라인 쇼핑몰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얘를 보완하기 위한 ST 전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아마 SWOT 분석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은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건지 좀 아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답을 쉽게 찾아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SWOT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4번은요, 아까 말했던 대로 소매상을 찾는 겁니다, 소매상. 근데 이미 여러분, 선생님이랑 지금 천천히 SW를 봤잖아요. 이 기업의 내부 요인들을 보면서, 아, 이거 이미 어떤 소매상의 종류겠다라고 느낌이 왔을 것 같거든요. 고급 서비스를 보통 판매하고, 우수한 입지에 있고, 뭐 이런 것들, 어떤 거죠? 맞아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정답은 1번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소매상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본 느낌을 얘기해보면 소매상은 유통에서 뭘 하는 기관이라고 배웠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점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점포가 있을 때 이렇게 다양한 1번부터 5번까지 이거 플러스 더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점포들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의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상들을 점포 소매상이라고 했는데 전문점 같은 경우는 운동용품, 아니면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상 기관이었고, 편의점은 뭐였어요? 보통 24시간 하고, 그리고 편의품을 주로 취급하는 이런 점포 소매상이었고, 이 슈퍼마켓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보통은 좀 가격이 좀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세플 서비스로 우리가 판매하는 거 이용할 수 있는 점포 소매상이었고, 대한할인점도 마찬가지죠. 셀프 서비스로 하지만 창고용으로 좀 우리가 더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살수 있는 게 바로 대형 할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나와 있는 SW를 가지고는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소매상의 종류는 백화점이었죠. 유통과 연계된 문제였고요. 자, 5번 볼게요. 다음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 사례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마케팅 활동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마케팅 활동 너무 포괄적이죠.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가나 대신문을 보면 아 이거구나라고 여러분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사례를 볼게요. 가부터 보면 북유럽 가구 브랜드래요. 근데 지속 가능한 일상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과 에너지 절약 이런 거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내용들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런 내용들을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자, 뉴스 보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죠? PR 생각나죠? PR, Public Relations. 우리는 어떻게 대중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매를 설득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의 PR을 배웠습니다. 공중관계라고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나, 가전제품 브랜드 세모세모는 냉장고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위해서 유명 연예인이 김치 유산균을 강조하여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김치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모습 방송 매체를 통해 뭐 한다?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렸다. 이미 이거 보는 순간 매체를 통한 매체 광고, 어쨌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찾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광고라는 걸 여러분 알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 아까도 말했지만 예전에 설명을 했지만 PR과 광고를 비교하는 문제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와 나를 찾았기 때문에 선지로 바로 매칭시켜 볼게요. 자, 기업. 가는 공중과 기업 사이에서 호의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공중, 다시 말하면 대중이거든요. 대중 사람들과 기업 사이에서 호의적인 좋은 관계를 맺는 게 PR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맞는 설명. 자, 나는 광고죠. 공중과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선의의 설득 활동. 선의의 설득 활동은 PR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자, 디귿. 가는 나보다 적은 비용 중요하죠.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구매를 유도한다. 어쨌든 이 둘의 공통점은 판매 촉진이에요. 내가 열심히 설득을 하는 걸 구매를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광고보다 PR이 적은 비용 맞죠. 광고는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명 연예인 예시도 나왔고. 자,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리을도 볼게요. 가와 나는 마케팅 믹스 중 제품 전략에 해당한다. 제품 전략, 프로덕트에 해당한다고 하는 건데, 얘네 두 개는 프로모션 촉진 전략이에요. 촉진.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기역 디귿이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광고랑 PR을 찾아낼 수 있었다면 또 괜찮게 풀리는 문제였죠? 자, 6번 볼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기업의 마케팅 활동, 또 마케팅 활동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있고,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고객들의 자사 상품 재구매율. 자, 고객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구매율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했다. 재구매율. 되게 중요하죠.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다시 구매한다는 건 그만큼 고객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고객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맞춤형 서비스라는 건그 고객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이 크다. 이렇게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우리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맞아요. CRM이 생각나야 됩니다. CRM. CRM은 고객 관계 관리 활동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얘기했던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류 정보 혁신 시스템 할때 시야는 배웠어요.

고객과 굉장히 잘 관계를 유지해서 재구매율을 높이고 그 고객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도 만족하고 기업도 만족하고 이게 바로 CRM이었죠.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고객 지향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CRM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RM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 기억을 보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분, 모든 고객한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CRM이 아니죠. 각자 고객의 특성에 맞는 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서비스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설명이에요. 자, 니은. 고객 만족을 통한 장기적 수익을 극대화한다. 고객 만족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CRM의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래서 얘는 니은은 맞는 설명. 고객의 불평이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맞죠? 우리가 CRM의 그 종류 중에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선생님이 가볍게 보고 넘어갔었는데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뭐 고객의 뭐 생일에 맞춰서 뭔가 쿠폰을 준다던가 이런 것도 사실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 뭔가 컴플레인을 냈다. 그럼 그걸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것도 CRM이거든요. 어쨌든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 정답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CRM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 자, 7번도 볼게요. 7번, 8번은 연계된 문제고요.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STP, 그 다음에 포핌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였고, 생각보다 좀 예시가 세부적이어서 여러분이 좋게 뭔가 새로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풀면서. 차분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위 내용에 나타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찾은 문제고요. 문제 상황을 보니까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그 단락 안에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상황 보니까 시장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의 마케팅 전략을 적용해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나왔대요. 자, 시장을 세분화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 세분화하지 않고 뭔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마케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매 고객 대부분이 러닝이 아닌 일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물론 여기 어떤 회사라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러닝이라는 거 보면서 아 얘는 약간 신발과 관련된 거구나라고 여러분 유추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일상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컨설팅 의견을 받아보니까 세분화된 시장에서 주요 구매 고객은 20, 30대가 있고 50, 60대가 있다. 어쨌든 뭔가 나이대로 나눈 것 같아요. 시장 세분화를. 그런데 그중에서 20, 30대랑 50, 60대를 두 연령층의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닝의 특화된 운동화, 신발에 대한 내용이죠. 운동화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자. 러닝에 특화된 약간 기능에 초점을 맞춘 거를 이미지를 각인시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 전략. 20, 30대 고객에게는 러닝 시간 단축 기능을, 50대 고객에게는 무릎 보호 기능을 강조하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 각각의 체험 행사를 계획하자.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기능성 러닝화로 인식될 수 있게 일반적인 운동화와 차별적인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자. 뭔가 제품을 새롭게 디자인을 넣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바로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 상황에서는 집중적 마케팅이 실시됐다. 여러분, 집중적이라는 마케팅이라는 건 뭐였죠? 시장 세분화를 하면 그 중에 하나만 딱 공략해서 집중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 상황에서 보면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의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얘는 비차별적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컨설팅 의견에서 보니까 시장을 행동적 변수로 세분화했다. 그러면 보니까 20, 30대, 50, 60대로 나눴어요. 얘는 연령대로 나눴죠. 얘는 인구 통계적 변수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행동적 변수가 아니에요. 자, 컨설팅 의견에서 경쟁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을 제시했다. 컨설팅 의견을 보니까 러닝에 특화된 운동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능, 속성에 좀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경쟁 제품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서 틀린 설명이고요. 마케팅 전략에서 시장을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의 전략을 계획을 실시했다. 아까 1번이랑 조금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 어쨌든 전체 고객을 대상을 하나로 전략을 계획했다. 보니까 얘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마케팅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마케팅 전략에서는 20, 30대에는 이렇게 하고 50, 60대에는 무릎의 기능 강조하고 각각의 다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했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마케팅 전략에서 마지막 단락에서 20, 30대, 50, 60대 두 연령층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했다. 표적 시장으로 선정한 건 STP 전략 중에 타겟팅을 했다는 얘기인데 아까 그대로 나와 있죠. 이렇게 20, 30대는 이렇게 50대는 이렇게 각각의 차별화된 걸 통해서 표적 시장 선정. 맞습니다. 타겟팅 정답은 옳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거 5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주 난도가 높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뭔가 STP 전략까지 다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8번. 위 의사 결정 과정을 마케팅 전략에 나타난 마케팅 믹스 요소. 제시문은 똑같은데 어쨌든 마케팅 전략 이 마지막에 나타난 선생님이 지우긴 했네요. 키워드를 지웠는데 마케팅 전략 포피 믹스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찾아내는 문제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체험 행사를 계획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되게 괜찮네. 되게 편하네. 이러면서 체험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죠. 구매를 하게 될수 있거든요. 이거는 네 가지 중에서 촉진 전략에 해당합니다. 우리 판매, 촉진, 판촉. 그리고 기능성 러닝화로 인식될 수 있게 일반적인 운동화와 다른 차별적인 디자인 요소를 넣어서 제품을 새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제품의 디자인, 성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는 제품 전략에 해당하죠. 정답은 디글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 없고, 유통 경로 정책이나 뭐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글리을. 포피믹스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봤고요. 전체적으로 시간이 조금 있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계속 강조하는 내용 뭐죠? 우리 마케팅에서는 지금 단독으로 우리가 교재 기준 15강에서 배운 내용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2단원,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에서 봤던 기업과 경영의 기업의 부문별 활동이랑 연계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배웠던 대로 유통이랑 판매 파트랑 가격 정책, 유통 경로 정책 연계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여러분이 여러 단원에 걸쳐서 여러분이 좀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번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환경 분석이라고 했어요. 환경 분석은 3C 분석이랑 SWOT 분석 있다고 했죠. 우리 두개 다, 두 문제 같이 풀어봤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그리고 시장 세분화 분석 STP 전략이라고 하는데 시장 세분화 시장을 기준에 따라 나눠요. 인구통계적 변수도 있고, 지리적 변수도 있고, 심리적 변수도 있고, 행동적 변수도 있어요. 각각 변수에 따라서, 우리 기준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중에 표적 시장을 선정해요. 얘를 타겟팅이라고 했었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시장을 그냥 하나로 통으로 보겠다. 그게 비차별적 마케팅. 그 중에서 골라서 내가 각각 시장에 맞는 다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거야. 그건 차별적 마케팅.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집중할 거야. 집중적 마케팅. 그래서 아까 방금 직전에 풀어봤던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였고, 포지셔닝은 내가 제품의 속성에 집중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사용자 특성에 등등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제품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거야. 어떻게 이미지를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 게 포지셔닝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네 가지를 믹스하는 게 마케팅 믹스, 포피 믹스 전략이라고 하는데 제품의 성능이나 디자인, 아까 했던 거, 그리고 가격 전략, 차별화 전략, 가격 할인 전략,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었죠. 그다음 유통 전략, 개방적, 선택적, 전속적, 유통 경로 전체, 판매 촉진을 할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판촉 아니면은 뭐 광고, PR 뭐 등등등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해당하는 촉진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구매를 설득하는 과정, 촉진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이 꼼꼼하게 흐름을 잘 기억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16강 볼 거예요. 16강은 8문제인데, 선생님이 기출문제 한 문제 추가해서 총 9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다음은 매장 판매 단계별 업무에 대한 교육 장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올 때 단계를 하나하나 다 외우지 말라고 했죠? 그냥 흐름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장 판매는 6단계로 되어 있고, 매장 판매원은 가단계에서 구매 확정 시, 이미 힌트를 주고 있어요. 구매 확정 시 구매 내용 고객에게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통 이 가가 뭔지 이 단계에 해당하는 단계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는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미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뭘 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영업 준비하죠. 상품 설명해요. 그리고 상품 포장하기 전에 여기 이미 힌트를 주고 있는데 확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판매 확정, 확정도 하고요. 그다음 뭐다죠? 결제도 해야 돼요. 결제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가에서. 자, 그럼 1번 볼게요. 실내 환기와 청소를 한다.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거. 우리 청결하게 하고 하는 거. 뭐 안전시설 점검하고 하는 거. 뭐였죠? 판매 지원 점검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죠. 구매 결정에 따른 고객의 혜택, 쿠폰 등 부가적인 혜택을 설명한다. 맞죠? 우리 확정어 결제할 때 이런 혜택도 있어요. 뭐 얼마 이상 구매하면 이런 상품권 드립니다. 등등등 얘기하는 거. 맞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자사 제품의 기능과 편익을 설명해서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열심히 설명하는 거 뭐죠? 여기 상품 설명에 해당하는 단계. 그래서 얘도 아니죠. 자, 4번, 5번도 볼게요. 4번, 용모와 복장 점검. 업무 전달 사항 확인하고 매장 진열 상태를 확인한다. 내 용모 확인하고, 기본적인 거 끝났으니까 내 용모 확인하고, 재고 확인하고, 뭐 등등등 하는 거 판매 준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상품의 특성이나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 운반 수단 등을 고려해 상품을 준비해 주는 거, 포장해 주는 거죠. 상품 포장 단계입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정답은 찾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장 판매 단계별 우리가 단계 외우지 않아도 풀수 있는 문제 나왔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고객과 판매원의 대화 장면인데 고객 응대화법. 자, 응대화법 배웠어요, 우리. 선지를 보니까 복창화법 뭐 이렇게 있는데 맞이 인사는 화법도 화법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예절 같은 거고 복창화법, 맞장구화법, 쿠션어 사용 예스 법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제시문 보겠습니다. 제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대답했죠. 그리고 저희 매장에는 피부 타입별로 다양한 화장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걸 원하실까요? 라고 했더니 피부가 건조해서 보습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맞아요. 라고 동의하면서 피부가 건조하니 보습이 필요할 수 있어요. 공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지만 왜 느낌 오죠, 여러분? 하지만 그 전에 피부 타입 먼저 알고 거기에 적합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건조한 거 말고. 하지만 진짜 판매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뒤에 말입니다. 그럼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죠?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예스 법 화법. 정답은 5번입니다. 가장 적절한 걸 물었기 때문에 5번이고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맞장구화법도 맞지 않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물론 그런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맥락은 내가 뒤에서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예스 법 화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쿠셔너 사용 뭐였죠? 쿠셔너? 쿠션처럼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 뭐 죄송하지만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지나가다 뭐 사진을 찍을 때도 모르는 사람한테 죄송한데 사진 하나 찍어줄 수 있어요 하잖아요. 그렇게 약간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3번 볼게요. 다음은 동글동글한 편의점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고요.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상품 배치 구조, 상품 배치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 배웠어요. 보관 기간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배웠는데 그 중에서 적절한 것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니까 최근 신선식품을 판대요. 장보는 편의점에 고객 수요가 증가한대요. 신선식품. 느낌이 오죠. 그리고 치유 품목이 다양해짐에 따라 매장 배치 구조를 다시 바꾼대요. 컨설팅 의견이 중요해요. 의견을 보니까 기존 품목 대비 야채, 과일, 축산, 수산물, 이거 다 어떤 것들이죠? 좀 신선하고 계절감이 느껴지는 품목들이죠? 이런 신선식품이 공급되는 상황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간을 반영해야 된다. 중요한 거, 결과적으로 신선도를 고려해서 보관기간에 따른 상품 배치를 다시 하자. 자, 나왔어요. 보관기간. 우리 배웠죠? 신선한 걸 어디다가? 매장 입구에다가. 계절감과 신선함이 느껴지게. 그리고 좀 공산품같이 좀 유통이 긴 거, 어떻게 안쪽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품목별로 계절감과 신선함을 느끼도록 매장 입구에 중점 배치한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 중앙 통로에 공산품을 배치하고 주변 통로에 편의품과 이벤트 상품을 배치한다. 중앙 통로, 그리고 뭐 주변 통로, 부통로 이런 거는 일단 보관 기간이라기보다는 품목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주통로, 좀덜 중요한 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부통로 이렇게 배웠는데 일단 거기서 틀렸고 두 번째로 중앙 통로에는 공상품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주력 상품을 배치한다고 또 배웠어요. 우리가 품목 기준할 때 어쨌든 니은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로. 자, 상품 보관 기간이 짧은 상품, 어쨌든 신선해야 되는 상품은 매장 안쪽에?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매장 입구에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만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우리가 상품 배치에 대한 거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 4번 볼게요. 자, 신입사원 워크숍 장면이고요. 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 방법에 대한 고객 응대 예시입니다. 재구매 고객 응대 시 기존 구매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자, 고가의 상품. 뭔가 내가 살려고 하는 것보다 고가의 상품 더 많은 양. 우리 뭐라고 배웠죠? 이 판매 기법 중에 하나였죠? 업셀링이라고 배웠습니다. 업셀링 기법. 그래서 이런 판매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내용은 뭐 참고로 보면 되겠죠?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매장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1번 볼게요. 연간 회원권보다 3개월 단기권은 어떠세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연간 회원권은 1년 동안 하실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짧은 단기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뭘까요? 업셀링이 아니라 얘는 다운셀링이겠죠.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사양보다는 또 뭐예요? 중급형 모델은 어떠신가요? 프리미엄 사양 훨씬 더 좋고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낮은 중급형 모델을 물어봤어요. 얘도 뭘까요? 얘도 다운셀링이에요. 얘도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둘다 아니고. 3번. 구매하신 상품에 적합한 보호필름과 케이스, 무선 충전기도 같이 구매해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상품을 살때 보호필름, 케이스, 충전기,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 같이 사용하면 뭔가 만족감이 올라가는 이런 상품들을 같이 파는 거잖아요. 얘는 크로스 셀링이었죠. 그래서 얘도 1, 2, 3번은 다 아닙니다. 업셀링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었어요. 4번. 스킨과 로션 세트보다는 스킨, 로션, 에센스를 세트로 구매하라. 같이 하면 20% 할인 혜택 해주겠다. 얘 뭐였어요? 번들링이었죠. 얘도 아니네요. 자, 그리고 지금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미디엄 사이즈를 사이즈 업해서 라지 사이즈, 미디엄에서 더큰 사이즈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어요. 얘가 전형적인 업셀링이죠. 네,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 업셀링이라는 거 찾으면 또 금방 문제를 비교적 풀수 있는 문제였죠. 판매 기법을 잘 알고 있으면. 자, 5번 볼게요. 5, 6번은 연계 문제고요. 다음은 동그랗동그랗 기업의 사업 개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 개요 먼저 볼게요. 일단은 공기청정기 제작 판매하는 신규 스타트업이에요. 그리고 얘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고 추후 공업용 제품을 또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판매 계획은 잠재 고객을 발굴한다. 자, 잠재 고객 누구였죠? 우리가 지금 당장 고객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뭔가 판매할 것 같은 그런 뉴 수요, 그런 거 잠재 수, 뉴 수요를 갖고 있는 고객을 잠재 고객이라고 했죠. 잠재적으로 뭔가 고객이 될것 같아. 이런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확보해서 고객 관계를 잘 형성합니다. 뭔가 CRM 느낌이 나죠? 신규 기업으로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판매 전략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뒤에 이어서. 자, 대면 판매인데, 고객의 거주 공간을 분석해서 맞춤형 제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현장 상담과 컨설팅. 고객에게 직접 현장 상담도 하고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면 판매해서. 그리고 제품 특성상 판매원이 고객을 방문해서 실물 시연도 하고 질문도 받고 협상 과정을 통해서 한다. 자, 이거 보는 순간 대면 판매에서 우리가 판매 방식 3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아, 그럼 얘네 뭔가 방문 판매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겠구나. 여러분 유추할 수 있죠. 직접 우리가 방문하라고 했으니까. 비대면 판매도 해요. 비대면 판매는 보니까 스마트 기기 보급, 이커머스 대중화로 웹과 앱의 비대면 판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실시간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해서 결제 안정성과 보안에 유리한 신용카드를 주 결제 시스템으로 설정하겠다.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5번 볼게요. 자, 5번은 대면 판매에 나타난 판매 방식. 아까 우리 찾았습니다. 대면 판매에서 뭐라 그랬죠? 방문 판매라고 했죠? 얘랑 적절한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업무 상황을 확인하고 상품의 진열 상태를 점검한다. 여러분, 업무 상황 확인하고 상품 진열 상태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매장 판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장 판매 그게 아니고요. 매장에 방문한 고객에게 또 상품의 재고 정보를 제공한다. 얘도 뭐예요? 얘도 매장 판매죠? 영업 전 실내 환경을 정리하고 쾌적한 분위기 환기하고 하는 거 우리 영업하기 전, 그러니까 상품 판매하기 전에 영업 준비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얘도 매장 판매죠. 자,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방문 일정을 조율해야 된다. 이거 전형적인 방문 판매에 대한 필수 조건이었죠. 필수 단계.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5번. 고객이 매장이면 또 매장이에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밝고 상냥한 모습을 인사한다. 되게 다양한 예절이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매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문 판매 라는 키워드만 찾으면 또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자, 6번도 볼게요. 6번 연계 문제고, 비대면 판매에 나타난 지급수단. 여러분, 지급수단 보는 순간, 아까 선생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네요 라고 했었죠? 얘는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저 우리가 언제 배웠죠? 벌써 까먹었죠? 많이 까먹었을 것 같은데, 유통 파트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때 지급수단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 카드, 수표, 어음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신용카드 나왔었습니다. 그 신용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본인의 은행 계좌 범위 내에서, 은행 계좌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제 가능한 거 뭐였을까요? 우리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랑 그다음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직불카드 있었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고, 구매와 동시에 결제가 이행되는 상환급에 특성을 가진다. 상환금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동시 지급이었어요. 근데 신용카드 뭐예요? 여러분, 후급이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 카드 회사가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에 회원으로부터 회수한다. 이거 전형적인 신용카드 설명 맞죠? 그래서 먼저 카드 회사가 나 대신 돈을 내고 나중에 일정 기일이 되면 내가 거기에 다시 돈을 내기 때문에 후급 형태였잖아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상품 대금 결제 시 직접 현금이나 수표를 이용하지 않고 납부자가 지로 계좌에 이체한다. 지로 제도였습니다. 얘도 아니죠. 자, 5번. 미리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한대요. 미리 충전해서 상품 대금을 결제하고 부족하면 또 충전할 수 있는 거. 선불 카드. 그래서 대표적으로 막 우리 백화점 뭐 기프트 카드나 아니면 여러분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교통 카드 이런 예시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급 수단에 벌써 까먹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때 강조했던 표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유통에서 매매 대금 지급 결제 수단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이고 우리가 선급, 상환급, 투급은 선생님이 한번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이제 오늘 끝나면 다음 시간
뭐 배우죠? 무역 배워요. 무역에서 성급 상환금 후급이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가 대금 결제 방법에 대해서 송금 방식, 뭐 추신 방식, 신용장 방식 배울 건데 거기서 계속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용어에 가까운

지도록 선생님이 갖고 왔고, 수표 어음 카드 크게 세 가지 배웠는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게 카드 파트였죠? 그 중에 신용카드 후급 파트 배웠고, 선불카드, 체크카드, 지불카드, 선지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수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환금 동시 지급이지만, 이 선일자 수표만 우리가 미리 지급기일을 딱 결정하잖아요. 미리 하기 때문에 뒤로 미룰 수 있어서 후급이라고 배웠고요. 뭐, 자기압 수표, 내 은행이 가장 보증한 안정성 높은 수표였고, 당좌 수표, 당좌예금 계약 같이 해서 하는 거였고, 송금수표, 여행자 수표 등등 있었습니다. 자, 어음은 약속어음이랑 환어음인데, 이 환어음 특히 중요하죠. 우리 무역에서 또 환어음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연계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뒤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환어음 같은 경우는 결제 당사자가 누구 있었다? 세 명이 있었죠. 발행인이 있었고, 그리고 발행인이 지급인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취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인이 있었다는 게큰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무역에서 또 나올 거예요. 환어음의 개념을 모르면, 여러분이 다시 가서 유통해서 복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다음은 방문 판매 절차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가에 해당하는 고객 응대 표현. 여러분, 아까는 매장 판매 순서를 쫙 봤죠? 이번에는 방문 판매에 대한 순서가 쫙 나와 있어요. 이거 역시 단계를 외우지 않아도 풀수 있습니다. 출판물을 방문 판매할 때 절차는 6단계로 구성되고, 단계별로 고객 응대 표현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고객 발굴하고 접근하고 상품 설명하고 제안하죠.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판매가 끝나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설득하는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반론을 받았을 때 경청 질문 확인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라. 이게 뭐였냐면, 상품 설명 막 했는데 근데 이건 아니에요 라고 뭐 반론을 해요. 반대 질문 처리하는 게 가였습니다. 우리가 반대 질문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처리하는 거, 그게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적절한 게 어떤 건지 찾아볼게요. 1번, 어떤 점이 가장 불만족하셨던 부분일까요? 맞죠? 우리가 반론을 받았을 때, 뭔가 이 불만을 얘기했을 때 어떤 게 불만족하셨을까요 라고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오늘 주문하신 상품의 예상 배송일은 3일 뒤입니다. 예상 배송일을 얘기했어요. 얘는 사후 처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고객님, 방문 일정을 언제로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얘는 고객에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그 날짜를 조율하는 거, 시간 조율하는 거, 얘도 아니에요. 그래서 4번, 5번도 볼게요. 직접 사용해 보시면 효과를 느낄 수 있는데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얘는 상품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가격 할인과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얘는 판매 종결이죠.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찾았던 대로 우리가 1번이 되겠죠. 자, 8번도 보겠습니다. 8번이랑 기출, 마지막 기출 풀고 오늘 문제 마무리할게요. 자, 8번. 다음은 사례에 나타난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오른 것은? 자, 사례를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미 힌트가 발신과 수신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발신을 보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 세일즈 매니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주식회사란 뜻인가? 어쨌든 회사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유추할 수 있죠. 자, 수신을 보니까 세모세모 주 자재관리팀이에요. 어쨌든 발신과 수신은 각각의 매니저나 팀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앞에 회사끼리 서로 발신과 수신 메일을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리고 또 하나 키워드, 자재 발송. 그래서 인사하는 내용을 시작해서 지난주 주문하였던 자재를 금일 발송했고, 아래와 같이 운송장 번호 회신 드립니다. 주문권에 감사드리며 수령 후뭐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어. 인사하고 있죠. 그리고 택배사 나와 있고 운송부 나와 있어요. 이미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기업과 기업이 되게 대규모로, 규모가 되게 크게 자재나 부품을 서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주고받는 상거래 활동을 뭐라 그랬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B 우리 형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죠. 이렇게 2번. 그래서 어렵지 않게 유형 찾아낼 수 있었고요. 우리가 뒤에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뒤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전자상거래 유형 잠깐 갖고 왔어요. 가볍게 보고 기출 하나 풀고 끝낼게요. 자, 일단 B2B 방금 봤던 거죠. B2B. 대규모. 가장 규모가 크다. B2C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겪는 거. 물건 살 때, 보통 기업에 우리가 물건 살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B2C 형식. 그 다음 B2G는 기업과 정부 간 거래요. 선생님이 어떤 예시 들었죠? 선생님이 학교 정부기관에서 일할 때 기업에게 조달청 사이트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 때 B2G라고 얘기했고, G2C, G2B는 보통 정부 24, 홈택스 이런 예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정부기관 홈페이지 통해서 서비스를 우리가 받는 거죠. 개인 소비자가 받으면 G2C, 기업이 받으면 G2B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C2C는 이제 개인과 개인 간 거래, C2B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형태, 중고차 매입 역경매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시 한번 쭉 훑어봤고요. 전자상거래 유형.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풀어봤을 때 판매 방식

0: 세 가지를 봤을 때, 이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알수 있는 문제가 잘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우리가 수능 실전 문제는 잘안 보여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보는 문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장 판매랑 그 다음에 방문 판매랑 전산거래 유형 배우고 나서 풀었던 기출 문제가 조금 비슷합니다. 조금 얘가 좀더 복잡해 보이죠?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해설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답안지 ABC를 봤을 때 방문 판매, 전자상거래, 매장 판매 세 가지라고 아예 딱 줬어요. 그세 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보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각각에 맞으면 1점씩 점수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얘네 두 개가 2점이라는 거는 둘다 맞는다는 얘기죠? 이 맞는 걸 바탕으로 일단 찾아내야 돼요. ABC가 뭔지. 자, A부터 볼게요. A가 뭘까요? 상품 특성에 맞는 점포 내 상품 진열이 중요하다. 이미 힌트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 성향에 맞는 뭐 응대합법과 예절 중요하다. 오늘 다 배웠잖아요. 그럼 A는 뭘까요? 맞아요. 매장 판매입니다. 매장 판매. 자, B도 볼까요? B도 얘가 2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다 맞는 설명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보는 문제예요. 판매원이 직접 소비자의 가정이나 직장을 찾아가. 보는 순간 뭐다? 아, 얘 방문 판매구나. 바로 알수 있죠. 그러면 방문 판매에 해당하는 특징이 가로 들어가야겠네요. 2점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는 사실 안 봐도 알수 있죠? C는 뭐요? 전자상거래. 다시 말하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상거래하는 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다. 맞죠? 그게 장점이었잖아요. 특징이고 장점. 상품 유통 경로가 전통적 상거래 방식의 유통 경로보다 복잡하다? 아니요, 단순하죠. 그래서 얘는 나는 몇 점일까요? 만약 점수를 물어본다면 얘는 1점이 되겠죠. 자, 기억 볼게요. 가에는 무점포 소매업에서 활용하는 방식에 해당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가는 어쨌든 이 방문 판매에 대한 설명에 적절한 걸 넣어야 되는데, 무점포 소매업 맞나요? 점포가 없어요. 방문 판매 점포 없는 거 맞죠? 선생님, 무점포 소매상, 무점포 소매업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점수는 2점이다. 1점입니다. 아까 우리 풀었죠? 예, 틀렸어요. 자, 그리고 C는 실시간으로 쌍방향 마케팅을 할수 있다. 쌍방향 마케팅, 양방향 마케팅 선생님이 잘 봐야 된다고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C는 보니까 전자상거래, 온라인 상거래 방식인데 쌍방향 마케팅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장점이자 특징이었죠. 자, 리을. A에 비해서 C는 점포 입지 성정이 중요하다. A에 비해서 매장 판매에 비해서 C가 점포 입지 성정이 중요하다. 점포 필요 없잖아요. 전자상거래는 그냥 온라인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입지 성정이 중요한 건 매장 판매에만 해당이 되겠죠. 사실 얘네 두 개는 뭐다? 점포가 없다. 그래서 무점포 소매상이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었죠. 우리가 소매상 연계해서 문제 풀어봤잖아요. 점포 소매상, 무점포 소매상. 그래서 정답은 기억 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장 판매, 방문 판매, 전자상거래 다 물어보는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였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 못했지만 2021학년도 우리 수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능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수 있겠죠, 충분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기출 문제까지 우리 총 오늘 17문제 풀어보면서 마케팅과 판매, 그리고 전체적으로 더 크게 보면 이제 기업과 경영 파트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다 끝난 친구들은 이제 정말로 5분의 4가 끝난다고 얘기했죠? 마지막 하나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게 뭐죠? 무역입니다. 자, 무역은요, 아마 여러분이 사실 무역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뭔가 교과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처음에 이걸 딱 접하면,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금융도 처음에 배워서, 어려운데? 하다가 계속 반복하면 점점점 자신감이 붙거든요? 근데 무역도 똑같습니다. 무역도 똑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대금 결제 방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술술 풀수 있게 될 거예요. 공부는 무조건 반복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많이 연습하시고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특히나 금융이나 무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 금융이나 무역은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선생님도 처음 배울 때, 상업경제를 처음 배울 때, 임용고시 할때 처음 그 내용을 딱 보고 아,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고등학생 때 내용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복습하시고 선생님처럼 또 술술 풀리는 또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무역 파트에서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여러분 만날 거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1: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선생님이 나머지 두 강,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네, 특강을 어떤 내용을 준비할지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법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특강은 어법 특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법 내용 중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어법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마인드맵 함께 보면서 오늘 학습할 내용 확인해볼까요? 네, 오늘 수능 중국어 어법에 나왔던 우리 1강부터 11강 내용이 쭉 함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정리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기출문제도 푸시고, 그리고 중요했던 어법 내용들도 한 번에 정리하시고, 막판 정리로 아주 좋은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1강부터 이런 내용들을 학습했었어요. 우리 수로의 종류에 따른 문장 분류 학습했었고요. 그리고 2강에서는 대사와 구조조사. 3강에서는 의문문과 부정문 만드는 방법을 학습했었고요. 숫자 표현, 그리고 양사, 그리고 조동사, 전치사, 보어 이렇게까지 학습했었습니다. 우리 보어는 엄청 중요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8강에서 결과 보어, 9강에서 방향 보어, 10강에서 정도 보어, 가능 보어, 그리고 11강에서 실향 보어와 동량 보어를 함께 학습했었습니다. 자, 이 전체 내용들 오늘 한번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할 건데요. 다 정리하진 않을 거고요. 주요 출제됐던 그 중요도 순으로 한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각각 강에서 안 하는 강도 있고요. 각 강에서 주로 출제됐던 주요 기출문제들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수능 중국어가 좀 쉬워지면서 과거에 나왔던 기출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법은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전체 어법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는 1강에서 수로의 종류에 따른 문장 분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문제화되어서 나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중 목적어 구문,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두 가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되었는지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중 목적어 구문인데요. 이중 목적어 구문 중에서 중요했던 내용, 핵심 내용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하고 계신지 스스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이중 목적어는 하나의 수로 동사 뒤에 두 개의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의 목적어가 어떠한 순서로 오는지가 중요했어요. 수로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으로 왔는데요. 항상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물이 나왔습니다. 외우실 때도 사물보다는 사람이 먼저지라고 기억하시면 좋다고 되겠죠. 그래서 사람, 사물의 순서로 온다. 타지어워 수쉐. 그는 나에게 수학을 가르친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찌어오라는 동사는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사람, 그리고 사물.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오는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목적어를 갖는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쭉 선생님과 정리해 볼게요. 게이, 송, 쥐어, 환, 借, 收, 告诉, 问, 卖. 예, 요런 것들이 있었죠. 주로 영어와 비슷하게 의미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들의 동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까우수라는 동사는 좀 특징적이었죠. 까우수는 뒤에 누구에게 알려주는지 그 알려주는 대상이 반드시 등장해야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요 까우수는 특징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들이 항상 이중 목적어만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꼭 나와야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둘 중에 하나가 생략될 수도 있고, 아예 안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에게 서예를 배운다가 되겠습니다. 해석. 자, B 볼게요. 여기서 동사 쉐 우선 동그라미 치고 할까요? 明天爸爸要教我骑自行车. 내일 아빠가 나에게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 자, 여기서 지어라는 동사. 이중 목적어 동사죠? 그래서 뒤에 사람, 그리고 뭘 가르쳐 주는지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请告诉我下午出发的时间. 나에게 오후에 출발하는 시간을 알려줘. 자, 가오수란 동사 나왔네요. 자, 지금 보시면 지아오와 가오수 모두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후에 출발하는 시간을 알려주다. 이렇게요. 알려주는 내용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 A에 있는 쉐라는 동사를 볼까요? 우리 앞서서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한꺼번에 배웠을 때이 쉐라는 동사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쉐는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아니고요. 이런 때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그에게 서예를 배운다라는 표현을 말할 때 전치사를 써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장을 바르게 바꾸면 我们每个星期六跟他学书法. 그에게 서예를 배운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 동사나 다 이중 목적어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만이 이런 형태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A에 있잖아요, 딱.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자마자 겁을 먹어가지고 이 문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 만약에 B가 첫 번째 나왔으면 그러면 좀더 답을 고르기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정답률이 좀 낮았던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B와 C,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목적어를 갖지 않은 동사를 뭔지 알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두 번째 내용입니다. 역시 1강에서 등장했던 내용이고요. 목적어를 갖지 않은 동사로 출발, 休息, 旅行, 旅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旅行, 베이징 하지 않는다고 했죠. 去北京 旅行 이렇게 다른 형태로 바꿔 써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30번 문제였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당시의 문제들은 우리 9등급을 나누던 등급이 9등급 문제여가지고 절대 평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30번 문항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떤 것이 포인트가 되는지 보시면 그럼 다르게 출제가 되더라도 응용을 하실 수 있겠죠. 좀더 쉬운 문제로 바꿔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포인트가 뭔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A번. 他大学一毕业就去中国学习了。그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지오입니다. 졸업하자마자 중국에 공부하러 갔다. 别迟到了，早上7点出发学校门口。 지각하지 마. 아침 7시에 학교 입구에서 출발해. 맞는 것 같지만, 자, 이 동사 출발라는 동사 잘 보셔야 된다고요. 출발하다, 아까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였어요. 자, 그럼 이 문장 어떻게 바꿔 써주셔야 되냐? 학교 문 입구 앞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종을 써주셔야겠죠. 자, 상치디엔 종 쉐샤오 멍커 출발 이런 형태로 바꿔 써주셔야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B번 아니고요. 자, C가 볼게요. 上了小学以后，我一直希望老师这个工作。 초등학교에 다닌 이후에 나는 계속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꿈꿔왔다, 희망했다. 자, 얼핏 보면 맞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한 단계를 좀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하고 이 특강을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책에 나왔던 내용, 특강에 나왔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감의 목적도 있거든요. C번은 바로 응용 문제예요. 바로 이 시황이라는 동사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시황은 희망하다란 뜻이잖아요. 근데 얘는 명사형을 목적으로 갖지 않고 문장을 목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뭐를 희망하는지 를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지 않고 선생님이 되는 것을 희망한다. 이렇게 바꿔서 줘야겠죠. 그래서 我一直希望当老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되는 것을 희망했다. 초등학교에 다닌 이후에 나는 계속 선생님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지금 동사의 특징에서 조금 더한 단계 나아가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자, B, C 아니고 정답은 A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파악하시면서, 아, 이런 동사의 특징이 있구나. 근데 얘의 출제 범위는 1강에 있던 내용 중에 나온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의문문과 부정문, 3강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 의문문의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부정문, 뿌와 메이는 언제 쓰는지, 이거는 아주 클래식한 내용입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을 놓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최근에는 문제가 점점 쉬워지고 있으니까요. 의문문 만드는 거, 부정문 만드는 거, 언제든지 다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문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느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의문문을 만드는 형태는 끝에 말을 붙이는 거라고 했어요. 평서문에 말을 붙이는 거, 你是中国人吗? 이렇게요. 근데 말을 쓰지 않는 의문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와 함께 쓸수 없는 의문문이 이 나머지죠. 의문 대명사를 쓰는 의문문, 你叫什么名字? 해야지, 你叫什么名字吗?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의문문, 그리고 선택 의문문, 还是 A 또는 B라는 의미의 A 还是 B라는 의문문은 그 자체로 의문문이 되지, 끝에 말을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你跟我去还是跟他去吗? 안 한다는 거죠. 정반 의문문도 마찬가지예요. 긍정, 부정 형식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의문문이 되는 거고, 끝에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형용사 의문문이죠. 또 뒤에 정도를 묻는 형용사를 쓰는데, 나 타진엔 또 다니엔지 하지 끝에 말을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이 포인트예요. 말을 붙이는 의문문과 그게 아닌 의문문들을 정의하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30번 문제입니다. 아,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장 자체는 짧잖아요. 근데 또 틀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他会画画吗? 그는 그림을 그릴 줄 압니까? 그리고 B번, 你个子多高吗? 너 키가 얼마나 크니? C번, 喝咖啡还是喝茶吗? 커피 마실래? 아니면 차 마실래? 자, 이 모든 문장에 지금 마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의문문 잘 만들 수 있는 거야? 라고 묻는 문제인 거예요. 문제의 포인트가. 자, 그러면. 너 그림 그릴 줄 아니? 자, 조동사 회. 평서문에서 그냥 마 붙이면 마 되는 기본적인 마 의문문이죠. 너 그림을 그릴 줄 아니? 근데 B 볼게요. 니 个子 多高吗? 너 키가 얼마나 크니? 자, 또 뒤에 형용사 붙은 의문문 형태입니다. 이럴 때마 같이 써줄 수 없죠. 니 个子 多高? 하고 끝입니다. C. 喝咖啡还是喝茶? 자, 커피 마실래? 아니면 차 마실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 의문문이에요. 자, 이렇게 선택 의문문일 때도 말을 붙이지 않았죠. A 还是 B 그 자체로 의문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A만 정답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바르게 고쳐보면 B와 C 모두 다 말을 빼고 의문문을 만들어줘야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 기본 같지만 은근히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혹시 정리가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의문문과 부정문 가서 한번 정리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7번 문제를 함께 볼 건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배열 문제입니다. 항상 27번 문제는 이렇게 단어 카드를 두고 카드를 배열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这次来的都是你们班的学生吗? 이번에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너희 반 학생들이야?가 되겠고요. 我们班的, 우리 반이야. 还有其他班的学生. 그리고 또 다른 반의 학생들도 있어. 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상으로 봤을 때다 우리 반 학생은 아니야. 다른 반 학생도 있어가 돼야 되겠죠. 자, A에 나와 있는 단어 카드를 보면 뿌, 시, 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단어들로 만들 수 있는 단어 문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뿌, 또, 시도 되고요. 또, 부, 시도 됩니다. 근데 이두 가지가 가리키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不都是 같은 경우엔 모두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 또 不都是我们班的, 다 우리 반인 건 아니야 라는 뜻의 부분 부정을 나타내고요. 都不是我们班的, 다 우리 반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부정이죠. 우리 반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문장이 밑에 문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맥에서는 다른 반 학생도 있어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을 써야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이 카드만 보고 나열해서 어순이 맞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부정문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그 부정부의 위치가 어디이냐에 따라서 전체 부정이 될 수도 있고 부분 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정답은 뿌, 또, 슈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A, C, B가 되겠네요. 그래서 A, C, B 찾아보면 1번이 정답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선생님 생각되거든요. 단어 카드를 배열할 때 항상 이것만 보고도 답이 찾아지는 경우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 빈칸에 나오는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 맥락 속에서 맥락을 파악하고 얘까지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또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우리 단순히 뿌와 메이의 부정 형태에 대해서 본문에서 배웠다면, 수능 특강에서 배웠다면 오늘은 좀더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응용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8번도 함께 볼게요. 28번 정반 의문문을 통해서 의문문 만드는 게 나와 있어요. 역시 비슷한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문제고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我们现在买不买票呢？우리 지금 표 사요 안 사요? 애죠. 그죠? 말, 뿌, 말하고 그 말, 동사, 긍정, 부정형 했습니다. 끝에부터 너는 의문에 넣어요. 그냥 의문문에 너를 붙일 수 있어요. 그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타 한위说的 流利 不 流利? 그가 중국어를 말하는 것이 유창합니까? 유창하지 않습니까? 라고 긍정, 부정 형태를 써서 정반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맞는 문장이고요. C로 가볼게요. 니 위엔이 찬자 뿌 참가 활동 했네요. 자, 우리 조동사의 내용에서도 학습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동사에서 중요한 점이 조동사는 그 조동사 부분을 정반 의문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엔이라는 조동사 나오잖아요.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조동사가 있을 때는 이 뒷부분을 정반 의문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 앞에 있는 조동사를 정반 의문화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맞겠어요? 당신은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활동에 참가하기를.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C는, 니 위엔이 부 위엔이 찬지하 호동.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조동사에서 정반 의문문은 조동사 부분을 정반 의문화한다. D 볼게요. 나자 상디엔 똥시 꾸이 부 꾸이 마. 자, 또 나왔어요. 정반 의문문 했는데, 근데 뒤에 마 붙일 수 없죠.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의문문에서 말을 붙이는 것과 말을 붙이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정반 의문문은 말을 붙이지 않는 거죠. 그 상점의 물건은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나지아 상디엔 똥시 꾸이 보 꾸이 이렇게 바꿔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것만 골라야 되니까 A와 B 1번이 정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조금 어려워 보였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내용들을 적용하면서 풀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조동사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 봤어요. 네, 이제는 2023학년도 3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대수능 30번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베이즈 베이 디디 다 포아라 유리컵은 컵이네요. 컵은 남동생에 의해서 깨트려졌다. 남동생이 깨트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모든 문장에 베이자가 나와 있어요. 예, 베이는 피동의 전치사였죠. 우리 전치사 문제로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피동문이기도 하지만 전치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남동생이 그 행위의 주체는 남동생이고요. 그 남동생이 깨서 그 결. 남동생이 다 쳐서 그 결과 깨진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타 성분까지 잘 나와 있는 아주 대표적인 베이자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은 맞고요. B로 가볼까요? 타 베이 송다오 이위엔 취라.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베이자 문장을 썼는데 우리 베이자 문장의 특징은 뒤에 있는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략한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우리 베이, 게이, 랑, 쩌 피동문에서 요네 가지 동사 배웠는데 앞에 베이와 게이는 행위의 주체자를 생략할 수 있었고 랑과 쩌는 행위의 주체자를 생략할 수 없었죠.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고요. C번 볼게요. 我的话被他没听见내 말을 그가 듣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被他 그에 의해서 들림을 당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정문 메이

예, 전치사일 때 부정형은 그 전치사 앞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메이베이 다 팅지에 이렇게 바꿔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이 전치사 문제이자 피동형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C만 틀렸고 A와 B가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7강 전치사 내용을 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 전치사에서 명사나 전치사라는 것의 정의를 먼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그 7강 페이지에서 다양한 전치사들의 용법 함께 학습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정의였습니다. 我在 도서관 学习 할 때,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할 때, 얘가 주어고 얘가 수로죠. 내 짜이가 전치사예요. 근데 얘는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뒤에 명사랑 항상 같이 와요. 명사 혹은 대명사와 함께 오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구를 이루어서 쓰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전치사에서 중요했던 것은 상용되는 전치사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종과 리 같은 것들 있죠. 뭐로부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종과 리를 비교하는 것, 혹은 왕이나 시양 같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치사가 나왔는지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昨天我向他借了几本杂志. 어제 나는 그에게 몇 권의 잡지를 빌렸다. 자, 그에게 할때 시앙이 나왔네요. 전치사 동그라미 우선 쳐두고요. B번 小王看到我, 小王이 나를 보고 就往我跑过来. 내 쪽으로 뛰어왔다. 왕이 나와 있습니다. C번, 在前边向左拐. 앞쪽에서 왼 좌회전하면 走不远, 뭐 오래 걷지 않아서 就到了, 도착한다. D번, 我去办公室, 王老师表示了感谢. 내가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께 감사함을 표현했다. 여기서도 왕, 시앙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28번 문제는 왕이나 시앙의 용법을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 문제였습니다. 둘다 뒤에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서 얘를 비교하는데요. 시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왕은 뒤에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 특징에 비교해 봤을 때 B번 틀린 거 확인할 수 있죠? 내 쪽으로 뛰어왔다라는 거니까 내 쪽으로라고 말하려면 뒤에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시앙으로 바꿔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小王看到我就向我跑过来. 그리고 D번도 볼게요. 我去办公室, 王老师表示了感谢. 역시 마찬가지로 왕 뒤에 지금 사람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다라고 말하려면 向老师表示感谢. 이거 거의 고정격식처럼 많이 사용됩니다. 시앙이 쓰여야 맞는 문장이다. 자, 왕하고 시앙의 차이점 다시 한번 정리해요. 왕은 뒤에 방향이나 왕과 시앙 모두 다 방향이 뒤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왕前走 해도 되지만 시앙前走 해도 되는 겁니다. 向左拐 해도 되고 往左拐 해도 되는 거고요. 하지만 뒤에 사람이 꼭 나와야 했던 것은 전치사 시앙이었습니다. 요거 차이점 두 가지 구별해 두시고요. 정답은 A와 C 2번이 되겠네요. 네, 요렇게 28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보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어도 굉장히 여러 강에 걸쳐서 했었는데 총 6개의 보어가 있었습니다. 우선 보어는 왜 쓰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는데요. 보어는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였어요. 뭐를? 바로 수로를 보충 설명해주는 거였습니다. 중국어에서 한자 한 글자는 하나의 의미만 나타내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더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수로를 보충 설명해주기 위해 수로 뒤에 보어가 붙는 거였어요. 근데 뭘 보충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여섯 가지 보어로 나눴는데요. 그 결과를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결과 보어였습니다. 결과 보어의 긍정형은 동사 뒤에 결과 보어가 붙는 그런 형태였고요. 我吃完了, 요렇게요. 그리고 부정형은 결과 보어가 결과가 이미 발생한 거니까 may 혹은 mayer로 부정할 수 있었어요. 我没吃完, 나는 다 먹지 않았어. 네, 이런 용법이었죠. 그리고 이두 가지 결과 보어에서 중요했던 것은 결과 보어의 특징이었습니다. 결과 보어랑 동사는 사이가 너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가 벌어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잡고 가셔야겠죠. 그게 바로 1번입니다. 동태조사와 목적어는 결과 보어 뒤에 위치한다. 동사와 결과 보어는 사이

사이가 좋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고, 동태조사와 목적어 같은 것도 동사와 결과보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 뒤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특징이었던 거죠. 我写完了一封信. 나는 편지 한 통을 썼다. 인데, 我写了完一封信 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결과보어와 동사는 아주 친하다. 2번 볼게요. 결과보어의 부정형은 메일을 쓴대요. 일반적으로 메일을 쓰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상황이나 가정을 나타낼 때를 뿔을 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네, 일반적으로 부정형은 메일을 썼죠. 이미 결과가 발생한 거니까 메일로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메일로 부정하는데, 그런데 뿔로 부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언제? 미래와 가정 같은 걸 나타낼 때, 그럴 때 이제 뿔로 부정한다. 너가 만약 이걸 다 하지 않으면 집에 갈수 없어. 이거 다못 먹어. 이 숙제를 다 하지 않으면 잠잘수 없어. 이런 문장일 때 대부분 뿔을 써서 부정을 합니다. 항상 메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예외가 있다는 건 중요하죠. 우리 어법에서 예외는 항상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예외는 꼭 챙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결과보어의 기본 형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문제 속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네요. 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我们吃饭了，再走吧。 他看了看价格，觉得有点贵。他把作业放了在桌子上，一句话也没有说。자, 얼핏 보면 지금 이 문제는 러와 관련된 문제 같습니다. 그쵸? A, B, C에 모두 다 러가 있었어요. 우리 뒤편에서 동태조사를 배우면서 러의 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곳에 딱 명확하게 소속되지 않고 이걸 알면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과보고랑 무슨 관계지, 문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우리 밥 먹고 나서 가자라고 말했을 때, 밥을 먹고 나서 그 밥을 먹는 동작이 완료된 후에 가자라는 선후관계를 나타내잖아요. 그럴 때는 러의 위치가 출러반자이조바 이렇게 바뀌어야 맞습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출발러 하지 않고 출러반자이조바 완료가 됐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동작에 대해서 얘기할 때그 완료는 첫 번째 동사 뒤에 붙는다. 他看了看价格，觉得有点贵。그가 가격을 계속 봤대요. 곰곰이 한번본 거죠. 그리고 좀 비싸다고 느낀 거래요. 자, 看 하면 동사를 중첩한 거잖아요. 동사를 중첩하면 의미가 가벼워집니다. 한번 뭐뭐해 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看价格 하면 가격을 한번 좀 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C. 他把作业放了在桌子上，一句话也没有说，했는데요. 그가 숙제를 放, 놨대요. 그리고 어디에 놨냐면, 놓은 결과 위치한 곳이 桌子上이죠. 放, 놓은 결과 위치한 곳이 在桌子上인 거예요. 자, 이것도 전치사 구보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결과보어의 용법을 그대로 따르거든요. 근데 보세요. 놓은 결과 在桌子上 한 거예요. 근데, 러. 의 위치가 이 중간에 올수 있을까요? 아니죠. 없습니다. 예, 그 동사와 결과보어 사이는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이 러가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이때는 러를 생략해 주셔서 쓰시는 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A번은 我们吃了饭再走吧 하고 바꿔서 주고, 그리고 C번 같은 경우엔 他把作业放在桌子上 이렇게 그냥 러를 아예 빼주시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물론 결과보어 문제는 아니지만, 이 결과보어의 특징을 알면 또 역시 풀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구강 방향보호로 한번 가볼까요? 네, 구강 방향보호에서는 중요했던 내용들 역시 핵심을 짚어드리면, 장소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방향보호는 방향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건데, 장소 목적어가 나왔을 경우에 그 장소 목적어의 위치가 어디냐가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장소 목적어의 위치는 라이나 취 바로 앞이다라는 걸꼭한 문장 외우라고 이때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렸던 게 기억나는데요. 예, 오늘도 요 내용을 강조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샤 산 취라. 그는 산에서 내려갔다라는 뜻이에요.
예, 취가 나오고요. 샨이라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장소 목적어가 나왔을 때는 항상 line at 취 바로 앞에 위치한다. 네, 이 모든 보어는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해요. 목적어를 어디에 두는지가 포인트가 돼서 시험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방향 보어도 목적어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아이 중한 명입니다. 특히 장소 목적어는 line at 취 앞에 위치한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단순 방향 보호일 때도 그렇지만 복합 방향 보호일 때도 이 특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복합 방향 보호일 때도 장소 목적어는 라이나 취 앞에 위치한다. 똑같습니다. 我们走进教室去了. 우리는 교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안 뜻인데요. 여기 보시면 教室이라는 장소 목적어가 나오고요. 뒤에 취가 왔습니다. 이렇게 라이나 취 바로 앞에 장소 목적어가 위치하는 게 기본 위치라고요. 我们走进去就是了 하면 틀리고요. 장소 목적어는 라이나 취 바로 앞에 위치한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목적어가 이합사일 경우였는데요. 우리 이합 동사는 그 자체로 동사성 성분과 명사성 성분을 갖는 동사를 이합 동사라고 불렀어요. 이미 동사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복합 방향 보호에 목적어가 위치할 때도 복합 방향 보호 사이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샤위치라이 하지 않고 下起雨来了 이걸 하나 아예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른 문장이 나올 때도 이 문장에 적용해서 순서를 보시면 된다고요. 唱歌起来 하지 않고 唱起歌来 노래하기 시작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이합사일 경우에는 이 사이사이에 끼워서 목적어를 쓴다. 복합방향은 뭐 사이에 위라는 목적어가 위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역시 장소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위치 어순변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이미 2025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번 문제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샤오리 怎么不见呢? 아, 보지엘러네요. 샤올리 어째서 안 보이는 거야? 타 샤오저. 그는 웃으면서 밑줄했어. 자, A, B, C, D 단어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教室, 교실, 跑, 뛰다, 去, 가다, 出, 나가다예요. 자, 그러면 웃으면서 교실을 뛰어나갔다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 동사 먼저 살펴볼까요? 跑가 동사고요. 그리고 出, 취 나간 거죠. 跑, 出, 취 하고 나갔어요. 뛰어나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교실이라는 장소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장소 목적어는 라이나 취 바로 앞에 온다고 했으니까 A번은 여기에 와야 맞겠네요. 跑, 出, 教室, 취了. 그는 웃으면서 교실 뛰어나갔다. 그래서 정답은 B, D, A, C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어순별 문제를 내기에 좋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자세히 봐주셔야 합니다. 네, 정답은 3번이고요. 네, 跑出教室去. 네, 이 형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한 번씩 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방향보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항인데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外边突然下起雨来了，你别出去. 밖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가지 마. 자, 방금 전에 한거 나왔죠?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 자, 이합동사일 때 복합방향보어 중간에 사이사이에 끼워준다고 했습니다. 샤치위라일러 형태, 샤위치라일러 아니고요. 그래서 이 A번 맞고요. B번 가볼까요? 听见有人叫我，我马上跑下楼，跑下去楼了.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는 바로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갔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low라는 층, 건물이란 장소거든요. 이 명사는 장소 목적어는 라이나 취 바로 앞에 와야 맞죠. 跑下楼去了. 네, 이렇게 바꿔 써주시는 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려요. 예, 지금 이합사에서 목적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중요했고. 네, 그리고 장소 목적어는 라이나 취 앞에 나온다. 이두 가지 개념이 다른 식으로 계속 변화되면서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이란 얘기죠. 자, C번 보겠습니다. 他坐下以后, 그가 앉은 후에 从书包里拿出一本书来. 책가방 안에서 책한 권을 꺼냈다. 拿出来고요. 일반 목적어는 이本书. 네, 앞에 올수 있죠. 그래서 얘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A와 C가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 목적어의 위치랑 그리고 그 이합 동사의 목적어의 위치까지. 네, 이번에는 우리 정도보어와 가능보어 함께 정리해 볼 건데요. 우리 정도보어와 가능보어는 한꺼번에 같은 강에서 10강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두 가지가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정도보어를 나타내는 표지인 더, 그리고 가능보어를 나타내는 표지인 더가 같은 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특징을 한눈에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비교하는 것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정도보어는 뭐뭐 하는 정도가 뭐뭐 하다라는 뜻이었고, 做得很好 하면 잘한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잘 못한다라고 부정형을 말하려면 做得不好 하고 뒷부분을 부정해줬죠. 자, 의문문 만들 때 끝에 말을 붙여서 만들기도 했고요. 정반 의문문 쓰기도 했어요. 做得好不好. 왜냐면 부정형이 이 뒤에 거 부정한 거니까. 做得好不好 쓰고요. 그리고 정도를 물어볼 때는 어떠한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做得怎么样도 쓸수 있었죠. 목적어의 위치 중요했죠. 자, 보어에서는 지금 계속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방향보어에서 목적어의 위치 중요하고요. 정도보어에서도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해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목적어가 생긴다면 他做作业做得很好처럼 동사 목적어 동사를 한번더 반복하고 이 정도 모어터를 써준다. 요거였죠. 그래서 그는 숙제를 하는데 아주 잘한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할수 있었고요. 생략한다면 이첫 번째 동사를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他作业做得很好 해도 같은 표현이었죠. 정도 모어의 특징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목적어의 위치다. 다음은 가능보어입니다. 가능보어는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문장이었고요. 할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做得完, 다할수 있다고요. 做不完 하면 다할수 없다가 되겠죠. 의문문 만들어 볼게요. 역시 마 붙여서 做得完만 할수 있고요. 做得完, 做不完. 자, 여기서 틀립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보어의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끝에 말을 붙이는 걸 똑같이 의문문 만들 수 있는데, 부정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반 의문문 형태도 달라져요. 할수 있니, 없니라고 물을 때, 쪼더완, 쪼어뿌완이라고 써야 맞는다는 거.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이것도 자주 나오죠. 그리고 목적어의 위치는 가능보어는 아주 평범합니다. 그냥 뒤에 붙여주면 돼요. 我 쪼더완, 쪼예, 요렇게요. 요게 이제 정도보어와 가능보어의 특징들, 한눈에 비교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역시 문제 속에서 한번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28번 문제 되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탐은 不跑得很快. 정도보어네요. 지금 모두 다 정도보어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들은 빠르게 뛰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부정형을 여기에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붙여왔죠. 他跑得不快 혹은 他跑得不太快 이렇게요. 부정형의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이 동사 앞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정도보어 부분을 부정해줘야 된다. B 볼게요. 你们唱得真好听. 너네 정말 노래를 잘한다. 너네 노래하는 그 정도가 아주 듣기 좋다라는 뜻이니까요. 맞는 문장입니다. C 보겠습니다. 我忙得没有时间睡觉. 나는 바빠서 숙제할 시간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예, 바쁜데 그 바쁜 정도가 이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문장이 오는 경우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럼 D번. 我打太极拳的不太好. 이상하죠? 자, 지금 목적어가 다라는 타이지추엔이라는 목적어가 등장했어요. 태극권이거든요. 나는 태극권을 잘 못한다 해야 되는데 이
태극권을 하는데 그 하는 정도가 잘 못하는 거니까요. 다를 꼭 한번 붙여 써주셔야 됩니다. 생략을 한다면 이 첫 번째 동사를 생략할 수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써준다면, 我打太极拳打得不太好.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B와 C가 정답이고요. 3번이 정답, A와 D는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잘못된 부분, 답만 찾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는 중인 거잖아요. 왜 틀렸는지, 수정 이유까지 계속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가능보어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你把丢的伞找得到吗? 너 잃어버린 우산을 찾을 수 있어? 자, 보시면 받자문과 지금 가능보어가 함께 나왔는데요. 이 가능보어의 또 중요했던 특징 중에 받자문과 함께 쓰일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특징은 받자문의 어법용법에서 나왔던 걸 다시 한번 끌고 가지고 온 거예요.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가능보어는 가능한지 안 한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근데 받자문은 처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처리문, 처치문, 처리한 그 결과에 관심이 있지 가능한지 안 한지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보어와 받자문은 함께 쓰일 수가 없다. 그래서 A번은 아니고요. 그럼 이 문장 어떻게 바꾸냐? 你把丢的伞找到了吗?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가능보어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你把这件礼物拿着吧. 너이 선물을 가져가. 아주 전형적인 받자문 문장이고요. C번. 他把他的朋友介绍给我了. 그가 그의 친구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소개한 결과 나에게 한 거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네, D번 보겠습니다. 他把想说的话都没说出来. 자, 요거 받자문의 특징에서도 했었는데요. 받자문의 중요한 어법 특징 중 하나였죠. 메이가 부정형이었는데요. 이 메이의 위치는 바로 앞에 나와야 맞는 문장입니다. 他没把想说的话都说出来. 그는 하고 싶은 말을 말하지 못했다. 说出来, 말을 꺼내는 거잖아요. 꺼내지 못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자문에서 메이의 위치, 부정 형태의 위치는 요 앞에 위치해야 한다는 거. 요 점도 유념해 주셔야겠죠. 받자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가능보어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나왔던 거니까 A번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더 중요해요. 받자문과 가능보어는 함께 쓰일 수가 없다. 왜냐면 서로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빼이자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B와 C가 정답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향보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실향보어에서 문장 형식 중요했습니다. 我昨天睡了6个小时. 나는 어제 6시간 잤다. 라는 뜻인데요. 이 실향보어도 목적어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특정인 또는 인칭 대명사인 이 경우였어요. 找了他半个小时. 그녀를 30분 동안 찾았다는데요. 이때 他 위치, 半个小时 앞에 온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半个小时 他 이렇게 안 쓴다는 거. 그리고 동사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실향보어를 쓸수 있는 것은 시간의 양을 잴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동사들은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양을 잴수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来, 去,到, 离开, 毕业 이런 동사들은 비지속성 동사 뒤에 실향보어가 온다면 동작이 발생한 후에 경과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낼 때 그렇게 쓸수 있었습니다. 네, 주어, 수로, 목적어, 실향보어 형태로 온다. 자, 기본 형태는 주어, 수로, 실향보어가 원래 왔잖아요. 근데 그것과 달리 예외적으로 지금 반대로 오고 있어서 요경으로 유념해서 보라는 거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습니다. 어쩌어라 타 빵그셔시 예문, 그리고 이걸 한지몇 시간이 지났다 이런 예문도 예외 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있는 거죠. 자,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문제를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입니다. 他朋友来了一年, 한국,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 来라는 동사 특징이 있었죠. 지속할 수 없는 비지속 동사였어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내 친구가 한국에 온지 1년이 되었다. 한국이라는 목적어요. 자, 1년이 실향보어고, 그리고 한국에 온지 시간이 1년이 경과했다. 지금 1년 동안 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 온지 시간이 1년 경과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 그 목적어의 위치 어떻게 돼요? 예, 한국어라는 목적어의 위치는 이쪽에 와야 됩니다. 라이 바로 뒤에 와야 돼요. 그래서 我朋友来韩国一年了 이렇게 써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비지속성 동사에서 목적어의 위치 중요하고요. B번,
小王已经毕业10年了,都나왔습니다. 毕业, 비지속하는 동사였어요. 小王은 이미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다. 10년 동안 졸업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시간이 경과한 지 10년이 지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C 보겠습니다. 我昨天上了一下午的课. 나는 어제 이샤우 하면요, 하루 온 종일이란 뜻입니다. 오후 내내라는 뜻이에요. 이가 온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샤우는 오후잖아요. 그래서 오후 내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제 오후 내내 수업을 했다. 샹크 이 앞서여가지고 이샤우라는 실향 보어도 이 사이에 넣습니다. 괜찮죠? 자, D번 볼게요. 我们看电影了2个小时. 이상합니다. 형태가. 근데 기본적으로 실향부어 만들 때 기본 어순은 我看电影看了2个小时 하던지 我们看了2个小时的电影 하던지 두 가지 형태가 됐죠. 그래서 D번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맞는 걸 골라보면 A도 아니었고 D도 아니었으니까 B와 C 형태가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아주 콕콕 짚어서 나온 문제거든요. 지금 실향부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중요했던 것들이 다 강조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지속성 동사일 때 어떻게 위치가 되는지 A와 B를 통해서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합 동사일 때도 실향부호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그점볼수 있었고, 그리고 실향부호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부정하는지까지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까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한 문제 더 봐볼까요?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번 문제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刚才你去哪儿了? 방금 너 어디 갔던 거야? 내가 너를 한참 찾았잖아. 인데요. 我去图书馆借书了.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어. 我找了. 동사 먼저 써야겠죠? 比找了 쓰고. 다 너를 한참 동안. 너를 한참 동안이니까 BAC 형태가 돼야겠네요. 자, 이렇게 인칭 대명사 목적어는 실향부어 바로 앞에 올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칭 대명사 목적어의 위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我找了你很长时间,好长时间,好长时间의 好는 很의 의미죠. 아주 매우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AC가 정답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제 오늘의 전체 강의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이 아주 많았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다 보니까 다양한 내용 한꺼번에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아주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정리했던 주요 내용들, 일과부터 쭉 나왔던 것들 중에 중요도 순으로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 보어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어의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꼭 한번 먼저 학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의문문과 부정문, 그리고 수러의 종류에 따른 문장 분류도 최근에 가장 자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세 가지를 먼저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11강부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함께 또 정리 더 해볼 건데요. 마지막 어법을 향해서 함께 또 달려가 보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再见。

제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과 관련돼서는 요 지금 고용보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지난번 근로기준법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론 한강, 문제풀이 한강 이런 형태죠. 진행되는 방식이. 마찬가지 이 부분도 고용보험도 오늘은 이론만 강의할 거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다음에 이제 배우는 우리 산재보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18강 되겠죠. 이건 17강이고 그래서 17강, 18강 둘 다 근로기준법처럼 이론 1시간, 문제풀이 1시간, 이론 1시간, 문제풀이 1시간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거, 고난도 문항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법적 용어들도 굉장히 많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부터 산재보험까지,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조정 노동쟁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요 부분은 19강까지는 아마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문항을 여기서 출제하는 것이죠. 그만큼 여기에 여러분이 공부를 투입해야 될 시간, 그럼 노력이 좀 더 많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지지난 시간부터 쭉 배워왔던 근로기준법부터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야 1등급 받는다는 거. 자, 오늘은 고용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고용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이 단원에서의 핵심이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이 여기에 또 출제되기 때문에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 고용보험하고 같이 혼합해서 되는 형태도 출제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럼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근로기준법이잖아요. 근로기준법, 뭐 최저임금법, 근로관계 관련된 법률이 적용이 될 테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만뒀을 경우에 적용되는 게 이제 고용보험이잖아요. 실업급여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게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과 다음 시간에 우리 다다음 시간에 배우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18강의 산재보험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좀 분리돼서 우리가 공부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공부를 좀 해놔둬야 되는 게 고난도 문항을 여러분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고용 서비스라는 것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 정보 제공,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또는 직업력 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총칭해서 고용 서비스다라고 직업 안정법에서 제시하고 있죠. 이 고용 서비스의 기능은 좁은 의미에서는 노동력의 어떤 수급의 불일치, 취업난, 고용 불안,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출생에서 사망에까지 인간이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알선, 그 다음에 상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고용 서비스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고용 서비스의 형태는 고용센터라든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센터, 학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직업 진로 교육 서비스, 그 다음에 민간 고용 서비스 기관 형태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 서비스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 근본적인 거 보면은 합리적인 어떤 인적 자원이 양성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동 시장의 어떤 유연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즉, 구직자가 신속하게 이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직업 연결의 어떤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취업난이 되게 힘들지만은 또 회사를 다니다가 어떤 고용의 어떤 그 인력의 유연성 때문에 회사를 또 그만두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일자리 창출, 성공적인 직업과 연결은 이제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 효율성을 제고를 통해서 공공의 어떤 고용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노동, 복지, 정책을 어떤 전달하는 기능도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 서비스가 우리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 촉진이에요. 그래서 재활이라든가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취업이라는 것, 즉 우리가 여기서 취업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들어간다, 진입한다라는 것도 취업일 수 있지만은 취업 상태, 즉 내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이 행복하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급여의 높낮이를 떠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일을 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근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인간의 어떤 행복에 굉장히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집에 있고 어떤 일을 할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결국 경제적으로도 여유 측면에서 경제적 여유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 서비스는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면서 취업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이제 창업까지도 이제 연결되고 막 그렇잖아요. 좀 고용뿐만이 아니라 창업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이런 서비스들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바로 고용보험제도죠. 여기가 바로 진짜 핵심적인 거예요. 이번 강의 가장 핵심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자, 고용보험의 목적, 실업의 예방. 그리고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것을 우리가 고용보험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이제 강화하고 있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근로자의 어떤 생활 안정, 그리고 구직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결국에는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데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법률에 의거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제외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을 적용해서 제외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 혹은 사업체라고 총칭해서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고용보험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자,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제외 대상이 된다라는 거, 제외 사업이라는 거, 2천만 원 미만이에요.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이 부분만 여러분이 좀 밑줄 친 부분들만 좀잘 보면 될것 같아. 고용보험이 적용해서 제외되는 사업이다라는 거, 이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건설면허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 공사 중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의 큰 수선들 있죠. 수선하는 공사, 이런 공사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 사업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과거의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아서 자가 소비 생산 활동,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 활동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서는 고용보험의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 조건은 그거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다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돼. 거기에서 이제 고용보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요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아까 밑줄 친 부분만.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용보험 적용해서 이제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이제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1개월간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 일주 단위로 한다면은 15시간이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가 돼요. 아까인 경우에는 우리가 적용 제외 사업이었다면, 이거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지. 이런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돼요.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 3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자는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미만인 사람이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출제했던 부분들이 이 밑줄에 지금 그어진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65세 이후 고용됐다라는 건 뭐냐면
65세가 이후, 뭐 66세나 67세에

새로 내가 고용됐을 때그 사람은 고용보험에서 이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으로 이제 그용으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된 경우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5세 미만에 내가 유지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63세에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어. 근데 이 사람이 65세, 뭐 66세다 현재 내가. 그래도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 근로자가 돼요. 다만 뭐가 있냐? 별정직이라든가 임기제 공무원에 같은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3개월 이내 임의 가입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해. 그래서 어떤 그 별정직이라든가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가 아니라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받는 자예요. 이거는 뭐냐? 사립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육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그래요. 사립학교는. 그래서 그 집단들은 전부 다 이제 그 근로자 그 선생님들은 전부 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제외 근로자인데 다만 이제 예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 자격인 경우에는 당연 이미 상호주의로 구분해서 이제 적용하고 있다. 라는 거. 뭐 구체적인 것까지 어떤 경우 되고 이거 우리 거기까지 몰라도 돼.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인데 뭐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외 대통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또 제외 근로자가 되는데 어떤 거냐? 별정 우체국법에 따라서 이제 우체국 직원들 있지. 우체국 직원들도 역시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고 농업, 임업, 업중 법인이 아닌 자야. 법인, 우리는 법인 아니면 개인이겠지. 개인 사업자가 되겠지. 법인 사업자냐, 개인 사업자냐. 우리 사업자는 두 개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자의 상시 4명 이하야. 4명. 요것만 이해하면 돼. 아, 법인이 아닌 자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종사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은,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가 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됐고. 과거에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가 출제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였어. 65세 이전에, 취업 상태에서 65세를 넘은 상태도 계속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거야. 다니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고용보험에 해당, 적용 대상자냐, 아니냐를, 그런 문제를 냈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 볼때 나이도 좀 봐야 되고, 고용보험에서 특히 나이 잘 봐야 돼. 나이. 나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나오겠지만은 달리 적용되고, 그다음에 구직급의 수급일 수도 달라져요. 그래서 나이가 좀 중요하니까, 제시문에 나이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동그라미 딱 쳐가지고, 잘 문제를 풀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실업급여의 요율이에요, 요율.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요율은 사업자하고 근로자가 사업주랑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로는 0.9%씩 각각 부담한다라는 거. 근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자한테만 해당돼요. 이 사업자한테만 해당되고 이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적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만 낸다, 사업주만 낸다라는 거. 그래서 근로자는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도 그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달리 적용돼요, 퍼센트가. 150인 미만 기업은 0.25%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150 이상 기업 중에서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있어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아마 여러분 교재 쭉 넘기시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뒷부분에 하단에. 대표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 뭐 500명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을 거예요. 미만인가 이한가. 오케이. 되어 있고. 그다음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0.45%. 그다음에 150 이상 1000명 미만인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제외예요. 제외되고 여기에는 0.65%. 그다음에 1000명 이상인 기업이거나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서는 0.

그 회사 부담액. 회사 부담액은 두 가지가 있지. 실업 급여 부분이 있고 고용 안정 사업 지급률 개발 사업 부분이 있어. 근데 100명 이하야. 배치 100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0.25%가 적용되겠지. 그치? 그럼 일단 회사 부분의 실업급여 부분은 똑같아. 300만 원에 0.9% 곱하니까 2만 7천 원 부담해, 회사가. 거기에다 플러스 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요율을 적용해야겠지. 300만 원에 0.25%를 적용하니까 7,500원이야. 그래서 회사가 부담하는 건요두 가지지. 요두 개가 플러스돼서 부담하겠지. 그러니 34,500원이야. 그럼 고용보험료 전체로 본다면은 근로자 부담하고 회사 부담 부분을 합한 61,500원이 된다라는 거야.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0.9%는 필수 암기야. 요거 두 개는.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각각 부담한다. 균등하게 부담한다라는 거. 그 부분은 요 필수 암기 사항이고 요거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봐놨더라라는 거. 그래서 요거 출제됐었어요. 계속 출제됐었기 때문에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필수 암기.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답지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부담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의 근로자 부담액은 얼마이다. 회사 부담액은 얼마이다라고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예제만 잘 이해해도 금방 여러분이 이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이해하기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제를 드니까 아, 어떤 거구나라는 거 쉽게 알수 있겠죠. 왜 중요한지 알수 있겠고. 그다음 자, 이제 그럼 고용보험 제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 아까 뭐뭐 있었지? 실업급여 부분이 있었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력 개발 사업 부분이 있었어. 자, 첫 번째 이제 고용안정 및 직업력 개발 사업은 중요한 건 이거야.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뭐다? 고용안정 및 직업력 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력 개발 향상 및 기회의 제공 지원 및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우리 직원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측면 플러스 사업주의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바로 고용안정 및 직업력 개발 사업에 해당한다라는 거.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만 부담한다. 근로자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건 우리한테 해당하는 건 사실은 실업급여 부분인 거죠. 실업급여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건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사업이다. 여기가 더 중요하지. 자,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 활동을 위해서 그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 바로 실업급여 사업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돼.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된다. 요거 필수 암기.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구직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훈련 연장급여, 개발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이제 구직급여에 해당한다. 자, 구직급여 자체도 우리가 여러분이 쉽게 구직급여라는 것은 이런 거야. 내가 실업이 됐을 경우 어떤 비자발적으로 회사가 뭐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거나 이래서 이제 회사를 나왔을 경우 우리가 일정 부분, 이제 보통 실업급여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사실은 그게 우리가 금전적으로 매월 급여 형태로 받는 게 바로 구직급여라는 거지. 구직급여인데 중요한 건요 표를 보게 되면은 좀 구분이 있다 할 텐데 일단 취업 촉진 수당부터 잠깐 먼저 본 다음에 요 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취업 촉진 수당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조기 재취업 수당이 있고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어요. 총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 이제 설명할 거예요. 설명하기 전에 이 실업급여 체계를 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할 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실업급여는 구분된다고 했고 구직급여에는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 상병급여가 있다고 했는데 왜이 그림에는 구직급여 따로 있고 연장급여랑 상병급여가 왜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 구직급여는 나이와 내가 재직한 기간, 즉 피보험자로서의 어떤 기간, 동안을 두 개를 고려해서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결정이 돼. 근데 그 구직급여가 끝났을 경우에 연장해서 이 구직급여의 연장해서 받는 급여가 연장급여야. 거기에는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고 내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

계약해서 구직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저 구직급여를 대신해서 받는 게 상병급여거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직급여에서 연장해서 받는 거고 구직급여에서 대신해서 받는 거라서 결국 구직급여의 한 카테고리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구직급여에는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됐죠? 이 초과촉진수당은 별개고, 별개고. 그래서 요거는 같은 연장선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됐죠?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직급여의 연장에서 받고 대신해서 받는 구직급여의 포괄적인 구직급여 안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있고 이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직급여를 수급 자격 제한이 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데, 자, 일단 구직급여 내용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이거 여러분이 교재 EBS 플러스 쪽에 나와 있어. 왼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다음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돼. 그러니까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계약 기간 만료야. 더 일하고 싶지만 계약 기간 만료됐기 때문에 이건 비자발적 사유가 돼. 그다음에 어떤 경영상의 이유나 해고로 인해서 내가 일할 수 없다던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제 뭐 어떤 근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그 단어를 총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있거든. 그런 측면이야. 근데 이제 다음 사유가 이러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닐 것 같은데 이직 사유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실업급여를 수급 자격이 된다라는 거지. 수급 자격이 된다. 어떤 경우냐? 1년 이내 2개월 이상 이런 것들이 아래 사항들이 발생해 할 경우에는 이거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근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근로 조건이 있는데 그거보다 낮게 우리가 근로 조건을 적용받게 돼. 2개월 이상. 그럴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본다라는 거지. 즉, 수급 자격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야.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야. 그래서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로 받게 되면은 역시 내가 회사를 나오더라도, 이거는 수급 자격이 된다라는 거지.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봐주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야. 그러니까 휴업급여 하게 되면 70%를 받거든. 휴업급여는 받는데 그 미만으로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본다라는 거지.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본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도 역시 수급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야. 사업의 양수나 인수합병이라든가 일부 사업의 폐지돼 업종 전환 등으로 인해서 내가 다니는 어떤 업무가 없어지면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거잖아. 그다음에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라든가 축소되는 경우, 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라서 작업 형태가 변경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 수급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지. 그다음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일에 주요한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이직계 정당한 사유가 된다라는 거야. 즉, 정당한 사유가 된다라는 뜻은 뭐야? 내가 수급 대상자가 될수 있다, 받을 수 있다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못 받겠지. 아, 내가 A라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 B라는 회사가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이거 회사 그만두고 B라는 회사 갈게요. 갈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 못 받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뭐야? 자발적 퇴직이잖아. 그지? 그래서 중요한 건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까 1과 2에 대한 해당한다라는 거.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실업급여의 종류 보게 되면은, 자,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자영업자는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 중에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다만, 자영업자인 경우는 이미 가입으로 해서 받을 수 있어. 근데 못 받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연장급여하고 조기 재취업수당은 못 받아. 요두 개는 못 받아. 그래서 밑줄 친 거지. 이거 중요해.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연장급여랑 조기 재취업수당은 못 받는다. 라는 거. 요거는 못 받는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영업자. 그래서 요 밑줄 친 것만 여러분이 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직급여 보도록 할게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실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가 바로 구직급여인데, 중요한 건 구직급여를 받는 요건이 있겠지. 기준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에서 180 이상일 거. 요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면 회사를 얼마 이상 다녀야 돼? 180 이상 다녀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했잖아. 다니게 되면 180 이상을 다니게 되면은 내가 구직급여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 전제 조건은 회사에 다니게 되면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4대 보험 안에 고용보험이 들어가잖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고 그 대상이 바로 이제 피보험이라는 거지. 피보험 다 대상자가 되는 거야. 피보험자야. 그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이 보험 기간, 피보험 단위 기간의 통산. 이 통산이란 말이 뭐냐면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단어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A라는 회사 다니다가 B라는 회사 다닐 수 있잖아. 그치? A라는 회사에다 B라는 회사 다닐 수 있잖아. 여기 지금 뭐 4개월 다니다가 여기 또 4개월 다닐 수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이게 바로 통산이야. 두개 합해서 8개월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게 통산이야. 통산의 개념. 전체를 합산해서. 근데 연속적으로 해야 돼. 연속해야 돼. 핵심은 연속. 그러니까 4월 30일 날 A에서 그만뒀으면 5월 1일자로 B 회사를 다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연속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 개념이 바로 통산이다. 이게 해서 180일 이상일 거 했어. 180 이상이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180일 다닌다고 했을 때그 안에는 무급도 있고 유급도 있을 수 있잖아. 유급일도 있을 수 있고 무급일도 있을 수 있잖아. 유급일 기준이야. 그래서 무급은 빠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80 하면 우리 개월수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6개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다녀야만이 실질적인 180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딱 6개월만 하면은 180이 안 나온 경우가 많고 6, 7, 8개월 이상이 돼야만이 180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굉장히 중요해. 중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잘 나와, 이거. 그래서 이두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거야. 피보험 기간. 그러니까 피보험 기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회사에 다니게 되게 되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거의 대부분 가입되거든. 아까 예외조항 빼가지고는. 그지? 그러면 피보험 기간, 내가 회사 다닌 기간이라고 이제 좀 인식하면 되겠지. 어느 정도 여러분이. 그럼 좀 이해가 빠르겠지. 그 다음에 내 나이, 이직하는. 지금 회사 그만둘 때그 나이가 50세 미만이냐, 50세 이상이냐야. 두 가지. 그다음 장애인은 50세 이상의 걸로 적용이 돼. 그래서 피보험 단위 기간 1년 미만이야. 내가 한 8개월, 9개월 다녔다. 회사를. 그리고 내가 50세 미만이다. 내가 한 45세다. 그러면은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거지. 다음에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마찬가지 120이야. 근데 중요한 건 3년 미만 다니게 되게 되면은 30일씩 추가되는데 요 50세 이상만 60일 추가돼. 여기만 60일 추가되고 나머지 계속 요거 3개월이야. 30일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30일, 30일, 30일이야. 그 구분은 1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렇게 외우면 돼.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다섯 단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적용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1년 이상만 적용이 돼. 그래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해야 되겠지. 그래서 마찬가지 30일, 30일, 30일, 30일에서 최대 210일.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거. 내가 장애인이다 했을 경우에는 50세 이상 걸로 적용받는다라는 거. 요거 표 암기하세요. 암기. 필수 암기야. 이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요거 암기하세요. 그래서 표몇번 그려보고 암기하면은, 여러분이 한번 두세 번만 그려보면 암기하면은 쉽게 암기할 수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급여 중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훈련 연장 급여라는 건 뭐냐면, 지방안전기관장이, 그니까, 지시하고 있는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요거를 받을 경우야. 받을 경우, 수급 자격증상자가 직업 훈련 능력 개발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이제 받는 게 바로 이제, 훈련 연장 급여다. 라는 거야. 그래서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 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요거 말고 다음 장에 보면은 나오는 게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이 있거든. 이건 수급 자격자가 그 기간 안에 수급 기간 안에 받는 직업 능력을 위해서
직업안전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았을 경우에 주는 수당 형태로 받는 거라면 요거는 급여를 연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직급여가 끝나고 그 일을 초과해서 우리가 직업능력개발훈련통을 통해서 했을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연장급여라는 거야.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요거랑 직업능력개발수당이 헷갈리지 말어. 요거는 수급기간 안에서 받는 거라면 요거는 수급기간을 연장해서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개별 연장급여야. 자, 구직급여를 받다가 구직급여가 끝났어. 그래서 했는데도 구하지 못했어, 일자리를. 그랬을 때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그 자격자들에 대해서 실업에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 급여를 연장해서 지급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생활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연장해서 개별적으로 연장해서 그 구직 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개별 연장. 특별 연장 급여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 사회 전반의 실업이 급증하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최대 60일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었냐? 있었어. 예전에 코로나 때, 대량의 실업이 발생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한 경우가 있었거든.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거는 핵심 주체가 누구야? 고용노동부 장관이야. 이 부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 그다음 상병급여는 뭐냐? 수급 자격자가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야. 그럴 때 우리가 구직급여를 대신해서 요거 상병급여를 대신해서 받는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제가 표에서 다시 한번 이거 추가 설명할 거야.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훈련 연장급여랑 요 다음에 배우는 직업력 개발 수당이랑은 다르다라는 거. 훈련 연장급여는 직업력 훈련을 이제 받긴 받지만 구직급여 일을 초과해서 우리가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형태라면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우리가 수급 자격자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훈련들을 받을 때 수당 형태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로 구직급여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이제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는데 훈련 받는 날에 대해서 이제 1320원 정도 한데 이거 매년 좀 바뀌어. 그래서 올해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1320원. 이거 뭐 그렇게 얼마 받느냐 중요하지 않고 수당 형태로 받는 거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가서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은 뭐냐? 수급 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이 조기 재취업 수당이 굉장히 잘 나올 파트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건이 있거든, 지급하는 요건이. 그 뭐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 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재취업을 했어. 재취업한 다음에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혹은 내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기 재취업수당은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사후에 받겠지.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12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거겠지. 이해됐니?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구직 일수에서 내가 150일을 받는 사람이라면 절반이면 얼마야? 150일의 절반이면 75일이잖아. 그러니까 75일 이상 남은 상태야. 남은 상태에서 내가 한 60일 정도 받은 상태에서 취업이 됐어. 그러면은 바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12개월 이상 내가 거기를 근무해야만이 그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조기 재취업 수당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메모하시고 조기 재취업 수당은 충분히 올 수능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받았더라라는 거. 요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유, 고난도문으로 내기 좋잖아. 그치? 다음, 광역구직 활동비는 광역하면 넓은 지역이잖아. 그치? 수급 자격자가 직업안전기관의 소개에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구직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 수당 형태로. 그래서 지금 요건을 보게 되면 직업안전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 활동이어야 되고 구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 활동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급 자격자 거주로부터 구직 활동을 위해서 방문한 사업장까지가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사는데 대전에
그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가서 면접도 보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이럴 때 우리가 광역구직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했어. 간혹 가다가 있잖아. 면접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주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받지 않거나 받았는데 광역구직 활동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다음 이주비는 뭐냐면 내가 취업을 저기 뭐 서울 사는데 내가 한 청주로 이제 취업하게 된 거야. 청주에 있는 회사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주를 해야 하잖아. 그럴 때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야. 수급 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서 그 주거지를 이전해서 가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한 취업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아. 그래서 1년 이상 우리 근로계약서에 계속 근로라든가 1년 이상 근로를 했을 경우에만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휴가 전후휴가 급여야. 자,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동시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볼게요. 고용노동부 장관 육아휴직이 30일. 30일을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중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 이전이야. 요게 핵심이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에서 180일이어야 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왜 이전인지 이따가 얘기할게.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육아를 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할수 있다고. 이것도 지원받을 수 있어. 마찬가지야. 이것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그다음에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에서 180일 이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한 날 이전에 180일이야. 이것도 이전에. 내가 오늘부터 육아에 들어가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거야. 그러면, 그 전날 기준으로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 기간이 나한테 있어야 돼. 최소 뭐야? 7, 8개월 이상 다니고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잖아. 그지? 이거 두개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육아휴직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변경된 내용인데, 요거는 참고 사항이니까 한번 정지해서 이거 한번 읽어만 보시고 메모할 사람들은 메모하세요. 그렇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 이미 바뀌어서 다 반영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은 작년에 바뀌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예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 전과 후에 통해서 90일, 미숙아인 경우에는 100일이야. 미숙아인 100일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쌍둥이라 했으니 120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한 명이 출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90일을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돼. 이 경우에 휴가 기간이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해야 돼. 45일 이상 확보돼야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90일 중에 내가 출산일 기준으로 그 45일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 오늘 내가 출산하면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 45일 이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출산 전후 휴가는.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그걸 우리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게 이제 앞에서는, 시작하기 전이잖아. 근데 이 요건은 뭐냐면, 이거야. 이게 핵심이야. 휴가가 끝나는, 얘만,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야. 자, 앞으로 돌아갈게. 자, 우리 육아휴직 급여라든가 이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는 뭐였어, 아까? 전이잖아. 그치? 시작하는 날 이전. 전날이어야 돼. 전날 180일 이상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반면에 요거는 휴가가 끝나는 날이야. 그러니까 출산 휴가가 끝나는 날 기점으로니까, 더 많은 것을 배려해 준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시작하는 날 이전이냐,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이냐라는 거. 요 부분을 여러분이 차이를 가지고 있어라. 요두 개가 이거 나왔었거든 예전에. 자,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에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고용보험의 가입 절차인데. 자, 고용보험의 가입 절차는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즉 사업주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여기는 고용보험에 대한 어떤 성립을 해야 되거든. 고용보험의 가입이 우리가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라는 그 기업이 한다라는 건데 그걸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사업주가 이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 그거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야. 요것만 기억해. 요것만 기억해. 나머지 이거 문제가 있다 나오거든.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서 문제 나올 때, 문제 풀이할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직 이해 안 됐으면은, 괜찮아. 이따가 문제 풀 때, 다음 차시에 문제 풀 때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피보험 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직접 신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건설업 등에 대한 그 도급 관계에 관련된 보험 가입이 있거든. 요것도 문제를 통해서 풀어볼게. 요거는 문제 나왔을 때 더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요것만. 아,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한 날부터 다음 달 15일에 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고 있어. 요 건설업 등 이런 도급 관계 관련된 것들은 문제에서 제가 다뤄줄 테니까. 그 다음에 고용보험의 어떤 실업급여 신청 절차야. 내가 이제 실업급여 신청한 절차는 이렇게 이제 단계를 걸쳐서 하는데 이것보다 다음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그림 절차도 반드시 암기, 이거 암기, 필수 암기. 굉장히 잘 나오고 이것만 암기해도 사실은 앞에 내용을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업인 상태가 발생했어. 그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다음 날, 이직일 다음 날부터, 오늘 했으면 내일부터 해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돼.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야. 12개월 이내 해야 된다는 거,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중요. 그 다음에 구직 등록은 이제 본인이 고용 24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방문해서 이제,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받는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수강이 가능하다는 거, 대부분 다 온라인 통해서 수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 자격 신청 전에 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돼. 필수로 이수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수급 자격 신청하겠지? 그럼 인정되면 다행이고, 불인정될 수도 있잖아. 내가 뭐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모호해가지고 불인정될 수도 있겠지. 그럼 신청 불가하게 되면은 요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인정됐을 경우 구직급여 신청하겠지. 그래서 구직급여 신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일주일에서 뭐 4주 한 달에 한두 번씩 방문해가지고 내 열심히 지금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면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최초 실업 인정되는 경우 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 기간이야. 바로 받지 못한다는 거지. 심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겠지. 행정적 처리가 있기 때문에 7일간은 대기 시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신청했어. 그럼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이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오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야. 앞에서 우리가 이론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정리하면 이거 되겠지. 자, 구직활동 이제 전개돼. 구직급여 신청 대상이 됐고 구직활동을 하겠지. 우리. 구직 활동하는 도중에는 이제 조기 재취업 수당. 만약에 취업됐을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됐을 경우 요거는 사후에 수당 받는다. 그 다음에 광역구직 활동비도 받을 수 있다. 내가 넓은 지역에서 가서 구직 활동을 전개할 때, 수당 형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주비 역시 먼 거리로 내가 취업이 됐을 경우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구직 활동, 내가 대상, 수급 대상자이면서 구직 활동 중에 질병 등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걸 발생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는 구직 활동이 불가하게 돼. 그러면 구직급여 대신해서, 구직급여 대신해서 뭘 받는다? 상병급여로 대체해서 받는다라는 거. 이거 대신해서 받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구직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생활하겠지. 그러다가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가 됐어. 만료됐는데 미취업이야. 내가 150일 동안 받을 수 있어. 그 150이 됐는데도 내가 미취업 상태가 됐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는 연장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연장지급에 세 가지가 있더라. 훈련 연장급여, 즉 훈련 기간 중에 직업력 개발 수당 형태로 이제 지급되면서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훈련 연장급여라는 거. 요거랑 앞에서 우리가 직업력 개발 수당하고는 좀 별개다. 그건 구직활동 내에서 기간 내에서 받는다면 요거는 그 연장에서 받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별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는 자신이 어떤 생활의 어려움이나 곤란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신청해서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특별 연장급여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실업이 급증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60일 범위 내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지급하는 게 특별 연장급여라는 거. 그래서 개별 연장급여 및 특별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받는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뭐 하루에 뭐 6만 얼마씩 받는다, 7만 얼마씩 받는다 했을 때 거기에 70%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놨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앞으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요 그림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해 주시고, 그림 옆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놓고 있으면은 굉장히 문제 풀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일액이에요. 수급자가 최초, 기초 일액은 60% 금위로 하고, 금액으로 하고,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에는 수급 자격자의 기초 일액 80% 금액으로 하되, 산정된 급여의 어떤 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 구직급여 일액으로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말이 어렵지? 어렵지 않아. 생각하면 이거 밑에 거 보면 되게 쉬워. 즉,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60%, 소정급여 일수 동안에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 같은 경우는 매년 최저임금이 변하면서 달라져. 상한액하고 하한액이. 상한액은 특히 하한액이 많이 달라져. 2026년 같은 경우 일일 68,100원이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해가지고 일액을 정해. 여기에 60%야. 그래서 68,100원이야. 자, 하한액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우리가 최저임금 1320원에 8시간에서 80%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정해. 이렇게 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되고, 아, 이런 식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면 요 사이에서 받는구나. 내가 하한액 밑으로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야. 그 개념이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냐? 해서 이 상한액을 초과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지. 위와 아래가 정해져 있다. 요 안에서 받는다라는 거야. 계산해서 했을 때요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금액으로 받는다. 예를 들면 67,000원에 대고 67,000원을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로 제시가 되어 있지. 올해 구직급여 일액 계산했을 때 내가 임금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하한액과 상한액에 나와 있고 요 그림을 보게 되면 한눈에 내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도 이렇게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이 정도 받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표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문제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좀더 말이 빨라지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면서 한번더 리플레이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5개 단원 중에 4개 단원을 끝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4단원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4단원의 주제는 바로 유전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유전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기부터 잘 밟아 나간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항들이 나오니까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4단원 한번 달려볼게요. 일단은 새로운 단원에 또 진입을 했으니까 단원의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좀 제목을 좀 강조를 해볼게요. 유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단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눠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오늘부터 같이 공부할 유전 정보와 염색체라는 그런 이제 중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병,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 4단원에서는 여섯 문항 정도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원보다는 한 문항이 좀 적지만, 보통 변별형의 문항들이 여기서 거의 몰려 있기 때문에 4단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전 정보와 염색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 정리를 합니다. 염색체, DNA, 유전자, 뭐 핵상, 핵형, 이런 용어 정리. 그런 용어에 대해서 사실 수능에서 묻지는 않고요. 그런 용어는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이런 문항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 개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기 쌓는 작업을 좀 한 다음에, 오늘 후반부에 가게 되면 세포 주기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세포 주기에 관련된 문항이 보통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 4단원 중에서도 그래도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항이 또 있습니다 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는 편이다. 자, 그 다음에 유전 정보와 염색체,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 중에는 감수 분열이 들어가 있는데, 생식 세포를 만드는 분열인 감수 분열에서 한 문항 정도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서 변별도 많이 하지만 가끔 이 감수 분열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서 여기에서 변별을 시도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잘 제대로 공부를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4단원 전체에서 이 감수 분열의 개념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이든 유전병이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진 기본기를 바탕으로 사람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는 게 두 번째 파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인데, 사람은 뭐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 있을 때랑 성염색체 있을 때, 또 뭐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될 때랑 여러 쌍에 의해서 결정될 때 어떻게 좀 양상이 다른가, 그런 것들을 해석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항상 출제된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가계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분석하는 문제가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는 편.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한 두 문항 정도가 유전 정보와 염색체인지 사람의 유전인지 좀 구분할 수 없는 좀 모호한 경계에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보면 감수 분열 문제가 뭐 두세 문제 나온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있는 문항이 한 두 문항 정도 나올 건데, 그중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단서들을 주고요. 그냥 그건 사람의 유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사람에 대한 어떤 형질에 대해서 묻는데, 거기에서는 보통 확률 계산을 시키는 문항이 한 문항 정도 출제가 꼭 되는 편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문항이 뭐 감수 분열의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인자 유전의 내용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때그때 좀 다른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유전병이 출제가 항상 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다섯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람의 유전병도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단원은 여러분들이 그 단원의 속성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나중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 있었죠? 근육의 수축이 있었어요. 이거 사실 별개의 내용이었잖아요. 내가 흥분의 전도와 전달, 뭐 막전이 변화 이런 거 해석을 못해도 근육의 수축 풀 수 있고요. 근육의 수축 내가 못 풀어, 그래도 뒤에 있는 방어작용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별도의 내용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4단원은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게 안 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이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뭐 둘 중에 뭐라도 안 된다, 그럼 유전병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쌓아나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 부분이 안 됐을 때 섣불리 뒤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4단원 같은 경우에는 끈기와 인내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4단원을 공부를 제대로 하고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봐도 아, 이 정도 풀었으면 내가 이제는 좀 문제가 맞출 수 있어야 되고 해석이라도 좀 돼야 되는데 내가 뭐 100문항을 풀었는데 아직도 문제 해석 자체가 안 된다. 그럼 나는 아 진짜 생명과학에 소질이 없나 보다. 유전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전은 똑같은 내용도 정말 조금만 이 형태를 바꿔도 다른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뭐 몇백 문항 정도 그 유형을 하나하나 아 이렇게 바꾸면 또 이런 느낌이구나. 그걸 하나하나 좀 경험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이후에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기 단계에서 좀 해보고 아 못 풀겠네 또 해석이 안 되네 하고 그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하나씩 해석이 되는 그런 시기가 꼭 오게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사람의 유전병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이건 아예 버리고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히려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면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쉽사리 버리지 말고 나중에 뭐 해봤는데 내가 도저히 시간 안에는 못 풀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이걸 버리겠다 뭐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괜찮겠지만 아예 공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중에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학습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용어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염색체 DNA 유전자에 대해서 개념 정리할 건데 이게 뭐 어렵진 않고 금방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등장할 용어들이 상동염색체, 대립유전자 이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잘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핵상. 핵상도 앞으로 N이다, EN이다로 우리가 문제 풀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핵상이 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포주기와 체세포 분열을 공부를 할 텐데 사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감수 분열을 공부하기 위한 약간 밑바탕을 쌓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다음 시간을 위해서 이거를 좀 꼼꼼히 공부해둬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염색체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염색체의 이 명칭 자체는 염색약을 뿌렸을 때 세포에서 유독 염색이 잘 되는 덩어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구조는 유전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DNA가 이렇게 잘 구성이 돼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우리는 염색체라고 하는데 유전물질인 DN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물질에다가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죠? 그 DNA가 유전 정보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DNA로 구성되어 있는 염색체도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분열 중인 세포에서는 두꺼운 끈이나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응축되어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분열을 하는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이 세포 입장에서 우리의 이상에 버금가는 그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굉장한 지각 변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큰 어떤 이동이 대이동이 일어날 때는 염색체 상태로 얘를 최대한 꽉꽉 눌러서 압축해가지고 걔를 잘 옮길 수 있도록 손실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개수도 잘 적당히 정확히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응축이 됩니다. 그러면 분열하지 않는 평소의 시기에는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접근을 해야 생명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꽉꽉 응축된 상태로는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평소에 분열하지 않는 시기, 우리는 이걸 앞으로 간기라고 부를 겁니다.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 있는 시기라고 해서 간기라고 부르는 건데 그 간기 시기에는 이게 다 풀어져 있어요. DNA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는 가는 실 모양으로 풀려 있어서 접근이 가능하다가 이게 분열을 할 때는 염색체를 응축하고 다시 분열 끝나면 다시 풀려 있다가 다시 분열하게 되면 응축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풀려 있는 모양도 사실 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풀린 상태의 염색체, 뭐 응축된 상태의 염색체 이게 공식 용어인데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해설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빠르게 좀 짧게 얘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풀려 있는 상태에서는 실사자로 해서 염색사라고 선생님은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그 평가원 문제에서 염색사라고 얘기할 일은 없어요. 그냥 풀려있는 상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염색체에 대한 설명이고 염색체의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 이게 일단 하나의 염색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좀 선생님 크게 한번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한 가닥이 이 가운데 부분에서 똑같이 생긴 다른 한 가닥이랑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염색체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이한 가닥 한 가닥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염색 분체. 그리고 얘, 이 가닥은 얘의 염색 분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가운데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 만나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동원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도 적혀 있죠. 그래서 염색체에서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만나고 있는 부분을 동원체라고 합니다. 요거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이렇게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라는 실 모양의 구조물이 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원체는 이렇게 두 개가 만나고 있는 부위이기도 하면서 방추사라는 구조물, 로프 모양의 구조물이 와서 부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염색체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냐면 DNA라는 유전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DNA인데 DNA 중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라는 이 길쭉한 우리 사람의 그 DNA를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면 빠짐없이 모든 부위에 다 유전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요만큼의 유전 정보 있고 이 중간은 사실 이거보다 간격이 훨씬 넓게 정보, 제대로 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부위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또좀 떨어진 부분에 또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DNA에 유전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유전자들이 대략 한 2만여 개 정도 DNA 각 부위에 이렇게 자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가늘고 길다 보니까 얘를 잘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끊어지거나 뭐 손상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잘 정리할 수 있는 특수 목적의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바로 그런 목적의 단백질인데 이름은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조물을 이루고 있으면 거기에 DNA가 이렇게 감고 지나가면서 정리가 되는 그런 구성으로 이렇게 구조를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지나가는 요한 단위. 지금 여기는 히스톤 단백질도 있고 그걸 감고 지나가는 DNA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구슬 모양의 구조물을 우리는 앞으로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릅니다. 뉴클레오솜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진 구슬 모양의 구조물이에요. 기본 단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무수히 모여가지고 이런 구조들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잘 정리되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응축된 상태의 그런 염색체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앞으로 잘 기억해야 될 거는 뉴클레오솜이든 히스톤 단백질이든 어떤 DNA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한 세 가지 있잖아요. 요 구조는 간기에도 항상 존재하고 분열기에도 존재하는 언제나 존재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질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런 구조 또는 물질이다. DNA와 히스톤 단백질과 뉴클레오솜은 요세 가지는 간기든 분열기든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럼 보기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물어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보면 분열하지 않는 시기의 세포. 우리는 그거를 간기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간기에는 일단 핵이 있습니다. 핵. 요 유전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장소, 핵이라는 막구조가 있어서 그핵 안에 실 모양으로 싹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정보에 접근을 하는 거고. 그래서 평소에는 핵이라는 구조 안에서만 그런 유전 물질이 존재하는데 일단 분열을 하게 되면 그런 핵막이 붕괴되면서 핵이라는 구조물이 없어집니다. 그 경계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응축된 염색체가 관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열하지 않는 시기와 분열하는 시기에는 관찰되는 모습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응축된 상태의 염색체는 분열 중인 세포에서만 관찰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NA 구조는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생명과학원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에요. 뭐 통합과학이라든지 생투에서는 다룰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기본 구조만 우리가 이두 가닥, 이중나선을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 이 가운데 부분으로 튀어나온 염기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염기가 A, G, C, T 요네 가지가 이렇게 이제 그 정보에 따라서 배열이 되거든요. 이 염기가 어떤 순서로 몇 개나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어떤 정보가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 G, G, CCT 요렇게 돼 있는 것이랑 A, C, G 그냥 요렇게만 돼 있는 거랑은 길이도 다르고 어떤 순서와 배열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유전자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는

형질에 대한 그런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의 특정 부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DNA는 그럼 뭐예요? 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유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뭐 줄여서 유전 물질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의 DNA, 한 가닥의 DNA는 여기, 여기, 여기 많은 유전자가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다. 보통 이제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가닥의 DNA 뭐 몇백 개에서 뭐천개 단위로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염색체는 그 DNA가 잘 응축돼서 만들어진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는, 그래서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도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같이 존재한다. 왜? 하나의 DNA 자체에 많은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 DNA로 만들어진 염색체도 많은 유전자를 갖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전체라는 거는 앞으로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아닌데, 어떤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 그거를 선생님의 유전체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느낌으로 그냥 요거는 한번 읽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용어를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앞으로는 뭐 연관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의 염색체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 DNA 자체에 여러 유전자가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유전자가 한 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걔네들을 연관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 이 유전자들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연관된 유전자들의 무리를 그냥 연관군이라고, 무리군자 써서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한 연관군에 속해 있다면 같은 염색체, 같은 번호를 가진 뭐 염색체, 뭐 이렇게 같은 염색체에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고, 걔네들은 만약에 교차나 돌연변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러지 않는 이상은 세포가 분열할 때 함께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그런 문제들 중에는 교차나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는 조건이 거의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돼 있는 애들은 같이 이동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관군이라는 표현 자체는 앞으로 많이 볼 일은 없는데, 얘네들 연관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많이 한다. 근데 연관되어 있다의 반대는 뭐냐면요, 독립되어 있다입니다. 이 유전자들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독립되어 있다. 그러면 반대말은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독립과 연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제는 핵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핵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서. 일단 핵형은 핵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염색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염색체의 형태적인 특징을 핵형이라고 한다. 그럼 형태적인 특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 현미경으로 보든 뭘로 보든 아무튼 봐서 관찰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몇 개인지, 몇 개인지는 이제 현미경 같은 걸로 세가지고 할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 그래서 수, 모양, 크기처럼 뭐 현미경이라는 어떤 기구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눈으로 관찰한 그런 그 정보를 우리는 핵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핵형이라는 거는 생물종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핵형을 분석해보면 얘랑 얘랑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종이면서 성별까지 같으면 핵형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종인데 다른 성별이다? 그러면 핵형이 같다고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염색체 조성이 다르거든요. 성염색체의 생김새가 뭐 암컷과 수컷에서 이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관찰했을 때 다르게 나타나서 같다고 할수 없다. 그래서 종과 성별이 같을 때 핵형은 같다. 그 다음에 다른 종이다? 그럼 무조건. 이거는 뭐 예외 없어요. 무조건 핵형이 다릅니다. 가끔 이두 가지 서로 다른 종에서 염색체 수가 같은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각각의 염색체들의 모양이나 크기를 비교해보면 그것까지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수는 같을 수 있으나 모양 크기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이 다르면 핵형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핵형을 알아보는 거를 핵형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핵형 분석은 어느 시기에 해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뭐야? 염색사 상태예요? 염색체 상태예요? 염색체로 응축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분열하는 시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열하는 시기 중에서 염색체가 가장 잘 뚜렷하게 보이는 중기라는 시기의 세포를 이용해서 관찰을 보통 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감수분열 말고 체세포 분열 시기에 어떤 핵형을 관찰하거든요.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를 이용해가지고 염색체 형태를 우리가 분석하면, 그러면 성별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염색체 조성이 눈으로 봤을 때 암수 또는 남녀에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별이라든지 염색체의

수 이상이나 구조 이상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관찰되는 그런 이상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110페이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해킹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뒤에서부터 조금 시작해서 앞으로 가는 흐름으로 가볼 건데, 일단 해킹 분석이라는 건 어떤 과정으로 하느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일단 보통 어떤 세포를 쓰냐면요, 백혈구를 많이 씁니다. 그 채세포, 이 핵형 분석의 대상이 되는 세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은 백혈구든 뭐 뉴런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세포, 뭐 피부를 구성하는 그런 세포도 되겠죠? 그런 세포든 사실은 갖고 있는 염색체의 수라든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라든지 이런 게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세포를 가지고 분석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분석하고 싶다고 피부를 좀 떼어냈다. 그럼 어때요? 아프잖아요. 티도 나고 상처도 날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피를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사바늘에 찔리면 좀 아프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건잘 자국이 안 남으니까 주사를 통해서 혈액을 뽑아내면 그 안에 백혈구라는 그런 세포가 존재하게 되고, 그 세포를 빼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잘 얻기 쉬운 세포들 중에 백혈구를 이용한다. 그냥 그런 내용이고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체세포 분열을 해야, 분열을 해야 염색체가 될거 아니에요. 응축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축되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잘 보일 쯤 중기에서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왜냐면 내가 관찰하는 동안에 막 움직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분열하지 마세요 하고 중지를 시킵니다. 우리가 거기서 멈추게 만드는 걸 고정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뭐 세포를 이렇게 해서 고정했다 하면은 더 이상 세포 주기가 진행되지 않도록 약물을 써가지고 거기서 그냥 멈춰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정해놓고 걔를 봐야 되니까 염색을 해놓으면 더잘 보이겠죠? 그래서 염색약을 통해서 염색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붙어있는 현미경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잘 촬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세포에 저 사진을 찍어보면 염색체들이 막 이렇게 그냥 막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중기라서 가운데 모여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서 얘를 사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이렇게 떼내가지고 크기, 모양, 그 다음에 염색체 띠 모양,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아, 얘랑 짝꿍이겠구나. 아, 얘가 얘보다 더 크니까 앞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잘 배열해서 정리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 되겠죠. 애들이 막 사실 좀 자유분방하게 이러고 있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 그거를 분석해서 나열을 잘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핵형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위에 있는 자료가 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번호를 붙여가지고 쭉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닮은 애들끼리는 짝으로 그 같은 번호에 이렇게 붙여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 1번부터 22번까지 다 나열을 했는데, 뭔가 한 쌍이 이상하게 남는다. 근데 남자와 여자에서 그 구성이 다르다. 그러면 그거는 성염색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금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거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사람은 23종류의 염색체를 갖고요. 그러면 어떤 종류냐?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 붙은 22종류. 거기다가 플러스 성염색체까지 총 23종류입니다. 그래서 개수로는 몇 개냐면, 각각의 종류에 각각이 2개씩 이렇게 짝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2개씩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예요. 그래서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의 염색체는 46개다 하는 거는 반드시 생명과학 1을 응시하는 학생들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 붙어 있는 애들은 상염색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성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번호 붙은 상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의 상자는 일반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냥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염색체 종류는 상염색체라고 불러요. 남녀에서 모두 공통이다 하는 거 상염색체고, 끝에 있는 이 X염색체, Y염색체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이 되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크기가 큰 X염색체로 두 개가 구성이 돼 있으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X염색체 하나랑 이거보다 조금 작죠? Y염색체 하나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XY 조성일 때는 그 사람은 남자.

로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XX냐 XY냐는 성별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라는 종류의 염색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실전에서 빠르게 풀 때요, 이렇게 핵형 분석 결과가 그림으로 제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21번 염색체랑 성염색체, 21번 염색체랑 성염색체에만 동그라미 쳐놓고 그다음에 바로 그냥 문제 보기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이 염색체 수 이상이라든지 이런 그런 문제에서 21번 염색체 수 이상이나 성염색체 수 이상이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사람의 유전병까지 배웠을 때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나중에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빨리 풀 때는 21번과 성염색체 위주로 접근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요 용어입니다.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사실 중요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얘는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 염색체 얘기고요. 얘는 그 염색체에 있는 DNA에 있는 유전자. 유전자에 대한 얘기가 대립 유전자겠죠. 염색체, 유전자. 전혀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단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동 염색체가 뭔지를 좀 설명해 보자. 염색체는 염색체인데, 서로 상의 같을 동자. 서로 같은 염색체, 서로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저번에 바로 전에 봤던 요 그림에서요. 1번도 두 개, 2번도 두 개, 같은 종류의 두 개씩 염색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상동 염색체예요. 얘네 둘은 상동 염색체, 3번에 구성된 얘네 둘도 서로 상동 염색체. 그다음에 얘네 둘도 서로 상동 염색체입니다.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거든요. 그렇게 짝지어져 있는 한 쌍을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쌍을 이루는 염색체. 근데 아까 X랑 Y는 모양과 크기가 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얘네들도 상동 염색체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왜 도대체 두 개냐? 왜 1번에도 두 개, 2번에도 두 개냐? 왜냐, 여러분들이 수정이 될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자가 사실 이거보다 이 부분이 좀 작지만 내용을 써야 되니까 조금 크게 이제 그려볼게요. 근데 어떻게 돼 있었냐면 난자에는 1번부터 22번까지가 각각 한 개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X염색체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총 23개. 총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정자도 1번부터 22번까지의 상염색체를 각각 한 종류에 하나씩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성염색체를 X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Y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X를 가진 애가 수정이 됐다? 그럼 딸이 태어나는 거고, Y를 가진 애가 수정이 됐다?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도 1번 있고, 여기도 1번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되고 나면 1번이 두 개. 여기도 2번 있고, 여기도 2번 있는 거잖아요? 수정되고 나면 2번도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쌍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그둘 중에 하나는 모계로부터, 다른 하나는 부계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지고 보니 한 종류당 두 개씩 있더라. 걔네들을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럼 대립 유전자는 무엇이냐? 대립 유전자의 정의 좀잘 이해하세요. 일단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두 번째까지 얘기해 놓으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면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동 염색체를 일단 그려 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거랑 어떻게 그려야 돼? 모양과 크기가 완전 동일한 염색체 하나 그려 줘야 되잖아요. 완전히 동일하죠. 전혀 다른 점이 없어. 자, 이렇게. 얘네 둘은 상동 염색체 관계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하기로 얘랑 얘는 무슨 관계였죠? 요가닥이랑 요가닥은 무슨 관계였어? 얘네 둘은 염색 분체 관계입니다. 이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염색 분체는 그냥 복제본이에요. 이따 우리가 그 그림도 볼 거거든요. 그냥 복제본이야. 얘네 둘은 서로 유전 정보가 다를 수가 없어요. 복제본입니다. 그러면 이가닥이랑 이가닥도 서로 복제본에 해당이 되겠죠. 유전 정보가 완전히 똑같다. 그런데 지금 얘네랑 얘, 이 덩어리랑 얘 덩어리는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엄마로부터 온 것이고 이게 아빠로부터 받은 염색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네 둘은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거를 준 사람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건 복제본의 관계가 아닙니다. 상동 염색체는 복제된 게 아니고 받은 게 출처가 달라. 그럼 엄마가 준 정보랑 아빠가 준 정보가 항상 같기만 하겠어요?
요 염색체 하나에 막 몇백 개에서 1000개 넘는 그런 유전자가 같이 연관돼 있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같을 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같기가 어렵다. 워낙 많은 유전자들이 연관돼 있는데 그게 출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엄마로부터 온 정보와 아빠로부터 온 정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죠. 모든 게 같진 않겠지만 그 중에 한 유전자에 대해서는 우연히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대림 유전자라고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자리에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혈액형도 형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ABO식 혈액형을 결정한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와야 돼? 얘랑 얘는 복제본이니까 당연히 똑같이 ABO식 혈액형 결정한 유전자가 와야 돼요. 그러면 얘의 맞은편에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면 그 같은 높이란 얘기예요. 여기에는 뭐 결정하는 유전자가 와야 되냐면 여기도 ABO식 혈액형 결정한 유전자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와야 돼? 얘랑 얘는 어차피 복제본이니까 여기도 혈액형 결정한 유전자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혈액형이라는 걸 결정한다는 것은 이 대림 유전자에서 같이 똑같지만 예를 들면 엄마는 나를 A형이 되게 하는 정보를 주고 아빠는 나를 B형이 되게 하는 정보를 줄 수도 있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엄마와 아빠로부터 온 조합에 의해서 나는 AB형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그런 한 쌍의 유전자인데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우연히 아빠도 나한테 A형이 되게 하는 유전 정보를 줄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는 항상 같은 정보겠지만 상동 염색체끼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나타낸 그림이 여기 있는 건데 요게 지금 우리 교재의 저 뒷부분에 있죠. 111쪽입니다. 111쪽.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눈꺼풀의 모양도 하나의 형질이거든요. 그 눈꺼풀의 모양이 쌍꺼풀이 있다. 없다.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눈꺼풀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예를 들면 여기서는 요 D라는 유전자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같은 염색체에 같이 있는 유전자들은 연관돼 있는 애들이고 연관군으로 볼수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애들이 연관돼 있겠지만 뭐 다섯 개 정도만 나타낸 겁니다. 그랬을 때 D라는 요 유전자의 조합이 어떠냐에 따라 쌍꺼풀이 있거나 외꺼풀이 되거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지 D라고 한 거는 쌍꺼풀 만드는 유전자. 여기다가 쌍꺼풀 만드는 유전자 이렇게 쓰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알파벳으로 우리가 그냥 라지 D는 쌍꺼풀 만드는 유전자라고 그냥 칩시다. 우리끼리 약속합시다. 그 다음에 스몰 D라고 쓰면 이거는 외꺼풀이 되게 하는, 쌍꺼풀 안 만들게 하는 그런 유전자를 스몰 D라고 우리가 그냥 씁시다. 근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각각 쌍꺼풀 만드는 유전자랑 외꺼풀이 되도록 한 유전자를 서로 다른 걸 받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개 있을 때 쌍꺼풀이 우성이라면 이렇게 우성 형질이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형질이 결정이 된다. 근데 이렇게 다를 수도 있지만 A나 B처럼 서로 같은 걸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부모로부터 각각 라지 A만 받은 거죠. 그다음에 B는 라지 B만 받은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 받았을 때 우리는 동형접합성이라고 불러요. 같은 걸로 만났다. 동형접합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스몰 a로 두개 똑같은 거 받아도 동형접합이에요. 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상관없이 같은 걸로 부모로부터 받게 되면 동형접합입니다. 그런데 c나 d나 e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온 정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알파벳을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는 이형접합성이다. 요렇게 표현을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부모로부터 같은 정보가 아닌 서로 다른 어떤 구분되는 정보를 받았을 때 이형접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유전자형을 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알파벳 순서대로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E를 앞에 쓰고 싶습니다. E, AA 이렇게 쓰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알파벳 순서대로 적는 게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복제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라지 네 개를 써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염색 분체끼리는 어차피 같은 정보이므로 복제 안된 걸로 그냥 한 가닥만 있는 걸로 읽어주시면 돼요. 요 가닥만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이 가닥 읽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둘 중에 한 가닥만 읽어주고 이둘 중에 한 가닥만 읽어줍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조합해서 붙여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 스몰 C 대문자를 앞에 적어주는 게 규칙.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 이렇게 써주면 그 개체의 유전자형이 된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그 종류의 유전자는 이렇게 두 자리씩으로 이렇게 끊어져서 유전자형이 표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조합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D에 대해서

스몰D로만 부모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면 스몰D, 스몰D 조합이 되는데 이렇게 동형적합으로 받았는데 그때는 외과불로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립유전자 조합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특정 형질이 발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핵상 같은 경우는 아까 핵형이랑 구분해야 돼. 핵형은 형태적인 특징, 수 모양 크기 같은 형태적인 특징. 핵상은 상대적인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인 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구성 상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짝꿍이 있냐 없냐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 세포 안에 똑같이 생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번 염색체예요. 근데 걔랑 똑같이 생긴 1번 염색체가 그 세포 안에 하나 더 있다. 그럼 짝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EN이다. 짝꿍이 있다는 표시로 E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끔 우리가 뭐 감수 분열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짝꿍이 없는 세포들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1번 세포가 이 1번 염색체가 이 세포에는 더 이상 없어. 한 종류에 하나씩만 존재해. 그런 경우에는 짝꿍이 없다라는 뜻으로 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 세트냐 아니면 그게 똑같은 게 하나씩 더 있어서 두 세트냐. 요게 핵상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N이냐, EN이냐, 짝꿍이 있냐, 없냐. 그 짝꿍은 상동 염색체를 짝꿍으로 봅니다. 그래서 핵상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 그거를 좀 연습을 해보자. 그럼 일단 여러분한테 핵상을 밝혀라라고 주문하게 되면, 핵상은 N인지 EN인지만 보시면 돼요. 일단 핵상은 N, EN까지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네 둘이 짝꿍이네요. 얘네 둘이 짝꿍이고, 얘네 둘도 짝꿍이고, 얘네 둘도 짝꿍이죠. 같은 세포 안에 짝꿍들이 있죠? 그러면 E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포는 어때요? 다 각각이 다르게 생겼어. 짝꿍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N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까지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냥 세포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핵상을 쓰고 뒤에다가 그 세포에 들어있는 전체 염색체 수를 세서 적어주는 것이 보통은 우리가 표기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8개 염색체 그려져 있으니까 얘는 8이다. 절대 약분은 안 됩니다. 약분하는 순간 이 중에 4개는 그림에서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읽어주면 되고, 얘도 N이면서 전체 염색체 수는 4개인. 근데 이 세포와 이 세포가 핵상이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진짜 N인지 EN인지만 판단해주면 돼요. 염색체 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N과 EN. 짝꿍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주면 되는 개념이 핵상이다. 그래서 요거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보시면, 간은 하나, 둘, 세 개의 염색체. 일단 그려져 있습니다. 짝꿍 있나요? 없나요? 없죠. 각각이 다 다르게 생겼죠. N입니다. 일단 이 세포 안에 그려져 있는 염색체의 수가 홀수면 짝꿍이 없다고 봐요. 홀수면, 근데 만약에 EN이면 곱하기 2가 되어 있으니까 절대 홀수일 수가 없는데, 홀수의 개수다? 그러면 N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염색체가 그려져 있는데, 짝꿍이 다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EN인 겁니다. 짝꿍이 있다? 그러면 EN이야. 그럼 같은 종류가 두 개씩, 두 세트가 있다라는 의미니까 EN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단은, 다도 세개 그려져 있죠? 근데 각각이 다 다르게 생겼고, 심지어 홀수죠? N입니다. 그 다음에 란은, 얘네 닮았고, 닮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여섯 개 그려져 있는데, 짝꿍이 있으니까 EN이에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얘랑 얘는 짝꿍 같아. 얘랑 얘도 짝꿍 같아. 근데, 얘랑 얘가 짝꿍이어야만 하겠는데 모양과 크기가 너무 다릅니다. 이런 거는 딱한 경우만 가능해요. 성염색체 XY 조성일 때. 그래서 두 개씩 짝지었을 때 무조건 얘네들이 짝꿍이어야만 하는데 다르게 생겼다. 그러면 성염색체 XY 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성염색체가 된다. 그래서 큰게 X염색체, 작은 게 Y염색체. 그래서 서로 다른 게한 쌍이 남으면 그게 수컷 또는 사람의 경우에는 남자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죠. 근데 얘로 봤을 때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성염색체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게 똑같이 생긴 걸로 두 개의 한쌍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X염색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암컷 또는 뭐 요게 전체 염색체면 이제 암컷인 거고 그다음에 사람의 염색체 중에 일부만 그려놓은 거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 있다면 뭐 여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울 때는 의아할 수 있는데 다랑 가랑 비교해 볼까요? 얘네들이 여기 핵상이랑 염색체 수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림상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죠. 얘는 하나의 염색체가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구성돼 있고 얘는 그냥 한 가닥으로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한 가닥인지 두 가닥인지는 핵상이랑 염색체 수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핵상은 뭐냐?

짝꿍인 상동 염색체가 하나씩 더 있느냐 없느냐예요. 짝꿍 없잖아요? 얘도 없잖아. 그러면 N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복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염색본체가 한 가닥씩 더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요 동원체에서 붙어 있는 상태면 그냥 한 개로 칩니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두 개인데, 붙어 있는 동안은 그냥 한 개거든요? 그래서 염색체 숫자도 그냥 동일한 것이다. 그거를 처음엔 잘 정리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분명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정리해보자면, 복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염색체 수나 핵상, N인지 EN인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고, 보면 아까 염색 분체라는 거는 그냥 복제된 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한 가닥 있던 이중나선인 DNA가 복제가 되고 나면 똑같은 게두 가닥이 생깁니다. 그 각각이 뭉친 것이 이 염색 분체 하나씩이 되는 거예요. 각각이 뭉쳐봤자 어차피 같은 유전 정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염색 분체끼리는 같은 유전 정보를 갖게 되는 거고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사실 왜 복제하냐면 나눠 가지려고 복제하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딸 세포로 각각 하나씩을 담아주면은 그딸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 그냥 각각이 서로 다른 세포로 나눠졌지만 처음 그 유전 정보를 그대로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할 건데 내 유전 정보를 반씩 나눠 갖거나 그런 건 곤란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은 거한 가닥 더 만들어서 그냥 공평하게 나눠주면 돼.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제라는 걸 하게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포 주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세포 주기, 세포의 사이클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분열하는 시기와 분열하지 않는 시기로 나눠진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분열하는 시기는 앞으로 분열기, 다른 말로 뭐 M기 이렇게 부르게 될 거고 분열하지 않는 시기 간기를 세 가지로 좀더 세분화해 볼 겁니다. 그래서 간기는 G1S, G2기로 나눠지고 순서대로는 G1S, G2기 순서를 거쳐서 나중에 M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순서는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기가 있고 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분열기로 넘어가고요. 분열기가 또 끝나면 사이클이니까 다시 간기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간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할 거야. 그럼 뭘 복제해야 된다 그랬어? DNA라는 유전 정보, 유전 물질을 똑같이 복제해서 나눠 가져야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DNA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간기 동안 분열을 계속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간기라는 시기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은 대부분의 시기는 그냥 이 세포가 자기 생명 활동하는, 자기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나 이제 분열을 좀 해야 될것 같아 하는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부터 DNA 복제를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작. 그러면 끝나면 바로 분열하느냐? 아닙니다. DNA 복제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복제 잘 됐는지 확인도 끝나고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제가 이렇게 이 간기의 중간에 일어나고 DNA 복제가 끝나는 시점이 있겠죠. 끝나고 나면은 확인 작업 다 하고 실제로 이제 분열 준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를 S기라고 불러요. 합성이다. 신터시스 해가지고 S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간기의 가운데 부분에 S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앞부분은 우리가 G1기, 뒷부분을 G2기라고 부르므로 무조건 G1S, G2 순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G1기는 그냥 생명활동 많이 하는 시기인데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들 많이 합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할 거라면 세포 소기관도 미리 좀 수를 증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세포가 전반적으로 자라는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까 S기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뭐 일어난다고? DNA 복제라는 중요한 사건이 S기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G2기에는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 방추사라는 물질 자체는 이 구조물은 M기에만 관찰돼요. M기에 관찰됩니다. 그 다른 시기, 이런 간기에는 관찰되지 않는데, 방추사를 나중에 조립해서 만들 그 재료, 기본 재료는 그 직전 단계인 G2기에 만들어 두고, 그거를 조립해서 실제로 방추사라는 형태가 관찰이 되는 거는 M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방추사 자체는 분열기에 관찰되는 그런 구조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백질을 합성하고 세포 분열을 진짜 S기에 복제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분열해야지 하고 들어가는 시기가 G2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점. 근데 이 G1기에 가지고 있던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S기에 복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거의 두 배가 돼 있겠죠. 원래 갖고 있던 양에.
그리고 MD에서도 분열을 막 뒤지고 볶고 하는데 복제해 놓은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G1기에 가지고 있던 거에 두 배인 상태로 진행되는 시기가 G2기와 MD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거고, 분열은 두 단계. 일단 유전물질 먼저 안전하게 나눠 갖고 실제로 세포가 갈라지는 그런 세포질 분열로 마무리가 된 예정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포주기 그래프를 간단히 해석을 좀 해보면, 이게 세포당 DNA 양인데 상대값이래요. 그래서 이 X축에 있는 이 숫자는 2와 4여도 상관없고 100과 20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두 배의 관계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과 2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1이라는 거는 기본의 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의 값에 해당하는 이 세포들은 G1기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G1기. 그러면 지금 그거의 두 배다? 뭐가 끝났다는 거지? 복제가 끝난 상태의 세포들이다. 그러면 이 3그룹에 해당하는 이 세포들, 뭐 많이 있겠죠? 걔네들 각각은 G2기거나 아니면 분열 중인 M기의 애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1에서 2 사이에 있는 2의 그룹에 해당하는 세포들은 지금 복제가 진행 중이네요. 이제 막 복제가 시작됐다. 1.2, 1.3, 뭐이 정도 됐겠고. 복제가 거의 다 끝나가? 1.8, 1.9, 뭐 이런 세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S기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G1기, S기, G2기와 M기, M기 빼먹지 말고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걔네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체세포 분열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할 건데, 보시면 체세포 분열은 그냥 세포 수 늘리는 분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였어. 근데 얘를 이제 세포 수 늘려서 두 개로 만들 거야.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이 분열 전에 모세포라고 하거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랑 완전히 동일한. 그래서 클론, 복제본에 해당하는 세포 두 개로 수만 늘리는 과정이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세포가 둘로 똑같은 유전 정보가 있는 두 개의 체세포로 수가 늘어나는 과정이 체세포 분열이고, 여러분들의 몸에서 거의 대부분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 만드는 분열 빼고는 죄다 체세포 분열이에요.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분열인 체세포 분열이다. 그래서 그렇게 분열했을 때 여러분들이 위로 막 자라잖아요. 뭐 옆으로도 자라지만 위로도 막 자랄 때 그럴 때 세포 분열을 활발히 하면서 사이즈가 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다쳤어. 근데 나중에 보면 메워져 있잖아요. 그게 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를 이렇게 채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의를 갖는다라는 내용이고, 모세포와 딸세포 두 개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할 예정. 그래서 핵상과 염색체 수와 대립 유전자 구성까지 모든 정보가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있었는데 얘가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할 거예요. 요렇게. 근데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완전히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완전히 동일하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S기에 복제를 해야지. S기에 두 배로 복제해놓고 각각을 나눠주면 완전히 동일한 걸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체세포 분열의 과정부터 감수 분열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맑은 정신으로 선생님 만나는 걸로 약속.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오늘 24번째 만남이고요. 실전 모의고사 계속 풀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교재 7강과 8강에 있는 24문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서 7강에 있는 1번 문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는 발음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수능에는 발음이 두 문항, 자음의 하나, 발음의 하나, 모음의 발음 하나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실 것은 모음의 발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모음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모음의 발음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강세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진 모음 위에 강세가 있냐 없냐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지아지아, 강세 있네요. 자기 발음 나겠죠? 야블럭, 강세 있으니까 본 발음 나고요. 그다음 줄라유, 강세 없으니까 이 발음. 우스비호, 강세 있습니다. 이코니, 고발음. 기오스케, 고발음.

사시에트, 예 발음, 사비에트, 강세 있습니다. 스탈리에, 없으니까 아 발음, 사마발, 없으니까 아 발음. 발음이 다른 것은 2번입니다. 자, 정답은 찾았어요. 이제 발음을 건너서 문법이나 어휘 관련된 부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어, 자자, 아저씨, 삼촌, 이모부, 고모부가 꽃길 샀어요. 많은 사과를. 많은 또 나왔습니다. 문어고, 말러스, 골건, 예스코고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형이 오고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단수형이 오는데 사과는 셀수 있죠. 야블라카는 오로 끝난 중성명사인데요. 오로 끝난 중성명사는 복수성격에서 오가 탈락됩니다. 그래서 오를 지우면 이렇게 복수성 형태가 되죠. 자, 두 번째 문장은 이 기원하다라는 동사가 등장해서 항상 나올 때 설명하는 것이 기원의 대상과 기원의 내용을 어떤 격으로 처리하냐가 중요한데, 대상은 역격, 내용은 생격으로 처리해서 각각 역격, 생격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너의 큰 성공을 기원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이아꾸빌, 나는 샀다, 성상화를 샀다. 성상화, 아시죠? 이렇게 성인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어디에서? 이 키오스크에서. 그래서 전치격, 전치격 형태 되고 있습니다. 4번, 사시엣, 이웃이, 여자 이웃은 사시엣가예요. 이웃이 주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조언을,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었다라는 말 되겠습니다. That Soviet 하면은 조언을 주다니까 조언하다라는 말 되겠고요. That Slovo 하면은 이거 단어를 준 거라서 말을 준 거라서 요거는 약속하다라는 avishat 하고 바꾸어 쓸수 있습니다. That Slovo. 5번 나스타이의 책상 위에 스타잇 뭐가 있냐면 스타리 사마바르 오래된 사마바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차 마시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긴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인 것에서 이제 보이는데 이 사마바르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차 주전자예요. 차 주전자여서 여기에 이제 컵을 대고 있으면 이제 컵이 이렇게 돌리면 쭉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마바라라고 하고요. 그래서 차를 준비하는 도구입니다. 가토비치 차이. 이런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철자 문제입니다. 철자 문제인데 네모가 세 개네요. 그러면 철자가 세 개가 들어가는데 세 개가 아닌 아이가 지금 2, 3번이 보입니다. 1번은 뭐죠? 코, 노스. 우선은 철자 세 개는 맞고요. 안경, 아츠키. 자, 안경은 안경을 착용하다라는 동사랑 항상 연결해서 학습하셔야 되는데 물건을 가지고 다니다라는 부정태 동사, 나시치 동사가 뒤에 안경이나 의복과 결합하면 그것을 착용하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랑 연결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안경은 항상 복수 취급하는 명사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램프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림 그리기가 쉬워서 명확해서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집이네요. 집은 강세에 있는 아가 와서 복수가 되는 게좀 특이하죠. 놈 단수 다마 복수 칼 노쉬. 얘네들은 우선 탈락이에요. 칸이 세 개인데 철자가 이미 넘어서 1 A가 뭐라고 말하냐면 까까야 시보드냐 파고다. 오늘 날씨가 어때요? 자크놈, 아크노의 지금 족격 형태고요. 족격이 온 이유는 자 플러스 족격이 오면 뭐뭐 뒤에 창 뒤에 날씨가 어때요? 그러니까 밖에 날씨가 어때요?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비치 손세 태양이 내려쬐고 있고요. 지플로 따뜻하고 프리아트나 기분이 좋습니다. 나바이 바글리아임 산책하자 빠르게 공원에서 나스비쉬 신선한 공기 속에서 아틀리츠나 이제야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시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속담인데요. 여기 3번이 정답인데 3번과 4번이 다 조금 낯선 표현인 것 같습니다. 특히 3번 하필 정답이어서 뭐지 이거 한참 쳐다보셨을 것 같아요. A가 me, 우리가 놀거 오랫동안 슈달리 기다렸어. 누구를? 이보, 그를. 우리가 그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온 이슈니 프리숄 그는 아직도 오지 않았지.

가바리앗 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뭐 속담 같은 게 많이 돼서 그걸 인용할 때 가바리앗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 해서 그 문구가 들어가면 돼요. 이 문구 중에 하나. 나, 무엇이 니 나다. 더 이상 필요 없어. 주다지.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남, 누시나, 나 차지. 누시나, 뭐뭐할 필요가 있다. 의미상의 주어 역격. 나 차지. 시작하다. with, 뭐뭐 없이, 플러스 생격. 그래서 그 없이 시작해야 해. 우리는 디프라프, 니 말이 오라. 라고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의 속담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Vec jouis, vec utis. 살다, 배우다. 한 세기를 살면 한 세기를 배워라. 그래서 평생 배워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속담이고요. 이번 자로위에 건강이 나로쉐 더 소중하다. 드라고이 소중한 비싼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 더 소중한 나로쉐 되고요. 비교 대상은 생격이라서 옌기 이게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거든요. 앞에 나온 아치키처럼. 근데 이 아이의 생격이 옌익이에요. 비교 대상이라서 비교 대상은 생격 처리함으로 이거의 생격이었습니다. 해석하면 건강은 돈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서 여러분 이거 수사 7이랑 비슷하죠? 7. 그죠? 시메로 해서 이건 7명. 7명이 아두노버 한 명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낯선 아이인데 이게 이미 나와 버렸으니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의미 잘 기억하시고요. 자, 4번. 직역을 하면 단어 하나 보시면 스코로 곧, 하라쇼 잘, 라지자는 태어나다예요. 곧 좋게 태어나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서두르면은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서둘러서 좋은 일은 없다. 잘된 일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5번은 수능 특강에 나왔었는데 가바릿 미엘러 미엘러 아시잖아요. 흰색 하얀 그것이 변한 상태고요. 치르노 이거는 초론이 검은색이 변한 상태인데 하얗게 말하고 검게 행동한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죠. 문장의 의미가 보기와 같은 것은 이것도 속담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스피시츠 동사가 나왔는데요. 꾸다 해서 어디로 가는 것을 서두르다, 어디로 서둘러 가다 이런 의미고요. 요것의 명령법이 스피쉬예요. 그러면 니 에이 아 비 하면 not a but b니까 a가 아니라 b다 이 말이죠.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니 똘까? a no e b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not only A but also B랑 요거랑 같은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니까 말로 언어로 서두르지 말고 yellow 일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서둘러라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런 의미를 가진 아이 보도록 할게요. 클립 빵은 모든 것의 머리다. 러시아인들의 식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빵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다음 2번 재작년부터 수능 특강에 등장한 아이죠. 꼰칠지엘러 일을 끝냈으면 굴리아이스미엘러 용감하게 산책해. 그러니까 일 끝냈으면 맘 편히 쉬어라.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맘 편히 즐겨라. 그다음 3번 메인쉐 말린기 비교급이고요. 몰쉐, 말쇼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어의 복수성격이고, 이거는 일의 단수 성격인데 더 적게 말을 더 적게 하고 실천을 일을 더 많이 해라. 이것도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라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4번 또 비교급인데요. 더 조용히, 더 멀리, 찌히, 날욕기 비교급이에요. 각각. 더 조용히 가면 더 멀리 갈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친구들은 적다라는 의미예요. 자, 속담과 관련된 문항 3, 4번 연달아 풀어봤고요. 이제 5번부터는 의사소통 문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모슈나 프라이지로 시작되고 죄세트 드비에리 이건 문이죠. 원래는 에따 드비에리인데 대격이 돼서 이 문을 형태로 대격 대격 되고 있습니다. 이 문을 지나서 지나 통과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메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따 똘꺼 늘야 라보지흐 나쇼 사보다 이 문은 우리 공장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있는 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이, 이즈빈이 있지, 니스날.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그지에, 글라브니 호트, 입구죠. 그러면 주 입구가 어딘가요? 이지지날리에버, 왼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이 나왔으니까 두개더 해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나프라바. 그 다음에, 똑바로, 브리야마. 자, 그러면 이 문으로 통과하면 안 되는가 봐요. 이렇게 그 출입 가능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1번, 까니에슈나. 발음, 까니에슈나 되고요. 당연하지, 물론이지요. 안 되고요. 밤네이지야. 당신은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나스비다니. 헤어질 때 인사고요. 4번, 오친 하라쇼. 제안에 동의할 때, 칭찬할 때, 아니면 안부를 물었을 때, 정말 잘 지낸다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니지아 시지치 지스 시지치 앉아 있다 지스 여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실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구 이야 제가 할수 있을까요? 우지아츠 드바유 로치쿠 드바이야 로치카 때 대격이 돼서 너의 펜을 우지아츠 빌릴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배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애가 스파시바 고마워 미루누 돌려줄게 미루누치 돌려주다 츄레스 미누타 분이죠 일이 생략된 거고요 츄레스 플러스 대격이 오고 뭐뭐 후에서 대격 형태가 왔습니다 1분 후에 돌려줄게 니에 프라블렘 문제 없어 볼수 있어야 나사로 위에 이거는 볼사바짜 동사 볼사바짜 동사가 뭐죠? 이용하다, 사용하다죠? 예, 뒤에 뭘 사용하는지는 족격을 표현하는데, 나사로비에까지 붙여서 오면, 편하게 사용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사용하렴. 1번, 스파시바, 고맙습니다. 고마워. 라는 감사 표현. 2번, 니에자슈도, 감사 응답이죠? 니스토이, 바샤우스타랑 바꿔 쓸수 있고요. 3번, 이안이다 몰렌. 나는 만족하지 않아. 주어가 남성이면 다 몰렌, 여성이면 다 몰나, 복수면 다 몰니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에 만족하는지는 족격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 그러면 자신의 직업이 스바야라보타인데, 족격으로 해서 스바이 라보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4번, 까니에슈노 모슈노. 당연히 가능하지. 그러니까 고맙다고 했겠죠. 돌려준다고 했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이즈비니. No, 니아츄. 이즈빈이는 사과의 표현이고요. 미안해, 나는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즈빈이랑 바꿔 쓸수 있는 사과의 표현은 브라스치입니다. 7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뭐라고 말을 꺼낸 다음에 스케슈츠 파쇼오시다 말씀해 주세요. 그지에나 호지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뭐가? 아프토부스나야 스타노프카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부탁의 표현이니까 실례지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것은 2번입니다. 무지답으리 실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이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지지 하면 가세요. 걸어가다 이지의 명령법이죠. 걸어가세요. 프리아모 쭉 똑바로 걸어가세요. 빠똠 그 다음에 빠비르니 이제 도세요. 어느 쪽으로 방향 전환이 나프라보. 오른쪽으로 도시기 바랍니다. 땀, 거기에 당신은 그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서. 말쇼 스파시바.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니에자슈도 니스도이트. 바꿔 쓸수 있고요. 자, 그러면 1번은 뭐예요? 감사 표현이고요. 감사의 내용은 자 플러스 대격을 표현하고, 감사의 대상은 역격을 표현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무지사 로비 하면은 상대방이 내 앞에서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면 건강하세요 라는 그런 말로

건넬 수 있는 표현이니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4번은 뭐예요? 수다볼스비엠. 기꺼이 우다볼스비에가 만족인데 걔를 스플러스 족격이 에어스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제안에 동의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5번. 이거는 행복하세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얘는 건강하세요. 얘는 행복하세요.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A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 표현은 스파시바 말고도 블라가다리 지동사가 있는데 주어 야가 생략돼서 고마워요. 자 플러스 대격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와줘서 고마워. 뭐라고 말을 했겠죠? 그럼 여기 B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감사 응답이 들어가야 되겠죠? 감사 응답. 니 스토잇, 니 제슈도, 마샬로이스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B, D. 정답은 5번이고요. 감사하다고 했으니까 감사 응답으로 답변을 했고, A가 이렇게 말합니다. Yesly. 만일, 우민이야. 저에게 마프로스 질문이 생긴다면, 라즈르시제. 허락해 주세요. 또, 아브라샤츠크 플러스 역격.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까니에슈나. 당연하죠. 아브라샤이티스. 까무니에. 저에게 오세요. 연락하세요. 스 플러스 족격.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라도 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C는 뭘까요? A, 아빠스나. 위험하다라는 말이고요. C번은 당연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아스타로슈나. 조심하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Vot. 여기에, 바로 여기에. 그래야 치차이, 뜨거운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싸로시나 조심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A가 빨리 좀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앞에 나바이를 써도 됩니다. 그냥 없이 빨리 좀만 써도 되고요. 가자, 꾸다, 어디로 상점을 부수죠? 상점에 가자. 모슬리에, 뭐뭐 후에, 플러스 생격, 상황의 후에죠? 라보다의 생격. 일 끝난 후에 상점에 가자. 배가 그 말에 뭐라고 답변을 한 다음에, 시보드니아 위처럼, 오늘 저녁에, 누슈나, 해야 해. 자꾼치즈, 끝내야 해. 뭐를? 와슈니에질라, 중요한 일들을 끝내야 해. 누슈나가 나왔으니까 의미상에서 역격이 와서, 야의 역격, 문예가 왔죠? A가 그 말을 듣고, 에흐샬, 정말 유감인걸? 그다 보주 스바보젠 언제 한가해지는데 그랬더니 배가 마구 자프트라 보슬레 라보디 내일 일 끝난 후에는 마구 할수 있어 예슬리 집에 우도브나 우도브니 편리한 부사 우도브나 우도브나 하면은 편리하게도 되고요 편리하다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수로부사로서 편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로부사 의미상으로 역겹으니까 뜨이의 역겹집에 와서 너가 편하다면 내일 일 끝난 후에 할수 있어. 1번 니엣 니르블유 아니 좋아하지 않아 어울리지 않고요. 이즈비니 니마구 미안해 할 수가 없어. 오늘 저녁 이 중요한 일들을 나는 다 끝내야 하거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또 등장했네요. 수다 볼스티뱀 기꺼이라는 말이고요. 4번 까니에슈나 당연히 이야마고 난을 할수 있지. 5번 고마워 니아츄 고맙지만 원하지 않아라는 말입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동사가 여기에서는 포인트예요. 보이시나요? 딱 보고 아 문제를 낸 사람이 어떤 것을 묻고 있구나 보여야 되는데. 바로 족격지배 동사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건데요. 블라지치 동사는 뭐죠, 여러분? 동사 뭐냐? 블라지치. 의미가 두 개가 있잖아요. 족격을 지배하는 아이인데 1번은 능통하다. 뭐 러시아에 능통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유하다. 큰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어쨌건 두 가지 의미 모두 공이 족격을 지배합니다. 여기 보면 러시아어가 나왔네요. 러시아어의 주격, 생격, 역격, 족격, 전치격이네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러면 이 동사가 나왔으니 러시아의 능통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족격이 와야 되는데

로스키지의 족격은 로스키비시콤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족격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온, 그가. 자, 지에스트 하면은 어린 시절인데요. 오로 끝나는 명사의 성격이 아입니다. 왜 성격이 왔냐면 전치사 스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는 성격을 지배할 때도 있고 족격을 지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족격을 지배하는 상황 훨씬 많이 보셨겠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이거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거는 뭐뭐와 함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2번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러시아어를 공부했습니다. 전공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역시 zanimasu자 동사는 족격을 지배한 aim으로 4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vlazhit, zanimasu자 말고 족격을 지배하는 동사 또뭐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뭐가 되다. 그래서 장래희망 표현할 때 많이 나오는 동사, 스타츠 동사 있고요. 사용하다. 이용하다. 볼, 자, 와, 싸. 그래서 사전을 사용하다 하려면 볼, 자, 와, 싸, 슬라바룸. 사전의 족격이 용이죠. 슬라바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족격지배 동사와 관련된 문제 만나봤고요. 11번 보겠습니다. 아나 사글라스나. 자, 사글라스나는 단어미 형태거든요. 단어미가 뭐냐면 제 장어미, 사글라스니. 동의하는 이라는 건데, 요거를 이제 요 효용사 어미 부분을 지우면 단어미가 되는데, 짧아지니까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음자음이 남아서 사이에 모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글라스인. 그리고 여성은 아가 붙는데, 바로 사글라스나. 왜냐면 모음이 오기 때문에 이 모음에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얘가 다시 날아가고요. 주어가 복수면 사글라스니예요. 근데 우리가 동의하다 할 때, 누구에게 동의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 플러스 족격, 이 족격에게 동의하다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스나 꼬미, 스나 꼬미츠, 빠스나 꼬미츠, 스 족격,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거랑 닮았죠. 스나 꼬미, 알고 지내는 이것도 단어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지워야겠네요. 그리고 스나 꼬마, 스나 꼬미 되고. 스 플러스 족격 또 옵니다.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 그래서 요것과 어울리는 것을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는지, 이거 단어미 형태와 그거를 묻는 문항 되겠습니다. 아나 사글라스나. 그녀는 동의한다. 스 플러스 족격 찾아볼까요? 이렇게 남았습니다. 온스나 꼼. 그는 알고 지낸다. 누구와 알고 지내냐? 스 플러스 족격. 이 작가와 알고 지낸다. 족격, 족격. 왜? 이 아이가 족격을 지배하는 전치사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볼까요? A. On gavarit ruski mishkom. 갑자기 왜 뜬금없이 gavarit 동사 다음에 족격이 왔을까요? 너무 이상하죠? 딱 봐도 어색해 보입니다. 말하다 할때 paroski.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형태고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나 ruskom. 이즈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러시아어로 말한다고 할 때. 한국어면 온 가바리 빠까리스키 혹은 온 가바리 빠까 나 까리스컴 이즈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어쨌건 X. 두 번째, 아나라보다의 그녀가 일한다. 뭐로? 누구로? 할때 족격이죠? 직업 족격, 인슈니어로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그다음에 공장이 러시아어로 자보트인데요. 이 아이는 항상 나랑 짝꿍이에요. 근데 공장에서니까 전치격 어미 얘가 붙어서 다 맞습니다. 볼자바자 동사 나왔네요. 얘가 이용하다, 사용하다, 다음에 족격이죠. 좋은 컴퓨터를 나는 사용한다. 오, 되겠습니다. 2번. 인체리사바자 동사 나왔죠? 족격 지배죠? 자, 뒤에 족격 지배되는지 볼까요? 원래 러시아 문학은 루스카야, 리제라투라죠. 근데 아열 끝난 효용사의 족격 어미 오이, 아르 끝나는 여성 명사의 족격 어미 오이에서 족격이 이 앞에 오는 족격지배 동사에 맞춰서 각각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BCD가 모두 맞는 문장이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한강 끝났고요. 다음 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8강으로 넘겨주실래요? 8강의 1번 발음 문제 보도록 할 텐데, 자음 개의 발음이 나왔으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개의 발음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가지 발음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원래 자기 발음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드로크 이렇게. 그다음 네 번째는 단어를 아예 통째로 외우셔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거든요. 흐발음 나는 거. 미야키스나 할때 부드러운 미야키. 이때 그가 흐발음 나고요. 가벼운 쉬운 할때 류후키. 이때도 걔가 흐발음이 납니다. 요렇게 네 가지로 갈려집니다. 자, 어떤 발음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거는요. 원래 남쪽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눈 스니크 남자친구 드루크처럼 크 발음이 나는 건데 맨 끝이 아니잖아요. 맨 끝이 아니고 이렇게 나 플러스 전치기 어디 어디에 남쪽에 됐으니까 얘가 원래 음가대로 소리가 나겠죠? 나유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1번 격변화 속에 등장하는 걔는 배발음이니까 she's livava 배발음 나고요. 맨 뒤에 왔으니까 어말 무성어만 지니크. 그다음 흐발음 난다고 했죠? 미야키. 맨 뒤에 왔으니까 스니크. 그다음 원래 음가대로 개발음. 그러면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이슈병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 즉 방향과 장소를 모두 표현할 때 동서남북은 모두 나와 짝꿍이에요. 동쪽 뭘까요 여러분? 와스토크. 동쪽으로 나와스토크. 서쪽 자파트. 서쪽으로 나자파트. 남쪽 유크. 남쪽으로 나유크. 북쪽 시빌. 북쪽으로도 나시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일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이렇게 하려면 다 예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어쨌건 방향은 나랑 짝꿍이다. 우리는 러시아 남쪽에 살고 있다. 1번은 she's live abroad. 요거는 각각 생격, 생격이 되어있죠? 원래 뽀치는 여러분 남성 명사이지만 격변화할 때좀 특이하게 바뀌어요. 여성 명사 미야키 즈낙처럼 바뀌고요. 족격만 뽀쯔옴입니다. 써볼게요. 남성 명사인데 여성 명사처럼 바뀐다. 단 족격만 뽀쯔옴. 나머지는 여성 명사의 변화 어미와 동일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격, 생격 남았는데 행복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 줄라치 동사, 기원하다라는 동사가 생략돼서 기원 내용만 남아서 이제 통용되는 회화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말 되겠습니다. 자, 2번 우미냐 나에게 니엣 없다 없다 니엣 없었다 니에블러 없을 것이다 니부짓 존재 부정 생격 없는 것은 생격 여기는 뭐가 없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젠기의 생격 형태 젠액이 옵니다. 3번 에따틀리엣 이 빵이 매우 미약 부드러워요. 4번 좋아요. 뭐가 좋냐면 노니 바숄 내려서 좋습니다. 5번 야 우미유 우미유치 동사는 배워서 할수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뭘할수 있냐면 이그라치 나 플러스 전치격 악기 연주하다. 여러분 러시아어로 기타가 기타르가 아니고요. 기타라예요. 라 아로 끝난 여성 명사라서 전치격음이 얘가 됐습니다. 요거는 뭐죠 여러분? 보트 기타루 즉 포트 플러스 대격은 뭐뭐에 맞춰라는 의미가 있죠. 거기 시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타에 맞춰, 음악에 맞춰 하려면 포트 무지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철자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나무죠. 지에레버 얘 복수 지리에비아 되겠습니다. 2번은 꽃이네요. 단수는 찌개똑이고요. 복수는 찌개띠입니다. 3번은 강아지네요. 사바카. 얘는 펜 로치카. 5번은 의자 스툴 되겠습니다. 야, 빠이두 나르이너크. 나는 시장으로 갈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구피치 사기 위해서 뭐를? 스페셜 프록트이 신선한 과일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갈 거야. 아두누미누오또 잠깐만 기다려 줄래? 와즈미 가져가 뭐를? 에치젠기 이 돈을 가져가서 꽃비무늬 나한테 좀 사줘 나에게 사줘 뭐를? 초르니 차이 홍차를 좀 사주고 그다음에 레몬을 좀 사줘. 하라쇼 좋아. 트리스 뭐뭐 후에 느바치사 2시간 후에 스트리침시야 만나자 나 아스타 노프키

автобуса,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Мне нужна. 나에게 필요할 것 같아. 뭐가? 뜨바야 보모시. 너의 도움이. 라드너. 좋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로치카네요. 그렇죠? 로치카.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시나가 온 이유는 뽀모시가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할때 어떤 행위가 필요해요. 동사가 필요할 때는, 그 동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누시나 혹은 나더를 쓰면 되는데 뒤에 오는 것이 명사가 필요한 순간도 있잖아요. 뭐큰 가방이 필요하고 빠른 차가 필요하고 이럴 때는 이 명사가 남녀중복이 있기 때문에 뒤에 오는 성수에 일치를 시켜서 필요하다는 동사가 누신 여성 누시나 중성은 누시나 복수는 누시니 네 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뽀모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 앞에 형태가 누시나가 온 거고 의미상의 주어는 역격을 쓰니까 문예가 온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휘 문항인데요. 1번부터 볼게요. 아츠키 뭐예요, 여러분? 안경입니다. 안경. 항상 나시치 동사랑 결합시키는 거잘 보시고요. 2번 구스 하면은 요거는 기호예요. 기호라는 말도 되고 맛, 그다음에 취향 이런 말 의미가 있습니다. 3번 이미나는 뭘까요, 여러분? 이미야. 요건 아시죠? 이미야 이름이라는 명사의 복수 형태입니다. 이미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아니까 똑같아요. 우리미아 복수는 뭘까요? 그러면은 우리미나 되겠죠. 이렇게 가스튬이 하면은 양복들 되고요. 프라피시 하면은 직업들 되겠습니다. 우프시흐르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뭐가 있다. 야르블미아서 나는 고기를 좋아하고 니르블루르이브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생선을 좋아하고 야채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는 야채를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기호가 들어가겠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선지를 보니 이름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이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한번 정리하고 풀면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은 순서가 이름, 부칭, 성,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누구누구 씨 하고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를 때는 이름과 부칭까지 부르면 되고요. 성까지 모두 다 부르는 경우는 정말 공식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서 이름과 부칭까지만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과 관련된 애칭이 있는데 요 이름과 애칭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름의 애칭이 뭐인지는 여러분이 순특강에 나와 있는 걸 외워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안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의 애칭은 아냐예요. 자, 그리고 알렉산드라라는 이름이 있고 알렉산드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얘네는 애칭이 사샤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반. 이반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의 애칭은 와냐예요. 이렇게 이름에 따른 애칭을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걸 외우지 않았을 때, 만약에 수능에 그게 나오면 답을 찾기가 참 애매해집니다. 그렇게 이름에 따른 애칭 관계 맺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칭을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부칭은 아버지의 이름에 아들인 경우에는 오비치 웨비치를 붙이고요. 딸인 경우에는 오브나 에브나를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부칭은 이바노비치가 되고요. 그 사람의 딸의 부칭은 이바노브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우카슈도바루스코 칠라비카, 러시아 사람. 각각의 러시아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이름과 부칭. 이미아가 이름이고요. 우체스드바가 부칭이에요. 아까 이름과 부칭, 성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이름과 부칭이 제시가 되었어요. 부칭은 형성됩니다. 뭐로부터? 이름으로부터. 누구의 이름?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형성됩니다.

형성이 돼요. 만들어져요. 만일 예슬리 아버지 이름이 알렉세이잖아요. 떠. 그러면 부칭은 뭐가 되냐면 알렉세이비치가 돼요. 릴리아시나베이. 아들에 있어서는 알렉세이비치가 되고 또는 알렉세이브나 되는 거죠. 릴리아다츄리 하면 딸이란 말의 복수형 형태죠. 이건 아들이란 말의 복수형 형태고 알렉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 이름이 알렉세이인 경우에 아들의 부칭은 알렉세이비치가 되고 딸의 부칭은 알렉세이브나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보통 까게다 뭐뭐 할때 아브라샤이트사크 칠라비에쿠 수바슈에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사람들에게 대할 때 그를 부릅니다. 빠 이메니 이 오체스트부 이름과 부칭에 따라서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과 부칭만 붙여서 불러도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슬리 만일 마요이미야 나의 이름이 세르게이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이름 이미야 마이보아짜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안드레이라면 나의 이름은 뭘까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이름이 세르게이니까 맨 앞에 이름 세르게이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부칭은 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온다고 했으니까 요걸 봐야겠죠? 아버지의 이름이 이거래, 안드레이. 그러면 부칭은 뭘까요? 안드레이비치가 되겠죠? 그래서 세르게이, 안드레이비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게 이름, 이게 부칭. 우리는 계속 이걸 보고 부칭을 이제 추론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물어보고 있어요. 안드레이비치니까 아, 안드레이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요거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르게이비치니까 세르게이의 아들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것도 역시 이름과 관련된 문항인데 이게 바로 애칭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항 되겠습니다. 나바이츠바스나포임시야 서로 알고 지냅시다. 미냐사부 미하일 제 이름은 미하일이에요. 미하일의 애칭은 미샤입니다. 그리고 블라지미르비치 블라지미르의 아들인가 봐요. 이게 부칭이고요. 자비지 하면은 즈바치 동사 있죠? 부르다. 여러분이 미니아 자부 할 때, 아, 여기 나왔네요. 요것이 이 동사의 아니 변화 형태죠. 부르세요. 미니아, 나를, 브로스터, 그냥 뭐라고. 뭐라고 부를까요? 미하일의 애칭을 불러야 되는 거니까, 미샤. 미샤는 4번. 자, 여기 그러면 레나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라다, 반갑습니다. 아, 기쁩니다. 만나게 되어, 당신과 만나게 되어 기뻐요. 제 이름은 엘리아나 이바노브나입니다. 이게 이름이고, 이게 부칭이죠? 이반의 딸이니까 이바노브나가 됐어요. 그러면 엘레나의 애칭을 찾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모시너 해도 돼요. 프로스터. 그냥 뭐라고 불러도 돼요. 할 때는 모시너 프로스터 다음에 거의 애칭을 넣으시면 돼요. 엘레나의 애칭은 리에나 맞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나바이 뭐뭐 하자 빠이에짐 가자 꾸다가 나오겠죠 산에 가자 뭐하러 까타 짜날리샤흐 스키 타러 산에 가자라고 제안했어요. 배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한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야수다 워스트비엠 빠이에도 나 기꺼이 갈 거야. 야 나부노 니까타 아시야 나 오랫동안 타지 못했거든. 하라쇼 좋아 나바이 세브라짜 그럼 가자, 갈 준비하자, 나바이, 그러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안에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니치보, 니치보는 뭐예요? 안부를 물어봤을 때 괜찮아요 라는 안부 응답의 표현과 사과를 표현했을 때 내가 괜찮습니다 하는 사과의 응답으로도 쓸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울리지가 않고요. B, 아틀리치너, 최고야 제안에 동의하는 표현으로 적절합니다. 하로샤 이지야. 자, 이것은 영어로 바꾸면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들어갈 수가 있고요. D번, 니엣. 에더니 딱. 아니, 이건 그렇지 않아. 라는 말이라서 BC가 있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Изви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что не смогла ответить на звонок.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할수 없어서. 뭐를? 답하다. 나스바노, 전화에 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한 다음에 시오빠리아드께 뭐 괜찮아요. 모든 것이 뭐 괜찮아요. 야 브일라 오친산 있다. 제가 정말 바빠서
не слышала, 듣지 못했어요. Все нормально, 아, 괜찮습니다. 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과 표현이 있기 때문에 사과에 대한 응답, 니치보 혹은 바샬루시다 있으면 되거든요. 여기에 있네요. 1번 사과 응답. 자, 여기 개가 배 발음 나는 것도 유념하시고요. 2번은 뭐죠? 아빠스다 위험해. 3번 고마워. 4번 브라빌러 오라 맞아. 5번 아스타로우시나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라는 말 되겠습니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더바이바이즘 가자 우리와 함께 다차의 휴일에 휴일에 우리랑 함께 다차에 가자 이제 제안한 거죠. 자 제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우미니아 우슈에 두르기 플라니 나에겐 이미 다른 계획이 있는 걸 오친샬 정말 유감이구나 무짓 미래 시제 니 따크 위슬러 위스집이야 너 없이는 그렇게 재미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스레드시라스 다음번에 아비자아젤 없고 갈게 미에스체스 누구누구 함께 와미 함께 갈게 그러면 제안에 거절한 거죠. A 야 오친 라트 나는 정말 기쁘다. X 까니아슈나 빠이에도 당연하지 갈 거야 이즈빈이 문예니즈야 미안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에게 이미 다른 약 계획이 있거든 C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슐리는 유감스럽지만 야님하고 나는 할수 없어 그래서 제안에 거절하는 표현 C, D가 있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9번. 고마워. 뭐가 고맙냐면, 과제의 해결에 있어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 빠모치 과거 시제예요. 지금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데, 뭐로 도움을 주는지를 스 플러스 족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B가 뭐라고 말했고요. 야프시그다. 나는 항상 라트 기뻐. 뭐 하는 게 기쁘냐면, 빠모치 돕는 게 기뻐. 다음에 역격을 지배해서 뜨의 역격 지배받습니다. 난 항상 너에게 좋은 도움을 주는 것이 기쁘다. 리스집이야, 너가 없이 없었다면 나는 그 과제를 문제를 그렇게 빠르게 해결할 수 없었을 거야. 어쨌건 다 건너뛰고요. 여러분 고맙다고 말했으니까 감사 응답해야 되잖아요. 니자슈도 있나 볼까요? 정답 2번입니다. 니자는 금지 혹은 불가능의 표현이죠. 3번, 나는 원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야. 너는 항상 오라. 자, 10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20이고요. 1이고, 1 다음에는 단수 주격이니까 고투가고, 나이의 주체 역격 맞습니다. 젤루 니젤류, 젤라야, 니젤야가 대격이 돼서, 뭐뭐 내내라는 말이 되죠. 일주일 내내 나는 거기에 있었다. 맞고요. 나는 만났다 플러스 대격 근데 미약시나 끝나는 남성 명사의 대격은 미약시나 남성 명사는 생격이 예의가 되잖아요. 근데 활동체니까 생격과 똑같은 형태가 대격이 돼서 이렇게 예의 형태가 오는 게 맞고요. 뒤에가 오류가 있어요. 아에라포르트는 공항인데요. 공항에서 하려면 강세에는 우가 와서 마에라파르뚜 공항에서 손님들을 나는 만났다. 그래서 이 부분이 X가 되겠습니다. 4번. 우리는 다가갔다. 포트가 있으면 크 플러스 역격이 다 자연스럽죠. 어디 쪽으로 다가갔냐면, 동상. 기념비 쪽으로 다가가서 역격 우가 붙었고요. 누구의 동상 할 때는 동상의 주체를 역격을 표현하기 때문에 또 우가 왔습니다. 그다음 5번. 운이요. 그녀에게 충분했었다. 뭐가? 시간이 충분했어요. 자, 요거 다스다 또치노도 무너거 말라스콜과 네스콜과 동일하게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생격,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단수격이기 때문에 시간에 단수격이 된 무레미니가 왔고요. 나 오띠흐 하면은 휴식을 위한 시간이 충분했었다. 그리고 다스다 또치너가 충분한 시간 이게 주어니까요. 요것이 다스다 또치너가 주어로 해석이 될때 과거 시제는 무일러 쓰면 돼서 오류가 없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11번. 시베리아는 막았다. 풍부하다. 뭐로 풍부하다는 족격으로 표현해줘요. 족격인 걸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4번밖에 없네요. 그리고 나 몰니. 단어미 나 몰린, 나 몰나, 나 몰니도 만족하는 것이 뭐에 만족한지를 족격을 표현해서 뒤에도 족격이 와야 되는데 여기 족격 어미가 붙어 있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시베리아는 숲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그녀는 친구들로부터의 선물에 만족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12번 문항 보겠습니다. 문장의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는 기쁘다. 주어가 남성일 때 이렇게 쓰고 여성이면 아, 복수 때 의를 붙이잖아요. 근데 뭐에 기쁜지는 러시아에서는

과격으로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너의 성공이 너의 우스피흐, 네, 각각의 역격, 역격이 와서 이런 형태가 오게 된 거죠. 오류가 없는 옳은 문장입니다. B번, 온 스타르슈미니아, 스타르이, 더 나이가 많다. 비교 대상 생격이죠. 나의 생격 미냐가 왔어요. 차이 나타낼 때는 나 플러스 대격이라서 전치사 나가고 삐아치, 오 다음에는 복수생격이니까 리에시 왔습니다. 그는 나보다 5살 더 많다라는 말이고요. 비교급으로 오류가 없는 문장이라서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C번, 그녀는 삐쉣 쓰고 있습니다. 뭐를? 편지를. 근데 뭐로 쓰고 있죠? 연필로 쓰고 있죠. 연필이 수단과 도구인데 수단과 도구일 때는 그 명사를 족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격으로 그대로 있네요. 자, 요거의 족격은 옴이 붙어야 되죠. 까란다, 쇼 이렇게 돼서 요거는 X 되겠습니다. 아, D번 마지막 볼게요. 가도블리스 되어 있는데 동사 원형이 가도윗사. 자, 요거 앞에 자음이 이거면 야에서만 L이 첨가가 돼서 저렇게 형태가 띄고 있는 거고요. 가도윗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 플러스 역격입니다. 뭐뭐를 준비하다. 그냥 쓸 때는 가도윗 플러스 대격을 쓰면 되고요. 시야가 있으면 크 플러스 역격. 여기는 시야가 있으니까 크 플러스 역격이 왔어요. 나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어떤 과목 시험이냐면 과목 구분할 때 빠 플러스 역격인데 물리학이 피지카야. 그래서 빠 플러스 역격 물리학 시험을 나는 준비한다 라는 말로 해서 오류가 없어서요. 얘만 틀렸어요. A, B, D가 있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오늘 문법 문학까지 해서 모두 수업을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배운 거 복습 꼼꼼히 하시고 다음 강의 풀 24문항 꼼꼼히 예습하셔서 저 다시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레츠 비다니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24번째 만남이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교재는요, 드디어 수능특강 제일 마지막 강에 있는 20강, 20강입니다. 진로계획 수립과 실천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2까지 하고 한 강 끝났으니까 한 수능특강을 다 끝났다고 멈추면 안 돼요. 약간 반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은요,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공업이들이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원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진로 의사 결정 단계. 진로를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내 진로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데 일반적인 단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자기 이해 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런 거 보는 거야. 한 가지 예를 들면 적성. 네,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내 흥미,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채용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직업 기초 능력들, 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볼게요. 합리적인 진로 의사 결정 단계,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야. 그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와. 근데 이쪽 너무 쉬워. 이게 나온다면 정말 쉬운 겁니다. 자. 진로를 의사결정하는데 합리적인 단계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친구들 그냥 나는 이 진로가 이거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요소가 필요해. 내 요소를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한 거야. 이해.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 그럼 자기 이해 요소. 아까 선생님 핵심 포인트에 자기 이해 요소 이야기해 줬잖아요. 자기 이해가 바로 이거야. 적성, 성격, 가치관, 흥미 등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성하고 보통 1학년 때 입학하면 우리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1학년 때 자기의 요소

목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검사들 했어. 그쵸? 막 무슨 표준화 검사, 그래서 내 적성도 알고 내 흥미도 파악하고 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은지 평가해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이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하잖아. 1학년 때 하죠? 자기 요소 1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요. 이에 따라서 내가 이제 좀 알았으면 그 직업에 대한 특성이라던가 정보를 수집하는 게 2단계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정보 수집을 다한 다음에 조언 받기를 하는 거야. 조언. 그냥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 그다음 전문 직업 컨설턴트 선배로부터 조언을 받은 뒤에 취업 준비를 하는 거야. 취업 준비 또는 대학에 가고 싶으면 대학에 관련된 진학 준비를 하던가. 그래서 관련된 서류라던가 면접 또 면접법,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난뒤 직업을 선택한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인 수단이 아닌 자아실현, 그러니까 이거야. 경제적 의의만 하지 말고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인 개인적 의의에 도달하는 이런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거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얘는 요기에 대한 사례가 나오고 몇 단계에 해당한다. 요거 나와. 몇 단계에 해당한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자기의 요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겁니다. 진로 선택을 위한 나를 이해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 첫 번째가 이거야. 한번 볼까요? 특정한 분야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잠재 능력 또는 소질, 이걸 뭐라 그래? 예를 들어 이거야. 나는 언어 능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좀 신체 운동력이 좀 있어. 그럼 이걸 뭐라 가지고 우리가 적성에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얘를 우리는 적성이라고 합니다. 적성. 그래서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적성이 일치하면 만족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적성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요런 능력들을 우리가 적성이라고 해요. 나는 공간지각 능력이 너무 뛰어난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적성이 직업 능력에 맞는 거야. 그럼 이에 따른 직업을 선택하는 게 만족도가 높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검사의 종류는 사실은 교재 적성이라는데 적성보다 약간은 이건 이제 이게 지능 검, 아, 진로 검사라 생각하면 돼. 진로 검사. 이 진로 검사의 종류와 내용입니다. 진로 검사. 이랬을 때첫 번째 간이 다중 지능 검사야. 자, 얘는 지능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MBTI는 우리가 보통 알죠, 우리 친구들. 나는 무슨 형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 자, 이거는 성격 검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가치관 검사. 그래서 진로 검사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요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행동 양식을 말해요. 특성이나 행동 양식.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해요. 또는 행동 양식. 이걸 뭐라고 하냐? 성격이라고 하죠. 성격. 성격. 자, 이걸 성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 성격에 또 맞아야 돼. 그래서 나는 사고형인지, 나는 내 성격은 내성적이야. 이렇게 말하잖아. 그쵸? 뭐 순종형, 독립형, 강인형, 사교형, 예술형, 활동형들이 있다. 그래서 성격 유형별 특성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이건 뭐냐면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할때그 일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심리적인 성향이야. 나는 이쪽에 대해서 흥미가 있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흥미라고 합니다. 흥미. 흥미. 자, 그래서 보통 흥미는 유형이 이렇게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간섭형이래. 그래서 보충자료 우리 친구들 149쪽 하단에 있습니다. 요 내용들이 홀랜드의 성격 유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격 유형에 따른 직업 흥미 유형이야. 여기 직업 흥미 유형. 그래서 보통 요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육각형. 육각형으로 해서 이 꼭지점을 나타내, 꼭지점이 이 위치한 검사 막 이렇게 해보고 얘가 현실형인지 얘가 탐구형인지 예술형인지 사회형인지 진취형인지 관습형인지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 육각형으로 봤을 거야 우리 친구들 1학년 때 검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꼭지점에 위치한 척도에 따라서 나는 어느 형에 해당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유형보다는 요거는 시험 문제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험 문제 예를 들어요. 기계나 도구, 그다음 사물을 조작하고 사람이나 이런 것들, 사람이나 아이디어를 다루는 일보다 사물을 다루는 일을 선호하는 게 현실형에 해당이 됩니다. 현실형. 그리고 예를 들어 예술형 같은 경우는 재능을 가지고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활동 예술형이라 할수 있죠. 자, 그다음 타인을 설득하고 지시하고 관리하는 거 진취형. 그 다음 예를 들어 어떤 기준 안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거 관습형. 이렇게 홀랜드의 이 검사 유형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그 다음이 뭐냐면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할때 기준이 되는 원리와 신

개념을 말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치관이라고 해요. 가치관. 그래서 보통 이 가치관은요, 가정 환경이라던가 종교 생활, 교육 활동, 친구 관계 등에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가치관의 유형으로는 이렇게 이론, 경제, 심리, 종교, 사회, 봉사형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가치관의 유형과 관련된 직업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뭐를 했냐면 이거 한 거야. 자기이해 요소가 필요하다. 그 자기의 요소를 통해서 나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자기이해였잖아요. 그럼 거기에 적성검사, 성격검사, 흥미검사, 가치관검사, 요런 것들을 말해요. 이 외에, 자, 요런 것들도 있어. 자, 이런 것들도 나의 그 자기이해를 파악하는데 요소들이 할수 있죠. 다섯 번째 볼까요? 신체적인 조건. 이것도 자기의 요소입니다. 키나 몸무게, 용모, 음성, 체력, 감각기관, 일반적인 건강 상태, 이거에 따라서도 직업의 결정이 될 수가 있죠. 자, 신체 조건이 직업 선택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내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올바른 진로 선택이 가능해지잖아요. 국어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환경 조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환경 조건, 가정 환경이라든가 학교 환경, 지역 사회 환경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통해서 내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올바른 진로 선택을 위해서. 자, 그러면 아까는 합리적인 진로 의사 결정 단계였고요. 이번에는 진로 선택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이야. 비슷한데, 자, 요렇게 요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러면 나한테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인식을 하는 거야. 직업 선택에 대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보 탐색을 한 직업 세계를 탐색한 다음에 이에 따른 몇 개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한테 적합한지 판단한 다음에 대안을 선택한다라는 얘기야. 크게 뭐 이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국어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여기는 나온 적 없는데 나온다면 여기 제목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사례를 나와서 여기에 따라서 맞추는 거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5단원 직업 사회 세계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두 문제만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많이 나와야 세 문제야. 근데 두 문제 중에서 네개 직업 간 직업의식은 반드시 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이렇게 채용 공고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 하례는 진로 의사 결정 유형이 있습니다. 하례는 진로 의사 결정 유형 어디서 많이 나오죠?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는 요거는 거의 계속 반드시 나와. 근데 우리도 또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 안 나오면 우리한테 나올 수도 있어요. 공업 일반에도.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하례는 진로 의사 결정 유형에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을 하는데 첫 번째가 합리적인 유형을 얘기했습니다. 합리적인 유형은 합리적이라는 얘기야. 그냥 읽어봐도 다 합리적이다. 한번 볼까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하는 거야. 합리적이지? 그냥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얘는요, 실패 확률이 낮죠? 그다음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거야. 그렇죠. 합리적이니까. 그런데 단점. 의사결정을 할때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직관적 유형이야. 직관적은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느낌이나 직관적인 생각을 중시해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수 있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데 유리합니다. 자,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 자, 그런데 실패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일관성이 요구되는 일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의존적 유형이 있습니다. 얘는요, 혼자 결정하지 못해 의존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부모님한테 물어보거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런 유형이야. 의존적 유형. 자, 얘는요. 조언자가 유능한 사람일 경우에는 당연히 성공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런데 실패했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 누구 때문에 이랬어요? 남의 탓을 하기 쉽다. 그래서 하례는 의사 결정 유형 세 가지 중에서 합리적이냐, 직관적이냐, 의존적이냐.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진로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것도 크게 요것들이 나오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얘는 어떤 요인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 지금까지 모의고사나 기출은 없었지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얘는요.
예를 들어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지능, 적성, 가치, 흥미 내 거잖아. 개인적인 거잖아. 그쵸? 자, 근데 두 번째 교육 수준, 사회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말해요. 환경적인 거겠죠. 직업적 요인도 있어요. 직업 세계가 편화하고 명성이라든가 이런 조건 이런 것들에 따른 직업적 요인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면접.

면접의 유형이에요. 자, 요거는 시험 문제 좀 종종 나와서 선생님 가지고 왔습니다. 면접의 유형이야. 자, 면접을 하는데 채용 공고에 이렇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채용 공고 문제는 거의 나오더라. 채용 공고에 예를 들어 얘는 우리가 전강에서 배운 것처럼 한국 표준 직업 분류냐, 그다음 국가기술 자격은 어떤 거냐, 여기 나오고 또 이런 것도 나와. 여기에 면접을 어떤 면접에 의해서 채용을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개별 면접 볼까요? 면접관이 지원자를 개별적으로 면접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집단 면접은 면접관이 4명에서 5명, 뭐 지원자에게 한 번씩 면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것들이 나와. 여러 지원자들에게 토론을 시켜서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집단 토론식 면접이라 합니다. 집단 토론식 면접. 그다음 면접관이 함께 레저, 스포츠, 합숙, 행사 등을 통해서 평가하는 거 같이. 요즘 이런 트렌드야. 다차원적으로 한번 보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다차원 면접이라 한다. 다차원 면접, 단차원 면접.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면접관은 지원자의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면접하는 거야. 샥! 가리는 거야. 이거를 블라인드 면접이라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 자, 그다음 이거 볼게요. 수능 실전 문제에서 나왔어요. 상황 면접이야. 어떤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행동을 관찰해서 평가하는 면접을 우리가 상황 면접이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직무 능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전에는 직무야, 직무. 예를 들어 A 직무가 있어. 그다음 B 직무가 있어. 그러면 A 직무와 B 직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무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업 기초 능력이야. 그게 바로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이 됩니다. 직업 기초 능력. 직업 기초 능력에, 직업 기초 능력은 사실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 너무 자주 나오죠. 직업 기초 능력의 한 예로 대인관계 능력 있다. 자, 대인관계는 A 직무에도 필요하고 B 직무에도 필요해. 예를 들어 의사소통 능력도 A 직무도 필요하고 B 직무도 필요해. 그러니까 기초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야. 경중에 따라 여기가 더 중요하고 여기가 좀덜 중요하더라도 모든 직업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직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한다. 알겠죠? 직업 기초 능력. 자, 그럼 두 번째.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럼 직무 수행 능력은 뭐냐? A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B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는 거야. 이해 가죠? 자, 그래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말한다.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직무 수행 능력이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는 직업 기초 능력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직업 기초 능력 볼게요. 이제 직업 기초 능력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직업 기초 능력은 이거니 꼭 나오더라고요. 한 문제씩은 나와. 좀 약간 나오는데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랑 좀 다른 문제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요 있는 정의와 요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사소통이 무엇이냐, 수리가 무엇이냐 알죠? 알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거다. 하위 능력 반드시 외우세요. 하위 능력 반드시 반드시. 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의사소통 능력이야. 글과 말을 읽고 들으므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말을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이거는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걸 보세요. 문서를 이해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거, 이런 거. 예를 들어 경청이라든가 의사 표현, 이거는 의사소통 되는 거 아는데 이런 것들 어려워요. 문서 이해, 문서 작성이 무슨 능력인지. 그래서 이 하위 능력들을 다 섞어 놓고 이게 직업 기초 능력의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지 이러면 좀 헷갈려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요거 꼭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수리 능력은 여기에서 연산이랑 통계는 안 돼. 자, 도표 분석, 도표 작성도 어려워한다. 문제 해결 능력은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이다. 이것들 자기를 개발하는 능력이야. 인식, 자기 관리는 알아. 근데 자, 요것 좀 어렵죠. 경력 개발 능력. 경력을 개발하는 거야. 자기 개발입니다. 자원 관리에는 이 시간 예산, 그다음 인적 자원, 물적 자원까지 자원 관리 능력에 해당된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또 대인관계 능력이 좀 많이 나왔죠. 대인관계 능력이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낸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랑 다른 겁니다. 요거 조금 많이 헷갈려요. 의사소통이냐, 대인관계냐. 요것들. 자, 그래서 팀워크, 리더십, 갈등 관리, 협상, 고객.

서비스 요거 하이는요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 정보 능력에는 컴퓨터 정보 이것도 어렵잖아요. 이건 어렵잖아요. 기술 능력은 요게 기술이 다 들어가. 조직 이해 능력도 볼게요. 조직은요, 조직 간의 체계와 경영에 대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직 체계 이해, 뭐 경영 이해, 업무 이해는 안 돼. 이 국제관과 조금 헷갈려. 국제관과 조직 이해 능력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요것들. 자, 그다음 직업 윤리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직업 기초 능력 봤고요. 직업 기초 능력의 하위 능력들은 반드시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볼게요. 채용 방식의 유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공고문, 채용 공고 이런 거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반드시 또 들어가는 게 이거야. 보통 채용 방식에는 그룹 공채, 계열사별 채용제, 상시 채용, 인력풀제, 온라인 은행제들도 있어요. 이거 우리 친구들 이거 읽어보면 돼. 충분히 읽어보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 요거야. 요거. 졸업 예정자, 졸업자를 비롯한 구직자를 일정 기간 채용하는 회사의 현업 부서에 배치해서 일정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현장 실습을 실시한 후에 평가를 통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야. 그래서 현장 실습 수습 기간, 현장 수습 기간,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와. 그럼 그거를 우리는 그때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인턴이라고 하는 거야. 인턴. 그래서 얘를 인턴 사원제라 한다는 거야. 인턴 사원제.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볼게요. 추천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요거 이제 선배 사원이 출신 학교 후배를 추천 채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채용 기간 동안 선배 사원이 학교에 머물러서 인간관계를 총동원해서 후발대와 접촉해서 적합한 인재를 선출하는 거야. 리크루트로. 리크루트제라고 합니다. 리크루트제. 리크루트제. 기억하셔요.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채용 방식 이런 거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이제 EBS 플러스에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볼게요. 자, NCS는 선생님이랑 좀 뵀습니다. 국가가 직무 능력을 표준화시킨 거야.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쵸?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그 능력이 뭐냐면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걸 국가가 표준화한 거. 이게 NCS를 한다. 이것도 우리 성직에 나와. 성직에. 그죠? 자, NCS의 분류 체계를 보면 얘는요.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류가 나오고요. 자, 얘그 다음으로 능력단이 나와. 능력단이. 그리고 그 밑에가 또 능력단이 요소가 나오죠. 그 능력의 단위,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요소. 이걸 말하면 됩니다. 자, 요즘은 이제 채용 자체가 능력 중심의 채용이다. 그래서 최근 공업계열 채용뿐만 아니라 모든 채용도 업무를 수행할 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중요하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용어들 산업체 병역 특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산업체 병역 특례는 이렇게 학교와 기업이 산학 연계를 맺고 일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해주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자, 그다음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NCS 기반의 자,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이야. 기존의 채용이 예를 들어서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 정보, 이 대학이 어디 대학 나왔는지, 스펙, 그다음 성장 과정, 자기소개서 이런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 어떻게 됐나?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야. 국가가 직무 능력 표준화한 거를 기반으로 한 채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 기술서를 통한 구체적인 수행 업무 및 필요 능력을 제공을 하고 공고를 하죠. 직무 기술서 우리 봤잖아. 직무에 따른 어떤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이런 것들 내용, 직무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는 것들. 직무 기술서. 그래서 얘 필요한 항목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도 하고요. 업무 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NCS 기반 채용 방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수능 특강으로서 공업 일반 개념 다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수능 실전 문제 선생님이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에요. 1번. 다음은 진로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가야. 볼까요? 자기의 정보 수집, 조언받기, 취업 준비, 직업 선택. 이제 이거 알겠죠? 이건 일반적인 진로 결정 단계 중에서 4단계 취업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야. 그럼 취업 준비는 뭘할수 있는지 기억 볼까요? 취업 시험에 대비한 AI 모의 면접에 참여한다. 참여하는데 취업 준비 맞죠? 맞는 단계죠. 자, 그다음 내용 볼까요? 객관적인 진로 탐색을 위해서 다양한 진로 검사를 실시한다. 진로 검사를 실시하는 건뭐 하는 거야?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요소를 파악하는 거잖아. 1단계. 얘는 1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1단계. 자, 그다음 볼까요? 디귿.
기억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의 양식을 확인하고 내용을 작성해본다. 취업 준비 맞죠? 이건 국어적으로 너무 해결 가능해. 그죠? 그 다음 리을 볼까요? 자, 졸업하고 취업한 선배님을 만나서 취업 준비 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 조언받기에 해당이 되겠죠. 얘는 3단계.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문제가 실제 기출문제 나온 적이, 기출문제 파악해보면 있어요.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요 정도 사례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격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2번 들어가 볼게요. 2번. 자, 다음은 A씨가 작성한 선물 결과의 일부이다. A씨에 대한 A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설문지가 이렇게 있어요. 보기를 보면서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보면서 기억. 소지하고 있는 최상위 국가 기술 자격은 소지하고 있는 최상위 국가 기술 자격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자, 얘는 이렇게 기능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네요. 기능사는 2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가 아니라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요 얘기는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2년 이상이라면 얘는 산업기사잖아. 얘는 산업기사. 그렇기 때문에 자, 어때요? 이거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까요? 현장 실습 후 평가를 통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진입 회사. 현장 실습 후에 평가를 통해, 현장 실습이 인턴이야?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가는 거야.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인턴 사원제라 한다. 자, 인턴 사원제에 대한 내용을 회사인지 볼까요? 자, 여기는 귀하의 회사가 사원을 채용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인턴 사원제에 체크를 했네요. 그쵸? 어때요?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냥 뒤급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자, 표준 직업 분류, 그럼 직업이야.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어? 전자기기 수리원. 뒤에 거 보라 했어. 수리원. 수리하는 거야. 수리 기능원이죠.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작이나 조립이 나오거나 운전이 나오거나 이거에 해당된다. 자, 어때? 이거 틀렸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그죠? 자, 그 다음. 면접관이 지원자의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불란인 거지. 이 상태에서 면접 방식에 응시하였다 볼까요? 귀하께서 응시하신 면접 방식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블라인드 면접에 체크했기 때문에 얘 어때? 얘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은 몇 번일까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진로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진로 의사결정은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에 근거한다. 그러면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 크게 세 가지. 합리적 유형이냐, 직관적 유형이냐, 또는 의존적 유형이냐. 이게 세 가지 가지고 파악하는 거야. 이 세 가지 가지고.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나요? 했더니, 자, 철수는요. 전인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하셔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진로를 정했어요. 제 결정보다는 부모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 자, 공무원을 준비해. 누가? 부모님이 갖길 원해서 공무원을. 그래서 이 친구는 뭐야? 이 세 가지 중에서 의존적 유형에 해당이 되겠죠. 의존적 유형. 이래야 마음이 편하대. 그쵸?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저는 AI 관련 스타트업 창업을 하고 싶어요. 주변에서 위험하다는 조언을 받았지만 이게 미래라는 저의 직감이 있거든요. 뭐야? 얘는 직관적 유형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기억, 영희야. 직관적 유형이 있는 영희는 철수보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죠. 직관적은 직감대로 하니까 빠르게 할 수 있다. 맞는 보기. 그죠? 그 다음 니은. 영희는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직관적인 생각을 중시해서 의사결정하고 있다. 직관적 유형이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볼까요? 영희와 철수는 직업군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자기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틀린 보기. 그 다음 리을. 철수는 직업적으로 실패하였을 때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남의 탓을 하기 쉽다. 의존적 유형이 남 탓을 하기 쉽죠.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리을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다음은 직업인 온라인 인터뷰이다. 직업인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했더니 A씨가 저는 건설 배관공입니다. 배관공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하수 배관 청소이고 그에 배관 설치 점검도 수행합니다. 좁은 장소에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기 때문에 큰 골격계에 무리가 가지만 일한 만큼 작업의 결과물이 달라져서 일 자체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만 봐도 뭐가 나올지 이제 우리 이 정도면 우리 친구도 아마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기자가 또 이를 위해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는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적성 검사의 결과 따라서 특성화고에 진학했는데요. 적성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진학했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 자격증을 활용해 바로 취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라고 나왔어.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귀속주의적 직업관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귀속은 어디에? 귀속되어 있다. 속해 있다. 근데 이거는 제 신문에 있지 않죠. 어디야? 일 자체의 직업관, 일 자체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과정지향적 직업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 볼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취득한 자격증이 바로 기능사였습니다. 기능사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보기. 그리고 디귿. 업종은 한국표준직업의 대분류 항목 중 배관공이었어. 배관공, 배관원 뭐 이런 것들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한다. 어때요? 맞는 보기죠. 그다음 리을.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은 자 직업병 근골격계였습니다. 이거는 단원 간 통합 문제네요.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에서 스미라 공부한 거야. 근골격계 질환임. 작업 자세, 작업 방법이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뼈와 근육이 아픈 거야. 이건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중 인간공학적 유인에 해당한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인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이 몇 번? 5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다음은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의 일부이다. 직업기초능력이 가의 하위 능력으로 오른 것 가. 그럼 이제 가가 무슨 능력인지 우리가 봐야 돼. 자,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 특성 등을 이해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서 스스로를 관리하며 개발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직업인이 조직 내에서 조직의 목표를 잘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개발 능력에 무엇을 함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함양한다. 이게 바로 자기 개발 능력에 해당이 되겠죠. 자기 개발 능력. 자. 이거에 따른 하위 능력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야. 하위 능력. 하위 능력, 자기 개발 능력은, 자, 경력 개발 능력 쓰면 이거 경력 개발 중요하다고 했죠. 자, 요거와 자아인식 능력이죠. 그쵸? 자아인식 능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의 조합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자, 그 다음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자, 6번입니다. 자, 다음. 회의 자료 직업 기초 능력 검사 결과에 나타난 A와 C 사원 중 자, 마케팅 생산팀에 배치할 신입 사원입니다. 자, 그럼 마케팅과 생산팀에서 어떤 능력을 중요시하는지 볼까요? 자, 마케팅팀은요,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장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데이터 및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컴퓨터 활용 능력이 탁월한 자를 찾고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정보 능력이네. 정보 능력. 그쵸? 얘는 정보 능력이다. 생산팀은 기계를 조작하고 장비를 관리하는 등 생산 관련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술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거 무슨 능력일까? 기술 능력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 이거 볼까요? 마케팅팀은 정보 능력이 뛰어난 자야. 자, 정보 능력이 뛰어난 자는 어디에 해당이 되죠? C. 사원 C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C가 맞겠네. 그죠? 자, 생산팀은 기술 능력이 뛰어난 자야. 기술 능력이 있는 자. 기술 능력 중에서 가장 큰 점수는 뭐죠? 여기. 사원. B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C와 B, 5번이 답이 되겠네요. 6번은 5번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다음 학급 게시판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자, A 회사의 직원 채용 방식을 리크루트제 선배 사원이 와서 하는 건지 볼까요? 선배 사원이 채용 기간 중에 학교에 머무르며 출신 학교 후배를 추천할 방법, 이게 바로 리크루트제에 해당이 되죠. 맞는 답지죠. 자, 그다음 2번.
A 회사는 생활기록부 검토를 통해 파악하려는 직업의식은 책임의식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지 볼까요? A 회사 보면 서류 전형 시에

맡은 바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는지 생활기록 검토할 예정. 써있죠? 자, 이것 때문에 얘는 책임의식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답지. 자, 그다음 3번입니다. B 회사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원서를 접수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어디 보면 온라인 은행제 썼기 때문에 얘도 맞는 답지죠. 그다음 4번. B 회사는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면접 방식. 이거는 상황 면접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써 있어. 여기 상황 면접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 보유 여부를 파악한다. 맞는 답지죠. 자, 그다음 볼게요. A 회사와 B 회사의 업종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A 회사와 B 회사의 업종을 보면, 자, 여기 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야. 한국표준 산업분류. 앞에 요게 써 있잖아. C 대분류 코드죠. C네요. C는 뭐죠? C는 제조업에 해당이 되죠. 정보통신업이 아니다. 얘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얘가 틀린 답지. 그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죠. 그죠? 정보통신은 J야. 우리 친구들 이거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0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10번. 다음, A 학생의 진로 상담 일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학생 진로 상담 일지 이렇게 상담을 다 했고요. 그러면 보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 보면서 A 학생은 인턴 사원제 방식을 적용하는 회사에 합격을 했다. 인턴 사원제 뭔지 알겠죠? 몇 개월 동안 현장 수습 기간을 거쳐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네. 입사 후에 6개월 동안 현장 실습을 거쳐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는 채용 방식, 인턴 사원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맞죠? 자, 맞는 보기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내용 볼게요. A의 학생은 업적주의적 직업관에 따라서 업적주의적 뭐였어? 성취도,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걸 보면죠? 어떤 걸 보면죠? 자신의 능력, 성취도를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하고자 함. 이게 업적주의적이다. 맞는 답지. 자, 그다음 디귿. A 학생은 개인적인 의의보다 경제적인 의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적인 의의는 자아 실현이야. 경제적인 의의는 생계, 유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서 물질적인 보상보다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이게 자아 실현이지. 개인적 의의를 더 중요시하죠. 자, 근데 반대지. 이거보다가 아니라 경제적 의의보다 개인적 의의에 중점을 둔 거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을 볼까요? 비교사는 A 학생과 상담할 때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떤 걸 보면서 알수 있냐면, 연산이나 통계를 이용해서, 자, 업무에 적용하는 방식이 미숙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상담을 요청하였고, 해당 능력의 향상 방안을 안내함. 연산이나 통계, 수리 능력. 맞죠? 맞는 보기죠. 기억관인 리을의 조합인 4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능 실전 문제 쓰임이랑 풀어봤고요. 자, 그럼 우리 기출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실제 기출이 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자, 우리 앞에 있는 그 단원, 우리 앞에 24강에, 23강에서 했던 내용이랑 또 약간 통합해서 나옵니다. 다음, 채용 공고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서. 보세요. 채용 직종 나오죠? 직종. 여기 있는 거 선생님 체크해 볼게. 정비원. 자, 그리고 면접 나왔죠? 3개월 현장 수습, 이제 이 정도는 다할수 있을 거야. 자격 요건 나왔습니다. 여기 요건에 또, 야, 이거 산업기사 또 나왔고, 그죠? 자, 여기 뭐 연료전지 이거 나왔고, 복리후생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가 내용이 거의 비슷해. 형식이 너무 비슷해. 몇 번만 풀면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채용 방식은 리크루트 방식에 해당한다. 리크루트인지 볼까요? 3개월 현장 수습 후에 업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이거는 인턴 사원제이기 때문에 틀림 답지죠. 그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제시된 복리후생은 법정 복리후생. 자, 4대 보험이 아니고 이거잖아. 기숙사 제공 및 통고버스 운행이잖아. 그건 얘는 법정 외 복리후생이 되는 거죠. 틀린 답지죠.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격 요건에 검정형 국가기술자가, 검정이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검정형, 여기. 자, 얘는 국가 산업기사입니다. 산업기사. 산업기사는 실무 경력 2년 이상이어야 돼. 근데 얘는 뭐죠?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틀린 답지가 되겠죠. 그다음 4번 볼게요. 우대사항에 나타난 자동차의 동력원. 우대사항 여기 있어. 여기에 이 자동차의 동력원이 뭐냐면 연료전지야. 연료전지는 신에너지에 해당한다. 맞는 답지. 이거 이 통합한 거야. 통합한 거. 우리 자, 신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석탄, 액화, 가스화. 이거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재생에너지 8가지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채용 직종은 한국표준 직업 대분류 항목 중 여기 있어. 정비원이었어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야. 근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답지죠. 이렇게

6개월의 현장 수습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습 기간 종료 후에 업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정규직으로 선발됐다. 현장 수습 과정 나왔어.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했어. 예, 인턴 사원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기업 입사 후에 포부에 나타난 채용 방식은 인턴 사원제에 해당한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보기. 그죠? 자, 그다음 니은 지원한 분야의 직종은 운전원이야. 운전원. 끝에를 보라고 했어. 안구 표준 직업 분류 대분류 항목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틀린 답지. 이렇게 나온다 문제가. 자, 그다음 A씨는 소재 자격 취득 후에, 자,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에, 산업기사. 그러니까 산업기사를 취득했어. 그 후에 1년 이상이면 유사 직무 분야의 기사 자격. 여기다가 실무 경력 1년이 되면 뭐가 가능하다? 기사 자격의 응시가 어때요? 가능한 거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보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 이렇게 나와. 요즘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 기능사를 가지고 있다면 실무 3년이 있어야 기사에 도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선생님이 필기해준 것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진로 탐색 노트를 통해 알수 있는 A와 B 기업의 채용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오늘 진로 상담 선생님으로부터 A 기업과 B 기업 두 회사를 소개받았다. 자, 이 회사들은 여기 써 있습니다. 3개월의 현장 실습 기간을 마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채용한다. 이게 뭐야? 이거 인턴 사원이죠, 인턴 사원. 너무 똑같이 나와. 그쵸? 정직하게 나온다. 공업 일반은 공부하면 그대로 맞을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에게 적합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 채용 정보를 검색해 보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모집 직종 볼까요? 송배전 설비 전기원 나왔습니다. 전기원. 그리고 하는 일. 자, 그다음 요구 자격증 전기 기능사 나왔네요. 기능사.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 보도록 할게요. A 기업의 모집 직종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전기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한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B 기업이 요구하는 국가기술 자격은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기능사는 응시 자격에 어때?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없다. 1년 이상 응시할 수 있다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D급 볼게요. A와 B 기업의 인력 채용 방식은 인턴 사원제였어. 리크루트에 제외에 해당한다. 이거 틀린 보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자, 그다음. 자, 다음은 직업교육 공고문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지원 대상 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 우대 조건 볼까요? 미장 기능사, 건축 도장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야. 자, 그리고 훈련 직종이 미장공, 건축 도장공, 공이 나왔어. 기능이죠, 기능. 그죠?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기술 능력 분야에 집중 훈련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기억 볼까요? 참여 기업의 업종을 봤더니 얘는 참여 기업 업종은 5개의 전무 건설업체라고 그랬어. 건설업체. 자, 클라크. 1단원의 내용과 통합했어. 통합형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2차 산업에 해당한다. 그럼 얘는 1차, 2차, 3차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클라크는 자연 상태로 그대로 얻어지는 거, 채취하는 거,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을 1차로 분류했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제조업, 건설업, 광업, 2차로 분류했죠. 상업은 3차, 서비스업 3차.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건설업은 2차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니은 볼게요. 훈련 직종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한다는데 여기 보면은 자, 훈련 직종이 미장공, 건축 도장공, 기능이 위주야.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D급 볼게요. 집중 훈련을 하는 직업 기초 능력의 하위 능력에는 기술 능력의 하위 능력에 기술 2의 기술 선택 능력이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죠. 그 다음 리을 우대 조건이 뭐였죠? 기능사였어. 예 나타난 국가기술 자격은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력 2년 이상 이어야 응시 가능하다. 2년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지만 이어야 가능한 건 아니죠. 이어야 가능한 건 얼마? 뭐다? 얘는 산업 기사 자격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몇번 푸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돌아가는 이 문제의 형식들 다 파악했을 것 같아. 그죠? 자, 다음은 자기소개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홍땡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전일 세무세무공학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 의사표현 능력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 전기 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A 기업에 입사해서 6개월 동안의 현장 실습을 마치고 업무 평가를 통해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어서 자, 발전 및 배전 장치 조작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지? 여기서 뭐가 나올지. 그죠? 기억 볼까요? A 기업에서 인턴 사원제 방식으로 채용되었다. 인턴 사원제 방식으로 채용된 거 맞죠? 6개월 동안 현장 실습을 마치고 이거 인턴 사원제 너무 자주 나와.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볼게요. 근무 직종은 한국표준 직업의 대분류 항목 중, 자, 사무종사자 너무 쉽지? 사무종사자는 아니죠. 자, 얘는 조작원이었어요.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조작, 조립, 조로 시작하는 거. 조작, 조립, 운전. 이거 뭐라고 했죠?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이거 꼭.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오면 사실 뭐 이거는 괜찮지만 요즘에 어렵게 나와요. 헷갈리게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절대 한국표준 직업 분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디귿 최고점을 받은 항목은 직업기초 능력의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요소. 자, 문서 이해, 의사표 능력은 하위 능력. 그래서 선생님이 직업기초 능력은 공업 일반인 하위 능력만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맞는 보기죠. 그다음 리을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은, 자,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은 산업기사였습니다. 산업기사.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 4년 이상이어야 응시 가능하다. 아니죠. 4년 이상이어야 응시 가능한 건 뭐에 해당이 된다? 기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2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근데 요즘은 이거보다는 뭐를 취득했을 때몇 년이어야 한다. 요게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 추세다. 자, 그대는 틀린 보기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자, 다음은 입사 지원서의 일부이다. 지원서에 나타난 홍땡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입사 지원서가 있고요. 이렇게 직업 기초 능력, 대인 관계, 수리, 기술 능력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희망 직종 볼게요. 선반기 조작원이야. 조작 나왔어. 조작원. 그리고 자격 취득 사항을 봤더니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입니다. 기능사.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시절 지루하게만 생각했던 기계 전공 과목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던 은상님 덕분에 기계 분야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기억 볼까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해당한다. 해당하는 직종을 희망하고 있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죠. 뭐를 보면서 선생님이 어려우면 요거랑 요 용어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기관사, 운전원, 조작, 조립만 가지고도 파악할 수 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된다.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까요? 지원서에서 홍땡땡이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은, 홍땡땡이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은 뭐죠? 기능사였죠. 얘는요,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력 2년 이상이에요. 아, 이거 너무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지. 이거 뭐죠? 얘는 산업기사잖아.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이거는 이제 요거 문제를 좀잘 봐야 돼. 지원서에 직업 기초 능력 중 사칙 연산 통계 확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거 이거 무슨 얘기죠? 얘 이거 뭐야? 이거 수리 능력이야. 이게 가장 높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리 능력이 가장 높게 나온 거는 아니죠. 중이야. 가장 높게 나온 건 뭐다? 기술 능력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정말 관련된 기출을 많이 풀어봐서 5단원은 정말 쉽게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 수능 특강에 있는 개념들 다 다뤄봤습니다. 다 다뤄봤어.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이제 못 다뤄봤던 우리 수능 실전 문제는 우리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거기까지 끝까지 들으시면

왕강이에요. 우리 친구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아유,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수능 실전 문제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들어오세요.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시작을 딱 꼬집으면 1787년 헌법을 만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민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웠겠어요? 한쪽에서는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갓 태어난 미합중국이라는 연방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영국 정부의 간섭이 싫어서 독립했는데 또 다른 중앙정부가 너무 강력하면 각 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의 우려가 컸죠. 그래서 연방주의자랑 반연방주의자가 치열하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했고, 반연방주의자들은 각각의 주가 알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라, 이렇게 맞섰죠. 이 논쟁의 결과로 제퍼슨과 해밀턴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또 다른 대립이 이어집니다. 한쪽은 농민과 자유를 강조하고 다른 쪽은 강력한 중앙정부와 상업 중심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미국 정치 양극화의 뿌리가 이때부터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선 그 헌법 제정과 비준의 격한 물살 속에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어떻게 싸웠는지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갈등이 어떻게 지금의 정치 진영 싸움으로 이어졌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민주주의에서 처음 등장하는 프레시던트,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와 개념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에 의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제의 시작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미국 독립전쟁과 미 합중국 탄생에 관한 흔한 얘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13개의 식민지가 힘을 합쳐 영국에 맞서 싸웠고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을 쟁취했으며 곧바로 강력한 연방정부를 세워 근대 최초의 공화국을 세웠다. 보통 이런 식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 단순한 서사는 당시의 복잡한 현실과 미국인들의 진짜 속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독립전쟁에서 이긴 것과 연방정부를 세운 일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13개 식민지주들은 독립 자체에 만족했을 뿐 연방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1783년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도 4년 가까이 헌법 제정을 위한 진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미국인들은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강압적 중앙집권 통치가 독립전쟁의 직접적 원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정부가 그런 권력을 다시 가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독립전쟁 기간에도 중앙정부에 절대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던 1781년에 채택된 연합규약은 각주의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춘 헌법적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규약체제에서 운영된 연합의회는 주권을 가진 각 주들이 모인 느슨한 동맹체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의회는 세금 징수권도 무역 조정 권한도 군사력 유지 권한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죠. 전쟁 중이라도 각 주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고 자신들의 자치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던 것이죠.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런 상태는 계속됐습니다. 연방 수준에서 강력한 통제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는 얘기죠. 당연히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고 각 주는 자기 이익을 최우선 삼아 행동했죠.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무역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주가 제멋대로 관세를 매기거나 통화를 발행하는 등 혼란이 매우 컸습니다. 또 군사적 위협에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도 어려웠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주들 간에 존재하는 이해 충돌과 지나친 자치주의에 있었습니다. 각 주가 독립국가처럼 행동하다 보니 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이나 규제가 불가능했죠. 경제적 침체와 사회 불안이 반복되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이후 이런저런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자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13개 대표자들이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지 4년 만에 13개 주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댄 것이죠. 이 회의의 목적은 기존 연합의회의 규약을 수정해서 좀 더 효율적인 중앙정부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석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회의의 목적을 바꿨죠. 기존의 연합규약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 제도 설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연방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미합중국의 토대가 되는 헌법을 제정한 것이죠.

헌법재정회의는 5월부터 약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턴 등 미국 건국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죠. 워싱턴은 중립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의장을 맡았고, 매디슨은 헌법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치밀한 준비와 아이디어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연장자다운 지혜로 분위기를 조율했고,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주장하며 헌법 초안 작성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정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각 주가 내세운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날카롭게 충돌했고,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난제는 권력 분배 문제였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들은 의회 의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받길 원했고, 적은 주들은 동등한 대표권을 고집했죠. 그리고 이 치열한 대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의 대통령 선거인단, 그리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입니다. 하원은 인구에 비례 의석을 나누고, 상원은 모든 주가 동등한 힘을 갖는 절묘한 타협이었습니다. 나아가 상하원 의원 수가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되는 독특한 구조까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 정치의 뿌리가 된 상하원 제도와 선거인단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연방정부 권한과 주정부 권한 사이의 균형도 핵심 과제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우되 주들의 자치권을 무시하지 않는 방안을 찾았죠. 여기에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대통령, 의회, 대법원은 각각 독립된 권한을 갖되 서로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들었죠. 미국 헌법은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롭게 세운 문서였습니다. 여러 주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었죠. 또한 근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토대를 다진 역사적 이정표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13개 주대표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었지만 이 문서가 끝은 아니었죠. 헌법은 각 주에서 비준, 즉 승인을 받아야만 미합중국이 공식 출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준 과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정치적 대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정만큼이나 비준 과정에서도 깊은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두 세력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준 찬성파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여러 주가 흩어져 제대로 된 국가를 세울 수 없다고 봤죠. 조세 징수, 국가 방위, 국제 무대에서 위상 등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믿었죠. 반면 반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준 반대파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너무 센 권력을 갖게 되면 각주의 권리와 개인 자유가 침해될까 걱정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권리장전이 헌법에 빠진 점도 강하게 지적하며 경고했죠. 연방주의자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 건 연방주의자 논집이었습니다.

1787년과 1788년에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가 쓴 일련의 글들인데 당시 반연방파들의 우려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방주의자 논집은 권력분립과 상호견제 시스템이 새 헌법의 핵심임을 강조했죠. 즉 정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입법, 행정, 사법 세 권력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권력

권력을 남용하거나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강력한 연방정부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제시했죠. 이 글들은 당시 대중과 각주의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반연방주의자들의 불안을 달래면서 새 헌법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권리장전 추가 약속을 통해 개인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아 반대파를 설득했습니다. 당시 많은 반연방주의자들은 새 헌법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줄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이 권리장전의 약속이었습니다. 해밀턴과 매디슨 등은 새 헌법 비준 과정에서 권리장전을 추가해 개인의 언론, 종교,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을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덕분에 기존의 헌법에 부정적이던 주들과 시민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새 헌법이 단순히 중앙 권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도 갖게 됐죠. 그 결과 각 주에서 새 헌법 비준이 이루어졌습니다. 1791년에는 드디어 첫 10개의 헌법 수정안, 즉 권리장전이 채택되었죠. 미국의 기초헌법 체제가 더욱 튼튼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13개 주가 모두 동의하여 새 헌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주의와 민주공화국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권리장전이 추가됐음에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 분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후 미국 정치의 중요한 갈등으로 남았고 미합중국 출범 직후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이라는 두 정당으로 구체화됐죠. 연방당은 알렉산더 해밀턴을 중심으로 북부 상공업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며 강력한 중앙정부와 경제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해밀턴은 중앙은행 설립과 헌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면 토마스 제퍼슨 이끈 민주공화당은 남부 농업지역의 주권과 개인 자유를 지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헌법을 엄격히 해석하며 중앙정부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죠. 이처럼 미국 초기 정치 무대는 북부의 강력한 중앙정부 지지 세력과 남부의 주권 수호 세력 간 대립으로 점철됐습니다. 이 두 세력 간 갈등은 단순한 권력 다툼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새로 탄생한 미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연방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예제 문제는 북부와 남부 간 갈등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북부는 점차 노예제 폐지 움직임이 강해졌고 인권과 자유라는 이상과 맞물려 중앙정부가 노예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부는 이것이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견이 커지면서 정치 협상도 어려워졌고 이후 노예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양 진영 사이의 큰 난제로 떠올랐죠. 결과적으로 이 갈등은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균형과 타협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는 길을 택한 셈이죠. 참으로 씁쓸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 간 긴장이 현실 정치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팬데믹 초기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공고에 따르거나 독자적인 대응을 내놓는 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강세주들은 신속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지만 공화당 강세주들은 중앙 권력 확대에 대한 반감과 개인 자유 보호를 이유로 조치를 지연하거나 반대하며 법적 다툼까지 벌였죠.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성결혼과 낙태 권리 문제는 미국 내 분열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이슈가 됐습니다. 낙태 권리 문제는 2022년 연방대법원이 1973년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본격적으로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판결로 낙태 합법성에 대한 결정 권한이 각 주로 넘어갔고 이로 인해 주별로 낙태 권리에 대한 입장이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이런 진보적인 주들은 낙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심지어 확대하는 법안을 과감히 도입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텍사스, 미시시피, 알칸소 이런 보수 성향이 강한 주들은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거나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속속 제정하여 여성들의 낙태 접근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법률 차이를 넘어 주 자치권 강화라는 반연방주의 원칙을 현대 보수 진영이 의도적으로 부활시킨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즉 연방정부의 일률적인 권한 행사에 저항하며 각 주가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미국 사회의 지역적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총기 규제와 이민 정책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연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 하면 보수주들은 이를 막거나 완화시키려 하고 진보주들은 독자적으로 강화 법안을 만들며 맞섭니다. 작은 정부와 개인 자유라는 반연방주의 가치가 연방과 주정부 간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 있죠. 이처럼 분열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정치 정체성과 이념적 진영 갈등으로 확장되며 미국 정치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 플랫폼의 등장은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 의견을 강화하는 한편 반대 의견에는 강하게 반응하며 정치적 대립은 감정적으로 극단화됐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정체성 대립이 심해지면서 미국 사회는 깊은 균열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분열된 연방주의는 건국 당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벌였던 권력 분배 논쟁과 국가와 개인 자유의 균형 논쟁 이 두 축이 이어지며 진화된 결과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각 주는 자신들의 권한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경하게 맞서고 미국 사회는 점점 더 깊은 정치적 분열과 진영 갈등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갈등은 앞으로도 미국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타협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오늘은 동슬라브, 우크라이나의 비극적인 역사와 그 속에서 피어난 예술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등 여러 슬라브 국가들은 빨강, 하양, 파랑이 들어간 삼색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국가는 파랑과 노랑 단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평원을 떠올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새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노란 밀밭을 상징하는 국기처럼 우크라이나는 오래전부터 소련의 곡물창고,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비옥한 흙토 덕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농사짓기에 최적화된 이곳의 흙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예로부터 유럽 최대의 농산지로 손꼽혀왔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초 가장 비옥한 땅으로 손꼽히는 이 지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홀로도모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대기근입니다. 대체 어떤 천재지변이 있었길래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가 싶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홀로도모르는 가뭄이나 홍수, 병충해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인 정책과 의도적인 방관으로 일어난 인재였던 것입니다. 홀로도모르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영화 미스터 존스입니다.
1: Moscow 71795.
2: Moscow 71795.
3: Центральная телефонная станция Москвы. Слушаю вас.
4: Listen, I'm on my way to Moscow.
5: Garrett, I've been trying to reach you, so we're coming here.
4: Paul, I need your help again. This time arranging an interview with Stalin.
0: Please. 이 영화의 주인공 가레스 존스는 투철한 기자 정신을 지닌 저널리스트입니다. 영화에서 그는 모두가 쉬쉬하는 대기근의 실체를 취재하기 위해 몰래 기차를 갈아타고 우크라이나 시골로 향하는데요. 기차에서 내린 존스가 목격한 것은 그 흔한 말이나 소 한 마리 볼 수 없는 적막한 마을과 영양실조로 뼈가 뒤틀린 사람들이 중얼대는 빵이 없어요 란 말뿐이었습니다. 마을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농장이나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시체, 미라처럼 침대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는 부부, 극도의 기아가 만들어낸 참담한 풍경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한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트럭 가득 곡물들을 실은 채 어딘가로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곡물들을 대체 어디로 보내는 거냐는 존스의 질문에 자루를 나르던 사람들 중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찬 그들의 눈빛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라고 말없이 질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소련의 비밀경찰에게 발각된 존스는 영국으로 강제 송환당하지만 이후 자신이 직접 본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참상을 기사로 세상에 널리 알리려 합니다. 사실 1930년만 해도 우크라이나 들판은 여느 때처럼 황금빛 곡물로 넘실거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양이었죠. 하지만 이즈음부터 소련 정부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징발해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음 해 극심한 가뭄이 겹쳐 수확량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뭄도 큰 원인 중 하나였지만 무엇보다 이 지역을 참담한 기아의 현장으로 몰고 간 것은 당시 소련 정부의 무시무시한 곡물 징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식량 정책이 아니라 스탈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지역 농민들을 엄중히 벌하겠다는 본보기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대량 수출해서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자 했던 스탈린은 소비에트 전역의 농업을 집단화시키고 모든 땅과 생산물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대로 물려온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온 우크라이나 농민은 땅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했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스탈린은 이를 빌미로 저항하는 농민들에게 인민의 적이란 낙인을 찍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해충이라는 비난이 신문에 실렸고 끌려간 이들의 집과 재산은 당에서 몰수해 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도 농민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의 저항이 거셌는데요. 그들은 정부가 수탈해 가기 전에 스스로 곡물 창고를 불태우고 소와 말을 죽이면서까지 정부의 강경이 저항했습니다. 스탈린은 크게 노했습니다. 소련 전 지역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무자비한 징벌을 시작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모든 우크라이나 농가의 창고를 샅샅이 뒤지면서 마지막 남은 곡식 하나까지 싹싹 긁어갔고 심지어는 다음 해를 위해 남겨놓은 곡물 종자와 씨암탉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전쟁보다 더한 기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나무껍질을 끓여먹고 벽지를 뜯어먹고 흙을 파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는데도 당은 곡식을 가져갔고 한 알이라도 손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소련 어느 지역으로도 이사를 가거나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방에서의 접근도 불가능했습니다.

0: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우크라이나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과 내전 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을 통틀어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이 아이러니한 비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사실 소련 정부에게 우크라이나는 거슬리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예전부터 이 지역은 농민 반란의 진원지이자 자유로운 유목민인 코자크의 터전이었고 내전 때는 적군에 대항해서 싸운 백군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소련 정부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스탈린이 홀로도모르를 통해 소비에트 연방 제2의 세력이었던 우크라이나의 힘을 꺾고 기를 죽이려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당시 서방의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련 정부가 쉬쉬하며 감춘 건 사실이지만 소련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여온 서방이 이 거대한 땅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기근에 대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방 역시 대공황으로 혼돈과 불안을 겪고 있던 터라 남의 사정에 눈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이 미묘하게 힘의 균형을 맞춰가는 시기다 보니 서로 조심스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모두가 애써 모른 척하며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방치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살얼음 같은 시대에 용기 있게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진상을 알리고자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가레스 존스인데요. 폴란드 출신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의 영화 미스터 존스는 바로 그의 활약을 다룬 작품입니다.
1: The Soviet Union is not the workers' paradise that was promised. It is not the great experiment that you read about in the press.
2: Stalin is not the man who you think he is.
0: 1933년 우크라이나 잠입 취재를 통해 대기근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존스는 어렵게 이를 기사화하는 데 성공하지만 소련은 물론 서방 언론에 의해서 무참히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당시 뉴욕타임즈의 모스크바 지국장이자 가장 힘있는 서구 언론인이었던 월터 듀란티는 존스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상상력으로 쓴 기사라고 유축했습니다. 몇 년 뒤 존스는 중국 내몽고에서 취재하던 중에 강도들에게 살해당했는데요. 여러 정황상 그의 죽음에 소련의 비밀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그네츠카 홀란드의 영화 미스터 존스는 이렇게 단순히 기자 한 사람의 용기를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외로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영화는 역사의 재현을 넘어 예술의 윤리적 기능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스터 존스는 홀로도모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오늘의 관객들에게 비극을 단순한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현재의 감각과 질문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영화 미스터 존스는 특이하게도 처음과 마지막에 미지의 인물이 등장해 이야기를 열고 닫습니다. 화면을 등지고 앉아 타자기를 치고 있는 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마지막에 가서야 밝혀지지만 그의 첫 내레이션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가 곧 동물농장의 작가 조지 오웰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영화는 자신의 대표작 동물농장을 집필하면서 첫 문장을 읽는 오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동물농장은 1945년 출간된 조지 오웰의 정치 풍자 소설입니다. 존스 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몰아내고 스스로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이상적인 구호 아래 시작된 혁명이지만 이내 가장 지능이 높은 돼지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다른 동물들은 이전보다 더 가혹한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오웰은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 사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를 이 우화 속에 압축해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첫 장면을 통해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은 제목 미스터 존스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동물농장 속 인물인 미스터 존스를 첫 내레이션에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동물농장 이야기가 현실에서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한편 가장 용기 있게 홀로도모르의 진실을 밝힌 기자 가레스 존스의 이름 또한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동물농장이 홀로도모르를 직접 재현한 작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적으로 오웰이 동물농장을 쓸 때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염두에 두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오웰이 존스 기자와 직접 만나고 그의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는 감독의 해석과 상상력이 들어간 설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농장이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웰은 혁명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지, 해방의 언어가 어떻게 지배의 언어로 변형되는지를 가장 선명한 우아의 형식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미스터 존스는 조지 오웰이 자신의 소설 동물농장의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하며 읽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와 인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미 어느 쪽이 인간이고 돼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계급투쟁의 적이었던 돼지와 인간은 마지막에 아군과 적의 구분 없이 어우러져 지도층만의 파티를 즐깁니다. 창밖에서 이 풍경을 바라보는 다른 동물들의 눈에는 돼지와 인간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혁명을 배신한 자들과 그들을 묵인한 자들이 결국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된다는 오웰의 서늘한 경고입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에서 미국과 소련이 경제협력을 위한 회동을 마치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병치시킵니다. 홀란드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존스가 목숨 걸고 보도한 기사를 묵살한 채 경제회동을 자축하고 있는 소련 정부와 서구사회 모두 동물농장의 돼지와 다를 바 없음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전의 오웰은 우크라이나 기근을 둘러싼 서구 지식인의 침묵을 비판한 바 있었으며 우크라이나판 동물농장을 위한 특별 서문을 따로 씀으로써 자신이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잊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홀란드 감독이 영화 안에서 오웰을 호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하나의 극적 장치입니다. 관객이 이미 잘 아는 소설, 동물농장을 통해 낯선 역사적 비극에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하고 동시에 그 비극의 보편적 의미를 확장하는 극적 프레임인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는 스탈린이 죽은 뒤에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다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에야 비로소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반복 상영되는 비극처럼 이 기억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홀로도모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가 기념일을 제정하고 이를 민족 대학살인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것을 유엔에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와 유럽의회도 홀로도모르를 제노사이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법적 판단과 국가별 공식 입장은 여전히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생자의 숫자와 외교적 인정 여부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억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은 단지 기록 보관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반복될 때 살아 있습니다. 추모식에서 반복되고 문학 속에서 반복되고 영화와 공연, 낭독과 교육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복을 통해 공동체의 감각 속에 남습니다. 홀로도모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극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박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체성과 감각을 형성하는 현재형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레스 존스의 증언, 조지 오웰의 우화, 아그네시카 홀란드의 영화는 서로 다른 형식이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누가 그 진실을 지워버리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웰의 소설과 홀란드의 영화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강력한 예술이 됩니다. 예술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지워진 목소리를 다시 들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나 연극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은 관객이 무대 위에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홀란드 감독은 오웰의 마지막 문장을 빌려 영화와 소설을 하나로 잇고 역사를 진실의 순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삼 이야기의 힘과 생명력,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기억하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실라브의 비극 홀로도모르와 이를 담은 예술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What do you want to do?
2: I want to draw. Do you have crayons?
1: No, but I have colored pencils.
2: I can use them. I need black.
1: Let's draw and color.
0: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오늘의 중요한 단어들 draw, colored pencils 붙었어요. Use, need, black, color 이렇게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colored pencils. colored pencils이에요. color이 원래 색깔인데요. d 붙이면 색깔이 있는이에요. 여기다가 pencils이니까 색깔이 있는 연필? 그렇지. 색연필. colored pencils. draw. draw는 친구들도 알고 있죠. 이 draw는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이에요. A, W 발음할 때 입은 아처럼 크게 벌리고 목에서 소리는 약간 O처럼 어. 어, 요렇게 되면 좋아요. draw, draw. color, color이에요. 색깔이라는 뜻도 되고 동작으로 색칠하다 라는 뜻도 돼요. use, use. 사용하다, 쓰다 라는 거. 나 이거 써도 돼? 이거 좀 써도 될까? 이거 써봐. use. need. need는 무엇 무엇을 필요로 하다. 나 뭐뭐 필요해 하면 I need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 넣어 말할 수 있겠죠. black, black. 색깔 이름이에요. 검정, 검은색의 하고 꾸밀 때도 사용할 수 있죠. black은요 우리말로 블랙 본다고 해서 영어도 black 하면 안 되고 한 박자로 black, black. c도 k 소리 나고 k도 k 소리 나지만 소리는 한 번만 낸다는 거. CK는 덩어리로 생각해 줘요. black. 자, 그럼 대화도 살펴볼게요. 남자애가 물어봐요. What do you want to do? What, 무엇을 do you want to do?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니? 너는. 너 뭐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draw. 여자애가 하고 싶은 것은 draw. 나 그림 그리고 싶다. Do you have crayons? Do you have crayons? Crayons는 크레용, 그죠? 이렇게 짧고 통통하고 색칠할 때 쓰는 거.

0: No, 크레용은 없나 봐요. But I have color pencils. 크레용은 없지만 나는 색연필이 있어. But I have colored pencils. I can use them. 나 그거 쓰면 돼. them은요, 그것들이니까 여기서는 바로 앞에 나온 색연필이 되겠죠. 나 그거 쓰면 되겠다. I need black. 나는 검은색이 필요해. 남자아이가요. Let's draw and color. 우리 그림 그리고 색칠 하자. Let's 기억하죠. 뭐뭐 하자. 이렇게 대화 마무리됐네요. 자, 그럼 배운 단어와 대화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앱 준비됐나요? 이번 시간에는 Topic World의 149 눌러서 함께 해볼게요.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 넣어서 문장 만들기.
1: What do you want to do?
0: What do you want to do? 말하면서 찾으면 더 쉽죠? What do you want to do? 너뭐 하고 싶니?
1: I want to draw a car.
0: I want to draw a car. 나는 자동차를 그리고 싶어.
1: Let's color the car.
0: 이번엔 어때요? Let's로 시작했죠? Let's color the car. 색칠한다, 뭐를요? 자동차 색칠 하자.
1: I want to use crayons.
0: 나는 크레용을 사용하고 싶어. I want to use crayons. 이렇게.
1: I want to use colored pencils.
0: 조금 전 문장에서 이 크레용을 color pencils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말하면서 I want to use colored pencils. 저는 색연필을 사용하고 싶어요.
1: I want yellow.
0: 한번 더.
1: I want yellow.
0: 나는 무슨 색? 노란색을 원해. I want yellow.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Excellent.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그래요. 저는 파란색이 필요해요. 저는 노란색이 필요해요. 자, 친구들도 Let's Talk을 켜고 함께 시작해 봐요.
2: Let's color the sketch. Do
0: 아하.
2: you need cranes?
0: 물어보네요. Do you need crayons? 당신은 크레용이 필요한가요? 네, 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yes만 해도 되지만, do you? 하고 물어봤으니까, yes, I do. 가 좋겠죠. Yes, I do. 잘했어요, 친구들.
2: Great.
0: Okay.
2: I have some cranes.
0: 크레용 좀
2: What
0: 있대요.
2: color do you need?
0: What color do you need? 당신은 어떤 색깔이 필요한가요? 물어봤으니까 필요하다 need 써서 I need 하고 파랑색 할수 있죠? I need blue. 좋아요.
2: Here you are.
0: 줬어, 받았어.
2: Are you done?
0: are you
2: What
0: done? 다
2: other color do
0: 했나요?
2: you need?
0: 이번에는 또 어떤 색깔이 필요한지 물어보네요. What other color do you need? 그럼 이번에는 노란색 대답해 볼게요. 조금 전 문장에서 파란색을 노란색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할수 있어요. 같이 시작. I need yellow.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나요? Well
2: Here
0: done.
2: you are.
0: 잘했어요.
2: Bye.
0: 받았다. Bye. 좋아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우리 color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color이 들어간 다양한 단어를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color 이 들어간 말 알려줄래? color. 색, 색칠하다. coloring. 색칠. colored. 색이 있는 색깔을. colorful. 알록달록한, 화려한. 이야, color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뜻이. 일단 color 자체가 색, 색깔 이런 뜻 있죠? 뭐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도 color이라고 부르고, 색칠하다라는 동작도 color이에요. 여기다 ing 붙이면은요, 우리 동작에다 ing 붙여서 뭐뭐 하기 이렇게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coloring이니까 색칠. 뭐 색칠 공부 이런 말 하잖아요. 색칠은 coloring이라고 하고요. colored 우리 오늘 나왔죠. colored pencils 할 때요. 이 d 붙이면 그러그러한 이런 뜻이라서 색이 있는, 색깔이 있는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colored. 오케이. 그래서 색종이도 colored paper이고요. colorful 하면 알록달록한, 화려한 이런 뜻이 될 수 있겠네요. great. 이번 시간에는 색깔, 뭐 색칠하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 함께 배워봤어요. 배운 내용들은 잊어버리기 전에 앱을 켜고 펭수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기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개념완성 물리학의 16번째 시간이고요. 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력 완성 문제, 실력 향상 문제 계속해서 문항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걸을 수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면 당신은 의지박약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요.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의지가 없어요 라는 표현을 참 자주 합니다. 그리고 학부형하고 상담하다가도요, 우리 아이가 의지가 좀 약해요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나지 않겠지만, 당연히 생각나지 않죠. 두 발로 이 땅에 처음으로 딱 서던 그때가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 안 나지, 그치? 그리고 두 발로 이렇게 이 땅을 처음으로 발을 내딛고 걸음을 걷던 그때 그 장면도 생각이 안 나죠. 당연히 안 납니다.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는 어때요?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이 당연히 생각 안 나고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컸던 장면은 생각나는데, 여러분 한 발을 딛고요, 다른 발을 내딛는데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리고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겨내요. 그리고 걸어냅니다. 자전거도 결국은 잘 타요. 그 말은 이미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잠시 어떤 거에 좀 막혀가지고 내가 의지가 없나, 의지가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노력하고 있다면 그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활짝 꽃을 피는 시기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16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8번 문제 전 7번까지 했으니까요. 이번 시간 8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해결해 봐요. 두 가지 그림이 제시가 됐는데, 하나는 평형 위치에서 L만큼 압축해 놓은 상황, 질량이 M인 물체죠. 이 물체를 가만히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평형 위치에서 용수철과 분리가 되면서 VA라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제시가 됐고요. 두 번째 그림은 동일한 용수철이래. 여러분, 용수철이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용수철 상수 K라고 한번 해볼까요? K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야. 용수철 상수가 같다. 동일한 용수철.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은 질량이 2M인 물체 B를 2L만큼 압축했다가 가만히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평형 위치에서 물체가 용수철과 분리된 이후에 VB라는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VB분의 VA가 얼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마찰과 공기정이 무시가 되는 상황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요. 그렇죠? 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VA, VB, 요 B, VB분의 VA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인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용수철이 L만큼 압축됩니다. 그러면 지금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력 위치 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그쵸? 탄성력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면 1/2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했을 때 K 얼마큼 압축돼요? L제곱. L만큼 압축되니까 L제곱. 요만큼이 탄성력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예요. 여기다 이렇게 압축된 상태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라고 하니까. 괜찮아? 그러면 분리된 후에 물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야. 식을 놓게 되면 2분의 1 KL제곱은 2분의 1 MVA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지울 수 있는 거 지워보고 우리가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보면 2분의 1 이렇게 지워지고요. VA제곱은 이렇게 넘어가면 M분의 K, L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VA 값도 구할 수 있겠죠. 루트 씌우면 되니까 VA는 루트 M분의 K 그리고 L. 이것이 VA예요. 자, 나인 상황에서 VB도 한번 구해봅시다. 나인 상황에서 지금 2L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위치 에너지밖에 없어요. 탄성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이니까 2분의 1 K. 같은 용수철이죠. 동일한 용수철 상수 K 이렇게 써주고, 압축된 길이가 2L이야. 2L 제곱하면 4L제곱입니다. 4L제곱은, 이게 모두 운동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죠. 2분의 1. M. 여기 조심해야 돼. M이 B의 질량인데, M이 아니야. 그쵸? 얼마야? 2M이야. 그래서 2M. 2M, V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 양변에 이렇게 2분의 1 지워봐요. 지워보고 이렇게 약분해봐. 이렇게 약분해볼까요? 그러면 VB제곱에 대해서 먼저 한번 놔볼까? VB제곱은 이렇게 넘어가면 m분의 k, m분의 k, 2k가 되겠다. 2k. 그쵸? 여기 2가 살아있지? 그 다음에 l제곱. 이렇게 됐기 때문에 VB는 루트 M분의 2K 곱하기 L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VB분의 VA를 묻고 있잖아.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누면 결국 지워지는 거 L 이렇게 지워지고 루트 M분의 K가 지워지겠네. 루트 M분의 K, 루트 M분의 K가 지워지니까 여기 루트 2가 남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VB분의 VA는 루트 2분의 1이야.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정답이 뭡니까? 2분의 루트 2,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중요한 건 마찰과 공기저항이 무시가 되는 상황 속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L만큼 압축되고 2L만큼 압축됐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력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 그 탄성력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을 여러분들 식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VA와 VB에 대한 값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나눠주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번 문제는, 지금 A와 B가 충돌하고 있고요. 충돌 과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충돌 이후에 A는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요. B는 용수철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X만큼 밀고 들어가서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 제시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던 충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자? 첫 번째,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먹자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을 했으면 아주 잘한 거야. 자, 일단 용수철은 생각하지 말고 A와 B의 충돌 과정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B는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의 운동량은 0이에요. 0. A는 질량이 m이고 속도가 2v야. A의 운동량은 2mv야.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함이 보존되는 거죠. A의 운동량이 보존되는 게 아니야.

살짝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충돌 A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치?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던 A가 왼쪽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이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했지? 부호로 표시했잖아.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입니다. 충돌한 후에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MV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플러스 B의 운동량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충돌 과정에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두 물체 사이의 충돌만 고려한다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생각할 수 있고요. 요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 AB의 운동량의 합인 EMV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MV의 운동량에 가진 A가 있다면 B는 운동량이 3MV여야 돼. 3MV. 그래야 두개 더하게 되면 운동량이 EMV. 이렇게 돼서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 자,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충돌 후 A가 용수철에 부딪히기 직전까지 어떤 운동을 하냐면 등속 운동을 할 텐데요. 속도가 얼마냐면 운동량이 3MV니까 B의 속도는 V가 된다는 거야. 충돌 전 용수철과 충돌하기 전까지 물체 B는 속도가 V인 속도로 이렇게 운동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다음 이렇게 B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한번더 적용하는 거예요. B는 지금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 이 운동 에너지가 용수철을 쭉 압축하는 과정에서 탄성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AB의 충돌 과정을 통해서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 두 번째는 B와 용수철. B의 운동 에너지가 용수철을 쭉 압축하는 과정에서 탄성적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과정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B의 운동 에너지 1/2. 운동 에너지는 2K 이렇게 쓸수 있고요. B의 질량은 3m야. 3m. 속도는 v라고 했어요. v제곱은 2/1. 근데 뭐로 바뀌어요? 전부 탄성 위치 에너지 2/1 K. 용철 상수를 K라고 했을 때 얼만큼 압축됐다라고 했어요? X만큼 압축돼서 속력이 0이 됐다라고 나오니까 압축된 길이가 X야. 그러니까 X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이 정도로 문제 해석을 한 다음에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같이 골라보자고요. 기억부터 봅니다.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기억나? 그래, 충격량은 I라고 쓰고 충격량의 크기는 둘 사이의 충돌 과정에서 주고받는 힘, 충격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쵸? 힘과 시간을 곱한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충돌 과정에서 A와 B 사이에 주고받은 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하면 안 되지. 단순히 이 식으로 문제를 풀수 없으면 충격량의 크기와 뭐가 같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 크기하고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예요. A의 처음 운동량 얼마였어? EMV였단 말이야.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MV가 됐지? 얼마큼 변한 거야? 3MV만큼 변한 거야. 3MV. 방향을 고려해야 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MV, 마이너스 EMV. 그럼 마이너스 3MV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M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크기는 3MV가 된다. 그래서 기억해서 얘기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MV가 아니라 3MV가 맞겠고요. 니은, A와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V다.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V. 어떻게 구했죠?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 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니은, 맞아요. 디귿, 용수철의 용철 상수가 얼마겠는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지만 이미 우리는 B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을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이 식을 통해서 K 값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요? 자, 양변에 지워질 수 있는 거 지워보고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지워.

이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요 k 값이 얼마야? 이거 묻고 있으니까 이거 넘기면 되잖아? 그래서 k는 x제곱분의 3mv제곱. 이거죠. 이게 k 값이야. 그런데 디귿에서는 x제곱분의 mv제곱이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 3자가 빠졌네요. 디귿은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니은만 맞는, 기억도 틀렸으니까 니은만 맞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함께 사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찰과 공기 저항력이 무시가 되는 상황 속에서 평형 위치에서 용수철을 A만큼 압축해서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압축했어요. A만큼. 지금 어디가 평형 위치냐면, 여기가 평형 위치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평형 위치야.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않고 압축되지도 않은 원래 길이. 여기야. 여러분, 원래 길이면 여기서 이렇게 압축하잖아. 그러면 탄성 위치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손을 가만히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탄성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뀌고. 그쵸? 그 다음에 더 이렇게 더 늘어날 수 있겠지? 더 늘어나면 점점 속력은 감소하겠죠? 운동 에너지가 탄성 위치 에너지 형태로 바뀌고. 그때 오른쪽 그래프가 뭐야? 아, 가만히 놓았을 때 이동 거리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괜찮아? 봐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왜 점점 빨라지는지.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 아니야? 언제 제일 커요? 바로 S만큼 이동했을 때 제일 크대. 그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야.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속력이 최대라는 거야. 그쵸?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 속력이 최대야. 왜 속력이 최대일까를 한번 생각해볼까? 여기 물체를 가만히 놓게 되면 물체가 받는 힘은 탄성력이라는 힘을 받아. 탄성력의 방향은 어디죠? 여기. 평형점. 평형 위치라고 하는 여기요. 이쪽 방향으로 탄성력을 받는 거야. 바로 이쪽 방향이지. 그 물체를 가만히 놓게 되잖아. 그러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탄성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라지지. 빨라지다가 여기에서 제일 빨라요. 속력이 최대야. 속력이 최대라는 이야기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야. 평형 위치에서. 그치? 그러면 평형 위치를 지나면 이 물체가 받는 탄성력의 방향은 왼쪽이 돼. 왼쪽이란 말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다가 정지하는 거지. 느려지니까 운동 에너지도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아닙니까? 괜찮아? 그 말은 지금 평형 위치에서 A만큼 압축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S만큼 이동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다.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평형 위치야. 그럼 얼마큼 이동한 거야? A만큼 이동했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S만큼 이동했대. 그럼 A는 S하고 같은 거야. 맞아요? 평형 위치를 지나가면서는 속력이 감소하니까 이렇게 운동 에너지도 감소하고요. 그쵸? 자, 오케이. 이 정도 해석을 하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기억. S는 A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기억. 맞는 설명이 되겠고. 니은. 용수철 상수는 A제곱분의 E2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봐봐. 지금, 용철 상수라고 하는 건 K값이죠. K값. E0가 뭐예요? E0는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야. 맞습니까? 이 운동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곳은요, 평형위치를 통과할 때야. 평형위치다라고 하는 것은 X가 0일 때야. 그럼 탄성 위치 에너지가 0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만큼 압축했을 때의 탄성 위치 에너지가 이게 최대거든. 바로 이 탄성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를 바뀐 거야. 탄성 위치 에너지 얼마죠? 탄성 위치 에너지는 A만큼 압축했을 때 2분의 1

K A 제곱이거든. 이것이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요. 어느 점에서? 평형 위치를 통과할 때. 그런데 그 운동 에너지가 E제로란 얘기야. 그러면 아, 이 에너지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평형 위치를 통과하면서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E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결국 니은에서 묻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E제로라는 표현도 있고 A에 대한 표현도 있고 하니까 요식을 통해서 구하는 거야. 요식을 통해서. A만큼 압축됐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평형 위치를 통과했을 때, 통과할 때의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이때는 탄성력 위치 에너지, 이때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니까요. 이 식을 통해서 K 값을 구해보면 K는 A제곱분의 E2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니은에서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디귿, 이동거리가 2분의 1 S일 때 2분의 1 S라고 하는 것은 S가 A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아, 이동거리가 2분의 1 A일 때 그러니까 평형 위치로부터 2분의 1 A만큼 압축되어 있는 그곳을 통과할 때라는 말이야. 그때 용수철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4분의 1 E0다라고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봐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한번 구해 봅시다. EP라고 해볼게. 여기를 통과할 때 탄성력 위치 에너지를 EP라고 한번 해봅시다. 2분의 1 K X제곱인데요. X가 얼마냐면 압축되거나 늘어난 길이인데 여기에서는 2분의 1 A인 점. 압축된 길이가 2분의 1 A인 점을 통과할 때야. 이거 제곱하면요. 4분의 1 A 제곱이 되지. 맞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니은을 풀때 어떤 것을 이용했냐면 2분의 1 KA제곱이 E0였단 말이에요. A만큼 압축됐을 때의 탄성력 위치 에너지가 E0하고 크기가 똑같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봐봐. 2분의 1 KA제곱 이게 얼마야? 요게 E0라는 얘기야. E0. 그러니까 이만큼 이동했을 때 용수철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요? 4분의 1 E0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 디귿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그때 탄성력 위치 에너지는 4분의 1 E0다라고 하는 것. 어때요? 맞는 설명이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 전환 과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문항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왜 이때 제일 빠르고? 양 끝에서는 속력이 어떻게 되고, 탄성 위치 에너지는 언제 최대고, 운동 에너지가 언제 최대인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고 넘어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번 문제 갈까요? 11번 문제는 마찰 구간이 나와요. 마찰 구간을 물체가 통과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마찰 구간을 통과할 때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지, 그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봅시다. 질량이 애민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물체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면 이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데요. 2분의 1mv 제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찰 구간을 통과해. 그럼 에너지가 감소한단 말이야. 마찰력이 한 1만큼 에너지가 감소할 거예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찰 구간을 지나간 물체, 질량이 애민 물체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때 어떤 속도, V'이라고 한번 해볼게. V'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용수철하고 만나서 용수철을 A만큼 압축한 상태에서 속력이 0이 됐대. 그 말은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탄성력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이런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조금 전에 우리가 마찰 구간을 통과하기 전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찰 구간을 통과하면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걸 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이렇게. 봐봐. 2분의 1 mv 제곱이었는데 마찰 구간을 통과하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이만큼 줄어들었어. 마찰력이 한 일만큼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요 차이가 됐고요.

결국 이만큼 에너지 가져가다가 전부 뭐로 바뀌었어요? 탄성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단 말이지. 탄성 위치 에너지. 탄성 위치에는 식이 어떻게 돼? 2분의 1 kx제곱이잖아. 그런데 a만큼 압축했다라고 하니까 2분의 1 kA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놓쳤을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읽고 밑줄 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돼. 문제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찰 구간을 지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이만큼이죠. 얼마인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마찰력이 한 일만큼. 이만큼은 뭐하고 똑같냐면, A만큼 압축됐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와 같다라는 말이야. 아, 이 크기하고 요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얘랑 얘랑 크기가 똑같단 얘기야. 그 말은 이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운동 에너지의 절반이 여기서 줄어들고 그 절반이 탄성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얼마냐면 4분의 1 mv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마찰력이 물체한 일이에요. 마찰력이 물체한 일. 그 다음에 이것도요. 뭐하고 똑같아? 4분의 1 mv 제곱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야. 두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 mv 제곱이 되잖아. 이렇게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밑줄 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힌트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해석을 하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기어. 마찰 구간을 지난 후부터 용수철에 접촉하기 전까지 물체의 속력은 2분의 1V다 라고 했어요.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줄었죠? 2분의 1MV 제곱이었는데 4분의 1MV 제곱만큼 감소했으니까 4분의 1MV 제곱이 된 거야. 마찰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MV 제곱입니다. 얼마큼 감소했어요? 2분의 1 감소했단 말이야.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감소했다라고 하는 건 속력은 루트 2분의 1 감소한 거죠. 속력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의 속력이 V다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V 프라임이라고 놓았던 요 V 프라임은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맞아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만큼 감소한 거죠. 루트 2분의 1.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감소하면 속력은 루트 2분의 1이요. 루트 2분의 1. 그 제곱해야 2분의 1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에서 얘기하는 물체의 속력은 2분의 1V다라고 한 설명은 틀린 설명이 돼요. 자, 니은. 물체가 용수철을 압축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감소량 얼마? 4분의 1MV 제곱이요. 그만큼이 탄성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고요. 4분의 1 mv 제곱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그렇죠. 지금 운동 에너지 감소량 이 부분은 결국은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절반 여기서 감소하고 절반 남았는데 그 절반이 탄성 위치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니은은 맞는 설명. 기억은 틀리고. 디귿. 용수철에 용수철 상수가 얼마겠는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4분의 1 mv 제곱은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 mv 제곱이었는데 이게 전부 탄성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단 말이야? 2분의 1 ka 제곱. 여기서 k 값 구하면 디귿에서 묻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2분의 1 이렇게 지우고요. 그 다음에 K는 넘어가면 2A제곱분의 MV제곱, 2A제곱분의 MV제곱.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괜찮죠? 문제를 꼼꼼히 읽자라고 하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 정답 4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12번 문제 갈게요. 줄의 실험 장치네요. 지금 추를 낙하시키면서 추가 낙하함에 따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회전 날개가 회전하네. 여기 물이 들어있고 물의 온도를 측정했더니 물의 온도가 올라갔대요. 물의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을 함께 시켜주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 이렇게 낙하하는 동안 추는 무슨 운동을 했냐면 등속도로 낙하했대. 등속도로. 아, 지금 추가 이렇게 낙하할 때 속도가 일정했대. 여러분, 저하고 몇번 연습을 했었는데 이거 기억나? 어떤 물체가 빗면을 따라 이렇게 내려온다? 내려오다가 중간에 마찰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응? 마찰 구간에 요 높이, 이 높이에 대한 부분이 뭐 H다라고 하고요. 어떤 물체의 질량이 M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마찰 구간 내려오는 동안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지?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야? 그쵸? 근데 마찰 구간이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일정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똑같다. 그쵸?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감소한 중력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죠? 이 물체가 추가 낙하할 때 속도가 일정하대. 그 말은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요. 뭐가 변하죠? 중력 위치 에너지만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 그 말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면 또 무언가 에너지가 생겨야 될거 아니야. 여기에서 열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이 회전 날개가 돌아가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지. 열이 발생하니까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걸 확인하자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걸 해결해 봅시다. 추가 낙하하는 동안 추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맞는 설명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괜찮죠? 기억 맞고요. 자, 니은. 추가 낙하하는 동안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아니죠. 지금 물 분자는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야. 열에 의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결국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잖아. 니은 틀린 설명. 디귿. 추의 낙하 거리가 클수록 낙하 거리가 크면요. 여러분들 감소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더 커지겠지. 그러면 더 많은 열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물의 온도는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의 온도 증가량은 커진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기역과 디귿이 맞는 정답이 3번이네요. 괜찮아요? 자, 넘어갑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모닥불에서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열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열의 전달 방식 ABC, A, B, C. A는 고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어떤 전달 방식이에요? 전도죠. 전도. 그 다음에 밀도 차이에 의해서 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거 바로 대류네요. 대류.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전달돼요. C, 이거 뭐예요? 복사네요.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보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요. A. A는 대류다. 아닙니다. 고체에 의한 열 전달 방식 전도예요. 전도. 기억은? 틀린 설명. 니은. 에어컨을 실내의 위쪽에 설치하는 것은 B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어떻습니까? 위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 밀도 차이에서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의 순환이 잘 된단 말이야. 맞지? 대신 따뜻한 바람은 어디에서? 아래쪽에 있어야 돼. 위쪽에서 이 에어컨과 같은 곳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발이 시려운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니은은 맞는 설명. 디귿. 뜨거운 냄비를 옮길 때 두꺼운 장갑을 끼는 것은 C에 의한 열의 전달을 막기 위한 것이다. 두꺼운 장갑을 끼는 건요. 이거 열 전도율이 작은 걸 이용하는 거지 전도에 의한 열 전달 방식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니은만 맞는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요.
자, 지금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요. 그림은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올라가서요. 결국 구름이 생성돼요. 이거 물방울이죠, 물방울. 자, 그런데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과정 1에서 공기 덩어리가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이,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 외부와 열 출입이 없이 열을 흡수하지도 않고 방출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상승을 한대요. 상승을 하면서 팽창을 하거든. 부피가 커집니다. 자, 우리가 열역학 1법칙 기억나십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요.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기억나? 기억나야 돼. 그 봐봐. 여기서 열 전달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0이죠? Q가 0이야. 열 출입이 없이, 열 출입이 없이. Q가 0. 흡수한 열도 없고요. 방출한 열도 없습니다. 0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면서 부피가 커지고 있거든. 부피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표현했죠? 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요 W라고 하는 건 P 델타 V였잖아. 부피가 커지면 일을 한다. 부피가 줄어들면 일을 받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일을 하는 거예요. 두개 더해서 0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여러분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감소해야 돼. 두개 더해서 0이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공기 덩어리와 외부 사이의 일을 하고 있죠. 부피가 커지면서. 그 다음에 공기 덩어리의 온도 변화. 지금 두 개는 크기가 똑같고, 이게 플러스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거든.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쓰면 되고요. 근거는 열역학 제1법칙을 쓰시면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 괜찮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정 2에서 수증기와 외부 사이의 열 출입 과정과 응결 과정에서 수증기의 온도 변화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봐봐. 얘가 가열 시간이고요. 여기가 온도죠. 요 그래프 정도는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이요.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얼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얼음과 물이 있는 거죠. 얼음이 물로 바뀌는 거야. 상태가 변하는 거지. 그다음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이 쭉 열을 가해 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높아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태가 변해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수증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때요. 여러분들, 얼음이 물이 된다라고 할 때는 열을 흡수해야 되는 거죠? 열을 흡수해야 돼요. 융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온도는 변하지 않아.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상태만 변하는 거야. 상태만 변하죠. 잠열. 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잠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을 가해주면 이때부터 여기는 다 물이에요. 물. 온도가 쭉 변해요. 열을 가해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아.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물이 수증기로 간다. 기화라고 하죠. 그때 기화 열을 흡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는 열을 흡수하는 것이고요. 반대 과정은 어때? 반대 과정은 수증기가 이렇게 물이 될수 있잖아. 맞죠?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 액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액체, 물방울로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응결이라고 표현해요. 응결. 그러니까 이때는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결 열이라고 하는 건 방출하는 거죠. 방출. 여기서 2번 질문에서 물어본 게 응결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 열 출입 과정을 이야기하라라고 했으니까 상태가 변할 때 열이 출입할 때그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수증기 상태가 물이 될때 이때는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 반대 과정은 열을 흡수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변할 때는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면
2번에서 묶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죠.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번 문제로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단열된 실린더에 이 안에 기체에 열을 공급하였더니, 열을 공급했더니, 이렇게 피스톤이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났어요. 델타 L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냈대요. 자, 이 상황. 자, 그런데 여기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야.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부피가 커졌습니다. 우리 압력 부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압력이 있었을 거 아니야.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P. 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부피가 증가한 거죠. 그렇죠? 이런 그래프. 이렇게 된 거야. 상태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부피가 커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열역학 1법칙도 한번 써볼까?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돼요. 지금 열을 공급해 주었단 말이야. 이 기체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한 거죠. Q의 부호가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에 부피가 커졌잖아. 커졌으니까 일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W의 부호도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요. 이 안에는 온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을 흡수했으니까 온도는 증가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상태와 여기 상태를 비교하면 이쪽이 온도가 높은 상태야. 내부 에너지가 큽니다. 아래보다는 위가 내부 에너지가 크고요. 온도가 높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 보기에서 묻는 것을 한번 해결해 볼까요? 기체의 온도는 낮아진다? 아닙니다. 온도가 높아져요. 내부 에너지가 커졌거든.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니은, 기체가 피스톤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P 곱하기 A다라고 했는데, 압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기억나요?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야. 그래서 F를 A로 나눠준 거란 말이야. 그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니은에서 묻고 있는 기체가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F는 이렇게 넘기면 P 곱하기 A가 된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디귿.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요거 묻고 있거든요. W. W는 P 델타 V야. 조심해야 돼. P 델타 L이 아니야. 부피의 변화량이에요. 부피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단면적과 요 길이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델타 L이 돼요. A 곱하기 델타 L이 부피의 변화량. P 델타 V. 이것이 기체가 한 일이 맞는 거죠. 디귿.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마지막 1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낯설고요. 새로운 유형의 문항입니다. 열기관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열기관 A와 열기관 B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열기관 A의 열 효율과 열기관 B의 열 효율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기관 A는 온도가 높은 고열원으로부터 Q라고 하는 열을 흡수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일하는 데 썼을 거고, 그 중에 일부는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방출했을 거야. 그 열을 열기관 B가 흡수한 거야. 그 중에 일부는 일하는 데 쓰고, 그 중에 일부는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을 방출했죠. 그쵸? 열기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열 효율이 나왔는데요. 열기관 A의 열 효율이 얼마라고 제시가 됐습니까? 5분의 2래요. 5분의 2. 여러분 잘 봐봐. 열 효율은 흡수한 열 중에서 얼만큼 일하는 데 썼니? 이거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럼 이렇게 한번 놔보자고요. 이렇게 어떻게 놓냐면, 봐봐. 흡수한 열을 5라고 한번 해봐. 5. 5라고 하면 그 중에서 얼만큼 일한 거예요? 5분의 2잖아. 2만큼 일한 거야. 그럼 방출한 열은 얼마가 돼요? 방출한 열은 3이 되겠네. 그치? 5 중에서 2만큼 일하고 3만큼 방출한 거야. 괜찮아? 그러면 여기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것으로 바꿔보는 거죠. 얼마큼 흡수했다라고 했어요? Q만큼 흡수했다라고 했어. Q. 그러면 얼마큼 일한 거야? 5에? 5분의 2만큼. 그러니까 5분의 2Q만큼 일을 했고, 나머지 5분의 3Q만큼 방출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열 효율을 해석하면 조금 깔끔해. 효율적이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기관 B를 보면요. 열기관 B는 열 효율이 3분의 1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아, 흡수한 열이 3이면 한 일은 1이고 방출한 건이 차이 2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흡수한 것은요, 여기서 방출한 만큼을 흡수한 거야. 그러니까 5분의 3Q만큼 흡수한 거야. 그쵸? 그 다음에 한 일은 이거의 3분의 1이잖아. 이거의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아, 5분의 1Q만큼 일했고, 5분의 2Q만큼 방출했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 효율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하자고요. 열 효율이 얼마다라고 나오면, 아, 흡수한 것이 얼마일 때, 그때 얼마큼 일했고, 방출한 것이 얼마다. 라고 정의하고 가면 문제 풀때 훨씬 쉽게 풀수 있어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은 B가 A에서 흡수한 열은 5분의 3Q다라고 했어요. B가 A에서 흡수한 열은요, A에서 방출한 열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묻고 있는 거야. 이거. 5분의 3Q. 이만큼 방출했고요. B는 5분의 3Q만큼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W가 얼마냐? W 여기 있잖아. 열기관 B에서 한 2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 5분의 3Q 이렇게 되고, 여기 얼마큼 일했어요? 5분의 2Q만큼 일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기관 B의 열 효율을 통해서 얼만큼 일을 했어요? 5분의 3Q 중에서 5분의 1Q만큼 일을 했고, 방출한 건 5분의 2Q만큼 방출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수 있겠지? 니은에서 묻고 있는 게 그거 아니야? W가 얼마냐? 요거야. 5분의 1Q. 맞는 설명. 기억도 맞고요. 니은도 맞고. 디귿 볼까요? AB가 연결된 열기관의 전체 열효율. 야, 전체.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보자는 거야. 하나. 하나로 봤을 때 효율이 얼마야? 열효율을 구하는 과정은 흡수한 열 중에서 얼만큼 일하는 데 썼니? 이거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는 Q만큼 흡수했고, 얼마큼 방출해요? 5분의 2Q만큼 방출한 거야. 한 일은 여기요. 5분의 2Q 더하기 5분의 1Q니까 5분의 3Q가 되네. 5분의 3Q. 그러니까 봐요. Q만큼 흡수했고, 한 일은 열기관 A와 열기관 B에서 한 일을 더해보니까 5분의 3Q야. 이렇게. 그럼 QQ 이렇게 지워지잖아. 남는 게 뭐예요? 5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AB가 연결된 열기관의 전체 열 효율은 5분의 3이다라고 하는 디귿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실력 향상 문제 16문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문제 하나 속으로 할수 없는 좋은 문항, 여기에서 좋은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시험에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요. 저하고 맞춰보면서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알수 있었다면 저는 더없이 행복할 것 같고 그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1등급을 향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난이도 있는 문항들을 함께 살펴볼 테니까 미리 풀어오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미적분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미적분 강의를 맡게 된 남철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이 15시간

동안, 선생님 그래도 수능 특강 미적분은 45강 동안 했거든요. 근데 15시간 동안 이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수능 특강 강좌입니다. 이 강좌 구성 및 특징, 또 활용법에 대한 안내, 오리엔테이션에 남겨둘 테니까 확인하고 오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우리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중단원을 얘기하는 거고, 2시간 동안 앞부분은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내신에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 반드시 챙겨야 돼.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간에 또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 있어. 그런 이야기까지 좀 이번 시간에 다뤄보고요. 다음 시간에 좀 심화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유형 중에 가장 첫 번째,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능 특강 문제를 좀 발췌해 봤는데, 일단은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극한값 계산이에요. 그럼 이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과는 다르거든요. 학교 시험에서는 서술형, 논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제 1번을 제가 첫 번째 문제로 가지고 온 이유가 실제로 이 문제가 수능 문제이거나 아니면 선택형, 즉 객관식 문제라면 많은 학생들이 그냥 답으로 암산으로 그냥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요거를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자, 5개념 풀이죠, 원래는. 그랬더니 얘가 5야. 5, 4, 20 더하기 1이니까. an이 5로 수렴해. 그냥 여기다 5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가 돼요? 이렇게 5 집어넣고. 예, 그럼 여기는 10이 되고 5n이고 4, 5, 20. 20분의 5 하니까, 답은 4분의 1. 끝났습니다. 푸는데 20초도 안 걸려요. 예, 10초도 안 걸리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서술형에서 사실 이렇게 풀면 잘못된 거고요. 객관식에서도 그냥 이거는 얘를 만족하는 수열 하나 중에 하나, AN은 5라고 하는 5555라는 수열 하나 특정한 걸 찾아서 답을 찍은 거지. 엄밀한 풀이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잘못된 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객관식일 때 이렇게 빨리 풀수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완벽하고 논리적이고 엄밀한 풀이를 설명할 수 있을 때, 빠르게 그냥 이렇게 찍어, 나는. 그러면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냥 처음부터 이런 풀이만 할줄 알고, 엄밀한 풀이를 할줄 모른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첫 번째 기본 유형을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로 가지고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은, 논술형 답안 쓸 때요. 치환입니다. 치환. 제가 이제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자, 두 번째는요. 식변형이에요. 자, 치환과 식변형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서술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α가 예를 들어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a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라고 하면 알파로 수렴해요. 이거 우리가 그냥 공식처럼 쓴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 두 수열이 각각 수렴할 때 더하고 빼고 실수배 따로따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곱하는 거 따로따로 가능하고요. 나누는 거 분모 0 아니고 아닐 때 따로따로 리미트가 붙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얘를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만약에 내가 얘를 치환했다라고 하면, bn의 극한은 0입니다. 그런데, an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bn 더하기 알파가 돼서, 아,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그냥 알파로 수렴, 알파라는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0 더하기 알파니까 알파로 수렴해요. 이런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혹은, 자, 곱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런 것좀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ANBN이 베타로 수렴하고, AN이 알파로 수렴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객관식 풀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답을 쓰거든요. 아, 얘가 알파로 수렴해? 얘가 베타로 수렴해? 그럼 BN은 어디로 수렴해?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해.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bn이라고 하는 친구를, bn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렴하는 두 수열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anbn을 뭐로 나눕니까? an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분자는 베타로 수렴하고 분모는 알파로 수렴해서

알파군의 베타로 수렴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이런 말을 여러분이 하고 싶다면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됩니까? 그렇지, 그렇지. 누가? AN이 0이 아니고요. 알파가 여기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개념들 여러분 챙겨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형일 때는 치환 또는 식변형을 이용해서 답안을 써야 된다고. 제가 이 문제를 학교 시험 서술형 평가 대신 논술형 평가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뭐 물론 이제 식변형이 더 쉽긴 하겠지만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일 때 답안을 좀 보여드릴게요. 치환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새로운 수열 BN이라 하자. 자, 그렇다면 BN은 7로 수렴할 거다. 그러니까 A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고 BN이 7로 수렴하는 것을 이용해서 AN의 그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풀이 조금 더 간결하게 써볼까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 이 친구의 극한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에 관한 AN을 BN에 관한 식으로 풀면 3배 BN이고 4로 나누게 되면 자, 4분의 3 BN이고요. 넘기고 4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BN이 7로 수렴하니까 4분의 3 곱하기 7 빼기 4분의 1, 4분의 20에서 AN의 극한은 5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서술형이라면 일단 크기 풀이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AN의 극한값 5를 정확한 논리로 찾았느냐가 총체적인 첫 번째 채점 기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이제 AN의 극한이 5니까 이 친구를 구해보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N이 5가 아니고 AN의 극한이 5거든요. 5로 수렴해. 4로 수렴해. 근데 5로 수렴하는데 N이 붙었으니까 무한대로 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꼴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유형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꼴 파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 자, 이 친구를 말하겠죠. 분모 문자를 n으로 나누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2배 an. 자, 더하기 5. 자, n으로 나누면 an 곱하기 an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분자는 5로 수렴하는데 분모는 무한대로 갑니다. 0으로 가요. 이런 것쯤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따라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에 의해 5 곱하기 5 빼기 1분의 5 해서 약분하면 정답은 4분의 1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보여드렸던 10초, 20초짜리 풀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이 풀이를 쓸 수 있는 학생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10초, 20초짜리 풀이를 한다. 객관식이라고 해서 그건 인정이라는 거죠. 네, 내신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수능 공부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설명하지 못한 채 그냥 이거 보고 이거 오 집어넣어갖고 그것만 계산할 줄 안다면 잘못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첫 번째 내신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한 번 더 우리 수능특강 문제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레벨 1의 1번 제일 쉬운 문제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봐봐. n제곱 더하기 1 nan 3이야. 이거 3에 나면 되겠네. 3에 나면 그 여기다 3n 여기다 3n, 4n, 2n, 8n분의 n, 8n제곱분의 n제곱인가? 8분의 1, 답. 이것도 5초 컷입니다. 10초 컷이고. 하지만, 그쵸? 그렇게 풀이를 하면은 원래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얘를 만족하는 수열 중 하나를 찾아서 답을 찍은 거다. 그러면 학교 시험에 서술형일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게 왜 자꾸 제가 서술형을 강조하냐면 서술형 1번 문제로 출제하기 너무 좋아요. 학생들이 실수 많이 하거든요. 논리적인 실수.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치환을 이용한 풀이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n제곱 더하기 1분의 자, nan을 뭐라고 하자? bn이라 하자. 그러면 자,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됩니까?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n분의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bn이 돼요. 그럼 여러분, bn이 지금 3으로 수렴합니다. 얘는 무한대로 가요. 그럼 AN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러면 AN이 어떻게 수렴합니까? 여기서 센스 있게 뭐예요? 얘를 N으로 나눠준다면 N분의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지금 리미트를 안 붙였기 때문에 화살표를 쓴 겁니다. 여기도 원래는 등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리미트 안 붙였을 때는. 자, 이 친구가 1로 수렴하고

자, BN이 3으로 수렴하니까 N분의 AN의 극한값은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얘도 채점 기준을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이 친구를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성질을 이용해서 N분의 AN의 극한을 정확하게 찾았느냐. 두 번째, N분의 AN의 극한을 이용해서 주인식의 극한을 구했느냐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N인분 만들어 갈 때,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n분의 an을 극한을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분모 분자를 각각 여기 n제곱, 즉, nn으로 나누게 되면, n분의 an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쓸게요. 자, n분의 an 마이너스 1입니다. 자, n분의 an의 극한이 3입니다. 3 더하기 1 곱하기 3 빼기 1분의 1. 정답은 8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최고다! 되겠습니까? 내신 기본 유형 1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문제를 서술형이 나왔다면 예, 제대로 맞췄다 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도 제가 1, 2로 나눴어요. 그래서 1은 우리 부정형의 꼴 파악을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하는 것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계산하는 것 을 내신 기본 유형 2-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1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의 뭡니까 우리 차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고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인 개수의 비를 수렴하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말하기 이전에 사실 가장 기본적인 정석적인 풀이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자,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지금 대부분 무리식이잖아요. 무리식인 경우는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한다가 정석이고요. 자,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하는데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고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만약에 여기에 2가 됐어. 그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유리화를 하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완전제곱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수능 개념이라든가 수능 특강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n 플러스 1이니까 n이 없어져서 1로 수렴하는구나. 맞아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1이 없어도 똑같이 얘를 완전제곱꼴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얘랑 얘랑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근호를 빠져나올 때 누가 역할하는 거야? 이 n의 개수가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다 어떤 상수항이 붙어도 극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n 플러스 1이라고 보고 1로 수렴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지만 이거는 이런 표현을 좀 제가 그 EBS 강의 중에 이런 단어를 쓰긴 좀 그렇지만 뭐 하나의 뭐 스킬이라고 한다면 수학 문제를 푸는 선생님 제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예요. 사실은 스킬 요령이라고 한다. 요령 똑같은 말인가? 하여튼 요령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런 거는 못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정석적인 방법으로 유리화하셔도 돼요. 다만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뿐입니다. 가볼게요. 유제 3번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뭐야? 그냥 유리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 암산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루트 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2n을 분모 분자에 곱하시면 됩니다. 루트 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루트 자 n제곱 더하기 2n 좋아요. 자 그리고 분자의 이 친구도 있잖아. 아까 설명했던 건데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간다며. 아 루트 n제곱 더하기 1 플러스 n을 분모 분자에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합차공식에 의해 n제곱이 없어지고 5n 빼기 2n 3n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n제곱 없어져서 1만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n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됐고 그렇죠. 이 친구 루트 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2n이 남고요.

자, 여기 분모에 누구 남아요? 루트. 자, n제곱 더하기 1 플러스 n이 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자, 앞에 있는 친구 3분의 1로 수렴하고요. 자, 이런 경우는 원래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야 합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인 n으로 나누는 거니까. 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최고차항인 개수의 비로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루트 1 더하기 1, 루트 1, 플러스 루트 1. 어차피 1이겠군요. 1. 따라서 정답 뭡니까? 3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가 이렇게 계산되고 하는 것까지는 지금 이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 배우는 친구가 지금 이 내신 만점 수능특강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기초는 되는 친구들이 지금 이제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특강으로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죠? 혹시 이게 안 돼.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능 개념 강의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출을 가지고 온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제 출제할 때 학교 시험을 문제를 낼 때는 지금 수능특강을 베이스로 하는 거잖아요. 뭐 부계절 쓰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수능특강 문제를 뭔가 변형할 때는 그냥 단순히 수능특강 문제에서 뭐 숫자만 바꾸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럼 그 문제 갖고 있는 형식, 대신 그 문제 갖고 있는 출제 원리,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형을 하는데 매우 비슷한 느낌이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근데 다릅니다. 근데 이거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얘는요 분모 분자가 사실은 제가 아까 유리화를 통해 풀었지만 완전 제곱골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없어져서 뭐가 됩니까? 분모가 어디로 수렴해? 분모가 2분의 3으로 수렴하고 분자도 이걸 집어넣게 되면 루트 n4제곱 더하기 n제곱 얘가 집어넣게 되면 n4제곱 더하기 n제곱 맞죠? 마이너스 n제곱 하면 얘가 n제곱 더하기 2분의 1 빼기 n제곱이니까 2분의 1로 수렴해요. 그 분자가 2분의 1로 수렴하고 분모가 2분의 3으로 수렴하니까 아까처럼 3분의 1 이렇게도 답이 나와요. 하지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한 얘기는 요 n만 집어넣으면 이 친구 따로 수렴하고 이 친구 따로 둘 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서 따로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유형은 비슷하지만 방금 드렸던 완전제곱골을 이용한 방법을 바로 못 쓰게끔 문제를 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숫자 몇 개 바꾸면은 아까 했던 수능특강 문제 변형에서 얼마든지 내신에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표적인 기출문제 좀 가지고 와봤고요.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기 싫어. 좋아. 뭐 하면 돼? 유리화하시면 됩니다. 유리화. 가장 정석은 유리화라고 했어요. 유리화하면 n4제곱 없어지고요. 4n 빼기 n이니까 3n이 남아요. 그 여기 an, b제곱이 있고요. 자, 유리화했어요. 그럼 분자에 루트. 자, n4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루트. n4제곱 플러스 n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가 6으로 수렴해야 되거든요, 지금. 얘가 6으로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루트 n4제곱. 이걸 2차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뭐가 필요해요? 예. n제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얘가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도 n제곱이 필요하겠죠. 예. 그럼 얘가 2로 수렴해. 이 전체가 6으로 수렴하려면. 그렇죠. 얘랑. 차수가 같아야 되겠죠. B 플러스 2가 1이 아니면 0으로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따라서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 NN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앞에 건 어디로 수렴합니까? 3분의 A로 수렴하게 되고 뒤에 있는 친구는 1분의 루트 1 더하기 루트 1 해서 2로 수렴하죠. 따라서 A가 뭐가 됩니까? 계산하시면 A는 9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 정답은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리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이거를 앞에 있는 것처럼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까지가 일단 이거면 충분하고요. 조금 심화된 얘기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여기서 완전 제곱골을 쓸 수 있던 이유는 여기에 1차 이 근호 아니

제곱이 돼버려요. 그럼 이 친구가 우리가 완전 제곱골 이용하면 n세 제곱 더하기 2의 전체 제곱골, 그러니까 양의 제곱이니까 여기 상수항 더 있다고 치고 빼기 n세 제곱 더하기 2분의 1 해서 n세 제곱이 없어져서 2 빼기 2분의 1 분모를 2분의 3으로 수렴하는 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6으로 수렴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따라서 3분의 2a가 6이 되니까 아까처럼 a가 9가 됩니다. a가 그렇죠? 예. A가 9가 됩니다. B가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계산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방법에 너무 여러분, 오! 거기에 너무 여러분, 집중하기보다는 기본은 유리화고요. 조금 더 자기가 나아갈 수 있다면 꼴 파악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정계수들을 쉽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내신에 나올 수가 있어요. 좋아요. 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두 번째 유형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의 다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자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AN이 BN 이하이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뭐 N이 만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뭐 10억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an이 bn 이하이면 알파가 베타 이하이고요. an과 bn 사이에 cn이 끼어 있는데 알파와 베타가 같아. 얘도 알파로 수렴, 얘도 알파로 수렴하면 가운데 끼어 있는 친구 역시 알파로 수렴합니다. 라는 거, 아이고 맞죠?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올해 수능 특강 문제에는 얘네들이 같은 곳으로 수렴하는 경우만 나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수능 특강 문제는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는 따로 베타로 수렴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수렴한 친구라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 있다. 라고 조건을 줄 때도 이제 그렇게 얘를 활용해서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 수능 특강 문제에서의 핵심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같은 곳으로 수렴하는 식으로 부등식을 변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등식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렴하도록 부등식의 양변이 수렴하도록 그걸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두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3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할 때 N분의 AN의 극한을 물어봤는데요. 예제 이 문제를 제가 예제 2번을 갖고 온 이유가 뭐 이제 변형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첫째 항이 3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문제를 푸는데. 첫째 항이 3이다라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결국은 이제 AN의 일반항을 어떻게 더 조금 더 깔끔하게 쓰느냐, 미정계수를 하나만, 공차 D를 하나만 주겠다, 라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사실 우리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 자체가, A에는, A1 더하기 N-1의 D, 이 꼴이, 결국은, 공차가 0이 아니라면, 예, DN 플러스 P 꼴이야. DN 플러스 어떤 상수 꼴이야.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충분한 거고요. 또한, 등차수열의 합은요, 2분의 n에 2a1 더하기 n-1의 d라는 여러분 공식처럼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2분의 dn 제곱 더하기 qn 꼴이야 상수항이 0이 되도록 하는 n에 관한 자 d가 0이 아니라면 2차식의 형태가 등차수열의 합이야 수학 원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사실 한눈에 이 문제는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n분의 an의 극한값을 물어봤어요. n분의 an의 극한이 뭔데? 얘를 이제 n으로 나누게 되면 n분의 an의 극한이 결국은 뭘 의미한다? 공차를 의미한다. 아, 공차구나. 그러면 n분의 an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n분의 an을 만들어야 된다고. n분의 an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풀리는 거예요. n분의 1은 0으로 가니까 n분의 2n이 어디로 수렴해?

아, 공차 뒤로 수렴해. 어디로 수렴해? 공차 뒤로 수렴해. 그러면 수열의 극한의 대수관계에 의해 가운데 끼어 있는 친구도 역시 공차 뒤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가? 구로 가. n제곱분의 sn 어디로 수렴해? 여러분, n제곱분의 sn은 n제곱분의 sn은 자, 얘를 n제곱으로 나눈 게 되겠죠? 2분의 d로 수렴해. 9-2분의 d로 수렴해. 누가 가운데 껴있는 친구가. 얘가 뭐가 돼야 돼? 공차 d가 돼야 돼. 되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2분의 3d가 9예요. d는 자, 3, 3은 9, 2, 3은 네, 아이고, 공차는 네, 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사실 수열의 극한의 대수관계가 이 문제의 미적분에서는 핵심 개념이지만, 그러니까 미적분 사실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수학원 수학2를 모르면 미적분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네, 미안한데 어렵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학 원의 수열, 그 다음에 수학2에서 다항함수의 미분적분, 함수의 극한, 이런 개념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미적분에서 또 중복돼서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간접 출제가 되기도 하고. 수학2나 수학1만 물어보진 않겠죠. 하지만 수학1과 수학2를 하나의 문제의 어떤 조건의 재료들로, 지금처럼, 재료들로 활용을 하고, 마지막 출제 개념은 미적분으로 된 형태의 시험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명심하세요. 자, 하나 더 해보죠. 이 문제가 좀 특이합니다. 옛날에 이제 비슷한 기출문제도 있어서 제가 그 수능특강 그 45강에서는 이 비슷한 기출문제를 제가 복습 퀴즈로 드리기도 했는데, 뭐가 좀 특이하냐면, 요거. 보통 시험 문제는 부등식을 이렇게 주거든요. 눈에 보이게끔. 근데 살짝,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는 보일 수 있겠지만, 살짝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어디서 눈치를 채야 되냐면 6이라는 거하고 9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이 숫자에서. 왜? 자, 보세요. an제곱 마이너스 1이 6nan 마이너스 9n제곱이고 자 다시 쓰면 an제곱 마이너스 6nan 플러스 9n제곱이 누구보다 1보다 작은 겁니다. 이걸 변형한 거예요. 이 식이 뭘 의미합니까? 이 식이 뭘 의미해요? 아, 완전 제곱식을 의미하는구나. 맞아요. an-3n의 전체 제곱입니다. 요게 조금, 그쵸? 충분히 요거는 사실 숫자 몇 개만 바꿔도 충분히 내신 문제를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완전 제곱을 이용한 방법이. 자, 그래서 an이 뭐가 됩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예. 3n-1보다 크고 누가 an이? 자, 한 번에 암산했습니다. 3n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an의 범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 극한 이용해서 이거 극한값 계산하라는 건데 사실 여기서도 이것만 갖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an에 대한 조건은 뭘 쓸까? 물론 객관식이면 an에다가 3n 이거 이 사이에 3n 하나 있잖아 이 사이에 그러면 3n 집어넣고 그냥 계산해도 답은 맞출 수 있죠. 빨리 찍는 방법이 되겠죠. 뭐 제가 뭐 학교 수학 교사로서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수학 교사로서 여러분께 시험 문제를 빨리 찍는 법을 알려드렸 지금 이 현실이 좀 저도 아쉽긴 하지만 근데 찍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얘와 얘 사이에 3n이 보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고 찍었다면 대단한 거죠, 사실. 근데 찍었더라도 정확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술형 평가라면 특히. 그래서 앞에 했던 문제하고 비슷하게 요거 아까 n으로 나눴잖아요, 수렴꼴로. 얘도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 n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n으로. 그리고 눈수령에서 여러분 답안 쓸 때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수열의 극한의 대수관계를 이용해서 눈수령 답안 쓸 때는 부등식을 설명하고요. 부등식의 좌변과 우변이 각각 같은 곳을 수렴한다라고 서술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 n분의 3n 빼기 1과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3n 플러스 1이 둘 다 같은 곳으로 수렴하므로 이게 완벽한 답안입니다.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예. 뭐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 그런 말 쓰는 것보다 예, 우리 교육과정상의 정확한 용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논술형 다 봤을 때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가운데 있는 식의 극한 즉 n분의 an의 극한값이 3이다. 즉 n분의 an은 3으로 수렴한다. 완벽한 답안입니다. 답안스 하나의 폼이에요. 틀. 이렇게 쓰면 오우 최총마시는 선생님이 깔끔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n분의 a의 극한이 3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친구 계산하겠습니다. 이제 뭐 하면 돼요? 우리 안 되니까 유리화 하면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만들 때 우리 나 조건입니다. 나 조건. 자, 합차 공식 없어지고요. nan이 되고요. 자, bn이 남고요. 루트 n제곱 더하기 nan 플러스 n이 되겠습니다. 그럼 센스 있게 자, 한 번 더 쓸까요? 아까 뭐 했니? n분의 an의 극한을 구했잖아. 그럼 걔를 이용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까지 풀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고 어려운데요? 레벨 2잖아. 레벨 3는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죠. 기본 유형에선. 자, 그럼 n분의 an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여기에 n분의 an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분모를 n으로 나눠야 돼. 아, 요 n을 없애면 되겠네. 요 n을, 분자 n을 분모의 분모로 나누면 되겠다. 따라서 얘가 bn분의 an이 될 거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1 더하기 n분의 a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이, 자,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니? 아, 여기 있죠. 2. 자, 그런데 요 n분의 an의 극한이 3이니까 따라서 bn분의 an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죠. 우리 아까 제가 증명해드렸던 거. 그래서 4분의 1이 아니고 1 더하기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이니까 bn분의 an의 극한은 6이 돼 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지금 bn이 여기 아니니까 가능한 얘기고 an 또한 아까 3n 빼기 1과 3n 더하기 1 사이니까 0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뒤집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분의 bn의 극한 정답은 6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다. 레벨 2다 보니까 확실히 그래도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등식의 범위를 찾아내서 수열의 극한 an분의 an의 극한을 계산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 수열의 극값의 계산 원리까지 적용이 되고 또 마지막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이거 하면 제가 앞에서 했던 유형 1, 유형이 다 총망라한 거죠.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에. 충분히 여기 조건을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등비수열.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에는 사실 가장 기본은 뭐였냐면 R의 n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R이 1보다 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0으로 수렴. R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R이 1이면 1의 n제곱은 1로 수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진동발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진동발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역시 뭡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계산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계산을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석적인 방법은 분모의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예요. 마치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것처럼 물론 최고차인 계수의 비처럼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자, 아주 쉬운 이그젬플 하나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썼다. 1분의 3 극한값 3. 이렇게도 풀죠, 당연히. 하지만 정석은 3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겁니다. 분모의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이런 게 조금 특이한 문제, 옛날 기출문제에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었던 건데 유제 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비가 0과 1 사이야.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0분의 0 꼴인 거예요. 보시면 이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에 한번 바꿔 써볼게요. 2분의 1에 n제곱이고요. 더하기 4의 제곱은 16이고요. 곱하기 4분의 1에 n제곱입니다.

2분의 1의 n 제곱이고요. 더하기 4분의 1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4배 4분의 1의 n 제곱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최고차 항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모의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이 계수의 비처럼 얘도 사실은 2분의 1분의 1 해서 극한값 2로 수렴해요. 그때 여러분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공비가 1보다 클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가능한 얘기지 0분의 0꼴에서도 그렇게 풀어도 됩니까?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생소하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생소할 때는 항상 이 정석적인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 분모에 2분의 1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는 것은 2의 n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예요. 2의 n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의 n제곱을 곱하게 되면 2분의 1이고요. 2의 n제곱을 곱하게 되면 4분의 2, 즉 2분의 1의 n제곱이 되고요. 지수법칙입니다. 얘는 1이고요. 4 곱하기 역시 4분의 2, 2분의 1의 n제곱이 돼요. 따라서 얘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요. 그럼 얘도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요. 2분의 1분의 1이야. 정답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2분의 1분의 1이야. 2분의 1분의 1. 2분의 1분의 1. 2분의 1분의 1. 결과적으로 똑같죠. 하지만 헷갈릴 때는 항상 정석적인 방법에서 모든 문제 풀이가 시작된다. 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예제 3번. 요런 것도 좀 특이하죠. 자, 왜 갖고 왔냐면, 우리가 AN이, 그 등비수열의 극할 잘 다루려면 등비수열, 즉 수학 1을 잘 해야 되는데,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AN 플러스 1은 역시 똑같이 등비수열일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사실 곱해도 마찬가지고 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한 두 항을 더했거든요. 더하면 AR의 n-1제곱 더하기 AR의 n제곱이에요. 그러면 AR의 n-1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이 되겠죠. 즉 A의 1 더하기 R의 R의 n-1제곱이 됩니다. 역시 등비수열이 됩니다. 수학1에서 많이 다뤄봤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에 바로 적용을 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보세요. 2 곱하기 3 n-1제곱 A의 1 더하기 R의 R의 n-1제곱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묶었을 수 있지 않느냐. 3분의 R의 n-1제곱. 자, 이 극한이 1이야. 그럼 여러분 이제 보이는 거죠. 어떻게 돼야 돼? R이 R의 절대값이 그러니까 3분의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얘는 0으로 갑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진동발산이에요. 얘가 R의 절대값이 3보다 크면 발산합니다. 따라서 R이 뭘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R이 3이면 이 친구 2분의 A의 1 더하기 R이 즉 2분의 A의 1 더하기 3이 자 여기 R이 3이면 1이니까 극한값 1로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A가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4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2는 AR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등비수열의 극한. 단순 계산뿐만 아니라 수학원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특히 등비수열에 관련된 이런 관계는 제가 다음 시간인가요? 예, 등비급수에서, 예, 급수 단어 안에서 등비급수에서 다시 한번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유형 끝! 자, 이제 네 번째 유형인데요. 활용문제, 예, 극한값의 활용, 계산을 도형의 활용,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활용문제 충분히 출제량이 거의 뭐 100%죠. 근데 이거를 조금 할만하게 되느냐 아니면 어렵게 되느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화 문제에도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하던 심화 주제에도 유형에도 나와요. 그래서 좀 할만한 게 레벨 2 문제가 있고요. 어려운 게 레벨 3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할만한 게 이거다. 이게 왜 할만하냐면 y골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x절표를 an이라 하자. 수학2입니다. 접선의 x절표. 자, 접선이 뭔데? y-fn

F'n, X-N입니다. 그러면 접선의 X절편이니까 X자리에 AN, Y자리에 0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FN은 F'n, AN-N이기 때문에 AN은 자 넘기고 나눠주면 N-F'n분의 FN이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집어넣어서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잡해져요. 미적분에서는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도함수 활용도 마찬가지고 이학기법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학교마다 다르니까. 네. 어찌되었든 자 그럼 얘는 뭐야? N 마이너스 자 FN이 N 3제곱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2N이고요. 자 미분하면 3N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2입니다. 그런데 N분의 AN에 자 한 번 더 쓸까요? N분의 AN에 극한을 물어봤어요. 자 N분의 AN의 극한 자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리미트 N이 만들어갈 때 자 N으로 나누면 1이고요. 자 분모 역시 N으로 나눠야 돼. 3N 제곱 더하기 6N 플러스 2에다 N 곱하고 N 3제곱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2N입니다. 자 뭐가 보이십니까? 3N 3제곱 N 3제곱이니까 최고차인 개수의 비로 수렴합니다. 정답은 3분의 2가 되겠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아마 계산이 조금 꼬이거나 복잡했던 친구라면 뭐 때문에 힘들었던 거야? 예, 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서 변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자 뭐가 변형되는 포인트입니까? 여기는 지금 접선의 X절편이죠. 그럼 접선의 Y절편도 가능하고 뭐 우리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의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미적분이니까 아마 시험 범위가 CL 극한만 나오지 않는다고 뒤에 여러 가지 비법도 들어갈 거라고 분명히. 그러면 얘를 이렇게 주지 않고 음함수꼴로 주는 거예요. 음함수꼴로 줘. 네, 음함수꼴로 줘버리고 N, 뭐 몇에서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뭐 AN, BN이라든가 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뭐 뭐라 하자. 수열의 극한과 음함수 비법을 합쳐서도 얼마든지 변형해서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가장 이제 어려운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레벨 2에 있는 게 그나마 가장 편했던 거고 요게 또 힘든 유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xn제곱을 포함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는 공비가 한 종류인 것만 일단 다루겠습니다. 이제 공비가 x제곱이라는 한 종류거든요. 공비가 한 종류면 이 공비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x의 n제곱은 발산하니까 x의 n제곱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이용하고요. 자, 1보다 작을 땐 x의 n제곱이 0으로 간다라는 걸 이용합니다. 절대값이 1일 때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고 이게 핵심이라고. 그럼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fx는 원래는 x의 2n제곱으로 얘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0으로 가. 근데 이거를 마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처럼 3x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한 번에. 요게 돼야 돼. x의 2n제곱으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공비가 x제곱이잖아요. 그 x제곱이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결국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랑. 공비가 한 종류일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제곱이 1보다 작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바로 f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x가 1일 때, 1 넣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자,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4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f를 일단, 못 구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제 끝났죠. 얘를 만족하는 A 찾으시면 끝나는 거야. 자, 어떻게 찾지? A의 범위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A의 범위가 얘가 되는지 얘가 되는지 얘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 이게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자, 만약에 다시 첫 번째 자, 절대값 A가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FA는 뭐가 됩니까? 3A분의 1이 되고요. 그럼 F의 FA는 네, F

F의 3의 2분의 1이 되는데 얘가 뭐예요? A의 절대값 1분의 1이 친구는 어차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서 둘을 더하게 되면 3의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분의 9 넘기면 마이너스 3의 2분의 1이 자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A가 뭐가 됩니까? 바꾸고 계산하시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얘는 이 범위에 해당되는 게 맞으니까 A값 하나 찾았네요.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돼. 두 번째, 자 절대값 A가 1보다 작으면 FA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F의 FA는 F의 F의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F의 마이너스 2는 얘가 아까 3의 2분의 1이었잖아요. 범위가. 그러면 얘가 뭐야 돼? 3의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6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13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주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얘는 될 수 없어. 자, 세 번째. 자, A가 1인 경우에는 F1 더하기 FF의 1을 계산하는 거고 F1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습니다. 자, F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어요. 그 F의 마이너스 4분의 1은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범위에 따라서. 따라서 2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9. 맞네. 따라서 A는 1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F 마이너스 1 더하기 FF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더하기 F의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이 친구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될 수 없어. 마이너스 4분의 11이니까. 따라서 얘는 안 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값은 마이너스 3분의 4와 1이 됩니다. 따라서 2를 더하게 되면 최종적인 정답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생각이 필요한 문제를 갖고 왔는데 핵심은 여러분 핵심은 공비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fx를 이렇게 빠르게 정확하게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 확률 거의 뭐 100%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내신 기본 유형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선생님 조금 더 어려운 거 하고 싶어요. 예, 이거 변형된 거 또 기본 유형 하나 남은 거 있거든요. 그거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상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잘 해와서 드디어 선생님과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공부 잘해서 여러분의 목표인 내신 만점 이루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도 선생님이 열심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이번 시간에 학습해야 할 내신 만점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신 만점 포인트 광전효과라고 가져왔습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금속판에 빛을 비추어서 방출되는 광전자 A, B, C, D의 빛의 진동수와 운동에너지의 그래프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자, 광전효과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입자성을 대표하는 성질이 되겠죠. 실험이 되겠죠. 자, 그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인 파악이 되어 있다면 이 문항을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광전효과가 무엇인지 우선 알아야 될 것이고 광전효과를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 이유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그래프에 주어진 진동수 그리고 운동에너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파트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 파트에서 그렇게 고난도로 문항이 출제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다음에 광전효과 얘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면 입자라고 하는 건 역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을 때의 그 파장을 우리가 물질파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신 만점 포인트가 바로 그 물질파라고 해서 2026학년도 수능 12번 문항 가져왔습니다. 입자 ABC의 질량 그리고 운동에너지를 이 표로 제시하고 있고 기역 니은 부기는 사실 일반적인 뉴턴 역학과 관련된 보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D급 보기가 물질파의 파장과 관련된 보기가 출제되어서 바로 물질파와 관련되어 분류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뉴턴 역학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운동에너지 그리고 물질의 운동량 충분히 정의를 할 수 있었죠. 거기에 딱 하나 물질파의 파장만 더 정의를 해서 그 내용을 보태면 충분히 역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 왜 물질의 파동성을 갖게 되는 것을 어떠한 실험들로 설명이 되었는지 우리가 완벽하게 학습을 해서 이 파트에서는 시간을 최대로 줄여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의 키 광전효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속에 특정한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출 때 금속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광전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특정한 진동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걸 우리는 금속에서 전자를 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문을 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문턱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 문턱 진동수부터 전자가 방출돼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점이다 라는 뜻에서 일반적으로 F0라고 하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자, 혹은 여기까지는 문을 넘어가지 않았어. 여기까지는 전자가 방출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의미로 한계 진동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 이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어야 전자가 방출된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이때 방출되는 전자를 우리는 빛을 비추었을 때 방출된 전자라 그래서 광전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회로에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광전효과 실험 정치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광전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전관에 금속판에 빛을 비추어주면 이 금속판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광전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광전관과 연결된 이 전원 장치, 그리고 전압계, 전류계 이렇게 있는데, 전류계에서는 이 금속판에 빛을 비추어줘서 전자가 방출되었을 때 아래 전원 장치에 의해서 전자가 이 피점을 향해서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전류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전압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 방출되는 광전자가 이 이동한 양을 우리는 광 전류라고 부릅니다. 자, 광전류의 세기, 그리고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바로 비추어주는 단색광의 세기와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혹은 빛의 세기가 세다라고 하는 것이 밝기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단색광의 밝기가 밝아지면 우리는 광전자가 방출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허점이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어떤 허점이 있느냐? 어떠한 빛이든 상관없이 아주 밝게, 아주 세게, 아주 오래 비추어준다라고 해서 광전자가 항상 방출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진동수?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이라고 하는 기본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만약에 세기가, 밝기가 더 세지면, 그때 우리는 이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늘어난다. 혹은 흐르는 광전류의 세기가 더 세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뒤에 함께 더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을 비추어주면 조금 전에 계속 얘기했듯이 금속 표면에 광전자가 방출된다라고 하죠. 결국 빛을 준이 빛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했니? 라고 묻는다면 전자를 분리하는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분리된 전자가 움직일 수 있게 운동 에너지를 갖게 해줘요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우리는 궁금해질 텐데, 그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플랑크 상수와 비추어준 빛의 진동수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를 분리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걸 우리는 일함수라고 불러서 W라고 씁니다. 자, 이 값과 이 빛의 에너지는 일함수와 바로 움직이는 분리된 전자의 에너지 합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전자의 에너지를 하나하나 측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의 크기를 최대값만 취급한다라고 해서 결국 비추어준 빛의 에너지는 일함수와 최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결정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일함수의 크기는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턱 진동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플랑크 상수와 문턱 진동수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쓴다면 비추어진 빛의 에너지는 바로 일함수 그리고 최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그래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 이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어떤 진동수냐? 이 진동수 이상에서 우리는 이 그래프가 표현되는 것을 볼수 있죠. 광전자가 최대 운동 에너지의 값을 갖는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진동수가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 해당하는 문턱 진동수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무엇과 비례해야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것으로 기울기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자, 이 크기가 뭐였어요, 얘들아? 조금 전에 이값쭉 가면 바로 최대 운동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이 최대 운동 에너지와 아래 표기된 이 일함수의 값을 더한 이 전체 값이 바로 비추어준 빛의 에너지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이 이 그래프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경우는 하나의

금속판에 빛을 비추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이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금속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그래프를 본 거예요. 자, 금속판이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 h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뀐 것은 무엇이냐면 금속판 A, 금속판 B에 따라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는 바로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진동수의 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장 처음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진동수의 값이 다르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문턱 진동수는 금속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금속마다 문턱 진동수가 다르다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파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여기 그대로 한번 더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금속 A의 그래프가 되니까 금속 A의 문턱 진동수라고 표기할 수 있고, 바로 이 값을 금속 B의 문턱 진동수다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의의 선생님이 이 정도의 값을 갖는 진동수 F라고 하는 빛을 A와 B에 비추어줬다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F라고 하는 이 진동수의 크기는 바로 A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큰 값이고 B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작은 값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첫 번째. A에 비추어졌다라고 얘기하면 A에 문턱 진동수 이상의 F라고 하는 진동수를 가진 빛을 비추어준 경우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지금 F라고 하는 진동수는 금속 B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빛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거나 진동수를 보았을 때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인지 한번 체크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가를 체크를 하는 것이 이 문항의 보기 하나 정도는 차지할 수 있는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비교 내용 옆에 판서해 놓고 필기해 놓고 그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 한번 체크했으면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동수를 한요 정도 갖는 값을 F'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가졌을 때, 이 F'이라고 하는 진동수의 크기는 FA, A의 문턱 진동수, B의 문턱 진동수보다 모두 큰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F'이라고 하는 빛을 금속 A, 금속 B에 비추어 주었을 때는 모두 A와 B의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이라서 이 경우는 모두 광전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서 이 그래프의 최대 운동 에너지의 값을 체크를 한다면 금속 B를 비추어줬을 때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 값. 금속 A의 빛을 비추어줬을 때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 값이겠죠. 자, 문턱 진동수가 B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같은 빛을 비추어줬을 때이 금속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작아진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몇 가지만 더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했던 내용 하나씩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F0라고 하는 문턱 진동수는 금속의 특징이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얘기한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추어준 빛의 진동수, 그리고 문턱 진동수, 혹은 이람수와 관계가 있는 물리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비추어주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문턱 진동수 혹은 이람수의 크기가 작아져야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무엇이 있었냐면,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춰줬을 때, 아, 이상 아니고 이하라고 해볼게요. 이하의 빛을 비춰줬을 때, 빛의 색이 혹은 빛을 오랜 시간 비추어줘도, 만일 그 빛의 색,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이하의 빛이었다면,
절대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공전효과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자, 특히 첫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절대 파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금속마다 문턱 진동수가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지, 얘들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세기가 세지거나 혹은 오랜 시간 에너지를 계속 준다면 그 에너지 값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전자가 방출되는 게 맞거든? 근데 그건 역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번과 세 번째로 인해서 빛이 파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파동도 맞지만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빛은 이중적인 성질을 지녔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자기파, 파동 혹은 입자 둘중 하나로만 설명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 광전효과가 파동으로도 설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굳이 입자성을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든 빛과 관련된 광학적인 현상은 둘중 하나로만 설명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동성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빛의 굴절, 바로 전 시간에 했었죠. 매질이 달라지면 혹은 파동이 전대되는 매질 혹은 매질의 속도가 달라지면 그때 꺾이는 현상, 휘어져서 진행하는 현상이 굴절이었고 매질의 경계면에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 반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이야.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했었어요. 자, 마지막 회절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회절이라는 것은 파동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되돌아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만약에 교탁 뒤에 숨어서 너희들한테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소리가 다 들리거든? 교탁을 넘어서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회절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빛의 파동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전효과처럼 빛을 받았을 때 전자가 방출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질은 빛의 입자성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사례를 우리가 입자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카메라의 CCD, 전하결합소자라고 해서 받은 빛을 전기적인 신호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인 CCD가 있고, 두 번째, 자동문이 있어요. 자, 우리가 문 앞에 딱 서서 빛을 막아, 얘들아. 그러면 그때 전류가 흘러서 뭔가 빛의 변화가 생겨서 문이 열리도록 하도록 전류가 흐르도록 한 것을 우리가 자동문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이러한 사례처럼 에너지의 전환을 봤을 때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광전효과, 그리고 빛의 입자성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 외에도 태양광 발전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물질의 파동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은 대칭적이기 때문에 빛이 입자성이 있다면 빛처럼 물질 역시 파동의 성질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파동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물질이 입자가 파동성을 가질 때 글때의 파동의 파장을 우리는 물질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드브로이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래 쓰여진 것처럼 드브로이파 파장 같은 경우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정의가 될수 있고 앞에서 뉴턴 역학에 의해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MV라고 정의가 되어서 MV분의 H라고도 정의가 될수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질이 파동성을 갖는 경우를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만일 그 입자가 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자는 전하량을 갖고 있는 입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정의하느냐? 전자의 전하량에 전자에 걸어준 전압의 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자라면 우리가 이걸 한번더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EM분의 P제곱이라고 운동량, 그리고 운동에너지 학습할 때 정의를 했었어요. 이걸 이용해서도 위에 한번더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대로 이식을 정리해서 분 모에 넣어준다면 루트의 EM, E, K 분의 플랑크 상수 H라고 정의해줄 수 있고, 그리고 전자라면 루트의 EM, E, V 분의 플랑크 상수 H다라고 정의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식을 그냥 외우자 얘들아. 외우고 있다면 바로 적용해서 풀수 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외울 건 외워줘야 되거든요. 자, 꼭 외워주고 그 다음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물질이 파동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몇 사람이 증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데이비슨 거무의 실험이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전자를 54볼트로 가속을 시켜서 니켈에 쪼여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니켈에 쪼여졌던 이 전자가 그대로 방출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전자가 얼마나 방출되는지 니켈 결정을 중심으로 그대로 검출기를 이동시키면서 전자의 양을 측정했대요. 자, 그런데 확률적으로 사실 전자가 다 입자라면 공이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다 같은 확률로 나와야 될 텐데, 특정한 50도씨라고 하는 각도에서 유독 방출된 전자의 양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데이비슨과 거머는 보강 간섭으로 설명했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입자를 쪼여줬을 때, 전자를 니켈 결정으로 쪼여줬을 때 간섭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자체가 바로 파동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자가 갖고 있는, 물질이 갖고 있는 파동성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실험했다? 데이비슨과 거머. 이미 과거의 실험으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54볼트, 그리고 니켈 결정, 그리고 50도씨 얘기하면 바로 전자, 입자의 파동성을 증명한 실험이다라고 캐치하셔야 돼요. 이미 정해진 실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정보를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보를 뽑아내고 파동성 체크했으면, 자, 두 번째 톰슨의 실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단원에서 전하를 발견했다, 음전하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겠죠. 아버지가 음전하 전자를 발견한 이후에 아들이 한번더 실험을 합니다. 자, 그 톰슨의 실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를 연속적으로 전압을 걸어서 쭉 쪼여줬대. 어디에? 얇은 금속 박에. 자, 그랬더니 형광판에 꼭 회전 무늬가 나타났다는 얘기야. 사실 어떤 무늬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X선으로 금속박에 쪼여줬을 때랑 비교해 봤더니 거의 같은 무늬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무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아, X선은 전자기파잖아, 얘들아.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파가 갖고 있는 회전무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유사한 것을 보고 전자선 역시 회전무늬를 만든다라고 체크한 거예요. 자, 그럼 회전이라고 하는 것 역시 파동의 대표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전자를 이렇게 전압을 걸어서 쪼여줬더니 파동성을 갖는 걸 봤을 때, 아, 물질이란 것 또한 파동의 성질을 갖는구나라고 증명된 겁니다. 자, 결국 입자라고 하는 것에서 회전 무늬, 그리고 간섭 무늬를 얻어냄으로써 입자 역시 파동성을 갖고 있고 물질파는 제대로 된 맞는 얘기구나라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하는 것에서 물질 역시 입자의 성질, 그리고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서 물질은 이중적인 성질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걸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 과학실에서 볼수 있는 광학현미경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현미경이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살짝 달라서 함께 볼게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현미경을 보면은 전자총에서 쏜이 전자를 그대로 시료를 뚫고 지나가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러한 뚫고 지나간다 하는 현미경을 투과 전자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약자로 TEM이라고 하면 투과전자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전자총에서 나온 이 물질파 전자가 그대로 시료에서 튕겨져 나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대로 시료 표면을 스캐닝한다라 그래서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고 해서 SEM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각각의 세 가지 현미경의 특징을 얘기해 보자라고 얘기한다면,

광학현미경은 가장 큰 특징이 빛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종류가 다르지만 사실 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은 동일해서 모두 물질파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파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 물질파, 파동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빛 역시 파동으로 표현해 볼게요. 빛은 네 글자로 무슨 파다? 전, 자, 기, 파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빛이라고 표현하면 빛, 한자로 빛광, 너무 쉽게 캐치할 수 있거든? 근데 전자기파라고 만약에 보기에 캐치를 하도록 줬어, 얘들아. 자, 기억 보기. 광학현미경은 전자기파를 이용한다. 와, 이 전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꼭 물질파라고 생각해. 자, 그런데 사실은 빛의 다른 이름이 전자기파였기 때문에 맞는 보기란 얘기야. 틀린 보기가 아니란 얘기야. 광학현미경은 전자기파를 이용한다. 혹은 전자기파라고 써있기 때문에 투과전자현미경은 전자기파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물질파라고 생각해서 또 맞는 보기라고 체크하는데 아주 빈출되는 그건 오답보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에 현혹되지 말고 전자기파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줘야 돼요. 자, 그 외에 뭐 실험실에서 구할 수 있을 만큼 뭐 값이 저렴하고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뭐 우리가 양파세포 정도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광학현미경이다라고 얘기하면 그에 반해 전자현미경은 확대가 아주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확대가 가능하느냐? 잠깐 물질파의 파장 써보도록 할게요. 물질파의 파장은 질량, 그리고 속도분의 플랑크 상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때 이 속도를 높여주면, 전자를 연속적으로 띄워줄 때이 속도를 높여주면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얘기하고, 파장이 짧아지면 분해능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분해능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여기 아주 작은 점을 두 개를 찍었을 때, 이 점이 두 개야라고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분해능이라 해요. 자, 그럼 이 분해능이 커졌다란 얘기는 조금 더 작은 것을 세밀하게 볼수 있다는 의미라서 결국 파장이 이 속도를 가속을 시켜서 파장을 짧게 만들어서 분해능이 우수하여 더 세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전자현미경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중 이 투과전자 현미경이 분해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 말은 전자를 더 빠르게 가속시킨다라는 걸 뜻하겠죠. 자, 이렇게 전자를 빠르게 가속시켜서 분해능이 우수하여 아주 많이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해서 투과전자현미경의 특징은 고배율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분해능이 우수하다와 같은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얘들아. 이 시루를 통과하면서 시루의 두께가 두껍다면 이 물질파의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해요. 느려지면 분해능이 떨어져서 배율이 좀 낮아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루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아주 고배율의 상을 얻을 수 있다.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특징들을 잘 기억해 줘야 돼요. 투과전자현미경은 고배율이고요. 시루가 아주 얇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물질파를 이용해요. 이걸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주사전자현미경 보도록 할게요. 주사전자현미경 역시 물질파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투과전자현미경과 같은데 조금 구조가 달라요. 자, 아까 뭐라고 했지? 그대로 쭉 쏴준 이 물질파가 뭐를? 표면을 스캔한다 그랬잖아. 표면을 스캔하기 때문에 겉표면에 3차원의 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정확히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3차원의 상이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총에서 쏴준 이 물질파가 쭉 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누구지? 연속적으로 쪼여준 전자야. 자, 그때 중간중간중간에 전자석을 놓은 거야. 그 전자석이 바로 자기 렌즈 애들아.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장을 제어하면서 렌즈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렌즈 하는 일 뭐야, 얘들아? 파동을 굴절시켰잖아. 광학현미경에서 이 렌즈들이 빛을 굴절시켜서 초점을 만드는 것처럼, 맞추는 것처럼, 이 전자총에서 나온 이 물질파의 초점을 자기 렌즈가 전류의 흐름에 따라 자기장을 제어하여 이 물질파의 경로를 바꿔주면서

높은 물질로. 자, 이 특징들 딱 명확해드라. 시료를 전기전도도가 높은 물질로 코팅해서 3차원의 상을 봅니다. 이게 바로 주사 전자 현미경. 이 특징이 명확한 만큼 보기 기역 니은 디귿에 나올 수 있다란 얘기고, 사실 나올 것이 이게 전부란 얘기니까 이 파트는 여러분이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이 화면, 이 장면 그냥 눈으로 사진 찍듯이 그대로 저장하시고 이제는 하나씩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개념 확인하기 2점 테스트 문항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로축 진동수, 세로축은 운동에너지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F0 표기된 걸 보았을 때, 아, 이건 바로 광전효과라고 하는 것을 문제 읽지 않아도 캐치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로축에 제시된 운동에너지는 최대 운동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내용 그대로 기역 니은 디귿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F0이다. 자, F0부터 광전효과가 일어나서 최대 운동에너지의 값이 있기 때문에 기역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 보기, 단색광의 진동수가 1/2 F0일 때 광전자가 방출된다. 절대 방출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광전효과였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여기에 만약에 오래 비추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자, 이렇게 보기 바꾸면 맞니, 얘들아? 틀렸지? 자, 첫 번째 오답 보기. 자, 혹은 하나 더 있지. 세기를 더 높여주면, 빛을 더 밝게 해주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이건 역시 오답 보기, 얘들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도 문턱 진동수 이하의 빛일 때는 절대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니은 오답 보기 체크하고 이러한 조건과도 무관하다라는 것 반드시 옆에 기록하시고 디귿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단색광의 진동수가 이번에는 EF0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단색광의 색이, 밝기를 증가시키면 뭐가 증가한다?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이 디귿 보기는 그대로 정답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하고 갈게요. 단색광의 세기와 관계가 있는 물리량은 뭐가 있었어, 얘들아? 위에 쓴 것처럼 광전자의 수. 자, 그럼 이게 광전효과 회로도였다. 실험장치였다라고 하면 광전류의 세기가 관계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 말고 하나 더 있지, 얘들아. 바로 무엇이냐? 진동수와 관련 있는 물리량이 있었어요. 자, 빛의 진동수와 관련이 있는 물리량, 바로 최대 운동에너지.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역시 만약에 회로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걸려있는 전압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관련된 보기 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래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뭐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h, 플랑크 상수. 자, 만약에 리을 보기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도 물을 수 있으니까 함께 적어 놓고, 정답 바로 기역과 디귿 있는 몇 번? 바로 3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항 보면 가로축의 질량, 그리고 세로축의 물질파에 파장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물질파 관련된 얘기겠죠. 자,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면 정해져 있어, 보기가. 아래처럼. 실제 수능 혹은 모의고사에서도 기역 니은 디귿 보기가 이 정도밖에 나올 게 없어요. 뭐므로 운동량 크기, 속력, 운동 에너지, 혹은 만약 여기가 운동 에너지였다? 그러면 디귿 보기에 들어갈 것이 물질파의 파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파의 파장식을 바탕으로 값을 임의로 정하고 풀면 너무 쉬워. 함께 볼게요. 자, 물질파의 파장이라는 거 위에 잠깐 쓴다면 파장은 뭐로 정의됐냐? 운동량분의 플랭크 상수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파장과 물질파의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비례하는 물리량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역수를 취하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문제 딱 보면은, 아, 파장이 나왔어? 그럼

나는 운동량을 쓸 거야 라고 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람다 제로라고 하는 파장을 가질 때 선생님은 편의상 운동량을 EP제로라고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람다 제로라고 한다면 절반으로 줄었잖아. 자, 그렇다면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자, 요렇게 돼야 되겠죠. 절반으로 줄어야 맞는 거겠죠. 두 배로 늘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나서 이제 질량 주어졌기 때문에 운동량이라는 물리량 그 자체가 MV, 바로 속도를 얘기할 수 있어서 속도 옆에 써보도록 할게요. 자, EP0라고 하는 운동량이 질량 MV와 편의상 EV0라고 하는 속도의 곱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 B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그대로? 운동량이 P0, 질량이 EM0니까 2분의 1 V0라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기억님 볼까 함께? 기억, 기억.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자, 여기 그대로 써놨잖아. EP0, P0. 맞는 보기죠. 자, 니은. 속력은 A가 B의 8배이다라고 하는데, A는 EV0고, B는 2분의 1 V0이기 때문에 8배가 아니라 4배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 오답. 자, 디귿. 운동에너지는 A가 B의 4배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구해야 되더라. 어떻게 구해?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어떻게? 2분의 1에 m의 v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em분의 p의 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한다면 a가 b의 8배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디귿은 오답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 그대로 1번에 있는 기억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볼때 항상 분, 자로, 분 모를 뭐 헷갈리니까 운동량 혹은 속도 같은 것으로 임의의 값으로 우리가 한번 비례관계 생각해서 정하고 문제를 풀자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역시 이제는 고난도 확인하기, 대비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부터 볼게요. 금속판 P에 빛 A, B, C를 비춰줬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단색광의 진동수 각각 FA, FB, FC라고 했을 때 광전자의 운동량의 크기의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스스로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라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구해? 운동량이 주어지면? 바로 앞에서 문제에서 풀었던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되더라. 해당이 없대. 자, 해당이 없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자, 그렇다면 이 B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가 FP다라고 했을 때이 값보다 작은 값이라서 광전자가 방출이 안된 거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결정이 되고, 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 알았을까요? 운동 에너지 한번더 쓰면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2m분의 p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잖아. 자, 그렇다면 운동량이 크다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도 크다라는 것이고,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비추어준 빛의 진동수도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빛의 진동수의 관계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아래 보면 기억보기 그대로 나와있지, 얘들아. 오, 선생님이 여기 잘못 썼구나. A. 자, A가 가장 크고 C, 그리고 선생님이 FP라고 쓴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 F0가 다음 마지막이 FB이다라고 하는 기억보기가 정답입니다. 자, 선생님이 보기를 보지 않아도 이걸 기본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그 보기가 꼭 소설의 흐름처럼 기승전결처럼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해놨으면 이제는 옆에 몇 가지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의 크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광전 효과에서 이야기하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최대값이라고 하는 멘트값을 썼을 뿐입니다. 자, 그럼 그대로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 EP0라고 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편의상 4E0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왜 그렇게 썼냐면 운동량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렇다면 P0라고 하는 광전자의 운동량의 크기의 최대값을 가졌다라는 것은 C에서는
최대 운동 에너지를 E0로 써보자 라고 할수 있겠죠. B는 방출되는 광전자가 없으니까 체크할 필요가 없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만약에 이 광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을 측정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하는 값이니까 운동량이 최대로 커졌다란 얘기는 파장은 최소로 짧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장의 최소값을 써보자 라고 하면 파장의 최소값은 여기 이 값을 선생님이 편의상 람다 제로다 라고 쓰면 운동량은 파장에 반비례하니까 이 마지막 C의 경우는 이 람다 제로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B는 역시 해당 사항이 없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B의 세기를 증가시켜 P에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오늘 몇 번째 문을 보기죠? 몇 문항 안 풀었는데도. 자, 문턱 진동수 이하의 B일 때는 아무리 세기를 증가시켜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니은 오답 보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의 최소값은 A를 비추었을 때가 C를 비추었을 때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A를 비추었을 때 람다 제로, C를 비추었을 때 E 람다 제로라고 선생님 얘기했으니까 어떻다? 작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럼 디귿 오답 체크해서 이 문항 역시 정답은 1번에는 기역이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요거 하나 물어보자 얘들아. 에너지가 4배야. A가. 자, 그렇다면 진동수도 4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이걸 수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비추어주는 빛의 진동수가 이렇게 FA라고 하는 A가 갖고 있는 에너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A라고 하는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전자를 분리해내는 데 에너지를 써요. 그걸 우린 이람수라고 했죠. 자, 그리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습니다. 420를 가져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C 역시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가 FC라고 했을 때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HFC라고 쓸수 있겠죠. 이 빛이 하는 일은 전자를 금속판 P에서 분리해내요. 그리고 E0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진동수가 A가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4배라고 하더라도 진동수는 4배라고 할수 없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동일한 금속판 P에 비추어졌기 때문에 빛을 이 이람수는 서로 같은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도 하나 써놓고 FA는 4FC이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오답복이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 문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1단원 뉴턴 역학 같은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되어 있는 이 A라고 하는 입자에 힘을 가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을 가했더니 시간에 따라서 힘의 크기에 따른 이 그래프가 나왔대. 자, F, 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이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가장 처음에 A라고 하는 입자는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가 0이 되어서 가장 처음에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의 처음 속도 0을 곱해서 0이 되죠. 자, 그럼 T1이 되었을 때의 A의 운동량의 크기는 몇이다? 그대로 S다라고 볼수 있고 T2가 되었을 때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3S고 이전에 S라고 하는 운동량이 있었기 때문에 T2일 때는 운동량의 크기가 4S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만 과거의 기억 잠깐 떠올리면 기억니은 디귿 보기 물질파로 나와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T2일 때가 T1일 때의 4배이다라고 하는데 T2일 때 4S, T1일 때 S라고 했으니까 4배라고 하는 것이 맞는 보기죠. 자, 니은 운동에너지는 T2일 때가 T1일 때의 8배이다라고 합니다. 자, 동일한 A라고 하는 입자의 지금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를 주어진 그래프였기 때문에 질량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운동량의 크기에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T2일 때의 운동 에너지 먼저 구한다면 EM분의

4s의 전체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고, t1일 때는 2m분의 s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몇 배야, 얘들아? 16배를 해야 같은 값이잖아. 자, 그래서 ν는 8배 대신 16이 들어가야 돼서 오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보도록 할게요. 물질파의 파장은 T1일 때가 T2일 때의 4배이다라고 하는데,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운동량분의 프랑크상수 h다라고 하니까, 운동량의 크기가 1대 4였다라고 얘기하면, 물질파의 파장은 4대 1이 되어야겠죠. 알았으면 여기가 4 람다 제로라면 여기는 람다 제로다라고 되어야 돼서, T1일 때가 T2일 때의 4배다라고 하는 이 디귿 보기는 정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한번 너희 스스로 속력도 한번 비교해보자. 속력. 별거 아니죠, 얘들아? 운동량의 크기 그 자체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속력이 V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질량이 일정한 상황에서 운동량의 크기만 4배 늘어났으니까, 속력은 4V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보기 하나 더 정리하시고, 정답은 3번에 있는 기역 디귿 체크하고 11번 마지막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항 보면 현미경과 관련된 얘기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광학 현미경, 두 번째 투과 전자 현미경. 자, TEM이라고 쓰는 이 현미경의 특징부터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어떤 특징? 시료가 어때야 될까, 얘들아? 얇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고배율. 분해능이 우수하다라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자 PQ로 이 투과전자 현미경의 속력이 다른 상황을 제시했다라고 하고 있고, 물질파의 파장의 기역이라고 하는 지금 빈칸이 제시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속력이 V0일 때 파장 기역, 속력이 EV0일 때 파장이 람다 제로라고 했어요. 자, 속력은 물질파의 파장에 반비례하는 물리량이니까 속력이 절반으로 V0로 느려졌을 때 물질파의 파장은 2람다 제로로 더 빨라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바탕으로 그대로 기역니은 디귿 얘기하면 기역. 광학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투과전자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보다 길다라고 하는데, 이건 얘들아 맞는 얘기야. 앞에서 그리고 여기서 써놨어. 고배율이라고 하는 것. 고배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가속시켜서 물질파의 파장을 느리게, 짧게 만들어서, 느리게 대신 짧게 만들어서 분해능을 어떻게? 우수하게 만들어서 고배율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광학 현미경이 고배율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파장이 길다라는 걸 뜻해서 기역은 맞는 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보기 볼게요. 기역은 이 람다 제로다. 위에 쓴 대로 맞는 보기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디귿 보기. P를 이용할 때 Q를 이용할 때보다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다야, 얘들아. 어때? Q가 파장이 더 짧으니까 더 작은 구조를 더 관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디귿 보기는 오답이라고 체크하면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맞아서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마무리 다 지워봤는데, 여긴 사실 추가 보기가 나올 것이 없을 만큼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꼭 다른 문항들도 잘 풀어보시고, 오늘의 한마디 하고 강의 마무리할게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도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시험장에 가서는 수험생이지만 과학자의 사고를 갖고 문제를 직관적으로 잘 해결해서 꼭 목표에 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이 많았고, 다음 강좌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23강에서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3과의 후반부 문항부터 풀고 5강 문항까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과까지 문항들을 풀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과 문항의 7번입니다. 3과의 7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뭐뭐뭐 딸리분 라 아나 무아자폰 피 샤리카티 컴퓨터. 그러면 학생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저는. 그러면 저는이니까 여긴 당신은이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대명사로 당신은 학생입니까? 아니요, 저는 직원입니다. 어디에? 컴퓨터 회사의 직원입니다. 무아자폰 피 샤리카티 컴퓨터. 당신은 했을 때 안타가 돼야 되죠. 왜? 여기 아나 무아자폰 하고 남성형인 걸 봐서 여기도 남성형, 2인칭 남성형인 걸 알아야 돼요. 2인칭 남성형이 원래면 안타, 할 안타 빠리분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정답은 안타였습니다. 아나, 나, 안티는 2인칭이지만 여성이고요. 후와 그는, 히야, 그녀는.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게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항상 이런 문항일 때는 특이한 문장이 뭐가 있는가 보세요. 그랬을 때 알러나 싸할란 해놓고, 두 개는 평서문이고 하나는 의문문이에요. 그럼 의문문이 어디 있어요? 밑에 보기에서 의문문,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 카이파. 안 보고 그냥 비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아할란, 싸할란, 그럼 아할란 비키. 이 아할란과 같은 말을 써서 인사말을 건네니까 A가 여기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이파스 하투키, 당신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다음에 아나 비하이딘 왈함두릴라히. 저는 잘 지냅니다. 저는 좋습니다. 덕분에요. 안락게 찬미를. C가 여기겠죠? 이렇게. 먼저 들어갈 곳이 카이파가 있는, 카이파세 하투키가 있는 B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A와 C를 여러분이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A, B, C 순이니까 정답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빈칸이 있을 때 여러분이 푸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연계. 인사말과 인사말 바로 오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9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는 뭐뭐뭐 하디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디히 사디카티 마리암 사람이네요. 왜냐면 내 여자친구 마리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누구세요? 이 사람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누구니까 만이겠죠. 여기서는 밑에 문장에서는 뭐뭐뭐 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다 가무시 나의 사전입니다. 사전. 사전이라는 말이 가무스예요. 마 하다. 여기서 왜냐면 마 하다니까 여기는 이제 마가 들어갔을 거고요. 그죠? 사물이니까 마가 들어갔을 거고 여기서는 사람이니까 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과 마가 들어가는 경우 만과 마가 들어가는 경우 1번이 정답이네요. 마는 무엇, 마타 언제, 만 누구, 캄 얼마, 마 카이파, 카이파는 어떻게, 카이파 마타 똑같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할 뭐뭐뭐 오후투키 자, 뭐 너의 누이니? 야 라일라, 라일라야. 너의 누이니? 나, 뭐뭐뭐, 우흐티, 파리다투. 그랬더니, 뭐뭐뭐, 우흐티. 나의 누이, 파리다야.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우흐투니까 여성형이고, 여기도 우흐티니까 여성형이니까, 여성형 주어가 와야 돼요. 그죠? 여성형 주어가 올수 있는 것이, 조건이 갖춰진 것이 어떤 건가 찾는 겁니다. 후와, 그는 남성이에요. 히야. 할 히야 옥투키 가능하죠?

히야 옥티에 파리다투 가능하죠. 이거 맞는 거고요. 하다는 남성형 이 사람이니까 안 되고요. 하디히 그 사람 그녀 이렇게 할때그 사람 할때 여성형이니까 그 사람 가능하죠. B와 D가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공통된 그 가능성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B와 D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B와 D 4번. 11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에 대해 알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두 사람이 대화합니다. 마르하반, 이스미 하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산입니다. 그랬더니 마르하반 빅. 당신도 안녕하세요. 이스미 수아드. 이 사람은 여자네요. 수아드. 여자 이름이 수아드예요. B가 수아드니까 이름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그죠? 마진 시아투키,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아나 투니시 시아톤, 투니지 사람입니다. 투니지 사람. 그러니까 국적, A가 국적이죠. 국적과 이름을 알수 있어요. A, B를 알수 있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글의 중심 내용,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야스타흐디물 아랍을 무슬림은 아랍 무슬림들은 또는 무슬림 아랍인들은 이렇게 되겠죠. 자, 아랍 무슬림들은 타히야틴 타클리디야탄 와 타히야틴 이슬라미야탄. 타히야틴은 이거는 목적격인데 이렇게 틴으로 돼요. 타히야툰 타히야틴 타히야틴. 여성 규칙 복수 형태는 격표지가 운인인 이렇게 됩니다. 소유격과 목적격이 전부 다 인으로 끝나요. 이렇게 타히야틴. 근데 타히야틴이라고 소유격은 아니에요. 지금 목적격입니다. 야스타크티무 타히야틴 타클리디야탄. 수식어를 보면 목적격이 나타납니다. 이 앞에 있는 단어는 격표시가 목적격도 인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수식어는 목적격이 제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사를 사용합니다. 와 이슬람적인 인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랍 무슬림들은 전통적인 인사도 사용하고 이슬람식 인사도 사용합니다. 다슈말로 타히야툴 이슬라미야투. 이슬람 인사는 포함합니다. 다슈말로 포함한다. 아다탄 주로 보통 칼리마티 알라후. 칼리마티 알라 그러면 알라라는 단어나 왓살라무 평화 왓살라마 평화 평안 같은 단어들을 보통 포함합니다. 와 가이라하. 자, 아르탄 칼리마티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죠. 이런 단어들 또는 가이리하 그 단어들 이외의 것. 그래서 하로 받았어요. 하이 칼리마트가 아닌 것들 이렇게 해서 가이리하 그거 아닌 것들을 보통 사용합니다. 뭐예요? 아랍 무슬림들의 인사말이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과죠. 4과의 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B가 아나 미날 이라크. 저는 이라크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미날 이라크. 이 민이 어디에서부터예요? 이라크에서부터. 마스무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카이파 하알루카. 당신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다 호낙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민 아이나 안타 민이 들어가 있죠. 민 아이나 안타 당신은 어디로부터? 이 민과 이 민이 같은 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 같은 거죠. 핵심 그 단어죠. 그래서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왔습니다. 그럼 민알 이라크 민 아이나 안타 그럼 당신은 어디로부터?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할 안타 무함마둔? 당신은 무함마드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여기서는 안 맞는 말이죠. 옛날에 수단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단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수단에서는 시장에서 무함마드라고 부르면, 시장에 있는 남자 절반이 고개를 돌려서 자기인 줄 알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함마드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적당한 답은 지금 민 아이나 안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하다. 좀 자세히 볼까요? 마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다 기타분 뭐뭐뭐 했을 때 기타분 뭐뭐 여기가 주어고 이게 수로예요. 수로인데 뒤에가 수식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무슨 책입니다? 유용한 책입니다. 유익한 책입니다 했을 때 기타분 비한정 그죠? 단수 주격 그 다음에 남성형이죠. 비한정 단수 주격 남성형을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한정이니까 일단 정관사에 있는 건 안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단수 단수는 다 단수네요. 주격 주격도 이건 이게 주격이 아니네요.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남성형 남성형이니까 탐화로 붙어 있는 거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거해서 딱 무피둔 유익한 책입니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성수 격 한정 상태를 모두 일치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분 무피둔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겠으면 한 문장만 외우세요. 이렇게 딱 하나만 그렇게 바이툰 가비룬 이렇게 큰 집 하나만 딱 외우면은 뭐 아니면 기타분 제디둔 이렇게 하나 외우세요. 새 책 하나만 외우면 그다음부터 나머지는 적용해서 응용해 쓸 수 있는 거죠.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스무키 당신의 이름 당신인데 여성이에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윤지 윤지입니다. 당신의 이름이니까 내 이름은 윤지입니다가 되겠죠. 내 이름 있음이 내 이름은 이스무카 당신 남성 이름은 이스무키 당신 여성 이름은 이스무후 그의 이름은 이스무하 그녀의 이름은 여기서는 있음이죠. 항상 당신의 뭐뭐 그러면 나의 뭐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죠. 4번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민 아이나 안티 당신은 여자예요. 당신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당신은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 출신이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나 미날 마그리비 아나 미날 마그리비 저는 마그리비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모로코죠. 해가 지는 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 가르비 서쪽이에요. 가르비 서쪽인데 마그리비 그럼 해 지는 나라 이런 말이에요. 저는 서쪽 해 지는 나라 모로코에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안티니까 여성이에요. 그죠? 안티 그럼 여기 비가 여성인 거예요. 저는 근데 저는 했지만 여성이 와야 돼요. 여성형 그 단어가 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그리비아툰 마그리비아툰 여성형이죠. 마그리비아툰 마그리비아탄 자 주격과 주격이 와야 되니까 마그리비아툰 정답이에요. 마그리비아탄 목적격 안 되죠. 소유격 마그리비아툰 안 되죠. 마그리비유 남성형 아니죠. 마그리비안 남성형 목적격 아니죠. 이래서 1번 마그리비아툰이 정답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뭐뭐뭐 따비분 피 무스타시판 한 병원의 의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자, 누군지 몰라요. 누가 의사십니까? 라 아비,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 의사십니까? 병원 의사세요? 라고 물었는데 라 아비 모아다푼 피 방킨 그러면 한 은행의 직원입니다. 은행 직원입니다 할 때 항상 이렇게 피 뒤에 비한정으로 씁니다. 피 반킨, 피 무스타시판 이렇게 정관사 없이. 그래서 아비 모아다푼 피 반킨 이렇게 써요. 자, 할 그러면 아부카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는 할 때 주격이죠. 아버지는 그냥 단수 그냥 독립형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아분. 아분으로 쓰는데 주격을 써서 카가 붙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두 개 글자라서 붙으면 세 개 글자가 단어인 줄 알아요. 당신의 아버지 아니라 그냥 아바카라는 단어가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글자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주격, 소유격, 소유격은 이렇게 목적격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아부카, 아비카, 아바카 이런 식으로 글자를 더 넣어줘서 아 여기까지 세 개가 단어고 카는 당신이라는 뜻이구나를 알게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장치들인 거죠. 이렇게 두 개 글자로 되어 있는 아랍 단어는 굉장히 그 드문데 야둔 이런 거 야둔 같은 건 손 이런 거죠. 아분 이런 거 아버지인데 이런 단어들은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부카 할 때 부 이렇게 우가 있고 아 이가 있고 아가 들어가는 거 있는데 아부카 했을 때 당신의 아버지 아부카
3번 아부우카가 정답이 되겠죠.

هل أبوك طبيب في مستشفى؟ لا, أبي موظف في بنكين. 3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목적격, 당신의 아버지를 또는 아바후, 그의 아버지를, 아부후, 그의 아버지는 아비, 당신의 아버지의,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아부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뭐뭐뭐 진시야 투카,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는 것을 물어볼 때 보통 마를 쓰죠, 마. 그죠? 그랬더니 아나 까따리윤. 그러면 그냥 쓴다면 까따리야툰 썼을 거예요. 아나가 없었다면 까따리야툰. 왜? 진시야티 까따리야툰.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문맥상으로 아, 국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 카타르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나 까따리윤. 저는 카타르 국적입니다. 대신 썼습니다. 이때 마를 썼습니다. 마 진시야 투카 마. 그다음에 만 누구 할입니까? 마타 언제? 리마다 왜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단어들을 이렇게 의문사들을 쓸수 있어요. 하나 주의할 것은 마는 명사 앞에 쓰고요. 마다가 있어요. 똑같이 무엇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다는 뒤에 동사나 전치사 구나 부사 같은 것들이 올때 마다 호나카, 마다 필 바이트, 뭐 마다 따말루 이런 식으로 동사 또는 부사어 또는 뭐 전치사 구 같은 것이 올때 마다를 쓰고 뒤에 명사가 보면 마스무카 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또는 마진시아투카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말을 쓴다. 마다와 또 다르게 쓰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7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뭐뭐뭐 후와 했습니다. 후와 딸리분 그러면 아 사람이네요. 사람이면 여기에 누굽니까? 그 사람은 누굽니까?는 누구죠? 누구를 묻는 거예요? 호와 딸리분 피 하드힐 자미아티 이 대학교에 있는 학생입니다. 이 대학교 학생이에요.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호와 딸리분 피 하드힐 자미아티. 네. 그다음에 뭐뭐뭐 안타 수리 그러면 수리윤 당신은 수리아 시리아 사람입니까? 수리윤 수리윤은 수리아에서 왔어요. 수리아에서 왔는데 이 마지막에 알리프를 떼어내고 이 알리프를 떼어내고 수리운 수리야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이윤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 이윤의 이가 세, 야가 세 개니까 하나 더 떼어내고 여기다 이윤을 붙였습니다. 수리윤. 그래서 수르에서 이윤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고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고리윤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리윤. 안타 수리윤. 그러면 할 안타 수리윤 라 아나 오마니윤. 저는 시리아 사람이 아니라 오만 사람이에요. 아, 저는 오만인입니다. 오마니윤. 이랬을 때 할이죠. 할 안타 수리윤. 답이 라로 시작하니까 할인 걸알수 있어요. 만 후와 할. 만과 할이 들어갔으니까 2번이 정답인 걸알수 있습니다. 만과 할. 예. 이렇게 할로 시작하는 그 의문사는 뒤에 답이 yes, no, 예, 아니요라고 나오니까 라가 있는 걸 봐서 할인 걸 금방 알수 있어요.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다르게 배열한 것은? 이런 식의 문항들이 이제 길어지는데 여러분 점점 이제 마음의 각오를 좀 하고 이제 대해야 될것 같아요. 자, 세 개가 비어 있는데 하나가 의문문이에요. 항상 얘기했죠? 하나가 의문문이면 어떻게? 아, 의문사로 시작하는 거 먼저 찾아봐요. 마라바 미키. 마 와디파 투키 마가 의문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 비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금방 알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나 민 미스라 저는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이집트 사람입니다. 마르하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나 수빈 저는 수빈이에요. 와 안티 그러니까 당신은요 했어요. 그럼 인사를 건넸으니까 인사 받았겠죠. 마라반 비키 A로 했습니다. 마라반 비키 아나 수빈 와 안티 아나 파티마투 저는 파티마예요. 그랬더니 마 와디파 투키 당신의 직급 당신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렇게 써서 당신의 직업까지 간 거예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나 오스타다툰 피자미아틴 저는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여성이죠. 아나는 남녀성 다 쓰니까 그대로 모르는데 뒤에 여성형이 와요. 오스타다툰 그럼 아이 아나가 말하는 사람이 여성이구나 하는 거알수 있어요. 와와

아민 아이나 안티,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아나민 미스라, C가 여기겠죠? 간단하게 A, B, C가 순서대로네요. A, B, C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10번 두 개의 문항이 한 지문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지유와 수아드의 대화입니다. 지유도 여성일 것 같고 수아드도 여성일 것 같죠? 그러니까 두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사바할 하이리야 수아드, 친구 관계네요. 수아드야 안녕? 좋은 아침이야? 그랬더니 사바한 누르, 사바한 누르 그러면 밝은 아침이야 했습니다. 지유가 할 아후 기 호나 피 코리아? 너의 형제도 너의 형제가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너의 브라더, your bro가 되겠죠. your brother도 너의 형제도 여기 피코리아 한국에 있어? 그러니까 너의 남동생으로 칩시다. 내 남동생도 오빠도 되니까 남동생도 한국에 있어? 여기 한국에 있니? 라 아니? 그럼 남동생이 아후키는 지금 없는 그 남동생이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필 루브나나 아나 지금 레바논에 있어. 필 루브나나 레바논에 있어. 이랬을 때 A에 들어갈 말이 뭘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유가 마 와디파투후 그의 직업은 무엇이니? 후와 무다리순 피 마드라사틴 사노위아틴 그는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을 때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아후크 이렇게 했으면 라 후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여기서 일반적인 걸 보지 않고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대명사를 묻고 싶은 겁니다. 너의 남동생 같은 나의 남동생은 했을 때 후와 대신에 아히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아히는 아후 플러스 이가 되는데 이게 아후이 실제로 말할 때는 아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후이, 아부이라고 해요. 왜? 이걸 아히, 아비라고 하면 줄어드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잘 말하기 힘들어서 와와 야는 둘다 모음 성격이 있어갖고 둘 중에 하나가 강한 것이 살아남고 하나는 생략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지고 아히가 된 거예요. 아히, 나의 남동생은 이렇게 되는 건데 후아로 안 쓰고 이렇게 쓴다면 아히가 되겠죠? 나의 남동생. 아후카, 너의 남동생, 아히, 아후키, 너의 여자인 너의 남동생, 아히카, 너의 남동생의, 아히키, 너 여자의 남동생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아히가 변화되는 거, 아히라는 것을 찾을 수 있나, 이걸 보는 겁니다. 10번, 밑줄 친 비와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마 와디파투후, 그의 직분은 무엇이냐? 그의 뭐 어떤 뭐 직, 뭐 직급이나 어떤 이름 무엇이냐? 이렇게 했어요. 이스무후,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꾸무후, 그의 번호는 무엇이냐? 아말루후, 그의 이름 무엇이냐? 3번이죠. 그의 직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언와누후, 그의 주소가 무엇이냐? 언와는 주소도 되고 영화나 책의 타이틀, 제목도 돼요. 영화 제목. 또는 책의 제목 이런 것도 다 되거든요. 그다음에 진시아 투후 그의 국적은 무엇이냐? 레바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레바논인지 모르겠네요. 레바논에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의 국적은 무엇이니? 같은 국적이겠죠. 네. 자 수아드하고 형제가 같을 거니까 같은 국적. 그러니까 수아드가 어느 국적인지 알면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말루 후가 정답이 되겠죠. 와디파 투후 아말루 후또 하나 더 쓴다면. 슈글루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의 일, 아말루후하고 비슷한 말인데 슈글, 그의 일은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쓸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마메 하나 투카, 이것도 직업이에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 슈글루후 메 하나 투카, 메 하나 투 다 되죠. 아나, 뭐뭐뭐, 저는 뭐예요? 여기 카였으니까 남성형이죠. 그러니까 아나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와야 돼요? 남성형 수로가 와야 돼요. 남성형 단어가 와야 되죠. 와마다 따말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아나쇼로 띠윤. 아 저는 경찰이에요. 이랬을 때 뒤에 올수 있는 아나 뒤에 올수 있는 남성형 수로 할립 남성형 맞는데 우유예요.

그다음에 끄따룬. 끄따룬은 남성형 맞지만 기차입니다. 무마르디둔 간호사, 무한디순 엔지니어. C와 D가 맞겠죠? C와 D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2번. 대화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A, B가 대화합니다. 마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다, 핫둔 아라비윤. 이것은 아랍 선입니다. 원래 핫드란 말은 선이에요, 선. 선인데, 그러면 핫드 그러면 선인데, 핫드에서 그더 나와서 서체가 됩니다. 글씨로 쓰는 거. 선으로 표시하는 예술 같은 글씨. 그래서 핫들 아랍어는 아랍어 서체입니다. 답은 아랍 서체예요. 핫드가 호뚜호뚜가 되면 이거 항공사의 그 라인들 그 비행 그저 항공 구간 같은 거 되고요. 또 항공사도 돼요. 호뚜호뚜. 또는 이걸 딱디 선으로 검사하는 거를 그 신체 검사할 때그 심전도 검사할 때 띠리릭 띠리릭하고 손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걸 타흐디트라 그래요. 좀 핫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후 안와 온 케시라툰. 그 서체에는 아랍 서체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서체 종류가 많습니다. 미스 루 안와 온 케시라툰이 비한정이니까 그냥 따라서 바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수식이 됐습니다. 미스 루 알쿠우피. 알쿠우피는 한국어로는 알아듣는데 아랍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한참 생각해야 돼요. 왜? 여기 알 하트 쿠우피가 있어야 돼. 하트. 아, 미슬루 하띠. 하틸 쿠우피 이렇게 되죠. 하틸 쿠우피. 쿠우피 쿠파 글씨체. 쿠파의 글자체. 글씨체예요. 뭐냐면 되게 각진 글자체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각진 글자체 이렇게. 아랍어로 각지게 만들어서 보통 건축에 많이 씁니다. 알함브라 궁전에 가면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틸 쿠우피 와로과. 록과는 손으로 쓰는 그 서체, 그러니까 그 뭐죠? 필기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알 하틀 파리시, 여기도 하트가 들어가야 돼요. 하틀 파리시, 페르시아체, 알 파리시야만 되고 하틀 파리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를 언급했으니까 세 개는 모으면 복수죠. 두개 이상이니까 세 개니까 여성 단수 취급하니까 하로 받았어요. 그것 이외에도 더 많은. 그러니까 쿠피체, 록과체, 쿠파체, 록과체, 파리시체 등등과 같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A가 아이나 유음키누니 안 우샤히다 알 핫달 아랍이 아랍 서체를 보는 것이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어서 볼수 있습니까? 라고 했죠. 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유음키누카 안 투샤히다 후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필 마사지트. 사원에서. 사원에 가면 당연히 아랍 서체가 있겠죠? 왈 꾸술, 성에서. 꾸술하면 성에 가보면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성에 서체들이 있습니다. 필 알람을 아랍이 아랍 세계에서 와 이스파니아, 스페인에서. 예. 그래서 스페인의 알함브라 궁전이나 다른 궁이나 아니면 사원 같은 데서 서체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특히 쿠파체, 핫들 쿠우피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뭐뭐뭐 피순둑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순둑 밀 아카툰 와 샤오카툰. 그럼 밑에 거부터 볼게요. 이 상자에는 박스에는 상자에는 숟가락과 워셔워커 포크가 있습니다. 포크 삼지창이 있다는 얘기죠. 포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무엇에 해당되는 말?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어요. 무엇은 두 가지로 쓸수 있어요. 무엇은 마와 마다로 쓸수 있는데, 마는 플러스 명사. 뒤에 명사가 올때 씁니다. 그 다음에 마다는 뒤에 동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절, 이런 게 이제 오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절이라면 어려우니까 이제 구. 전치사 구. 전치사 구나, 아니면 부사어. 부사어, 후나카, 후나 같은 이런 말들이 마다 뒤에 옵니다. 그래서 마스무카, 마진시아투카, 마아말루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마진시아투카, 마아말루카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명사가 올땐 마로 쓰고요. 똑같은 무엇인데 여기서 동사가 오면 마다 따말루 무엇을 하십니까? 마다 필베이트 집에 뭐가 있습니까? 꿀단지.

있어요? 뭐 이렇게 할수 있죠. 마다 호나카,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사어를 쓸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와 마다가 한국말로 같은 거예요. 그 무엇인데 쓰는 그 뒤에 오는 그 뒤에 오는 단어들에 따라서 쓰는 종류가 마와 마다로 갈립니다. 자, 아이윤 무엇이 아이윤 필 순둑 아니죠? 아이유는 뒤에 보통 연결돼서 또는 아이유민 해서 무엇 중에 어떤 것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캄 얼마나 아이나 어디에 카이파 어떻게 그다음에 마다 무엇이 마다 피 순둑 상자 안에는 박스 안에 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피 순둑 밀라 카툰 와샤오 카툰. 예, 정답은 마다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아인다크 왁툰 알리아오마 오늘 시간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남. 예 했으면은 당신에게 시간이 있냐? 예, 저에게 시간이 있어요. 하겠죠. 남 뭐뭐뭐 왁툰 저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아인디가 되겠죠. 아인디. 카로 물어봤으니까 이로 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로. 그래서 아인디. 그래서 아인다후 그에게 있습니다. 아인다하 그녀에게 아인다카 남성 2인칭 당신에게 아인다키 2인칭 여성 당신에게 아인디 5번이 정답이죠. 나에게 시간이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아인디 네. 보통 시간만이 아니라 나한테는 무슨 뭐 뭐도 있어요. 뭐 집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할때 아인디 뭐 이렇게 할수 있고 또는 아인디 마와이드 약속 있어요. 같은 거쓸수 있습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마타프 왔다니유 국립박물관이 바이둔 안 바이티카 그러면 바이둔 안 바이티카 그러면 당신의 집에서 뭡니까? 라고 했어요. 당신의 집에서 멀리 있습니까? 바이둔 안은 항상 바이둔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할마타프 왔다니 국립박물관인데 이 할이었었는데 뒤에 정관사가 오기 때문에 할과 이 스쿤과 이 스쿤이 겹쳐서 스쿤 두 개가 발음하기 어려워요. 할릴 마타프 이게 발음하기 어렵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스쿤 두개 겹치면 약자음인 경우에는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강자음 라 같은 경우에 있으면은 조속모 모음을 하나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할릴 마타프 왔다니유 이렇게 이가 들어가 갖고 발음이 좀 변했습니다. 할릴 마타프 왔다니유 바이두나는 베이티카 당신 집에서 국립박물관이 뭡니까? 라 아니요 멀지 않아요. 근데 가깝습니다 하면 되는데 라이사 뭐뭐뭐 안 바이티 우리 집에서부터 멀지 않다. 이 라이사는 보조동사라 그랬죠. 보조동사 여러분 수능 특강 이번 2027년 수능 특강에 보조동사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라이사 동사와 카나와 아스바하 아침이 되다, 시간이 되다 해서 그냥 무엇이 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랬죠. 요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아니다 하고 목적격 수로가 옵니다. 목적격 수로. 그래서 카나 라이사 아스바하 뒤에 수로가 목적격으로 온다. 이게 특이하죠. 왜? 동사가 그냥 보조동사일 뿐인데 마치 타동사인 것처럼 목적격으로 뒤를 바꿔줘요. 그래서 바이단 되죠. 바이단. 바이단인 거 어떻게 아느냐? 앞에가 라이사. 라이사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마타프로 왔다니 국립박물관이 남성형이에요. 남성형이니까 라이사 남성형이 쓰였고 수로도 남성형이 쓰여야 돼요. 그래서 바이단이 돼야 됩니다. 바이다타는 여성형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남성형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이다타는 목적격이긴 하지만 남성형이 아니라서 안 되고요. 나머지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네. 주격, 소유격이나 여성형 주격 같은 경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복에서 고른 것은 할, 뭐뭐뭐, 기타부 빠리비 그 학생의 책입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남, 후와 그것은 기타부 빠리비 그것은 이것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 그것은 기타부 빠리비 딸리비 학생 그 학생 책입니다. 뭔진 모르지만 이것이 후아예요. 그것은 무엇이 학생 책입니까? 예, 그 학생 책임 맞습니다.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간 말이 후아로 받은 겁니다. 뭐예요? 남성형이란 말이죠. 남성형. 그죠? 그 다음에 A가 할 몸

뭐뭐 바이투 제디드. 그러면 여기도 바이투니까 남성형이죠. 남성형과 동격이 돼. 격이 동격이 되려면 여기도 남성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할 뭐뭐뭘 바이투 제디든 무슨 무슨 집이 이 집이 예를 들면 이 집이 또는 그 집이 제디든 새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라 후와 가디문. 아니요. 그 집은 후와 그 집은 가디문. 오래된 겁니다. 예, 낡은 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둘다 남성형이 들어가야 된다. 요 빈칸 남성형 들어가는 거 볼까요? A, 하다. 하다. 예, 길게 하다. 이것 남성형이죠. 하디히 이건 여성형이에요. 이건 안 되고. 자리카. 자리카는 자 플러스 리 플러스 카. 이세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자 리카 이렇게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장모음 알리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괄 알리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리카. 그것은 남성형이죠. 그것인데 여성형은 틸카라고 써요. 그럼 남성형에 들어갈 수 있는 A와 C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A와 C인 2번이 되겠네요. 네.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뭐뭐뭐, 우흐티키, 제디드툰. 자, 너의 누이의 무엇이 제디드툰? 새 것이니?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새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주어와 수로 사이죠. 주어와 수로인데 여기가 단수면 단수 또는 뭐 복수, 사물 복수도 될수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성. 여성형. 그래서 할 여성형 옥티카 여성형 제디다툰 이렇게 됐습니다. 너의 누이의 무엇이 새 것이니? 남, 히야. 여기죠. 히야죠. 그것이 여성이니까 히야로 받았어요. 그것은 제디다툰 새 것이야 라고 했어요. 알맞은 말. 사아투 옥티카. 너의 누이의 시계. 여성형 맞죠? 근데 여기서 주격이어야 되죠. 여기 주격이잖아요. 여기 주격이고 이 전체가 주격이 되니까 여기 우가 됐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아투 옥티카 주격이 와야 되죠. 사아티 사아사티 사아타 사아타 아사아타 전부 격이 틀렸습니다. 왜? 주어와 수로는 격이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 주격 그러니까 두개 합친 거가 주격 여기도 주격이니까 이 앞에 있는 연결형 제1요소, 연결형 앞에 있는 부분은 격을 갖다가 대표격을 나타내요. 옥티키는 항상 소유격을 쓰여요. 왜? 연결되기 때문에 소유격 표시고 여기 있는 게 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투 그럼 주어가 되는 거죠. 주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투가 정답입니다. 6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마다 알랄 막타비. 여기도 알랄 막타비 전치사 구예요. 책상 위라는 전치사 구. 전치사와 그 뒤에 오는 소유격 단어가 합쳐서 전치사 구로 하죠. 이두개 합쳐서. 책상 위에는 마다 무엇이 있느냐는 여러분이 넣어서 해석하세요. 알랄 막타비, 자, 가방. 가방이 있죠. 가방. 예, 코라툰 공. 공이고요. 사마쿤 생선. 아이나분 포도. 그다음에 하키바톤 4번이 정답이죠. 그다음에 사뽀라톤 하키바톤 가방이에요. 사뽀라톤 칠판입니다. 여기서 가방이 하키바톤이에요. 자, 사마쿤이나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참 오랜만에 보는 단어일 건데 사막 생선입니다. 네. 그다음에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뭐뭐뭐 안티. 당신은 여자예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뭐 물어봤겠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보네요. 아나 피말 아빌 마드라사티. 학교 운동장에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냐고 물어봐야겠네요. 당신은 어디,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나 피. 나 어디에 있어? 말 앞, 운동장, 알 마드라사티. 우리가 다니는 그 학교의 운동장에 있어. 나 지금 학교 운동장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디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나. 3번이 정답이에요. 마, 무엇입니다. 그 다음에 만, 누구? 아이나, 어디? 마타, 언제? 마다, 무엇입니다. 정답 3번이죠.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고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항상 얘기하듯이, 의문문이 하나 있어요. 의문사부터 찾으면 돼. 보기에서 의문사를 찾아. 카이파가 의문사야. 어떻게, 이 기시감이 이거 뭐죠? 앞에도 나온 것 같은데.

주어와 수로가 바뀐 경우, 보통 주어가 먼저 오거든요. 주어가 오고 수로가 오는데, 아랍어에서 수로가 먼저 오고 주어가 뒤에 올 때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주어가 비한정이야. 정관사가 없어, 주어가. 그래서 뒤에 와. 정관사가 없을 때 그렇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맘누운 아타드히누. 그 흡연이 금지되었어요. 금연,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에서 강조를 위해서 수로를 앞으로 꺼내놓은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수로가 앞에 왔어요. 지금 여기는 조건이 주어가 비한정이라서 수로가 앞으로 왔습니다. 할 아인다카 마와이둔? 약속이 지금 있니? 남 아인디 마와이둔? 지금 약속이 있어. A가 여기 들어가겠죠? 지금 나 약속이 있는데 A가 이렇게. 지금 나 약속이 있어. 뭐예요? CBA 순이니까 맨 마지막 CBA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10번이 두 개의 그 문항이 한 지문에 같이 엮여 있네요. 라일라와 수미의 대화입니다. 야, 수미, 수미야. 할 뭐뭐뭐. 왁툰 필 마사. 저녁에, 오후 늦게. 보통 마사는 저녁이에요. 그죠? 저녁에. 인사말을 할때 마사 알 카이리는 정오가 지난 오후 시간 통틀어서 총칭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파란 불인데 가자 그랬더니 파란 불 아닌데 하면서 안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초록 불이거든. 초록 불도 파란 불 계통이에요. 그 똑같아.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파란 불은 파란색과 초록색과 남색과 등등을 다 어우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란 걸로 퉁쳐서 얘기하죠. 마사 알 하이리 마사 누리도 저녁 시간만 하는 거 아니라 저녁이 가까운 시간까지 퉁쳐갖고 다 포함해서 오후 시간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후 시간 인사할 때 마사올 하이리 그러면 마사 아로 여러분 배우지만 마사 우로 하는 게그 원래 맞다 그랬죠. 마사올 하이리 하면 좋은 그러니까 복된 오후입니다. 복된 저녁입니다. 원래 인사말이라면 복된 저녁입니다인데 저녁 가까운 시각 예를 들면 뭐 오후 2시, 3시, 4시, 5시 다 마사아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녁에 여기 마사는 여기 저녁이죠. 저녁에 시간이 있니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수미가 남 아인디 나에게 있어. 뭐가 마와 왁툰이죠. 아인디 왁툰의 준말이에요. 지금 왁툰의 준말이에요. 아인디 왁툰 이렇게 된 말을 아인디라고만 했어요. 알아들으니까. 라일라가 이단 그렇다면 할 나사보 일란 막담을 아랍이 그 아랍 식당 어떤 아랍 식당인지 모르겠는데 정관사부터 되게 불편해요. 없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없으면 더 좋아요. 왜? 그냥 막연한 어떤 아랍 식당 갈까 뭐 이렇게. 근데 어쩌면 두 사람이 라일라와 수미가 이 앞에서 전날이나 또는 그 전에 내가 아랍 식당 하나 찾았는데 진짜 잘하더라. 거기는 홈무스가 진짜 맛있어. 그 팔라필도 되게 맛있고 음식이 좋더라. 그리고 언제 한번 가자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했다면은 그냥 정관사 붙이면 편한데 요것만 딱 봤을 때는 정관사가 없이 이렇게 맞다민 아랍이인 한 아랍 식당 가는 거 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미가 하산한 할릴 맞다. 이때는 정관사가 나오죠. 왜? 그 우리가 말한 그 식당이 어떤 막연한 식당이지만 그 식당이 아랍 식당이 가리브 민 호나 여기서 가까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식당 여기서 가까워? 라이사 가리반 민호나. 여기 가리분에서 와갖고 이렇게 오면 라이사 뒤에서 목적격이 온다 이렇게. 그죠? 목적격에 이게 그 형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자 여기 처음에 할 아인다카 너에게 시간 있니? 아인디에 물어봤을 거예요.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아인다 키겠죠. 키. 여성이에요. 왜? 라일라가 수미한테 물어보니까 수미가 여성이니까 너 여성 너에게 그러니까 아인다 키가 되겠어요. 아인다 키 너에게 시간이 있니? 남 아인디 시간이 있어.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여기 라이사 까리분에서 까리반이 됐죠. 그래서 목적격 까리반 이렇게 남성 목적격 그대로 와갖고 까리분이 목적격만 된 거예요. 까리반 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4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간단한 문항들이지만 길게 펼쳐놨으니까 문제를 접근할 때는 밑에 이거 먼저 보세요.
여기 보지 말고.

그리고 먼저 답을 먼저 보세요. 남, 에인디. 그러면 아, 여기 에인다라는 말이 들어갈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도 라이사 뭐 그러면 아, 여기 앞에 가리분 민이 있었으니까 이 라이사 뒤에 목적격이구나.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문제 풀 수도 있는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예. 11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안티 무마레다 톤피 무스타시판. 당신은 간호사입니까? 한 대형 병원에 무스타시판. 이거는 종합병원이에요.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간호사십니까? 라, 아니요. 저는 간호사가 아니에요. 탄으로 끝났어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1인칭? 1인칭 부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일 때는 라이사에서 라스투가 되겠죠. 저는 아니에요. 라스투 무마리다 탄. 아나 따비바툰. 아니, 간호사가 아니고 의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 하다사리로. 이 침대가 제디둔 새 겁니까? 라 아니요. 새 것이 아닙니다. 할 때, 이때는 이 침대는 여기서는 1인칭 부정 형태, 여기서는 3인칭 남성 부정 형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라스투가 들어가고 3인칭 남성이면 라이사가 들어가겠죠. 라이사 제디단 이렇게 돼요. 라이사 제디단. 그래서 아니요. 그것은 새 것이 아닙니다. 라이사겠고요. 여기는 라스투 저는 아닙니다. 라스투 라이사 라야사에서 라이스에서 투가 붙어가지고 투가 붙어서 이 라이스 투가 됐거든요. 그러면 수쿤이 두개 겹치니까 요 약자음이 생략돼 버렸어요. 그래서 라스 투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스투 우마리다탄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12번. 대화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아나 준수. 저는 나는 준수예요. 마스무카 당신 이름 뭡니까? 이스미 무함마두 카말리 바시민 바이루티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 붙이면 돼요. 첫 번째는 주격, 그다음에 연결형이니까 소유격, 마지막 연결형이니까 타님 붙은 소유격. 이건 뭐냐? 이거는 수식. 이건 가문을 나타내는 거 보통 수식으로 써요. 네. 그러면 바이루트에서 베이루트 지역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온사 바심 할아버지의 아들 카말의 아들 무함마드. 그러니까 저는 무함마드예요. 아버지는 카말이시고 할아버지는 바심이고 우리는 베이루트 집안이에요. 이렇게. 이스무카 따윌루 짓단. 내 이름 되게 길다. 남. 왜 그래요? 리안나 하다 이스. 왜냐하면 이 이름은 이스마 리안나 뒤에 목적격 주어 왔어요. 이아슈말로 포함해요. 이스미 샥시야 개인 이름과 와 아스마 아비 아버지와 와제띠 할아버지와 와 민타카틀 아일라티 우리 가족의 지역 또는 가족의 가문의 직업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랍 인명 얘기하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소개할 때 예를 들면 이인섭할 때 이는 이스물 아일라 가문의 이름 또는 성이고요. 인 이스물 샥스 개인 이름이고요. 섭은 이스물 주일 제너레이션 네임입니다. 이 항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의 항렬. 섭섭섭 끝나요. 진섭 명섭 한섭 끝나면 인섭의 섭자는 아 이건 제너레이션이 똑같다. 시조 몇 대에 모든 사람이 섭자를 쓴다. 그래서 이스물 주일이라고 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생각해 보고, 여러분을 소개할 때좀 이렇게 임팩트 있는 소개가 필요할 것 같으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예, 세대 이름, 또는 뭐 학렬 이름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고생 많았습니다. 마살라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은 31강이고요. 자성체와 관련된 문항들을 쭉 풀어볼 예정이거든요. 자성체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하는 문항들이 정형화되어 있고요. 기본 개념만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적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 2번 문항이고요. 여러분들 교재로는 106페이지, 102번입니다. 문제 같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에 의해 자기화된 상태에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체 ABC 중에서 두 개를 꺼냈습니다. 자, 수평면에 놓고 다른 하나는 높이 H0에서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린대요. 자, 표는요, 두 물체가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 라지 T를 나타낸 것이고요. 시간을 보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A하고 B일 때가 A하고 C일 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B와 C가 자기화된 방향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하고 C가 자기화된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BC는 강자성체 또는 상자성체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A는 반자성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꺼냈을 때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오로지, 맞아요, 강자성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A가 반자성체고 B가 강자성체 또는 상자성체일 텐데, 만약에 상자성체다라고 한다면은 반자성체와 상자성체 사이에 아무런, 그렇죠,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강자성체다 라고 하면은 강자성체는 반자성체를 이렇게 위로 미는 청력이 작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자성체일 때보다 위로 미는 힘이 존재하는 강자성체일 때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가 강자성체, C가 상자성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체가 낙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성체인지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5번 문항이고요. ABC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ABC는 강상 반자성체 중 하나입니다. 자, 실험 과정을 보면 아크릴관에 자석을 고정해서 저울 위에 놓고 무게를 측정을 한대요. 자, 무게를 측정을 하죠. 자기화되지 않은, 자, 중요한 조건이에요. 자기화되지 않은 ABC를 각각 자석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매단 다음에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매단 물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저울에 측정되는 값은 1.00이에요. 그런데 나와 있는 결과 두 개, A하고 C를 보니까 결과가 어때, 얘들아? 둘 다 1보다, 맞아요, 작은 값이에요. 1보다 작은 값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 물체를 위에 있는 A, 위에 있는 C가, 그렇죠, 이렇게 당겼기 때문에 알자 힘이 줄어들어서 저울에 측정되는 값이, 그렇지,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기는 힘이 C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인력이 더 크게 작용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저울 측정값이 더 작았겠지. 그래서 C는 강자성체, A는 상자성체, 자연스럽게 B는 반자성체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A는 상자성체이다 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0.9보다 작다. 자,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되는 물체는 B예요. 반자성체지. 반자성체는 여러분들, 자석 위에 반자성체가 놓여지면 이 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될 거고, 자석을, 그렇죠, 아래로 미는 청력이 발생할 거예요.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1.00보다는, 그렇죠,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은, 그렇죠, 틀린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디귿. 나에서 C를 매달았을 때 C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자, 강자성체를 매달았을 때 당기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인 1.0보다
그렇죠? 더 작은 값이 측정된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티귿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

특징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적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그다음 문항 104번으로 가볼게요. 자, 물질의 자성에 대한 실험이고요. 자, 실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실험 과정에서 질량이 같고 자화되지 않은 서로 다른 자성체 ABC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A를 실에 매단 후에 N극을 가까이 했을 때 A의 움직임을 관찰한대요. N극을 가까이 했을 때 A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에서는 A를 B 또는 C로 바꿔서 나를 반복하고, 라에서는 ABC를 자기화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석의 극을 N극이 아니라 S극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일한 실험을 한번더 이제 반복을 해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 실험 결과를 잘 보세요. 실험 결과, N극을 가까이 했을 때이 화살표는 자석에 끌려가는 방향이거든요. 자석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누구밖에 없어?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밖에 없어. 그리고 자석에서 밀려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반자성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화살표만 보고도 ABC 중에서 그렇죠. C라고 하는 게 반자성체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에 끌려가는 방향이 더큰 A가 더 작은 B보다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A는 강자성체, 그다음에 B는 상자성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S극을 가까이에서 동일한 실험을 반복을 했을 때는 S극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자기장이 처음에는 이 상태였는데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도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그렇죠. 인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자석이고 극만 바꿔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화살표의 결과는 이렇게 동일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0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5번은요, 2025 학년도 10월 학평 7번 문항인데, 지금 강자성체 A하고 상자성체 B라고 자성체의 종류를 대놓고 알려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를 한번 보세요. AB가 관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한대요. 자, 관을 통과하는데 그 관의 종류가 두 개야, 얘들아. 하나는 뭐냐면 플라스틱 관, 하나는 구리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죠. 자, 플라스틱 관에서는 낙하 시간이 AB가 둘다 똑같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리관에서는 여러분들 실험 결과를 보시면 낙하 시간이 네모 박스 기역으로 되어 있어요. 네모 박스 기역 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구리관을 통과할 때 플라스틱 관과는 다르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기억 봅시다.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A하고 B는 강자성체, 그리고 상자성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니은 볼게요. 나에서 A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다. 자, A는 여러분들 강자성체였죠? 강자성체는 특징이 뭐야? 자기장 영역 밖으로 나가도 자기화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다가 아니라 자기화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 볼게요. B가 A보다는 기역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자성체는 구리관에 떨어졌을 때 외부 자기장에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자석이 아닌 상태예요. 이게 상자성체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써줄게요. 이게 강자성체고, 강자성체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바깥으로 나가도 균일한 자기장을 제거를 해도 얘는 자화를 유지하니까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되니까 자석입니다. 그러면 자석이 아닌 그냥 일반 물체를 구리관에 떨어뜨렸을 때랑 그다음에 자석을 떨어뜨렸을 때 자석이 떨어지게 되면 이 구리관에서는 여러분들 그렇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떨어지는 시간이 상자성체보다는 더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보다 A가 길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A가 B보다 길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0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6번 문항은 물의 자성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자,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자석의 N극을 물줄기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대요? 물줄기가 자석에서 멀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멀어진다?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자석을 가까이 했더니 자석에서 멀어진다. 그 말은, 물은? 그렇죠. 반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A가 해결이 되죠? 물의 자성은 상자성이에요. 라고 하는 게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자, 학생 B를 보면 물줄기는 자석의 S극을 가까이에도 밀려납니다. 자, 우리 전 문항에서도 살펴봤듯이 자석을 N극을 가까이 하든 자석의 S극을 가까이 하든 극에 상관없이 반자성체라고 한다면 밀려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S극을 가까이에도 밀려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생 C를 볼게요. 물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자, 물은 반자성이니까 반자성의 특징을 적용해 본다면 외부 자기장과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학생 B만 맞아서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0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7번은 2025학년도 수능 7번 문항이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요. 자석의 S극을 가까이 하여서 자기화된 자성체 A. 자기화된 자성체 A를 나는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B. 그리고 다는 나에서 S극을 가까이에서 자기화시킨 상태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를 보면요. 다에서 B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대요. 아,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 자성체 B는 반자성체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A와 B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러면 자성체 A라고 하는 거는, 아, 자연스럽게 상자성체구나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기억 봅시다. 가에서 A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자, 상자성체를 외부 자기장에 두게 되면은 자석과 이 자성체 사이에는 그렇죠. 서로 당기는 힘, 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니은 다에서 S극 대신 N극을 가까이 하면 B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반자성체의 S극을 가까이에서 자기화시키든 N극을 가까이에서 자기화시키든 상관없이 극에 상관없이 반자성체와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D는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D급 볼게요. 다에서 자석을 제거하면 B는 나의 상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의 상태는 여러분들 그 원자 자석들의 자기장 총합이 0이 된 그런 상태잖아요. 반자성체는 특징이 뭐야, 얘들아? 강자성체와 다르게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자기화된 상태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처럼 된다라고 하는 디귿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의 특징을 적용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 적용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자, 108번도 한번 볼게요. 자, 108번은 한 면만 검게 칠한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BC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균일한 자기장에 놓아서 자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자기장 영역에서 꺼낸 ABC 중두 개를 마주보는 면을 바꾸면서 가까이 놓았을 때 자성체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성체 AB를 놓았을 때 자기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보니까 AC 사이에는 미는 힘, BC 사이에는 당기는 힘이 작용한대요. 자, 외부 자기장에서 꺼냈을 때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강자성체가 있어야만 나머지 상자성체, 반자성체랑 서로 가까이 했을 때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세 번째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위치를 보니까, 자성체의 위치를 보니까 둘다 맞아요. C가 있어요. 그러면, 아, 여기에서 C라고 하는 것이 강자성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는 힘이 작용하네? 그렇단 이야기는 A는, 그렇죠, 반자성체. 당기는 힘이 작용하네? 그 이야기는 B는 상자성체. 아, 그래서 A는 반자성체, B는 상자성체, C는 강자성체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바로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0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9번 문항 보시면요. 그림 간은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ABC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놓아서 자기화를 시키는 모습이에요. 자, 나는요. 가의 B와 C를 자기장 영역에서 꺼냈어. 꺼낸 다음에 가까이 놓았을 때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자, ABC는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ABC 중에서 BC만 꺼내서 이렇게 가까이 했더니 자기장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B하고 C는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A는 반자성체이겠네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A는 반자성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니은 봅시다. 가에서 A와 C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나를 보시면 이 자성체 주변의 자기력선의 밀도를 보시게 되면 B가 훨씬 더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쵸? 그 말은 이 B가 강자성체고 C가 상자성체이다라고 해석하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B하고 C는 정리하면 강, 상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니은에서 보면 가에서 A와 C, 그러니까 반자성체하고 상자성체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하는 설명. 어때요, 여러분들? 틀렸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화가 될 겁니다. 그죠? 자, 디귿. 나에서 B와 C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사이에서는 서로, 그렇죠, 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밀어낸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0번입니다. 자,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를 자석에 가까이 놓아서 자기화시키는 모습이고요. 자, 그림 나는 자석을 치운 다음에 PN접합 발광다이오드, LED가 연결된 코일에 자성체 A 부분을 가까이 했을 때, 가까이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LED에 불이 켜진대요. 이거 중요한 조건입니다. LED에 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전류가 흘렀다라는 이야기예요. 전류가 잘 흘렀다라는 이야기고,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돼요. 자,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자석에서 S극으로 들어가고 N극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텐데, 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것은, 이 자성체는 오른쪽이 S극, 왼쪽이 N극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A 쪽이니까 S극을 이 코일에 가까이 가져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S극이 다가오네? 그러면 코일의 왼쪽에는 무슨 극이 형성이 되어야 되냐면 S극, 반대쪽에는 N극. 그래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표시를 해본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형태니까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야 돼요. 이렇게 X를 통과해서 그 다음 오른쪽 반도체로 간다는 거죠. 근데 전류가 흐른다라고

라고 했으니까 x는 p형, 오른쪽은 n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가에서 자성체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자, 자석과 자성체 사이에는 SN이니까 당기는 힘,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니은 가에서 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야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자성체는 강자성체겠죠? 외부 자기장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자기장 영역에서 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했으니까.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 자, 그다음 디귿. 나에서 X는 P형 반도체이다. X는 P형 반도체임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통해서 X가 P임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성체는 전자기 유도, 그리고 그 전자기 유도 코일에서 LED를 연결했을 때의 상황과 융합해서도 출제가 됩니다. 난이도가 살짝 올라간 문제가 되겠죠?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111번입니다. 111번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BC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놔서 자기화를 시켜요. 자, 그림 나, 다는 가의 ABC를 각각 수평면 위에 올려놓았을 때 정지한 모습이래요. 정지. 정지에 있다. 자, 정지에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 합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A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자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는 강자성체래. 자, A는 강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 강자성체. 그리고 BC는 상자성체, 반자성체예요.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합력을 구했더니 나하고 다 중에서 문제 조건에서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B는 A를 밀어야 된다라는 걸까? 아니면 당겨야 된다라는 걸까? 합력이 더 크려면. 그렇죠. B는 A를 이렇게 당겼다라는 거예요. 당기는 힘이 작용했다. 그럼 반대로 C는 A를, 그렇죠, 이렇게 밀어냈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 결국에는 B하고 C의 자성체 종류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B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밀어내야 되니까, 당겨야 되니까 상자성체, C 같은 경우에는 반자성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B는 상자성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가에서 A와 C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A하고 C는 강자성체하고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될 수가 없겠지. 디귿.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 같다.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 B에 작용하는 중력은 당연히 아래 방향일 거고, 강자성체, 상자성체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이번에는 A가 B를 당기는 힘도 있을 거예요. B에 작용하는 힘을 봤을 때. 그러니까 중력과 자기력의 방향은 같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반대여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다음 우리 1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2번, 24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자, ABC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요. ABC는 강상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실험 과정 가를 한번 볼게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ABC를 자기장에 놓아서 자기화를 시켜요. 그죠? 그리고 그림 1과 같이 자기장에서 A를 꺼낸 다음에 용수철 저울에 매달았어요. 자, 얘네들은 지금 다 자기장에서 꺼낸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달을 보세요. 그림 2와 같이 자기장에서 꺼낸 B를 A의 연직 아래에 놓은 후에 정지된 상태에서 용수철 저울의 측정값을 읽는데요. 자, 용수철 저울의 측정값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W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2와 3은

1.2W, 0.9W. 여러분들 이 숫자를 이용해서 뭐 계산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숫자의 크기에 주목하시면 돼요. 얘는 1보다 커졌죠? 0.9는 1보다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작아졌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기력의 변화로 인하여서 측정값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 말은 A. 매달려 있는 A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렇죠. 강자 성체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B의 무게, 원래 C의 무게가 있을 텐데 2번에서 무게가 더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용수철 저울의 측정값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B가 A를 어떻게 했다라는 걸까? 그렇죠. B가 A를 이렇게 당겨야만 측정값이 더 늘어날 거고, 반대로 3번 같은 경우에는 C가 A를 이렇게 위로 밀어야만 측정값이 A만 있을 때보다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B가 A를 당겼다고? 그 말은 B는 상자 성체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C가 A를 밀었기 때문에 C는 반자 성체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강자 성체, B는 상자 성체, C는 반자 성체.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니까 이런 어떤 용수철 저울의 측정값, 아니면 뭐 합력의 크기를 비교해서 자성체의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세요라는 형태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1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3번입니다. 자, 자성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요. 실험 과정 가를 보게 되면, 자, A, B는 강자 성체, 상자 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자, 나를 한번 보세요. 나에서, 자, 이 코일에다가, 그러니까 바닥으로부터 같은 높이 H에서, 똑같은 높이라는 거죠. 요 높이에서 A하고 B를 각각 가만히 놓는 거예요. A 한 번, B 한 번. 그래서 코일의 중심을 통과해서 바닥에 딱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해본 거죠. 낙하 시간을 측정한 거죠. 자, 우리 이거 10월 학평에서 본그 구리관과 플라스틱관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알 수도 있고, 플라스틱관은 물론 없지만 구리관을 통과한 상황과 비슷하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코일의 중심을 통과해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의 낙하 시간 측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 뭐 하냐면 A, B를 강한 외부 시장으로 자화를 다시 이제 시켜요. 시킨 후 꺼낸 다음에 나와 같이 낙하 시간을 측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엔 여기다가 A, B를 놓은 다음에 자기화시켜서 떨어뜨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보세요. 낙하 시간은 나에서와 다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A의 낙하 시간은. 자, 여러분들 AB는 강자 성체 아니면 상자 성체거든요. 자, 강자 성체는 균일한 자기장에 자화를 시키면 그리고 꺼내면 자석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자석인 거예요, 자석. 하지만 상자 성체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있을 때만 자석이 되고 꺼내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기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뜨렸을 때랑, 자기화시키고 나서 꺼내서 떨어뜨렸을 때, 상자 성체는 결국에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뭐가? 낙하 시간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실험 결과 첫 번째를 통해서 A라고 하는 것이 상자 성체이고, 그럼 나머지 B는 강자 성체가 되겠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기억 봅시다. A는 강자 성체이다.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나에서보다 다에서가 길다. 다에서 길다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한다. 자, B라고 하는 것은 강자 성체였어요. 처음에는 자석이 아니었는데 균일한 자기장에 놓고 나서 자화를 시키니까 자석이 됐고 그 자석을 코일에 떨어뜨리면 그렇죠, 여러분들.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낙하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면서 밀어내는 힘, 청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나에서보다 다에서가 길다는 기억에 해당한다라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다에서 비가 코일과 가까워지는 동안 코일과 비 사이에는 서로

이뤄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기화시킨 요 강자성체의 아래쪽이 뭐 N극이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N극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코일에 가까워졌을 때 코일 윗부분에는 그렇죠. N극이 유도가 될 거고 반대쪽은 S극. N극, N극이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4번입니다. 자, 2023학년도 10월 학평 8번이고요. 문제 읽어볼게요. 자, 그림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자성체의 P 또는 Q를 일정한 전류 가르는 솔레노이드에 넣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는 P 내부에서가 Q 내부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P 내부에서가 Q 내부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자, 이미 지금 이 솔레노이드는 직류 전원 장치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어디가 플러스 극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부의 자기장이 여러분들 봤을 때 이렇게 오른쪽 방향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P 또는 Q를 놨을 때, 근데 P 또는 Q는 상자성체나 반자성체 중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상자성체다라고 한다면 상자성체 입장에서 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 외부의 자기장이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부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반자성체였다라고 한다면 반자성체 입장에서는 이게 외부 자기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기장의 합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상자성체를 넣었을 때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P가 상자성체, P 내부에서가 Q 내부에서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그래서 기억 볼게요. 기억. P는 상자성체이다라고 하는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네. 자, 니은. Q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반자성체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될 거예요. 그죠? 자, 디귿. 스위치를 열어도 Q는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오로지 강자성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Q라고 하는 것은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역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잘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5번. 자성체에 대한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대 AB를 각각 수평이 유지되도록 실에 매달아서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가만히 놓는 거예요. 막대를. 여기 이제 실이 매달려 있겠죠? 가만히 이렇게 놓은 상태예요. AB는 강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자, 나를 보시면 정지한 AB의 모습을 나침반 자침과 함께 관찰을 합니다. 자, 달을 볼게요. 나에서 AB 끝에 네오디뮴 자석을 가까이에서 AB의 움직임을 관찰한다라고 정리를 해놨네요. 자, 자석으로 끌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B예요, B. 자석으로 끌려온다? 아, 그러면 AB가 강자성체 아니면 반자성체라고 했기 때문에 B는 그렇죠, 강자성체이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A는 자연스럽게 반자성체가 되겠네?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억 한번 볼게요. 나에서 A는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다. 자, 지구 자기장 방향은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데, 그러면 이 도선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동서 방향으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구 자기장이 고려가 되지 않은 상황이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자석으로부터 밀려난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왜냐하면 A는 반자성체잖아, 반자성체. 그러니까 밀려난다가 맞는 설명. 자, 디귿. B는 강한 전자석을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강자성체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1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3학년도 수능 7번 문항입니다.

있습니다. 자, 그림과와 같이 전동 스테이플러에 종이를 넣지 않았을 때는 고정된 코일이 자성체 A를 당기지 않는데, 자, 나를 보시면요. 종이를 넣게 되면 스위치가 닫히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른대요. 전류가 흐르고 코일이 A를 강하게 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 보세요. 강하게 당긴다? 그럼 이거 자기력 아니에요? 동그라미 기억은 자기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 맞는 설명이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A는 반자성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하게 당기기 때문에 반자성체라고 할 수가 없죠. 강자성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디귿. 나의 A는 코일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왜냐하면 강자성체니까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야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역 디귿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볼게요. 121번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 6번 문항이고요. 문제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석의 S극을 물체 AB에 각각 가져갔을 때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와 B는 상자성체 아니면은 반자성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자기력선이 나와서 지금 S로 들어가고 있는 형태예요. 그 말은 A가 N극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A는 자기화가 되어 있다? 자기화가 되어 있으니까, 즉 자석이니까 이런 자기력선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 이렇게 기억 맞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니은. A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한다. 자, A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미는 힘이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들? 당기는 힘이 작용해야 되겠죠? N극, S극.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로 밀어내고 있는 청력 상태의 그림을 이제 파악할 수 있으니까 B가 이제 반자성체인 거고 A가 상자성체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B는 상자성체이다라고 하는 디귿의 설명, 틀린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오늘 자성체의 특징과 관련해서 그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의 문제 적용을 해보는 개념 적용 시간을 가져봤는데, 자성체는 여러분들 특징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에서 틀릴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그리고 유형들이 사실 굉장히 뻔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다 보면은 아, 요렇게 푸는 거구나, 자성체의 특징을 이렇게 꺼내서 적용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자성체 마무리하고 전자기유도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가와 시민의 윤리, 사회 계약론 관점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제가 약속드렸던 출제 경향부터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23년도부터 24년도, 5년도, 6년도를 쫙 보게 되면 이 사회 계약론자들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홉스, 로크, 루소가 자주 언급되고 있고요. 루소의 경우에는 요즘 들어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때 이제 일반 의지 정도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국가는 자연 발생에 따른 비교 포인트도 나왔지만 요즘에는 참 요즘 여러분들 점점점 약간 줄어들고 있고요. 나아가서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를 보게 되면 묵자와 맹자와 같은 동양의 국가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사회 계약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묵자, 맹자의 입장,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만점으로 가는 개념에서는 제가 사회계약론 관련된 정리했던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홉스, 로크, 루소를 보면서 각자의 자연 상태, 계약의 목적, 계약 이후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 자연 상태가 셋다 조금 의미 차이는 있지만 불안정하다라는 내용들 알수 있고요. 나아가서 사회계약의 목적이 각각 조금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이성을 통해 계약을 맺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홉스, 로크의 경우 여러분 특히나 이 모두 양도한다, 일부 양도한다, 루소 모두 양도란 여러분 모두 양도한다란 내용 등등이 약간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상과 별로 깊이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계약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홉스 절대군주를 얘기했고요. 주권자 리바이어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3자가 바로 리바이어던. 이 주권자는 절대 권력을 갖습니다.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저항권에 대해서 홉슨 여러분들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로크의 경우에는 이제 계약 이후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운영됩니다. 입법권과 이 집행권이라는 게 분립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다만 국가의 최고 권력은 입법권이라고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사회계약을 설명하면서 명시적인 동의와 묵시적인 동의를 얘기하게 됩니다. 동의로부터 개인들이 정치 사회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신탁을 어겼을 때, 계약을 어겼을 때 저항권이 발동된다라고 로크의 경우에 명확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끝으로 그럼 루소의 경우에는 직접 민주제가 이상적이지만 공화제가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주권자는 인민, 계약 당사자 전체이고요. 입법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주권자에 대한 루소와 홉스에 대한 포인트가 기출에서 자주 비교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세세한 내용들은 각자의 사상가들마다 미묘한 비교 포인트, 심화 포인트로 출제가 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세 명의 공통점도 나와 있습니다. 1번, 자연 상태가 불안정하다. 2번, 자유롭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동의해서 계약을 맺게 된다. 그쵸? 다음 3번, 국가의 의무와 역할은 개인들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에 있다, 보장하는 것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계약론,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내용도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에 비해서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힘든 지점만 잘 넘어가면 생활과 윤리 1등급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제 넘어가서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이고요. 적절한 걸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천하의 군자들이 진심으로 천하가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가난해지는 것을 싫어하며 천하가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면 마땅히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자가 나와서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제가 개념 강의 특강 강의에서는 공자를 설명할 때 비교해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죠, 여러분들? 겸해교를 강조했던 묵자가 되겠습니다. 갑은 묵자다. 묵자 여러분들, 겸해교리.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서로 이로움을 나누자라고 얘기하는 게 묵자의 포인트예요. 공자의 관점에 따르면 이게 여러분들 말할 때가 약간 꼬일 때가 있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자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존비 친소의 구별에 따라서 이 사랑의 가까움과 사랑의 정도가 좀 다르지, 그치? 우리 엄마 아빠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이 확장되어서 이웃의 엄마 아빠, 또 우리나라의 다른 사람들의 엄마 아빠 나아가서 세계의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공자의 인, 공자의 사랑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묵자가 지셨던 여러분 사랑은 겸해로서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이웃집 엄마 아빠 다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차별하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 너희 엄마 아빠 차별하게 되면 갈등이 생긴다, 싸움이 생긴다, 손해가 생긴다,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묵자는 다른 나라를 대하는 걸 우리나라 대하듯이 해야 된다. 우리나라만 사랑하고 다른 나라 싫어하게 되면 전쟁하게 된다. 서로 손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겸해교리 관점 이렇게 더 퍼지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묵자에 대한 내용은 이 파트만이 아니라 뒤에 평화 파트에서도 출제가 가능하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아가서 예술과 윤리에서도 동양 파트에서도 나오는 사상가입니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삶에 있어서 일정한 생업, 한자가 나왔으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정한 상황 여러분들 항산을 말하는 거예요. 항산이 있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 항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심. 진이지만 일정한 생업이 없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을 지니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족들이 한 10명이야. 내가 막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런데 당장 내일 먹을, 오늘 먹을 음식이 없어. 일정한 생업이 내가 없어가지고 가족들을 굶기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들 전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안 되겠다. 저기 있는 빵이라도 한번 훔쳐와야 되겠다라는 나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우리 장발장을 여러분 떠올리면 돼요. 따라서 맹자의 관점에 따르면, 야, 군주라면은, 어진 군주라면은, 백성들이 선한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덕적인 삶을 잘살수 있도록, 항산을 보장해줘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하게 해줘야 돼. 자기 자식들을 돌볼 수 있도록, 아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를 공양할 수 있도록, 먹고 살만하게 해야 되라고 맹자는 강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이런 도덕적이지 못한 짓들을 하게 된다라고 맹자가 얘기합니다. 네, 어른 여러분들 맹자입니다. 맹자가 얘기하는 항산 항심 나아가서 항산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네, 됐죠?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입니다. 군주는 친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의 질서를 확립해야 돼. 친분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 존비 친소를 막 구별하면서 막 가깝고 먼 정도에 따라서 막 사랑을 구별하면 안 돼. 우리 차별 없이 사랑해야 돼. 겸해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 물결 바로 묵자가 얘기하는 겸해가 되겠죠. 네, 묵자의 관점에서 동그라미 맞습니다. 네, 다음 이제 여러분들 잠깐 위에 볼게요. 군자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렇죠? 이 군자라는 여러분 표현은 제가 넘어갔는데. 이거는 묵자나 맹자, 유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알겠죠? 군자 하나 보고 막다 유교다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다 보고 해야 됩니다. 네. 다음, 니은입니다. 군주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천하의 평화를 이뤄야 된다. 천하의 평화 이뤄야 됩니다.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켜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천하가 이롭게 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전쟁을 일으켜서라도는 아닙니다. 특히나 묵자는 침략전쟁에 반대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내 나라나 다른 나라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보는 게 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묵자에게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묵자는 침략 전쟁에 반대했다라는 내용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됐죠? 방어하는 전쟁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침략을 막기 위한 전쟁은. 네.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핍한 백성의 도덕적 일탈은 군주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 군주가 어질지 못해서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해주지 못했어.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궁핍해, 빵이라도 훔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궁핍한 백성들의 그런 일탈들, 야 군주야, 네가 항산 보장시켜줬어야지. 그거 네 책임도 있어, 네 잘못도 있어라고 맹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군주는 항산을 보장해 줘야 된다. 됐죠, 여러분들? 디귿 동그라미. 네. 말이 조금 막 어렵게 나와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문장을 계속 읽어가는 독해력도 키워야 됩니다. 리을입니다. 군주는 의로움보다 백성의 이로움을 중시해야 된다. 맹자와 묵자가 여러분들, 그 표현에서 좀 달라지는 표현이 있어. 빠르게 한번 X를 치고 갈게. 먼저 이 리을은 맹자에게 틀렸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맹자에 따르면 여러분들, 의로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 맹자 여러분 관점에서는 의로움이요, 이로움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어떠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익이 되냐 마냐의 문제보다는 그게 의로운 건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맹자는 얘기하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들, 묵자의 입장에 따르면 좀 뺄게요. 묵자는 여러분들, 이로움이 곧 의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겸해교리를 얘기했던 묵자의 관점에 따르면 이로움이 곧 의로움이에요. 따라서 이 묵자와 맹자가 의로움과 이로움을 바라보는 관점을 비교해 보면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됐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 정답 안 말했네요. 정답 기역과 디귿의 2번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87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불신, 공명심은 분쟁의 주된 원인이다. 홉스의 여러분들 자주 나와 있는 포인트예요. 서로 이익을 두고 싸우게 되고, 그쵸? 네. 불안정하게 되고, 서로 믿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공명심에 의해서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간은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신을 얕잡아보는 표현 때문에 폭력을 동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를 위협하는 공통 권력이 없다면, 만인에 전쟁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포인트, 이 표현 여러분들, 홉스에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홉스에 따르면, 이기적인 본성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바로 공통 권력을 가져야 돼, 우리가.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회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이행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절대 군주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권력 가진 리바이어던 필요하다라는 맥락과 연결해서 갑의 지문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홉스다. 다음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적이야. 자연 상태 잘 살고 있었어. 이 상태는 방종의 상태가 아니라 자유의 상태야. 자연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았던 거예요. 로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갖습니다. 자연법에 따르는 자유, 자연적인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은 있지만 무사공평한 재판관이 없어. 네. 사람들이 막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해 줄 만한 재판관이 없는 거예요. 야, 너 쟤랑 친구라서 쟤한테 유리한 판결 내린 거 아니야? 이거 맞아? 라고 막 우리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게 됩니다. 네.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자연적인 자유를 이제는 버리고, 그쵸?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제 시민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네. 로크의 맥락에서 이 자연적 자유와 시민적인 자유를 좀 구분하는, 이 사회적인 자유를 좀 구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차차 설명드리면서 더 보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갈게요. 네, 바로 을은 로크다. 됐죠? 갑부터 보겠습니다. 주권자의 자의적인 통치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B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홉스 여러분들 관점에 따르면 시민들은, 그쵸? 계약을 맺으면서 주권자에게 맡긴 거예요. 주권자는 시민들의 대리인입니다. 이미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홉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주권자는 이 사람들에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맥락을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원문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권의 설립에 의해서 모든 백성은 주권자의 모든 행위와 모든 판단에 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주권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백성 중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 침해가 되지 않는다. 대리인이야, 얘한테 맡긴 거야. 또한 백성들로부터 불의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맡겨서 내가 한 거야. 나 너희들 권리 침해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번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오답이 되겠죠. 네, 1번 X.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요 내용은 제가 또 네, 한번 기회가 되면 쫙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원문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한번 더 네, 강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사회계약은 모든 자연권을 양도할 것을 누구에게도 요구할 수 없다. 그렇죠?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는 건 아닙니다. 양도할 수 있는 것만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두 양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양도할 수 없는 건 뭐였지?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자기 보전 관련된 것들은 양도할 수가 없다. 두 가지, 생명의 위험에 저항할 권리, 나아가서 생명 보존의 수단들을 안전하게 확보할 권리는 양도하지 않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 일단 1번 나왔네. 그치? 1번 체크.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네.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 사람들은 다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던 거야. 그래서 저마다 그냥 막 이런 처벌권을 바탕으로 막 싸웠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혼란이 더 가중된 거예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로크는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자연권의 일부인 자연법의 집행권을 바로 공동체에 양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과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 권력인 입법권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입법권이 최고 권력인 이유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법이 효력을 갖게 되는 그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입법권. 그것이 최고 권력이다. 그렇죠? 네. 동그라미. 다음 5번입니다. 네. 자연권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에 근거해 행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자신의 그쵸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연권이라는 것은 이성에 근거해서 행위할 수 있는 자유를 둘다 포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둘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둘의 공통점으로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습니다. 5번 여러분 내용은 별표까지 치고 홉스와 로크의 공통점으로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88번입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네, 적절한 건 뭘까? 일단 갑부터 우리 각자는 공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모두와 하나가 되는 모두가 모두의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넘기는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다고 얘기하고요.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분리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사회계약 당사자 전체가 여러분들 이 모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갑은 루소가 되겠죠. 자연 상태에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였어. 그런데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각자가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공동체에게 신탁, 믿고 맡기는 곳에서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개념에서 나오는 포인트. 자연법의 집행권을 양도한다라는 걸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로크는 여러분들 신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회계약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입법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신탁된 권력, 우리가 믿고 맡긴 권력이라고 얘기해요. 입법권도 함부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계약의 목적에 맞게 실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하게 되면 로크는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항권도 연결 지어서 보시면 돼요. 을은 로크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의지는 언제나 올바르며 공공의 선을 지향한다. 공공의 선이라고도 여러분 얘기하고요. 네, 아니면은 공익을 지향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루소가 바라본 일반 의지의 특징으로 맞기 때문에 기억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원문 표현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선하며 공익을 지향한다. 언제나 공명 정대하고 항상 공익을 지향한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회계약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로크 여러분 따르면 사회계약을 맺기 전 자연 상태에서도 재산권을 갖고 있었지, 그치? 따라서 B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있다라고 보았다라는 거, 자연권 있다라고 보았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디귿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참여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사회계약이 성립한다. 루소랑 로크 여러분들 공통점으로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크에 따르면 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만장일치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지, 그치? 여러분, 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소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모두

구의 자발적 합의, 만장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계약이 체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둘 모두의 공통점으로 디귿이 출제가 될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만장일치란 단어 여러분들 또 선지로 활용되어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력평가 문제를 통해서 루소랑 로크의 공통점으로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의 3번이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네,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8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사상가 가브리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할 때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만인은 모든 사람들은 서로 늑대처럼 싸우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호 계약을 맺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해야 된다.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막 자기 보존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전쟁 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상호 계약을 맺고요. 신의 계약을 맺고요. 그에 따라 하나의 인격. 우리가 배웠던 리바이어던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홉스의 말들을 계속 보게 되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나의 인격은 당연히 인위적인, 인공적인 인격이 되겠지, 그치? 네. 이 인격을 지닌 통치자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믿고 맡겼어. 날 대리인으로 썼어.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행사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그 밑바탕에는 당연히 그 사람이 사회계약의 목적에 맞게 쓰겠지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네. 볼게요. 이 통치자 빼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표현, 절대 군주. 리바이어던 떠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절대 권력 지닌다라는 걸 참고. 네, 갑은 누구? 바로 홉스. 을입니다. 절대 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의 합의는 여우나 스컹크를 피해 사자에게 먹히는 데 만족하는 것과 같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형광펜을 한번 써볼까요? 좀 민망하네. 잠깐, 얘들아. 네. 형광펜, 오케이. 이거였는데? 아, 됐다. 찾았다. 네. 우리 지금의 이 모습은 기억에서 잊어주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기억하지 마. 네. 절대 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의 합의는 사자에게 먹히는데 만족하는 것과 같다. 네. 누구를 지금 겨냥한 비판인 것 같아요? 위에 있는 홉스를 겨냥한 비판입니다. 홉스야, 너 사회계약의 목적 이행을 위해서 절대 권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여우나 스컹크를 피해서 사자에게 가는 거랑 다를 바 없어. 절대 권력 만들어서 권력 다 모아서 권력 집중시켜서 사회계약 목적을 도달할 수 없어라고 로크가 비판하는 거예요. 네. 위에 있는 홉스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나오라 할땐안 나오고 지금 또 그치? 네. 오케이. 네. 홉스에 대한 비판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크는 사회계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권력을 분립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걸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쵸? 문장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의미도 있고 우리가 배울 게더 많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이렇게 할수 있는데 나름대로 정말 깔끔하고 중요한 것만 제가 딱 요약해서 여러분들 부담이 안 되도록 딱 정리했습니다. 알겠죠? 네. 통치자가 시민의 생명, 자유 및 자산을 보존하지 못할 때 시민은 통치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 연결, 저항권, 발동. 네. 로크의 내용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을은 누구? 로크가 되겠죠. 그쵸. 로크. 네. 홉스, 로크예요. A에 들어갈 말, 홉스에게 예스, 로크에게 노. B에 들어갈 말, 홉스에게만 예스면 되죠. C에 들어갈 말, 로크에게만 예스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기억 여러분들 A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계약을 어기는 것은 가능한가?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지난 시간 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국가의 통치자, 절대군주, 리바이어던의 경우에는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회계약을 맺은 건 사회계약 당사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얘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한테 넘겨준 거야. 우리 계약대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야. 나는 사회계약에 참여한 적이 없어. 절대군주인 나는 사회계약에 참여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홉스의 여러분들, 노가 나옵니다.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치. 지워주면 돼요. 홉스의 관점에서 요 주권자는 사회계약을 위반할 수가 없다라고 지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계약 위반하는 거 가능하겠죠. 네. 당연히 위반하면 안 되겠지만 사회계약을 어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겼을 때 저항권을 발동 받을 수 있겠지. 그치? 네. 그래서 로크에게 만약에 예스 노를 쓰게 된다면 저라면 가능하다. 어길 수 있긴 하지라고 보겠습니다. 네. 저항권이 발동되는 것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그쵸? 기억 틀렸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신의 계약으로 탄생한 자연적 인격인가? 아, 신의 계약. 이제 홉스가 좋아하는 표현 맞습니다. 근데, 아, 잘 나가다가 하나가 어긋났어. 그치? 어디가 어긋났을까? 바로 자연적 인격이 어긋났죠. 그쵸? 국가라는 건 홉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이거는 인위적인 인격이에요. 우리가 계약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부러 만들어낸 자연적이지 않은 인위적인 인격입니다. 따라서 니은도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돼요. 그럼 재밌게도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디귿리을이 정답이겠죠.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제 이렇게 빠르게 막다 보여주지 않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딱 디귿리을 정답이라고 보고 딱 정리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준비할 때 어떤 친구들은 실력을 쌓는 것보다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정말 막 왔다 갔다 빠르게만 하는 거에 급급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들, 출제하는 분들 또한 고려하는 거예요. 출제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막못 풀라고, 막 헷갈리라고, 막 정말 막 시간 내에 못풀 만한 지문과 선지를 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기획과 생각 속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억과 니은을 확실히 알았다면 사실 89번 문제는 더 이상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시간을 막 급하게 풀어가지고 줄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력을 확실하게 쌓아서 줄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디귿리을 이제 우리가 맞지만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네, 디귿입니다. 빕니다. 국가가 없는 곳. 달리 말하면 자연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연 상태에 대한 표현도 사상가들마다 혹은 선지마다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하는 거. 그치, 여러분들. 우리가 홉스의 자연 상태 특징 얘기했잖아. 정의도 없고, 불의도 없고, 소유권도 없다. 배타적인 소유권도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홉스에게 부재한다? 맞다라고 갈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릴, 시.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단지 신탁된 권력만 주어진다. 너가 만약에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해서 신탁된 권력에 반해서 만약에 횡포를 부리게 되면 저항권 발동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네, 이렇게 로크에게 예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바로 다시아의 디귿리을 체크 됐죠? 이렇게 확실하게 푸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9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한 명만 나왔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쵸? 그런데 선지가 딱세개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 쉽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전. 오히려 이런 게더 헷갈려. 그치? 네. 원래는 과학탐구 쪽에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3개 선지가 많이 활용되어 나왔었는데 최근에 사탐 쪽에서도 많이 또 이렇게 갖고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막 벤치마킹하고 도움될 만한 것들을 갖고 오는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4개 선지를 많이 쓰긴 하지만 한때 이렇게 또 3개가 나오기도 했다라는 트렌드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헷갈린다라는 거. 네,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네, 사람들은 자연법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오케이, 중요한 포인트. 자연법의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 자연법에 따라 나름대로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사람들마다 다투게 돼. 왜? 자연법의 집행을 둘러싸고 막 싸우거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막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자연법 집행권은 공동체의 양도하자라는 것도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자연법의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했다. 누구? 로크, 그치.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암시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준에 양도한다.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양도하는 건 괜찮아. 근데 자유를 양도? 분명히 로크의 관점에서는 자유를 자유 자연권 자유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표현 여러분들이 네, 꺽쇠를 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유를 사회 수준에 양도한다.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때의 자유는 자연적인 자유라고 보시면 수월합니다. 자연법에 따라 살았던 자연적인 자유를 사회 수준에 양도해. 그리고 우리는 입법권 하에 만들어지는 공통된 법률에 따라갈 자유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게 로크의 표현에 여러분 따르면 사회적인 자유 혹은 시민적인 자유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그 불안정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공통된 법률에 따라갈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떠올린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대한민국의 공통된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를 갖고 있죠. 그렇죠? 누구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과 연결해서 요 꺽쇠친 부분을 여러분들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가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자유를 양도한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자유는 자연적인 자유라고 보시는 게 낫다. 네. 이제 로크라는 걸 제가 계속 안 써가지고 로크를 좀 쓰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로크. 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는 그들을 공통된 법률의 지배하에 둔다.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시민적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또 한번 또볼수 있는 포인트, 명시적인 동의가 되겠습니다. 로크는 동의로부터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의무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회계약의 관점들을 떠올리면서 보시면 돼요. 나아가서, 네, 묵시적인 동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묵시적인 동의.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이두 가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드리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내가 정확하게 서명을 딱 했어. 그건 여러분들 명시적인 동의예요.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고 정확하게 서명을 했어. 이거는 명시적인 동의. 반면에 이 묵시적인 여러분 동의의 경우에는 내가 명확하게 사인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알게 모르게 그 국가에서 재산을 향유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 혜택을 누리고 있어. 잘 살고 있어. 그럴 때는 야, 너 김상곤, 너이 국가에서의 법을 따르기로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할 때, 알겠죠? 향유할 때. 네. 혜택이란 표현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재산을 향유할 때 정도로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로크를 완성해 봤고요. 우리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 선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어때요?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을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로크의 사회 계약은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합니다. 그게 뭐죠? 자연법의 집행권이 되겠죠. 그렇죠? 그 외에 여러분들 재산권과 같은 것들은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계약 이후 재산권을 보호받게 됩니다. 재산권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 기억은 X치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날아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뭐야? 뭐야? 세 개가 여러분 날아갔어. 근데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 니은과 디귿 중에 뭐가 맞는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더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한번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어때요? 최고의 권력. 사회계약을 맺은 시민에게 있죠, 그쵸? 근데 많은 친구들이 니은을 보면 헷갈립니다. 상권쌤, 입법부를 폐지한다고요? 폐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크가 말했던 저항권을 떠올려 보세요. 저항권이라는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를, 여러분들, 정부를 폐지하고 변경할 수 있는 힘이에요. 너희들 우리한테 지금 함부로 이렇게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해서 대했어? 안 되겠다. 너희들 바꿔야 되겠다 할수 있는 게 저항권이에요. 실제로 이제 제가 옛날에 내신에서 이 문제를 냈을 때 많은 친구들이 폐지할 수 있다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폐지하는 건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오해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폐지 및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저항권이다. 니은 여러분 동그라미 정답 1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루스 다시. 참고로 여러분들, 로크가 얘기했던 저항권이라는 것은 사회계약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건 아니에요. 사회계약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끝장내버리고 자연 상태로 가자? 이건 아닙니다. 알겠죠? 네.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분쟁은 공통된 자연법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다. 많은 친구들이 진짜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렸습니다.

분명히 어떤 표현에 보게 되면 뭐 공통된 법률의 부재로 막 분쟁이 생긴다고 했던 것 같은데, 공통의 동의를 통해 확립된 법률은 자연 상태에서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연법이 존재합니다. 그 자연법은 공통된 자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자연법이 없다? 틀렸습니다. 공통된 자연법은 있다. 네. 진짜 여러분들, 진짜 날카롭게 풀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 공통된 자연법은 존재한다. 다만, 공통의 동의를 통해 확립된 법률이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귿 틀렸다고 지워주면 당연히 니은 정답이고요.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야. 소유도 지배도 내 것과 네 것의 구별도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 이거 내가 갖게 됐다. 이거 내가 샀다. 막 내가 구했다.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 거를 막 뺏어가고 뭐라고 해도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뺏기는 거야, 그냥. 자기 보존을 위해서 지켜야 되지만 뺏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내 것과 네 것의 구별도 없어. 배타적인 소유권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적어볼까 한번? 최근 기출에 나왔던 포인트. 배타적인 소유권이 없다.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로크랑 대비되는 포인트가 되겠지, 그치? 이런 대비되는 포인트 또한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vs 로크.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재산권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쵸? vs. 네.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죽음의 공포라는 정념과 평화 추구의 이성이 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성과 공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 계약을 맺고 자기 보존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홉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사상가는 홉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다.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가 해설할 때마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가의 관점에서 맞는지 틀린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 이거보다는 사상가에게 맞는지 틀린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절대 권력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마치 절대 권력 하에는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쉽게 연결을 짓습니다. 야, 절대 권력인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라고 스니들 오해를 합니다. 근데 홉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 주권자의 절대 권력 양립이 가능합니다. 엥? 지금 양립할 수 있다고요? 봐봐. 일단, 국민이라는 우리 말을 통해서, 사회계약 이유라는 걸 한번 볼수 있지, 그치? 나아가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다. 네, 기억. 홉스의 자유. 사회계약 이후의 자유. 홉스의 여러분 자유는 크게 두 가지로 또 얘기가 됩니다. 사회계약 이후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유예요. 첫 번째. 네. 이건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계약. 이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알겠죠? 이유란 뜻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몸을 지킬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두 번째가 재밌는 포인트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뭐냐면, 주권자가 그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동할 자유예요. 네. 말이 좀 길지, 그치? 그래서 한번 줄여서 표현하겠습니다. 법의 침묵하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네. 국민 최대의 자유는 홉스에 따르면 법의 침묵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들어봐. 교실에서 여러분들 김상권이 거의 막 절대 군주입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 절대 스마트폰 하지 마. 이걸 이제 제가 딱 명령을 한 거예요. 법으로 딱 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스마트폰을 할수 있는 자유는 없겠지, 그치? 근데 반면에, 그러면은 2G폰은 쓸수 있겠네? 그러면은 스마트패드 쓸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 그치?
제가 법으로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나머지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야. 상건쌤이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했지. 오케이, 알겠어. 스마트폰은 안 할게요, 쌤. 근데 이건 내가 할게요. 가될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국민 최대의 자유는 법의 침묵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권자가 그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재량에 따라서 행동할 자유가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과 양립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되게 재밌는 포인트. 기억? 동그라미.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는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불의가 존재한다. 바로 틀렸다고 지워야지. 자연 상태 정의 불의 없다. 다음 디귿. 주권자는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서 국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네, 홉스가 얘기하는 표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주권자가 어떤 힘을 쓸수 있는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권자는 절대 권력을 갖는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9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번. 적절한 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안전보장에 있어, 자기보존에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안전보장을 받기 위해서 주권자의 복종해야 돼. 주권이 침해가 되면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보다 더큰 재앙이 초래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권력에 따라야 돼. 그러지 않으면 더 혼란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바로 갑은 홉스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한 지문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 사상가에게 이 말은 꼭 나온다라는 그런 것들을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갑 지문이 로크였다면 재산권 관련된 내용들, 분쟁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특히나 강조되어 나오고요. 홉스라면은 전쟁 상태, 리바이어던 강조되어 나오고, 루소라면은 일반의지 강조되어 나온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을 많이 풀면서 그런 뉘앙스들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네, 1 보겠습니다. 국가의 주된 목적은 재산 보호에 있다. 제가 말했던 그대로, 그치? 절대 권력의 통치는 사회와 정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해. 절대 권력을 위정자에게 넘겨주면 자연 상태보다 더 나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홉스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로크가, 그쵸? 로크가 이렇게 꺽쇠와 같이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별표 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는 주권을 분할해야 온전히 보장된다. X바로 치고 적겠습니다. 홉스 여러분 따르면 주권이라는 것은 주권자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요. 분리 불가능. 그 내용도 분할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분할 불가능. 따라서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오히려 권력을 모았던, 집중했던, 절대 권력 강조했던 홉스 내용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군주는 절대 권력을 지닙으로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쵸? 따라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계약을 여러분들 맺은 적도 없는데, 그치? 네. 따라서 X가 되겠지, 그치? 네.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국가는 상호 간의 이익을 전제로 사회계약을 맺는다. 되게 말은 좋아 보여. 근데, 개인과 얘들아, 국가가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 맺는 건 아니야.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맺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X. 아주 미묘하게 진짜 오답 포인트가 막, 그치? 막 흘러나오고 있어. 다음 여러분, 4번입니다.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지만 공공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그쵸? 최고 권력 맞습니다. 나아가서 사회계약 목적에 의해서. 그쵸? 공공선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저항권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사회계약으로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이 보장된다. 로크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자연권 중 하나인 재산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홉스에겐 해당이 안 됩니다. 홉스에 따르면 재산권이라는 건 자연 상태에서 없었어. 그치? 자연 상태에서는 배타적인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홉스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홉스에게 소유권은 계약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권리다. 권리다. 사회계약 이후에 정당화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우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정답 바로 아까 4번. 다음 이제 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유 때문에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참한 자연 상태, 네, 전쟁 상태 연결, 나아가서 리바이어던 탄생. 갑은 누구? 바로 홉스가 되겠죠. 자기 보존을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전쟁 상태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가서, 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의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양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과 같죠, 그렇죠? 따라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참고로 여기서 요 표현 여러분들. 네. 여기 최고 권력인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양도한다. 입법권이라는 것이 최고 권력이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바로 을은 로크다. 좋습니다. 이제 1번 바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통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나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통 권력이 없는 곳이 어딘데요? 자연 상태.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선 여러분들 정의도 없고 불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의라는 건 홉스에게 계약을 이행하는 게 정의다. 불의라는 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게 불의다. 그렇죠? 따라서 사회계약 이후에 정의, 부정의를 말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군주는 사법권과 분쟁의 해결권을 갖지만 입법자는 아니다.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을 포인트, 별표를 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만점으로 가는 개념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홉스의 여러분들 주권자는 웬만한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입법권, 사법권, 뭐 분쟁 해결권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입법권 갖고 있어. 입법자 맞아라고 지워줘야 됩니다. 제가 그 목록들을 잠깐 말로 여러분들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권자는 평화와 방위에 관한 모든 권한들, 국가 통치를 위한 사상의 선정과 이해, 교육권 및 검열권, 와우, 재산의 규정 등 모든 시민법에 대한 입법권, 사법권, 외국과의 전쟁 수행권 및 강화권, 공무원 선임권, 처벌권 및 보상권, 훈작 서임권, 기타 국가 행정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권도 갖고 이런 힘들도 갖는다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특히 이제 개념을 정리할 때 입법권을 갖는다라는 포인트를 잡아드렸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고요. 홉스는 주권자가 입법권을 갖는다라고 하였고, 그렇죠?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입법권을 갖는다고 하였고, 루소는 여러분들 조금 더 비교 포인트로 사회계약 당사자들이 그쵸? 그들이 입법권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계약을 맺는 사람이 아니라 리바이어던이 입법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홉스. 사회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입법권을 갖는다고 하는 루소. 이렇게 비교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됐죠? 네, 지우고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재산 보존은 시민사회의 주된 목적이죠? 네, 될수 없는 게 아니죠. 로크가 특히 강조하는 게 재산 보존인데, 그치? 네, 틀렸습니다. 4번, 권력 분립에 의한 통치는 사회계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로크는 여러분들 권력 분립을 강조하지, 그치? 오히려 권력을 집중시키는, 절대 권력을 만드는 홉스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5번, 네. 아, 잠깐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었지, 그치? 1번 체크. 이래서 정답 나올 때 바로 체크해야 되겠지? 저처럼 막 헷갈리면 안 돼요. 5번입니다.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는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 어때요? 먼저 여러분들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인 권력 행사 가능하죠. 그게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홉스에게 확실히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약에 위반하게 되면 저항권이 발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맥락들을 기억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3번 문제 이렇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9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은 재산권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연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권력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이 재산권을 가져, 그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가져. 나아가서 타인이 자연법을 위반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권력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근데 여기 뭐예요, 여러분들? 로크가 사회계약 때 넘겼던 자연권의 일부, 바로 자연법 집행권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자연법 집행권.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재산권뿐만 아니라 이러한 힘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서로 막 싸우고 막 다툼이 심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쟁이 전쟁 상태로 치달하게 된다라고 로크가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로크의 관점에서 자연 상태에 대한 묘사,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힘들, 그런 권리들 기억하면서 첫 번째 문제.

문장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처벌권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정치사회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사안법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해야 된다라는 표현과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갑은 여러분들 누구? 로크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즉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개인들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때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배타적인 소유권이 아닙니다. 내 거다라고 하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남의 것도 그냥 다내 거인 거야. 그냥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사회계약을 맺고 포기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자기 보존을 확실하게 할수 있다라고 홉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는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것이며 계약의 유효성은 국가 수립과 함께 시작된다. 홉스가 말하는 정의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계약을 잘 지키는 게 정의야. 계약을 어기는 건 정의롭지 않은 거 불의야. 계약을 지키는 게 정의라면 정의라는 말 자체라는 건 결국에는 계약 이후에 생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홉스는 여러분들 계약의 유효성은 국가 수립과 함께 시작된다라고 말하면서 정의라는 것도 계약 이후, 국가 이후에 말할 수 있는 게 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을은 바로 홉스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은 로크, 을은 홉스로 잡고 내려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싸움이 발생하면 모든 사람들은 재판관이 된다.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 바로 빨간색 위에 있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싸움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서로가 자연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권력을 갖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막 우리 가끔 막 일상에서도 막 가끔 막 장난칠 때, 아유, 잘났네, 잘났다. 네가 재판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그치? 저만 혹시 얘기할까,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네. 윤리과의 개그인가?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가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해결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괄호 열고 자연 상태에서는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었던 거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분쟁이 더 심해질 거다. 기억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신탁된 권력, 시민에 의해서 철회될 수 있다. 정부한테, 입법부한테 믿고 맡겼어. 정부도 오케이, 입법부도 오케이, 여러분들. 그럴 때 만약에 이 둘이 우리가 믿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해서 행동을 한다면, 그럴 때는 뭐할수 있다? 저항권 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 빨간 펜, 저항권 발동할 수 있다. 저항권을 통해서 입법부와 정부를 폐지 및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저항권 동그라미. 최근에 이제 루소의 경우에도 저항권에 대한 뉘앙스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의 불의를 피하려고 계약을 맺는다. 어때요? 네. 바로 X가 나와야 돼요. 왜? 자연 상태에서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라고 바로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 디귿과 같은 선지도 매번 반복되어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과윤리 기출문제를 한번 푼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마 모의평가나 수능을 봤을 때또 익숙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 숙달하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 시민이 주권자다? 괜찮은데? 그쵸? 동그라미? X, 그쵸? 왜? 주권자 여러분들 빨간 펜. 주권자 빨간 펜.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참고로 이제 세 명의 사상가들과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홉스. 홉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주권자는 누구죠? 주권자는 바로 리바이어던 절대 군주입니다. 두 번째, 로크. 여러분 로크는 통치론이라는 책에서 이 주권에 대한 언급이 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홉스에 따르면 사회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맡긴 리바이던이 주권자가 된다라는 것, 제3자가 주권자가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루소에 따르면 이 사회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전체와 불가분의 것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주권자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리바이던이 입법권을 갖고요. 이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여러분들 사회계약 당사자 전체가 바로 입법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 숙달하면서 볼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로크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입법권이 이제 우리가 믿고 맡기는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입법부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시민에게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한 내용까지 다시 보았습니다. 그럼 리을은 이제 틀렸다라는 걸 확실히 알 거예요. 리을 왜 틀렸죠? 누구에게 확실히 틀렸지, 얘들아? 바로 홉스에게 틀렸죠. 홉스, 빨간 펜, X. 왜? 홉스에게는 시민이 주권자가 아니야. 주권자는 리바이어던 절대 군주야. 따라서 리을은 홉스에게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확실히 나왔고요.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쫙 빼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됐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94번 문제까지 한번 풀었습니다. 이 사회 계약 문제. 처음에는 막 홉스, 로크, 루소 막 이게 뭐야 막 싶기도 하고 미묘하게 사실 되게 다 닮았어. 그치? 심지어 막 사상가 이름도 헷갈려. 생활과 윤리 혹은 또 윤리와 사상을 배우게 되면 온갖 사상가들이 막다 나와서 이름 구분 짓는 게참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거의 매해마다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상고했을 때더 등급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느끼는 약간 좀 낯선 것들, 어려운 것들 막 느끼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막 급해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계속 반복 숙달하는 연습들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윤사나 생윤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보고 문제를 푼다, 한 번에 보고 다 맞춘다라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틈틈이 여러분들 반복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최소 3번 이상. 나아가서 기출에 나와 있는 지문들. 처음에는 막 이게 누구지 막 헷갈렸다가도 이 사람한테 특히 이런 말이 잘 나오네라는 걸 구분 지으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연습들 제가 절대 대신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자료를 무한 제공할 건데 그걸 하는 건 여러분들이란 거. 여러분들에게 생활과 윤리가 나아가서 또 윤사까지 택했다면 윤리와 사상이 여러분들의 대학 합격의 키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힘을 내 봅시다. 그럼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화이팅!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세상에 있어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인문지리에 들어갑니다. 되게 가슴이 벌써부터 좀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자연지리 끝내면 뭔가 좀 절반 정도를 끝냈다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인문지리 내용은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자연지리의 그 기후 파트보다는 훨씬 더 쉬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문지리 내용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왜 어려워하냐면요. 역시 암기만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백지도 연습을 좀 잘 안 해요. 백지도 연습을 잘 하셔야지 인문지리 파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지도 연습 잘 하시길 바라요. 알겠죠? 그리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항상 풀기 전에 이거부터 살펴보죠. 한눈에 보는 출제 빈도입니다. 촌락과 도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은 한 문제씩 이렇게 좀 잘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도시체계라든지 지금까지는 도시체계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도시체계라고 한다면은 도시를 인구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체계 중에서도 좀 상위, 그리고 인구가 조금밖에 없으면은 좀 하위, 그 중심지 이동할 때 그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촌락하고 도시를 좀 많이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작년 최근 수능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좀 이따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어떤 포인트를 좀 잘 짚어야 되는지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자,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수도권 안에서만 좀 많이 주어졌다면은 이제는 수도권 바깥쪽까지 같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도권하고 충청권 같이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수도권하고 강원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항상 이렇게 지역이 나오면은 지역명부터 여러분들이 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인구 변화,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도가 나왔으니까 지도부터. 자, 김포입니다. 김포. 자, 화성입니다. 화성. 너무 자주 나오는 지역이죠. 자, 이쪽은요, 세종 위에 있네. 천안입니다. 천안. 호두과자 유명한 그 천안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세종 아래쪽에 굵은 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전 광역시죠. 대전. 전부 다 시지역이 나왔어요. 군지역이 나오면은 조금 더 편한데 다 시지역이 나와가지고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각 지역은 2000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리고 2010년 이전 자료는 2010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대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어쨌든 이 부분. 200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거야. 200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상승했고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항상 극단적인 것부터 찾는 연습을 하세요. 자, 이런 걸 찾을 때는요. 4개가 나왔다? 이러면 보통 2개, 2개로 나뉘어지거나 아니면 하나, 둘, 하나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극단적인 거 양 끝에 하나, 가운데 두 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두 개,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하는 거야. 먼저 가하고 나, 그리고 다하고 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구의 증가 분포가 나왔는데 2000년부터 인구가 크게 증가한 가, 나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뭐냐면은 김포, 화성 둘 다 뭐야? 이기신도시야. 근데 이기신도시는요, 2000년대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사실 화성이 김포보다 좀 먼저 들어오긴 했어. 그래서 화성이 김포보다 먼저 상승한 거 보고 찾으셨어도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어떤 거는 이기신도시 안에서 어떤 건 2010년대, 어떤 건 2000년대 이렇게 이제 외우는 친구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화성하고 김포 중에서 어디가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요? 화성의 일자리가 훨씬 더 많잖아. 그래서 화성은요, 인구 급증이 매우 컸습니다. 매우 빠르게 인구가 급증했던 지역이에요. 심지어 화성은 이제 그냥 화성시가 아니야. 화성 특례시예요. 여기는 이제 외국인까지 합쳐서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지역인 거야. 그만큼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거야. 김포에도 사람이 없었고 화성에도 사람이 없었는데 둘 다 사람이 없던 상황에서 화성의 인구가 100만이 넘어갔다? 그럼 당연히 그래프상으로 더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가 뭐가 되는 거야? 화성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김포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찾은 경우도 있죠. 조금 더막 깊이 있게 공부한 친구는요. 한강 신도시는 2010년대부터잖아. 그러니까 2010년대에 크게 증가한 나가 김포가 되겠다. 뭐 이렇게 기억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게 좀 어려웠다면은 아 당연히 좀 어렵죠. 그래서 어디에 인구가 더 많지? 약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좀 동원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어쨌든요, 둘 다 인구가 없는 상태에서 급증했는데 더 많이 급증한 가가 화성이 되는 겁니다. 네. 다하고 라를 구분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면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전은 광역시이고 천안은 시인데 당연히 대전 광역시에 사람이 더 많이 몰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아마 틀린 친구가 생겼겠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인구의 증가 폭을 봤을 때 요거는 상대값이잖아요. 그럼 인구가 이미 많아. 이미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는 어느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폭으로 변화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막 10만 나가고 10만 들어오는 거 가지고는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거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원래 없었는데 늘어나는 것과 인구가 원래 많았는데 조금 빠져나가거나 조금 들어오거나 상대적으로 이런 건 좀 다른 거거든요. 인구가 없는 상태와 인구가 많은 상태에서 똑같은 인구 이동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치? 대전은요, 원래 인구가 많아. 100만 중반이에요. 15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간 거 가지고 티도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라가 뭐가 되는 거야? 대전이 되는 거예요. 인구 이동이 거의 없고요. 인구 변화폭이 거의 없는 거지, 사실은. 그치? 반면에 천안은요, 이거는 하나의 꿀팁이긴 한데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구 증가가 2000년대 들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치? 아니 1990년대 들어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라인이냐면은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이 라인이에요. 수도권하고 가까운 라인이죠.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일자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기 시작하죠. 그치?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인구가 증가하긴 했는데 수도권만큼은 아니야. 바로 다가 천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런 그래프는 구분을 일단 지어놓고 둘의 차이점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아요. 네. 이렇게 푸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을 정교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습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할만하거든요. 생각보다 좀 재밌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네, 1번부터 보면은 사실 인문지리 파트는요, 요걸 풀어놓으면은 밑에 내용은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볼게요. 가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역 내 총생산이 많은 지역은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일수록 또는 대도시인 지역일수록 지역 내 총생산이 많아요. 근데 가하고 나를 비교해 봤을 때요, 둘 다 이기신도시지만 이기신도시의 차이가 있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화성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이기신도시지만 일자리도 있는 이기신도시야. 일자리 플러스 신도시야. 반면에 김포는요, 그냥 신도시예요. 일자리가 많이 없어. 그치? 약간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서 남부 쪽은요, 이기신도시가 지어졌을 때 보통 일자리가 같이 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반면에 북쪽 지역은 그냥 신도시만 건설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 어디가 많아요? 이러면은 인구가 많기도 하고 제조업이 매우 발달하고 첨단 산업이 발달한 화성시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렇죠. 쉽지만은 않았죠. 2번, 나는 라보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요거는 사실상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그럼 생산자 서비스업은 어디일수록? 대도시일수록. 나하고 라를 비교하면 어디가 대도시예요? 대전이 대도시지. 그러니까 대도시에 종사자 수가 더 많아야죠. 그치? 가장 많은 곳은 서울입니다. 당연히 서울. 생산자 서비스업은 대도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다는 가보다 외국인 주민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주민수도요, 이것도 진짜 복합적인 문제죠. 외국인 주민이 거기 왜 있어? 이러면은 대체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구가 그 지역에 많을수록 대체적으로 외국인 주민수가 많아요. 그냥 인구가 많이 살수록 외국인도 대체로 비례해서 많아지는 거 맞아요. 두 번째, 일자리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많아져요. 그래서 화성은 인구 대비해서 외국인 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주민 수 어디가 더 많아요? 화성이 인구가 더 많기도 하고 일자리가 더 많기도 해가지고 외국인 주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2, 3번 아니고요. 4번, 다는 라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이런 거는 좀 쉽죠. 좀 지역 면적은 비슷하네. 근데 대전이 인구가 더 많네. 150 정도 되니까. 그치? 아닌 거고요. 가와 다는 수도권. 가는 맞는데 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라는 맞는데 나가 아닌 거죠. 충청권은요.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게 시작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어렵지만 차근차근 연습해 보세요. 나누는 연습하다 보면 굉장히 할 만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다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거는 도시하고 촌락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이게 수능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되게 낮았어요.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사실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난이도가 엄청 있는 문제는 아니었거든. 근데 왜 이렇게 정답률이 낮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수능 20번이었네. 그러니까 한국 지리가 좀 난이도가 있었거든, 이번에. 그러니까 20번까지 풀지 못하고 차마 18번, 19번, 여기까지 풀다가 20번 그냥 찍은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정답률이 좀 낮아진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 뭐 내용이 아예 쉬웠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내용이 막 전반적으로 어려웠어요. 이것도 막 엄청 쉬운 내용은 아니었어. 근데 우리 그거는 알잖아. 그건 뭘 아냐면요. 봐봐. 수도권 집중도는요.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단한 차례도 낮아진 적이 없어. 수도권의 인구는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요. 인구 12 도시 안에 수도권이 들어가는 숫자는 점점점 많아져야 될까? 점점점 줄어들어야 될까? 줄어들었다가 많아져야 될까? 아니, 당연히 점점점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우리는 사실상 이거는 수도권만 봐도 풀수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다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두 개밖에 없어. 나는 수도권에 다섯 개가 있어. 다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네 개가 있어. 다는 가장 과거, 1960년대가 되는 거고요. 나는 가장 최근, 2024년이 되는 거고요. 가는 그 사이, 1985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풀수 있었고요. 적어도 여러분들, 그건 알고 있어야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10대 도시 순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좀 암기적인 부분인데, 어쩔 수 없어. 하긴 해야 돼. 이걸 안 하면은, 결국, 좋은 성적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했을 때, 서울, 부산, 하다 보면 또 쉽거든? 그치?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그리고, 수, 울, 용, 고, 창. 근데 창은 사실 뭐야? 이거는 10대는 아니죠. 11대지, 11대. 그치?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치? 이제는 하나 더 한다면 이제 화성까지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수도권, 영남권. 이렇게 뭔가 퐁당퐁당 느낌이고, 그리고 최근 충청권 뜨고 있으니까 충청권의 가장 대도시, 그 다음 이제 호남권, 그 다음 웬만하면은 수도권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서울, 인천, 그리고 수원, 용인, 고양, 다섯 개가 있다라는 건 알았어야지. 그치? 그래서 나의 다섯 개가 있네? 이거 가장 최근이겠다. 이런 식으로 푼 친구도 있었을 거야. 아마 시간이 없어서 좀 제대로 생각을 못 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과거를 보면은 좀 호남 지방에도 있었는데, 호남 지방이 점점 없어지다가, 최근에는 호남 지방에 딱 하나밖에 안 남죠. 광주밖에 안 남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여기 내용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네.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가는 2024년이 아니고요. 나는 1985년도 아니죠. 둘이 바뀌었어야 되네. 2번, 1960년대 10대 도시에 포함된 도시 수는 호남권이 충청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계산해 보면 되잖아. 호남권 여기가 군산이니까 이 군산 딱 나누면은 여기 아래로 다 호남권일 거 아니야. 그 호남권 몇 개? 3개. 충청권 몇 개? 2개. 그렇지. 2개 뭐겠어요? 대전, 청주겠지, 당연히. 그렇지. 전주, 광주, 목포겠죠. 이거는 그래프 보고서 풀수 있었잖아요. 이거 60년대인 거 찾았으면. 그렇지 않니? 그냥 정답은 뭐였어? 2번이었어요. 3번. 1985년과 2024년에 인구 규모 상위 1위부터 3위까지의 도시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4년의 도시수는 서울, 부산, 인천이에요. 근데 1985년은 서울하고 부산은 확실한데 대구하고 인천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2번이 명확한 정답이잖아. 그치? 그래서 1985년에 비해서 최근에 인천이 대구를 역전한 거예요, 사실은. 인천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대구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대구에서 인천으로 바뀐 거. 바뀌었거든요. 같지 않죠. 근데 이거 어렵지. 당연히 어려워. 근데 어려워도 2번이 확실히

확실한 정답이었잖아. 이거는 찍을 수 있었어야지. 그치? 4번. 1985년 대비 2024년 10대 도시 중 영남권에 위치한 도시수는 증가했다라고 되는데요. 봅시다. 1985년 10대 도시 중 영남권에 위치한 거몇 개? 4개. 근데 2024년 몇 개? 3개. 증가했어요? 감소하였죠. 그치? 아, 지도 보고 충분히 풀수 있잖아. 1960년 대비 2024년 10대 도시에 새롭게 포함된 도시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1960년하고 2024년 비교했을 때, 아, 수도권에 무려 3개가 더 늘어났어. 2개 대비해서. 뭐 위치도 바뀌기도 했던 것도 있겠죠. 중간에 걸치면서. 어쨌든 2개에서 5개로 늘어났고, 그럼 나머지에서 좀 3개가 어딘가 줄어들었을 텐데, 보니까, 여기에서 현재는 창원인 마산이었던 지역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울산으로 바뀌어요. 자세히 보면은. 그치? 그래서 새롭게 포함된 도시는 모두 수도권이 아닌 거야. 사실을 봤을 때 울산이 있었던 거죠. 울산이. 그래서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틀린 거가 되겠지. 그래서 시간을 좀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였지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3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을 수 있었는데,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그만큼 좀 심화되니까 인천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을까? 추론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이 무엇보다 명확한 정답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는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지만 좀 단순한 문제이기도 했었어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치? 네.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A에서 C는 각각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중에 하나래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되는 게, 얘들아, 수도권에 1, 2, 3위는 좀 기억을 해두자. 수도권 1, 2, 3위 하면은 뭐예요? 서울, 그리고 인천, 그 다음 수원이야. 그치? 그 다음 또 영남권에 1, 2, 3위도 좀 기억을 해두자. 부산, 또 대구, 그 다음 창원이, 울산이 울산. 울산 다음에 이제 창원일 거고. 또 충청권도 한 4위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대전, 그 다음 청주, 그 다음 천안, 그 다음 세종. 그러니까 사실 이거 수치도 좀 기억을 하면 좋거든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 900만 넘어가고요. 그렇지?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초반.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100만 초반 정도 되겠지. 그쵸? 자, 부산 같은 경우는 300 중반?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중반보다는 조금 더안 되긴 합니다. 대구 한200 중반. 울산, 창원 한 100만 초반 정도. 그치? 대전도 한 150만. 청주 85만. 천안 한 65만. 그리고 세종 한 40만. 뭐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치? 뭐, 요 정도만 알아도 사실 웬만한 문제 다 푼단 말이야. 알겠죠?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기억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그치? 자, 어쨌든요. 문제를 풀어보면은 1위부터 3위까지 나왔으니까 3위까지만 살펴본 거예요. 웬만하면은. 자, 1위하고 2위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요거는 어떤 지역밖에 안 되냐면은 수도권밖에 안 되거든. 거의 3배 차이가 나잖아. 그렇지 않니? 이게 바로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나하고 다 구분하는 방법도 사실 되게 쉽죠. 나는요, 영남권입니다. 아, 왜냐면은, 봐봐. 창원하고, 아니, 울산하고, 울산이 한 100만 정도 되니까, 대구하고 두배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그치, 두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리고, 부산하고 대구는 사실 100만도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한, 부산의 3분의 2 이상 되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는데, 반면에, 충청권 같은 경우는 2, 3위 지역이 큰 차이가 안 나죠. 뭐 85만, 뭐, 만 60, 65만, 뭐 70만, 뭐그 정도 되는 거니까 사실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가 충청권이겠구나라는 것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150만 정도 되니까 거기에 절반 정도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좀 푸셔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역을 보면요.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어렵긴 했죠. 일단은 A하고 B 지역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C는 유지하거나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죠. 단한 차례도 인구가 안는 적이 없어요. 늘 인구가 늘어왔어.